안녕하세요. 하루를 깨우는 20분 한장수학의 윤민서입니다. 이번 시간 바로 삼각형의 각의 이등분선인데요. 자, 지금부터 엄청 집중하셔야 돼. 이번 강의 너무 중요해요. 왜냐? 우리가 이거 중학교 2학년 때 잠깐 다루고 이제 앞으로 안 배울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도형 문제만 풀었다 하면은 이 각의 이등분선이 그냥 너 이거 알고 있지? 이거 그냥 써야 돼? 하고서 그냥 막 바로 나와요.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다가 어떤 과정에서 딱 막혔는데 아 이거 더 이상 더 생각나는 전략이 없는데 하고 보면은 각의 이등분선을 이 성질을 놓쳐가지고 못 푸는 문제들이 너무도 많이 생기거든요. 이게 뭐 중학교 2학년 2학기를 포함해서 3학년 2학기 뭐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마찬가지고 이 내용을 모른다면 뭔가 그때 가서 좀 곤욕을 치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각의 이등분선 오늘 공부할 때 잘 해두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각의 이등분선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삼각형의 내각의 이등분선. 내각과 외각이 있죠. 내각의 이등분선을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 얘기를 해보면요. 삼각형 ABC에서 각 A의 이등분선이 BC와 만나는 점을 D라고 한다면 그러면 A를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AB 대 AC는 D를 중심으로 왼쪽 오른쪽 BD 대 BC의 B와 같대요. 다시 이야기하면 각의 이등분선의 두 변의 길이의 B는요. AB 대 AC는 이 교점에서부터 각 꼭지점까지 길이의 B와 같더라. AB 대 AC는 BD 대 CD. 요거는 머릿속에 탁 저장을 해둬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삼각형 ABC를 잘 보면요. ABD와 ACD 두 삼각형은요. 이 높이가 같잖아요. 그러면은 넓이의 B가 정확하게 뭐랑 일치하냐? 밑변 길이의 B와 일치하는 거고요. 그럼 BD 대 CD죠. 그럼 BD 대 CD는 뭐예요? 각이 이등분선이었으니까 AB 대 AC의 B와 일치합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넓이 B가 좌우 길이 B와 똑같더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두 번째, 외각입니다. 외각. 자, 삼각형 ABC에서 각 A의 외각, 요 전체가 외각이잖아요. 이 외각의 이등분선이 BC의 연장선과 만나는 점을 D라고 한다면 잘 보세요. A를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AB 대 AC는요. AB 대 AC는 내각대와 똑같이 B와 C, D랑 D 사이의 거리를 볼 겁니다. B와 D의 거리 대 C와 D의 거리다. 다시 이야기하면 저게 무슨 말이야? A를 중심으로 AB 대 AC는 D를 중심으로 DB 대 CD와 같더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AB 대 AC는 BD 대 CD. 결국 내각의 이등분선, 외각의 이등분선은요. 두 개가 지칭하는 공식은 똑같아요. 공식은 똑같은데 우리가 그림에서도 볼 수 있듯이 뭔가 다른 그림인데 이 다른 그림을 두 개 다 머릿속에 딱 깔끔하게 저장해 놓고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공식은 아까 오프닝 때도 얘기했는데 계속 쓰여요. 그러니까 잘 공부해 둬야 돼요. 연습해 보면 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삼각형 ABD라는 큰 삼각형과 삼각형 ACD라는 작은 삼각형, 큰 삼각형과 작은 삼각형 두 개의 B는요, 이 넓이 B는 결국 밑변 길이 B니까 BD 대 CD라고 표현도 가능하고요. 이 BD랑 CD는 결국 외각의 이등분선 성질에 의해 AB 대 AC의 B입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뭐 그냥 참고로서 알아둬라 라는 얘기고요. 자, 그럼 일단 첫 번째로 왜 이게 왜 성립하냐 수학적으로 증명해 볼 겁니다. 1번. 자, 각 A, 내각의 이등분선을 봤더니 AB 대 AC는 BD 대 CD다. 이거 왜 성립할까요? 그거를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삼각형에서 평행선과 선분 길이의 비를 활용해서 해결을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은 평행선이 필요하니까 C를 지나고 AD와 평행한 이 직선을 그어서 AB와 연장선과 만나는 그 점을 E라고 할 거고요. AD랑 EC가 평행해요. 그러면 BAT, 요 각과 AEC, 요 각, 같죠? 동의각. 동의각이죠? 그 다음, 마찬가지로 DAC, 요 각과 요 각, 각, ACE, 요 각의 크기도 같아요. 엇각으로. 엇각? 그럼 AEC랑 ACE의 크기가 같네요. 이거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죠. 이등변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따라서 우리가 할수 있는 이야기는 AE랑 AC랑 길이가 같더라. 이거 같아서 뭐할 건데요? 같아서 보니까 이거 평행선이잖아요. BD 대 CD는 BA 대 AE랑 같단 말이에요. 따라서 BA 대 AE는 BD 대 DC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AE 대신에 AC만 써준다면 AB 대 AC는 BD 대 CD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 과정을 꼭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물론 알고 있으면 좋지만 이 과정에서 결국에 우리는 이 공식을 자유롭게 쓸 그런 당위성을 얻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자, 이번에 외곽의 이등분선도 왜 그런 성질이 성립하는지 똑같이 평행선을 그어서 증명을 해줄 건데요. 이번에 점 C를 지나고 이 AD에 평행한 직선이 AB와 만나는 점, 요 점을 E라고 할게요. 점 E라고 합니다. EC, AD 평행하죠? 그러면은 FAD, 요 각과 요 각, AEC죠. AEC는 동의각으로 같고요. 또 DAC와 ACE 각 ACE의 크기도 같습니다. 엇각이죠. 그럼 AEC, ACE 또 같으니까 이거 내각대랑 똑같은 양상으로 흘러가죠? 삼각형 ACE가 결국 뭐가 되냐면 얘 또한 이등변 삼각형이 됩니다.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결국에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다? AC랑 AE랑 길이가 같다라는 거죠. 얘 같으면 뭐가 좋은데요? 같으면 요게 됩니다. 얘도 평행하기 때문에 BA 대 EA. BA 대 EA. 긴거대 짧은 거는요. 여기서 보면 긴거대 아래로 짧은 거의 비와 같죠. BA 대 EA는 BD 대 CD랑 같은데 결국에 EA 대신에 AC를 써준다면 결국 AB 대 AC는 BD 대 CD와 같다. 이런 증명을 할수 있고 이제 우리는 이 내각과 외각 이등분선을 자유롭게 쓸 준비가 다된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자유롭게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자, BD의 길이를 구하세요. 구해봅시다. 내각의 이등분선 AB 대 AC는 BD 대 CD. 오케이. 6대 4. 그럼 여기에 길이의 비도 3대 2. 그럼 우리는 이 5cm를 3대 2로 비례배분하세요라는 이야기잖아요. 비례배분 어떻게 했더라? BD의 길이는요. 전체 5cm를요. 비례배분해 줄 겁니다. 3과 2니까 전체 5개 중에 3개만큼 가지고 있대요. 네, 알겠습니다. 5, 5 약분해서 BD의 길이는 3cm. 이렇게 볼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미 정답에 나와 있어요. 3, 2니까 3cm, 2cm로 비례배분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4번. 이등분선이죠? 근데 우리가 DE의 길이를 구하, 이거 어떻게 구하지? DE는 사실 원래 구하려면 이런 삼각형이 있었으면은 작은 삼각형 ADE와 큰 삼각형 ABC와의 닮은 비를 찾아서 구했잖아요. 그 닮은 비만 찾아주면 되는 건데, 닮은 비 찾아? 닮은 비? 각의 이등분선? 이렇게 돼 있네? 고개를 돌려볼까? 8대 12? 그럼 여기도 8대 12? 약분하면 2대 3. 찾았네.

삼각형 대큰 삼각형의 비는 3대 5가 되네. 그게 뭔데요? DE와 8cm가 갖는 비잖아요. 3대 5. 지난 시간과 연계가 막 되고 있죠. 그러면은, 내항의 곱, 외항의 곱. 결국 DE의 길이는 ODE가 24니까 DE의 길이는 5분의 24cm입니다. 이렇게 잡아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5번. 오, 이번에는, 자, 저렇게 각 나와 있는데, AD의 길이를 구해라. 라고 보니까, 아,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지 감도 안 잡히는데요? 3대 AC는 BD 대 DC. BD도 모르고, DC도 모르고, AC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죠? 자, 몰라도 답은 있다. AD 길을 보니까, 이거 모르겠는데, 우리 증명할 때 뭐였죠? 이등변 삼각형 썼잖아요. 그러면, 어잉? 여기랑 여기 같네? 아, 그럼 AD 길이 구하라는 건 결국 CD 길이 구하라는 거니까 이것만 체크해보면 되겠다. 근데 어떻게 체크하지? 하고 보니까, 이거 어디서 많이 해본 문제 같은데? 점, 점이니까 여기가 점이 두 개. 점두개점 하나? 큰 삼각형도 점두개점 하나? 닮았네. 닮았네. 어떻게 닮았냐? 이거 뒤집어서 닮았네요. 뒤집어서. 요렇게 그림을 그려줬더니, 그림을 그려줬더니, 여기가 지금 3인 거고요. 여기 지금 A가 여기 있는 거예요. D가 여기 있고. 그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거는 뭐냐? 닮은 B가 3대 5네? 닮은 B가 3대 5네? 그럼 이거 가지고 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데요? BD랑 AB의 길이의 비도. BD랑 AB의 길이 3의 비도 3대 5네? 그럼 BD의 길이가 OBD가 9니까 5분의 9네. 여기가 5분의 9야? 그 5cm에서 빼주면 CD의 길이가 5분의 16cm가 되는데 결국 이 5분의 16이 뭐가 된다? 우리가 원하는 AD의 길이가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AD의 길이는 몇이다? 5분의 16cm입니다. 이렇게 풀어라 이 말입니다. 이게 정답. 체크. 조금 어려웠어요. 닮음을 보는 게이 문제에선 제일 포인트. 자, 이제부터는 쉬워요. 왜? ABD의 넓이를 찾아라. 그럼 넓이를 찾으려면, 이등분선이네? 11대 9네? 그럼 우리는 이 40이란 전체 넓이를, 40제곱센티미터란 전체 넓이를 11대 9로 비례배분 해주면 끝이라는 거죠. 왜냐? 여기 11대 9면 밑변 길이비도 11대 9. 밑변 길이비가 11대 9라면 넓이비도 11대 9. 높이는 같을 테니까. 그럼 여기서 비례배분 어떻게? 11과 9 합하면 20개분의 11개 정도 갖고 있대요. 그러면은 최종 넓이는 약분하면 22제곱센티미터. 요렇게 봐주면 넓이비 끝. 이렇게 간다는 거죠. 자, 7번. 자, 이번에 외곽의 이등분선 왔어요. 외곽의 이등분선은 조금 머리를 써야 됐던 게 A 기준으로 긴거대 짧은 거는 여기. D 기준으로 긴거대 짧은 거. 이렇게 가더라. 다시 이야기하면 AC 대 E는요. 5 더하기 3, 8대 5로 가더라. 그럼 내항의 곱, 외항의 곱. AC의 길이는 5AC가 16이니까 5분의 16cm. 요렇게 보자는 겁니다. 외곽의 이등분선은 계속 봐야 돼요. 계속 보고 눈에 익혀야 됩니다. 익을 때까지 연습! 자, 8번. 또 익을 때까지 연습. AB 대 3cm는 BD 10cm 대 6cm. 즉, AB 대 3cm는요. 4 더하기 6, 10cm 대 6cm. 근데 이걸 이대로 보자면 계산해야 되지만, 요거 약분해서 5대 3이라고 쓴다면, AB 대 3, 5대 3. 아, AB가 몇 cm다? 5cm다. 요렇게 알수 있다라는 거죠. 요렇게 체크. 눈에 익을 때까지 연습. 자, 9번. 또 이번에 BC를 찾아라. 그럼 여기 뭐 X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6대 4, 즉 3.

3대 2가 여기 전체 대 8. X 플러스 8대 8. 3대 2니까 결국 8, 12대 8이 돼야 되는 거고요. X의 값은 4네. 근데 우리는 BC의 길이를 구하는 거랬으니까 정답. BC는 4cm. 요렇게 봐줘야 된다라는 거죠. 외곽의 이등분선 눈에 익을 때까지 계속 연습, 또 연습. 또 볼까요? AC. 10대 AC는 20대 15. 10대 AC는 20대 15 약분하면 4대 3. 그럼 내향의 곱, 외향의 곱. AC는요, 결국엔 4분의 30이니까 2분의 15cm가 되더라. 요렇게 또 잡아줄 수가 있는 거죠. 어우, 계속 나와요. 자, 반복 체크. 또 연습. 4대 2는, 즉 2대 1이죠. 외곽의 이등분선. 2대 1은 X 플러스 3대 3. X 플러스 3대 3. 그러면은, 두 배가 돼야 되네? X 플러스 3이 6이 돼야 되네요. 그럼 X의 값은 몇이다? X의 값은 2번, 3이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외곽의 이등분선, 요렇게 많이 풀었으면 사실 눈에 이제 좀 익죠? 자, 실력 체크. 또 갑니다. 자, 이번에는, C2의 길. 와, 여기서 여기까지 구하려면요. 사실은 뭘 활용해야 돼요? 우리 이거 활용하는 거 외곽 이등분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외곽의 이등분선을 보려고 보니까 12대 9, 오케이. 4대 3이란 말이에요. 4대 3은 긴거대 CE를 보려고 보니까, 여기를 모르네. CD를 몰라요. 그럼 CD를 모르니까 먼저 뭐부터 해야 된다? 아, 이거를 요 내각의 이등분선을 먼저 해결하라는 소리구나. 그러면 12대 9, 4대 3은 정확하게 8대 CD가 되는 거니까, 두 배, 두 배, 오케이. 요 길이는 일단 6cm를 잡아놓자. 요렇게 가는 거죠. 일단 6cm를 잡아놓고,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아, 여기 전체가 그러면은 14cm인 거 확인. 그럼 외곽의 이등분선을 통해서 12대 9, 4대 3은 여기 C1을 X라고 하면요. X 플러스 14대 X네요. 이렇게 볼수 있는 거고요. 이거 암산 안 되죠? 암산 안 되니까 되면 좋고요. 안 되면 내향의 곱, 외향의 곱 1차 방정식 만들어서 3X 플러스 42는 4X네요. 따라서 X의 값은 42. 정답은 4번. 이렇게 보자라는 겁니다. 이거 안 되면, 이거 1차 방정식 안 되면 어디? 1학년 거 다시 보고 오셔야 돼요. 자, 서술형 3번. 야, 이거 이제 뭔가 오늘 수업의 끝판 같은 느낌이거든요. 빨리 설명하면은, X를 구하려고 보니까 내각의 이등분선이니까 8대 7을 활용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는 아직 뭘 모르냐면, 여기 길이도 모르고 이 전체 길이를 모른단 말이에요. 비례배분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그걸 구하기 위해서 뭘 활용할 거다? 요 부분을 활용하자는 거죠. 내각의 이등분선 3대 4네. 그럼 여기도 3대 4네. 여기가 8이면 여기는 6cm네. 그럼 우리는 그 다음에 요 내각으로 다시 8대 7로 6cm를 내분해주자 이 말입니다. 풀이를 들어가면요. 요렇게 들어가겠죠. AD가 각의 이등분선이니까 AB가 6cm 구해주고요. 그 다음에 BE. 결국엔 우리가 해야 되는 것보다 8대 7이 이 X 대 6-X다. 요걸로 가겠다. 따라서 X의 값이 5분의 16.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이렇게 서술형 문제까지 풀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좀 빨랐다면 다시 한번 풀어보셔야 돼요. 자, 숨가쁘게 달려온 각의 이등분선. 너무도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뭐 하나 빼먹을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만큼 바빴단 증거겠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모두들 안녕!

여러분들의 영단어 실력에 날개를 달아드리겠습니다. 이해복과 고난도 편을 함께할 저는 이상미입니다. 여러분들 어서 오세요. 네, 여러분들 오늘이 21번째 시간입니다. 아, 드디어 이제 20고개를 넘어섰어요. 그죠? 자, 이제 조금만 더 달리면 25번째, 26, 7, 8, 9, 30번째 이제 갑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힘내셔라. 그리고 우리가 배웠던 단어들이 이제 점점 쌓이면서 배웠던 단어들이 다시 유의어나 반의어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단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잘 생각이 안 나시면 맨 뒤에 이제 여러분 인덱스 같은 거 찾아보시면 이게 몇 페이지에 있다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 단어 꼭 외우고 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단어는 누적이기 때문에 그냥 잊어버리게 되면 그럼 배우나 마나요. 공부한 게 너무 아깝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한 번만 여러분들이 살짝만 건드려주면 그게 굉장히 오랫동안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두 번째 외운 데 이거 내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되면 바로 확실한 의미를 찾고 내 것으로 만든 다음에 다시 가셔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그 친구와 오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오늘은요. 유닛 5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Nature, Environments and Space의 마지막 시간. 소제목은 뭔지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은 네, 지구, 그리고 우주, 그리고 또 Universe. 뭐 Space나 Universe 전부 다 우주라고 우리가 보통 해석하는 이 단어인데요. 같이 한번 얘가 뭐에 관련된 내용들이 쭉쭉쭉쭉 나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첫 번째 단어는 Globe라는 단어입니다. Globe는요, Earth를 다시 부른 말이라고 보셔도 돼요. 지구 혹은 세계라는 뜻이에요. 글로브가 이런 우리가 큰 원, 구를 이야기합니다. 그냥 단순히 원이 아니라 큰 구를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지구나 세계라는 뜻이고 world, earth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지구를 나타내는 지구본의 그 큰 구를 이야기할 때 globe라고 이야기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global이라고 하면 세계적인 지구 전체라는 의미가 되겠고 거기에 ly를 붙이면 세계적으로라는 globally라는 부사가 되겠죠. global warming, 지구 온난화라는 유명한 표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여러 번 나왔었고요. 자, 예문 한번 볼게요. In the past, 과거에는요, many people around the globe, 자, globe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란 뜻이니까 얘는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 즉 전 세계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요, didn't care about,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care about, 신경 쓰다, 마음을 쓰다, 이런 뜻이죠. 마음 쓰지 않았습니다. 신경 쓰지 않았어요. 뭐에 대해서는? climate change, 기후변화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옛날에 이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경각심을 지금에서 더 강조를 해도 사람들이 크게 변화하지 않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Around the globe라는 표현 많이 나와요. 세계적으로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전 세계에 뭐뭐한이라는 의미로 만들 때 이렇게 보통 쓰이게 돼요. 두 번째 단어 갈까요? 네, 두 번째 단어는 crossed. 이 단어는 일단은 지각. 땅의 겉에 있는 그 지각, 지표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지구의 지각.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피자 먹을 때요. 피자의 그 테두리에 치즈가 있는 게 있죠. 그죠? 치즈가 안에 들어있는 피자들이 있죠. 그거 무슨 피자라 그래요? 맞아요. 치즈 크러스트 피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크러스트가 무슨 의미를 때요? 빵이나 파이의 딱딱한 겉부분, 겉에 이렇게 있는 부분, 이 부분이 바로 크러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지구에 이걸 쓴다고 한다면 바로 지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비슷한 표현 보시면 surface가 나오죠. 표면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표면, crust, surface나 crust가 비슷한 의미의 단어다. shell이라는 단어도 원래는 껍데기라는 뜻이죠. 조개라는 뜻도 있지만 껍데기라는 뜻이잖아요. 겉표면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표현이 crust, surface, 그리고 shell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The Earth's crust, 지구의 지각은 consists of는 뭐뭐로 구성되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수거적인 표현이에요. 뭐로 구성이 돼요? Many different types of rocks, 많은 여러 종류의 암반,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라고 해석이 되는 문장입니다. The Earth's crust, 이런 식으로 같이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하이라이트로 표시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layer라는 단어고요. 이거 앞에서도 우리 예문에서도 나왔어요. layer라는 단어가 층, 겹, 막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특히 옷을 이렇게 레이어드해서 입는다고 이야기하지 않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예문이 나온 것 같아요. How many layers of clothing? 얼마나 많은 겹, 옷에 많은 겹을 입고 있니? 라는 거죠. 오늘 너 얼마나 많은 겹을 입었어? 옷 몇

겹을 입었어? 이렇게 얘기할 때 How many layers of clothing? 이라는 표현을 쓸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시면 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레이어드에서 입는다 라는 건 여러 겹의 층을 이룬 옷을 여러 겹으로 입는다 라고 할때 레이어드에서 입는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서 레이어가 층, 겹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Multiple layers. Multiple 이란 단어가 여러 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층이라고 이야기할 때 Multiple layers 이렇게 표현한다. 실제로 멀티가 들어가면 여러분 여러 개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접두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밥도 먹으면서 TV도 보면서 음악도 들으면서 친구랑 수다도 떨면서 여러 가지 멀티태스킹을 많이 하잖아요. 그 멀티태스킹이라고 얘기할 때도 타스크가 업무, 과업이란 뜻이니까 여러 개의 과업을 하는 거 멀티태스킹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걸 생각하더라도 아, 멀티가 들어가면 여러 개라는 의미를 갖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게 쌓이고 쌓여서 여러분들의 실력이 되니까요. 그냥 새로운 단어가 나와도 아, 이거 무슨 의미 아닐까? 라고 추리를 할 수가 있고 그 여러분들이 한 추론의 내용이 답이 될 수도 있어요. 맞는 내용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게 쌓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 단어 갑니다. Surface. 방금 전에 봤던 layer와 비슷한 의미의 단어로, layer가 아니라 cross와 비슷한 의미의 단어로 봤던 단어입니다. 얘도 표면, 겉면이란 뜻이고요. outside라는 표현 혹은 cross라는 표현과 비슷하다고 볼수 있겠죠. 얘가요, 동사로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야, 어떤 되게 감춰져 있던 문제가 표면으로 수면으로 올라왔어. 라는 건 뭐겠어요? 그치. 이제 문제가 드러나다. 표면화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동사로 쓰이게 되면 어떤 문제가 위로 수면 위로 떴다라는 의미니까 얘는 문제가 드러나다, 표면화되다. 이런 의미를 갖는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On the surface라고 하면 표면에는, 즉, 겉보기로는 이란 의미가 되겠죠. 표면상으로는 겉보기에는 이란 의미를 갖고 있는 얘는 수거적인 표현이니까 관용적인 표현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The surface of the river.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예, 강의 표면, 혹은 바다의 표면, 혹은 지구의 표면,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the surface of the river, 강의 표면이 sparkled, 반짝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왜? As it reflected the sunlight. 그 강이 햇빛을 반사했을 때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답고 평화로운 풍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Surface라는 단어, 표면, 혹은 표면화되다. 혹은 문제 따위가 드러나다라는 동사의 의미가 있다는 거 한번 기억해 두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Equator. 선생님, 이걸 표시를 할까 말까 하다가 이건 선생님이 외웠던 방식이어가지고, 예, 이게 정식 접두어나 이런 건 아니어서. 근데 가만히 보면 선생님은 이 단어를 보면서 equal이 생각이 났어요. 여기다 L만 붙이면 equal, 동등한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지구의 이런 구, 글로브를 보면 가운데를 equal하게 나눴을 때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연상이 됐냐면 선생님 외울 때 예, 적도라고 연상이 됐어요. 그래서 equator를 적도라고 외워야지 이렇게 외웠거든요. 예, 여러분만 할 때.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외우시면 잘 잊어버리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equator, 적도라는 단어예요. 여기에 끝에 IAL을 붙이면 적도에라는 형용사, 적도 부근에라는 의미의 형용사가 되고요. Equatorial regions, 적도 지역들이라는 의미에서 적도 부근에 있는 지역들이라는 의미니까 이렇게 표현들을 만들 수 있다 정도로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예문 한번 볼게요. 예문 보기 전에 이거 먼저 봐야 되겠구나. 적도의 반대가 되는 건 이제 여기죠. Pole. 북극이나 남극이 되겠죠? 그래서 North Pole or South Pole, 극지방, 북극이나 남극, 극지방이 반대적인 표현. 그래서 적도를 기준으로 위아래 끝을 이야기할 때 반대적인 상대적인 표현으로 보면 되겠다. 자, 예문 한번 볼까요? Many colorful tropical fish. 많은 아주 화려한 다채로운 이 색깔의 열대어들이요. Living coral reef. Coral reef는 우리 환경 문제에서도 좀 가끔 나오는 이 생명체입니다. 이거 뭐예요? 산호초죠. 산호초 속에서 살아요. 근데 그 산호초가 어디 부근에 있는데요? Near the equator. 자, 적도 부근에 있는 산호초에서 삽니다. 서식합니다. 실제로 이 산호초가 많은 이 물고기들의 정말 서식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산호초가 망가지고 만약에 파괴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치, 많은 생명체들이 살 곳을 잃게 되니까 그 생명체들도 위기에 처하게 된다. 이런 얘기로 많은 신문들에서 본것 같습니다. Equator란 단어, 자, 가운데 딱 나눴다. 동등하게 나눈 그 지점. 그래서 적도 이렇게 외워두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단어예요. Altitude. 이 alt가요.
altitude, 여기 정확하게는 altitude가 height, high의 뜻입니다. 높은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altitude라고 하면 고도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명사로 해발의 고도나 높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height나 elevation. elevation에 여러분들 elevate는 엘리베이터를 생각하시면 돼요. 쭉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그죠? 고양시키다, 높이다라는 단어가 elevate입니다. 그 elevation이라는 단어가 쭉 올라가는 높이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자, altitude sickness라고 하면 고산지대의 병, 고산병을 이야기합니다. 높은 고도에 가서 생기는 병, 고산병이 되겠고요. high altitude라고 하면 고도가 높은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뭐 이런 고산병 정도는 그냥 눈으로 한번 쓱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굳이 외울 것까지는 없고 연속해서 여러분들 연상해서 이렇게 한번 연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문 한번 볼게요. The helicopter, 그 헬리콥터는요, is flying, 날고 있어요. 어떻게, 어디를 날고 있어? At a low altitude over the city. 도시 위를 낮은 고도로, 높은 고도, a high altitude. 낮은 고도, a low altitude.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마 자주 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표시를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gravity, gravity. 이 단어 알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정지할 수 있는 거, 뭔가 이렇게 물건을 떨었을 때 아래로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 거, 뭐 때문에 그래요? 지구가 있으면 지구의 중심으로 잡아당기는 힘 때문에 그렇죠. 이거 뭐라고 하죠? 그렇지, 중력이라고 부르죠. 중력이 영어로 gravity, gravity가 됩니다. 중력이나 중력 작용을 이야기하고요. 아니면 얘가 명사로 또 다른 의미에서는 상황이나 문제의 중대함이나 심각성이라는 의미를 갖게 된대요. 심각성, 중대함이라는 의미도 갖게 된다. 자, 그래서 seriousness라는 명사, 형용사 serious의 진지한, 중대한이라는 의미의 ness를 붙인 명사와 동일한 의미를 갖게 된다. 유의어로 소개가 되어 있죠. gravitational이라고 하면 중력에라는 뜻이고요. 자, 중력이 없다라고 하면 뭐겠어요? 무중력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무중력 상태를 zero gravity라고 표현할 수 있다. 예문 한번 볼게요. The moon's weaker gravity. 달의 더 약한 중력은 지구보다 더 달이 약하다고 이야기해서 중력이 더 약한 중력은 makes astronauts 이 우주 비행사들을 feel, 느끼게 했습니다. much lighter, 더 몸이 가볍다라고 느끼게 했습니다. 라는 얘기요. 사역동사의 makes가 되기 때문에 목적어, 목적보어 이렇게 쓴 거고요. 목적보어 자리에 사역동사는 동사 원형을 쓸 수 있죠. 그래서 얘가 느낀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문장이 구성됐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덟 번째 단어, vacuum, vacuum이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vacuum은 진공, 진공 상태를 가리키기도 하고 진공 상태로 쓸 수 있는 우리가 기기가 있어요. 진공청소기입니다. 그래서 vacuum cleaner라는 정식 명칭이 있기도 하지만 그냥 vacuum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얘는 청소기, 진공청소기를 가리키기도 해요. 심지어는 동사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공청소기로 청소하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어요. 진공청소기로 청소하다의 의미에 동사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ing를 붙이게 되면 진공청소로 청소하기라는 의미도 있대요. 이것까지 뭐 외울 필요는 없고 vacuum이라는 표현 일단 진공상태 혹은 진공청소기, 진공청소기로 청소하다라는 의미까지 있구나. 이 정도로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좋아요. 다음 단어, 아홉 번째, cosmos. cosmos라는 단어입니다. 그냥 우리말로도 코스모스라고 이야기하죠. 코스모스가 뭐야? 어렸을 땐 그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꽃인가? 이렇게. 코스모스 꽃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이 코스모스라는 건 우주 전체로서의 우주를 가리키기도 하고, 선생님이 방금 전에 얘기했던 꽃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주 혹은 코스모스 꽃의 의미를 갖기도 하기 때문에, 우주라는 의미를 가질 때에는 universe라는 단어와 비슷한 의미를 갖게 되죠. 자, 여기 끝에 IC를 붙여서, OS를 빼고 IC를 붙여서 우주의 광대한이라는 의미를 만드는 형용사를 만들 수도 있다. cosmos라는 단어, 우주, 혹은 꽃 이름이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열 번째 단어 가보겠습니다. finite, finite. 여러분들 이거 finite라고 읽지 않도록 유의하셨으면 좋겠고요. 반의어가 특히 이제 좀 우리가 finite보다 infinite이라는 단어가 사실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infinite이라는 단어는 발음이 좀 달라지죠. 여기에 fin은요, 여러분들 finish에, fine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finish에, fine. 얘가 끝이라는 뜻이에요. 끝이 있다라는 뜻이니까 얘는 한정된, 유한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게 finite이라는 의미의 형용사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비슷한 의미의 단어로는 limited, restricted 얘도 한정된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겠죠? 유한한이라는 의미까지 되겠죠? 자, 반대말은 무한한, 끝이 없는이란 의미에서 infinite, 앞에 in이라는 접두어를 붙여요.
in이나 on이나 this는 not의 의미를 갖고 있는 접두어죠. 네, 그러니까

즉 한정되어 있다라고 우리에게 상기시키셨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셨어요라는 뜻이에요. 너희들이 기회가 끝이 없이 많을 거 같니? 그게 아니야. 기회는 유한하단다. 이렇게 선생님이 상기시켰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finite라는 단어 잘 기억해 두시고 infinite라는 단어는 사실 더 많이 나오니까 꼭꼭꼭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finite, infinite 체크해 두시고 넘어갈게요. 11번째, galaxy, galaxy. 은하, 은하계.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제 우주로 넘어옵니다. 그죠? 자, 은하계 은하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A galaxy of 은하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아주 많고 화려한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수거적인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A galaxy of라는 표현이요. Scientists observed distant galaxies. 과학자들은요, 관찰했어요. 멀리 떨어져 있는 은하, 은하계를 관찰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애를 막 관찰하려면 어떻게? 육안으로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뭘 이용해서? Using advanced telescope. Advanced라는 표현은 첨단의, 발전된 이란 뜻이니까 첨단 망원경을 이용해서 멀리 있는 은하, 은하계를 관찰했습니다. 라고 해석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Galaxy, galaxy라는 단어 기억해 두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Milky Way, Milky Way. 선생님은 이 단어를 보고, 이 표현을 보고 어렸을 때, 와, 너무 예쁘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밀크처럼 그 정말 우유빛깔의 길이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우주에 이런 길이 있다라는 얘기잖아. 그치? 이게 바로 뭐예요? 그치? 은하수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은하수, 우리 은하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은하수, 정말 밀키웨이. 우윳빛으로 이렇게 길이 쫙 있는 너무 아름다운 우주의 그런 모습, Milky Way, 은하수가 되겠습니다. The Milky Way Galaxy, 은하수의 은하, 우리 은하, 지구와 태양계가 속한 은하를 우리가 Milky Way라고 부른다는 얘기예요. Our solar system, solar라는 단어가 태양의라는 뜻이고, system이 체계, 계라는 뜻이 되겠죠. 우리의 태양계는 as part of the galaxy called the Milky Way. 은하수라고 불리우는 은하의 일부가 됩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Milky Way라는 표현 한번 아, 참 예쁜 표현이구나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구와 태양이 속한 은하, 은하계를 또 Milky Way라고 부른다라는 상식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13번째 단어입니다. Constellation, Constellation. 여러분 스텔라라는 표현 혹시 들어보셨나요? 스텔라는 별의라는 뜻이에요. 별에 관련된 표현을 우리가 스텔라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constellation이라고 하면 별들이 con, co, come, 함께라는 의미의 접두사잖아요. 별들이 함께 뭉쳐있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까요? 별들이 모여서 특정한 모양을 만드는? 맞아요. 별자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별자리 혹은 집단이나 무리라는 의미도 돼요. 별들이 모여 있는 것처럼 그런 집단이나 무리의 의미를 갖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A constellation of, 방금 전에 a galaxy of라는 표현도 아주 많은이라는 의미였는데, a constellation of라는 표현도 많은이라는 의미도 있고, 빛나는 무리의라는 의미도 있대요. 왜? constellation의 그 constellation이 그 스텔라가 빛의 별에 관련된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빛나는 무리의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자, 마오리족으로 가볼게요. 마오리족은요, use constellation, 뭘 이용해요? 별자리를 이용한대요. 왜? To find their way when sailing. 그들이 항해를 할 때요, 길을 찾기 위해서 별자리를 이용합니다. 옛날에는 나침반이라는 게 없었을 때, 뭐, 지금도 우리가 많은 이그 바다를 항해하시는 분들이 별을 이용해서 뭔가를 이렇게 방향을 판단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요즘 뭐 최첨단이 워낙 많으니까, 그죠? 예, 그런데도 별자리를 보면 대충의 방향을 알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고대의 옛날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런 그 항해를 할때 망망대해에서 예, 별자리를 이용해서 길을 찾았다라고 해석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Constellation, Stella라는 게 별에 관련된 거구나. 그러니까 이 Stella라고 나오는 이 단어가 있다면 걔는 별에 관련된 단어구나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Black hole. Black hole. 검은색 구멍이란 뜻이에요. 그죠? 무수히 많은 것들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죠. 그죠? 그래서 블랙홀. 우리말로 그냥 블랙홀이고 흑점이라고 얘기합니다. 비유적인 표현으로 끊임없이 빨아들여가서 사라지는 그런 구멍. 어딘가에 들어가면 얘가 그냥 사라진다라고 하는 그런 구멍. 이걸 블랙홀. 비유적인 표현으로도 이야기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블랙홀이라는 표현 여러분들 알것 같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lien, alien. 이 단어를 모르는 친구들도 고등학교에도 좀 보이는데요. alien이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는 예, 외계인, 지구 밖의 생명체라는 명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외국인이나 이방인, foreign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즉, 익숙하지 않은 낯선 대상을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예전에

전에 정말 옛날 옛날 옛날에 외계인이라는 이 에일리언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외계 물체, 외계 생명체라는 의미로요. 그래서 지구 밖의 생명체를 에일리언이라고 부릅니다. 자, extraterrestrial이라는 표현에서 extra라는 표현이 이제 넘어간다라는 의미죠. 우리의 지구의 영토 안에 있는 걸 넘어간다라고 해서 우리 ET 아시죠, 여러분? 그 캐릭터. 원래 영화의 주인공이었던, 원래 요 extra terrestrial 이라는 표현이 바로 ET의 원래 명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alienated 라고 하면 소외된, 고립감을 느끼는 이란 뜻이에요. 즉, 이국적으로 내가 왜 이국적으로 느껴지는 이란 뜻이니까 소외된 이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 feel alienated from 이라고 하면 멋모습부터 소외감을 느끼다라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예문 한번 볼까요? Many people are, 많은 사람들은요, are searching, 찾고 있어요. 뭐를요? The universe, 지구를 찾고 있대요. 지구를 탐색하고 있습니다. 왜요? For signs, 뭘 찾기 위해서? 흔적을 찾기 위해서요. 뭐의 흔적? Of intelligent aliens, 지능이 있는 외계인, 외계 생명체, 지구 밖의 생명체의 흔적을 찾기 위해서 우주를 탐색하고 있습니다. 와, 우리 말고 살아있는 지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생명체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찾는 거죠. 그죠? alien이라는 단어 기억해 두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steroid라는 표현인데요. 소행성입니다. 소행성이니까 작은 행성이니까 minor planet이라는 표현과 비슷하다고 여기서는 지금 정리가 되어 있어요. 소행성의라는 형용사의 의미도 있다. 명사도 되고 형용사도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An asteroid hits or strikes. 우리 전 시간에 뭔가 이렇게 토네이도가 강타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히시나 스트라이크라는 표현을 썼듯이 어떤 소행성이 만약에 지구를 와서 지구를 강타한다라고 했을 때도 히시나 스트라이크라는 표현을 쓸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대로 동사를 활용한 걸로 보입니다. 예문 한번 볼까요? Did you hear the news? 여러분들 소식 들으셨나요? About the asteroid. 그 소행성에 대한 소식 들으셨나요? 소행성은 어떤 행성인데 that is coming close to Earth. 지구에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중인 그 소행성에 대한 이야기 들으셨나요? 지구랑 부딪히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죠? asteroid라는 단어, 소행성, 소행성이 명사와 형용사의 의미를 둘다 가지고 있는 단어 기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comet. 얘는 뭐예요? 혜성. 쭉, 그죠? 별이 떨어지는 혜성. comet이라는 단어입니다. comet tail이라고 하면 comet tail. 혜성의 꼬리라는 의미가 되겠죠. 한번 눈에 담아두고 넘어가겠습니다. Jupiter. 18번째 단어인데요. 얘는 뭐예요? 목성입니다. 목성. 자, Jupiter's moon, 목성의 위성들. moon이라는 게 달인데, 달이 원래는 위성이라는 의미로도 쓰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는. 그죠? 그러니까 목성의 위성들이라는 의미예요. Jupiter is a huge gas planet. 목성은요, 아주 거대한 뭐 가스 행성이래요. 그런데 이 가스 행성은 어떤 색깔을 띠고 어떤 모양을 띠고 있어요? With orange and white stripes. 줄무늬가 있는데 orange, 주황색과 white. 흰색의 줄무늬를 가진 기체로 이루어진 가스 행성, 거대한 가스 행성이 바로 뭐다? 목성입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목성의 사진을 보면 진짜 똑같이 이렇게 주황색, 하얀색 띠를 이렇게 두르고 있는. 그죠? 근데 이게 전부 다 가스층으로 되는 gas planet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럼 19번째 단어 보겠습니다. Saturn, 토성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사실은 토성 왠지 Saturday랑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그죠? 토요일 토성, 그죠? 그래서 Saturn 토성이란 단어, The Ringed Planet, 긴 이런 그 링이 있는 링으로 되어진 planet 행성이다라고 해서 The Ringed Planet도 비슷한 의미의 표현으로 지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Saturn's rings, 그래서 토성의 고리라고 이렇게 표현도 하고요. 예문 한번 볼까요? What makes Saturn different from the other planet in our solar system? 방금 전에 나왔던 것처럼 솔어 시스템이 태양계예요. 그죠? 그러면 태양계에서 이 토성이 다른 행성과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라는 얘기예요. 즉, 토성이 다르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행성을 다르게, 즉 우리의 태양계의 다른 행성과 makes different from이니까 우리의 태양계에 있는 다른 행성과 다르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만들게 하는 그런 특징은 무엇입니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만들게 하는 그런 특징은 무엇입니까? 라고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Saturn이라는 단어가 토성이라는 단어로 보여집니다. Saturn이 만든다. 다 우리에 있는, 우리 태양계에 있는 다른 행성과 다르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해석이 되는 문장. 그 다음 20번째 단어 가보겠습니다. Orbit. 이 단어는,

우주에 관련된 단어 중에서는 그래도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궤도라는 뜻이에요. 지구도 궤도를 따라서 계속 이렇게 돌잖아요. 그래서 그런 궤도라는 단어가 orbit이라는 단어입니다. path, 지구가 다니는 길이 바로 궤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path, 길, 경로라는 path의 의미와 비슷하다고 여기서는 정리가 되었고요. 궤도를 그리면서 돌다라는 동사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궤도를 그리면서 쓰는 건 보통 이렇게 어때요? 원의 모양을 그리죠. 그러니까 circle이라는 단어와 유의어로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슷한 말로 path, 명사로 쓰일 때는, 동사로 쓰일 때는 circle이라는 단어랑 비슷하다. 자, in orbit, 궤도에 있는, 궤도 안에 있는 이란 뜻이니까 궤도에 있는, 궤도상에 있는 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예문 볼게요. Planet move, planets move. 행성들은 움직입니다. 어떻게 움직여요? In fixed orbit, 정해진, 굳어진 궤도, 즉 일정한 궤도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Fixed가 여러분들, fix가 고정시키다라는 뜻이 있어서 고정된 궤도니까 고정된 궤도, 맨날 맨날 도는 일정한 궤도라는 의미로 여기선 해석을 해놓은 거죠. 일정한 궤도로 움직입니다. Around the sun, 태양을 주변으로, 태양 주위를 in space, 우주에서 태양 주위를 일정한 궤도, 일정한 궤도로 행성들은 움직입니다. 됐죠? 네, 그래서 orbit이라는 단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21번째, revolve. revolve라는 동사고요. 얘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회전하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걸 중심으로 해서 계속 돈다라는 의미가, 회전한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rotate라는 단어도 역시 회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공전하다. 우리가 방금 전에 본 것처럼 어떤 행성을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도는 거. 그게 공전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궤도를 따라 돌다라는 orbit과 비슷한 의미의 단어가 되겠습니다. revolve around 들어가면 어디 주변을 돌다라는 뜻인데요. 자, revolution이 혁명, 공전이라는 회전이라는 뜻도 있지만 혁명이라는 의미도 갖는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마 혁명이란 단어로 먼저 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공전이나 회전보다는. 자, 여기에 신분을 나타내는 pyramid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신분의 위계가 있어요.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까지 이렇게 위계가 있어요. 근데 이 pyramid가, 신분의 pyramid가 revolve, 돌았대요. 그럼 뭘까요? 예, 네, 삼각형이 역삼각형이 된 거야. 혁명이 일어난 거지. 그치? 이렇게 선생님이 외웠거든요. 그래서 revolve라는 동사가 회전하다라는 의미가 있다. revolution은 회전, 공전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또 얘가 명사로는 혁명이라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revolutionary라고 하면 혁명적인이라는 의미의 혁명의 형용사 형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 collide. collide라는 단어예요. 자, 얘가 함께 붐하고 부딪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충돌하다라는 의미예요. 코나코 이게 함께라는 의미의 접두사죠. 두 가지가 함께 충돌하다 부딪히다. 그래서 비슷한 표현으로는 crash or crash into라는 표현입니다. crash도 얘도 충돌하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예, 특히 여기 지금 반유어가 지금 avoid라는 동사로 나왔죠. 충돌한다라는 건두 개가 만나서 부딪힌다라는 의미니까 그걸 피한다라는 의미가 avoid로 지금 반유어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얘가 또 다른 의미로는 뭐가 될까? 그냥 정말 어떤 물체와 물체가 꽝 하고 부딪히 는 것도 부딪히다라는 충돌하다는 의미가 될수 있지만 사람들의 의견과 생각과 생각이 부딪힌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의견이나 이해관계 등이 상충되다, 서로 충돌하다라는 의미로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두 번째 의미를 따로 외우지 않아도 맥락에 맞춰서 두 개의 의견이 충돌했습니다라는 건 이해가 상충됐다, 두 개가 이해관계가 맞물렸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맞물렸다라는 건 서로 충돌했다, 상충됐다. 이렇게 의미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사 형태는 끝에 D를 S로 고치고 I-N을 붙여서 collision이라고 해서 충돌이나 격돌, 대립이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colliding, ing를 붙이게 되면 충돌하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collide with, 누구누구와 충돌하다. colliding asteroid, 충돌하는 소행성들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쓰일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예문 한번 볼까요? The movie, 그 영화는요, showed, 보여줬습니다. What happened?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줬어요. 뭐 했을 때? When two planets collided. 두 행성이 부딪혔을 때, 충돌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영화가 보여줬습니다. 라고 해석이 되는 문장입니다. 다음 단어, eclipse. eclipse라는 단어예요. 얘는 식. 근데 특히 해나 달의 식을 가리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일식과 월식 이렇게 얘기할 때 solar eclipse, lunar eclipse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거든요.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거 solar eclipse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지금 정리가 되어 있죠. 월식도 있잖아요. 그죠? 월식이라는 건 달의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lunar라는 단어를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a lunar eclipse라고 하면 월식이 돼요. 자, 그래서 얘는 일단 식이라는 게 해나 달이 가려지는 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빛이나 중요성이나 인기 따위를 가리다. 혹은 빛을 잃게 되다, 잃게 만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빛이 가려지니까 빛이 사라지니까 빛을 잃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기 따위가 사라지거나 혹은 중요성 따위가 사라지거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로도 쓰일 수가 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문 볼게요. In the past, 과거에는요. Many people thought,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A solar eclipse brought bad luck. 태양이 갑자기 가려진다고 생각하면, 뭐야, 신이 노하셨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세상이 망하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예전엔 과학이나 이런 기술들이 많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에는. 그죠? 네, 그러니까, 예, 많은 이 옛날 사람들, 많은 사람들, 과거에는 이 일식이, 즉, 특히, 일식이 되겠죠. 그죠? 태양의 그런 일식이 brought bad luck, 나쁜 운을, 불운을 가져다 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eclipse, eclipse라는 단어, solar eclipse, 그리고 lunar eclipse,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단어, 네, 24번째 단어, astronomer, astronomer라는 단어고요. astro가 들어가면 여러분들 얘도 우주, 별, 이쪽에 관련된 단어입니다. 우주에 관련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주에서 있는 사람, 우주인. 예, 그래서 천문학자, 별에 대해서, 하늘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늘이라고 천문학자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stronomer라는 단어, space science, scientist, 우주 공간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과학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astronomer라고 하면 천문학자라는 뜻이에요. astronomy라고 하면 그 천문학자들이 연구하는 학문, 천문학이 되겠습니다. Astronomers, 천문학자들은요, have discovered, 알아냈어요. A new planet outside our solar system. 우리의 태양계 많이 나오네요. 그죠? 우리 태양계 밖에 새로운 행성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Astronomer, 하늘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telescope, telescope. 텔레가 들어가면 여러분들 far, 먼의 뜻입니다. 내가 너한테 텔레파시 보냈는데 혹시 너 들었니? 뭐 이렇게 너 잡았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텔레가 들어가면 먼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Television, 멀리서 쏘는 그 전파로 우리가 볼수 있는 거. Telephone, 그죠? 전부 다 텔레가 들어가 있습니다. Scope이라는 게 이제 여러분들 뭔가 렌즈로 볼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telescope이 바로 망원경이 됩니다. 여기에 반대말로 보여진 이 microscope은 아주 작은 마이크로 10의 마이너스 6승인가요? 네, 정말 작은 단위로 볼수 있는 그런 또 렌즈로 이루어진 거. 현미경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대비가 되죠. 멀리 있는 것과 가까이 있지만 아주 작은 것, 이런 것들을 보는 현미경. 그래서 이렇게 반으로 정리가 된것 같아요. He bought a small telescope. 그는 작은 망원경을 샀습니다. 왜요? To study the night sky. 밤하늘을 연구하기 위해서요. 작은 망원경을 하나 샀습니다. 라는 의미를 담은 문장입니다. 자, 26번째 satellite. satellite이라는 단어예요. 얘는 인공위성이라는 뜻입니다. 형용사의 의미로 위성에, 위성과 관련된 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satellite. 현대의 많은 국가들에서 위성을 쏘아 올리죠. 그래서 많은 용도로. 자, satellite image. 위성 사진이라는 뜻입니다. 위성에서 보여지는 이미지니까 위성 사진. Our country, 우리나라는요, is preparing to launch a new weather satellite. satellite이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인다고 이야기했죠. 그죠? 그러니까 날씨를 뭔가 알아보기 위해서 위성을 발사하는 기상위성입니다. 새로운 기상위성을 launch, 발사하는 것을 준비 중이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해석되고 있어요. 그래서 satellite이라는 단어, 인공위성, 위성과 관련된 위성의라는 명사와 형용사의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 자, 그 다음에 27번째, space station, space station. 우주상에 있는 정거장이라는 뜻이니까 우주 정거장이 되겠죠? Many countries, 많은 국가들은요, work together, 같이 협업하고 있어요. On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국제 우주 정거장에서 함께 일합니다. 협력하고 일합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28번째, Space Shuttle, Space Shuttle. 여러분들 왜 셔틀버스 하면 뭐야? 계속 같은,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계속 왕복하는 버스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Space Shuttle은 뭐겠어요? 우주 왕복선이 되겠죠. 그래서 예문 보시면 in the future 미래에는요. People may travel in space shuttles. 사람들이 아마도 여행할 거예요. 뭘 타고 우주 왕복선을 타고 여행할 겁니다. 어디를? For space tours. 우주 공간을요. 우주 여행을 우주 왕복선을 타고 아마도 여행할지도 모르겠어요라는 뜻이죠. 그래서 space shuttle이라는 단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표현이죠. 그럼 launch. 방금 전에 우리가 기상위성, 새로운 기상위성을 발사하는 걸 준비 중이다, 우리나라가 라고 나왔었잖아요. launch라는 단어가 얘가 발사하다라는 의미, 혹은 시작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작하다, 출시하다. 새로운 브랜드를 론칭하려고 합니다. 이런

얘기 들어봤죠? 그래서 시작하다, 출시하다, 발사하다, 쏘아올리다. 반대는 착륙하다의 land의 단어가 되겠습니다. 발사나 출시라는 명사도 돼요. launch a rocket, launch a missiles, launch a satellite 이렇게 launch랑 같이 어울릴 수 있는 표현도 한번 눈에 담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뒤에 부분 보시면 before they launched the rocket, 그들이 로켓을 발사하기 전에 Scientists check every part carefully. 과학자들이 모든 부분들을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주의 깊게 살펴봤습니다. 라고 해석되는 문장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30번째, 30번째 단어 볼게요. Navigate, navigate. 우리 왜 엄마 아빠가 운전하실 때 내비게이션 본다고 이야기하죠? 그죠? 그럴 때 우리가 사실은 길을 찾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망망대해서는 항해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진로를 정하다, 방향을 잡다라는 뜻도 되고요. 여기저기 배회하고 길을 찾는 것에 반대는 배회하고 방황하는 거죠. wander라는 단어가 반이어요. navigation, navigator 이렇게 명사 형태 의미에 따라서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We used a map. 우리는 지도의 앱을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navigate, 길을 찾기 위해서요. Through the crowded roads,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그런 도로를 지나서 길을 찾기 위해 지도 앱을 사용했습니다.라고 해석되는 문장입니다. 자, 이렇게 총 30개의 단어와 표현 잘 체크해봤으니까 문제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빠르게 한번 문제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힘은 힘인데 어떤 힘이야?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이야. 어디로? 지구의 중심으로 잡아당기는 힘. 바로 뭐가 될까? Gravity, 중력.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죠? Device, 장치나 기기인데요. 뭐 하는 장치예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물, 우주공간에 있는 사물을 관찰하게 쓰는 거. 그게 바로 뭘까? 망원경이 되겠죠? 그래서 telescope, 망원경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길을 찾는 거예요. 한 장소에서 또 다른 장소를 navigate이란 단어, 길을 찾다. 같이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B 파트 가볼까요? Revolve, 동사에서 revolution, 명사로 갔네요. Collide에서 명사 collision이라고 해서 명사를 만들면 되겠습니다. Finite, infinite, 반대말이 되겠죠? 한정된 무한한 land, 착륙하다. 그 다음 G는 발사시키다, launch라는 단어 쓰시면 되겠습니다. Cosmos, cosmic, 명사와 형용사. 그러니까 얘는 명사와 형용사 global이라는 형용사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C 파트 확인하겠습니다. 자, 어떤 행성의 무언가는요, 뭘로 덮여 있어요? 얼음으로 덮여 있습니다. 자, 그러면 행성의 뭐가? 표면이 덮여 있겠죠? The surface of the planet is covered with ice.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moon move. 자, 달이 움직인데요, 뭘 따라서? 지구의 주변에 궤도를 따라서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orbit이라는 단어 넣어주시면 완성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단어 그리고 실전 문제까지 완성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생하셨어요. 아직 끝이 아니에요. 가면 안 돼요. 자, 우리 목. 그렇지. daily review. 문장으로 마지막 최종 복습하고 여러분들 잘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만점왕 도우미 정소연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26강을 함께 공부할 차례입니다. 단원 정리 평가 2회에 도전해 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 1회에 도전하면서 친구들 자신의 부족한 부분들 아마 다 잘 채워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선생님이 질문을 위주로 많이 던질 테니까 친구들 입 크게 열고 한번 대답해 보는 시간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늘 지난 시간 퀴즈 정답부터 확인하고 시작할게요. 지난 퀴즈는요. 독서 감상문에는 주인공이나 글쓴이에게 하고 싶은 말도 쓸 수 있다였습니다. 맞으면 O, 틀리면 X인데요. 정답은 맞아요. O입니다. 독서 감상문이라고 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책을 읽고 나서 생각한 점 또는 느낀 점 등을 글로 표현한 것이라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글의 내용을 정리하는 것도 물론

필요할 수 있지만 내가 생각한 점 또는 주인공이나 글쓴이에게 드는 마음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말고도 독서 감상문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지난 강의에 소개되어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공부 2회 문제 함께 출발해 볼게요. 네, 오늘 첫 번째 지문은요, 발표하기 무서워요 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이 글 몇 번이나 읽어봤으니까 전체적으로 다 자세히 짚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 중에서 핵심되는 내용들, 단어들 위주로 한번 쭉 훑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오늘은 월요일이에요. 선생님이 교탁 앞에 서서 아이들 보며 웃었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종이를 한 장씩 나누어 줄 거고 그 종이에는 동물 이름이 적혀 있는데 이 동물의 이름을 주제로 글쓰기를 해서 그 내용을 발표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건 언제까지라고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라고 했어요. 이 말을 들은 알프레드 심장이 쿵쾅쿵쾅 막 뛰기 시작했죠. 왜요? 알프레드는 발표하는 걸 너무너무 무서워하는 친구거든요. 앞머리를 내려보았지만 별 도움이 되지도 않았어요.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은 이런 것들보다도 훨씬 더 무섭고 긴장되는 일이거든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번 문제 살펴볼게요. 알프레드가 기억과 같이 느끼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어요. 기억 보자. 알프레드의 심장은 쿵쾅쿵쾅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왜 뛸까요? 너무 좋아서? 아니죠. 알프레드는 발표를 가장 무서워하는 친구라고 했어요. 그런데 발표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큰일 났다. 긴장된다. 라고 하면서 심장이 막 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정답은 무엇일까요? 그렇지. 발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게 정답이겠죠. 그래서 3번. 친구들 앞에서 발표를 해야 돼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이라고 해주고요. 나머지 남들 앞에서 춤을 춰야 된다든지 길에서 넘어진 일이 들통났다든지 전화통화나 뭐 종이를 펼쳐야 한다. 이런 내용은 지금 알프레드의 마음과는 상관이 없겠죠. 그 다음 2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알프레드에게 주어진 숙제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알프레드에게 어떤 숙제가 주어졌나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걸 한번 정리해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이야기해볼게요. 맞아요. 일단 이 동물 이름이 적힌 쪽지를 받아들었으면 그 쪽지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한 글짓기를 한다 그랬죠. 그리고 이 글짓기 내용을 뭐 한다고요? 발표한다 그랬어요. 그럼 1번부터 볼게요. 숙제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예요. 맞아요? 어디에 나와 있나요? 우리 친구들 한번 짠 손으로 가리켜 보세요. 맞아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라고 했고요. 그 다음 2번 동물을 주제로 글짓기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지. 동물을 하나씩 나누어 줄 테니 그것을 주제로 글짓기 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그 다음 3번 글짓기 하는 것은 무섭고 긴장되는 일이다. 맞나요? 잘못됐어요. 그런데 뭐가 잘못됐나요? 자, 정확하게 짚어서 이야기해 볼게요. 무섭고 긴장되는 일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왔고요. 글짓기라는 이야기도 나왔어요. 그런데 글짓기가 무섭고 긴장되는 일인 건 아니죠. 알프레드가 힘들어하는 건 뭐예요? 글짓기가 아니라 발표예요. 그래서 이 문장을 바르게 고쳐 쓴다면 뭐라고 하면 돼요? 이야기해 볼게요. 맞아요. 발표하는 것은 무섭고 긴장되는 일이다 라고 문장을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잘못된 것에 동그라미 표하라고 했으니까 3번에 동그라미 표시해 줄게요. 그 다음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을 이 글에서 찾아 써보세요. 학급 임원 선거 결과를 뾰로롱 하겠습니다. 결과를 뭐 하겠습니다? 맞아요. 발표하겠습니다가 정답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 친구들 질문입니다. 발표가 무슨 뜻인지 내 동생에게 설명해준다 생각하고 한번 이야기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발표하는 게 뭐예요? 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한번 풀어서 설명해보세요. 넘어갈게요. 4번에서 5번입니다.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어요. 알프레드는 다시 거실로 나가서 아빠를 만났죠. 아빠가 인터넷에서 대왕고래를 찾아주었습니다. 대왕고래는 물속에서 살지만 물고기가 아니라고도 하고 포유류이기 때문에 숨을 쉬기 위해 수면 위로 올라

한다고도 했어요. 알프레드는 대형고래의 혀에 대한 정보도 알아냈고요. 그다음 심장에 대한 정보도 알아냈어요. 자, 이 모든 것은 무엇을 통해서? 맞아요. 인터넷을 통해서 알게 된 정보입니다. 가끔 대왕고래는 혼자 아주 아주 멀리 헤엄쳐 갈 때도 있다고 했죠. 그리고 이것이 용감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문득 대왕고래도 가끔 긴장되거나 무서워질 때가 있는지 궁금했고요. 날마다 알프레드는 이렇게 대왕고래와 조금씩 친해지는 거죠. 열심히 알아보던 알프레드는 이제는 긴장된 것도 까맣게 잊고 열심히 더 여기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제는 잠들기 전에 이 대왕고래의 노랫소리가 들릴 지경이에요. 물론 그것도 어디서? 인터넷에서 찾아낸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빠가 도와주셨지만 이제는 자기가 스스로의 힘으로 인터넷에서 대왕고래에 대한 자료를 찾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럼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알프레드가 대왕고래에 대해 조사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점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새롭게 알게 된 점 1번. 대왕고래는 물고기다. 맞아요? 물고기가 아니라고도 하고 라고 했죠. 그래서 물고기 아니에요. 포유류라고 했죠. 2번 이어집니다. 대왕고래는 포유류가 아니다. 아니요. 포유류라니까요. 3번 대왕고래의 혀는 코끼리보다 가볍다. 아니요. 그 정도의 무게가 나온다고 했죠. 4번 대왕고래는 혼자 멀리 헤엄쳐 간다는 이야기가 있었죠. 가끔 혼자 멀리 멀리 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4번도 땡. 5번 대왕고래의 심장은 작은 자동차 한 대만큼이나 크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알게 된 점은 5번이고요. 나머지 문장들을 바르게 고치면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 우리 친구들이 직접 한번 메모해 보세요. 그 다음 5번입니다. 인터넷에서 대왕고래에 대한 자료를 찾는 이 알프레드에게 하고 싶은 질문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해보세요. 1번 대왕고래에 대해 많이 알면 알수록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지금 이 자료를 열심히 찾고 있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좀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점점점 찾으면 찾을수록 여기에 빠져들어가는 이 알프레드의 모습이 보이죠.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충분히 질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번 대왕고래보다 다른 물고기를 조사하는 것을 더 좋아한 까닭은 무엇인가요? 지금 여러분 이 알프레드가 대왕고래 말고 다른 물고기 조사하고 있어요? 아니 대왕고래 조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2번 질문은 적합하지 않아요. 3번 인터넷에서 대왕고래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거의 없어서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인터넷에 정보가 없어요? 아니죠. 인터넷에 정보가 정말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것저것 찾아보면서 재미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죠. 그래서 정보가 많이 있다. 그럼 알맞은 것은 1번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 6번에서 8번입니다. 마침내 금요일 아침이 되었어요. 오, 발표하는 날이에요. 알프레드는 눈을 뜨자마자 갑자기 긴장됐고요. 아침밥도 먹을 수 없을 지경이었죠. 학교로 천천히 걸어가는데 배가 살살 아파오기 시작했어요. 선생님은 칠판에 발표할 학생의 이름을 차례차례 적어 놓았는데 알프레드는 끝에서 두 번째였죠. 한참이나 기다려야 했지만 알프레드의 긴장이 점점 더 심해졌어요. 친구들은 모두 발표를 참 잘했어요. 아이들은 저마다 이런 동물들에 대해 이것 해온 내용을 발표했어요. 가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친구들 대답해보세요. 알프레드는 자기가 제일 발표를 제일 못할 거라는 생각에 괜한 걱정이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눈 깜짝할 새 알프레드의 차례가 되었죠. 그리고는 이제 선생님과 친구들을 쳐다본 뒤 앞머리를 내려 눈을 가렸어요. 대왕고래는 바다에서 삽니다. 이렇게 우물쭈물하면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친구들을 바라보았는데 친구들이 우리 알프레드의 말에 열심히 집중하고 있었죠. 그래서 조금씩 용기가 솟아났고요. 이제 이렇게 한마디를 더합니다. 대왕고래의 몸은 34미터나 됩니다. 알프레드는 말을 이어나갔고요. 그러자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일이 생겼는데요. 자신감이 막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새 알프레드는 앞에 앉아있는 친구들은 모두 잊어버리고 대왕고래만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발표에 집중하게 되는 알프레드의 모습입니다. 그럼 6번이에요. 금요일 아침 알프레드의 기분이 어땠어요? 금요일 아침이라면 발표하는 날 아침이잖아요. 기분이 어땠을까? 굉장히 떨렸겠죠. 긴장함.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번이에요. 다음에서 가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을 골라 써보세요. 아이들은 저마다 이런 동물들에 대해 이거

어떤 내용을 발표했어요? 라고 했습니다. 세 개의 낱말 중에 정답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조사해온 것을 발표했겠죠. 여기에서 조사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자세히 살펴본다, 찾아본다 라는 거죠. 판매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 우리 친구들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판매한다는 건 뭔가를 판다는 거죠. 뭐 물건 같은 걸 판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 검사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 예를 들면 시력 검사 같은 거 떠올릴 수 있죠. 검사라는 건 뭔가를 조사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거나 뭔가를 어떤 결과를 내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다양한 검사의 예를 떠올려 보면 조사와 어떻게 다른지 알 수 있겠죠. 자, 이제 8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기억에서 디귿까지 중에서 발표를 하는 알프레드의 마음이나 태도가 다른 하나의 기호를 써보세요 라고 했어요. 알프레드가 어떤 마음이나 태도인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일단 기억. 대왕고래는 바다에서 삽니다 라고 했어요. 자, 이 말할 때 알프레드가 어떻게 말했다고 했나요? 맞아요. 우물쭈물하면서 이야기했다 그랬어요. 이 발표의 첫 물꼬를 트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이때는요 아직 긴장이 풀리지 않았어. 너무 떨려요. 어떻게 하지 하다가 한마디 겨우 내뱉은 거예요. 니은입니다. 그렇다면 한마디 더 해도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은 왜 하게 된 거예요? 자기가 엄청 긴장하면서 첫 마디를 딱 했는데 앞머리 사이로 친구들을 보니까 뭐야? 친구들이 내 이야기 되게 집중해서 열심히 잘 듣고 있네. 그러면 한마디 더 해도 될 것 같은데? 라고 이제 마음이 사르르 풀리기 시작하는 단계예요. 그 다음 디귿입니다. 대왕고래의 몸은 34m나 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한 다음에 이 말을 하게 되죠. 그럼 이 말을 할 때의 기분은 어땠을까? 처음처럼 우물쭈물하고 긴장된 모습이라기보다 조금씩 용기를 내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니은과 디귿은 조금 용기가 생기면서 변화되는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고 기억 부분은 아직 긴장되고 우물쭈물한 모습을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기억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해가 되나요? 그 다음 9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자신있게 발표할 때 끝맺는 말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에 모두 동그라미 표시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여러분, 발표할 때 끝맺는 말도 되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열심히 발표를 잘했어요. 그런데 막 끝이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발표 연습할 때요. 맨 마지막 마무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를 참고해볼게요. 1번 발표 주제에 대한 소개. 자, 이거는요. 끝맺는 말에 들어가기보다는 앞부분에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부터 발표할 내용은 이러이러한 것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발표를 이어가는 거니까 이건 끝맺는 말보다도 시작하는 말에 어울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 2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느낀 점. 저는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이런 부분이 재밌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힘들었습니다. 이런 느낀 점을 발표하는 거 좋아요. 그 다음 3번 발표를 듣고 함께 생각할 점. 여러분, 제 발표를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발표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모두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마무리를 하는 것도 친구들에게 뭔가 물음표를 던져주면서 마무리하는 거라서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동그라미. 4번 발표한 내용에 대한 간단한 정리. 발표를 길게 했다면 그 내용을 한번 핵심 정리해주는 것도 친구들 입장에선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4번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우리 친구들 잘 생각해 주시고 맨 앞부분에 이 소개가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 10번 문제입니다. 자신의 발표를 되돌아볼 때, 내가 발표 다 하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무엇을 고려해야 될까? 알맞지 않은 것을 골라보라고 했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나 발표할 때 알맞은 빠르기로 말했나?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느리지는 않았나? 이런 생각 충분히 해볼 수 있겠죠. 2번, 듣는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나? 내가 너무 땅만 보고 하거나 아니면 여기 원고만 보고 하거나 아니면 허공을 보고 하거나 이러진 않았나? 이런 것도 좋은 질문이 되죠. 3번, 알맞은 크기의 목소리로 말했나? 너무 크거나 너무 작진 않았나? 이런 것도 좋은 반성의 포인트가 되고요. 4번, 잘 듣지 않는 친구들에게 주의를

주었나? 누구누구, 제말 들어주세요. 제말안 듣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게내 발표를 꼭 돌아볼 때 생각해야 될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X 할게요. 5번. 듣는 사람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은 없었나? 자, 발표라는 건 항상 내가 준비한 것을 듣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도록, 듣는 사람이 이해하기 쉽도록 해야 되는데 혹시 어려운 내용은 없었는지 생각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자세입니다. 그럼 알맞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네요. 짠! 그다음 11번부터 14번입니다. 나도 발표가 무서워라는 제목이 있는데요. 이건요, 방금 읽었던 그 글의 내용을 보고 쓴 독서 감상문이 되겠죠. 제목도 재미있게 잘 붙여줬는데요. 한번 빠르게 훑어볼게요. 이 책에 나오는 알프레드도 나처럼 발표하기를 가장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생님께서 동물에 대해 조사해서 발표하는 숙제를 내주셨습니다. 알프레드는 대왕고래에 대해서 부모님께 여쭤보기도 하고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아보면서 날마다 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 발표 마지막에 알프레드가 자신의 눈을 가린 앞머리를 옆으로 쓱 넘기고 노랫소리를 흉내낸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긴장되거나 겁에 질릴 때 항상 긴 앞머리 뒤에 숨었던 알프레드가 더 이상 발표를 무서워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했어요. 자, 여러분, 이다 글의 내용은 뭐예요? 인상 깊은 장면에 대한 거죠. 그럼 그 앞에 나 글은 뭐예요? 글의 줄거리, 글의 내용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다에서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라에서 무슨 내용일까요? 이 책을 읽고 발표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려면 열심히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깨달았다. 깨달았대요. 나는 평소에 발표 과제가 있으면 긴장하고 떨기만 했는데, 알프레드는 잘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열심히 준비한 거죠. 그런 알프레드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도 알프레드처럼 무서워만 하지 말고 열심히 준비해서 멋지게 발표에 성공하고 싶 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라 글의 내용은 다 뭐예요? 이 글을 읽고 내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무엇을 느꼈는지, 무엇을 깨달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11번 문제 같이 볼게요. 이 독서 감상문에 없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라고 했어요. 보니까 책의 내용, 아까 나에 있었죠. 그다음 책을 읽은 까닭은요. 까닭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까닭은 보이지 않았고요. 3번 독서 감상문의 제목 나와 있었고, 그다음 인상 깊은 장면 나와 있었죠. 왜 그런지도. 그다음 맨 마지막 문단에서 책을 읽고 든 생각이나 느낌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책을 읽게 된 까닭까지 들어가면 진짜 완벽하다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그 다음 12번 문제입니다. 글가에서 라까지 중 다음에 해당하는 부분에 기호를 써보세요. 등장인물이나 책에 대한 생각 또는 느낌, 책을 읽고 깨닫거나 다짐한 점, 이건 다 어디 있었어요? 맨 마지막 부분에 있었죠. 그래서 정답은 글라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3번 문제. 발표하기 무서워요를 읽고 글쓴이에게 인상 깊은 부분이 무엇이었는지 적어보세요 라고 했어요. 인상 깊은 부분, 뭐뭐가 인상 깊었다라고 표현된 부분이 있었죠. 어디였어요? 맞아요. 알프레드가 이 앞머리를 싹 넘기면서 대왕고래의 노랫소리를 흉내낸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라고 표현된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그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14번입니다. 글 라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어요. 1번. 글쓴이가 책을 읽은 후한 다짐을 할수 있다. 뭐예요, 다짐? 나도 알프레드처럼 앞으로 발표할 일이 생기면 미리 열심히 준비해서 잘 발표를 하겠다라는 다짐이 있었죠. 동그라미. 2번. 책을 읽고 뒤에 떠오른 생각이나 느낌을 쓴 부분이다. 그렇죠. 깨달았다, 생각했다, 느꼈다. 이런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죠? 3번, 글쓴이가 책을 읽고 깨달은 점이 무엇인지 알수 있다. 이것도 맞는 말이고요. 4번, 주인공 이외에 책에 나오는 인물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수 있나요? 아니, 이건요, 주인공에 대해서 이 친구가 생각한 점을 쓰고 있잖아요. 다른 인물들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그 다음 5번, 주인공과 글쓴이의 비슷한 점과 다른 점에 관해 알수 있다. 나도 발표하는 걸 정말 무서워하는데, 알프레드는 나와 이런 점은 달랐구나. 그래서 나도 앞으로 알프레드처럼 열심히 해야겠구나. 라는 점을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점,

발표하는 걸 두려워하는 점, 다른 점, 그 준비하는 자세. 그런 과정들이 다르다라고 했죠. 그래서 알수 있다 정답이 맞습니다. 그럼 알맞지 않은 것은요? 4번이 되겠네요. 짜잔. 그 다음 15번으로 가볼게요. 독서감상문에 어울리는 제목을 붙이는 방법으로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을 보기에서 골라 써보세요 라고 했네요. 보기, 주제, 그림, 대표, 수정이 있는데 하나씩 볼게요. 책의 가나 전체적인 느낌을 나타내는 제목을 붙인다. 책에 무엇을 표현한다라고 하면 좋을까요? 넷 중에서? 그렇지. 책의 주제를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겠네요. 그러면 가에는 주제라는 말이 들어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 나는 볼게요. 글의 내용을 나 하는 제목을 붙인다. 글의 내용을 무엇? 글의 내용을 가장 잘 보여주는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 들어갈 말은 그렇죠. 대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에는 대표. 이렇게 적어줄게요. 그 다음 16번에서 18번입니다. 이건요. 사자마트라는 이야기를 읽고 쓴 독서감상문이에요. 이 안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면서 읽어볼게요. 사자마트를 읽었다. 어느 아파트 상가에 사자씨가 사자마트라는 가게를 열었는데 그 이름은 이런 마음을 담은 곳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사자씨의 겉모습을 보고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서운 사자마트라는 별명도 붙이게 되죠. 그래서 아무도 찾아오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도 사자씨는 매일 가게 문을 열고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에 전기가 모두 나갔어요. 정전이 됐죠. 그러자 사자씨는 가게 곳곳에 촛불을 밝혔고요. 이 촛불이 켜진 마트를 보고 동네 사람들이 찾아오게 됐고, 사람들이 이제 이 사자씨의 진짜 모습에 대해 알게 됩니다. 친절하고 다정하게 물건을 설명하고요. 또 이렇게 판매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마을 사람들은 그동안 겉모습만 보고 사자씨를 오해했음을 깨닫고 따뜻한 마음을 알게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여기까지의 내용에서 들어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 머릿속에 잘 떠올렸죠? 대답했죠? 그러면 문제 볼게요. 16번입니다. 사자마트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했습니다. 1번, 마을의 이름을 담았나요? 아니죠. 뭔가 사람들에게 편하게 물건을 살수 있도록 하자라는 마음을 담은 곳이다 라고 했어요. 그다음 2번, 사자마트는 무서운 사자마트라고 불렸어요. 맞아요. 원래 이렇게 무섭다라는 별명이 붙었죠. 왜? 사람들이 사자씨 겉모습을 보고 오해를 한 거죠. 그다음 3번, 마을에 전기가 나가기 전까지 손님이 많았어요? 아니, 손님이 없었어요. 그런데 손님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자씨는 매일같이 손님 맞이할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정전이 된 그날에 손님들이 찾기 시작한 거고요. 그 다음 4번, 마을 사람들은 처음부터 사자씨를 친절한 분이라고 생각했나요? 아니, 처음에는 되게 무섭고 성격이 이상할 거라고 오해를 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잘못됐죠. 마지막에 가서, 아, 사자씨가 친절한 사자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 다음 5번, 사자씨는 마을 사람들에게 물건을 팔때 불친절한 모습을 보였나요? 아니, 친절하고 다정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알맞은 것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7번으로 가볼게요. 이 독서감상문을 읽고 알수 있는 점을 두 가지 고르세요. 이건 뭐냐면 이글 속에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는지 고르라는 거예요. 친구들 아까 대답 잘 했으면 답 찾았을 것 같은데 일단 무엇이 나와 있어요? 맞아요. 책의 제목, 사자마트라는 책의 제목이 나와 있고요. 또뭐 나와 있었죠? 이 책의 줄거리를 쭉잘 설명해주고 있었죠. 그래서 책의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이세 가지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만약에 이런 독서감상문을 본다면 이런 내용들을 더 적어보면 좋겠다라고 안내해 주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과 2번이 되겠네요. 쫀. 그 다음 18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독서감상문에 들어갈 내용을 생각하며 이 독서감상문에서 보충할 내용을 한 가지만 써보세요라고 했습니다. 보충한다는 건 뭐예요? 지금 여기에 부족하니까 이 내용 좀더 써볼래? 라고 제안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방금 문제에서 가져오면 되겠다 했죠. 방금 문제에서 1번과 2번은 나와

0: 있었고 3, 4, 5번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중에 한 가지를 적어 주시면 되겠네요. 예를 들면 짠 이렇게요. 책을 읽은 까닭이나 인상 깊은 장면, 책을 읽고 떠오른 생각이나 느낌 중에서 한 가지를 써주시면 됩니다. 이걸 다 써야 될 필요는 없고요. 지금 문제에서 한 가지만 써보세요라고 했기 때문에 이 중에 하나만 써주셔도 돼요. 그 다음 19번입니다. 독서 감상문을 쓸때 가장 먼저 할 일은 뭘까요? 1번. 자신의 독서 감상문 점검하기. 이건 뭐예요? 독서 감상문 다 쓰고 나서 최종 점검이라는 거니까 가장 먼저 할일 아니겠죠? 2번. 독서 감상문에 쓸 내용 정리하기. 어떤 내용을 쓸지 정리한다? 이것도 맞을 것 같은데. 그럼 3번 볼게요. 책을 골라 읽고 책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 나누기. 이게 먼저가 되겠네요. 책을 먼저 일단 읽어야 될거 아니에요. 읽고 나서 그 생각이나 느낌을 한번 떠올려 보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내용 중에서 독서 감상문에 어떤 내용을 쓸지 정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순서로 따진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네요. 자신의 독서 감상문을 점검하는 내용을 알맞게 선으로 이어보세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책의 내용을 잘 정리해서 썼나요? 2번, 책을 읽은 까닭이 잘 드러났나요? 3번, 인상 깊은 장면에 대해서 잘 썼나요? 4번, 책을 읽고 떠오른 생각이나 느낌을 자세히 썼나요가 있는데요. 옆에 있는 거 하나씩 찾아볼게요. 책의 배경, 등장인물, 줄거리, 이건 무엇과 관련된 거예요? 그렇지, 책의 내용. 짠, 이렇게 연결하고요. 나, 책을 언제, 어디에서, 어떤 계기로 읽게 되었는지, 생각해 봅니다. 이건 뭐예요? 책을 읽게 된 까닭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2번과 연결했고요. 다입니다. 책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 책을 읽고 깨닫거나 다짐한 점을 생각한다. 이건 뭘까요? 이 전체적인 책을 읽고 내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이니까요. 4번에 연결해 주면 되겠네요. 그다음 마지막 재미있는 장면, 슬픈 장면, 감동적인 장면을 떠올리고 그 까닭을 생각한다. 이건 인상 깊은 장면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럼 오늘의 도전 만점한 과제입니다. 이번 단원을 공부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새롭게 알게 된 점이 있다면 한 가지만 수강 후기 게시판에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새로운 이 단원에 대한 공부도 함께 잘 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단원의 공부를 해볼 거예요. 친구들, 그러면 복습도 잘 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재밌는 내용과 함께 만나자고요. 그럼 선생님은 여기서 인사할게요. 모두 모두 안녕.
1: 여름이면 산으로 바다로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죠? 오늘은 조금 다른 여행을 떠나봅니다. 책한권 들고 1박 2일 마음 편히 머무는 이곳. 짐을 내려놓고 둘러보니 온 사방이 책이네요. 오늘 하루는 이 책과 함께 지내보려고요. 창밖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방 안엔 책장 넘기는 소리. 읽다가 멈추고 쉬다가 다시 읽고, 잠깐 걷기도 하고, 기지개도 켜고. 정해진 방법은 없어요. 나만의 독서니까. 온종일 책과 함께 보내는 시간.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어쩌면 독서는 글을 읽는 일이 아니라 잠시 멈춰 나를 쉬게 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전국의 5학년 친구들 만점을 부르는 1일 은혜쌤이 왔어요. 오늘 우리 의논하며 토의해요 라는 5단원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40강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5단원 마무리하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여러모로 평소보다 조금 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은 우리 학교 시험 만점왕 6번부터 20번까지의 문제 푸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 전에 만점 굳히기 퀴즈 정답 확인해야죠.

의견과 같은 친구의 의견만 존중하며 토의에 참여한다. 자, 의견만 선생님이 이렇게 읽었는데요. 힌트가 됐을까요? 정답은 X였습니다. 자신과 의견이 다르더라도 존중하면서 토의에 참여해야 유연한 분위기로 서로 기분이 상하지 않고 원활하게 토의가 이루어진다라고 했었죠. X로 적었다면 여러분 모두 정답입니다. 그럼 오늘의 문제풀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6번부터 시작한다고 했었죠? 교재는 31쪽이고요. 오늘도 역시 북2입니다, 여러분. 자, 6번부터 10번까지 이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려 해요. 가로 시작을 하네요. 공공자전거는 곳곳에 설치된 대여소에서 빌려 타고 원하는 대여소에 반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빌리는지 또 어떻게 반납하는지 알려주고 있는데요. 무엇을 통해? 어디를 통해? 대여소를 통해서 빌리고 반납할 수 있다고 하네요. 대여소는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학교, 공원과 같이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곳에 설치되어 있어 이용하기 매우 편리합니다. 라고 했었죠. 아, 대여소라는 곳에서 빌리고 반납할 수 있는데, 이 대여소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자주 다니는 곳에 설치되어 있으니까 이용하기가 어떻대요? 편리하대요, 편리하대요. 이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글쓴이의 관점을 알수 있다라고 했었죠. 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나 교통카드 등을 이용해서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손쉽게 빌리고 반납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장에서도요, 저렴한 가격. 같은 것이면 우리 가격이 더 저렴한 것을 좋아하잖아요. 비싼 것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손쉽게 빌리고 반납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는데 너무 빌리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또 사용을 잘안 하게 될 텐데 가격도 저렴하고 빌리고 반납하는 것도 손쉽고 하니까 공공자전거가 편리하다라는 그런 관점이네요. 자, 이번에는 나입니다. 이어지는 글 아니고 다른 관점의 글이에요. 공공자전거는 누구나 쉽게 빌릴 수 있기 때문에 도난이나 고장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쉽게 빌릴 수 있기 때문에까지만 보고는 이것도 역시 너무 편리합니다라고 말하는 글이려나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도난이나 고장 문제가 생기기 쉽다고 하네요. 누군가 훔쳐가거나 망가뜨리는 그런 문제요. 어떤 사람들은 자전거를 함부로 타고 고장낸 채 반납하거나 정해진 곳에 돌려놓지 않습니다. 이러면 안 되죠. 고장난 자전거를 고치거나 새로 사는데 드는 비용이 늘어나고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 수는 줄어들게 됩니다. 함부로 타고 돌려놓지 않으니까 그것을 또 고쳐야지 다음 사람이 사용할 거잖아요. 고치거나 새로 사는데 드는 비용이 늘어납니다. 돈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고장나고 또 누군가 도난하고 훔쳐갔으니까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 수가 줄어든다.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 되겠네요. 그래서 공공자전거에 관련돼서 가와 나는 같은 관점의 글인가요? 아니죠. 다른 관점의 글이구나 확인할 수 있고요. 우리가 글에 포함된 자료, 사진이나 그림 같은 것도 잘 확인해 보자고 했었죠. 공공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이것은 가에 포함된 그런 자료이거든요. 공공자전거 타는 사람들 보니까 안전하게 안전모도 착용하고 있고, 웃는 얼굴로 자전거를 잘 편리하게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도 글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자, 6번 문제 볼게요. 그 가와 그 나에서 공통으로 제시하고 있는 공공자전거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관점은 다르지만 공통으로 들어간 그런 내용이 있어요. 찾아볼게요. 고장 문제가 생기기 쉽다. 도난 문제가 생기기 쉽다. 이것은 공통으로 제시된 것이 아니라 그 나에서만 나왔던 것이니까 틀렸고요. 누구나 손쉽게 빌릴 수 있다. 이건 어때요? 손쉽게 빌리는 거그 가에서는 나왔던 것 같아요. 그 나에서는? 있었어요. 글 나에서도. 누구나 손쉽게 빌릴 수 있어서, 그래서 고장 문제, 도난 문제가 생기기 쉽다라고 했었죠. 그럼 나에서도 손쉽게 빌릴 수 있는 것은 인정한 거예요. 공통으로 제시된 내용 맞죠. 그래서 함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나에만 있었고요. 고치거나 새로 사는데 비용이 늘어난다.도 역시 나에만 있었으니까 두 글에서 공통으로 제시된 내용은 누구나 손쉽게 빌릴 수 있다의 3번이었네요. 7번 문제 봅시다. 기역과 니은의 공통점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했어요. 기역과 니은의 공통점. 자주 다니는 곳에 설치되어 있어 이용하기 매우 편리합니다. 도난이나 고장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발생하지 않도록 뭐뭐 합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관점. 아, 설치되어 있어 편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대상에 대해서. 니은은요, 관점은 다르지만 도난이나 고장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라는 글쓴이의 관점이 드러나고 있죠. 이런 낱말, 표현들을 통해서 관점을 알 수도 있는데요. 기역과 니은이 관점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관점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건 똑같잖아요. 따라서 정답이 5번이 되는 것이죠. 8번입니다. 글가와 함께 제시한 사진의 의미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하시오. 글가에 포함된 사진이라고 선생님이 이야기했었는데요. 공공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입니다. 대여소에서 빌렸겠죠? 반납도 대여소에 하게 될 텐데, 웃는 얼굴로 안전모를 착용하고 자전거 도로에서 바람직하게 이용하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수 있을지 보는 거예요. 공공 자전거를 쉽게 이용한다. 공공 자전거를 아무데나 버려둔다. 공공 자전거를 안전하게 타지 않는다. 아무데나 버려두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용하고 있고 안전하게 타고 있어요. 안전모도 착용하고요. 그러면 알수 있는 것은 무엇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네요. 그래서 8번은 1번에 동그라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9번 볼까요? 공공 자전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비긋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찾아 기호를 쓰는 거예요. 자,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디귿을 해결해야 된대요. 디귿이 뭐죠? 정해진 곳에 돌려놓지 않는 거. 문제 상황이죠. 해결돼야 하는 문제점인데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방법으로 알맞지 않은 것 찾아봅시다. 가. 개인 자전거를 보관하는 장소를 많이 만든다. 보관하는 장소가 없어서 문제인가요? 아니죠. 정해진 곳에 돌려놓지 않는 게 문제예요. 정해진 곳에 반납하면 공공 자전거 점수를 준다. 이건 어때요? 아, 사람들이 정해진 곳에 너무 안 돌려놓는데? 그럼 반대로 정해진 곳에 반납한 사람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 제도를 만들자. 괜찮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가는 알맞지 않지만 나는 해결하는 방법이 될수 있겠네요. 다 볼까요? 공공 자전거의 올바른 반납 방법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한다. 자, 올바른 반납 방법. 지금 디귿에서는 제대로 반납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올바른 반납 방법이에요. 홍보하고 알려주는 것도 해결하는 방법이 될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알맞지 않은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가가 정답이 되겠네요. 10번 볼까요? 중요한 문제인데요. 글가와 글나의 관점을 알맞게 비교한 친구입니다. 글가 어떤 내용이었어요? 공공자전거 편리하다. 이런 기호를 적을 수도 있겠고요. 글나, 아, 제대로 반납하지도 않고 고치고 또 새로 사는데 비용이 들고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 수는 적고 하는 거니까 세모로 표시할까요? 자, 그럼 이렇게 표시해놓고 한번 읽어봅시다. 현민. 글가와 글나는 모두 공공 자전거에 좋은 점이 많다는 관점이다. 모두 그래요? 아니요, 글가만 그랬잖아요. 영희, 글가는 공공 자전거가 좋다는 관점이고, 여기까지는 맞아요. 글나는 문제점이 있다는 관점이다. 오, 여기도 맞네요. 영희가 알맞게 얘기했군요. 글가, 나 이런 것들 바뀌지 않았는지도 잘 확인해봐야 하는데, 글가 좋다. 글나 문제점이 있다. 맞네요. 다시 한번 확인했더니. 준수, 글가는 공공자전거가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는 관점이고, 여기까지 보면 어때요? 개선해야 될 점, 고칠 점이 있다, 바뀌어야 될 점이 있다, 이런 관점인가요? 아니에요. 그것은 글나였어요. 이런 거잘 그래서 확인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글나는 공공자전거가 쓰임이 다양하다는 관점이다. 바뀌었어야 맞겠죠? 그래서 이것도 틀린 내용이네요. 알맞게 비교한 친구니까 영희의 이름을 적으면 되겠죠? 영희. 네, 잘 풀었습니다. 11번 볼게요. 11번부터 15번까지는요, 대화를 읽고 물음에 답하는 거예요. 자, 친구 1, 친구 3, 친구 4, 친구 1,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어떤 상황이죠? 토의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럼 자신이 생각한 의견을 말해봅시다 라고 시작이 되고 있으니까 이 대화는 아주 처음은 아니고 지금 토의가 진행되고 있는 일부분을 가져온 거예요. 자신이 생각한 의견을 말해봅시다 라고 했어요. 아, 그럼 이전에 무슨 단계가 있었겠고

됐구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토의 주제는 이미 선정이 됐구나. 그에 따른 의견을 마련하고 이제 의견을 나누는 단계겠구나. 우리 이제 알수 있어요. 그쵸? 핵심 복습에서도 다시 한번 정리했었잖아요. 손을 든 친구 3을 가리킨다. 자, 친구 3 얘기하세요 했으니까 친구 1이 무슨 역할을 해요? 사회자의 역할이구나까지 우리 알수 있어요. 자, 뭐라고 얘기 하나 볼까요? 저는 친구를 배려하는 말하기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의견을 내는 거죠. 배려하는 말하기 태도. 왜냐하면 친구에게 함부로 말하면 친구의 마음을 다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친구 사이에도 예의를 지켜 말하고 친구가 하는 말을 잘 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친구 1이 고개를 끄덕이고 손을 든 친구 4를 가리킨다. 이번엔 친구 4에게 발언권을 부여한 거죠. 사회자의 역할이죠. 친구 4, 말하는 태도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친구 1,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얘기합니다. 웃으며.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없어요. 의견을 냈으면 그에 따른 이유를 해야 하는데 말이죠. 친구 3, 의견을 뒷받침하는 이것을 같이 말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무엇이 들어가야 하죠? 이유가 들어가야 하겠죠. 자, 그리고 친구 1이 손을 들고 말합니다. 제 의견을 말할게요. 사회자 친구도 학급 구성원이기 때문에 의견을 얘기할 수 있죠. 저는 친구에게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힘이 되어주는 것이 친구를 존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힘이 되어주는 것. 예를 들어, 진심으로 위로하는 말을 건네거나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에요. 하고 친구 2에게 또 발언권을 주네요. 좋은 생각이에요. 저는 장난 삼아 친구를 툭툭 치는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것도 의견이 나타나고 있죠. 가끔 그런 행동에 기분이 상하고 불편할 때가 있어요. 이유가 드러났어요. 저는 친한 친구랑 학교 주변 맛집을 찾아다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라고 친구 4가 얘기했네요. 주제와 조금 관련이 없어 보이죠? 그러니까 친구 1이 바로 그 핵심을 짚었습니다. 맛집을 찾아가는 것이 토의 주제와 어떤 관련이 있나요? 아니까 친구 3이 짜증스러운 말투로 이렇게는 하면 안 됩니다. 맛집을 찾아가다니 무슨 뜬금없는 소리야. 내 말은 도움이 하나도 안 돼. 라고 하고 있죠. 친구 4가 말한 내용이 토의 주제와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죠. 여기까지 보고 문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11번. 친구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하는 단계죠? 우리 아까 의견을 나누는 단계라고 했었죠. 정답 5번에 있네요. 의견을 나누고 있다. 절차 중에서 지금 보이는 대화가 무슨 단계죠?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의견을 나누는 단계였습니다. 12번. 친구들의 의견으로 알수 있는 토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네요. 의견으로 나온 것들을 보니까 배려하는 말하기를 하자,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힘이 되어주자, 또 장난으로 툭툭 치지 말자, 이런 의견이 나온 것으로 보아 토의 주제는 뭐예요? 그렇죠. 친구를 존중하는 말과 행동은 무엇일까가 주제가 되겠죠? 그 주제에 따른 의견을 마련했고, 의견을 나누는 그런 대화를 우리가 본 겁니다. 그래서, 의견으로 알수 있는 주제는 4번이네요. 13번이요. 친구들의 의견을 알맞게 연결하는 겁니다. 자, 친구 1이 냈던 의견, 여러분 본문에서 그대로 찾아보시면 돼요. 친구 1이 어떤 의견을 냈었죠? 그렇죠. 친구가 힘들어할 때 도와주자, 뭐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들, 이런 것들 포함해서 힘들어할 때 도와주자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누가 어떤 의견을 냈는지 비교하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돼요. 친구 2가 얘기했던 의견은 뭐였죠? 친구를 툭툭 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그런 행동을 할때 기분이 나쁠 때가 있어요. 라면서 의견 이유까지 얘기해 줬었죠? 친구 3이 낸 의견 뭐였죠? 친구를 배려하는 말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제와 조금 어긋난 것 같지만 친구 4가 냈던 의견은 친한 친구와 맛집 찾아가기라는 의견을 냈지요.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예요. 기억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 우리 아까 읽으면서 풀었었죠?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뒷받침하는 이유를 같이 말해 주어야 한다. 몇 번에 있어요? 3번에 있네요. 15번은 서술형 문제입니다. 협력하며 토의하는 태도가 부족한 친구는 누구인지 까닭과 함께 쓰는 거예요.

누구 이렇게 적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그 친구가 협력하며 토의하는 태도가 부족했는지도 적어줘야 돼요. 첫 번째로 선생님은 이 친구를 뽑았습니다. 친구 3이요. 왜 그렇게 생각했냐? 모둠원의 의견에 대해 짜증을 냈죠. 아, 무슨 뜬금없는 소리야. 라고 짜증을 내면 안 돼요. 그건 존중하는 태도가 아니거든요. 친구 3이라고 적었다면 그 이유, 모둠원의 의견에 대해서 짜증을 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한 친구를 더 뽑고 싶죠? 누구요? 친구 4. 협력하며 토의하는 태도가 부족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의견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냥요. 웃으면서 얘기했고요. 주제에 맞지 않은 의견을 얘기했죠. 뭐 맛집 찾아가기 이런 식으로. 이유도 없었고 그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주제에 맞지 않은 그런 의견이었어요. 친구 3 또는 친구 4 이유와 함께 왜 협력하며 토의하는 태도가 부족했는지를 이렇게 알맞게 적었다면 모두 정답이에요. 16번부터 20번까지의 문제. 자, 이것을 읽고 물음에 답하는 겁니다. 무엇을 읽어낼 수 있어요? 공익 광고의 한 장면이라고 우리가 배운 적이 있었죠. 반반 이렇게 나뉘었는데 한쪽은 농구공을 잡고 있고 한쪽은 연탄을 잡고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문구 뭐라고 나와 있죠? 여가 시간을 반으로 나누었습니다. 내가 일이나 공부를 하지 않는 남는 시간에 뭐 재밌게 농구를 하고 즐길 수도 있지만 그것을 반으로 나누어서 그 반은 누군가를 돕는 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의미의 공익 광고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나는 글이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친절함은 선택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강요할 수는 없지만 우리 스스로 친절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줄수 있어요. 사람들이 친절을 전파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라고 누가 얘기한 거예요? 오리온 진이라는 친구가 얘기한 내용이죠. 오리온 진이 지난 2년간 서둘러 친절을 베풀자라는 목표를 갖고 다양한 친절 캠페인을 진행했다. 모든 후원금으로 끼니를 굽는 어린이들에게 도시락 10만 개를 전달했고 책 50만 권을 기부하기도 했다. 나눔의 시작은 2020년 친절 경연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해 받은 상금을 지역 어린이 병원에 장난감으로 기부한 것에서 비롯됐다. 오리온은 누구든지 마음만 있다면 저처럼 선한 영향력을 전파할 수 있어요. 라고 말했다. 이것은 글이네요. 그렇죠? 가는 공익 광고였는데 나는 우리 신문 기사였었습니다. 배운 적이 있었어요. 오리온 진이라는 친구가 얘기한 내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문제 굉장히 다양했는데, 뭐 가장 처음에 나눔의 시작은 무엇이었나요? 이런 것도 물을 수 있겠죠? 나눔의 시작 여기서 찾을 수 있죠. 2020년 친절 경연대에서 우승을 차지했는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상금을 가진 것이 아니라 지역 어린이 병원에 장난감으로 기부한 것이 나눔의 시작이었고 그 이후에도 다양한 친절 캠페인을 진행한 친구가 오리온 진이었습니다. 16번 문제 볼까요? 가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을 두 가지 고르는 거예요. 자, 가. 공익 광고였었죠. 알맞은 것두 가지 한번 찾아볼게요. 에너지 절약을 하자고 권하고 있다. 우리가 에너지를 너무 낭비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절약합시다. 라는 내용인가요? 그럼 여가 시간이라는 단어가 필요가 없었겠죠. 아니에요. 에너지 절약과 관계없습니다.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한 공익 광고이다. 자, 공익 광고 맞아요. 이 공익 광고가 무엇이다?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이러한 사회를 만듭시다. 인식이나 행동을 이렇게 바꾸는 것이 어떨까요?를 알리는 것이 공익 광고예요. 공동의 이익을 위한 광고. 맞는 내용이에요. 함께하면 뭐든지 할수 있다는 내용이다. 3번 맞는 거 아니에요? 같이 뭔가를 들고 있는 거 아닌가요? 자, 이 공익 광고의 의미는 그런 것은 아니죠. 내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여가 시간을 반으로 좀 나누어서 봉사활동을 하는 게 어떨까요? 하는 것이 함께 합시다. 이런 것은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봉사활동을 해도 되잖아요. 그쵸? 3번 매력적인 오답이지만 정답은 아니었습니다. 놀이 시간을 쪼개어 부모님 일을 돕자. 부모님 일만을 도와야 합니다. 이런 내용 찾아볼 수 없죠. 여가 시간을 나누어 봉사활동을 하자는 내용이다. 야, 여기 정답이 있네요. 정답은 2번과 5번이지만 3번, 4번도 여러분 살짝 헷갈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함께 하자.
뭔가 좋은 내용이잖아. 공익 광고의 취지에도 맞지 않나? 하지만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죠. 4번은, 시간, 노는 시간을 쪼개서 돕자, 일을 돕자, 이거 맞지 않나요? 했는데, 부모님 일을 도와야 한다는 내용이 드러나 있지는 않죠. 그래서 여가 시간을 나누어서 봉사활동을 하자는 내용이었고, 그리고 그것이 곧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한 일이니까 2번과 5번이 알맞은 내용이었습니다. 17번이에요. 가해 사진과 문구가 전달하려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공익 광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가치를 알수 있죠? 그렇죠. 나누고 다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답은 5번인 것은 알겠는데 우리가 1번부터 4번까지의 단어들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에요. 경쟁과 성취라는 거 뭐예요? 싸워서 얻어내는 것이라는 뜻인데 뭐 싸움과 전혀 무관하죠. 개인주의와 독립, 사회보다 개인, 나 자신이 더 중요해. 그리고 스스로 일어서는 것, 이런 것이 중요해 하는 내용도 아니고요. 효율성과 실용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효율성은 적은 노력을 들였는데 아주 큰 결과가 나는 것, 이런 것을 효율적이다라고 하거든요. 실용성은 진짜 이것이 쓸모가 있는지를 따지는 거예요. 기술 발전과 혁신, 이 기술이 정말 점점 눈에 띄게 발전했다, 좋아졌다, 이런 내용도 아니고요. 혁신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바꿔서 새롭게 하는 것인데, 그런 것과 관련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답은 5번이지만, 경쟁, 성취, 개인주의, 독립, 효율성, 실용성, 기술 발전, 혁신, 다 굉장히 국어 과목에서 자주 쓰이는 중요한 단어들이라서, 선생님이 지금 말한 것을 이해하는 것도 좋고, 또 이렇게 빈 곳에 한번 사전에서 뜻을 찾아서 적는 것도 너무너무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아셨죠? 네, 17번 문제 이렇게 풀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18번이에요. 그의 나에서 오리온지는 사람들이 무엇을 전파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시작했는지 쓰시오. 자, 나를 보면은 오리온지의 생각,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이런 것들이 나타나 있는데요. 무엇을 전파할 수 있도록, 문제에서 묻는 것이 이거잖아요. 무엇을 전파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시작했지? 좋은 캠페인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하면서 쭉 찾아보니까, 아, 친절을 베풀자. 이런 것들 나와 있죠. 다양한 친절 캠페인, 친절 경연대회, 친절이라는 단어가 많이도 쓰였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 친절을 강요할 순 없지만, 스스로 친절할 수 있고, 친절함은 선택이라면서 친절이라는 단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친절을 전파할 수 있도록,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퍼뜨릴 수 있도록 캠페인을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답은 친절. 선한 영향력 아닌가요, 선생님? 이라고 헷갈려하는 친구들 있을 수도 있는데, 선한 영향력이라는 것은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착한 행동, 뭐 착한 일을 해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도 할수 있도록 그런 영향력을 전파한다. 그런데 범위가 너무 넓어요. 그래서 오리온진이 전파하려고 캠페인을 시작한 것은 뭐예요? 선한 영향력 중에서도 친절인 거죠, 친절. 그래서 구체적으로 친절이라고 적어줘야 정답이 되겠습니다. 19번입니다. 중요한 문제인데요. 가와 그의 나의 내용으로 토의 주제를 정하려고 할 때,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알맞지 않은 것에 X 표하는 겁니다. 그의 나와 가는 공익 광고였죠? 두 가지를 보고 우리가 토의 주제를 정해보려고 해요. 자료를 먼저 살펴본 뒤에, 아, 그럼 우리도 이것에 대해서 얘기해볼까? 토의 주제를 정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1. 여러 사람이 함께 생각을 모아야 할 주제를 찾는다. 어때요? 여러 사람이 함께 생각을 모아야 할 주제를 찾는 거. 괜찮죠? 왜? 토의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나 하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겪고 있는 문제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토의잖아요. 그러면 여러 사람이 함께 생각을 모아야 할 주제인지를 찾는 것이 중요하겠죠. 2번. 현실적으로 해결하기 어렵지만 의미 있는 주제를 찾는다. 앞부분은 빠르게 읽고, 의미 있는 주제? 중요하지. 동그라미 하면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해결하기 어렵지만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토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 상황이 이건데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우리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의견들을 내봅시다. 그래서 주제를 정하고 의견을 마련하고 나누고 결정하고

하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해결하기 어렵지만 안 돼요. 해결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주제를 찾아야죠. 3. 문제의 원인이나 해결 방법을 찾는 것과 관련이 있는 주제를 찾는다. 1번과 비슷한 맥락인데요. 토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왜 일어났고,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고,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문제의 원인이나 해결 방법을 찾는 것과 관련 있는 주제 찾는 거 맞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19번은 OXO 이렇게 적었으면 정답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 한번 볼게요. 이 글의 내용으로 토의할 때 토의의 순서대로 기호를 쓰시오. 토의의 절차를 알고 있으면 잘풀수 있는 문제겠네요. 자, 가는요. 모든 친구와 토의를 하고 의견을 결정한다. 여기 한번 표시해 볼게요. 가는 의견을 결정한다요. 나. 나눔과 관련 있는 여러 가지 자료를 조사하고 토의 주제를 정한다. 여기 표시해야 되겠죠? 다. 협력하며 토의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주제에 대한 의견을 마련한다. 자, 선생님이 밑줄 친 부분만 보고도 우리가 토의의 순서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 뭐였어요, 여러분? 토의의 주제를 정하는 거였죠. 우리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그리고 여러 가지 자료를 조사하는 거, 아까 공익 광고나 글, 나 같은 것을 보고 우리도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토의 주제를 정한 다음에 바로 의견을 결정하나요? 아니죠. 의견을 마련하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의견을 결정합니다. 물론 세 가지밖에 나와 있진 않지만 의견을 마련하고 나누고 모으고 그 다음에 의견을 결정한다는 것까지 우리 알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20번 문제까지 잘 풀어보았는데요. 선생님이 준비한 퀴즈 확인하고 가세요. 토의에 참여할 때는 주제에 대한 의견과 함께 이유도 제시해야 할까요? OX 중에서 맞는 답을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네, 우리 이렇게 5단원도 마무리했는데요. 다음 이 시간에는 6단원 공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여기서 인사할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과학의 세계로 원 없이 빠져드는 시간, 그 시간을 책임지는 원 아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난 시간 소화계, 그리고 배설계, 호흡계 등으로 이루어진 우리 몸에 대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간부터는요, 전기와 자기 단원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요, 16강은 전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전기에 대한 이야기, 원대한 개념 미션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의 개념 미션 사진은요, 한 꼬마가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왔더니 머리가 사방으로 뻗쳐 있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읽어보면요,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온 뒤 머리카락이 사방으로 뻗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꼬마가 미끄럼틀을 내려오면서 미끄럼틀과 옷 사이에 마찰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한 마찰이 일어났을 때 도대체 어떠한 과정이 있었길래 머리가 이렇게 사방으로 뻗칠 수 있는지 한번 그에 대한 해답 바로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대한 개념 아이템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아이템은요, 바로

다른 물체를 마찰하여서 생기는 전기입니다. 우리가 마찰해서 생기는 전기다라고 해서요. 마찰 전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찰 전기는요, 꼭 서로 다른 물체를 마찰시켜야만 전기가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 과정에서 전자가 이동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같은 물체를 마찰시켰을 때는 전자가 잘 이동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이 마찰 전기는 다른 물체를 마찰시켜서 발생하는 전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요, 우리 밑에 이 전하를 띤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이 힘을 무엇이라고 하냐면요, 바로 전기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전하를 띤 물체, 이 전하라는 말 혹시 어떤 단원에서 많이 배웠던 것 같나요? 그렇죠. 바로 원자의 구조를 공부할 때 우리 양전하, 음전하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고 가도록 할게요. 우리 원자는요, 가운데 우리가 양전하를 띠고 있는 원자핵이 중심에 있었고요. 그 주변에는 무엇이 음전하를 띠고 있는 전자가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때 이 전자는 이렇게 원자의 밖으로 나갈 수도 있었어요. 이렇게 전자를 잃어버리면 어떤 전하를 띠게 된다라고 했을까요? 그렇죠. 전자를 잃어버리면 그때는 우리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반면에 밖에 있던 전자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럼 양전하량보다 음전하량이 더 많아져서 그때는 무슨 전하를 띈다고?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면요, 전기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하를 띤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래요. 즉, 전하를 띄었다라는 건 어떤 뜻이에요? 양전하를 띠고 있거나 음전하를 띠고 있는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구나라고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그때 그 전기력은 두 종류가 있거든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 다른 종류의 전하 사이에서 작용하는 이 물체는요, 어떠한 힘이 있냐면 서로 이렇게 끌어당깁니다. 우리 자석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N극은 어떤 극을 끌어당겼나요? 그렇죠. N극과 S극, 즉 서로 다른 극 사이에서는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전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다른 종류의 전하를 띠고 있는 물체 사이에는요, 서로 어떠한 방향으로? 그렇죠. 당기는 방향으로 전기력이 작용을 합니다. 우리 이러한 전기력을요, 끌어당긴다라고 해서 다른 말로 인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자, 그러면요, 이렇게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면 서로 미는 힘도 존재를 하겠죠. 바로 그것이 같은 종류의 전하를 띤 물체 사이에서 밀어내는 힘이 작용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요, 마이너스 전하를 띤 물체는 마이너스 전하를 띤 물체를 이렇게 밀어낼 거예요. 마찬가지로 플러스 전하를 띤 물체는요, 플러스 전하를 띤 물체를 밀어내게 됩니다. 아, 우리 같은 종류의 전하를 가진 물체들끼리는요, 서로 어떤 방향으로? 그렇죠. 밀어내는 방향으로 전기력이 작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때요, 이 밀어내는 힘은요, 다른 말로 청력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 앞에 개념 미션에서요, 우리 마찰이 일어났더니,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온 이 꼬마가 마찰이 일어나서 그 머리카락이 전하를 띠게 된 거예요. 근데 머리카락이 같은 전하를 띠게 되면서 서로 밀어내는 힘에 의해서 머리카락과 머리카락이 서로 멀어지게 되었구나라고 우리는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 이때 대전과 대전체라고 하는 용어와 함께 물체가 어떻게 전하를 띠게 되는지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물체가 전하를 띠는 이 현상을요. 우리는 대전이라고 배워요. 중성이었던 물체가 전하가 들어오거나 혹은 전하를 빼앗기면서 플러스 전하가 되거나 음전하가 되어서 전하를 띠게 되는 이 현상을 우리는 대전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때 대전된 물체, 즉 전하를 띤 물체를 대전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 이두 용어를 사용을 해서 물체가 대전되는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조금 더 상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플라스틱 막대와 털 가죽이 있습니다. 현재 둘은 마찰을 시키지 않았어요. 즉, 아직 전기가 발생하기 전이겠죠. 그래서 보시면요, 플라스틱 막대 안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즉, 플러스 전하량과 마이너스 전하량이 같습니다.

즉, 우리가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전기적으로 중성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털가죽도 보시면요, 플러스 전하량과 마이너스 전하량이 지금 같죠? 이럴 때는요, 마찰전 플라스틱 막대와 털가죽은 전기적으로 무엇이다? 중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중성을 띠고 있는 플라스틱 막대와 털가죽을요, 이제 뭐 해요? 마찰을 시킵니다. 그러면요, 그때 어디에 있던? 털가죽에 있던 전자가 어디로 이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플라스틱 막대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요, 우리 전기 단원에서 항상 이동하는 것은 전자예요. 이 개념 굉장히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전자가 이동하는구나라는 거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찰 과정에서요, 털가죽에 무엇이 전자가 플라스틱 막대로 이동을 했어요. 그러면요, 우리 마지막 그림에서 플라스틱 막대에는요, 전자가 들어오면서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전하량이 더 많습니다. 아, 그럼 이 플라스틱 막대 무슨 전하로?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되었구나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죠. 따라서 이 플라스틱 막대는요, 마이너스 대전체가 됩니다. 반면에 털가죽은요, 전자를 잃어버렸어요. 그럼 상대적으로 플러스 전하량이 더 많게 됩니다. 아, 이 털가죽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물체가 되었구나, 대전되었구나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읽어보면요, 마찰 후 전자를 얻은 플라스틱 막대는 무슨 전하로 대전되고, 그렇죠,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이 되었고요. 전자를 잃은 털가죽은 무슨 전하로? 플러스 전하로 대전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대전이라고 하는 과정은요, 마찰이 일어날 때 어떻게 전자가 이동을 하면서 물체들이 전하를 띠게 되는구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화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요, 정전기 유도라고 하는 걸 배울 텐데요. 선생님, 정전기는 무슨 뜻인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마찰 전기를 다른 말로 정전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정전기의 뜻은 머물러 있는 전기다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일반적으로 도선에 흐르는 전기는요, 전기가 흐른다, 보통 전류가 흐른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마찰 전기의 경우는요, 머물러 있는 전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거 정전기라고도 불러요. 정전기는, 아, 머물러 있는 전기구나. 그럼 머물러 있는 전기를 유도시키는 현상에 대해서 공부하는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정의 한번 읽어볼게요. 대전되지 않은 물체에 무엇을? 대전체를 가까이 할때 물체의 양쪽에 서로 다른 종류의 전하가 유도되는 현상을 우리는 정전기 유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글로 읽으면요, 잘 이해가 안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림으로 한번 상세하게 살펴볼게요.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할 때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왼쪽에 있는 이 물체는 대전되지 않은 물체예요. 대전되지 않은 이 물체에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했대요. 자, 여러분들, 우리 마이너스 대전체와 전자 사이에는 어떤 힘이 작용을 할까요? 그렇죠. 같은 종류의 전하를 띤 물체라면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작용한다라고 앞에서 배웠습니다. 즉, 마이너스 대전체를 이쪽에 가까이 하면요, 여기 있던 전자들이 어떤 힘에 의해서? 서로 밀어내는 힘에 의해서 어디로 이동해요? 다이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왜? 마이너스 대전체와 가장 원적으로 전자들이 이동할 거거든요. 따라서 우리는요, 왼쪽, 물체의 왼쪽에는요, 상대적으로 전자의 양이 더 많아요. 마이너스 전하량이 더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이 물체의 왼쪽은 무슨 전하를 띠게 돼요? 그렇죠.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대적으로 이 오른쪽은요, 전자가 다 이쪽으로 이동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플러스 전하량이 더 많아지겠죠. 따라서 이 물체의 오른쪽은 무슨 전하를 띠게 될까요? 그렇죠.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 마이너스 대전체가 가까이 오면은 전자가 이 마이너스 대전체로부터 가장 먼 방향으로 이동을 해서 왼쪽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고 오른쪽에는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는구나. 따라서 대전되지 않은 물체에 대전체를 가까이 했더니 이 물체의 양쪽에 서로 다른 전하가 유도되었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오른쪽에서 한번더이 개념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할 때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 대전되지 않는 물체에 어떠한 대전체, 플러스 대전체가 가까이 온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이때도 항상 누가 이동을 할 거예요? 그렇죠. 전자가 이동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때 전자와 플러스 대전체 사이에는 어떠한 힘이 작용을 해요? 그렇죠. 서로 다른 전하 사이에는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플러스 대전체가 가까이 오면 여기, 저기 멀리 있던 전자들도 어느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돼요? 플러스 대전체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플러스 대전체와 가까운 곳에서는 어떠한 전하가 지금 많아요? 상대적으로 전자가 더 많습니다. 즉, 마이너스 전하가 많게 되고요. 반면에 왼쪽에는요, 즉, 플러스 대전체와 먼 방향에서는요, 전자가 다 이동을 함에 따라서, 즉,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는구나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반대쪽은 당연히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고요. 아, 정전기 유도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대전체를 대전되지 않은 물체에 가까이 가져가면 우리 이 물체의 양 끝에 서로 다른 전하가 유도되는 것이구나라고 이두 그림을 통해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알루미늄 캔의 정전기 유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전되지 않은 알루미늄 캔이 있고요. 그 캔에 마이너스 대전체 막대를 가까이 했대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대전체이므로 여기에 있던 전자가 서로 밀어내는 힘에 의해서 어디로? 이 대전체와 가장 먼 쪽으로 다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알루미늄 캔의 이 왼쪽 편에는 마이너스 전하가 유도가 될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 편에는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막대는 마이너스 대전체인데 지금 이 막대와 가까운 알루미늄 캔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대요. 얘네 둘은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이 작용을 하겠죠. 따라서 이 실험 화면은요, 이 막대에 알루미늄 캔이 끌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잡고 있으면 캔이 그 막대 근처로 계속 굴러오게 돼요. 아, 정전기 유도로 이렇게 캔을 움직일 수도 있구나. 이게 바로 전기력이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번에는 우리 머물러 있는 전기가 아니라 흐르는 전기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요, 전하의 흐름을 무엇이라고 하냐면요, 바로 전류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전하가 흐른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전류의 세기는요, 1초 동안 전선의 단면을 통과한 전하의 양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뜻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전하의 흐름이라고 했을 때이 전하는 어떤 전하의 흐름을 이야기할까요? 선생님이 항상 이동하는 건 누구라고요? 전자라고요. 그러면 전하가 흘렀다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전자가 움직이는 것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때 1초 동안 전선의 단면을 통과하는 전하의 양은 1초 동안 전선의 단면을 통과하는 이 전자의 이동하는 양을 생각해주면 되는구나라고 이해해주시면 돼요. 저희가 이렇게 도선이 있고요. 도선의 단면적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1초 동안 이 전자들이 얼마나 많이 이동하냐에 따라서 이 전류의 세기가 정해지는 거예요. 자, 그때요. 전류의 세기의 단위는요. 대문자 A로 쓴 다음에 읽을 때는 암페어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뭐 50암페어, 100암페어 이런 식으로 암페어 단위로 읽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요. 선생님이 방금 전류는 전하의 흐름이고 그때 그 전하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전자가 움직이는 거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우리 이 도선 안에서 전자의 이동 방향과 전류의 방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전지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전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둘은 도선으로 지금 연결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때 그 도선을 이렇게 확대했더니 전자들이 한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전자는요, 무슨 극에서 무슨 극으로 이동할까요? 그렇죠. 우리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으니 당연히 플러스 극 쪽으로 끌려가겠죠. 읽어보면요, 전자가 전지의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당연히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극에서 어디로? 플러스 극 방향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전류는 이 전자의 이동으로 생기는 거야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전류의 방향과 전자 이동 방향은 똑같겠네라고 생각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어떤가요? 여기를 보시면

전자의 이동 방향과 전류 이동 방향이 지금 같나요? 아니에요. 서로 반대 방향입니다. 선생님, 전류는 전자의 이동으로 생기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 둘의 방향 왜 다른 걸까요? 라고 의문을 갖고 계신다면 지금까지 수업 정말 잘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이거는 조금 더 깊이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어떤 거냐면요. 과거에 이 전류라고 하는 것의 개념을 알게 됐을 때 전자의 존재를 몰랐어요. 즉, 전하의 흐름이라고 하는 이 전류라고 하는 걸 알게는 됐는데, 이 전류가 전자가 이동해서 생긴다라고 하는 걸 알지 못했던 거예요. 왜? 아직 전자의 존재는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요, 과거에 그때 그냥 전류의 이동 방향을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하자라고 약속을 해버렸어요. 즉,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하는 걸로 해라고 약속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자의 존재가 발견이 되었고, 그리고 이 전자의 이동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는구나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너무 전류는 오랫동안 플러스극에서 마이너스극으로 흘러라고 사용을 해왔기 때문에 이걸 따로 바꾸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낸 결론은요, 그래, 전자는 마이너스극에서 플러스극으로 이동해. 하지만 전류는 그냥 플러스극에서 마이너스극으로 흐르는 걸로 약속하자라고 정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아, 전자의 이동 방향은 마이너스극에서 플러스극이야. 그런데 그때 전류의 방향은 전자 이동 방향과 반대야. 라고 추가적으로 함께 공부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전류를 공부했으면요, 이 전류를 흐르게 하는 힘이 있을 거예요. 우리 그 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을 바로 전압이라고 합니다. 전압의 단위는요, 대문자 V를 쓰고요, 읽을 때는 볼트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우리에게 친숙한 볼트가 있죠. 바로 220볼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가전제품은 220볼트의 전격 전압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이 전류를 흐르게 하는 힘인 전압은요, 우리가 중학교 교육 과정에서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요, 바로 전기회로와 물 흐름 모형을 비유하여서 이 전압의 개념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물 흐름 모형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요, 물을 무엇이 펌프가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펌프질을 박 하면요, 아래에 있던 물이 위로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이 이렇게 흘러서 위에서 아래로 물이 떨어지겠네요. 우리는 높이 올라간 물은 우리 폭포수에서처럼 위에서 아래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 물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면 물이 흐르겠구나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무엇에 의해서? 이 물의 높이 차에 의해서 이 높이 차이에서 무엇이 물이 흐를 수 있구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의 높이 차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그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면서 물이 흐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물의 흐름은 무엇에 비유할 수 있어요? 이 전기회로에서? 그렇죠. 전하의 흐름. 바로 전류에 비유를 해줍니다. 그래서 전류는요, 우리 물 흐름 모형에서 물의 흐름으로 많이 비유를 합니다. 그렇다면요, 전류를 흐르게 하는 원인이 뭐예요? 전압이죠. 물을 흐르게 하는 원인은 물의 높이 차입니다. 따라서 물의 높이 차는요, 무엇에 비유할 수 있어요? 전압에 비유를 할수 있습니다. 아, 전압은 여기서 말하는 물의 높이 차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이 내용 표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지의 전압은요, 물 흐름 모형의 뭐에 비유한다고요? 그렇죠. 바로 물의 높이 차에 비유를 합니다. 물의 높이 차가 있었기 때문에 물이 흐를 수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은요, 전압에 의해 전류가 흘러요. 그럼 물의 높이 차이에 무엇이 흐른다? 물이 흐른다. 흐르는 물이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고요. 우리는 사실 전류가 흐른다라는 걸 눈으로 알 수는 없어요. 지금 전자가 이동하고 있네라는 게 보이진 않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전기회로에서 지금 전구에 불이 들어오면, 전류가 흘렀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물 흐름 모형에서도요, 멀리서 물 흐르는 게잘 보이지 않더라도 무엇이 물레방아가 돌아가고 있다면 물이 흐르는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회로의 전구는요, 무엇에 비유할 수 있어요? 네, 물 흐름 모형의 물레방아에 비유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이렇게 전압까지 개념 아이템 잘 모아보았으니까요, 문제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가는요, 원자의 구조를, 그림 나는 털가죽으로 플라스틱 막 빨대를 마찰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마찰로 전기적으로 중성이던 털가죽이 무슨 전하를? 플러스 전하를 띈대요. 털가죽이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털가죽에 있던 전자가 이동했겠구나. 그 전자 어디로 갔겠어요? 마찰시켰던 플라스틱 막대로 전자가 이렇게 이동을 했겠죠. 따라서 플라스틱 막대는 무슨 전하로 대전되었을까요? 그렇죠. 전자를 얻었으니까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이 되었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라고 되어 있어요. 기억. 가에서 원자핵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고요. 그리고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기억 맞죠? 나에서요. 전자는 주로 털가죽에서 플라스틱 빨대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털가죽이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됐습니다. 니은도 맞고요. 디귿. 나에서 마찰로 털가죽과 플라스틱 빨대 사이에는 서로 밀어내는 전기력일까요? 여러분들 마찰 후에 털가죽은 플러스 전하 됐고요. 플라스틱 빨대는 마이너스 전하 됐어요. 그럼 서로는 전하가 다르기 때문에 끌어당기는 인력이 작용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서로 밀어낸다고 했으니까 틀렸죠. 정답은 기억과 니은 3번이 답이 됩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대전된 가벼운 물체 ABC를 절연된 실에 매달아 각각 두 개씩 가까이 하였을 때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ABC는요, 대전된 물체고요. 절연된 실이라고 하는 건이 실에는 전류가 잘 통하지 않는다, 전자가 잘 이동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라는 문제고요. A와 B는 같은 종류의 전하를 띈대요. 지금 A와 B는 서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밀어내고 있죠. 밀어내는 전기력이 작용했다라는 건 서로 어떤 전하예요? 그렇죠. 같은 전하. 같은 전하요. 같은 전하. 그러면 B와 C는 서로 당기고 있네요. 그럼 어떤 전하예요? 끌어당기는 힘은 서로 다른 종류의 전하인 거죠. 아, 다른 종류의 전하가 전하로 대전이 된 물체들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AB는 같은 종류의 전하 맞고요. B와 C는 다른 종류의 전하를 띠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디귿. A와 C를 가까이 하면 서로 당기는 전기력이 작용한다. 즉, 우리가 서로 다른 전하를 띠고 있냐라는 걸 물어본 건데요. A와 C래요. 그런데 여러분들 A와 B가 같은 전하잖아요. 그러면 B를 뭘로도 쓸수 있어요? A로도 쓸수 있어요. B와 A는 같으니까. 그러면 B와 C가 서로 다른 전하였다면 A와 C도 서로 다른 전하고 다른 전하를 띠고 있으면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했겠죠. 즉 A와 C도요. 서로 당기는 전기력이 작용을 합니다. 디귿. 옳은 내용이라서요. 답은 5번입니다. 자, 그림은 대전되지 않는 금속 막대에 플러스 전하를 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간 모습이래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되어 있고요. 플러스 대전체 가까이에 있어요. 멀리 있던 전자도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 이동을 했겠죠. 따라서 A 부분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고 B는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는 정전기 유도 현상이 일어납니다. 1번. A 부분은 플러스 전하, 아니요, 마이너스 전하 띄고 있고요. 전자가 A에서 B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지금 B에서 A로 이동했죠? 그래서 틀렸고요. A 부분과 B 부분이 띄는 전하의 종류는 지금 서로 다릅니다. 우리 정전기 유도 현상 그랬잖아요. 양쪽에 서로 다른 전하가 유도했습니다. 정답 3번이고요. 플러스 대전체와 금속 막대 사이에는 서로 밀어내는 전기력. 플러스 대전체와 금속 막대는 지금 마이너스고 여긴 플러스니까 서로 끌어당기는 전기력 작용했겠죠. 그래서 틀렸고요. 플러스 대전체를 제거해도 금속 막대의 양끝은 대전된 상태를 유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이거 이렇게 제거되면요. 여기 몰려있던 전자가 몰려있을 이유가 없죠. 여기 플러스로 대전됐으니까. 그래서 전자는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원래 상태 유지되는 거 아니고 원래 처음 전자가 이쪽에 있었던 것처럼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그림은 대전되지 않은 금속캔의 전하 분포를 나타낸 것이래요. 대전되지 않은 금속캔이 오른쪽에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된 플라스틱 막대를 가까이 했을 때, 금속캔이 플라스틱 막대에 끌려가는 순간, 원자핵과 전자의 분포를 나타낸 것으로 가장 적절한 거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이너스 대전체 가까이 하면 여기에 있던 전자가 밀려나는 힘에 의해서, 서로 미는 힘에 의해서 왼쪽으로 몰려가게 되겠죠. 그럼 답은 몇 번이에요? 네, 전자가 왼쪽에 몰려있는 2번이 정답입니다.
5번은요, 그림은 대전되지 않은 검전기에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갔을 때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라고 하는 문제고요. 여러분들, 검정기는요, 위에 있는 금속판과 그리고 금속 막대, 그리고 아래 금속박으로 이루어진 기구입니다. 이 검정기는요, 어떠한 물체를 갖다 댔을 때이 아래 금속박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벌어지면 이 물체 대전체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기구를 검정기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원리로 도대체 이 금속박이 벌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했어요. 그럼 어디에 있던 전자들이 이동하겠어요? 당연히 마이너스 대전체와 가까이 있던 전자들이요. 어떠한 힘에 의해서? 그렇죠. 우리 밀어내는 힘에 의해서 여기 있던 전자들이 어디로 이동할 거예요? 먼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여기에는 전자가 몰려 있겠죠? 그러면 B 부분도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고요. C 부분도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됩니다. 그럼 서로 밀어내는 힘에 의해 이 금속박이 벌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상대적으로 A 부분에 있던 전자는요, 아래로 다 이동했어요. 그러면 A 부분은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겠구나라고 우리는 분석해 볼수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1번. A 부분은요,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맞는 내용이고요. 전자는요, BC에서 A 부분으로 이동한 게 아니라요, A에서 아래, BC로 내려왔죠. 그러니까 반대로 되었습니다. 틀렸고요. 3번. BC 부분에 대전된 전하의 종류는 같나요? 네. 전자가 다 아래로 내려오면서 B와 C에 전자들이 많아졌습니다. 따라서 둘다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어요. 4번. B와 C 사이에는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작용을 합니다. 왜? 마이너스 전하, 마이너스 전하를 띤 물체니까요. 서로 밀어내는 힘일 거고요. 5번. 대전체를 멀리하면요. B와 C 사이는 오므라들게 될 거예요. 왜? 여기 있던 전자 다시 위로 올라가게 되면서 이 금속박 오므라들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은 전기회로를 무르른 모형에 비유한 설명이라고 합니다. 무엇에 의해 무엇이 흐르는 것은 그림과 같은 장치에서 밸브를 열면 물에 무엇에 의해 물이 흐르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 전기회로와 물 흐른 모양이죠. 여러분들, 무엇에 의해, 전압에 의해, 전류가 흐르는 것은 물에 무엇에 의해, 높이 차에 의해 물이 흐르는 것으로 우리 비유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전압, 전류, 높이 차.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마지막 개념 클리어입니다. 우리 개념 클리어에 해당하는 답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요. 선생님이 가서 확인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선생님은요, 과학의 세계로 원 없이 빠져드는 시간, 그 시간을 책임지는 원아랑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나는 왕이로소이다. 왜냐? 학교 시험 만점 왕에서 100점을 받았거든요. 여러분도 이런 왕관을 쓰기 위해서 오늘 한번 고군분투해 봅시다. 준비되셨나요? 무릉무릉무릉무릉. 왕의 행차쇼! 자, 여기 많이 보아온 상황이죠. 보겠습니다. 다음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1번과 2번 문제를 풀때 참고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어떤 뉴스 보도를 보고 있는데요. 제목을 보니까 휴대전화 중독 위험 비율이 되겠습니다. 뭔가 이렇게 그래프가 위로 쭉 올라가는 걸로 봐서 휴대전화 중독 위험률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겠고요. 자, 이 친구들이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볼게요. 휴대전화 중독 문제가 정말 심각하구나. 네, 사실 그래요. 선생님도 뭔가 이렇게 자료를 찾을 때요, 확실히 느낍니다. 예, 앞에서 앞에 차차차차 해가지고 이렇게 책상 위에 올려놓는 컴퓨터 있죠? 그걸로 자료 찾을 때 하고, 그 다음에 휴대폰으로 자료 찾을 때하고 달라요. 아, 이상하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휴대전화로 자료를 찾을 때는 자꾸만 다른 곳으로 가요. 막, 이거 재밌는데? 오, 이런 게 있었어? 막 이러고. 그러면서 막 내가 찾으려고

하는 그 자료로부터는 자꾸 멀어져. 엉뚱한 데가 있어, 나중에 보면. 아, 이게 좀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휴대전화 중독 문제. 중독 걸렸나? 예. 중독인가? 예. 그래, 휴대전화는 편리하고 재밌지만 쉽게 중독된다는 문제가 있어. 예, 중독이 뭘까요, 여러분? 예. 아, 지금 생각해보면 선생님도 좀 중독증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것만 잡으면 그래. 이거 할 때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이 중독이라는 게 뭘까요? 일단, 무언가에 의지하는 거예요. 이 중독이라는 게. 그 어떤 것에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존해요. 왜 그랬을까? 즐거우니까. 즐거우니까 의지하고 의존하게 됩니다. 이게 너무 심해져.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아, 나 이거 안 해야지? 이렇게 조절을 해야 되잖아요. 아, 나 지금 바쁘니까 안 돼. 아, 나 잠자야 되니까 안 돼. 나 공부하거나 다른 일을 해야 되니까 이거 지금 하면 안 돼. 이게 조절이잖아요. 조절이 안 돼요. 무조건 해야 돼. 졸려도 해야 돼. 다른 중요한 일이 있어도 이거 해야 돼. 이게 중독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내가, 아, 나 진짜 안할 거야. 하지만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이게 뭘까? 이게 중독이라는 거예요. 무섭죠? 이 중독에 걸리면 무엇이든 그래. 어떤 거든. 한번 뭔가 중독이 되면 이 빠져나오지 못해서 다른 걸할 수가 없어요. 이게 중독이거든요. 그러니까 휴대전화 중독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중독에 지금 중독증이 있나? 예, 그런 증상이 있나? 한번 보세요. 여러 가지 중독 있죠. 요새 아마 여러분 학교에서도 배울걸요. 도박 중독. 도박 중독. 예? 도박이요? 막 이런. 어른들 중에 그런 어른들도 있더라고요. 예? 초등학생이 도박 중독 예방 교육을 받는다고요? 막 이런 거. 아, 있어요. 도박 중독. 그 다음에 약물 중독. 그쵸? 약물 중독. 그 다음에 뭐, 게임 중독. 예, 이거. 이 게임 중독인 친구들 많죠. 네. 이런 것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어른들 중에는 쇼핑 중독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에 의지를 하고 의존한단 말이야. 그래서 조절이 안 돼. 끊을 수가 없어. 빠져나올 수가 없어. 이게 중독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2번 내용 보세요. 아, 이거 정말 심각해. 이러한 문제를 친구들에게 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심각하잖아요. 이 문제를 친구들에게 알린대요. 왜 알려야 될까요? 관심을 갖게 해줘야 되니까. 그쵸? 아, 이 친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야 돼. 그래야 여기서 벗어날 수도 있고, 중독에 안 걸리도록 예방까지 할수 있잖아. 그쵸? 아, 맞아. 휴대전화 중독의 위험성을 우리 글로 써볼까, 그럼? 막, 이렇게. 그랬더니 걱정을 해요. 근데 말이야, 글을 쓸때 주의해야 될게 있을 것 같아. 무엇을 주의해야 될까? 글을 쓸때 사용한 자를 출처를 밝혀 써야 되는 걸 주의해야 하지. 네, 이런 것들이죠. 어쨌든 지금 이 상황을 잘 보시면 휴대전화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방송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자, 이것을 가지고, 친구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관심을 끌기 위해 이 문제를 알려야 되겠다 판단을 했고, 알리는 방법으로 글을, 결정을 했어요. 글로 써주기로 결정을 했고요. 자,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은, 네, 사용한 자료 출처를 꼭 밝혀 적어야겠다. 여기까지 정리가 되죠? 자, 두 친구가 쓰려고 하는 글의 종류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광고일까요? 주장하는 글일까요? 설명하는 글일까요? 마음을 전하는 글일까요? 정서를 표현하는 글일까요? 예, 바로 이거죠. 문제 상황에 대해서 관심을 일으키고, 그쵸? 휴대폰 중독이라는 예, 그 문제 상황에 대해서 관심을 일으킨 다음에 이것을 예방하거나 또는 문제 상황에 다다르지 않도록 해결하도록 노력해 줄수 있다면 거기에 딱 맞는 글은 주장하는 글이 되겠습니다. 예, 정서라는 말이 좀 어렵긴 하죠. 정서가 안정되어 있네. 뭐 이런 말들 혹시 들어보셨나요? 자, 일단 이 정서라는 것은요.

되겠죠? 물론 이 편지 글에도 정서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주장하는 글을 쓰면 좋은 점 가운데 그림 2의 여자아이의 말과 가장 관련 있는 것은 뭘까요? 이거 어떻게 하면 친구들에게 좀 알릴 수 있을까? 라고 기특한 생각을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 그림 2에서 말한 이 여자아이의 말, 이것과 관련 있는 거.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다. 내 주장을 글로 표현할 수 있다.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주장하는 글을 쓰는 방법을 익힐 수 있다. 주장하는 글을 쓰면서 논리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다. 이 여자아이의 말. 어떻게 하면 알려줄 수 있을까? 였잖아요. 네. 자, 우리 글 쓰자! 이게 아니고, 그쵸? 글로 표현하면 어때? 이건 이제 앞에 있는 남자아이가 얘기한 거고. 일단, 이 여자아이는, 네. 어떻게 하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할까? 이거잖아요.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글을 쓰는 과정을 점검하면서 글을 쓰면 좋은 점으로 알맞은 것두 가지의 동그라미 표를 해 보겠습니다. 자, 글을 쓰는 과정을 점검하면서 글을 쓰면 어떤 점이 좋을까? 글을 주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글의 짜임에 맞게 썼는지 파악할 수 있다. 내 생각이 글에 잘 표현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어떤 것이 정답일까요? 두 가지. 2번과 3번이 되겠죠? 일단, 계속 점검. 그러니까, 잘했나? 아, 이거는 못했나? 어디, 어디? 이거 수정을 할까? 뭐, 이렇게. 점검하면서 글을 쓰면 내가 생각한 그 짜임에 맞게 썼는지 파악을 할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내가 처음에 생각한 그 주제, 이 생각이 글에 잘 표현이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점이죠? 글을 주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우리 점검할 때, 질문들이 있었잖아요. 기억하시죠? 네. 질문들이 있었어요. 점검 질문들이 있었어요. 계획에 맞게 잘 했니? 오케이. 좋아. 여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세모. 나중에 한번 더 보자. 뭐, 이렇게. 아, 이거 전혀 안돼 있네. 아, 이거 X. 자, 이렇게 점검을 하는 것이죠. 질문에 대한 답을 써주는 거예요. 잘했고, 좀 보통이고, 아, 이건 전혀 되어 있지 않는 부분이고. 자, 이렇게 질문들에 대한 자신이 이렇게 점검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요, 글을 평가할 수 있어요. 내 글을 내 스스로가 평가할 수 있어요. 어떻게? 주관적으로? 아니, 그 질문들은 굉장히 객관적인 질문들이거든요. 객관적이에요. 이 기준에 맞아야 돼? 라고 알려주는 거죠. 내 기준이 아니야. 주장하는 글은 이 정도의, 조건을 갖추어야 된다? 하고 이제 객관적으로 물어봐주는 질문들이잖아요. 그래서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수 있어요. 그랬죠, 선생님이. 예, 이렇게 점검하면서, 좋은 점은, 팔은 안으로 굽는다. 내 글은 내가 예뻐 보여. 나잘 썼어. 그런데 이런 질문들, 예, 체크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객관적인 그 사항들을 보면서 아, 내가 이런 점이 부족했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 내가 항상 그렇게 글을 써왔기 때문에 내 스타일에, 내 방법에 내가 너무 익숙해. 익숙하니까 문제점이 안 보여. 그런 게 있죠. 예. 자, 그래서 객관적으로 평가하는데 이 점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예, 이제 지문이 나왔습니다. 예, 제시문이라고도 하죠. 네,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어요. 여러분이 국어 공부할 때, 예, 지금 생각나서 국어 공부할 때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물론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아, 국어 시험 문제는 대충 이런 게꼭 나오더라라는 게 보이기는 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교과서나 교재에 있는 이런 지문들 있죠. 또는 제시문이라고도 해요. 이런 글들을 여러 번 읽어보세요. 여러 번 읽어보시면서 이 글의 내용을 거의 외우다시피 하신다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많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지문 또는 제시문에 친근하게 될 만큼 여러 번 읽어보세요. 그럼 여기 이렇게 괄호가 있잖아요. 여기 뭘 넣어야 되지? 물론
구조를 보고 글의 짜임을 보고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구나라고 알 수는 있지만, 이거 여러 번 읽어본 친구는요, 굳이 거기까지 안 가도, 아, 여기 어떤 내용이 있었어. 다 기억을 합니다. 그럼 훨씬 더이 글이 내 것이 되고, 어떤 문제가 나와도 많이 풀수 있겠죠. 정답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골라서 또탁 찍을 수도 있고, 예. 자, 그래서 중요한 건 글을 여러 번 읽어봐라. 많이 읽어봐라. 이 부탁을 하고 싶어요. 자, 그럼 문제, 전에 제시문 먼저 읽어볼게요. 각! 둘째! 다짜고짜 둘째! 이거 뭘까? 예, 본문이라는 걸알수 있죠. 이거 주장하는 글 중에 본문이 벌써 나왔구나! 알수 있죠? 각! 둘째! 삐리리리리리! 디지털 문해력 부족은 학습 격차로도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학생들에게 디지털 문해력 성취 수준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 어떤 이유가 나올 거야. 그렇죠? 이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근거가 나오겠죠?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주장하는 글의 짜임이잖아요? 자, 그럼 근거가 나오나 보겠습니다. 일단, 디지털 문해력 부족이 학습 격차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따르면, 자, 여기까지. 그러면 뒤에는 무엇이 오겠다? 인용 내용이 오겠다. 자, 가져다 썼단 말이죠. 어디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아, 이제 이 짜임을 알면 다알수 있어. 예. 신비감이 없어. 다 이미 짜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뭐가 나올지 다 알고 있어. 예. 자, 디지털 문해력이 부족한 학생 비율은 12.0%이다. 자, 여기 이 부분. 이 부분이 인용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바로, 예. 이 인용 내용을 만든 사람이나 기관이 되겠죠. 자, 이 짜임을 우린 다 알고 있어요. 자, 디지털 문해력이 부족한 학생 비율이 12.0%이다. 이에 따라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수업 참여와 정보 활용에서 뒤처지는 학생들이 생겨. 무슨 문제가 있다? 교육 기회의 불평등이 참 걱정된다. 따라서 학생들이 기초적인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교육을 강화해야 된다. 이쯤 되면 여러 번 읽지 않아도, 외울 지경이 아니어도, 여기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겠다, 어떤 이유가 들어가야겠다, 감이 오시죠? 자, 바로 이거죠. 요 디지털 문해력의 격차가 무엇을 이끌어낼 수 있다?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이끌어낼 수 있다. 즉, 핵심어가 뭐예요? 교육의 불평등을 이끌어낼 수 있다. 예, 요 내용이 들어가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불평등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디지털 문해력, 그러니까 디지털 그 정보를 내가 어떻게든 가지고 오고 그걸 가공을 하고 이걸 내 마음대로 만들어내서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공유하는데 이게 이런 역량이 부족하면 결국에는 교육의 불평등으로까지 불이 번질 수 있다. 예, 이런 내용이죠. 자, 셋째 하고 또 이유가 나올 겁니다. 그럼 이쪽은 근거가 또 나오겠죠. 우리는 수많은 정보가 생기고 활용되는 정보화 사회에 살고 있다. 하지만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하고, 왜? 이 기술 활용 능력이 부족하니까 아예 정보를 얻지를 못해요. 정보의 세상인데, 지금은 정보의 세상이죠. 그런데 정보를 얻지 못해? 굉장한 우려가 염려가 되죠. 아니, 저 굉장한 우려가 이제 머릿속에 큰일이다라는 게 이제 머릿속에 들어올 수 있죠. 왜? 자신이 가진 정보를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하는 데조차도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일자리, 복지와 같은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불평등을 만들어낼 수 있다. 아까는 교육의 불평등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사회에서 볼수 있는 불평등이에요. 즉, 앞에서는, 예, 글 가에서는 교육적인 불평등, 여기에서는 사회적 불평등. 자, 전부 다 불평등이 우려가 된다는 거죠. 자, 여기 땡땡신문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근거입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 연구위원. 자, 땡땡신문에 나온 한국정보화진흥원 연구위원 인터뷰에 따르면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이 부족하면 일자리, 복지, 교육과 같은 사회 여러 분야에서 기회조차 얻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회사에서 여기다가 광고지를 딱 붙여놓고 우리 회사에서 두 명

100명을 뽑습니다. 이렇게 안 하죠, 요새는. 다 인터넷에 올리죠, 많이. 그런데 인터넷에 접근하기 힘든 계층은 그것조차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죠? 언제까지 서류를 내야 되고, 어떤 서류 양식에 맞춰서 자기소개서를 써야 되는데, 그것조차가 어려운 지경이 된다면 이게 되겠느냐? 결국엔 일자리 얻는데 어려울 것이고, 일자리를 얻지 못하면 자신의 복지도 약속할 수가 없죠. 자, 이런 차이가 결국은 이 어떤 것으로 사회적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의 차이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의 위험성을 경고하고요. 따라서 정보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 사회 전체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이들을 도와주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즉, 여기에는 어떤 이유를 대고 있었을까요? 아까 앞에서는 교육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뭐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이유를 넣었다면 여기에서는 사회적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는 사회적 불평등을 만들어낼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여기 이유에 들어가겠죠. 이 글에서 글쓴이가 제시하고 있는 문제 상황 뭘까요?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의 차이 때문에 불평등이 일어나고 있다. 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2번에 동그라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중심 문장을 알맞게 연결하시오. 가. 둘째, 삐리리리. 디지털 문해력 부족은 학습 격차로도 이어질 수 있다. 셋째, 삐리리. 우리는 수많은 정보가 생기고 활용되는 정보화 사회에 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어떤 것이 어울릴까요?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만들기 때문이다. 이것 때문에 디지털 문해력 부족은 학습 격차로도 이어질 수 있다. 사회적 불평등을 만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정보가 생기고 활용되는 정보화 사회에 살고 있다. 뭐 이렇게. 자, 그러면 기억은 이렇게, 니은은 이렇게 연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글 가와 나 가운데, 이 가와 나는 일단 본론부터 들어간 부분이었어요. 자, 여기에서 다음 자료와 관련 있는 글의 기호를 쓰래요. 자, 이 자료 뭘까요? 자료. 근거지요? 자, 이것이 근거 자료예요. 그런데 이 근거 자료는 무엇을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주장을 뒷받침해 주는 이유. 이 이유를 뒷받침해 주는 것이 근거라고 했죠? 자, 그럼 이 근거가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지 볼게요. 일단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요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요거. 인용한 자료명이죠. 요게 중요한 겁니다. 요걸 한번 볼게요. 초등학교 디지털 문해력 성취 수준입니다. 34.8%의 학생들이 우수로 판정을 받았고요. 미흡 12.0%의 학생은 미흡한 수준으로 판명이 됐대요. 자, 이 문해력의 차이, 여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글 가와 나 가운데 어떤 내용이 여기 근거 자료와 어울리게 될까요? 글 가가 되겠죠. 글 가. 예. 글 가가 교육의 차이, 교육의 불평등을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사회적인 불평등은 글 나에 잘 나타나 있었었죠. 자, 여기 지금 초등학교 그러니까 교육의 불평등이죠. 자, 여기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말이 나오는데 디지털 리터러시가 디지털 문해력이랑 같은 말이에요. 예. 디지털 문해력. 문해력. 예, 리터러시가 우리말로 해석하면 문해력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같은 말이다. 이 말이에요. 예. 자, 이렇게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만들어낸 이 성취 수준에 대한 자료. 이것은 글가에서 근거 자료로 쓸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고요. 주장하는 글의 짜임을 생각할 때 글가와 나의 역할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주장하는 글의 짜임을 생각해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시험 문제 풀때 머릿속에 무엇이 나와야 돼요? 아, 서론과 본론과 결론. 요게 이제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겠죠? 자, 이 짜임을 생각하면서 글 가와 나의 역할은 뭘까를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를 제기한다. 글을 쓴 목적을 드러낸다. 자신의 주장을 분명하게 밝힌다. 주장의 이유와 근거를 들어 설득력을 높인다. 앞에서 주장한 내용을 다시 정리하고 강조한다. 네,
굳이 짜임까지 생각 안 해도 정답은 사실 보입니다. 그쵸? 뭐예요? 주장의 이유와 근거를 들어서 설득력을 높인 부분이 글, 가와 나였다는 걸 우리 아까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맞죠. 그런데 짜임까지 생각하면, 여기 지금 짜임을 생각하라고 했으니까, 짜임까지 생각하면 나머지 1, 2, 3, 5는 어디에 대한 내용인지도 알 수가 있어요. 먼저, 문제 제기한다. 이건 서론 부분이 되겠죠. 글을 쓴 목적을 드러낸다. 네, 서론 부분이 되겠죠. 나이 문제 해결하려고 이글 쓰는 거야. 이렇게. 자신의 주장을 분명히 밝힌다. 이것도 서론 부분에서 해야 할 일이죠. 앞에서 주장한 내용을 다시 정리하고 강조한다. 자, 정리, 요약 정리, 강조. 이것은 결론 부분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네, 이렇게.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글가에서 인용된 부분과 그 출처를 찾아 쓰시오 라고 했어요. 아, 요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일단, 글가를 가서 찾아봐야 돼. 글가를 펼쳐봐야 돼, 다시. 그런 다음, 여기에서 인용된 부분을 찾아야 해. 자, 어디를 찾느냐, 이게 실력이에요. 아, 인용된 부분 어디지? 하고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어디에서 가져온 것인지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앞으로 쭉 다시 이걸 눌러가면서 가면 또 어지러울 수 있어. 어지러워. 이럴 수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그냥. 여러분 글 가에서 이 부분 찾아보세요. 어디? 아, 이거 그냥 멍하니 있으면 안 돼. 진짜 찾아봐야지. 그래야 여러분 공부가 돼요. 자, 이 부분 찾으셨습니까?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따르면 디지털 문해력이 부족한 학생 비율은 12.0%이다. 이 부분이 있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인용된 부분입니다. 인용 부분이에요. 여기. 이게 인용, 확실하게 인용한 부분이고요. 여기는 뭐예요? 출처예요. 출처를 딱 밝혔어요. 아, 이거 내 생각이 아니고, 내가 지어낸 거 아니고, 여기에서 연구한 결과야. 라고 당당하게 출처를 밝혔죠. 자, 디지털 문해력이 부족한 학생 비율이, 즉, 미흡한 학생 비율이 12.0%이다. 이거 결코 무시할 수 있는 비율이 아니죠. 자, 이제부터는 쉽습니다. 자, 이걸 찾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이거 찾는 게. 이걸 여러분이 선생님이 지금 미리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예, 앞에 돌려서 볼 수가 없어서 가지고 왔는데, 요 선생님이 가지고 오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 찾았다면 굉장한 실력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자, 인용된 부분을 찾았어요. 예. 자, 그럼 여기다 쓰시면 돼요. 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디지털 문해력이 부족한 학생 비율이 12.0%이다. 요거 그냥 쓰시면 돼요. 그러면 출처는 어디예요? 바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24. 요거죠? 자, 그래서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쓰는 건 어렵지 않고요. 요거 찾는 것이 어렵다. 요거 찾는 것 자체가 실력이다. 요걸 찾았다는 건 이미 인용된 부분과 출처를 알고 있는 학생이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인용과 표절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뭘까요? 표절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아니다. 아이고, 침해하는 거지. 인용을 할 때마다 매번 그 출처를 밝힐 필요 없을까요? 이것도 틀렸죠.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거 물건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지우개 빌려줘. 또 빌려가. 빌려줘. 해야지. 여러 번 빌린다고 해서 말없이 가져가면 안 되지. 나 10원만 빌려줘. 얘기해야지. 나 10원만 또 빌려줘. 얘기해야지. 그지? 자, 매번 빌린다고 해서 그냥 모르게 돈 가져가면 돼요? 안 되죠. 다른 사람이 쓴 글은 절대 인용해서 사용하면 안 된다. 다른 사람의 글을 나의 글에 사용하려면 출처를 밝혀야 한다. 다른 사람의 작품의 일부를 몰래 따다 쓰는 것을 인용이라고 한다. 정답은 4번이죠. 알맞은 설명. 절대로, 이건 아니죠. 예, 허락을 받으면 된다. 출처를 밝힌다. 예, 요거는 인용이 아니라 뭐다? 요것은 표절이죠? 표절. 절이 뭐라고 했어요? 절. 기억하시죠? 절. 도둑질이라고 했어요. 이거 안 된다는 거죠?
인형의 출처를 밝히는 방법을 알맞게 말하지 못한 친구. 다른 사람의 저작물은 인형의 출처를 밝히고 이용할

0: 할수 있어. 다른 사람의 노력과 시간이 들어간 것이니까 항상 저작자에게 허락받은 후에 사용해야지. 저작자의 이름과 자료를 만든 시기, 작품이 실린 곳 등을 써서 출처 밝히고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인용할 수 있어.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알맞게 말하지 못한 친구. 네. 다른 사람의 노력과 시간이 들어간 것이니까 항상 저작자에게 허락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해. 허락. 네, 허락받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된다면, 네, 출처라도 밝히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민재가 정답이 되겠고요. 다음 출처와 관련 있는 자료를 알맞게 연결해 볼까요? 자, 교육부 국립생태원 국가유산청이 있습니다. 경주 불국사 3층 석탑 사진, 어디서 가져올 수 있을까요? 네, 국가유산청에서 가져다 쓰기 좋죠? 플라스틱을 먹은 바다 거북 포스터, 국립생태원, 2025년, 예, 2025년 초등학생 희망 직업 순위표. 이것은 교육부에서 조사했을 가능성이 아주 많죠? 라면 문제예요. 다음 주장에 알맞은 이유와 근거를 가져와 볼까요? 알맞은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해요. 왜?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쓰실 수 있어야 돼요. 증거를 대봐. 그러면 근거도 가져오실 수 있어야 돼요.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에, 한 문장씩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자, 다음에 봬요. 안녕!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저
4: 그렇다니까.
2: 분위기? 따라간다면?
5: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5: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2: 이게 뭐야?
5: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실력의 독립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함께할 수학 독립 만세 김구입니다. 자, 우리 평행선 사이의 선분의 길이에 비해 관련된 문제들 풀고 있는 중이죠. 중단원 실전 테스트 세 번째 시간인데, 자, 이번 시간부터는 문제들의 난이도가 살짝 올라갑니다. 그리고 시험에 조금 더 근접한 형태의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문제 풀어볼 텐데, 오늘 구원픽으로 두 문제 골라봤고요. 이두 문제가 난이도가 높다라는 것보다 시험에 정말 많이 등장하는 유형이니까 공식화해서 빠르게 접근해 보자라는 게 이번 시간의 목표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죠? 자, 그럼 이두 문제 집중하면서 우리 15번 문제부터 시작하도록 하죠. 오른쪽 그림에서 선분 AD는 삼각형 ABC의 중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래, 너 AD가 중선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D가 중점이란 이야기고, 그렇다면 선분 BD와 선분 CD의 길이가 같다라는 얘기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점 G가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아, G라는 점이 중선을 2대 1로 나누고 있겠구나라는 사실도 자연스럽게 생각해 볼수 있겠죠. 그러면 두 개의 직선이 평행으로 주어져 있을 때 삼각형 넓이가 36제곱센티미터라면, 빗금 칠해진, 색깔 칠해진 이 영역의 넓이가 얼마가 되느냐라는 게 지금 질문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 이렇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중선을 2대 1로 나누고 있고, FG와 BD가 평행이다라는 조건이 문제에 주어져 있으니까, 당연히 AF와 FB도 몇대 몇으로 나누어집니까? 2대 1로 나누어진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을 거고, A부터 전체를 생각해 보면 그 전체가 3의 비율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 발견할 수 있겠죠. 괜찮죠? 그런데 역시나 FE와 BC가 평행이니까요. 2, 2대 1, 3대 1, 이런 비율들이 오른쪽 변에서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성립하게 되죠. 그래서 AE 대 EC의 길이의 비를 생각해 보면 이게 2대 1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전체 비를 그러니까 3이야라고 이렇게 바라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선이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2대1을 양쪽에 있는 변으로 옮겨줄 수 있다면 우리는 이제 삼각형의 닮음을 생각해 볼수 있고 닮아 있는 삼각형 두 개가 눈에 보이는데 그 닮음 비가 2대3이다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자, 첫 번째 삼각형 여기 있는 삼각형 AFE라는 삼각형, 두 번째 삼각형은 삼각형 ABC라는 삼각형, 이렇게 두 개의 삼각형이 보이고요. 2대 3이라는 닮음 비를 가지고 있다 생각해 볼수 있네요. 두 삼각형의 닮음 비가 2대 3이니까 넓이의 비를 생각하면 그렇지. 4대 9다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자, 현재 우리가 닮음 비, 길이의 비를 생각해서 너를 2대 3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걸 제곱하면 넓이의 비가 나오고 넓이 비를 생각하면 4대 9라는 걸알수 있기 때문에 위에 있는 삼각형 AFE의 넓이를 구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해볼까요? 전체 삼각형의 넓이가 36이고 AFE의 넓이를 구해야 되니까 삼각형 AFE의 넓이 대 36을 생각해보면 그게 닮은 삼각형의 넓이 비 4대 9라고 찾아볼 수 있어서 삼각형 AFE의 넓이는 16제곱센티미터더라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넓이를 왜 구했습니까? 위쪽에 있는 넓이가 16이다라고 생각해 준다면요. 우리가 색깔 칠해진 영역의 넓이와 위에 있는 16을 비교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아래쪽에 있는 빨간색 영역의 넓이, 이 넓이랑 위에 있는 16이라는 노란색 색깔 칠한 이 영역의 넓이, 이둘 사이에는요. 밑변의 길이가 공유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이런 특징이 있거든요. 밑변의 길이가 똑같아요. 그러면 넓이는 뭐에 달려 있다? 높이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2대 1의 길이의 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높이를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그 높이의 길이의 비도 몇대 몇일 거다? 2대 1일 거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을 겁니다. 괜찮아? 선생님, AG와 AD는 높이가 아닌데 어떻게 그게 높이의 길이의 비와 같아집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친구들이 가끔 있는데 그려볼게요. 여러분, 지금 이건 분명히 높이가 아니야. 기울어져 있어요. 그러면 A에서 수선의 발 내려서 높이 잡아낼 수 있겠죠? D에서 수선의 발 내려서 높이 잡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 있는 이 삼각형 두 개가 서로 직각 삼각형으로, 아, 닮음이구나라는 얘기 해볼 수 있어요. 괜찮아? 지금 그림이 잘안 보이시나요? 여기 있는 이 삼각형 조금 기울어서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거를 A 중간에 G 마지막에 D라고 생각해 보고 평행선이 다음과 같이 그려져 있을 때 A에서 수선의 발, D에서 수선의 발을 내린다라고 생각해 보자 이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두 개의 삼각형이 아, 나비 모양의 닮음이야라고 생각하면서 닮아 있다라는 거알수 있고 결국은 2대 1이라는 중선을 무게중심이 쪼개는 그 비율 그대로 2대 1이라는 닮음 비를 가지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높이의 길이의 비가 2대 1이다라는 얘기를 해줄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AGD가 똑바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옆으로 기울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2대 1이 높이의 비와 동일한 길이의 비다. 그럼 밑변이 같은데 높이가 절반으로 줄어들었으니까 넓이가 어때야 돼? 절반으로 줄어야겠죠. 그럼 위에 있는 넓이를 우리가 16제곱센티미터라고 찾았으니까 구하라고 하는 영역의 넓이는 8제곱센티미터다라는 얘기할 수 있겠지. 절반이라서. 문제 1. 첫 번째 15번 문제의 정답은 5번이 되겠다라는 얘기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좋아. 요렇게 문제를 풀수 있는데 우리는 무게중심을 배운 사람들이니까 조금 다른 방향으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두 번째 풀이가 조금 더 쉬운 것 같긴 해요. 자, 무게중심 G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무게중심이 삼각형의 넓이를 3등분할 거다라는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세 개의 삼각형의 넓이가 모두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전체 삼각형의 넓이가 36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 요 부분의 넓이가 몇대 몇이 되겠어요? 아, 이 부분의 넓이가 얼마가 되겠어요? 36의 3분의 1만큼이라서 12제곱센티미터가 되겠다라는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여러분, 이제 선생님이 그려놓은 빨간색 삼각형이랑 문제에서 영역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는 삼각형 둘을 비교해 봅시다. 이두 개의 삼각형은요, 이번에는 뭐가 똑같아요? 아까는 밑변의 길이가 똑같았었죠? 근데 이번에는요, 높이가 똑같아요.

어차피 FE와 BC라는 두 개의 평행선 사이에 만들어진 삼각형이니까 높이가 동일합니다. 그러면 그래, 밑변의 길이의 비가 넓이의 비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괜찮습니까? 근데요, 여기 있는 FE라는 선분과 BC라는 선분은 몇대 몇? 그렇지, 2대 3의 길이의 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아까 이미 설명했으니까 영역이 색깔 칠해진 영역의 넓이 그거 구해야 되는 것과 선생님이 그려놓은 GBC라고 이야기하는 빨간색 삼각형의 넓이가 높이가 똑같은 상태로 밑변의 길이가 2대 3의 길이의 비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넓이 비도 2대 3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3에 해당하는 넓이가 12제곱센티미터였으니까 2에 해당하는 넓이는 얼마일 수밖에 없더라? 이 노란 넓이 8일 수밖에 없더라라고 하면서 동일한 정답 얻어내실 수 있어요. 자, 우리 해설에서는 위쪽에 있는 삼각형과 아래쪽에 있는 삼각형이 밑변을 공유하고 있다라는 생각 가지고 문제를 접근했지만 지금 두 번째 풀이 방법은 높이가 동일하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해 봤습니다. 둘다 좋은 풀이일 것 같고 계산은 두 번째 풀이가 조금 더 쉽다라고 말해 볼수 있겠네요. 자, 다음으로 가봅시다. 16번입니다. 자, 다음과 같은 주어져 있는 그림에서 선분 PQ의 길이를 구해봐라 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이거 너무 많이 해본 거 아니겠습니까? 어때? BP의 길이와 PQ의 길이와 QD의 길이가 전부 다 동일하다라는 얘기했었죠? 괜찮아? 선생님, 기억 안 나요? 라고 얘기한다면, 우리 그때 대각선을 그려야 한다라고 하는 거 너무 많이 강조했었고, 그래서 2대 1의 길이의 비를 갖는다라는 얘기했었죠? 선분 AM도 선분 B 요점 대각선의 교차 O라고 이야기하면 선분 BO도 AM도 중선이기 때문에 점 P가 중선의 교점 그래서 무게중심이 되고 그렇다면 중선을 2대 1로 나눈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 똑같은 일이 위쪽에서도 벌어지니까 너 2대 1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BO의 길이와 DO의 길이가 같으니까 2대 1대 1대 2가 1과 1 길이 똑같고요. 2와 2 길이 똑같아진다. 그렇다면 PQ 더하면 길이의 비 2에 해당하는 거니까 2대 2대 2. 아, 길이가 모두 똑같구나라는 결론 내렸었죠. 이걸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었다면 그러니까 문제를 열심히 풀어서 문제를 보자마자 아, 대각선 내려 그으면 2대 1대 1대 2야. 선분 PQ가 선분 BP나 QD하고 길이가 똑같아야 돼라는 생각 자연스럽게 생각이 거기까지 흘러갔다면 보자마자 15cm를 3등분해서 1번 5cm를 정답으로 골라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풀어주셔야 되는 거죠. 됐지?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설명은 했지만 문제 보자마자 답을 골랐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해본 겁니다. 앞에서 정말 열심히 설명했었거든요. 기억나시죠? 좋아, 기억나야 돼. 자, 다음 문제 갑시다. 16번으로 가보도록 하자. 17번으로 가보도록 하자.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삼각형 ABC에서 평행선 존재하고요. 그때 선분 GE의 길이를 구해봐라고 얘기하는 문제인데, 자, 이 문제 같은 경우 개념책 하면서도 이야기했었던, 아, 책에는 좀 숨겨져 있는 내용이지만 알고 있으면 좋겠다. 시험에 자주 나온다. 알고 있자라고 얘기했었던 그런 부분이죠. 실제로 지금 12cm와 3cm, 그럼 전체 길이는 15cm가 되면서, AD 대 AB를 생각하면 4대 5의 길이의 비를 갖고 있다라는 생각할 수 있었지. 근데 그 4대 5의 길이의 비가 어디에도 4대 5로 여기에도 DG와 BF에도 적용이 된다라는 생각했었고요. 그리고 더불어 GE와 FC에도 4대 5의 길이의 비가 적용된다라는 생각 할수 있었으니까, 아, 그렇다면 당연히 선분 GE의 길이는 8cm야 라고 쓸수 있는, 네, 이런 문제였어요. 근데 이게 결국 이 4대 5가 선분 AG 대 AF도 4대 5였고, 그걸 가지고 DG와 BF가 4대 5, GE와 FC가 4대 5라고 얘기했으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얘기할 수 있었습니까? 지금 이 선분 대요 선분의 길이의 비가 이 선분 대이 선분의 길이의 비와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고, 반대로 너대 너가 너대 너야라고 이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여기 있는 이네 개의 선분에서도 길이의 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 옆으로 길이의 비가 일정하던가 위아래로 길이의 비가 일정하던가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 했었죠. 그 얘기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물론 지금 이 문제는요, 선분 GE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네 개의 선분 중에 주어져 있는 선분의 길이, 뭐, 주어져 있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걸 사용해서 문제를 푸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 그림이 나타나면 당연히 DG 대 GE가 BF 대 FC. 당연히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DG 대 BF가 GE 대 FC. 이것도 당연히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알고 있으면 문제를 나중에 쉽게 풀수 있는 것들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구원픽으로 골라본 그런 문제였습니다. 괜찮죠? 시험에 많이 나오는 그림이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문제도요,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는 그림이에요. 보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사각형 ABCD에서 4점 PQRS가 각각 변의 중점이더라. 그리고 각 변의 중점을 연결해서 만든 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림이 너무 현란하죠? 눈에 안 들어와. 그래서 일정하게 특정 부분만 먼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선생님이 삼각형 ABD만 먼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삼각형 ABD에서 우리 선분 BD의 길이가 15cm다라고 주어져 있는 거 눈에 보일 거예요. 그렇다면 P가 AB의 중점, S가 AD의 중점이니까 PS 두 개를 연결하면 이게 중점과 중점을 연결한 선분이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밑에 있는 밑변과 서로 평행이면서 길이가 절반이 되겠구나라는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선분 PS의 길이를 생각하면 이 PS의 길이가 2분의 15cm다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게 돼요. 근데 이것과 똑같은 일이 어디에도 벌어집니까? 자, 이 아래쪽에 있는 삼각형 DBC라고 이야기하는 삼각형에서도 벌어지죠. 그때 선분 BD를 밑변이라고 생각하고 Q가 선분 BC의 중점, R이 선분 CD의 중점이라고 얘기하면 선분 QR은 중점과 중점을 연결해 놓은 선분이다. 그럼 당연히 BD라고 하는 밑변의 길이의 절반이면서 평행이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이 길이가 선분 QR의 길이하고 같아진다라는 얘기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이제 이 결론을 삼각형을 지우고 변끼리만 생각해 보죠. 자, 여기 있는 PS라는 변의 길이와 여기 있는 QR이라고 얘기하는 변의 길이 둘다 길이가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그런데 그 길이가 뭐야? BD의 절반 절반씩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거 두개 더하면 뭐하고 똑같습니까? BD하고 길이가 똑같아지겠죠. 자, 이것과 마찬가지의 일이 어디에서도 벌어져요? AC를 밑변으로 하는 두 개의 삼각형에서도 벌어진다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아직 그림이 복잡합니까? 그럼 지우고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 자, 삼각형 ADC라는 삼각형에서 S와 R 중점이니까 연결한 선분 SR의 길이가 AC의 절반이더라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선분 SR은 12cm의 절반, 6cm가 될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동일한 일이 아래쪽 삼각형 ABC에서도 벌어지죠. 선분 AB의 중점 P와 선분 BC의 중점 Q를 연결한 선분 PQ의 길이가 AC의 길이의 절반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선분 PQ도 역시나 6cm야라는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삼각형 지우고 내가 필요한 변의 길이들만 놓고 봤을 때 나는 PQ와 SR의 합을 구하고 싶은데 그 PQ와 SR의 합이 AC라는 길이다. 이런 얘기할 수 있겠지. 자, 이 결론을 머릿속에 정리를 하고 있었다면요. 이 문제 보자마자, 아, 안에 있는 사각형의 둘레의 길이 너랑 너를 더해준 것과 같구나. 라는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몇 센티미터? 27cm라고 정답써 줄수 있겠죠. 왜우란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그림을 한번 보면 자연스럽게 절반 절반 더하면 그냥 대각선, 절반 절반 더하면 그냥 대각선이라고 느낌이 올 거야. 앞으로 이런 문제를 보면 이렇게 문제를 접근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면 좋겠다라는 거죠. 매번 나오는 그림이니까 여기에서 그림을 분석하면서 보내는 시간은 좀 줄였으면 좋겠다라는 게 선생님 바람입니다. 괜찮죠?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9번 문제 가보자. 자, 19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삼각형 ABC에서 AD라는 선분이 각 A의 2등분선이다라고 얘기했네요. 각의 2등분선의 성질을 생각할 수 있어야죠. 내각의 2등분선이 그려져 있다면 여기 있는 12대 6이라는 길이의 비가 그대로 BD 대 CD로 옮겨와야 된다라는 거죠. 12대 6, 2대 1.

이 아래쪽에 그대로 옮겨옵니다. 2대 1 하고 이렇게 옮겨올 수 있을 거예요. 이건 보자마자 내각의 이등분선 딱 보면 떠올라야 되는 그런 이야기죠. 자, 그랬을 때 선분 2D의 길이를 구해봐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자, 2대 1이라는 조건 가지고 2D의 길이 구하려고 2D가 어디 있니? 하고 봤더니 2D는 선분 AC와 평행인선으로 주어져 있어요. 그래? 평행이야? 그럼 다음과 같이 만들어지는 삼각형 두 개가, 즉 BED라는 삼각형과 BAC라는 삼각형, 요두 개가 서로 닮음이구나라는 얘기할 수 있고요. 평행선 사이에 선분의 길이의 비를 그냥 그대로 적용해 볼 수도 있겠죠. 전체를 생각하면 전체의 길이의 비가 3이다라는 거니까 긴거대 전체가 선분 ED 대 AC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선분 ED의 길이가 4cm가 되어야 2대 3이라는 길이의 비를 만족할 수 있을 겁니다. 선분 ED의 길이 몇 cm? 4cm라는 정답 찾아줄 수 있겠네요. 이렇게 문제 풀어주시면 되죠. 괜찮니? 좋아. 요거 이렇게 풀어야지. 그렇지 않고 내각의 이등분선 가지고 이상하게 무언가 식을 증명하고 있다? 아, 이거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입니다. 자, 공식화된 것들은 공식화 시켜서 풀어야 된다. 자, 다음 문제 보자. 20번 문제 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사다리꼴 ABCD에서 자, 세 개의 직선이 서로 평행이다라는 조건 주어져 있고 그때 EP, PQ, QF가 길이가 모두 똑같대요. 자,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 모두 길이 같아진답니다. 그때 AD의 길이를 구해봐라고 이야기하는 게 문제네요. 여러분, 길이가 6대 4라고 주어져 있는 거 보이세요? 길이의 비를 옆에서 줬구나. 그러면 저걸 변으로 하는 삼각형을 생각해 보면 삼각형의 변의 길이의 비 생각할 수 있고 또다 평행선이니까 평행선 사이의 선분의 길이의 비뭐 이야기해 볼수 있겠구나라는 거알수 있겠죠. 자, 그래서 6과 4가 포함되어져 있는 삼각형을 만들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다음과 같은 삼각형 두개 눈에 띄죠. 그럼 어때? 6대 10. 즉, 3대 5라는 길이의 비가 어디에서도 성립해요? PF와 BC에서도 역시나 3대 5라는 길이의 비가 성립할 거다라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PF라고 이야기하는 선분의 길이가 10cm다라는 거 자연스럽게 찾을 수 있겠죠. 자, 눈에 보이세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과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 두 개가 3대 5의 변의 길이의 비를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PF 대 BC도 3대 5의 길이의 비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럼 이 15cm에 대해서 3에 해당하는 비율 생각하시면 우리 10cm라고 답을 찾을 수 있겠죠. 이거 선생님 계산 틀렸네. 3대 5였다면 10cm가 아니라 9cm. 그렇지. 이거 9cm라는 선분 PF의 길이를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PQ와 QF의 길이가 동일하다라는 조건이 문제에 주어져 있으니까요. Q라는 점이 중점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선분 PQ의 길이를 생각해 보면 이 길이는 2분의 9cm라는 것도 이야기해 볼수 있겠죠. 자, 가운데 있는 PQ의 길이 구하여라라는 형태의 문제들도 많이 등장할 거고 실제로 요 점에다가 알파벳 주면서요. 이 길이 대이 길이, 길이의 비를 구해라라는 형태의 문제도 많이 물어볼 겁니다. 그러면 선분 PQ와 15cm가 몇대 몇인지를 생각해서 길이의 비를 구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선분 PQ의 길이 지금 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진 않았지만 구해내는 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괜찮습니까? 자, 그럼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뭡니까? 둥극적으로 구하라는 건 선분 AD의 길이를 구하여라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이 위쪽 변의 길이 구해봐라는 거겠죠. 자, 이 위에 있는 변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뒤집어져 있는 삼각형 생각할게요. 자, 여기 그림 좀 지우고. 이렇게 뒤집혀 있는 삼각형을 생각하는데 EP라는 길이가 역시나 2분의 9cm라는 걸 찾아놓은 상태다. 그리고 6대 10, 이건 2대 5, 이렇게 거꾸로 표현할 수도 있으니까 BE의 길이를 2라고 생각한다면 전체 BA의 길이가 5라는 길이의 비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B를 중심으로 해서 2대 5, 그게 EP 대 AD라고 씩 써볼 수 있을 거예요. 가능하시죠? 그래서 2대 5가 2분의 9cm 대 선분 AD다 비례식 세우고요.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

있다라는 얘기 해볼 수 있죠. 2분의 45가 EAD다 생각할 수 있어서 AD는 4분의 45cm라는 정답 찾아내실 수 있습니다. 처음은 똑바로 놓여져 있는 삼각형에서 닮음을 생각해서 PF의 길이 구하고 그거의 절반 PQ의 길이 구하고 그 길이 옆으로 옮겨서 우리 뒤집혀 있는 삼각형에서 닮음 생각해 본 그런 상황이죠. 자, 괜찮죠? 지금 여기 있는 이 20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삼각형을 우리 위아래에서 닮음을 살펴봐야 되는데, 처음 보면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처음 보면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우리 이런 그림 처음 보는 게 아니잖아. 그치? 선이 이렇게 평행선이 지나가는 경우도 본 적이 있고, 요 교점을 지나면서 평행선이 놓여져 있는 경우도 본 적이 있죠. 그래서 요 이야기들 전부 다잘 여러분 익혀두시면 시험에 반갑게 만날 수 있는 그런 그림이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21번으로 가자. 오른쪽 그림에서 A, B, E, F, C, D가 다 평행이다. 자, A, B와 E, F와 C, D가 모두 다 평행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때 가운데 있는 선분 EF의 길이를 구하여라라는 게 지금 문제예요. 어떤 책들을 보면 여기 있는 EF라는 변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을 아예 그냥 딱 적어준 그런 책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선생님 굳이 외우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 공식이 나중에 고등학교까지 나온다면, 아, 그러면 뭐 외워봐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고등학교에서 지금 교육 과정에서 사라져서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전 교육 과정엔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선생님이 수업할 때는요, 그 공식을 증명해드리고, 외워두면 좋아. 나중에 다시 나올 거야. 라는 말씀 드렸었는데, 지금은 그 내용이 고등학교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굳이 공식을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다. 하지만 삼각형의 닮음이 숨어 있다라는 건 눈에 보여야겠죠. 나비 모양의 닮음 숨어 있네요. 그럼 대응변이 21cm와 28cm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길이의 비를 생각하면 3대 4다라는 거 알아볼 수 있겠죠. 이 3대 4라는 길이의 비가 어디에서도 역시나 성립해야 됩니까? 3대 4. 이렇게도 성립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요, 이 3대 4를 우리는 어디로 옮겨올 수 있느냐? 선분 BC로도 옮겨올 수 있지.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에서 EF와 CD가 평행이니까 3대 4라는 길이의 비가 반대쪽 변으로 옮겨올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해 볼수 있을 거예요. 괜찮아? 그렇다면 우리는요, 이 하얀색 삼각형뿐만 아니라 왼쪽에 그려져 있는 이 노란색 삼각형에서도 길이의 비를 충분히 따져볼 수 있습니다. 28cm를 가지고요, 삼각형 BCD에서 가운데 있는 EF의 길이를 구해낼 수도 있고, 아니면 21cm를 가지고 삼각형 ABC에서도 구해낼 수 있어요. 둘 중에 어느 곳에서 구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다 풀어볼 겁니다. 먼저, 오른쪽에 있는 28cm 가지고 우리가 하얀색 삼각형을 그렸던 거, 요걸 갖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삼각형에서 길이의 비가 3대 4, 그럼 전체는 3대 7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요게 7에 해당하는 비율, 네가 3에 해당하는 비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래서 선분 EF의 길이를 구해봐라라고 이야기한다면 28cm에 7분의 3만큼이다라고 얘기해서 12cm를 정답으로 써볼 수 있어요. 자, 근데 이거 반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C를 기준으로 해서 다음과 같이 만들어지는 삼각형에서 가운데 있는 평행선 EF의 길이를 구하는 거니까 4대 7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7에 해당하는 게 실제 길이가 21cm일 때 4에 해당하는 실제 길이를 구해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라 노란색 삼각형 기준으로 본다면 21cm에 7분의 4만큼이다라고 생각해서 12cm를 구해낼 수도 있죠. 어느 방향으로 보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선생님, 그래서 두 가지 방법 다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21번, 정답은 12cm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자, 다음으로 가자. 22번 문제 봅시다. 자, 주어져 있는 삼각형에서 선분 G, G'의 길이를 구해라 라고 얘기했는데요. 이건 앞에서 문제 풀면서 선생님이 한번 문자를 사용해서 표현하는 방법 보여드렸고요. 그걸 생각하면 훨씬 쉽게 이 문제를 접근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있는 16cm가 2대 1하고 이렇게 쉽게 쪼개지는 위치에 있지 않거든. 그래서
가장 작은 길이 너를 문자를 사용해서 A라고 표현한다면 G, G 프라임 대 G 프라임 D가 2대 1의 길이의 비를 갖고 있어야 되니까 여기 G, G 프라임의 길이가 2A만큼이더라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렇다면 G에서부터 D까지의 길이가 3A가 되니까 그 3A의 두 배만큼이 선분 AG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서 아 선분 AG의 길이가 6A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 준 건 뭐야? A에서부터 G 프라임까지 6A 더하기 2A, 즉 8A만큼의 길이가 16cm다 라고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8A가 16이다 라는 방정식 세워서 A가 2다 라는 결과 얻어내실 수 있게 된다 이거죠. 자, A값 알았으면 우리 못 구할 길이가 없어요. G'D 2cm, G'G'은 2A니까 4cm, A의 G는요 6A니까 12cm 다 구할 수 있겠죠.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G'G'의 길이를 구해라 이야기했으니까 G의 G'의 길이는 2A에 해당되는 4cm다라고 정답 써줄 수 있겠죠. 괜찮습니까? 좋아. 이 그림 같은 경우에 무게중심이 중선을 2대 1로 쪼갠다라고 생각하면요. 이거 2대 1이라고 했을 때 이 16cm가 정확하게 D에 닿아 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애매하게 G'에 닿아 있기 때문에 그냥 식을 쓰기에 이 비율 가지고 숫자를 쪼개가기에 상당히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선생님이 그때 말씀드렸었죠. 제일 작은 길이를 기준으로 문자를 가지고 식을 세우는 방법 말씀드렸으니까 그 방법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뒤쪽에 있는 문제들 같이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가장 긴 머리카락은 무엇일까?
1: 누구나 요원, 학교의 원, 요원, 친구들!
2: 마드, 마드! 안녕!
1: 오늘은 이 끼끼 요원이 개발한 당근팬의 새로운 기능에 대해 알려주겠어!
2: 뭘까?

0: 귀반.
1: 그건 바로 뭐? 내 귀 보여?
0: 귀반 보.
1: 내가 이 당근팬에 몸이 투명해지는 기능을 넣었거든. 근데 귀가 보인다니. 다시 만들어봐야겠어. 어이, 토토, 정신 차려, 토토. 토토가 원래 좀 겁이 많아. 그때 그 투명망토 사건 때도 토토는 엄청 무서워했지.
0: 나 기억나.

0: 만두 행성의 500년 된 맛집 맛있어 줄설 만두에서 일어난 일이잖아.
1: 그때 투명 망토를 입은 누군가 만두 가게에 들어간 만두를 몽땅 훔쳐나왔지.
2: 도둑이다.
3: 투명 망토를 입었다면 마법사가 틀림없어. 만두 행성의 마법사는 모두 3명.
4: 난 만두를 훔치지 않았어.
1: 나도. 난 만두 싫어하거든.
3: 하, 다들 아니라고 잡았더니. 어, 그래. 머리카락이 가장 긴 마법사를 찾자.
1: 곰끼는 그들의 머리카락을 하나씩 받아.
3: 자,
1: 어떤 게 가장 긴지 직접 확인하기로 했지.
3: 어디 보자. 가장 긴 머리카락은, 오호, 노란 머리카락. 그렇다면 범인은 노란머리 마법사. 차하하하하. 범인 찾기 참 쉽죠잉. 차하하하하.
2: 아닌데. 범인 노란머리 아니야.
3: 노란 머리카락이 가장 긴데? 이상하다.
1: 자, 곰끼는 가장 긴 머리카락이 노란 머리카락이라고 했어.
0: 하지만 곰끼가 틀렸지. 머리카락의 길이를 비교할 때 곰끼가 실수한 게 있거든.
1: 여기서 문제. 곰끼는 어떤 실수를 한 걸까?
5: 맨 끝에 다 똑같이 둬야 되는데 보라색이랑 그 빨간색처럼, 그런데 노란색만 더 높게 하니까 더 그렇게 보였던 것 같아.
1: 그렇지. 길이를 비교할 땐 끝을 잘 맞춰서 비교해야 해.
0: 자, 그러면 요원들, 어느 머리카락이 가장 긴 것 같아?
5: 빨간색.
6: 아, 나도 빨간색.
7: 나도 빨간색 머리카락이 가장 긴 것 같아. 왜냐면은 빨간색은 다 꼬불꼬불 돼 있는데 똑같이 맞춰진 것처럼 보이면은 피면은 더 긴 것 같아서 빨간색이 더 긴 것 같아.
0: 꼬불꼬불한 머리카락은 쫙 펴야 정확하게 길이를 비교할 수 있지. 좋아. 요원들 모두 대답을 아주 잘했어.
1: 정리하자면 길이를 비교할 때는 꼭 해야 할 게 있어. 바로
0: 한쪽 끝을 잘 맞춘 후 비교하기.
1: 그럼 뱀의 길이를 한번 비교해볼까? 먼저 한쪽 끝을 잘 맞추고.
0: 잠깐! 초록색 뱀의 몸을 쭉 펴야 정확히 비교할 수 있지.
1: 그럼 셋 중에 가장 긴 뱀은 바로
8: 노란 뱀!
1: 자, 이번엔 아빠, 엄마, 아이의 키를 비교해보자. 키를 비교할 때도
8: 한쪽은 맞추기.
1: 그렇지, 바로 이렇게. 자, 누가 가장 키가 크지?
9: 엄마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엔 아빠가 크고, 그 다음에 아이가 커.
8: 역시 잘했어, 요원들.
0: 자, 건물의 높이를 비교할 때도
8: 한쪽은 맞추기.
0: 셋 중에 어떤 건물이 가장 높지?
9: 파란 건물이 가장 높아.
1: 어떤 건물이 가장 낮지?
9: 노란 건물이 가장 낮아.
8: 우와, 잘했어.

이렇게 끝을 맞추고 구불구불한 건 좋아! 아하! 가장 긴 머리카락은 바로바로 바로

0: 기 최고.
1: 하하하, 이게 다 우리 나부님 덕분이죠. 안녕히 주무십시오. 자, 부안나 친구들, 길이를 잘 비교할 수 있으면 누구나 요원이 될 수 있다. 누구?

0: 국기와 함께라면
1: 도전!
2: 길게 길게 도미노 세우기.
3: 정해진 시간 동안 블록을 세운 후 쓰러뜨렸을 때 길이가 더 긴 팀이 이기는 게임이야.
2: 자, 토토팀과
4: 토팀
3: 끼끼팀이
1: 화이팅
3: 대결할 거야.
0: 저 이 공기가 도와줄 거야. 모두 준비하고 시작.
2: 블록이 넘어지지 않게 조심해서 세워야 해.
5: 좋아요.
2: 고마워.
3: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넘어지지 않게.
2: 승하요원 굉장히 빠릅니다.
3: 네. 우리 친구들 정말 멋집니다.
2: 네, 현승요원도 빨라요. 자,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1: 오!
0: 모두 잘했다. 자, 그럼 블록을 한번 쓰러뜨려볼까?
3: 잠깐! 야. 만약 블록이 쓰러지다 중간에 끊기면 그 뒤에 싸운 블록은 인정하지 않아.
2: 내가 다 떨린다.
3: 자, 토토팀, 끼끼팀, 그럼 블록을 쓰러뜨려주세요.
0: 도미노를 더 길게 세운 팀은 토토팀! 토토팀 승리! 와!
3: 축하합니다!
2: 두 팀 다 모두 길게 길게 잘 세웠는걸?
3: 맞아! 요원들 모두

0: 최고 요원 그래 바로 너.
1: 집에서 뛰어놀던 피터. 저런, 미끄러지고 말았어요.
2: 로보카 폴리 안전 스쿨. 집안에서는 어떻게 놀아야 할까요? 1번, 집안에서 운동을 한다. 2번, 창문 주변에서 놀지 않는다. 정답은 2번. 창밖으로 몸을 내밀거나 바깥으로 나가면 떨어져서 크게 다칠 수 있어요.
1: 신나게 뛰어노는 놀이는 운동장이나 놀이터에서 해야 해요.
2: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기본 기본 기
1: 우와
0: 우주 최고 용왕

0: 그냥 어?
1: 꽃다가
2: 뭐 봐?
1: 어? 어 어린이 집에서 찍은 사진.
0: 오. 어? 두근두근?
3: 호떡이 너희 좋아하는구나.
1: 뭐 아니야 아니야.
2: 에이 좋아하지.
1: 아니야 그냥 얘 보면 가슴이 두근두근 거릴 뿐이라고.
3: 그게 좋아하는 거지.
1: 그런가? 아니 근데 왜 좋아하는 사람을 보면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 거야?
3: 너 할아버지가 들려주신 두근두근 왕자 이야기 기억 안 나?
1: 아! 두근두근 왕자 이야기?
3: 아!
1: 기억 안 나.
3: 아이, 좋아. 그럼 이 누나가 얘기해줄게.
1: 좋아, 좋아.

0: 옛날에 잠자는 숲속의 공주와 공주를 깨운 왕자가 살았어. 왕자는 모든 게 완벽했지만
1: 왕자님!
0: 좋아하는 사람만 보면 가슴이 두근두근 너무너무 뛰었어.
1: 가슴에! 가슴에! 개구리?
2: 개구리? 이 개구리가 언제 가슴으로 들어갔지? 당장 나와! 당장 나오지 못해!
1: 아, 제가 빼드릴게요!
2: 아니요! 됐어!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어! 당장 나와! 개구리가 힘이 너무 세군! 당장 나와! 당장 나오란 말이야!
1: 왕자님!
2: 공주는 나 같은 사람을 좋아하지 않을 거야. 공주. 보고 싶소, 공주.
0: 왕자님, 보고 싶어요. 왕자는

0: 공주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렸어.
1: 그만 좀 뛰어라. 이것 때문에 창피해서 앞에 설 수가 없잖아. 어휴, 왜 이렇게 뛰는 거야? 어휴, 공주, 공주!
0: 혹시 내가 싫어서 피하는 건가? 이럴 거면 날 왜 깨운 거야? 왕자님, 보고 싶어요!
2: 나는 저 정도로 가슴이 두근거리진 않는데 왕자 불쌍하다.
0: 그러니까.
2: 근데 왜 좋아하는 사람을 보면 가슴이 두근거리는 거야?
0: 그거야. 그 심장이 열심히 운동을 하니까.
2: 아니 그러니까 왜 열심히 운동을 하냐고요. 왜요?
0: 아, 그건 호기심 딱지가 있었지? 나는 그동안 할아버지에게 배우며 엄청난 양의 호기심 딱지를 모았어. 셀 수 없이 많은 호기심 딱지들. 그 중에서 지금 필요한 건 바로 두근두근 딱지야. 두근두근 딱지, 궁금한 걸 알려줘.
3: 교감.
4: 교감.
2: 누구세요?
0: 두근두근 딱지니까 심장 아니야?
3: No. 난 심장이 아니라 교감신경이다.
2: 교감신경?
3: 몸에 비상사태가 났을 때 몸속 여러 곳에 지시를 내리는 신경이지.
0: 몸이 비상사태?
2: 비상사태라면 언젠데요?
3: 좋아하는 사람을 볼 때도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지. 자, 그럼 좋아하는 사람을 볼 때 왜 심장이 두근두근거리는지 알아볼까? 왕자님이 좋아하는 공주님을 보는 순간,
1: 우와, 너무 이쁘다. 완전 내 이상형이야.
5: 공주님? 어떡해. 근데 정말 예쁘다. 말 걸면 뭐라고 대답하지? 날 싫어하진 않겠지? 어떡해.
3: 뇌가 흥분하지. 뇌가 흥분하게 되면
5: 어떡해.
1: 아이, 뇌가 흥분? 아이, 좋아하는 공주님을 봤어? 아, 이거 비상사태인데. 어떡하지? 몸을 긴장할 수 있도록 교감신경 비상사태 발동!
5: 무슨 일이지?
3: 나 교감신경은 위급한 상황에 몸속 여러 곳에 지시를 내릴 수 있어.
6: 어? 뭔데?
3: 지금부터 내 지시를 따른다. 위와 방광은 지금 당장 활동을 멈춘다.
5: 응? 무슨 소리야? 지금 위에 음식이 꽉 찼는데 빨리 소화시켜서 에너지를 만들어야지.
6: 나도 방광에 오줌이 가득 찼다고.
3: 지금 느긋하게 소화나 시키고 오줌이나 눌 때가 아니라고. 왕자님과 공주님이 만났단 말이야.
6: 공주님?
3: 그래, 빨리 몸을 긴장시켜서 공주님에게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어서 활동을 멈춰.
6: 알겠어.
0: 위랑 방광은 왜 활동을 멈추는 거예요?
3: 좋아하는 사람에게 더 집중하려는 거야. 원래 교감신경이 작동하면 위나 장의 움직임이 둔해지고 식욕도 없어지지. 또 오줌도 덜 마려워지고. 대신 모든 에너지를 심장에 집중시키지. 아, 심장, 더 빨리 뛰어. 알았어.
1: 헛둘.
3: 아, 심장, 너 그거밖에 못 뛰어? 아, 더 빨리 뛰어봐, 더 빨리. 아, 더.
7: 아유, 알았다고, 빨리 뛰고 있다고.
1: 헛둘. 안 되겠네.
3: 헛둘. 지금 필요한 건. 헛둘. 이 아드레날린. 헛둘. 어서 심장에게 이 아드레날린을 전해줘야겠어. 나 교감신경은 심장을 빨리 뛰게 하려고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을 만들어 심장에게 전해준다고.
1: 심장아, 조금만 기다려!

심장아 기다려! 심장! 아들 날린 여기 있어! 오! 아들은 날린! 이것만 있으면 힘이 난다고!

0: 아드레날린은 심장에 힘을 주지.
1: 덧바디 덧바디 아드레날린 넘치.
0: 아드레날린 덕분에 심장이 평소보다 빠르게 뛰어서 왕자님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는 거야.
2: 아, 아드레날린 때문에 빨리 뛰는구나.
3: 근데 두근거리면 부끄러워서 좋아한다고 말하기 더 힘든데.
2: 맞아. 두근두근 안 하는 게 더 좋은데.
0: 무슨 소리? 두근두근 긴장해야 좋아하는 사람에게 더 집중할 수 있지. 어떤 일이 벌어져도 바로 행동할 수 있도록 몸을 준비시키는 거야. 잘 알았지? 교감!
4: 교감!
2: 우와, 좋아하는 사람을 볼 때 몸에 비상사태가 일어나다니.
3: 그래서 심장도 두근두근 하는 거였어.
2: 근데 왕자님은 불쌍해서 어떡해? 너무 두근거려서 공주님한테 좋아한다는 말도 잘 못하고.
3: 과연 왕자님이 좋아한다는 말을 했을까? 다음 얘기 궁금하지?
2: 응, 빨리 말해줘, 빨리.
3: 왕자가 공주를 피해 다니던 어느 날.
5: 공주가 보고 싶다.
4: 왕자님!
5: 공주! 아이고, 이 개구리가 언제 또 여기에 들어갔지? 빨리 나와, 이 개구리야.
6: 개굴, 개굴.
5: 빨리.
4: 여기 그만하세요. 왕자님, 심장이 뛰는 거잖아요.
5: 아니, 그걸 어떻게. 아이, 창피해.
4: 그게 뭐가 창피해요? 심장이 뛰는 만큼 절 좋아한다는 거잖아요.
5: 그건 그런데. 아이, 이게 말을 안 들어가지고 이렇게 진정을 못하고.
4: 사실 저도 왕자님 보면 막 가슴이 뛰어요. 이렇게.
5: 공주! 공주!
4: 그러니까 이제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5: 알았어, 공주!
3: 그 후로 왕자는 공주를 피하지 않고 잘 지냈다고 해.
2: 우와, 둘이 잘 지내서 정말 다행이다.
3: 그럼 이제 이 두근두근 딱지 주기 전에. 아까 걔 이름 뭐야?
2: 아이, 누나.
3: 아이, 알았어. 노래 잘하면 줄게.
2: 좋아, 좋아.
3: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할까?
2: 야호!

0: 신경작동 아드레날린 나와 아드레날린 심정이 힘내 심장 빨리 뛰어
1: 두근두근하지
0: 와 잘한다 자 여기
1: 우와 두근두근 딱

친구들, 안녕. 함께하면 공부가 달콤달콤해지는 꿀단지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4단원 단원정리평가 이외 문제 마저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또 있어요, 할 것이 궁금하니까 오늘의 아하 주제 바로 확인해 볼게요. 자, 오늘의 아하 주제는요, 4단원 단원정리평가 이외 문제 마저 풀어보고요. 이어서 나오는 이 서술형 문제까지 싹다 한번 풀어볼 겁니다. 자, 지난 시간처럼 우리 4단원에서 배웠던 내용 차근차근 떠올리면서 오늘의 공부 또 신나고 재미있게 함께 해보자고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12번 문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자, 12번부터 14번까지 이어지는 문제인데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물론 우리가 이미 이 글을요, 지난 시간에 4단원 배울 때 이미 다 읽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겠죠.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요, 아, 나이 글을 읽었어. 나의 기억에 의해서 풀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글을 처음 본다 생각하고 다시 한번 읽어주면서 푸는 것이 중요해요. 그냥 보지도 않고 풀면은요, 아, 내 기억이 잘못돼서 틀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글을 처음 본다 생각하고 한번 12번 문제부터 풀어보자고요. 자, 할머니 뒤에 있는 흙이 올라온 까닭 묻고 있습니다. 자, 글을 보죠. 아빠, 엄마 뒤에도 감자가 쌓였어요. 하지만 표나는 감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티가 나는 감자가 없었다는 거죠. 치! 나는 골이 나서 감자 하나를 획! 던졌어요. 감자는 캐지 않은 이랑에 툭 떨어졌어요. 아이, 소라, 그라마 모신다. 그 감자 할미 혼자 가꾼 거 아니다. 할머니가 머릿수건으로 땀을 닦으며 말했어요. 그럼 누가 또 가꿨어? 가랑비랑 이슬, 떼약볕도 가꿨제. 그때였어요. 자, 할머니 뒤에 흙이 포슬포슬 올라오는 게 보였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분을 자세히 봐야 합니다. 왜? 문제에서 할머니 뒤에 있는 흙이 올라온 까닭을 묻고 있기 때문에.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뒤를 한번 잘 볼게요. 나는 깜짝 놀라 소리쳤어요. 하! 할머니! 땅이 막 올라와! 자, 두더지구만. 소리가 감자를 던지서 놀랬는갑다. 아하, 소리가 감자를 획 던져가지고 그땅 속에 있던 두더지가, 아이, 뭐야. 아, 누가 내, 집 위에다가 내 머리 위에 감자를 던져? 하고 나왔나 봐요. 자, 그러니까 선택지에서 찾아보면은 지진이 났기 때문에 가랑비가 내렸기 때문에 두더지가 올라왔기 때문에 소리가 감자를 던졌기 때문에 할머니께서 감자를 캐쳤기 때문에 바로 두더지가 올라왔기 때문에 흙이 포슬포슬 올라온 것이겠죠. 따라서 12번 정답은 3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13번 문제 보죠. 기억에서 알수 있는 소리의 마음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기억을 찾아야겠지요. 자, 기억은요, 여기 있습니다. 나는 골이 나서, 심술이 나서 감자 하나를 획 던졌어요라고 했어요. 왜 던졌을까요? 그렇다면 앞뒤를 잘 봐야 하는데요. 그 바로 앞에 감자가 많이 쌓였는데, 하지만 표나는 감자, 어떤 뭐 티가 나는 감자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 소리라는 친구는요, 지금 어떤 감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자를 못 찾았기 때문에 심술이 난 거죠. 자, 1번. 감자를 가지고 놀고 싶은 마음. 2번. 두더지에게 감자를 주고 싶은 마음. 3번. 원하는 감자를, 표나는 감자를 못 찾아 속상한 마음. 4번. 할머니에게 감자를 건네주고 싶은 마음. 5번. 할머니랑 엄마, 아빠가 감자를 많이 캐서 샘나는 마음은 아니고요. 여기서는요, 바로 3번. 표나는 감자를 찾지 못해서 아이 속상해, 심술나! 하고 획 던졌다라고 이 인물의 마음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14번 문제 보죠. 자연을 대하는 할머니의 태도에 대하여 바르게 말한 친구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할머니께서 아까 그러셨잖아요. 아이고, 소라! 왜 감자를 던져? 어? 그 감자 할미 혼자 가꾼 거 아니다. 그럼 누가 또 가꿨어? 라는 물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랑비랑 이슬, 쨍쨍 내리쬐는 햇볕, 떼약볕도 가꿨제. 그러니까 할머니의 힘만으로 이 감자를 가꾼 것이 아니라 자연이 함께 가꾸었어. 라고 어떤 자연의 고마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자, 서인이는요, 두더지가 땅을 헤집어서 소리를 놀라게 한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시는 것으로 보아 두더지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신 것 같은 게 아니라 효주처럼 감자를 키우는데 도움을 준 가랑비, 이슬, 떼약볕까지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것으로 보아 자연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가지신 것 같다. 만약에 할머니께서 이 자연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가지신 분이 아니었다면, 그러니까 이 감자 나 혼자만 길렀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었다면, 친구들, 과연 이렇게 이야기하셨을까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겠죠. 그냥 이거 내가 열심히 가꿨어 라고 얘기하셨겠죠. 하지만 이 소리 할머니께서는 자연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가랑비와 이슬 떼약볕이 같이 이 감자를 가꾸었단다. 그러니까 그렇게 감자 함부로 던지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알맞게 바르게 말한 친구는요, 효주기 때문에 여기에 혀주라고 정답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14번 이어서 우리 15번 문제도 한번 풀어볼까요? 자, 우리 사단원에서요, 이런 것도 배웠죠. 이야기에서 일어난 일을 파악하는 방법도 배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복습해 봤는데요. 한번더 복습해 볼까요? 자, 기억을 한번 떠올려 봅니다. 이야기에서 일어난 일을 파악하는 방법, 크게 세 가지를 배웠는데요. 자, 첫 번째, 뭐의 변화? 뭐의 변화? 그래요. 네, 순서는 바뀌어도 됩니다. 자, 바로, 그래요. 시간의 변화 알아봤죠. 시간의 변화. 또, 이야기에서 장소의 변화를 찾아봅니다. 알아봅니다. 또 하나가 또 있죠. 바로, 인물의 마음의 변화를 생각하며 글을 읽으면요. 이야기에서 일어난 일을 보다 잘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
장소, 인물의 마음의 변화 세 가지를 잘 기억하면서 한번 보죠. 자, 그러니까 1번 시간, 인물 순서대로 내용을 정리한다. 2번 장소나 인물의 마음, 가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본다. 우리 배운 대로 떠올리며 생각해 보면은 바로 시간의 변화, 시간 순서대로 내용을 정리해 보고요. 두 번째로 장소가 어떻게 변하는지, 또 인물의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지, 장소와 인물의 마음의 변화를 생각하며 살펴보면 이야기에서 일어난 일을 잘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것한번더이 문제를 통해 꼭꼭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계속해서 16번부터 18번 문제까지 한번 돌아보죠. 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16번 문제부터 보죠. 자, 이 글의 제목을 묻고 있는데요. 알맞은 것 무엇일지 먼저 내용을 보죠. 요즘 순간에 반해는 눈이 나빠져 병원에 가는 친구가 많아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눈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첫 번째에서는요. 어떻게 하면 눈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을지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상할 수 있죠. 아, 다음 문단부터는 이 눈을 건강하게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겠네 라고 말이죠. 자, 나와볼게요. 첫째, 책이나 스마트폰을 눈에서 30cm 이상 멀리 떨어뜨려서 봐야 합니다. 너무 가까이에서 글을 읽거나 영상을 보면 눈이 쉽게 피로해집니다 라고 했습니다. 요즘 우리 꿀단지 친구들 주위에 스마트 기기를 많이 흔하게 볼수 있습니다. 자, 책이나 어떤 스마트 기기의 화면을 볼 때요. 너무 가까이 들이대면 이렇게 눈이 쉽게 피로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글에서 나오는 내용처럼 눈에서 책이나 스마트폰을 30cm 이상 멀리 떨어뜨려 놓는 습관을 들이도록 합니다. 자, 다 둘째.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화면을 오랜 시간 바라보지 않아야 합니다. 작은 화면을 오래 바라보면 초점을 맞추기가 어렵고 눈 근육이 쉽게 피로해집니다 라고 했어요. 자, 계속해서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셋째, 눈 건강에 좋은 채소와 과일을 즐겨 먹고 물도 충분히 마셔야 합니다. 눈에 필요한 영양분과 물을 섭취해야 건강한 시력을 유지할 수가 있다. 자, 마. 넷째, 규칙적으로 안구 운동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눈을 뜨거나 감은 채 안구를 상하 좌우로 움직이거나 원을 그리며 돌려줍니다. 손바닥을 비벼 눈 위를 지그시 눌러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 글에 나오는 것처럼 눈을 건강하게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으니까 바로 이 글의 제목으로는 이런 것이 어울리겠네 찾을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이 먼저 한번 찾아서 적어볼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3번일까요? 4번일까요? 5번일까요? 몇 번? 그래요. 바로 눈 건강을 지키는 방법 1번이죠. 혹시 3번 한 친구 있나요? 선생님, 여기 마에 안구 운동 방법이 나오잖아요. 라고 해서 혹시 뭐 3번을 했다면 제목이라는 것은요. 그 글의 얼굴이에요. 얼굴. 그러니까 그 글을 대표하는 이름이 바로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글의 일부분을 제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글의 전체적인 내용을 다 포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제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3번에 안구 운동을 하는 방법이 이마 문단에 나와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글의 전체적인 내용은 아니라 바로 전체적인 내용은 눈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 제목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16번 문제 정답은 1번이겠네요. 자, 이어지는 문제 17번 문제 보죠. 기역 니은 디귿 가운데 글 마의 중심 문장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 말을 보면 기역, 넷째, 규칙적으로 안구 운동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뒤부터는 어떤 식으로 안구 운동을 하는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심 생각을 담고 있는 문장은 중심 문장, 그리고 그 중심 문장을 뒷받쳐 주거나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는 문장을 무슨 문장?

그래요. 뒷받침 문장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글마의 중심 문장은 바로 기억이 되는 것이고요. 니은과 디귿은 이 중심 문장을 뒷받침하는 뒷받침 문장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중심 문장을 찾으면 기억이 나네. 기억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18번 문제도 한번 풀어볼까요? 다음 경험과 관련 있는 문단의 기호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오래 했더니 눈이 너무 피곤해져서 힘들었어라고 했습니다. 아, 이런 경험과 관련 있는 문단의 기호 나, 다, 라, 마 중에서 뭔가 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화면을 너무 오래 봐서 눈이 피곤해진 경우를 찾으면 되겠네요. 바로 나, 다, 라, 마 중에서 다에 오랜 시간 화면을 바라보면 쉽게 피로해져요라는 내용이 나오죠. 따라서 이런 경험은 다 문단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문단의 기호를 쓰면 여기에 다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우리 꿀단지 친구들 중에서는요, 이런 친구들 없겠죠. 혹시 지금까지 어떤 나의 경험을 떠올려 봤을 때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화면을 너무 오래 봐서 눈이 피로해진 적이 있다면, 눈이 쉽게 피곤해진 적이 있다면, 이 시간 이후부터는 이 글의 내용처럼 오랜 시간 바라보지 않도록 노력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눈 건강을 위해서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8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19번부터 20번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이 19번은요. 이 글의 등장인물에게 일어난 일을 찾아 선으로 이으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어머니, 이웃집 아저씨, 두 아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글을 보죠. 옛날에 두 아들을 둔 어머니가 살았다. 그런데 어머니는 두 아들 때문에 마음이 편한 날이 없었다. 왜냐하면 큰아들은 우산 장수였고 작은 아들은 부채 장수였기 때문이다. 날씨가 좋으면 우산이 안 팔리겠고 비가 오면 부채가 안 팔리겠다고 생각했다. 누가? 어머니가. 이웃집 아저씨는 걱정이 많은 어머니가 안타까워 두 아들을 찾아갔다. 그는 둘이 장사를 따로따로 하지 말고 같이 하라고 조언했다. 비가 오는 날에는 같이 우산 장사를 하고 더운 날에는 같이 부채 장사를 하라고 말했다. 아들들은 일손도 덜 바쁘고 장사도 잘 되었다. 어머니는 아들 걱정에서 벗어나 행복하게 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머니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어머니는요, 처음에 굉장히 걱정이 많았다라고 했어요. 마음이 편한 날이 없었다라고 했죠. 왜냐? 큰아들은 우산 팔고, 작은아들은 부채 팔아서, 날씨에 따라서, 아이고, 큰아들 걱정, 작은아들 걱정, 걱정이 아주 그냥 계속되었죠. 그러다가, 이 이웃집 아저씨의 조언 덕분에, 어머니는 아들 걱정에서 벗어나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일어난 일은 두 아들에 대한 걱정이 사라짐이라고 찾아주면 되겠고요. 두 번째 이웃집 아저씨는요, 조언을 해주었죠. 우산 장수와 부채 장수에게 장사를 같이 해라고 조언해준 아저씨입니다. 그래서 2번은 3번으로 연결해 주고요. 자, 두 아들은요, 날씨 때문에 한 명은 장사가 잘 되고, 다른 한 명은 장사가 잘안 됨. 그래서 두 아들은 1번으로 연결해주면, 이렇게 선으로 이어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어지는 문제 20번입니다. 이웃집 아저씨의 조언으로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인물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어머니는요, 처음에 아들 걱정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아들들을 이렇게 한번 적어 볼게요. 아들들을 걱정하는. 자, 선생님이 적는 거 참고해서 우리 친구들도 인물의 마음의 변화를 적어 보는 겁니다. 아들들을 걱정하는 마음이 아들들을 걱정하는 마음이 많았으나,

마음이 바뀌었죠? 누구 덕분에? 이웃집 아저씨의 조언 덕분에. 이웃집 아저씨의 조언 덕분에 바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아들들 걱정이 사라졌다. 아들들 걱정이 사라져 행복하게 살았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아들들을 걱정하는 마음이 많았으나 이웃집 아저씨의 조언 덕분에 아들들 걱정이 사라졌다. 이렇게 인물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적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0번 문제까지 단원 정리 평가 2회 문제 모두 풀어봤고요. 오늘의 공부 끝이 아니라 아직 남은 것이 있죠? 아직 네 문제가 남아 있는데요. 바로 말로 설명하듯이 풀어보는 서술형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자, 우리 배운 내용 떠올리며 또 차근차근 이 서술형 문제 네 문제 싹싹 확인해 보자고요. 자, 먼저 1번과 2번이 이어지는 문제입니다. 자, 서술형 문제인데요. 다음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1번은요. 매미가 액체를 내뿜는 까닭은 무엇인지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여기 게시판을 보니까요. 우리 연주, 승희, 현우가요. 어떤 이야기를 읽고 중요한 내용을 간추려 메모해 두었습니다. 자, 그러면 1번은 매미가 액체를 내뿜는 까닭을 묻고 있으니까요. 이 메모의 내용에서 매미가 액체를 내뿜는 뭐 그런 내용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연주의 메모를 보면 2번, 액체를 내뿜으며 몸을 보호함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매미가 액체를 내뿜는 까닭은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구나. 아마 이 연주 승희 현우가 읽은 이 이야기에서 이 내용이 굉장히 인상 깊고 중요했나 봐요. 그래서 연주는요, 자세히 보니까 여기 밑줄을 쫙 긋고요, 별표를 이렇게 그려줬습니다. 이렇게 메모를 할 때는요, 그냥 뭐 문장만 적는 것도 물론 좋지만 어떤 적절한 숫자와 기호를 이용해서 적으면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고요, 좀더 오래오래 기억할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1번 문제, 매미가 액체를 내뿜는 까닭,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연주의 메모를 참고해서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어 보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 풀 때도요. 아, 선생님, 저이 매미 글 읽어봤어요. 라고 하고 이 게시판 그림을 보지도 않고 내 기억에만 이렇게 떠올려서 푸는 게 아니라요. 자,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로 매미가 액체를 내뿜는 까닭을 다음을 보고, 그러니까 이 게시판을 보고 풀어보세요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이 글을 읽었더라도 내 기억에 의존해서 의지하고 풀지 말고요. 이 그림을 보고, 연주와 승희와 현우가 메모한 이 내용을 보고 1번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연주의 메모를 보고 적어보면 되겠네요. 자, 이어지는 문제는요, 승희가 정리한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까닭을 묻고 있습니다. 자, 승희의 메모를 볼까요? 옆에 붙여놨죠? 자, 승희는요, 매미, 나무 아래, 자, 물방울, 전적, 시원하다, 신맛, 친척이라고 적었습니다. 자, 어때요, 친구들? 승희가 적은 메모를 보고요, 어떤 내용인지, 어떤 중요한 내용인지, 잘알 수가 있나요? 어때요? 연주가 적은 것에 비해서는 잘 알기가 어렵죠? 그 이유는 이 승희는요, 너무 이 낱말 위주로만 적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이것만 봐서는 쉽게 알 수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자, 승희가 정리한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까닭은요, 그러니까 낱말만 정리하여
무슨

내용인지, 무슨 내용인지 자세히 알기 어렵다. 알기 어렵기 때문에. 알기 어렵다. 자,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낱말만 정리해서 무슨 내용인지 알기가 어려워요. 이왕 메모할 때는요, 중요한 내용을 적을 때는요, 이렇게 연주가 적은 것처럼 제목도 적어주고요. 또, 낱말만 적는 것이 아니라 문장으로, 간단한 문장으로 적어주고요. 또, 이왕이면은 적절한 숫자와 기호를 이용해서 적어주면 조금 더 한눈에 알아보기가 쉽고 이해도 빠르답니다. 자, 이렇게 이번 문제 풀어보았습니다. 자, 이제 서술형 문제 두 문제 남아있는데요. 3번과 4번 이어지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3번은요. 눈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좋은 습관을 만들어야 하는 까닭 묻고 있는데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글입니다. 자, 그러니까 3번 문제 바로 보죠. 자, 눈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좋은 습관을 만들어야 하는 까닭을 한번 이글 속에서 찾아보는 겁니다. 자, 이 글의 맨 아랫부분을 한번 볼게요. 자, 넷째를 지나 이 마지막 문단을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눈은 한번 나빠지면 회복하기,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이 소중한 눈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좋은 습관을 만들어 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따라서, 아, 이 글을 보고, 우리의 소중한 눈은 한번 나빠지면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습관을 만들어야 하는구나. 알수 있죠? 그래서 선생님은요, 이렇게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이 마지막 문단을 참고해서요, 이렇게 적어 봅니다. 우리의 눈은, 뭐, 우리의 소중한 눈은, 우리의 눈은 한번 나빠지면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라고 이 글의 내용을 참고해서 이렇게 적어줍니다. 우리의 눈은 한번 나빠지면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평소에 습관이 중요합니다.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우리 꿀단지 친구들! 이 강의 이후에는요, 조금 더 나의 눈 건강을 위해서 노력해 보는 겁니다. 선생님도 앞으로 더 노력해야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3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이제 오늘의 마지막 서술형 문제, 4번 문제 해결해 봅니다. 자, 눈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두 가지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두 가지 쓰시오, 한 가지 쓰시오 따라줘야 돼요. 여기서는요, 두 가지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만 써야지 안 됩니다. 두 개를 골라줍니다. 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양한 방법이 나오니까요. 여기서 우리 친구들이 마음에 드는 방법 두 가지를 골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은요, 이렇게 적어볼게요. 자, 먼저 선생님은요, 둘째 있는 부분 적어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컴퓨터 화면을 오랜 시간 바라보지 않기. 선생님이랑 약속했어요. 바라보지 않기. 이렇게 첫 번째 적어주고요. 자, 두 번째는요, 선생님은요, 넷째 부분 적어줄게요. 안구 운동.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규칙적으로. 선생님, 다른 거 적어도 되죠? 물론이에요. 이글 속에 나와 있는 방법 두 가지 골라 적어주는 겁니다. 규칙적으로 안구 운동 하기라고 두 가지라고 했으니까 두 가지를 적어줍니다. 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화면을 오랜 시간 바라보지 않기. 두 번째는 규칙적으로 안구 운동하기. 이렇게 선생님은 두 가지 골라 적어 보았습니다.

우리 꿀단지 친구들도요, 이글 속의 내용에서 두 가지 방법을 골라서 여기다가 잘 적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서술형 문제 네 문제까지 모두 풀어봤고요. 이제 오늘의 아하 문제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아하 문제. 이번 시간 열심히 읽은 글에서 기억에 남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우리 친구들의 생각을 수강 후기 게시판에 많이 많이 올려줄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4단원 국어는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오랜만에 또 열심히 신나고 재미있게 과학 공부를 해볼 거니까요. 어떤 내용을 배울지 미리미리 샥샥 살펴보고 오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열심히 과학 공부해 보기로 해요. 그럼 우리 또 만나요. 모두 안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구나 볼수 있는 유쾌한 수학의 김민우입니다. 자, 오늘은 실전책 21번째 시간입니다. 드디어 인수분해 단원에 들어갑니다. 인수분해 단원, 학생들이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단원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고 과정 자체가 좀 껄끄러워요. 자, 일단 여기 다음 쪽 우리 배우는 내용들을 펼쳐놓고 얘기를 해보면, 자, 인수분해는 일단 뭡니까? 인수분해? 전개의 역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자, 얘를 원래 뭐 곱하기 뭐였는지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개된 식촥 있을 때 얘는 뭐 곱하기 뭐였을까? 그러니까 이 과정 자체가 여러분 곱셈과 나눗셈에서 나눗셈과 거의 유사합니다. 저도 사실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초등학생 때 나눗셈을 굉장히 어려웠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나눗셈은 뭔가 좀 이렇게 더듬더듬 찾아나가는 느낌? 곱셈은 구구단 외우고 그 방향으로 쭉쭉쭉 나아가는데, 나눗셈 뭔가 헷갈리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곱셈 공식은 그냥 전개하는 거예요. 좀 귀찮을 뿐이지, 번거로울 뿐이지, 그냥 계산에 나가서 동료한끼리 정리하면 끝인데, 인수분해는 그것을 거꾸로 되돌리는 과정이다 보니까 그 과정이 좀 막막한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좀더 많은 연습이 필요해요. 인수분해는, 그렇죠, 우리가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도 이제 필수 내용 중 하나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푸는 시간은 굉장히 짧아요. 왜? 그렇죠. 인수분해가 이제 9구단 같이 되니까. 아, 이거 표정 푸세요. 여러분, 놀리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어려운 인수분해를 빨리 할수 있을 정도로. 이번 시험이 아니어도 됩니다. 고등학교 올라가서라도, 또 고등학교 2학년이 돼서라도 빨리 할수 있을 정도로 궁극적으로 연습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지금은 인수분해를 처음 배우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한 형태이면서도 인수분해를 완벽하게 몰라도 전개를 잘 이용하면 풀수 있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성실하게 풀어나가면 조금씩 실력이 늘어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가 문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38쪽 1번부터 풀어볼게요. 자, 다음의 인수를 모두 고른 것은입니다. 인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일단 인수분해를 해야겠죠. 그쵸? 뭐 곱하기 뭐에서 그 뭐가 인수에 속하는 거죠. 그쵸? 우리가 보통 수에서는 약수. 그쵸? 거기서도 인수란 표현도 쓰지만 약수 같은 느낌입니다. 그럼 일단 주어진 식을 인수분해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보통 낯선 식이 등장한다? 그러면 공통인수를 추출하는 얘기입니다. 공통인수. 자, 보세요. 일단은 크게는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요. 일단 수 부분이 있죠, 그렇죠? 수 부분에서 공통인 부분을 뽑아내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A라는 문자가 있네요, 그렇죠? A라는 문자에서 공통인 게몇개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 X라는 문자 입장에서 몇 개를 뽑아낼 수 있는지를 보는 거죠, 그렇죠? 지금 항이 두

2개니까요. 그러면 하나하나 뽑아 나가 보겠습니다. 수는 큰 기준은 없는데, 저는 보통 앞에 있는 거를 양수로 만드는 게 좋아서요. 마이너스도 뽑아내 볼게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뽑아낼 거예요. 마이너스. 그리고 4와 2의 최대 공약수를 뽑아내면 됩니다. 2 이렇게요. 2. 그리고 A는요, 두개 하나 있으니까 공통인 건 하나죠. 그죠? 한개 가져오고요. X도 하나 가져와요. 지금 마이너스 2AX가 공통 인수가 되는 거죠. 뭐 마이너스 정도는 없어도 되고 2AX로 볼 수도 있고요. 그럼 나머지 써볼게요. 첫 번째 항은 얘네 빠져나가면 2 남고 A 하나 남고 X는 사라졌죠. 이렇게 되는 거고. 자, 뒤쪽은 마이너스 2가 나가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생겨요. 요거 좀 주의해 주시고. A 하나 나갔으니까 사라지고 X 하나 나가니까 X 두 개. 이렇게 남는 거죠. 그죠? 이게 인수분해 된 겁니다. 그럼 볼게요. 인수. 인수는 일단 X제곱? X제곱은 여기 있는데 X제곱은 지금 2A 빼기랑 같이 묶여 있는 형태죠? 기억은 안 되죠. X로 가능한 건한 개까지. 그죠? X까지만 가능하고요. 두 번째, EAX는 있죠. 여기. 그죠? 이렇게 만들 수 있으면 인수가 되는 거죠. 디귿 EA 빼기 X제곱. 여기 있죠. 그죠? 디귿 맞죠. 답은 일단 3번이고요. 리을도 보겠습니다. 리을은 아니 2a 빼기 x 제곱만 있지 이건 없죠. 그렇죠? 그래서 안 된다 이거죠. 그죠? 선생님 a 밖에서 이렇게 전개해 주면 안 됩니까? 분배해 주면 안 되나요? 분배하면 2a가 2a 제곱이 되죠. 그죠? 같이 a가 곱해지니까 이 모양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수의 개념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알겠죠? 그냥 인수분해를 했을 때그 덩어리들을 묻는 문제입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기. 자, 그다음 넘어갈게요. 2번. 다음 중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 할수 없는 것은? 완전 제곱식이 뭐죠? 완전 제곱식? 완전 제곱식은 적당한 어떤 다항식의 제곱 또는 앞에 뭐가 곱해진 거? 적당히 상수가 곱해진 거. 뭐 예를 들어 4이 정도로 해볼까요? 예시입니다. 예시.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의 제곱, 우리 곱셈 공식에서 1번 그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인수분해 공식도 1번이기도 한데 그렇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자, 보겠습니다. 얘가 무언가의 제곱이 된대요.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거는 일단 좌변이 a에 대한 2차식이죠? 우리 이전 단원에서 신나게 했던 게 1차식 곱하기 1차식이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가 어떤 똑같은 a에 대한, 그죠? 1차식의 곱이 되겠구나라는 걸 먼저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우린 이쪽으로 볼게요. 자, 9a 제곱이 나와야 되니까 3a가 있겠네. 완전 제곱식 되려면. 그쵸? 그 상수는 플러스 4기 때문에 뭔가 2가 있을 거예요. 그쵸? 근데 가운데가 이제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에 따라 여기가 정해지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일단 여기가 플러스 이렇게 적어 보겠습니다. 그럼 가운데에 1차 항을 보면은 6a의 2배라서 12a 되는 거 맞죠? 가능. 애초에 없는 걸 찾는 거니까 4개는 되는 거예요. 좀 긍정적인 마음으로 보면 되겠고요. 두 번째 거. 얘도 무언가의 제곱이지? 이건 앞에 a 제곱이니까 A가 나오겠죠. 그래야 A 제곱이 나오는 거고, 자, 상수항은 25분의 1이기 때문에 5분의 1이 나오는 거예요. 그쵸? 그럼 지금 이쪽이 플러스니까 여기도 플러스를 써놓고 가운데에 1차 항의 개수가 맞는지 확인을 한다 이거죠? 그러면 5분의 1에 2의 2배 맞네요. 그쵸? 2번도 맞아요. 그쵸? 그리고 3번 볼게요. 3번은 또 X랑 4니까 2가 나오겠죠. 그쵸? 이거는 제곱이 되는지 보는 건데, 가운데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쓰고 확인해 보면 맞습니다. 그쵸? 3번. 맞아요. 4번 보겠습니다. 4번은, 16x제곱이네? 그럼 4x의 제곱인가 보다. 그쵸? 그리고 1이네? 1은 1의 제곱이죠? 근데 가운데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써볼게요. 그리고 확인을 해 보면, 마이너스 4x의 2배라서 마이너스 8x가 나와야 되죠. 그쵸? 그죠? 그러면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너 아니다. 그죠? 완전 제곱이 안 되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마지막 5번. 너무 무섭게 생겼지만 답은 이미 찾았네요. 여러분 꼭 그래도 풀어보셔야 돼요. 일단 동그라미 쳐놓고. 얘는 4분의 1x 제곱 되려면 2분의 1x. 그리고 뒤에도 마찬가지로 더하기 2분의 1y라고 쓰고 제곱. 둘이 곱하면 4분의 xy, 두 배하면 2분의 xy 맞죠? 네, 5번도 되네요.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자, 얘도 완전 제곱식이 되어야 된대요. 그럼 쟤도 똑같이 이렇게 쓰면 됩니다.

써주는 게 소소한 포인트겠죠, 그렇죠? 각각 구하면 되겠습니다. 각각 구해보면 첫 번째, 자, 둘이 곱한 것의 두 배. 그럼 개수만 가져오면 36이죠? 3a 빼기 3이 36이네요. 그럼 3a는 39, a는 13이 나오고요. 첫 번째 거. 두 번째는 3a 빼기 3이 마이너스 36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건너가면 3a는 마이너스 33이네요. 그럼 a는 마이너스 11이에요. 습관처럼 아 플러스 마이너스겠지. 이러면 안 돼요. 플러스 13, 마이너스 13 아니네요. 그렇죠? 둘을 더하면 얼마예요? 2가 되겠어요. 3번의 답은 1번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 4번. 4번은 별표를 쳐둡시다. 별표. 이것도 좀 아는 학생들은 바로바로 푸는데 모르는 학생들은 시험이 끝나도 아 하고 못풀수 있거든요. 우리 이 문제 우리가 제곱근 성질에서 자주 쓰던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반대로 문제거든요. 혹시 기억나세요? 그대로 나온다, 반대로 나온다. 근데 이제 한 단계가 더 추가된 건데 잘 보세요.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능력이 뭐냐면요. 필요한 능력? 예. 예를 봤을 때 완전 제곱식인 게 보여야 돼요. 연습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이걸 봤을 때, 얘 완전 제곱식인데? 이게 완전 제곱식인데라고 생각하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좀 익숙해질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제가 인수분해를 해보자 이거죠. 얘는 루트. 자, 이 부분 인수분해 해보면 x 빼기 2의 제곱이네요. 그죠? 확인해 보면 맞고요. 빼기 뒤쪽은 x 더하기 3의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그죠? 그리고 확인을 해보죠. 이제 요 부분에 부호를 확인하는 거죠. 그죠? 양수면 그대로, 음수면 반대로. 근데 우리 세련되게 좀 적어볼까요? 얘는 절대값 x 빼기 2. 크, 멋있다. 자, 한번 멋있게 해볼게요. 빼기 절대값 x 더하기 3. 하, 좀 멋있습니다. 자, 이제 얘를 이제 그대로냐 반대로냐 이건데 지금 x가 애초에 2보다 작은데 2를 빼면 음수겠죠? 그죠? 이 부분만 보세요. x 빼기 2는 음수겠네요. 그죠? 그럼 얘는 반대로 나와야겠다. 마이너스 x 더하기 2. 그죠? 그 다음에 x 더하기 3. x는 마이너스 3보다는 커서요. x 더하기 3 같은 경우는 양수네요. 그쵸? 그러면 얘는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근데 뒤에 빼기가 있네요. 그럼 마이너스 x 빼기 3.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답은 마이너스 2x 빼기 1 이렇게 됐겠죠. 괜찮을까요? 네, 이렇게 푸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 푸는데요. 그러니까 설명을 듣고 나선 잘 푸는데 시험에서 봤을 때 이걸 보고 완전 제곱식인 게 떠오르지 않으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이 문제 떠올리기. 그래서 의식적으로 좀 기억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넘어갈게요. 5번. 자, 5번은, 자, 이 표현 안에서 하나의 힌트가 있어요. 하나의 힌트. 어떤 힌트냐? 요거. 요거. 이걸 보면 떠오르는 게, 공통인수가 있구나. 뭐 이렇게 중요한 얘기까지는 아닌데요. 우리가 보통 인수분해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게 공통인수를 뽑아내는 건데 대부분의 상황은 공통인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지? 하면 공통인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되지만 가장 마지막에 확인하는 것중 하나긴 한데 지금 표현 자체가 뭐지? 당황할 수 있거든요. 근데 A가 있다? 아, 공통인수가 있나 봐. 그리고 뒤에 보니까 합차의 형태를 띠고 있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럼 공통인수를 뽑아내 보면 되겠죠. 근데 지금 문자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쪽 부분을 확인하면 되겠죠. 그러면 24와 54의 최대 공약수 6, 4, 24, 6, 9, 54. 그렇죠? 6이네요. 6. 6을 뽑아내도 되는데 저는 일단 습관상 앞에 있는 거 항의 계수를 양수로 만드는 좀 습관이 있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6으로 뽑아내 볼게요. 마이너스 6 뽑아내면 남아있는 게 4x제곱 빼기 9y제곱 이렇게 바뀌죠. 그렇죠? 그러면 합차 공식이네요. 일단 인수분해까지 하고 문제의 조건을 확인해 봅시다. 2x 더하기 3y 곱하기 2x 빼기 3y 이렇게 되죠? 근데 문제 상황에서 B랑 C의 부호를 결정해 놨네요. B는 양수,
씨는 양수. 지금

보니까 여기 있죠, 그쵸? 오케이. 문제 없다, 그쵸? B랑 C가 각각 2랑 3이네요, 그쵸? B는 2, C는 3. 이렇게 되죠. 그죠? 그리고 A는 얼마가 됩니까? A는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다 더해라. 그럼 마이너스 6 더하기 5. 답은 마이너스 1이죠? 답은 1번.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6번이요. 학생들, 이 문제도 처음 봤을 때는 못 풀어요. 왜냐면, 인수분해가 돼 있네? 라고 인식해요. 다시요. 인수분해 단원인데, 인수분해 돼 있네? 근데 그건 얘만. 그쵸? 근데 우린 어떤 식이냐면, 범위를 잘 보세요. 얘잖아요, 얘. 그쵸? 저거를 또 인수분해 하라는 얘기예요.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된다는 게. 그러니까 좀 번거롭지만, 이 부분 해체시키고 다시 네, 인수분해 하는 겁니다. 네, 해볼게요. x제곱, 그 다음 3과 마이너스 7이니까 빼기 4x, 마이너스 21인데 뒤에 더하기 9가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럼 얘는 x제곱 마이너스 4x, 자, 얼마입니까? 빼기 12, 이렇게 되겠죠. 그쵸? 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얘를 인수분해 해야 된다고요. 뭐 곱하기 뭡니까? 이거예요. 자, 우리 다음 인수분해 공식으로 자연스럽게 넘어왔는데, 일단 x겠죠, 그쵸? x, x. 그쵸? 그 다음 확인해 봐야 되는 건, 뒤에 들어올 이 상수 쪽 있죠? 이 상수항 쪽이 곱해서 뭐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12가 돼야 되잖아요, 그쵸? 이 부분에 대한 섬세한 얘기는 생략을 할게요. 실전책이니까. 그럼 문제를 풀 때,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푸냐면, 일단 곱해서 음수니까 서로 부호는 다르겠죠? 부호는 다른데 이게 부호 때문에 여러분들이 헷갈려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12가 되는 그러니까 12의 약수, 즉 양수들로만 찾아요. 양수들. 자, 무슨 소리냐면 보통은 1, 12 드물거든요. 아무거나 던져보면 2, 6의 12 던져보는 거예요. 근데 부호는 한쪽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돼요. 그럼 생각을 할때 여기도 더해서 마이너스 4가 돼야 되는데 4만 보세요. 4만. 얘를 적당히 더하거나 빼서 4를 만들 수 있나요? 있죠? 그러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 부호를 마이너스로 이렇게 바꿔주면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4가 되죠? 그래서, x 더하기 2와 x 더하기 마이너스 6. 이렇게 적어주는 거죠. 보통은 여기 빼기 6으로 쓰지만 지금은 형태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됐을까요? 이렇게 푸는 거다라는 거고요. 종종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푸는 방식을. 그러면 1차식의 합이네요. 어이구, 답을 구해볼까요? 답을. 그러면 얘네 두 개를 더해라. 2x 빼기 4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쵸? 예, 답은 3번이네요.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7번. 자, 이제는 그쵸? 아까는 x제곱, 그쵸? 2차항의 개수가 1인 경우, 이거는 이제 x제곱의 개수가 1이 아닌 경우죠. 이제는 좀 x자, 우리 흔히 쓰는 풀이를 적용해야 되는데, 지금은 힌트가 있어요. 힌트. 자, 적용을 해볼게요. 35x제곱 더하기 axy 빼기 12y제곱. a는 상수니까 몰라요. 이거예요. 찾아주세요. 이건데, 자, 일단 나와 있는 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쭉쭉 쓰는 게, 다항식을 가로로 쓰는 거잖아요. bx 더하기 3y 하나 있고요. 그럼 두 번째 다항식은 5x 더하기 cy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먼저 둘이 곱해서 35x제곱이 돼야 돼요. B가 얼마입니까? 네, B는 7이죠. B 구했어요. 7, 5, 35.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3C는 마이너스 12, C는 마이너스 4 이렇게 구하는 거죠. 그쵸? 자, 구했고요. 그다음 대각선끼리 곱해서 더한 것의 계수가 A네요. 그쵸? 그러면 계산을 좀 해보죠. 3, 5, 15. 계수만 쓸게요. 그다음에 7, 4, 28인데 마이너스. 그쵸? 둘을 더해보겠습니다. 더하면 얼마죠? 마이너스 13인가요? 그게 A죠. 그렇죠? A. 그러면 A랑 B는 더하고 마이너스 6 그리고 C를 빼세요. 마이너스 6 빼기 마이너스 4. 그렇죠? 그러면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7번의 답은 5번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요 X자를 제일 어려워하잖아요. 그렇죠? 연습을 제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 보통 이런 식으로 힌트를 주는 문제도 꽤 많습니다. 이런 문제는
도움 닫기가 있는 거니까요. 자전거를 탈때 보조 바퀴가 있는 느낌이니까 꼭 푸시고요. 점점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걸 풀어나가는 거죠. 괜찮을까요? 자, 8번 보겠습니다. 8번. 자, 어떤 정사각형, 직사각형, 정사각형이 있네요. 그죠? 이 넓이를 일단 구해볼게요. 넓이. X제곱 몇 개예요? 3개. 자, 그리고 여기는 1X죠? 1X가 8개니까 8X. 자, 그리고 1이 4개예요. 더하기 4. 이렇게 되네요. 그죠? 근데 얘를, 자, 적당히 또 직사각형으로 만들었대요. 그럼 얘는 뭐 곱하기 뭐일까? 이거죠. 결국엔 인수분해 하는 얘기죠. 그죠? 인수분해 해볼게요. 자, 일단 3이니까 3x와 1x 일단 이렇게 적을게요. 그죠? 그리고 여긴 4인데요. 보통 1, 4보다는 2, 2가 많이 나오긴 해서요. 일단 써보는 거죠. 그러면 6x, 2x 더하면 8x 나오죠? 끝. 그래서 3x 더하기 2 곱하기 x 더하기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둘레의 길이를 구하는 거예요. 자, 어떤 직사각형이 있는데 여러분도 한번 실제로 그려보세요. 가로의 길이가 3x 더하기 2, 세로의 길이 x 더하기 2로 해서 그러면 여기 3x 더하기 2, 세로의 길이는 x 더하기 2입니다. 두 개만 더해서 4x 더하기 4 이러면 안 돼요. 그렇죠? 둘레기 때문에 가로 더하기 세로의 두 배입니다. 답은 5번이요. 괜찮을까요? 네, 8번의 답은 5번이고요. 9번 볼게요. 자,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가 있어요. x에 대한 2차식이 있는데 지후는 x의 개수만을 잘못 보아. 이렇게 인수분해했고요. 자, 유림이는 상수항만을 잘못 보아 이렇게 인수분해했대요. 그럼 여기서 필요한 마음가짐, 긍정적 마인드, 선생님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이거 보고 아 지우야 너왜 잘못 봤니? 유림아 정말 왜 잘못 봤니? 이게 아니고 자, 선생님들처럼 어떻게든 이렇게 그렇죠 장점을 찾아내는 그런 안목이 필요합니다. 지우야 X의 개수를 잘못 봤구나. 그래도 상수항은 제대로 봤구나. 그쵸? 잘했다. 큰 도움이 되었어. 너 덕에, 그죠? 이렇게. 긍정적 마인드. 그럼 상수항 구해보면, 마이너스 24.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리고 유림이는, 아, 유림아, 상수항 잘못 봤어? 괜찮아. 괜찮아. 그러면, 오케이. 1차는 잘본 거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상수항은 지우가 구했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X항, X의 개수. 이렇게 써볼게요. X의 개수는 여기서 구한다. 7, 빼기 5, 2가 되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원래식이 나오는 거죠. 원래식 a가 2, b가 마이너스 24니까 x제곱 더하기 2x 빼기 2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를 바르게 인수분해까지 하라고 하네요. 인수분해 하죠. 그럼 보통은 1 곱하기 24 이거는 드물다고요. 떠오르는 거뭐 3, 8 또는 4, 6 떠오르는 거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전 4, 6이 먼저 떠올랐어요. 그리고 아직 마이너스 안 붙이고요. 둘이 적당히 더하거나 빼면 2가 나오죠? 2 나오려면 여기 마이너스 붙이면 되는데 아무 문제 없죠? 그럼 인수분해 끝. x 빼기 4 곱하기 x 더하기 6 이렇게 풀면 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10번. 다항식 어떤 2차식이 있어요? 얘를 인수로 가진대요. 이거는 엄청난 힌트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16, x제곱 빼기 2x 더하기 상수항은 몰라요. 근데요, 2x 더하기 1을 인수로 갖는데요. 그러면 원래라면 2x 더하기 1과 적당히 어떤 1차식이 또 나오겠죠, 그쵸? 근데 우리가 보통 x자 할 때처럼 써보면 2x와 1을 가로로 써주면 자연스럽게 나머지 여기 8x는 무조건 되는 거고요. 여긴 곱해서 a가 되니까 일단 a라고 써볼게요. 그쵸? 그럼 우린 a를 어떻게 구할 수 있냐? 대각선끼리 곱해서 더해볼게요. 개수만요. 2a 더하기 8이죠? 그게 얼마예요? 마이너스 2. 그죠? 2a 더하기 8이 마이너스 2다. 2a는 마이너스 10이다. 그럼 a는 마이너스 5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면 8x 빼기 5. 이렇게 되는 거죠. 다른 한 인수는 어디 있습니까? 1번.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괜찮을까요? 그래서 선생님, 이거 X자 너무 어려워요. 못하겠어요. 근데 지금은 좀 달라. 이거 힌트가 있어. 한쪽을 채워넣고 나머지 찾는 거야. 이거는 우리가 할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구조를 보는 거죠. 괜찮을까요? 자, 10번이었고요. 11번.
11번은 두 가지 포인트로 여러분들이 의외로 시험에 나면 어려워하는데, 첫 번째, 은근히 이 X자 인수분해 하는 거 있죠? 인수분해.

질문의 공식 네 번째. 얘 은근히 어려워요. 약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좀 어렵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공통으로 들어있는 인수라서 지금 두 개가 있네요. 다항식이. 그럼 두번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문제를 풀어볼게요. 앞에 걸 인수분해 봅시다. 자, 보통은 2x, 2x가 많아요. 확률적으로. 아니면 빨리 바꾸면 돼요. 알겠죠? 자, 그리고 21은 어쨌든 약수가 1, 21, 3, 7이잖아요? 그럼 3, 7을 먼저 떠올려 볼게요. 자, 대각선끼리 곱해서 더해보면 14 더하기 6이죠? 20이네요? 아, 거의 다 왔는데? 이러고 미련을 가지면 안 돼요. 다른 거니까 과감하게 포기해야 돼요. 근데 7, 3 이렇게 순서를 바꿔도 2x, 2x이기 때문에 안 되고요. 근데 1이랑 21을 해도 더 커지죠? 그럼 얘도 안 되네요. 그러면 어디가 문제였던 거죠? 그렇죠. 앞쪽이 문제였던 거네요. 그렇죠? 그 앞쪽을 4x와 x로 바꿔볼게요. 그리고 자 보세요. 자, 7을 여기 두면 28이죠. 양수끼리인데 이미 19를 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씩 하다 보면 보여요. 7을 여기 딱 두려다가 멈칫 미래가 보이는 거죠. 그럼 7을 위로 살짝 올려볼까? 이렇게 7, 3에 21. 12x, 7x 더하면 19x 찾았다. 찾았다. 그렇죠? 그럼 얘는 4x 더하기 7 곱하기 x 더하기 3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한 호흡이에요. 한 호흅. 자, 의외로 인수분해 어렵다. 시험 때 이렇게 지금 시간 지금처럼 째깍째깍째깍째깍 가는 게 느껴지는 상황에서 이게 한번 이렇게 딱잘안 되는 순간 그렇죠. 뱅뱅 돌아요. 막 머리가 어이구 막 뱅뱅 돌아요. 그렇기 때문에 침착해야 됩니다. 알겠죠?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자, 이게 첫 번째. 근데 두 번째는 이제 또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걸 또 처음부터 다시 인수분해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럴 필요 없죠. 왜요? 아니, 공통으로 들어있는 인수가 있다는데? 그죠? 그럼 공통으로 들어있는 인수는 확인해 보면 되죠. 얘냐, 얘냐. 그죠? 그러면 뭐가 될까요? 뭐가? 얘가 답이겠죠, 얘가. 왜요? 자, 보세요. 4x, 보세요. 4x, 2x 만들 수 있죠? 근데 뒤에 거 보세요. 상수항. 7이니까 7 곱하기 마이너스 5 만들 수 있죠? 여기 보세요. 3. 3이면 돼요, 안 돼요? 우리가 보통, 그렇죠. 정수끼리 곱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3 곱하기 3분의 35? 마이너스 붙여야 된다? 아니죠? 그래서 아, 어떤 것이다? 위의 것이다. 이렇게 확인을 할수 있는 거죠. 답은 5번.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두 가지 포인트예요. 공통으로 들어있다고 하면 굳이 그렇죠. 두번다 인수분해할 필요 없이 하나 구한 걸 데이터를 잘 활용해서 문제를 풀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또 힘을 내셔야겠죠? 12번. 자, 요거는, 그쵸. 지금 보시면, 안목이 필요한, 좀 심화 유형입니다. 심화. 이거를 보통 쫙 전개를 하거든요. 쫙 전개를 하는 학생들은 시야가 요쪽만 보이는 학생들. 이렇게. 아, 일단 이거부터 계산하자. 이런 느낌. 근데, 큰 그림을 봐야죠. 딱 멀리서 보면요. 비슷한 게 보여요. 똑같은 게. 자, 어디 있어요? x 더하기 5가 똑같죠. 그쵸? 맨 앞쪽과 가운데가 비슷한 거죠. 그죠? 그러면 저것을 그냥 하나의 문자로 두자.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치환이라고 합니다. x 더하기 5를 a로 두면요. 주어진 식은 사실 a제곱 빼기 3a 빼기 18이 됩니다. 그럼 얘도 인수분해 가능하겠네. 왜? a에 대한 2차 식이니까. 우리가 배운 걸로 변환한 거죠. 그쵸? 그러면, 자, 인수분해 해볼게요. 곱해서 3, 6에 18, 세칸 차이 나려면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됐네? 오케이. 문제 없고. 그러면 a 더하기 3 곱하기 a 빼기 6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대로 끝내면 안 되죠. a는 내가 둔 거니까요. 다시 오피셜한 공식적인 표현으로 바꿔야겠죠. 자, a는 뭐였습니까? x 더하기 5였죠? 그쵸? 얘가 x 더하기 5. 그러면 x 더하기 5에다 3 더한 거니까 x 더하기 8. 자, 그리고 x 더하기 5 빼기 6, x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답이 어디 있습니까? 네,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그죠? 곱셈의 교환 법칙, 인수들의 위치는 뭐 바뀌어도 상관이 없으니까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을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인수분해 첫 시간인데요. 인수분해 맞아요. 하나하나 설명을 좀 어렵기 때문에 실전책이니까 어느 정도 제풀이를 확인하시면서 한번 비교해보면서 공부해보시면 더욱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전 이만 물러나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어요. 안녕!

전국의 5학년 친구들, 정답을 향해 떠나는 여행, 은혜쌤과 함께합니다. 아, 2단원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 해 동안 반 친구들, 담임선생님과 함께 즐겁게 생활하다 보면 마지막에 종합식 날이 정말 아쉬운 것처럼 2단원 마지막 시간 이제 보내려고 하니까 굉장히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그만큼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다는 뜻이겠죠? 2단원 첫 시간에서 선생님이 아 이번 단원에서 배울 내용이 전체 우리 초등학교 국어 시간에 배우는 내용 중에서 정말 손꼽히게 중요한 내용이다 이런 말 했던 기억도 나는데요. 아, 다소 어려울 수도 있고 또 복잡할 수도 있던 부분들을 여러분 16강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진심으로 칭찬합니다. 아 우리 2단원 보내주기 위해서 마지막 낱말 퀴즈 정답도 확인해야 되겠죠? 잡지에 싣고 싶은 글을 이것 합니다 라고 하면서 선생님이 정해진 장소에 내는 것 정답은 무엇일까요? 제출합니다 예요. 선생님이 이번 주까지 뭐 제출하라고 했었죠? 다 냈나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제출합니다 였습니다. 그 다음에 싣고 싶은 글을 했는데요. 싣다 하면 우리가 뭐 배에 짐을 싣다 할 때도 이렇게 사용하죠. 디귿 받침입니다. 두 가지 오늘도 선생님이 낱말 알려주고 싶었어요. 자 그럼 우리 오늘 정말 마무리하는 마지막 시간 만점왕이 되러 떠나볼까요? 네, 우리 2단원의 만점왕이 되기 위한 마지막 여정입니다. 교재는 13쪽이에요. 6번부터 8번까지의 문제, 이 글을 읽고 풀어보겠습니다. 중간에 그만두고 싶은 마음도 들었지만 친구와 서로 도와가며 순서대로 천천히 접어보았다. 아, 글이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억나죠? 일기였었는데 그 중에 일부를 지금 여기 가지고 왔네요. 이렇게 시작하는 건 아니었지만 앞에 있었던 내용 여러분 기억나나요? 아, 미술 시간에 종이 접기를 했는데 중간에 그만두고 싶은 마음도 들었지만 이런 흐름으로 이해하겠네요. 친구와 서로 도와가며 순서대로 천천히 접어보았다. 여러 번 도전한 끝에 마침내 예쁜 빨간색 장미꽃을 완성했다. 오늘 선생님 옷색깔처럼 예쁜 빨간색 장미꽃을 완성했나 봐요. 노란색 종이로 장미꽃을 다시 접어보니 별로 어려웠다. 아, 여기가 조금 어색하죠? 별로라는 것은 부정하는 말과 어울린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고칠까요? 어렵지 않았다 라고 고쳐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어렵지 않았다. 내용을 다시 보면 아, 굉장히 어려워서 헷갈려서 그만두고 싶은 마음도 들었지만 서로서로 도와가면서 천천히 다시 접어보고 그 다음에 완성을 했는데도 끝이 아니라 노란색 종이로 한번 다시 한번 접어보자 내가 확실하게 방법을 익혀야 하니까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다라는 걸 깨달았죠. 의지가 있는 친구예요. 처음에는 막막했지만 답답했지만 이런 뜻이죠. 끝까지 노력해서 예쁜 꽃을 피워낼 수 있었다. 천천히도 다시 접어보고 새로운 노란색 종이도 접어보고 한 것을 우리가 노력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어떤 일이든 처음에는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연습하면 틀림없이 잘할 수 있다. 앞으로 힘든 일이 있어도 쉽게 포기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노력을 해봤기 때문에 깨달은 점이 있는 거죠. 우리 경험하는 글을 쓸 때 개요 적었었잖아요. 글의 짜임에 따라서. 그러면 끝에 있는 두 문장은 개요의 마지막 부분, 끝부분에 어떤 다짐이나 생각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내용이 정말 그렇네요. 그쵸? 자, 6번 문제입니다. 글쓴이가 장미꽃을 무엇으로 만들었는지 쓰시오. 우리 글에 보면

상의로 접었다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색종이. 문장 성분 같은 형식 이런 것들을 분석하면서 우리 내용도 잘 확인해 봐야 해요. 선생님이 보여주는 화면에는 본문이 없을지라도 여러분이 다시 교재를 확인하면서 틀린 부분 없는지 정확하게 적으셔야 합니다. 색종이로 장미꽃을 만들었죠. 7번 서술형 문제예요. 글쓴이가 여러 번 도전한 끝에 장미꽃을 완성할 수 있었던 까닭을 쓰시오 되어 있는데요. 우리 어떻게 적으면 될까요? 여러 번 도전한 끝에 완성할 수 있었던 까닭. 그렇죠. 처음엔 막막했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끝까지 무엇을 했죠? 그렇죠. 노력했죠. 그래서 끝까지 노력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적을 수 있겠습니다. 역시나 까닭을 쓰시오라고 했으니까 끝에 무엇무엇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적어줘야 자연스럽지요. 여러분도 여러 번 도전한 끝에 뭔가를 성공한 경험이 있다면 아 역시 노력은 배신하지 않아라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도 처음 한것 중에서 어려웠던 것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는 게 수영하는 게 굉장히 두렵고 어렵고 막막했어요. 그냥 뭐 물놀이가 아니라 내 머리 몸을 담궈서 물에서 막 수영 하는 게 너무 차갑기도 하고 두렵고 그랬거든요. 하지만 두려움을 이겨내고 노력을 하니까 나중에는 뭐 평영도 하고 자유형도 하고 접영도 하고 배영도 하고 이렇게 됐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 번 도전하면 우리 국어도 만점 받을 수 있으니까 오늘 끝까지 열심히 문제 풀어봐요. 8번 중요한 문제예요. 기억과 니은이 잘 호응하도록 고친 문장에 대해 알맞게 말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되어 있어요. 자, 호응이라는 것은 앞에 나온 말과 뒤따르는 말이 서로 어울리는 것을 호응이라고 했었죠. 노란색 종이로 장미꽃을 다시 접어보니 별로 어렵지 않았다. 자, 무슨 말이요, 이거? 부정하는 말. 부정하는 말. 이거 내가 가져갔어? 그러면, 나안 가져갔어. 부정하는 거죠. 그런 말과 함께 어울리는 것이 별로라는 단어였어요. 결코, 여간, 도저히, 별로는 부정하는 말과 호응해. 라고 우리 배웠죠. 그쵸? 이런 것들은, 특히 여기 문장에는 별로가 있잖아요. 부정하는 말과 호응한다, 어울린다. 맞는 설명이에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한 까닭을 나타내는 말과 호응해. 이 설명 자체는 맞아요. 그런데 이 문장에서 고친 문장에 대해 알맞게 말한 건 아니죠. 반드시는 꼭 그렇게 하거나 되어야 함을 나타내는 말과 호응해. 이것도 설명은 역시 맞지만 이 문장에 해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8번 문제 어렵게 느꼈을 거고요. 또 중요하기도 합니다. 이거 다 맞는 말 아니야? 선생님이랑 공부했었고 핵심적인 내용 복습할 때도 했었는데 뭐가 정답이야? 그럴 때는 문제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고친 문장에 대해 알맞게 말한 친구잖아요. 그럼 아, 여기에 별로라는 단어가 있고 안았다가 있네.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건 뭐지? 아, 수민이의 설명이 맞구나. 이렇게요. 헷갈릴 때는 주어진 단서, 그중에서도 또 중요한 게 문제잖아요. 다시 돌아가서 확인해 봐야 하죠. 수민이가 알맞게 말했습니다. 9번부터 10번 문제,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형섭이의 하루에 있었던 그런 그림들이죠. 가족들끼리 된장찌개를 맛있게 먹었고요. 그리고 아래 그림은 해지는 모습을 같이 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우, 맛있겠네요. 밥에다가 된장찌개 먹고, 그리고 다 보고 나서 노을도 보고요. 그쵸? 어떤 문제 나올 수 있을까요? 그림 가와 나의 내용에 알맞게 연결하시오. 가는 뭐였어요? 어우, 선생님 맛있겠네요. 막 이렇게 했잖아요. 무언가를 먹고 있었죠. 된장찌개는 정말 맛있었다와 우리 가족은 노을이 지는 바다를 바라보았다 중에서 1번에 어울리겠네요. 자, 그러면 맛있었다라는 서술어. 무엇이 맛있었는데? 아, 된장찌개. 그럼 된장찌개는 맛있었다. 주어. 서술어죠? 정말은 꼭 필요한 문장 성분은 아니지만, 된장찌개는 맛있었다 해도 말은 되지만, 정말 맛있었다 하면, 와, 진짜 최고로 맛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수 있으니까, 더 추가적으로 있으면 좋은 것이지만, 맛있다라는 서술어에는
주어만 있으면 되겠죠. 무엇이 맛있는지. 그리고 나의 내용에 알맞은 건 뭐예요? 우리 가족은 노을이 지는 바다를 바라보았다. 이것에 어울리죠. 그쵸? 바라보았다. 서술어. 누가? 우리 가족은 무엇을 바라봤는데? 아, 노을이 지는 바다를 해서, 아, 은느니가가 주로 붙는 주어 있고, 그다음 을이 주로 붙는 목적어 있고, 그다음 바라보았다, 어찌하다, 어떠하다, 무엇이다에 해당하는 서술어구나라는 거 우리 와, 이렇게 복습을 하면서 만점왕 문제 풀어보는 거예요. 10번입니다. 문장 성분의 호응 관계에 알맞은 문장의 동그라미 표, 알맞지 않은 문장의 X표 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은 모두 모여 앉았다. 어색한 부분이 있나요? 모여 앉았어요. 모여서 이렇게 한 자리에 앉았는데 누가? 우리 가족은 모두 모여 앉았다. 충분하죠, 그쵸? 어떤 목적어 이런 것들이 필요 없습니다. 알맞은 문장. 할아버지가 된장찌개를 끓여 주었다. 오, 동그라미 하면 될까요? 안 되죠. 왜? 할아버지는 높여야 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가가 아니라 뭘로 바꿔요? 깨서. 끝났나요, 여기서? 아니죠. 된장찌개를 끓여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죠.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높여야 하는 대상일 때는요, 뭐, 깨서 이런 말도 붙지만, 서술어에서는요, 무슨 시를 많이 붙입니다. 뭐, 했다가 아니라 하시었다를 줄여서 하셨다가 되잖아요. 그리고 드시다 이렇게도 쓰고요. 이것도 역시 주었다가 아니라 주시었다를 줄여서 주셨다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높임 표현을 잘 적었는지도 우리 알아봐야 됩니다. 노을의 아름다운 모습은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아, 결코라는 것은 뒤에 부정하는 말과 어울려야 문장 호응 맞는 건데요. 잊지 못할 것이다. 부정하는 말 맞네요. 그러면 알맞은 문장이라고 볼수 있겠죠. 10번의 새 문장으로 우리가 배웠던 것들 충분히 복습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헷갈리거나 어려운 게 있으면 다시 개념책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10번 문제였습니다. 11번부터 12번 문제, 그림을 보고 푸는 문제인데요. 남자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죠? 방학 때 경험한 일을 글로 써야겠어. 친구들이 내 글을 읽을 테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쉽고 재미있게 써야겠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험한 일을 글로 쓰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이 실제로 글을 쓸 때, 아, 나 경험한 거 너무 많은데, 이 중에서 어떤 것을 글로 적어야 될까를 고민하는데 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선생님이, 예시를 들어보자면, 경험한 일 중에서 이런 것들을 글로 쓰면 좋습니다. 첫 번째는요, 주제가 잘 드러나는 것. 주제가 잘 드러나는 것. 뭐, 안전이 주제다라고 하면, 아, 여름방학에 내가 물놀이 하러 수영장에 갔었는데, 이런 위험한 상황이 있었어. 또는 이런 것을 지켰더니 안전했어. 이런 주제가 잘 드러나는 경험을 해도 좋고요. 또 내가 내용을 자세히 풀어 쓸수 있는 것도 좋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풀어 쓸수 있는 것. 수 있는 것. 경험한 건 너무 재밌었는데, 아, 이 자세한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나네 하면 안 되잖아요. 읽는 사람도 마치 같이 여행을 하는 것처럼 재미있게 내가 풀어서 쓸수 있는 그런 주제를 선택하면 좋고요. 또, 그때 든 생각. 그때 든 생각이나 느낌이 생생 기억나는 거. 생생히 기억나는 것. 이것이 또 경험한 것 중에서 어떤 거를 정할까의 기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이렇게 조금 붙여서 쓸게요. 그래서 뭐꼭
이렇게 정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선생님이 추천해 주자면 주제 잘 드러나는 것, 그다음에 여러분이 정말 기억나가지고 말하듯이 여러분 신난 경험하면 친구들한테 막 얘기해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세히 풀어 쓰거나 내가 그때 느꼈던 느낌 아직까지도 너무 생생해 하면 글로 적기가 수월하겠죠? 그런 것들을 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방학

끝나고 나면 보통 방학 동안 있었던 일 써보세요 하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갔던 장소도 많고 만났던 친구들도 많고 먹어봤던 음식도 많은데 그중에서 뭘 정하지 했을 때는 선생님이 말한 이런 세 가지 내용들을 한번 보면서 아, 이 중에서 뭘로 정하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문제 볼게요. 남자아이가 글로 쓰려는 것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계획인가요? 아니죠. 경험한 일? 맞아요. 그리고 방학을 마친 뒤에 감상, 아, 나 끝나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가 아니라, 쓰려고 하는 것, 아, 나 방학 때 경험한 일을 글로 써야겠어. 라고 했으니까, 2번이 정답이라고 골라낼 수 있겠습니다. 12번, 중요한 문제인데, 맞추셨길 바라요. 아, 이와 같은 글을 쓰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입니다. 먼저 글을 쓰는 목적과 읽을 사람을 정한다. 우리 가장 처음에 했던 것이죠. 글을 쓰는 방법. 근데 이와 같은 글이니까 경험을 글로 쓰는 방법 단계를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먼저 글을 쓰는 목적, 읽을 사람 정하는 거 맞았고요. 경험한 일을 시간 순서나 장소 이동에 따라서 정리한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시간 순서를 해도 되고요. 하루 안에 있었던 일이라면 아침에는, 오후에는, 밤에는 이렇게도 할수 있습니다. 장소 이동, 이곳에 갔다가 그다음엔 여기는 갔었는데 하는 것들 정리하면 되겠죠. 글의 처음 부분에 경험을 통해 배우거나 느낀 점을 쓴다. 이제 막 경험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아, 저 이것을 통해서 이런 느낌을 가졌고요. 이것을 배웠습니다 하면 너무 마무리하는 느낌이잖아요. 경험을 통해 배우거나 느낀 점은 처음이 아니라 끝부분에 들어가는 내용이었죠. 글의 가운데 부분에 경험의 구체적인 과정과 생각을 쓴다. 아, 네,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자면 이러이런 것들을 했고요. 그때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는 가운데에 들어가기 알맞은 내용. 경험을 정할 때에는 주제가 잘 드러나거나 내용을 자세히 쓸수 있는 것으로 정한다. 선생님이 아까 적어준 것에 있었죠. 아우, 경험한 게 너무 많은데 그중에서 무엇으로 정해야 되는 거야? 할 때는 주제. 잘 드러나거나 아니면 내가 내용을 자세히 기억해서 쓸수 있는 것으로 정하면 좋습니다. 알맞지 않은 것은 3번이네요. 왜 틀렸는지도 생각해야 되니까 이것은 처음 부분이 아니라 끝부분에 들어갈 내용이다. 그럼 여기에는 없지만 처음 부분에는 뭐 들어가야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서술형 문제로 나와도 쓸수 있어야 하니까. 개요로 정리했을 때 처음 부분에 들어가는 것은 내가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간단히 정리한다고 했었습니다. 13번부터 15번까지의 문제에 대화를 읽고 물음에 답하는 건데요. 일단 딱 보니까 매체가 뭡니까, 여러분? 뭔가 인터넷인가? 휴대전화인가? 아, 두 친구가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그리고 이렇게 늦은 시간에 같이 있었다면 말로 했을 텐데 매체를 사용하는 거 보니까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네요. 지수와 보미의 대화 봅시다. 보미야, 집에 잘 들어갔어? 응, 방금 가족과 저녁을 먹었어. 무슨 일이야? 집에 와서 보니 내 가방에 내 공책이 들어있어서 연락했어. 표지가 비슷해서 내가 잘못 가지고 온것 같다 하면서, 미안해. 약간 실수해서 미안해. 우는 그린 말도 함께 있네요. 이 대화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잘 읽어봐야 하는데요. 우리 1번부터 5번 선지를 보니까 막 보미 지수 하면서 너무 헷갈려요.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학교 시험 만점왕 문제 풀 때는 한 문제도 실수하지 않아야 만점왕 될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는요.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물론 다시 대화를 눈으로 봐도 좋지만, 그래도 헷갈린다? 그럼 이름을 적어보는 거예요. 지수, 보미, 두 친구의 대화인데, 공책을 실수로 잘못 가져온 친구가 누구예요? 지수잖아요. 그러면 뭐? 공책을 실수로 잘못 가져온 적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얼마나 풀기가 쉬워지는지 선생님 보여주겠습니다. 근데 더 구체적으로는 뭐 보미의 공책이 되겠죠? 보미의 공책을 실수로 잘못 가져온 친구가 지수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우는 표정하고 있었습니다. 보미는 지수에게 미안해하고 있다. 적으니까 쉽죠? 얘가 실수로 잘못 가져왔으니까 보미가 지수한테 미안해하는 거 아니에요. 지수는 방금 가족과 저녁을 먹었다. 지수가 실수로 잘못 가져왔어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먼저
말을 걸었고 보미가 아 방금 가족과 저녁 먹었어 무슨 일이야 라고 했으니까 지수 아니고 보미죠. 지수는 보미의 공책을 집으로 가져왔다. 그쵸? 실수로 이긴 하지만 공책을 집으로 가져온 거 맞잖아요. 보미는 지수의 말과 행동에 화를 내고 있다. 지금 화내는 내용도 없었고요. 오히려 알려줘서 고마워 찾았었는데 내일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보미는 자신의 실수를 지수에게 말하고 있다. 실수한 거 누구예요? 지수잖아요. 그러니까 보미가 지수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지수가 보미에게 말하고 있다. 이렇게 바꾸어야 하겠죠. 막 주어가 바뀌니까 너무 헷갈려요. 그럴 때는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두면 풀기가 쉽습니다. 정답은 3번이었어요. 정말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했는데 이런 내용 확인 문제에서 헷갈려서 틀리면 정말 막 밤에 잠도 안 오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실수도 안 하겠어 할 때는 이렇게 적어보는 거 선생님 추천합니다. 14번 문제요. 지수와 보미가 활용한 매체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지금 우리가 같이 있지 않지만, 시간도 늦었지만, 그래도 바로 내가 하고자 하는 말과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매체가 무엇이었죠? 저 휴대전화 메시지였습니다.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배웠던 매체가 전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각각의 특징도 간단하게 떠올려 보면, 전자우편은 전자우편 주소라는 게 있었고, 어떤 첨부 자료를 넣을 수도 있었고요. 편지 글이기 때문에 인사말도 있었어야 된다. 학급 누리집은 뭐죠? 가장 큰 특징. 누가 글을 올릴 수 있어요? 우리 반 친구들, 학급 구성원들끼리 의견을 공유할 수 있어요. 무얼로 의견을 공유했었죠? 글을 올려도 되지만 댓글로 의견을 공유할 수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역시 자료를 첨부할 수도 있었습니다. 학급 발표에서 찍은 사진 같은 거 기록하고 싶어서 올릴 수 있었어요. 이 글에서는 휴대전화 메시지라는 매체를 사용해서 하고 싶은 말을 바로 전달했습니다. 15번 문제요. 기역부터 리을 가운데에서 지수의 기분이나 감정이 드러난 부분. 자, 만나서 이야기를 했다면, 봄이야! 이렇게 하면 뭔가 이제 급한 일이 있다는 걸알수 있고, 봄이야 하면 뭔가 슬프거나 주눅든 일이 있다는 걸알수 있는데 직접 만난 게 아니라 매체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글만으로는 지금 무슨 기분이나 감정인지 알 수가 없어요. 다른 니은, 디귿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리을의 그림말을 보면 울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미안하거나 뭐 그런 슬픈 감정이라는 것을 알수 있으니까 리을이 정답이죠. 이미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 그림말과 관련된 선생님의 이야기. 그림말을 너무 사용하지 않아서 오해를 샀던 적. 은혜야, 너 기분 나쁜 거야? 이렇게 온점 딱딱 찍으니까 너무 딱딱한 느낌이 나서 친구가 오해했지만 그 이후로는 깨달음을 얻고 기쁘면 웃는 그림말, 슬프면 우는 그림말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사용했다고 했었습니다. 16번부터 17번 문제예요. 대화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의 상황을 보니까 학급 행사로 뭘 하면 좋을지 의견이 너무 다양해서 헷갈려. 학급 행사니까 어떤 공동의 문제 의논할 필요가 있겠군요. 학급 회의 시간만으로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 그리고 나의 그림은요. 발표하지 못한 친구도 있을 텐데. 이 친구들도 의견을 다 들어봐야 하는데 같은 학급 구성원인데 그렇죠? 친구들의 의견을 한 번에 비교해보면 좋을 텐데, 뭐 그런 거 없나? 우리는 매체 이제 배워서 아는데. 일단 문제 볼게요. 16번. 대화, 가와 나의 상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찾아볼게요. 학급 행사에 대한 의견이, 너무 다양해. 이 친구도 의견도 들어보고, 이 친구들도 의견 들어보고, 뭐한 번에 보면 좋을 텐데, 다양하죠? 의견을 나누기에 회의 시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친구들이 학급 행사에 참여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아니죠. 빨리 학급 회의 진행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뭐 의욕이 없어. 참여를 잘안 해. 이런 내용은 아니었고요. 학급 회의 시간에 의견을 발표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어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여자아이는 다양한 친구들의 의견을 비교해보고 싶어 한다. 역시 우리가 그림, 대화의 가와 나의 상황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맞지 않은 것은 3번이네요. 선생님이 이제 대화 가와 나를 보니까 선생님도 학급 회의를 진행하는 사회자 역할도 했었고 뭐 임원도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아, 그 당시에 학급 누리집을 활용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친구들의 상황에 다 공감이 돼요. 그
학급 회의 시간이 너무나 두려웠거든요. 그 이유가 손든 친구들은 많은데, 누구부터 시켜야 할지도 모르겠고, 바로

0: 조언을 주니까 왜 너랑 친한 친구들만 지금 먼저 시키는 거지? 이런 막 항의를 받아서 상처를 받은 적도 있고요. 정해진 시간은 뭐 30분이나 40분밖에 안 되는데 말하고 싶은 친구들도 많고, 이두 가지 의견이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다른 것 같기도 한데 하나만 칠판에 적어야 할지 다 적어야 할지 막 생각이 너무 복잡한 거예요. 아, 그럴 때이 학급 누리집이라는 매체가 있었으면 선생님이 마음고생을 덜했을 텐데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17번 문제 중요합니다. 이 대화에서 활용할 수 있는 매체, 선생님이 그 당시에 활용했더라면 하고 생각했던 매체 뭐죠? 학급 누리집이죠. 학급 구성원들끼리 공동의 문제를 의견을 나누고, 공동의 문제 의견을 나누고, 그다음 댓글로도 달수 있고요. 자료도 올릴 수 있는 그런 매체가 4번이었습니다. 블로그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설명했죠. 인터넷상의 어떤 공간인데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서 어떤 자유롭게 게시물을 작성해서 올리는 거지 학급에 대한 내용은 아니죠. 18번부터 19번까지의 내용입니다. 의견이 있는 친구는 댓글로 자리를 바꾸는 방법을 제안해 주세요. 아, 댓글이라는 기능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한번 생각을 내놓아서 같이 펼쳐서 얘기해 봅시다. 이런 거죠. 또그 방법이 좋다고 생각하는 까닭과 걱정되는 점, 보완할 점이 있다면 함께 써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합시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왜 그게 좋다고 생각하는지, 반면에 좀 걱정되는 점은 없는지, 그렇다면 보완하는 거, 보충해서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함께 써주면 좋겠다라고 하네요. 댓글 의견과 공감 표시 수를 함께 살펴본 뒤 다음 학급 회의에서 자리를 바꾸는 방법을 결정하면 좋겠습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로 이제 글이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18번 문제 볼까요? 의견이 있는 친구가 의견을 제안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자, 이것을 통해서 나의 의견을 말할 수 있어요. 학급 누리집에. 어떤 방법으로요? 저 댓글을 달아서 의견을 제안할 수 있었죠. 저 발표하는 거는 실제 만났을 때 학급 회의에서 하는 거고요. 뭐 편지를 일일이 쓰면 너무 번거로워서 의견이 많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공감 표시는 제안할 때 의견 제안할 때 하는 것은 아니고요. 말 그대로 오, 좋은 의견 같아요. 공감할 때고요. 휴대전화 메시지는 매체 자체가 틀렸지요. 19번. 학급회의에서 자리를 바꾸는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할 일은 무엇인가요? 이러한 의견들이 나왔어요. 그 중에서 무엇으로 정할까? 결정하기 전에는 우리 같이 이것을 살펴보아요 했는데요. 댓글 의견과 공감 표시수라고 나오죠? 공감 표시 수. 아, 어떤 친구들,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그것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 공감 표시 수를 살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 후에 뭐 가장 많은 공감 표시를 받은 의견 뭐 이런 걸로 결정을 하게 되겠죠? 마지막 20번 문제입니다. 매체의 특성에 알맞게 글을 쓰는 방법을 생각하며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 쓰는 거예요. 글을 쓰는 이것. 글의 제목, 읽을 사람, 매체, 필요한 자료를 정하는 거예요. 글을 쓰는 목적, 가장 먼저 정해야 되겠죠? 글을 쓰는 목적. 글의 짜임을 생각하며 개요로 매체하기 말이 안 되죠? 정리하기. 깔끔하게 정리를 한 후에 글을 쓰게 됩니다. 개요를 바탕으로 글을 쓰고 쓴 글을 자신이 고른 매체에 올리면 나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고쳐쓰기 기준에 따라 고쳐쓰게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낱말 퀴즈 도전해 볼게요. 준비, 시작! 자, 이 점이 있다면 함께 써주세요라고 했는데요. 이 단어의 뜻은요, 보충해서 완전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틀리거나 모자란 게 있으면 이것에서 다시 가져와라, 이것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보충해서 완전하게 만든다? 뭔가 이말 자체에 힌트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2단원의 마지막 낱말 퀴즈도 마쳤네요. 아우, 이제 보내려니까 너무 아쉽습니다. 하지만 3단원에도 재미있는 내용 많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기대감을 갖고 다음 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1: 통신장애 시 행동 요령 알려드립니다. 갑자기 전화나 인터넷이 안 된다면 다른 통신사 가입자의 전화나 와이파이

와이파이가 작동하는지 확인하세요. 일반 전화가 안 되더라도 119, 112 등의 긴급 전화는 연결이 가능합니다. 통신 장애가 해결되는 동안 전파로 수신할 수 있는 지상파 TV, 라디오, DMB 등으로 정보를 확인하세요. 통신 복구 후 통화량이 폭주할 수 있습니다. 음성 통화보다는 문자 메시지, 인터넷 전화, SNS를 활용하세요. 통신 복구 후 데이터가 많이 소모되는 동영상 시청, 음악 감상 등은 잠시 자제해 주세요. 행동 요령을 숙지해 침착하게 대처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범준쌤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만점왕 통합본 5학년 2학기 첫 번째 시간인데요. 자, 우리 친구들 많이 긴장하셨나요? 긴장하실 것 하나도 없습니다. 저와 함께라면 우리 친구들 처음엔 긴장될 수 있겠지만요. 어느덧 긴장은 풀리고 실력이 쑥 올라간 모습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기대되시죠? 자, 그러면 오늘 공부할 첫 번째 주제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첫 번째 배움 주제는요. 시를 읽은 후 인상적인 부분의 까닭을 밝히고 의견을 나누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교과서 지문 학습을 통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 첫 번째 단원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항상 공부를 할 때는 목표를 두고 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우리 1단원의 제목을 한번 먼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작품에 대한 의견을 나누어요입니다. 자, 이 단원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은요, 1단원이 끝나면 작품을 읽고 인상적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나눌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5학년 1학기 6단원에서는요, 우리가 작품을 읽고 감상하는 것까지만 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2학기잖아요? 우리의 실력이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상해서 그치지 않고 함께 의견을 나누는 그러한 능력을 같이 키워볼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이걸 하기 위해선 먼저 인상적인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가야 되는데요. 자, 인상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글을 읽으면서 마음이 움직이거나, 자, 마음이 움직인다를 다른 말로 우리가 감동이라고 하죠. 자, 감동하거나 궁금증 또는 깨달음이 생기는 부분을 말해요. 또한 자신의 경험이 떠오르거나 기억에 남는 문장도 우리 인상적인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만 해서는 아직 와닿지 않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꿀팁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인상적인 부분에서 이 이는요, 여러분들, 도장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달리기 대회에서 1등, 2등, 3등을 했을 때 손등이나 손목에 도장을 받아본 경험 있나요? 자, 도장 받았을 때 손을 열심히 씻어도 여러분들 도장 어때요? 남아있는 것 확인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이 인상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도장이 우리 피부에 스며들어서 남는 것처럼 나의 기억 속에 쏙 남거나 마음에 콕 박히는 것을 우리가 인상적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인상적인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면 1단원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작품 선생님과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할까요? 자, 오늘 첫 번째 작품은요, 뻥튀기 먹는 법이라는 우리 시예요. 우리 친구들 뻥튀기 먹어본 적 있나요? 그렇죠. 자, 우리 뻥튀기 이렇게 큰 동그랗게 생긴 뻥튀기인데요. 자, 뻥튀기를 먹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양하게 먹어요. 어떤 사람은 이 큰 뻥튀기를 그대로 통째로 먹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너무 크니까 이것을 반으로 떼서 먹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반으로 떼도 너무 커. 그래서 이것을 조금씩 떼어 먹는

사람도 있지요. 자, 이처럼 우리 뻥튀기 먹는 법이라고 하는 시는요, 뻥튀기를 먹는 모습을 이것에 빗대어서 나타낸 아주 재미있는 시예요. 시를 함께 읽어보면서 이것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볼게요. 정우는 와사삭, 보름달을 통째로 부숴먹고, 경혜는 반으로 뚝! 반달로 나눠먹고, 송이는 사각사각 초승달로 떼어먹고, 밤하늘 달뻥튀기는 구름이 꿀꺽 삼키네. 자, 우리 친구들 아주 재미있는 시죠? 자, 이 시를 우리 한번 보니까 우리 뻥튀기를 무엇에 빗대어서 표현하였나요? 자, 그렇죠. 자, 이 달이라고 하는 것을 뻥튀기에 우리가 빗대어서 표현한 아주 재미있는 시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이 내용을 가지고 함께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시의 등장인물들이 뻥튀기를 어떻게 먹었는지 알맞게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1번과 같은 문제는 시의 내용을 우리 친구들이 정확하게 이해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자, 우리 정우는 여러분들 어떻게 먹었나요? 1년에서 우리 정우는요, 와사삭 소리를 내면서 둥근 모양 그대로를 통째로 부숴 먹었지요. 그래서 1번은 디귿과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경애는 어떻게 먹었었죠? 맞아요. 경애는요, 뚝 반으로 잘라서 먹었습니다. 쪼개어서 먹었다. 우리 2번은 니은과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3번. 송이는 조금씩 떼어서 먹었지요. 사각사각. 자, 그래서 우리 3번은 기억과 연결해 주시면 우리 첫 번째 문제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번 문제 보도록 할까요? 기역이 표현하는 장면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역이 무엇인지 우리 시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자, 기역이 무엇인지 한번 보니까, 아하! 밤하늘 달뻥튀기는 구름이 꿀꺽 삼키네. 자, 우리 친구들, 진짜 구름이 달뻥튀기를 삼켰을까요? 아니죠. 자, 이 시는요, 여러분들, 우리 달의 모습을 뻥튀기 먹는 모습에 빗대어서 표현한 것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실제로 어떤 비슷한 모습을 보고 이렇게 표현했을 거예요. 자, 어떤 것일까요? 맞습니다. 자, 우리 밤하늘에서 달이 이렇게 구름에 쓱 가려지면 마치 구름이 이 뻥튀기, 달을 꿀꺽 먹는 것처럼 보이겠죠? 자, 따라서 우리 2번 기역이 표현하는 장면으로 알맞은 것은요, 우리 2번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낱말과 뜻을 알맞게 연결하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 낱말과 뜻 알맞게 연결을 하려면요, 자, 이 뜻을 한번 그 부분에다가 넣어보는 거예요. 자, 넣어봤을 때 의미가 잘 통하는지를 우리 친구들이 확인하면 되는 문제인데요. 자, 우리 뚝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 나왔나요? 그렇죠. 우리 반달로 뚝 쪼개서 먹은 우리 경애의 장면에서 나왔습니다. 자, 뚝은요, 아주 거침없이 따거나 떼는 모양. 이그 의미이고요. 자, 그다음 2번 와사삭 같은 경우에는 이 느낌이 벌써부터 소리랑 관련되어 있는 것 같죠? 자, 와사삭은 바로 과일이나 과자 등을 한입 베어 무는 소리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삼키다는요, 우리 친구들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무엇을 삼키는 것은 바로 목구멍으로 넘기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3번은 니은과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번인데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이 시를 읽고 인상적인 부분을 알맞게 말한 친구입니다. 자, 우리 1단원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인상적인 부분을 찾아서 이걸 다른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인상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나에게 감동을 주거나 또는 오랫동안 생각이 나거나 이런 부분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럼 용이 볼까요? 각자 다른 방법으로 뻥튀기를 먹는 모습을 여러 가지 달 모양과 소리로 표현한 것이 재미있어. 재미있으니까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그쵸? 자, 우리 용이는 아주 잘 표현을 하였네요. 자, 우리 민영이 볼까요? 사각사각 초승달로 떼어먹고 부분이 재미있었어. 자, 우리 친구들 여기까지 보면 정답이 민영이도 맞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엔 함정이 있습니다. 뒷부분 볼까요? 뻥튀기 하나를 통째로 부숴먹는 장면이 생생하게 떠올라. 오잉? 여러분들, 뻥튀기 하나를 통째로 부숴먹는

마른 예쁜 얼굴 도화지에 소리로 그리는 크레파스. 조심조심 색칠해야 해. 완, 여러분들, 우리 정말 재미있는 시라는 것을 알수 있죠? 말에도 색깔이 있다? 자, 그 색깔을 여러분들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여러 가지 색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그것에 따라서 얼굴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재미있는 시였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이 시와 관련된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예요. 빨강 말, 노랑 말, 파란 말이 각각 뜻하는 것을 찾아서 알맞게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빨강 말 같은 경우에는 어땠었나요? 얼굴이 빨개지는 거예요. 자, 얼굴이 빨개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아, 나 부끄러워. 부끄럽거나 또는 막, 그럴 수 있어? 라고 화가 날때 우리 얼굴 빨개지죠. 자, 그래서 우리 빨강 말은 기억. 부끄럽게 하거나 화나게 하는 말과 연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노랑 말은요, 얼굴이 누렇게 뜨게 한다고 했어요. 누렇게 뜨는 게 선생님 도대체 뭐예요? 자, 누렇게 뜬다는 것은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굉장히 난처하거나 곤란한 상황이 됐을 때 얼굴에 핏기가 싹 가시면서 얼굴이 사색이 되는 것을 우리가 누렇게 뜬다라고 표현을 한대요. 자, 그렇다면, 곤란한 상황과 관련 있는 거? 어떤 거죠, 여러분들? 그렇죠. 니은 선택지. 난처하게 하거나 어쩔 줄 모르게 하는 말. 자, 그래서 우리 노랑 말은 니은과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파란 말은 새파랗게 변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자, 새파랗게 우리가 얼굴이 변할 때는요, 굉장히 큰 충격에 의해서 슬프거나 또는 마음이 가라앉을 때 우리가 얼굴이 새파래지죠. 자, 그래서 우리 3번 파란 말은 디귿과 연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우리 6번 볼게요. 마른 예쁜 얼굴 도화지에 소리로 그리는 크레파스라는 표현의 의미로 알맞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 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시에서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소리로 그리는 크레파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말이 크레파스래요. 자, 그런데 어디에 그리는 겁니까? 그렇죠. 얼굴이라고 하는 도화지에다가 그리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내가 하는 말을 듣는 사람이 여러분들, 그 기분, 표정이 도화지에 그려지는 것처럼 나타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따라서 우리 6번 문제의 정답은요? 크레파스가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말도 듣는 사람의 기분과 표정을 바꾼다. 자, 그래서 우리 6번 문제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7번 문제 볼 건데요. 말에도 색깔이 있지라고 표현한 까닭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시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말에도 색깔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말에 왜 색깔이 있죠?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상대방의 얼굴빛이 변하기 때문이었어요. 자, 이것과 가장 관련 있는 것 무엇인가요? 그렇죠. 말이라고 하는 것이 듣는 사람의 마음에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이죠. 기분 나쁜 말, 부끄럽게 하는 말을 하면 얼굴이 빨개지고, 너무 큰 충격을 주면 새파랗게 변하고, 자, 이렇게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7번, 말에도 색깔 있지라고 표현한 까닭으로 알맞은 것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볼까요? 이 시의 주제와 관련 지어서 자신의 경험을 말한 친구가 누구인지 고르는 것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주제랑 관련 지어서 경험을 말한 것입니다. 자, 이 시의 주제는 무엇인가요? 내가 말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영향을 줄수 있다. 그러니까 말을 우리가 조심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떠한 주제를 담고 있지요. 자, 그런데 우리 상호를 보니까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렸을 때 잘못 그린 부분이 있어서 잘 지워지지 않았다. 자, 이것은 우리 이 시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과 굉장히 거리가 먼 내용이네요. 자, 그래서 상호는 우리 자신의 경험, 말한 친구 아니라고 할수 있겠죠? 관련이 없어요. 자신의 경험은 맞지만 이 시의 주제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경수 볼까요? 이어 달리기를 하다가 넘어졌는데, 너 때문에 우리 편이 졌어. 이런 말 들으면 우리 친구들도 어떨 것 같아요? 그쵸. 굉장히 절망적이고 슬플 것 같아요. 얼굴이 흑빛이 될것 같습니다. 어두워질 것 같아요. 자, 우리 경수는요, 이 주제, 말에 이러한 영향과 관련돼서 자신의 경험,

잘 이야기해 줬습니다. 따라소리 8번 문제 정답, 경수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상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도대체 시에서는 어떻게 인상적인 부분을 찾을까요? 자, 먼저 시의 상황과 비슷한 경험을 떠올려 보는 거예요. 우리 방금 전에 해결했던 문제 속에 경수처럼 말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공감이 가는 내용을 찾습니다. 또한 소리나 모습을 생생하게 그린 낱말을 찾을 수도 있고요. 세 번째로는 마음에 드는 표현을 찾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시의 주제, 그리고 분위기를 잘 보여주는 부분을 찾으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상적인 부분을 떠올려서 시를 낭송할 때는 어떻게 낭송해야 될까요? 먼저 첫 번째로는요, 말의 빠르기나 리듬을 그 상황에 맞게 조절하면서 읽어줘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목소리에 선생님이 지금 하는 것처럼 약간의 감정을 넣어서 표현을 해주면 조금 더 생동감 있게 시를 낭송할 수 있겠죠. 자, 우리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네 명의 친구가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네 명의 친구는요, 인상적인 부분을 찾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안경 친구는요, 시의 주제와 관련 있는 표현에서 인상적인 부분을 찾았고요. 우리 이쪽, 왼쪽 아래에 있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자, 말을 크레파스로 표현한 것이 인상적이었어. 자, 어떤 표현이 인상적이었다. 표현에서 인상적인 부분을 찾았고요. 자, 우리 토끼 옷을 입고 있는 친구. 자, 기억에 남았대요. 왜냐하면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공감이 됐기 때문이죠. 자, 경험에서 공감을 찾아 인상적인 부분을 찾는 우리 친구의 모습 확인할 수 있고, 우리 그 아래에 있는 친구 볼까요? 자, 조심조심 색칠해야 해라는 부분이 인상적이었는데 왜 인상적이었느냐? 자, 한번한 말은 지운 자국이 남는 크레파스처럼 되돌리기 어렵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시의 주제이죠. 자, 그래서 주제와 관련된 부분을 찾아서 인상적인 부분을 찾은 우리 친구의 모습까지 확인해 보았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9번 문제 볼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얀 말 들려주면 얼굴 하얗게 질리고, 검정 말 들려주면 검은 빛이 되고, 라는 부분이 인상적이었어. 자, 우리 하얀 말을 들려주면 얼굴이 하얗게 질려요. 검정 말을 들려주면 검은 빛이 돼요. 자, 이것이 여러분들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어떤 말이냐에 따라서 그것이 사람의 마음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지요. 자, 따라서 우리 이 왜냐하면 뒤에 나와야 될 까닭으로 알맞은 것은 우리 2번, 말이 사람의 마음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빛깔로 표현했기 때문이야가 정답이 되겠죠. 자, 이어서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을 읽고 시에서 인상적인 부분을 무엇과 관련지어 찾았는지 한 문장으로 쓰는 것입니다. 자, 우리 기억을 보면 우리 친구 어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자신의 경험과 관련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 정리해 보면요. 비슷한 경험을 떠올려서 공감되는 내용을 찾았다라고 우리 친구들이 정답 적어주시면 10번 문제도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11번 보겠습니다. 시에서 인상적인 부분을 찾기 위한 질문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상적인 부분을 찾기 위해서는요. 먼저 마음에 드는 표현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시의 주제가 잘 드러나는지 또는 소리나 모습이 생생하게 표현되는지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겠죠. 자, 그런데 5번 볼까요? 비슷한 경험과 관련지어 이해가 잘안 되는 부분이 있었나요? 자, 이것은요, 인상적인 부분을 찾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과 관련 있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11번에서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것이기 때문에 5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이어서 12번 보겠습니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우리 찾아서 써보도록 할게요. 인상적인 부분의 느낌을 살려 시를 낭송할 때에는 자, 선생님이 어떤 걸 조절해야 된다고 했었죠? 맞아요. 말의 빠르기. 그렇죠? 빠르기나 빠르기나 리듬을 조절하거나 또는 목소리에 무엇을 넣어라? 맞습니다. 감정을 넣어라. 감정을 담아서 표현해 주어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세 번째 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똑똑이라고

소리라고 하는 시인데요. 자, 이거는 똑똑이라는 소리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노래한 시예요. 자, 어떤 내용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은 그런 게 아닌데 몰라주니까 눈물이 난다. 딱딱한 책상에 엎드려 애꿎은 샤프신만 부러뜨린다. 마음까지 부러지는 것 같다. 마음까지 작아지는 것 같다. 마음아, 괜찮니? 내 마음에 노크를 해본다. 자, 우리 똑똑이라는 소리를 가지고 내 마음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게 표현한 시죠. 자, 그럼 관련된 문제 해결해 볼까요? 자, 먼저 이 시에서 느껴지는 말하는 이의 마음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자, 내 마음을 몰라준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되고 있어요? 눈물이 똑똑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 말하는 이 지금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그쵸. 우리 속상할 때 눈물이 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13번 문제 정답. 여러분들 몇 번이에요? 1번. 속상한 마음인 것 쉽게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이 시에서 기억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기억 한번 볼까요? 이 시에서 기억은 똑똑이라고 한 소리입니다. 자, 이 소리는요, 제목을 제외하고 시에서 총 3번 나와요. 자, 어떤 장면에서 나오느냐? 내가 눈물을 떨어뜨릴 때 똑똑 소리 나고요. 자, 두 번째는 어디에서 나냐면, 자, 우리 친구들 막 학교에서 친구랑 조금 다퉜어요. 막 속상하죠? 그러면은 책상에서, 선생님도 그랬던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책상에서 괜히 샤프신만 가지고서는 이렇게 계속 책상을 파괴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들? 샤프신이 똑똑 부러져서 나가죠. 자, 샤프신 부러지는 소리.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러분들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 그래도 내 마음 누가 알아줘? 내가 알아줘야 되잖아요. 그쵸? 내 마음을 향해서 똑똑 문을 두드렸죠? 자, 마음에 노크를 하는 소리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14번 기억이 의미하는 것은요. 1번, 3번, 5번. 이렇게 세 가지 정답 우리 친구들이 시에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 볼게요. 나가 스스로에게 니은과 같이 물은 까닭은 무엇일까요? 자, 니은 볼까요? 마음아, 괜찮니? 내 마음에 노크를 해본다. 똑똑. 자, 마음은 괜찮아? 라고 물어봤어요. 자, 왜 이렇게 여러분들 물어봤을까요? 자, 우리 1년을 한번 다시 살펴볼까요? 자, 1년에서는 내 마음을 몰라줘요. 아, 다른 사람들은 지금 내 마음을 몰라줘. 자, 너무 슬픈 상황이에요. 그쵸? 자, 그런데 이 상황을 위로해줄 수 있는 것, 지금 누구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의 문을 향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똑똑 노크를 열고 나 들어가도 돼? 지금 물어보고 있는 상황이지요. 자, 그래서 우리 나가 스스로에게 니은과 같이 물은 까닭은 맞습니다. 속상한 마음을 스스로 살펴보고 위로하기 위해서이죠. 자, 그래서 15번 문제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시를 읽고 인상적인 부분과 그 까닭을 쓰는 것입니다. 자, 이 문제는요, 우리 친구들이 시를 읽어보면서 실제로 우리 친구들 마음에 어떠한 울림을 주거나 또는, 되게 이 표현 너무 좋은 것 같아 라고 하는 부분을 적어서 그 부분 적고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만 구체적으로 적어주신다면 정답이 될수 있는 서술형 문제예요. 선생님은 이렇게 정리해 보았는데요. 선생님은 방금 전에 봤었던 내 마음에 노크를 해본다라고 하는 표현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왜 인상적이었냐면, 자, 자신의 마음을 이 살피는 모습이 이 시에서 말하는 주제, 이 슬픔을 여러분들 위로해 주는 게 누구예요? 내 자신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잘 드러내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졌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도 나름대로 자신의 인상적인 부분과 그 까닭을 잘 정리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시, 월요일 아침이라고 하는 시를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월요일이 다가오고 있다고. 월요일이 이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현관문을 잠그고 달력이랑 시계를 서랍 속에 숨겨놓고 잠든 일요일이 깨지 않게 살금살금 내 방으로 가서 방문을 닫고 돌아서는데 책상 앞에서 시간표를 보며 가방을 싸는 월요일 아침. 자, 우리 이시 굉장히

0: 굉장히 재밌는 시인데 여러분들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맞아요. 아, 우리 월요일 날 학교 가기 정말 싫죠? 자, 월요일 날 학교 가기 싫은 학생의 마음이 아주 잘 드러나 있는 재미있는 시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17번 볼까요?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입니다. 자, 1번. 세 개의 연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죠. 우리 세 개의 연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2번 볼까요? 월요일, 일요일을 사람처럼 표현했어요. 그쵸? 여러분, 일요일이 잘수 있어요? 아니죠. 자, 자는 것은 사람이 할수 있는 건데, 자, 이렇게 월요일이랑 일요일을 재밌게 사람으로 표현한 시였습니다. 자, 3번. 말하는 이는요, 월요일이 오지 않기를 바라고 있죠. 그렇죠. 자, 오지 않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문도 걸어 잠그고, 달력도 막 숨기고, 이랬습니다. 자, 우리 4번 보겠어요.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넘어가는 시간의 흐름이 느껴지죠. 그쵸? 마지막 장면은 결국 월요일 아침이 돼서 가방 싸고 있는 모습으로 끝났습니다. 자, 5번 볼게요. 말하는 이는 월요일이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데 성공했나요? 삑, 실패했죠. 마지막 장면에서 결국은 월요일이 와서 가방을 싸고 있었잖아요. 자, 따라서 우리 알맞지 않은 것몇 번이 되겠어요?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8번 보겠습니다. 18번은요, 기역부터 미음까지 가운데에서 행동의 의도가 다른 것입니다. 자, 의도라고 하는 것이 조금 어려운 단어 같은데요? 라고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쉬운 단어로 바꿔주자면 어떤 숨은 뜻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자, 행동의 숨은 뜻이 다른 것을 찾는 것입니다. 자, 현관문 잠그고 달력이랑 시계 서랍 속에 숨겨놓고 살금살금 깰까봐 내 방에 가서 방문을 닫아요. 자, 이 행동들은 전부 다 누가 오지 못하게 하는 행동들이죠? 맞아요. 월요일이 못 오게 하려고 하는 행동이에요. 자, 그러나 우리 마지막 미음 보면 책상 앞에서 시간표를 보며 가방을 싸고 있습니다. 결국은 누가 찾아오셨어요? 월요일이 찾아왔네요. 자, 이네 개는 월요일을 막기 위해서라면 결국 우리 마지막 미음은 월요일을 받아들인 모습이 되겠죠? 자, 따라서 의도가 다른 것, 정답 몇 번?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는요, 인상적인 부분을 떠올려서 그린 그림을 보고 인상적인 까닭을 알맞게 말한 친구를 고르는 문제인데요. 지금 그림을 보니까 일요일 쿨쿨 잘 자고 있어요. 살금살금 나가고 있지요. 자, 우리 지하 보겠습니다. 일요일은 사람이 아닌데 사람처럼 표현한 것이 이 시의 내용과 달라. 자, 우리 일요일은 사람이 아닌데 사람처럼 표현한 것이 이 시의 내용과 달라? 우리 시 속에서도 여러분들 실제로 어땠습니까? 일요일을 사람처럼 표현했어요. 자, 그리고 우리 지아가 이렇게, 이거 내용이랑 좀 다른 것 같은데? 라고 보는 것은 인상적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내용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자, 우리 유나를 보면 일요일이 끝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을 살금살금 걷는 행동으로 표현했다. 그렇죠. 자, 인상적으로 느껴지는 까닭을 아주 잘 설명했어요. 그래서 우리 19번 문제의 정답은 유나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20번 문제인데요. 시를 읽고 난뒤 인상적인 부분이 친구마다 다른 까닭으로 알맞은 것입니다. 자, 인상적인 부분이 다른 이유는요.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배경 지식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인상적인 부분은 친구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알맞은 것 여러분들 2번이 되겠죠. 친구마다 경험과 관심사, 배경 지식이 다르기 때문에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과 함께 첫 번째 시간 함께 공부했는데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다시 공부하면서 똑똑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과 그 까닭을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시는 게 오늘의 정리 활동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꼭 많이 참여해 주실 것이라 믿고요. 자, 우리는 이제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봐요. 안녕!
1: 지금 놔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옷금까진 보장된다고?
2: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4: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5: 이게 뭐야?
4: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국어의 힘, 사회의 눈, 과학의 생각, 세 가지 배움을 함께 담은 만점왕 통합본 전혜은 선생님입니다. 오늘 1강인데요. 국어 첫 번째 시간 함께 합니다. 국어 1단원부터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1단원의 제목은요, 깊이 있게 감상해요입니다. 우리 1단원에서 다양한 문학 작품을 감상할 거예요. 시조, 시, 이야기를 읽어 볼 건데요. 어떻게 감상하느냐? 바로 깊이 있게 감상을 하재요. 자, 그럼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깊이 있게 문학 작품 감상할까요? 자, 첫 번째는요, 작가의 의도를 한번 파악해 볼 겁니다. 어떤 글을 쓰는 작가는요, 그글 속에 작가의 마음이나 생각을 담아냅니다. 따라서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그 작가의 생각을 알아차렸으면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 그런 것들을 의도라고 하는데,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작가의 의도를 짐작하면서 읽으면 문학 작품을 더욱더 깊이 있게 감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야기를 읽을 때요, 이야기의 구조에 따라 줄거리를 간추려 보는 겁니다. 줄거리 간추리기. 자, 우리 친구들 이야기 읽어봤죠? 이야기는요, 구조가 있어요. 구조라는 건 이런 거예요. 어떤 사건이 시작되고, 이 사건이 진행이 되었다가, 이 사건이 굉장히 긴장감이 강해지고, 어떤 갈등이 막 절정에 치닫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사건이 해결되거든요. 자, 이러한 흐름을 이야기의 구조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야기의 구조에 따라 줄거리를 간추려 보면, 이 이야기의 뼈대, 그런 것들이 시각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문학 작품을 깊이 있게 감상할 수 있어요. 인물의 마음을 더잘 짐작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사건의 숨겨진 의미를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즉,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 1단원에서 다양한 문학 작품 깊이 있게 감상해 볼게요. 자, 그럼 가장 먼저 시조 공부해 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 친구들 시조 읽어본 적 있나요? 시조라는 것은요, 우리나라 고유의 시를 말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제까지 읽었던 몇 년, 몇 행, 이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현대시라고 하는데요. 자, 시조가 무엇인지 우리 함께 살펴봅시다. 시조란 고려 말부터 발달해온 우리 고유의 시예요. 주로 정해진 글자 수에 맞추어 세 줄로 지은 시가 시조입니다. 친구들, 시조는 몇 줄이라고요? 세 줄입니다. 세 줄. 그리고 주로 정해진 글자 수에 맞추어 지은 시예요. 우리나라 고유의 시구나. 우리 친구들 이해하면 되겠고요. 오늘은 이방원과 정몽주가 읊은 시조를 공부해 볼 겁니다. 그런데 이 시조에서 작가의 의도를 우리가 잘 짐작해 볼 건데요. 작가의 의도를 짐작하기 위해선 이 시조가 이제 쓰여진, 읊어진 때, 시대 상황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고려 말 상황인데요. 고려 말은 역사 공부한 친구들 알겠지만 고려 안팎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웠고 고려의 힘이 약해지던 때였어요. 자, 우리 시대적 상황을 좀 알아볼게요. 고려 말에 새로 등장한 정치 세력이 있었어요. 자, 이런 세력을 신진 사대부라고 합니다. 우리 정몽주 떠올려 볼수 있겠죠? 그리고 무인들도 있었어요. 신흥 무인 세력들, 이성계 떠올려 볼수 있습니다. 즉, 고려 말에 새로 등장한 정치 세력과 무인들은요, 고려 사회를 개혁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고려의 힘이 약해졌기 때문에 개혁하고자 했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 가운데에서 정몽주와 이성계가 생각하는 개혁의 방법이 서로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냐? 정몽주는요, 고려를 유지하면서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했고요. 이성계는요, 고려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조, 조선을 세우고자 했죠. 자, 이렇게 개혁의 방법이 달랐습니다. 자, 이성계의 아들이 나옵니다. 이방원. 이방원은 이성계의 다섯째 아들이에요. 우리 친구들 조선의 첫 번째 임금이 이성계고요. 이방원은 조선의 세 번째 임금입니다. 태종이죠. 자, 이방원 역시 이성계처럼 새로운 왕조를 세우고자 했어요. 즉, 이방원은 정몽주와 서로 생각이 달랐겠죠? 자, 이때의 이방원이요. 하여가를 읊으며 상대를 자기 편

이방원으로 끌어들이려 했고, 자 여기에 이방원의 의도가 나오지요. 이 시조의 의도입니다. 상대를, 즉 정몽주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시조를 읊었고, 이에 정몽주는요, 단심가라는 시조로 답했는데요. 이 단심가의 의도는 뭐예요? 고려에 대한 충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즉 이방원은 하여가를 읊으면서 정몽주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했고, 이러한 의도를 가졌고, 자 이에 대해 답하는 정몽주의 시조 단심가에서는 고려에 대한 충성을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안을 거절한 것이죠. 자 이렇게 의도를 파악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럼 이러한 의도가 하여가와 단심가에 잘 드러나는지 우리 한번 시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방원이 읊은 시조 하여가인데요. 이 하가요, 어찌하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어떠한가? 라고 제안하는 거예요. 어떠한가 라고 제안하는 노래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가가 노래가거든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자 이런들 고려를 지키든 저런들 조선을 세우든 어떠하리 뭐가 중요하겠는가. 만수산 드렁칠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 백년까지 누리리라. 자, 친구들, 만수산은요, 고려의 수도 개성에 있었던 산이고요. 드렁칠근, 그 얽혀있는 칡덩굴을 이야기합니다. 이 칡덩굴은요, 산에서 자라는 덩굴 식물이에요. 그러니까 칡덩굴이 얽혀있는데, 되게 지저분하게 꼬여있는데, 꼬여서 자라는데, 이게 뭐가 어때?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 자, 그럼 이같이가 뭐예요? 드렁칙처럼, 우리도 드렁칙처럼 얽혀져서, 그러니까 뭐 하자? 우리도 같이 타협하자, 섞이자. 지금까지 생각이 달랐지만 우리 생각을 같이 해서 조선, 새로운 나라를 세우자 이겁니다. 우리 드렁칙처럼 얽혀서 100년까지 누리리라, 즉 부귀영화를 누리자라고 제안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조선 세울 건데요. 같이 참여합시다 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시조로 비유적으로 이제 제안을 한 겁니다. 이방원이. 자 그럼 이에 대해 답하는 정몽주의 시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심가인데요. 자 단심, 이 단이요 붉을 단이에요. 피처럼 붉은색은 변하지 않는 마음 충성심을 나타냅니다. 우리 친구들 일편단심이라는 말 들어봤나요? 나는 일편단심이야. 이거 뭐예요? 내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죠. 일편단심의 단심입니다. 자, 단심과 함께 읽어볼게요.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내가 죽고 죽어서 100번을 죽는다고 하더라도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친구들, 백골이라는 거는요, 우리 사람이 죽으면 시체가 썩어서 드러나는 그 하얀 뼈 있죠. 그 뼈를 백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진토는 티끌과 흙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백골이 티끌이 되고 흙이 되어서 넋이라도 있고 없고, 즉 영혼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그러니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자, 임을 향한 일편단심, 임을 향한 변하지 않는 마음이야.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임은 누구일까요? 그렇죠. 고려죠. 고려 왕이죠. 고려 왕을 향한 일편단심이야. 변하지 않는 마음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사라질 리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 일편단심은요, 한 조각의 붉은 마음으로 변하지 않는 마음, 충성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원의 제안을 정몽주가 이렇게 시조로서 의도를 가지고 거절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조 읽고 작가의 의도를 짐작해 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래서 작가의 의도를 짐작하는 방법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그래서 작가의 의도가 드러나는 표현을 찾아주는 거예요. 자, 우리 이방원의 시조에서는 자, 어떤 부분이 의도가 드러나요?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 이런 부분. 그리고 정몽주 시조에서는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자, 이런 부분에서 작가의 의도가 드러나죠? 자, 그런 부분을 찾아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작가

작가의 생애와 시대적 배경에 대해 알아본다면 작가의 의도를 더잘 짐작할 수 있어요. 우리 이 시조의 의도를 짐작하기 위해 고려 말 상황을 파악했죠. 고려 말 상황을 알고 시조를 읽으니까 작가의 의도가 훨씬 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작가의 의도를. 그리고 세 번째, 자신의 삶과 관련지어서 작가의 의도를 짐작해 보는 거예요. 내가 이런 상황이라면 나는 어떻게 할까? 그런데 이 작가는 이런 말을 했네? 자, 이렇게 나와 관련지어서 문학 작품을 읽으면 문학 작품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우리 다른 문학 작품들도 이러한 방법으로 작가의 의도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번입니다. 가, 나의 공통점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자, 우리 시조이지요. 하여가와 단신가. 1번, 생각을 긴 글로 표현하고 있나요? 아니요, 세 줄이잖아요. 긴글 아니고요. 두 번째, 같은 신념을 가지고 쓴글 아니죠? 다른 신념입니다. 3번, 자신의 생각을 빗대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이방원은 드렁칙. 예, 빗대었고, 그리고 뭐, 정몽주도 일편단심, 이렇게 빗대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2번 문제입니다. 나에서 알수 있는 작가의 의도를 짐작하여 쓰시오. 자, 정몽주의 이 시조의 의도는 뭐예요?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줄이 있으랴. 그러니까 고려에 대한 충성심, 변하지 않을 거다. 라는 의도이지요?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변함없이 고려에 충성을 다하겠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친구들, 이번에는요, 선생님이랑 시한편 읽어보고 또 작가의 의도를 짐작해 볼 거예요. 자, 이 시는요, 길이라는 시인데요. 이 시가 쓰여진 때는 일제강점기입니다. 일본에게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고 이제 자유를 억압받던 그때 쓰여진 시예요. 자, 그런 시대적 상황을 생각하면서 이 시를 읽는다면 이 시의 작가의 의도를 우리 친구들이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길이라는 시 선생님이랑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잃어버렸습니다. 무얼 어디다 잃었는지 몰라 두 손이 주머니를 더듬어 길에 나아갑니다. 친구들 뭔가를 잃어버렸습니다. 시속 말하는 이는 뭔가를 잃어버렸거든요. 근데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또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찾고 있어요. 두 손이 주머니를 더듬어 길에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잃었는데 이게 뭔지 어디에서 잃었는지 몰라. 하지만 내가 잃은 것이 무엇인지 찾고 있어요. 길을 걷고 있는 거죠. 돌과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 길은 돌담을 끼고 갑니다. 자, 내가 길을 걷고 있어요. 내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찾고 있는데요. 길 옆에 돌들이 막 연달아 있고 길 옆에 돌담이 있습니다. 친구들, 돌은 되게 딱딱하죠? 그런데 이 딱딱한 돌이 연달아 있고 돌담이 있어요. 자, 어떤 느낌 들어요? 되게 힘든 현실, 막혀있는 현실, 답답한 현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죠? 이어서 읽을게요. 담은, 즉 돌담은 쇠문을 굳게 닫아 길 위에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자, 내가 길을 걷고 있어요. 옆에 돌담이 있다고 했죠. 자, 돌담에 쇠문이 있어요. 친구들, 쇠로 만든 문. 굉장히 차가운 느낌이죠? 자, 그런데 그 쇠문이 열려 있습니까? 닫혀 있습니까? 닫혀 있어요. 자, 그럼 어떤 느낌이에요? 돌담에 쇠문이 있는데 쇠문도 닫혀 있어. 즉, 굉장히 힘든 현실, 고된 현실을 느끼게 한단 말이에요. 일제강점기와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고 자유를 억압받던 그때, 자유롭게 행동하지 못했던 그러한 시대적 상황이 굉장히 잘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길 위에 돌담이요. 길 위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어요. 자, 그림자도요, 친구들. 우리가 딱 그림자를 보면 어둡잖아요. 어두운 현실,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낱말들이래요. 자, 지금 이 말하는 이가 길을 걷고 있는데요. 이 길이 정말 쉬운 길이 아닙니다. 정말 힘겨운 길인데요. 자, 이어서 읽어볼게요. 자, 길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자, 길을 계속 걷고 있어요. 내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찾기 위해서 걷고 있는데, 아침이 저녁이 될 때까지, 저녁이 아침이 될 때까지 나는 계속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계속 내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찾고 있다. 계속 노력하고 있다. 그런 뜻이 되겠죠. 자, 돌담을 더듬어 눈물 짓다. 쳐다보면 하늘은 부끄럽게 푸릅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길을 걷고 있어요. 길을 걷다가 이 딱딱한 돌담을 만졌어요. 현실을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런데 어때요? 눈물이 나요. 이 현실, 막막한 현실, 고된 현실, 일제강점기의 현실, 자유를 억압받는 현실을 생각했을 때 굉장히 서럽고 속상하고 슬퍼서 눈물이 나는데요. 자, 이때 울다가 하늘을 쳐다봅니다. 자, 그랬더니 하늘은요, 푸릅니다. 날씨가 굉장히 맑고 푸릅니다. 자, 그런데 그런 푸른 하늘을 보고 부끄러움을 느꼈대요. 왜 나는 부끄러움을 느꼈을까요? 내가 뭔가 부끄러운 행동을 하거나 잘못된 행동을 해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요, 자기 성찰을 통한, 자기 반성을 통한 부끄러움입니다. 자, 이런 현실 속에서 하늘을 봤더니 하늘은 굉장히 푸릅니다. 나는 이러한 현실 속에 떳떳하게 살아가고 있는 걸까? 나는 삶의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해서 살아가고 있는 걸까? 과연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이렇게 자기 반성을 통해서 느끼는 부끄러움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어서 읽을게요. 풀한 포기 없는 이 길을 걷는 것은. 자, 지금 이 말하는 이가 계속 길을 걷고 있죠. 그런데 길에는요, 풀한 포기조차 없어요. 굉장히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길을 걷는 것은 담 저쪽에 내가 남아있는 까닭이고, 자, 담이 있죠. 담 저쪽에 내가 남아있어서 내가 길을 걷는 거래요. 자, 담 저쪽에 있는 나는 어떤 나일까요? 내가 바라는 나예요. 담 이쪽에 있는 나는요, 지금 뭔가 잃어버린 나예요. 그래서 내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계속 길을 걷고 있어요. 그리고 담 저쪽에 있는 나는 그 나가 어떤 모습인지는 모르지만, 내가 찾고자 하는 나의 모습이에요. 그게 답이 뭔지 몰라서 지금 길을 걷고 있지만, 담 저쪽에 있는 나는 내가 원하는 나, 내가 바라는 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담 저쪽에 내가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이풀한 포기도 없는 길을 걷고 있는 거죠.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잃은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말하는 이는요, 삶의 방향, 삶의 가치관 등을 찾기 위해 이 길을 계속 걷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시는요, 우리 친구들에게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선생님도 이 시를 우리 친구들 나이에 읽었을 때잘 이해가 안 갔어요. 특히, 아니, 돌담을 더듬어 눈물 짓다가 하늘을 쳐다봤는데 왜 부끄러움을 느끼지? 이런 마음들이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런데 어른이 되고 나서 이 시를 다시 읽으니까 이 말하는 이의 마음이 정말 잘 이해가 가더라고요. 우리 친구들도 이 시를 여러 번 읽다 보면 이 작가의 의도를 더잘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3번입니다. 시에서 말하는 이가 걸으며 본 것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자, 돌 봤죠? 돌과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 자, 담도 봤어요? 담 있었죠? 돌담. 자, 이끼는 본적 없죠? 정답은 3번. 자, 쇠문. 자, 담에 쇠문 있었죠? 봤고요. 그림자도 봤습니다.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자,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4번입니다. 기억과 같이 표현한 까닭을 알맞게 짐작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자, 기억은 잃어버렸습니다. 제일 앞부분이네요. 자, 도윤이, 용기를 잃어버리고 포기하고 주저앉고 싶은 마음을 표현한 것 같아. 맞나요? 자, 지금 이 말하는 이는요, 포기하고 있어요? 아니요. 계속 길을 걷고 있어요. 이 길이 힘든 길이긴 하지만요, 포기하지 않고 내가 잃은 것이 무엇인지 찾기 위해 계속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 이건 아니죠. 민지,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누군가에게 빼앗겨서 잃어버렸다고 표현한 것 같아. 맞아요. 내 의지로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빼앗긴 겁니다. 일제강점기를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런데 내가 빼앗긴 게 정확히는 뭔지 몰라요. 무엇을 어디에서 잃었는지는 모르나 지금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누군가에게 빼앗겼다는 느낌이 있는 겁니다. 자, 따라서 알맞게 짐작한 친구는 누구예요? 민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5번. 니은의 까닭은 무엇일지 쓰시오. 자, 니은. 풀한 포기 없는 이 길을 걷는 것은. 자, 풀한 포기조차 없어요. 내가 걷는 이 길이요. 작은 힘

이 조금이라도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길을 걷는 것은 무엇을 가지기 위해서? 희망을 갖기 위해서이죠. 즉, 희망을 놓지 않기 위해서 힘든 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길이라는 시 읽고요. 작가의 의도 짐작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선생님이랑 이제 이야기 읽고요. 이야기 구조에 따라 줄거리를 간추리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문학 작품을 깊이 있게 감상하기 위해서 작가의 의도를 짐작하겠다고 했고, 이야기 구조에 따라 줄거리를 간추려 보겠다라고 했었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을 이야기의 제목이 원숭이 꽃신인데요. 자, 읽기 전에 이야기의 구조가 뭔지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야기의 구조란 이런 거예요. 발단, 전개, 절정, 결말인데요. 제일 먼저 발단입니다. 발단, 이야기가 시작되는 부분이에요. 어떤 인물이나 배경이 설명이 되고요. 어떤 사건이 시작되는 부분을 우리가 발단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이 전개예요. 어떤 사건이요. 본격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전개예요. 어떤 사건이 시작이 돼서 이 사건이 본격적으로 발생하죠? 전개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절정 부분에서 긴장감이 높아져요. 그리고 갈등이 두드러집니다. 자, 이런 부분을 절정이다라고 해요. 즉, 발단, 전개, 절정, 그 다음에 이제 사건이 해결되면서 이야기가 끝나죠? 결말입니다.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부분. 자, 이게 이야기의 구조예요. 틀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줄거리를 간추릴 때이 이야기 구조에 맞춰서 줄거리를 간추리자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야기의 줄거리를 간추릴 수 있을까? 방법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로는 이야기에서 중요한 사건을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 구조가 있죠? 발단, 전개, 절정, 결말. 이 이야기 구조에 따라 사건의 흐름을 간단히 정리해서 우리가 본다면 이 이야기의 줄거리, 구조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문학 작품을 더욱더 깊이 있게 감상할 수 있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원숭이 꽃신이라는 이야기 읽어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은 앞부분만 읽어볼 겁니다. 이야기 다 읽고 우리 방금 공부한 방법으로 이야기 구조에 따라 줄거리 간추려 볼게요. 자, 원숭이 꽃신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원숭이는 입을 벌리고 연달아 하품을 했습니다. 잣을 실토록 까먹고 배가 부른 것입니다. 눈시울이 무거워지고 이내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 눈시울은요, 우리 눈에서 속눈썹이 난곳 있죠? 바로 이곳을 눈시울이라고 합니다. 자, 눈시울이 무거워졌다. 우리 눈이 무거워지다라고 하면 이제 졸린 거죠? 원숭이는요, 많이 먹었어요. 배부르고 이제 졸립니다. 원숭이 꼴에는 먹을 것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 원숭이 꼴이라는 것은 원숭이가 사는 깊은 산골짜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먹을 것이 얼마든지 있대요. 자, 봄이면 겨울 동안 결이 삭은 만개 열매가 있고, 자, 만개 열매는요, 만개나무 열매를 만개 열매라고 하는데요. 자, 삭았다라는 건 이제 이 단단했던 열매가 익어서 이제 물렁물렁해지고 말랑말랑해졌을 때 우리가 삭았다라고 하죠. 그리고 결이라는 건그 식물의 결을 얘기해요. 즉, 결이 삭은 만개 열매가 있고 또 조금 지나면 덩굴 딸기가 익어갑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딸기가 아니라 야생 딸기입니다. 그리고 여름이 되면 머루, 다래에 으름도 있습니다. 자, 머루는요, 우리 포도 같은 열매, 다래는 이제 키위랑 비슷한 열매고, 으름은요, 이제 길쭉한 보라색 열매입니다. 어쨌든 다 먹을 거예요. 자, 이렇게 먹을 게 많아요. 가을이 들면서 잣이 연글면 또 익으면 원숭이의 먹이는 더욱 많아집니다. 우와, 원숭이 꼴에 이렇게 먹을 게 많네요. 원숭이 꼴에 먹을 것이 많다는 소문은 널리 짐승 세계에서는 모르는 이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 원숭이의 먹이를 홀딱 뺏는단 말이다. 자, 누군가 말하고 있죠? 누구일까요? 굴 속의 오소리는 혼자 이렇게 중얼거리고 좋아서 꼬리를 한참 휘두르고서 침을 꼴딱 삼켰습니다. 자, 지금 이야기에 인물이 둘 나옵니다.
원숭이와 오소리, 그리고 막 배경이 설명이 되죠? 그리고 지금 오소리가 어떤 계획을 세워요. 원숭이의 먹이를 홀딱 뺏는 계획. 이게 어떤 중요한 사건 같죠? 자, 이런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이야기 구조 중에서 발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인물이 소개가 되고요. 배경이 소개가 되고 어떤 사건이 시작되죠? 오소리가 원숭이의 먹이를 빼앗으려나 보다. 자, 이런 사건이 시작되는 이 부분이 바로 발단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어서 읽을게요. 얼마 후 원숭이는 자기를 부르는 소리에 잠이 깨었습니다. 원숭이 나으리 단잠을 깨워서 죄송합니다. 자, 단잠, 달게 자는 잠이에요. 오소리는 점잖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오, 난또 누구시라고? 오소리 영감이 아니요? 원숭이는 겉으로는 반겼으나 속으로는 의심이 덜컥 났습니다. 속마음을 얘기하죠. 작은 따옴표니까. 이놈이 아무래도 내 먹이를 뺏으려고 온 모양이다. 원숭이는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 읽었는데요. 문제 풀어볼게요. 6번입니다. 원숭이 꼴에 먹이가 많다는 소문이 퍼지자 원숭이에게 찾아온 동물은 누구인지 쓰시오. 어떤 동물 찾아왔죠? 그렇죠. 오소리입니다. 오소리가 찾아왔어요. 자, 이어서 7번이 되겠습니다. 자, 원숭이 꼴에서 볼수 있는 것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원숭이 꼴에는요, 먹을 것이 얼마든지 있었어요. 자, 머루 있었나요? 그렇죠. 머루 어디 있습니까? 여름이 되면 머루 있었어요. 자, 달에도 있었죠. 우리 이야기에 나오니까 우리 친구들 찾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으름도 있었죠. 으름. 자, 으름도 있었어요. 바나나 있었어요? 바나나는 없었죠. 바나나 없었다. 자, 덩굴 딸기는 있었죠. 여기 덩굴 딸기가 이거 갑니다. 자, 따라서 알맞지 않은 것은 몇 번? 바나나 4번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이어서 8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이야기 구조에서 어떤 부분에 해당하는지 보기에서 골라 쓰시오. 친구들, 이야기의 구조는요, 발단, 전개, 절정, 결말이 있다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발단은 이야기가 시작되는 부분이다라고 했고요. 전개는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절정에서는 이 이야기의 어떤 사건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어떤 갈등이 두드러지는 부분이 절정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떤 사건이 해결되면서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것이 결말이라고 했죠?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은 부분은 그렇죠. 발단입니다. 지금 어떤 사건이 시작됐죠. 오소리가 원숭이의 먹이를 빼앗으려고 하는 사건이 이제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인물 소개, 배경 소개 이런 것들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읽은 부분은 이야기 구조에서 발단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정답은 발단이 되겠습니다. 자, 친구들, 이렇게 선생님이랑 첫 번째 시간 함께 했는데요. 오늘 국어 공부하면서 우리 다양한 내용 공부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앞으로 국어 시간마다 수업이 끝나고 우리 친구들 배움 한줄 적어서 수강 후기에 올리려고 합니다. 자, 배움 한줄 한번 알아볼게요. 배움 한 줄이 뭐냐면 오늘 배운 내용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을요. 한 문장으로 우리 친구들이 적어서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기면 됩니다. 자, 이렇게 배움 한 줄을 하는 까닭은요, 우리 친구들이 배운 것을 떠올려 보고 나의 말로 문장으로 표현하면, 배운 것을 더 오래 기억할 수 있고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과정에서 내가 어려워하는 것은 어떤 부분인지도 생각해 볼수 있거든요. 자, 어렵지 않아요. 선생님이 예시 하나 줄게요. 이런 식으로 적으면 돼요. 자, 오늘은 정몽주의 단심가 공부했는데 이 부분이 인상 깊다 하는 친구들은 단심가에는 정몽주가 고려를 끝까지 지키려는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았다. 같은 상황에서도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 친구들의 문장으로 공부한 내용 적는 겁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 떠올리면서 배움 한줄꼭 적어주세요. 오늘 너무 고생 많았고요. 우리는 그러면 2강에서 또 재미있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활짝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실력의 독립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함께할 수학 독립 만세 김부입니다. 포텐 수학 16번째 시간, 인수분해 공식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 시간은 우리 곱셈 공식에서도 요령을 터득해라 라고 했던 공식을 오늘도 요령으로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미션 확인하도록 하죠. 첫 번째 인수분해 공식은요. 2차항의 계수가 1인 2차식을 인수분해하는 방법이에요. 자, 여러분 이거 곱셈 공식을 사용해서 전개할 때도 공식보다는 선생님이 생각하는 요령이 중요했었죠. 차수를 내림차순의 형태로 정리해보는 게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자, 그것처럼 지금의 인수분해도 여기 있는 공식, 물론 알고 있으면 아, 이렇게 됐구나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실제 인수분해 할 때는요. 지금부터 선생님이 보여드리는 요령이 더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요. 상수항 플러스 12는 결국 A와 B 두 개가 곱해서 만들어진 거구나. 이걸 생각한다면 곱해서 12가 되는 숫자들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두 수를 더했을 때 X의 계수가 되는지 확인하는 거죠. 자, 여러분 곱해서 12가 되는 것 중에 1과 12를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두 수를 더하면 x의 계수 마이너스 7이 되나요? 안 되죠. 그래, 이걸 체크하는 거예요. 자,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2를 곱해도요? 그렇죠. 12는 되지만 더해서 마이너스 7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 이런 생각들을 한다면 우리 곱해서 12가 되는 두 개의 수를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4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4를 곱하면 12가 되고요. 이 두 수를 더하면 마이너스 7이라는 x의 계수가 된다. 그래서 이 문제의 꼴을 그대로 만족시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결국 a가 마이너스 3, b가 마이너스 4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변의 결과를 그대로 써주는 거예요. a 대신에 마이너스 3, b 대신에 마이너스 4를 써주는 거죠. 그래서 x 마이너스 3 곱하기 x 마이너스 4 하고 우리 식을 인수분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때 앞에 있는 x제곱을요. x와 x로 나누어준다면 이렇게 x와 마이너스 4를 곱해서 마이너스 4x, 자, 이렇게 x와 마이너스 3을 곱해서 마이너스 3x가 되고 그 둘을 더하면 마이너스 7x라는 1차항을 그대로 만들어낼 수 있구나, 이렇게 체크합니다. 그리고 나서 식을 쓸 때는 옆으로 나란히 써서 x-3 곱하기 x-4로 써준다라는 게 인수분해하는 요령이에요. 자, 이걸요. 2차항의 계수가 1이 아닌 경우에도 적용할 겁니다. 자, 보세요. 식은 정말 복잡하고 현란해 보이죠? 자, 이거 곱셈 공식 할 때도 이 식은 머릿속에서 지우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인수분해할 때도 이 식은 머릿속에서 지워주도록 할 거예요. 대신에 선생님의 요령 생각하죠. 2x제곱 너를 2x와 x를 곱한 것으로 나누어 보고요. 곱해서 3이 되는 숫자 두 개를 생각합니다. 자, 그게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이다 생각했다면 한번 써보는 거예요. 자,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해 보고 이렇게 크로스로 곱하면서 1차항이 만들어지는지 체크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2x와 마이너스 1 곱하면 마이너스 2x 나오고요. 마이너스 3과 x 곱하면 마이너스 3x 나오죠. 그렇게 해서 더했을 때 마이너스 7x가 나오는지를 보는 거예요. 나오나요? 아니죠. 그럼 아, 숫자 배치가 잘못됐구나 생각해요. 그리고 숫자의 위치를 바꾸어 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체크해요. 그러면 2x와 마이너스 3을 곱하면 마이너스 6x, x와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마이너스 x, 자, 더해주면 마이너스 7x, 1차항 나타나는구나 라는 거 체크하는 거죠. 그리고 인수분해 결과를 쓸 때는요. 옆으로 나란히 써줍니다. 그래서 2x-

x-1과 x-3을 곱해주면 우리 좌변의 식과 똑같아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이게 바로 오늘 배울 인수분해 공식에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럼 주의사항 오늘의 싱크홀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의 싱크홀은 오늘 배운 인수분해 공식이 공식보다 제가 말씀드렸던 X자로 크로스로 체크하는 방법을 몸으로 터득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모르면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자, 오늘 개념을 확인할 문제 보겠습니다. 인수분해 해봐라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우리 배웠던 거에 비하면 상수항이 아니라 56y제곱이네, 식이네라고 생각하는 차이가 있죠. 자, 이거 어때? 그래, 그냥 56y제곱이 될수 있는 두 개를 생각해 주시면 돼요. x제곱은 x와 x로, 56y제곱은 마이너스 7y와 마이너스 8y로 생각해서 크로스로 체크해 준다면, 마이너스 8xy와 마이너스 7xy가 나타나면서 1차항의 자리에 있었던 마이너스 15xy, 아, 저거 만족시킬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그래요. 우리 배웠던 개념에서는 뒤쪽이 상수였으니까 1차항이었는데 지금은 뒤쪽이 y가 있으니까요. xy라는 항이 나타났을 뿐입니다. 자, 그럼 인수분해의 결과는 옆으로 나란히 나란히 써서 x-7y, x-8y하고 쓰면 되는 그런 문제죠. 자, 다음은 식이 좀더 복잡해졌을 뿐입니다. 앞쪽에 있는 20x제곱, 그게 도대체 어떤 두 개의 식을 곱해야 20x제곱이 나올까 고민해 주고요. 뒤에 있는 마이너스 6이 도대체 어떤 두 개의 수를 곱해야 나타날까 생각하고요. 그렇게 크로스로 체크했을 때 2x가 나올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자, 아래에 있는 거 곱하면 12x. 이렇게 크로스로 곱해주면 마이너스 10x. 그래서 두개 더하면 플러스 2x 만들어지죠.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빨리 찾으셨어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건 방법이 없어요. 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빨라지고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 계산의 결과 옆으로 나란히 나란히 써준다면 자, 4x-2, 5x 플러스 3이라고 인수분해 할수 있겠죠. 됐나요? 아니, 여기서 멈추면 안 되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 강조했던 게 뭐였습니까? 인수분해는 되면 끝까지 해라. 4x와 2에도요, 2가 동시에 곱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식은 2를 괄호 앞으로 끌어내서, 자, 2 곱하기 2x-1, 그리고 5x 플러스 3까지 써주셔야 완벽한 인수분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할수 있겠죠? 주의사항 잘 지켜주세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가로의 길이가 x 플러스 y인 직사각형의 넓이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이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를 구하여라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 인수분해 문제죠. x 플러스 y에다가 어떤 식을 곱해서 6x제곱 마이너스 4xy 마이너스 10y제곱이 될까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변에 있는 식을 인수분해하면 우리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수분해 문제가 인수분해와 곱셈 공식이 좌변과 우변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인수분해로 접근하지 않고 곱셈 공식으로 접근해도 괜찮아요. 선생님, 그래서 일부러 식을 이렇게 쓴 거예요. 보세요. X에 무얼 곱해야 6X제곱이 될까? 6X를 곱해야겠죠. Y에 무얼 곱해야 마이너스 10Y제곱이 돼요? 마이너스 10Y를 곱해야겠죠. 그래요. 그리고 체크해보면 6XY와 마이너스 10XY를 더해서 마이너스 4XY라는 중간항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 가로의 길이가 X 플러스 Y였다면 세로의 길이는 6X 마이너스 10Y가 된다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세로의 길이 6X 마이너스 10Y하고 써줄 수 있어요. 자, 오늘 우리 2차 식의 인수분해를 생각했는데요. 이 2차 식의 인수분해는 몸으로 느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한줄 확인하면서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확인해 주어야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 커다랗게 네 가지 개념을 살펴보려고 해요. 직육면체를 알아보고 정육면체를 알아볼게요. 그리고 직육면체의 경향도와 직육면체의 성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육면체는 앞서 말한 것처럼 입체 도형이라고 했는데, 그럼 어떤 입체 도형일까? 생각해 보니 바로 이런 도형들을 우리가 직육면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실생활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맞아요, 상자 모양. 딱 상자를 떠올려 보세요. 이런 모양의 뭐 택배 상자도 좋고요, 과자 상자도 좋고요. 이런 것들을 떠올려 볼수 있죠. 이런 것들의 특징은 직사각형 6개로 둘러싸인 도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사각형 6개로 둘러싸인 도형. 바로 이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한다? 직육면체라고 하는 것이더라. 이와 같이 직육면체를 알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을 딱 살펴보세요. 요게 비스듬하게 그려져서 그렇죠? 입체적인 모양이다 보니까 비스듬하게 그려서 나타냈는데, 결국 이런 면들은 모두 뭐다? 직사각형이다. 보이지 않는 면들도 있죠? 그래서 직사각형 하나, 둘, 셋. 그리고 또 바닥에도 있고요. 왼쪽 옆에도 있고 뒤쪽에도 있잖아요. 그래서 직사각형 6개로 둘러싸인 바로 이런 도형들을 직육면체라고 합니다. 설명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럼 이 직육면체의 구성 요소를 살펴봐요. 구성 요소는 면, 모서리, 꼭지점. 면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선분으로 둘러싸인 부분이 바로 면이 되는 거예요. 그럼 구성 요소인 면의 수는 6개라고 할수 있겠죠. 직육면체가 직사각형 6개로 둘러싸인 도형이라고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모서리라고 하는 것은요, 면과 면이 만나는 선분이에요. 자, 여기서 면하고 면이 만나는 선분, 바로 이것이 모서리가 되는데요. 직육면체의 모서리는 몇 개일까요? 이렇게 위에 4개가 있어요. 그럼 아래에도 여기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똑같이 네 개가 있겠죠. 그리고 옆에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겠죠. 그래서 모두 12개가 되는 거예요. 꼭지점. 이것은 모서리와 모서리가 만나는 점. 이것이 꼭지점이고요. 그럼 직육면체의 꼭지점의 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보이지 않는 곳에 하나 더 있으니까 이렇게 8개라고 할수 있겠죠. 직육면체의 구성 요소인 면과 모서리와 꼭지점을 살필 수 있고 그 각각의 개수를 확인해 두었습니다. 그럼 이 하나의 모서리에는요, 몇 개의 면이 딱 만나고 있을까요? 여기 앞에 있는 거, 왼쪽에 있는 거. 그래서 두 개. 그 다음 이한 꼭지점에서 만나는 모서리는 하나, 둘, 셋, 세 개다라는 것도 확인해 둘수 있겠네요. 직육면체 구성 요소를 살펴보았어요. 이번엔 직육면체의 구성 요소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확인해 둡시다. 직육면체에 앞서서 바로 이렇게 직사각형 6개로 둘러싸인 도형이라고 했는데요. 얘기했잖아요. 한 모서리에서 만나는 면의 수. 이번엔 이 모서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여기 있는 요한 모서리에서 만나는 면의 수는 이 앞에 있는 거, 그리고 오른쪽 옆에 있는 거, 요렇게 따져주니까 두 개다라고 할수 있겠죠. 그리고 한 꼭지점에서 만나는 모서리. 이번에는 여기 있는 요 꼭지점을 살펴볼게요. 모서리가 하나, 둘, 셋. 따라서 한 꼭지점에서 만나는 모서리의 수는 세 개가 되겠습니다. 마주보는 면끼리 서로 합동이며 합동인 면이 세 쌍입니다. 그럼 여기서 마주보는 면이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기 있는 이 면하고요. 바닥에 있는 면 있잖아요. 걔네들은 서로 합동이에요. 모양과 크기가 같아요. 그러면서 합동인 면은 이렇게 위아래 있는 거, 그다음 왼쪽, 오른쪽 옆에 있는 거, 앞과 뒤에 있는 거. 그래서 합동인 면이 세 쌍이 되는 거예요. 마주 보는 면끼리 서로 합동이면서 합동인 면이 세 쌍이 되는 것이로구나. 그다음 모서리의 길이가 같은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서리는 총몇 개가 있죠? 직육면체의 모서리는 총 12개가 있고요. 모서리의 길이가 같은 것이 생각해보면 이렇게 얘네들 모서리가 같아요. 여기 보이지 않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4개의 모서리가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의 모서리가 같겠죠. 자, 그리고 나면 하나, 둘, 셋, 넷, 네 개의 모서리가 같죠. 모서리의 길이가 같은 것이 네 개씩 있습니다. 네 개씩 모두 몇 쌍? 세 쌍이 나오게 됩니다. 네 개씩 세 쌍이니까 모서리 총몇 개? 12개.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직육면체의 구성 요소를 살피면서 그 구성 요소의 특징까지 알아보았어요. 그럼 우리 알게 된 내용을 한번더 다져봐요. 오른쪽 도형을 보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나마를 써넣어 보자. 이게 뭐라고요? 맞아요. 직육면체라고요. 직사각형 6개로 둘러싸인 도형을 직육면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도형은 면이 몇 개입니까? 보이는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때 면은 총 6개예요. 그리고 무엇이 12개입니까? 모서리가 12개가 되겠습니다. 꼭지점이 8개입니다. 이때 직육면체에서 면, 모서리, 꼭지점 이것을 우리는 구성 요소라고 하고요. 면이 6개고 모서리가 12개고 꼭지점은 8개입니다. 구성 요소의 개수까지 살펴두는 거예요. 직육면체의 구성 요소의 특징이 아닌 것을 모두 찾아 기호를 써 봅시다. 한 모서리에서 만나는 면의 수, 면은 구성 요소잖아요. 한 모서리에서 만나는 면의 수는 3개 아니고 2개. 또 꼭지점에 대해서 한 꼭지점에서 만나는 모서리의 수는 3개가 맞습니다. 모서리의 길이가 같은 것이 3개씩 있나요? 아니죠. 4개씩 세 쌍이라고 하였어요. 또 마주 보는 면끼리 합동이며 합동인 면이 한 쌍, 두 쌍, 세 쌍, 세 쌍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구성 요소의 특징이 아닌 것을 골라라 라고 하면 기역과 디귿을 골라 답해 주는 거예요. 이번엔 정육면체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직육면체가 직사각형 6개로 둘러싸인 도형이라면 정육면체는 이처럼 정사각형 6개로 둘러싸인 도형을 말합니다. 정사각형 6개로 둘러싸인 도형, 정육면체. 요렇게 표현해 볼수 있는데요. 이걸 보니까 어떤 것이 떠오르나요? 큐브? 뭐 떠오를 수도 있겠고요. 쌓기나무? 이런 게 떠오를 수도 있을 거고요. 또 주사위? 좋습니다. 이런 것이 떠오를 수도 있을 거예요. 실생활에서 정육면체 모양으로 되어져 있는 것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지요. 직육면체와 정육면체를 비교해 보도록 할 건데요. 왼쪽에 있는 것이 직육면체, 오른쪽에 있는 것이 정육면체예요. 그럼 직육면체나 정육면체의 구성 요소는 같겠죠? 면이 있겠고요. 선분으로만 둘러싸인 부분. 그 다음에 면과 면이 만나는 선분, 모서리가 있을 거고요. 모서리와 모서리가 만나는 점, 꼭지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구성 요소는 서로 같아요. 그럼 그 구성 요소의 개수가 다를까요? 아니요. 구성 요소의 개수도 서로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통점이라고 하면 면의 수, 직육면체 6개, 정육면체도 6개로 같습니다. 모서리의 수는 둘다 12개로 같고요. 꼭지점의 수는 둘다 8개로 같다라고 나타내 줄수 있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잖아요. 면의 모양이 달라요. 직육면체는 면의 모양이 직사각형이고요. 그 다음에 정육면체는 면의 모양이 정사각형입니다. 요렇게 구분해 둘수 있겠죠? 합동인 면은 어때요? 직육면체는 마주 보는 면끼리, 마주 보는 면끼리 합동입니다. 이렇게 표현해 볼수 있어요. 그러면 마주 보는 면이니까 한 쌍, 두 쌍, 세 쌍. 합동인 면은 모두 세 쌍이 나오게 되는 거죠. 마주 보는 면끼리 합동입니다. 그 다음에 정육면체는 어때요? 모두 합동이다. 이렇게 표현해야죠. 모두 합동이다. 모두 합동입니다. 이렇게 나타내 볼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모서리의 길이는 어때요? 직육면체는 모서리의 길이가 같은 것이 모서리의 길이가 같은 것이 4개씩입니다. 4개씩 세 쌍입니다. 요렇게 표현해 두면 되겠고요. 정육면체는 모서리의 길이가 모두 같습니다.
모두 갔다. 12개 모서리가 그 길이가 모두 갔습니다. 요렇게 예를 들어 정리해 둘수 있겠어요. 근데 여기서 꼭 확인해 둬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직사각형을 정사각형이라고 할수 없지만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이다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정육면체는 직육면체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직육면체를 정육면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모든 직육면체가 정육면체가 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정육면체는 직육면체라고 할수 있다. 정직이다. 정육면체를 직육면체라고 할수 있다. 이렇게 기억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배운 개념을 문제로 다져봐요. 오른쪽 도형을 보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나마를 써넣으세요. 이게 뭐죠? 직육면체? 아, 물론 직육면체라고 할수 있어요. 왜요? 이 면의 모양이 정사각형이고요. 정사각형을 직사각형이라 할수 있으니까 정육면체는 직육면체라고 할수 있는데 여기서는 6개의 면이 모두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정육면체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정사각형 이렇게 6개로 둘러싸인 도형. 그래서 우리는 정육면체라고 그 이름을 붙입니다. 정사각형을 6개 활용해서 그 정사각형 6개로 둘러싸인 도형이 정육면체. 그럼 이 도형은 구성 요소를 떠올려 보세요. 무엇이 6개, 무엇이 12개, 그리고 무엇이 몇 개이다. 꼭지점이 여기는 몇 개다라고 했네요. 그렇다면, 아, 면이 6개구나. 면이라는 건 선분으로 둘러싸인 부분이라고 하였어요. 이것이 6개예요. 그 다음에 여기 면이 있고 꼭지점이 있으니까 또 다른 구성 요소인 모서리에 대해서 얘기하죠. 모서리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도 있을 거고,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모서리는 12개라고 할수 있겠죠? 그럼 이제는 꼭지점이 몇 개인지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꼭지점은 모서리와 모서리가 만나는 점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꼭지점은 8개이다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면, 모서리, 꼭지점 확인하고 그 개수까지 살펴두었어요. 이제 우리 직육면체와 정육면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찾아보도록 할 거예요. 정사각형 6개로 둘러싸인 도형이 정육면체입니까? 아니죠. 6개로 둘러싸여 있어야 합니다. 직육면체와 정육면체는 면, 모서리, 꼭지점의 수가 각각 6개, 12개, 8개로 같다. 맞습니다. 직육면체는 모든 모서리의 길이가 같은가요?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4개씩 3쌍까지 나올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것은 옳지 않고, 리을, 정육면체는 직육면체라고 할수 있다. 맞습니다. 따라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으므로, 니은과 리을을 골라주면 되겠어요. 이제 우리 직육면체의 겨냥도를 알아볼게요. 이 왼쪽과 같이 이렇게 직사각형 6개로 둘러싸인 도형이 직육면체인데 그 입체적인 모양이 잘 드러나나요?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그 직육면체 모양을 잘알수 있도록 나타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나타낸 그림이 바로 겨냥도가 되는 건데요. 이 오른쪽과 같은 경우를 보세요. 직사각형 6개로 둘러싸인 도형이다. 그 입체적인 모양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표현이 됐죠. 그래서 이런 겨냥도에서는요, 이 오른쪽 이 그림이 겨냥도인데, 보이는 모서리는 실선으로 그려주면 되고요. 보이지 않는 모서리를 점선으로 그려서 나타내면 직육면체 모양을 잘알수 있도록 그릴 수 있게 된단 말이죠. 바로 이와 같이 나타낸 것이 겨냥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겨냥도를 어떻게 그리면 될까요? 보이는 모서리는 실선, 보이지 않는 모서리는 점선으로, 그런데 여기에 마주 보는 모서리는 서로 평행하게, 마주 보는 모서리는 서로 평행하게 될수 있도록 그려줘야 하고요. 서로 평행한 모서리끼리는 그 길이가 서로 같게 그려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같은 색으로 나타낸 모서리의 길이가 각각 같죠. 빨간색. 평행이 되도록 그리면서 그 모서리의 길이가 같다. 초록색, 평행하도록 그리면서 길이도 같고, 또 이렇게 파란색,
평행하게 그려주면서 길이가 같게 그려야 한다. 그러니까 직육면체를 딱 살펴보면은요, 길이가 같은 모서리

머리가 4개씩 세상 나오게 되는구나라는 걸알수 있는 거예요. 보이는 모서리는 실선, 보이지 않는 모서리는 점선, 평행한 모서리는 평행이 되도록 그리면서 그 길이가 같게 그려라. 그리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직육면체에서 보이는 면 모서리 꼭지점의 수와 보이지 않는 면 모서리 꼭지점의 수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직육면체가 주어져 있어요. 여기서는 지금 점선을 제외하고 그려주었거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점선으로 보이지 않는 모서리를 그려 나타내면서 겨냥도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되었단 말이에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이는 부분은 면의 수를 세어 보세요. 지금 위쪽, 그리고 앞이라고 해볼게요. 앞, 오른쪽 옆에서 세 개가 보이죠? 그럼 보이지 않는 면의 수는 아래에 있는 면, 왼쪽에 있는 면, 뒤쪽에 있는 면, 세 개. 합쳐주면 면의 수 6개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모서리의 수는 보이는 것은 실선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개. 보이지 않는 모서리는 점선 하나, 둘, 셋, 세 개. 합치니까 12개가 되죠? 꼭지점의 수는 보이는 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이고요. 보이지 않는 것은 이 보이지 않는 모서리들, 이 점선 세 개가 만나는 점, 요거 꼭지점 한 개만 보이지 않아요. 그럼 얘네들을 더하면 다시 꼭지점 8개가 나오는구나라는 거알수 있죠. 이렇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수를 구분해 둘수 있겠습니다. 그럼 문제로 다져봐요. 오른쪽 직육면체를 보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나마를 써넣어 봅시다. 위와 같이 직육면체 모양을 잘알수 있도록 나타낸 그림. 이것이 직육면체의 겨냥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려준 건가요? 보이는 모서리는 실선, 보이지 않는 모서리는 점선, 평행한 모서리는 평행이 되도록, 평행한 모서리들끼리는 길이도 같게 이렇게 그려준 거랍니다. 그러면 이 겨냥도에서 보이는 모서리는 실선으로, 보이지 않는 모서리는 점선으로 그렸습니다. 보이는 꼭지점은 총 8개 중에 요거 한 개를 제외하면 되니까 보이는 꼭지점은 7개가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모서리는 점선으로 그리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모서리의 수는 3개입니다. 이와 같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구분해 둘수 있지요. 이번엔 직육면체 겨냥도를 완성해 보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직육면체 겨냥도 보이는 모서리를 실선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럼 보이지 않는 모서리가 무엇이 돼야죠? 맞아요. 점선으로 그려서 나타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모서리는 세 개라고 했죠. 그럼 여기는 이 모서리와 평행하게 그러면서 길이도 같게. 그럼 모는 하나, 둘, 셋, 네 칸, 얘도 네 칸, 이렇게요. 그 다음에 자, 여기 있는 이 모서리와 평행하게, 그런데 길이도 같아야 돼요. 또 여기 있는 이 모서리와 평행하게, 그러면서 길이가 같게, 이렇게 그려서 우리는 직육면체의 겨냥도를 완성했습니다. 또 하나 완성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보이는 모서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 개가 더 필요하군요. 그래서 이렇게. 근데 얘는요, 여기는 이 모서리와 평행하게 길이가 같게 그려줘야 해요. 그 다음 보이지 않는 모서리가 점선이니까 점선 한 개가 여기서 더 필요합니다. 이렇게 그어서 우리는 이 직육면체의 겨냥도를 완성할 수 있는 거예요. 보이는 모서리 실선, 보이지 않는 모서리는 점선, 평행한 모서리는 평행이 되게 길이가 같게 그려 나타내 주면 되겠습니다. 겨냥도에 대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이번엔 직육면체의 성질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직육면체에서 서로 마주 보는 면, 그리고 서로 만나는 면에 대해서, 이렇게 만나는 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육면체에서 서로 마주 보는 면은, 우리가 앞서서 얘기했어요. 서로 마주 보는 면은, 그렇지, 합동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직육면체에서 그런 합동인 면은 세쌍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서로 마주 보는 면은, 자, 그림과 같이 직육면체를 준비했어요. 색칠한 두 면을 보세요. 만나나요?
계속 늘려도 만나지 않잖아요. 이렇게 계속 늘려도 만나지 않는 두 면, 이것을 서로 평행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색칠된 두 면, 서로 평행하죠. 또 왼쪽, 오른쪽에 있는 면이라고 해볼게요. 색칠한 두 면이 평행하죠. 또 앞과 뒤라고 해볼게요. 이두 면도 계속 늘려도 만나지 않는다, 즉 서로 평행해요. 직육면체에서 이렇게 평행한 두 면, 서로 마주보는 이런 두 면, 이런 두 면을 직육면체의 밑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직육면체의 밑면이다라고 했을 때 밑에 있는 면이 아니라 밑면이라고 하는 건 서로 평행한 두 면을 말해주는 거예요. 직육면체의 서로 평행한 면은 한 쌍, 두 쌍, 세 쌍이 있어요. 서로 평행한 면이 세 쌍이 있고요. 이 평행한 면은 각각 밑면이 될수 있다라는 관계를 살펴줘야 합니다. 직육면체에서 서로 마주보는 면은 평행하고 이런 평행한 두 면을 밑면이라 하고 서로 평행한 면이 세 쌍이 있으니까 평행한 면은 각각 밑면이 될수 있더라. 정리해둘 수 있죠? 자, 이제 직육면체에서 서로 만나는 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자의 직각 부분을 이렇게 이 그림과 같이 이 직육면체에다가 두 면이 만나는 꼭지점에, 두 면이 만나는 꼭지점에, A면과 E면이 만나는 꼭지점에, 또 E면과 E면이 만난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두, 앞에 있는 면과 오른쪽에 있는 면이 만날 때, 두 면이 만나는 요 꼭지점에다가 그 직각 부분을 대어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직각, 여기도 직각, 여기도 직각. 그러니까 이렇게 대어봤을 때두 면이 수직으로 만난다. 그럼 직육면체에서 서로 만나는 면은 수직으로 만난다라고 할수 있겠네요. 면, 니은, 비읍, 시옷, 디귿과 수직으로 만나는 면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면, 디귿, 시옷, 이응, 리을 여기 있어요. 면,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아래 있죠. 그 다음에 면, 니은, 비읍, 미음, 기역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위쪽에 있는 것까지 모두 면, 니은, 비읍, 시옷, 디귿과 수직으로 만나는 면이에요. 그래서 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면, 디귿, 시옷, 이응, 리을, 면, 미음, 비읍, 시옷, 이응, 면, 니은, 비읍, 미음, 기역. 요 면은 바로 이렇게 이 빗금친 면과 수직으로 만난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더 쉽게 생각해보면 이 빗금친 면과 수직으로 만나는 면은 마주보는 면은 평행하다라고 했죠. 그럼 이 마주보는 면을 제외한 나머지 네 개의 면입니다라고 표현해 둘수 있겠군요. 직육면체에서 밑면과 만나는 면, 이것을 직육면체의 옆면이라고 합니다. 이때 밑면과 옆면은 어떻게 만난다? 수직으로 만난다. 만약 여기서 빗금친 면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밑면이라고 한다면 이 빗금친 면과 마주 보는 면, 이 면도 역시 밑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면, 니은, 비읍, 시옷, 디귿 하고요. 만나는 면은 위에서 수직으로 만나는 네 개의 면이라고 했는데 바로 그 밑면과 만나는 면이 직육면체의 옆면이고요. 밑면이 정해졌을 때 옆면은 그럼 네 개가 나오네요. 그런데 밑면이 꼭 이런 빗금친 면만 밑면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밑면에 따라서 옆면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밑면과 만나는 면이 옆면이고 옆면이 네 개가 되고요. 밑면과 옆면이 수직으로 만난다라는 관계를 알아둬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 지금 초록색으로 칠해진 면 있죠? 자, 요게 밑면이에요. 이것이 밑면일 때 옆면이 되는 것은 이 밑면과 만나는 면이에요. 따라서 이 위쪽에 주황색, 그리고 오른쪽, 아래쪽, 그리고 왼쪽에 있는 면이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런 것들은 모두 이 밑면과 수직으로 만난다라고 할수 있고, 바로 이런 것들이 옆면이 되는 것입니다라고 표현해 둘수 있죠. 이렇게 직육면체의 면 사이의 관계, 그 성질을 살필 수 있답니다. 그럼 문제를 통해서 다져볼게요. 네모 안에 알맞은 수나마를 써놓으세요. 직육면체에서 계속 느려도 만나지 않는 두 면을 서로 평행하다라고 하고요. 이때 이두 면을 직육면체의 밑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마주보는 면끼리 서로 평행하기 때문에 그럼 서로 평행한 면이 직육면

면체 세상이 나오고요. 그럼 밑면도 서로 달리해서 이렇게 앞뒤에 있는 거, 오른쪽, 왼쪽에 있는 거, 위아래에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서로 밑면이 될수 있겠죠? 밑면과 만나는 면은 직육면체의 옆면이라고 표현합니다. 밑면과 옆면은 수직으로 만나고 밑면이 정해졌을 때 옆면은 4개. 직육면체에서 밑면이 될수 있는 서로 평행한 면은 계속 말했죠? 세쌍이다. 이렇게 나타내세요. 자, 이번엔 오른쪽 직육면체를 보고 네모 안에 알맞게 써 넣으세요라고 했습니다. 면, 기역, 니은, 득을, 리을과 평행한 면은 결국 직육면체에서 평행한 면은 마주 보는 면이에요. 그 마주 보는 면은 계속 늘려도 만나지 않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서로 평행하다라고 얘기한답니다. 면, 기역, 니은, 득을, 리을과 평행한 면은 면, 미음, 비읍, 시옷, 이응. 면, 미음, 비읍, 시옷, 이응이다라고 표현해 주면 되는 거예요. 직육면체에서 서로 마주 보는 면이 서로 평행한 면 잊지 마세요. 자, 그 다음, 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과 찾아볼까요? 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여기에 있습니다. 이 면과 수직인 면이라고 했기 때문에 수직인 면은 몇 개? 맞아요. 만나는 면이라서 네 개를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쉽게 생각해 보려면 이 표시된 면과 마주 보는 면은 서로 평행한 면이니까 그럼 이 면을 제외한 나머지 네 개의 면을 쓰는 것이 바로 수직인 면을 쉽게 쓰는 방법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어떤 면들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면, 니은, 비읍, 시옷, 디귿. 면, 니은, 비읍, 시옷, 디귿. 요렇게 찾아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면, 디귿, 시옷, 이응, 리을. 면, 디귿, 시옷, 이응, 리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면, 뒤쪽에 있는 거. 요것도 찾아볼 수 있겠죠. 그래서 면, 기역, 미음, 이응, 리을 찾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 옆에 있는 것도 역시 수직인 면이니까, 면, 니은, 비읍, 미음, 기역입니다.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하나의 면과 수직인 면은 이처럼 평행한 면을 제외한 나머지 네 개의 면을 찾아서 써주어야 한다라는 거잘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번 시간 한번더 확인해 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직육면체와 정육면체의 관계인데요. 직육면체는 직사각형 6개로 둘러싸인 도형, 정육면체는 정사각형 6개로 둘러싸인 도형. 그런데 이때 이 정사각형을 직사각형이라고 할수 있으나 직사각형을 정사각형이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정리할게요.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이라고 할수 있으니까 정육면체는 직육면체라고 할수 있다. 이들 관계를 꼭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여러 개념을 이번 시간에 배웠죠. 각각의 개념마다 중요한 것들을 한번더 살펴두는 거 잊지 말고, 우리 다음 시간에 문제풀이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모두 안녕!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6학년 EBS 친구들. 우리 친구들의 수학 실력이 플러스 되는 시간. 여러분의 최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새로운 단원이 시작이 되죠? 단원명 함께 읽어볼까요? 원의 둘레와 넓이. 원이라는 도형 친구는 동글동글 아주 예쁜 도형인데 이미 3학년 때 우리가 원을 공부했습니다. 자, 그때요. 컴퍼스로 직접 원을 그려보면서 원 안에서 여러 가지 용어들을 배웠었는데 기억나나요? 네, 기억 안 나도 선생님이 다시 되짚어 줄게요. 자, 그러면 6학년 때 다시 만난 원에서는 무엇을 배울까? 자, 이번 시간에는 먼저 원주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원주율도 무엇인지 알아볼 거예요. 그 다음에 원주하고 지름을 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원이라는 거는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도형의 모양입니다. 우리 여기 지금 진영이가 어머니 생일이라서 이렇게 가족들이 생일 축하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세요. 축 생신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꾸며보고 있어요. 만약에 이러한 철사로 꾸민다면 이때 이 바깥쪽으로 한 바퀴를 삥 두르기 위해서는 얼만큼의 길이가 필요할까? 자, 이것도 원과 관련이 있겠죠. 그리고 보통 생일 축하합니다. 이렇게 맛있는 케이크도 원 위에서 바라보면은 원 모양이에요. 그죠? 그런데 원에 여기 케이크의 지름이 26cm였대요. 자, 그렇다면 이 케이크의 이 넓이는 얼마일까라는 거 궁금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는 이렇게 원의 둘레 길이를 직접 구해보고 그리고 원의 넓이도 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개념이에요. 원주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자, 원주라는 것은 조금 생소한 용어죠. 바로 다음과 같이 원이 이렇게 그려졌다라고 해보세요. 우리 친구들 컴퍼스로요, 다 이렇게 침을 꽂은 곳이 원의 중심이 되고 그리고 얼만큼 벌렸냐, 이 벌린 길이가 원의 반지름이 되겠죠. 자, 그리고요, 원의 중심을 지나는 선분이 원의 지름이 되는데요. 그러면 지금 빨간색 선, 바로 이것이 원주예요. 아, 그럼 원의 둘레를 말하는구나. 맞아요. 그래서 원의 둘레를 원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길이를 뜻하겠죠. 자, 원주를 구하세요 라고 한다면은 아, 길이를 구하세요, 이 원의 둘레를 구하세요 라는 뜻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리고요, 원의 지름이 점점점 길어진다라고 해보세요. 지금 선생님이요, 원의 지름 좀 더 짧은 이렇게 원을 그려봤어요. 그러면 어때요? 크기가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원의 지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원의 크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점 커지겠죠? 자, 커지면 당연히 둘레도 길어지겠죠? 그래서 원의 지름이 길어지면요, 원주도 길어지겠다라는 것도 함께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좋아요. 그럼 우리 원의 둘레를 어떻게 구하지? 라는 고민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일단 얘가 이렇게 굽어져 있으니까 실로 이렇게 원을 만든 다음에 실을 쫙 펴가지고 실의 길이를 재보면 되겠네? 네, 물론 그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요, 항상 실로 원의 둘레를 만들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다른 도형 친구들이 원주를 구하는 걸 도와주기로 했어요. 바로 정육각형과 정사각형 친구 어서 오세요. 이 두 도형의 둘레와 원의 지름, 원주를 비교해보면 되는데요. 이렇게 생각해보자고요. 자, 이 원 안에 가장 큰, 그러니까 원 안에 꽉 차게 정육각형을 그려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 친구들 정육각형에 대해서 살짝 좀 되짚어보면은 정육각형은 육각형이고 그리고 모든 6개의 변의 길이가 모두 같고 6개의 각의 크기가 모두 같아요. 그리고 또 이 정육각형의 매력이 뭔지 아세요? 다음과 같이 마주보는 꼭지점끼리 이렇게 대각선 3개를 그어주면요. 자, 삼각형 6개로 나눠지는데 그 6개의 삼각형이 다 크기도 똑같을 뿐더러 게다가 정삼각형이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삼각형, 다음과 같이 6개로 나눠지는 이런 특징이 있는 육각형이 정육각형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보세요. 자, 정육각형의 둘레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랬을 때는 바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어때요? 그렇죠. 한 변의 여섯 배가 정육각형의 둘레예요. 그런데 이 정육각형의 둘레랑 원이랑 대체 어떤 상관이 있느냐라는 걸 살펴보면, 자, 정육각형의 둘레에는 한 변의 길이는 뭐랑 똑같다? 그래요. 바로 여기 초록색 선으로 되어 있는 반지름과 같아요. 그러니까 원의 반지름이
몇번 더해진 거다? 여섯 번 더해진 거다. 그러니 여섯 배입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원에 반지름하고 지름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반지름의 두 배가 지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지름의 여섯 배라는 거는 우리가 지름으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지름의 몇 배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반지름을 이렇게 여섯 번을 더하는 게, 짠, 쌤이 빨리 쓸게요. 여섯 번 더하는 게 이것이 바로 정육각형의 둘레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반지름 두번 더하면 얘가

지름이니까 지름을 몇번더 하는 거랑 같아요? 그렇죠. 세번더 하는 거랑 같아요. 그래서 반지름의 여섯 배는 원의 지름의 세 배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둘레를 말할 때 원의 반지름보다는 지름을 기준으로 이야기해줘요. 즉, 원주라는 거는 보세요. 자, 이렇게 정육각형의 둘레를 쌤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이 표시한 길이를 다 더한 것은요, 지름의 세 배인데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정육각형의 안에 그려졌어요? 바깥에 그려졌어요? 그쵸? 안에 그려졌죠? 그러니까 실제 원의 둘레는 이 정육각형의 둘레보다 어때요? 좀더 길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관계를 하나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원주는요, 정육각형의 둘레보다 더 크기 때문에 원주는 원의 지름의 세 배보다 길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바깥쪽으로 정사각형을 이렇게 그려볼게요. 정사각형을 그리는데 그냥 그리는 게 아니라 이 정사각형 안에 원이 꽉 차도록 그린 거예요. 그럼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원의 지름과 같아요. 그래서 정사각형의 둘레는 어때요? 그렇죠. 지름의 네 배란 말이죠. 그런데 정사각형이 바깥쪽에 있으니까 정사각형의 둘레랑 원의 지름을 비교해 보면 정사각형의 둘레는 원의 지름의 네 배고 자, 그럼 원주는 정사각형의 둘레보다 어떻다? 그렇죠. 더 짧겠다. 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왜? 원이 안에 있으니까. 자, 그럼 이두 가지를 같이 생각을 해볼까? 원주는 정육각형의 둘레보다 기니까 지름의 세 배보다는 길고, 그 다음 정사각형의 둘레보다는 짧으니까 지름의 네 배보다는 짧겠네. 즉, 원주는 원의 지름의 4배보다 길고, 원의 지름의 3배보다 길고, 원의 지름의 4배보다 짧습니다. 라는 걸 이제 추측을 한 거죠. 자, 그러면 3배 얼만큼 될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일단 교과서 개념 다지기로 우리가 생각한 내용 한번 다지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게요. 네모 안에 각 부분에 이름을 써보세요. 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보니까요, 한가운데 있는 거. 컴퍼스로 원 그렸을 때 원의 침을 꾹 찍은 부분이 원의 중심이 되겠고요. 그리고 원의 중심과 원 위에 한 점을 이은 선분. 이것이 바로 원의 반지름이고, 컴퍼스에서는 이렇게 벌린 길이가 반지름이 되는 거죠. 자, 원의 중심을 지나는 선분이 원의 지름이 되겠어요. 그러니 원의 지름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원 위에 두 점을 이어주는 여러 선분 중에 원의 중심을 지나는 선분이라면 지름이라고 할수 있고, 그리고 원 위에 두 점을 이은 선분 중에 길이가 가장 길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지름은 원의 반지름의 두 배다라는 관계까지 같이 기억해 주세요. 그런 다음, 바깥쪽에 있는 바로 원의 둘레를 원주라고 한다라는 거, 용어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는 그림을 보고 알맞은 수에 동그라미 표하세요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원의 둘레를 어떻게 구하지? 라는 궁금증에서 출발했는데, 이때 우리 도와주는 도형 친구들이 있었죠. 안에다가 정육각형 그리고요, 바깥쪽에 정사각형을 그렸습니다. 자, 그랬더니, 원주는 원의 지름에 무엇보다 길다라고 그랬죠? 맞아요. 정육각형의 둘레는 지름의 3배니까 지름의 3배보다 길고요. 그 다음에 정사각형의 둘레는 지름의 4배니까 원의 지름의 4배보다는 짧습니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원의 둘레를 정말 아주아주 아주 정확하게 구하고 싶어요. 라고 해서 우리가 원몇 개를 가지고 좀 길이들을 조사를 한 거예요. 굉장히 원에서는 중요한 원주율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게요. 자, 어떤 원을 그렸어요? 그랬는데 이거를 이제 원의 둘레를 재본 거예요. 선생님처럼 이렇게 실로 이렇게 원을 그린 다음에 얘를 팽팽하게 펼쳐봤더니 6.28cm였대요. 근데 그 원의 지름은 2cm였대요. 그리고 또 다른 원은 크기를 좀 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원주가 31.4cm고 지름이 10cm였대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원주 나누기 지름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원의 둘레하고 지름하고 처음에 지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둘레가 길어진다라고 그랬었죠. 원의 크기가 커지니까. 그렇다면 두 길이 관계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일단 비교하기 위해서 나눠볼까? 자, 원주 나누기 지름을 해봤어요. 여기다 계산해볼게요. 6.28 나누기 2를 했더니 6 나누기 2는 3, 2, 3은 6, 2 내려오고 소수점 올려 찍어주면 한번 들어가고 8 내리면 4번 들어가면서

3.14가 나왔네요. 이번에 두 번째. 두 번째 원에서는, 여기서는 31.4니까, 자, 좀 더. 31.4 나누기 10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 30일 안에는 10이 세 번 들어가죠? 30에다가, 그 다음에 빼주고 내려주면, 자, 14예요. 그럼 한 번 들어가면서 올려 찍어주고요. 그 다음 4에다가 0 내려줄게요. 그럼 40이니까 네 번 들어가면서 마무리. 그래서 3.14. 어머, 똑같이 나왔네? 그러면은 두 원의 크기가 다른데, 원의 크기와 상관없이 원주 나누기 지름의 값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죠? 변하지 않았어요. 이건 되게 되게 중요한 성질이에요. 아, 그러면 우리 친구들, 지금 나눗셈으로 비교하는 거는 우리가 지난 단원에서도 자, 비례식과 비례배분도 배웠고 1학기에도 비와 비율을 배웠었죠. 바로 원주 나누기 지름을 한다라는 거는 지름분해, 요거는 이제 지름분해 원주 간단하게 이렇게 나타낸다면 이 지름을 기준량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원의 둘레인 원주를 비교하는 양이라고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름을 기준으로, 즉 원의 지름에 대한 원주, 둘레의 비율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 비율이죠, 비율. 비율이잖아요, 나눗셈이니까. 그래서 원주율이라고 합니다. 원주율. 원주율. 그럼 원주율을 구하는 방법, 바로 지름분의 원주니까 나눗셈으로는 원주 나누기 지름이 된다라는 거고, 어떤 원이든지 다음과 같이 항상 일정한 값으로 나오는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좋아요. 그러면요, 우리가 원주율의 크기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요거는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앞에서 쌤하고 계산했을 때는 3.14가 나왔잖아요. 하지만 좀 더 정확하게, 더 정확하게, 정확하게 구하면요, 사실 3.14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3.14, 1592. 선생님 여기밖에 모르거든요. 아직도 끝나지 않아요. 이러한 소수로 나옵니다. 그래서 원주율을 소수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소점 아래가요. 규칙도 없고요. 이 반복되는 그런 구간도 없이요. 그냥 끝없이 계속돼요.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계산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약 3.14로 어림하여 사용해서 계산을 한답니다. 원주율에 대해서는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 중학생이 되면 딱 1년만 있어보세요. 원 다시 공부하거든요. 그런데 이거 너무 복잡한 수기 때문에 이것을 파이라는 하나의 기호를 쓰고 파이라고 읽어주고 계산한답니다. 그래서요, 3월 14일에는요, 어느 나라에서는 파이데이라고 해갖고요, 원주율 외우기 대회도 하는 나라도 많아요. 선생님도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원주율 외우기 대회를 한 거예요. 그런데 1등한 친구가 보니까 2시간 동안 계속 얘기한 걸 보고 와 진짜 대단하다라고 느꼈던 적이 있거든요. 자, 하지만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아, 이렇게 끝나지 않는 소수구나 라는 정도만 알면 되고요. 어림하여 3.14로 계산합니다. 좋아요. 원주율이 뭔지 알았어요. 3번. 네모 안에 알맞은 말을 써놓으세요 라고 그랬어요. 자, 원의 지름에 대한 원의 지름을 기준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원주, 원의 둘레의 비율을 우리는 새롭게 원주율. 자, 원주의 비율이니까 원주율이라고 이야기해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원주율을 구하는 방법은 원주, 비교하는 양, 나누기, 기준양, 지름. 이렇게 구하는 거다. 뭐라고요? 원주 나누기 지름이 원주율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놓으세요 라고 했는데요. 원주율을 소수로 나타내면 3.14, 1592, 1653, 58, 97, 932, 점점점과 같이 끝없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원주율을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면 소수 셋째 자리 수가 1이잖아요. 그러니까 버림올림? 버림. 그래서 3.14입니다. 라고 나타내고 우리는 이렇게 계산할 거예요. 자, 좋아요. 5번. 지름과 원주를 보고 원주를 구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지금 원주가 6.28cm로 나왔는데요. 지름이 2cm라고 주어졌네요. 그럼 원주율이라는 거는 원주 6.28 나누기 지름
2를 계산하는 거죠. 자, 6 나누기 2는 3이고요. 소수점 2 나누기 2는 1, 8 나누기 2는 4니까 어때요? 3.14 나왔습니다. 어떤 크기의 원을 가져도 모두 저 원주 나누기 지름을 하면 3.14 정도로 나옵니다. 자, 그 다음 6번. 원모양의 물건의 원주와 지름을 쟀어요. 원주율을 구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접시. 보통 우리가 이제 음식을 담아먹는 접시가 거의 대부분이 원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원주를 쟀더니 47.1cm고 지름이 15였어요. 센티미터. 그럼 원주율이라는 거는 원주 나누기 지름을 하여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 먼저 접시의 원주율 47.1 나누기 15를 계산해 봅시다. 47 안에는 15가 몇 번? 네, 세번 들어가네요. 45가 되겠고 소수점 올려 찍어주면 21이니까 한번 들어가고 15. 그 다음 6에다가 자, 0 내려서 계산해주면 네번 들어가면서 마무리가 돼서 3.14가 나왔어요. 자, 그 다음 물건은 방석인데요. 방석의 원주는 94.2cm고 지름은 30cm. 그럼 이 또한 원주 나누기 지름을 계산해 볼게요. 94 안에는 30이 3번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빼주고 내려줬어. 그럼 소수점 올려 찍어줘서 1번 들어가죠? 그 다음에 또 빼주고 우리 뒤에 있는 0 내려볼까요? 120이니까 4번 들어가면서 마무리. 아, 이 방석의 원주율도 3.14로 똑같이 나왔네? 이렇게 원의 크기에 상관없이 원주율은 일정하구나, 변하지 않구나, 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원주, 지름, 원주율, 이렇게 세 가지를 살펴봤더니, 원주율은 항상 일정하다, 약 3.14? 그렇다면, 우리가 원주율을 이용해서 거꾸로 원주를 구하고, 또 거꾸로 지름을 구할 수 있겠네? 그렇죠. 자, 그래서 먼저 지름을 알면, 원주율을 이용하여 원주를 구할 수가 있어요. 보세요. 지름과 원주를 이용하여 원주를 구하는데요. 자, 원주율을 구하는 방법이 원주 나누기 지름이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나눗셈 관계에서 원주는 어떻게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름 곱하기 원주율을 계산하면 되죠. 그래서 거꾸로 지름 곱하기 원주율을 계산하자. 자, 예를 들어. 지름이 4cm인 원의 원주를 구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 지름에 대한 원주의 비율이 약 3.14였으니까 거꾸로는 바로 지름에다가 3.14를 곱하면 원주가 나오겠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아, 따라서 우리가 원주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원주를 구하는 방법은 지름 4 곱하기 원주율 3.14를 계산하는 거죠. 그럼 4, 4, 16, 4, 1은 4, 4, 3, 12에다가 소수점 찍어줘서 12.56cm 이렇게 계산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지름을 알면 원주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럼 거꾸로 원주를 알면 지름 구할 수 있겠네요? 좋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원주를 알 때는 원주율을 이용하여 지름을 구할 수 있어요. 자, 원주와 원주율을 이용하여 지름을 구해 볼게요. 그럼 일단 우리가 배운 원주율을 구하는 방법에서 내가 원주율 3.14로 알죠? 그 다음에 원주도 알아요. 원주도 알아요. 그럼 지름을 구하는 방법은 뭘까요? 맞아요. 바로 원주에다가 거꾸로 원주율을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 이거 헷갈려요. 이렇게 어디에 나눗셈, 곱셈인지 헷갈려요. 그렇다면 그냥 우리가 아주 생각하기 쉬운 나눗셈을 생각해 보세요. 보세요. 10 나누기 2는 5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이제 지름을 알고 싶어요. 요 자리. 그럼 이때 10에서 나누기 몇을 했을 때 5가 나올까? 바로 10 나누기 5를 하면 되잖아요. 이것처럼 지름에서 이 식에서는요. 지름을 구하고 싶으면 바로 원주 나누기 원주를 하면 된다라는 원리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원주가 28.26cm인 원의 지름을 구해 볼게요. 우리가 이 지름이라는 건 원주 28.26 요거 지름 구하는 겁니다. 나누기 원주율 3.14로 계산하자라고 그랬어요. 나눠볼까요? 소수 두 자릿수 나누기 소수 두 자릿수는 우리 이단원에서 배웠잖아요. 둘다 소수 두 자릿수니까 오른쪽으로 두 자리 이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282 안에는 314가 한 번도 안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2826 안에 몇번 들어가냐? 한 10배보다 좀안 되니까 9번 들어갈까? 한번 해보면 94, 36, 91은 9,
9.27, 딱 맞네요. 아, 그래서 지름이 9cm가 된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지름을 구하면 반지름도 알수 있겠죠? 왜? 여기에 나누기 2를 한게 반지름이니까.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원주를 알면 지름을 거꾸로 구할 수 있었잖아요. 우리 괄호 1번에서. 그럼 이때 반지름을 알아도 지름을 아는 거랑 똑같으니까, 아, 반지름이 주어지면 두 배를 해서 지름을 구하고, 그 다음에 또 원주를 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죠. 자, 그러면은 우리 교과서 개념 다지기 문제 한번 볼게요. 그림을 보고 네모한 알맞은 말이나 수를 써놓으세요 라고 그랬는데, 여기 지름이 8cm인 원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원주를 어떻게 구하느냐 라고 그랬네요. 원주는 지름 곱하기 원주율. 그러니 8 곱하기 3.14 계산하면 됩니다. 8, 4, 32. 8, 1은 8에다가 3 더하니까 1. 8, 3, 24. 그래서 25.12cm가 원주가 되겠다. 원의 둘레. 어때요? 실로 안만 만들어 갖고 막 팽팽하게 펴서 일일이 다 자로 안 집어도 되겠죠? 좋아요. 자, 그 다음에 8번. 원주를 구해 볼 건데, 반지름의 5cm인 원이에요. 원주는 지름에다가 원주율을 곱하면 되거든요. 근데 지름은 반지름의 2배, 2 곱하기, 5 곱하기 2, 10에다가 3.14를 곱하는 거니까 31.4cm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반지름이 나왔을 때 반지름에다가 3.14는 친구들이 있어요.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특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아셨죠? 자, 그리고 특히 원주를 구하는 방법이 사실 더 많이, 가장 많이 쓰인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주를 구하는 방법을 알았다면, 원주, 원의 둘레는 지름의 약 3.14배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좋아요. 그 다음에 9번은 원주가 다음과 같을 때 원의 지름을 거꾸로 구하려고 합니다. 네모한 알맞은 수를 써놓으세요 라고 그랬어요. 자, 이 지름에다가 3.14를 곱해서 바로 원주 둘레 21.98이 나왔으니까, 이 지름은 다시 둘레 원주 21.98을 뭘로? 3.14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계산해 볼까요? 21.98 나누기 3.14. 자, 소수 두 자릿수니까 오른쪽으로 두 자리 이동하고, 자, 이거는 거의 300, 2100 정도로 어림해 보면 한 7번쯤 들어갈까요? 7, 4, 28, 9, 21 맞네요. 아, 그래서 지름이 7cm가 되겠구나라는 거 알았어요. 그 다음,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놓으세요 라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원의 지름이 두 배가 되는 크기로 원이 빵 커졌다라고 한다면, 거기에다가 어때요? 지름에 곱하기 두 배를 하고 원주율을 곱하는 게 원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주도 두 배가 되고요. 자, 지름 세배 하면 원주도 세 배, 지름을 네배 하면 원주도 네 배가 되는 이런 관계가 있겠다. 왜냐면 곱셈이니까. 이해됐나요? 자, 좋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 교과서 넘어보기 앞부분 문제 함께 해결해 볼게요. 1번은 그림을 보고 네모 안에 알맞은 말을 써놓으세요 라고 그랬는데, 우리 오늘 새롭게 배운 용어가 있었죠? 원의 둘레를 원주라고 합니다. 좋아요. 그다. 자, 원주와 지름에 대해 바르게 설명한 친구의 이름을 써보세요 라고 그랬어요. 선민. 원의 중심을 지나는 가장 긴 선분을 원주라고 합니다. 이? 아니죠. 원의 중심을 지나는 가장 긴 선분을 바로 지름이라고 하죠. 틀렸고요. 혜진. 원의 지름이 길어지면 원주도 길어집니다. 그죠? 원의 지름이 길어지면 크기가 커지니까 원주도 길어지죠. 그래서 우리 혜진이가 올바르게 설명했네요. 자, 세 번째는요. 한 변의 길이가 2cm인 정육각형, 지름이 4cm인 원, 한 변의 길이가 4cm인 정사각형을 보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라고 했어요. 자, 정육각형의 둘레는 바로 2cm를 6번 더하는 거니까 4cm를 3번 더해서 지름의 3배. 그러니 정육각형의 둘레보다 원주가 더 길다. 그럼 정사각형의 둘레는 지름, 지름, 지름, 지름, 지름의 4배. 그래서 원주는 정사각형의 둘레보다, 즉 지름의 4배보다는 더 어때요? 그렇죠. 짧다가 됩니다. 자, 따라서 이 마지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원주라는 것은요, 원의 지름의 3배보다는 길고, 원의 지름의 4배보다는 짧아요. 그래서 약 3.14 정도가 된다라는 것도 공부를 했죠. 자, 그 다음 4번으로 갈게요.
다음, 원의 원주와 가장 비슷한 길이를 찾아 동그라미 표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름이 지금 3cm인데요? 아니, 둘레도 지름하고 같을 순 없잖아요. 약 3.14배쯤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자, 3의 2배? 6cm 아니고요. 3의 3배가 가장 가깝겠죠. 그래서 9cm에 동그라미 표하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얼음에서 비슷한 길이 찾아주는 거예요. 계산이 아니라. 그 다음 5번. 원주와 지름의 관계를 나타낸 표예요. 빈칸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라고 했어요. 원주가 25.12cm, 지름이 8cm라면 원주 25.12 나누기 8을 해보자. 그럼 25 안에는 8이 3번, 8, 3, 24. 그 다음에 빼주고 소수점 올려주고 내려주면 1번 들어가고요. 그리고 빼주고 내려주면 30이니까 4번 들어가면서 마무리가 된다. 그래서 3.14. 두 번째, 원주가 53.38이고 지름이 17cm니까 53.38 나누기 17 계산하면 53 안에 3번 들어가네요. 그럼 51이고요. 빼주고 내려주면 1번 들어가고 소수점 올려 찍어주고. 그리고 8에다가 6. 그럼 여기에서는 4번 들어가면서 7, 4, 28, 4, 1은 4. 맞죠? 그래서 3.14로 같게 나온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자,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 다시 한번 이 문제를 통해서 복습해 봤죠? 그 다음 6번. 크기가 다른 원 모양의 접시가 있는데 각 접시의 원주 나누기 지름을 계산해 보고 원주율에 대해 알수 있는 것을 써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보니까 원주가 15.7인데 지름이 5cm라면 15.7 나누기 5는 3번 들어가고요. 7 내려주면 1번. 그 다음에 빼주고 0 내려주면 20이니까 4번. 어때요? 3.14. 여기서는 원주가 28.26이고 지름이 9. 3번 들어가면서 27. 소수점 내려 찍어주면 10이니까 1번. 36이니까 4번. 그래서 3.14. 아, 따라서 원주율에 대해서 알수 있는 것들은 바로 원의 크기가 달라도 우리가 원주율은 같습니다. 원주율은 변하지 않습니다. 라는 것을 알수 있겠네요. 좋아요. 우리 여기까지 오늘 첫 번째 시간 마쳤고요. 우리 지난 시간 플러스 프리한입 뜯다. 자, 비례배분에 대한 문제 마지막으로 냈었습니다. 사탕 80개를 다람이와 밤비, 선생님이 키우고 있는 고양이들이거든요. 5대3으로 나누어 가졌대요. 누가 사탕을 더 많이 가졌냐? 다람이는 이제 5와 3으로 나눈 것중 5만큼이니까 비례배분하면 50개. 밤비 똑같은 방법으로 비례배분하면 30개이기 때문에 비교까지 해야 되죠? 그래서 다람이가 밤비보다 20개 더 많이 가졌습니다가 정답입니다. 맞은 사람! 예! 너무너무 잘했어요. 자, 그러면 오늘 플러스 개념한 입 뜹닥도 끊기하면요. 우리 친구들 원주와 같은 길이는 원은 사실 이렇게 굴렁쇠 모양도 원이고 자동차 바퀴, 자전거 바퀴도 원인데 한 바퀴 굴렸을 때 굴러간 거리와 같다라는 것도 알수 있답니다. 자, 이렇게 첫 시간 꼼꼼하게 복습하고요. 다음 시간 문제로 선생님 다시 찾아올게요. 고생 많았어요. 안녕!

0: 책을 펼치면 도시가 가장 큰 도서관이 됩니다.
1: 지금 이제 개강을 해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잠시나마 좀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서
2: 뭐 야외라서 시끄러워서 집중이 안 됐다는 건 별로 없는 것 같고 제가 읽고 싶은 책 직접 가져와서 읽을 수 있다 보니까 재미있게 잘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3: 조금 시끄러울 때도 있고 한데 그 안에서 느끼는 고요함이 좋아가지고
0: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시야가 좀 달라져 있을 거예요. 이걸 내가 왜 어려워했지? 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분한 갖지 마시고, 그죠? 제가 알려드리잖아요. 그죠? 제 설명 듣고 이해하는 것부터 우선 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26번째 시간인데, 네, 가장 어려운 내용 좀 풀어보고 서술형도 살펴볼게요. 자, 개념은 패스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볼게요. 개념책 55쪽입니다. 네, 29번 풀어볼게요. 자, 일단 이 모양을 봤을 때 어떤 곱셈 공식을 사용해야 할지 떠올릴 줄 알아야겠죠? 합차 공식. 그쵸? 합차 공식. 합차 공식인데, 일단 뭐가 없냐면, 이때까지 저런 문제는 앞에 분명히, 그렇죠. 뭔가 도미노처럼 시작 지점이 있었어요. 뭔가 쾅쾅쾅 계속 곱해져 나가는 그런 문제인데, 지금 여기 3 더하기 1만 있네? 그죠? 그 앞에 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3 빼기 1이 있었으면 좋겠죠? 만드시면 됩니다. 일단 원래식을 적어볼게요. 3 더하기 1 곱하기 3의 제곱 더하기 1 곱하기 3의 4제곱 더하기 1이 있어요. 요걸 계산하고 싶은데, 그렇죠. 요거를 합차 공식을 만들고 싶으면 3 빼기 1을 곱해버리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값이 변하잖아요. 그렇죠. 변하기 때문에 앞에 걱정하지 말아요 라고 이렇게 2분의 1을 곱하면 여전히 네, 값이 같겠죠. 그죠? 지금 뭐한 거냐면, 이 빨간색의 값이 애초에 1이죠, 1.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 식에 1을 곱한 거예요. 그럼 변화가 없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합차 공식 있는 부분부터 차근차근 보면 됩니다. 여기는 어떻게 되느냐? 9 빼기 1 이렇게 해도 되는데, 지금 뒤에 있는 형태가 3의 제곱, 3의 4제곱, 이렇게 계산을 하지 않고 거듭제곱 형태죠? 그럼 그 형태를 살려서 규칙을 찾아야 됩니다. 요 부분은 3의 제곱 빼기 1이죠, 그쵸? 자, 그러고 뒤에 있는 거 이어보면, 아하, 그쵸? 요거까지 또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는요, 어떻게 돼요? 요거. 예, 네, 맞아요. 3의 제곱 빼기 1에 3의 제곱 더하기 1을 곱하는 거니까, 요게 3의 4제곱 빼기 1이 되죠, 그쵸? 맞죠? 그리고 마지막 두개 곱하면 되겠네요. 최종적으로 적어보면, 2분의 1, 깜빡하면 안 돼요. 2분의 1 곱하기. 자, 3의 8제곱 빼기 1입니다. 가끔 2, 4, 6 이러면서 6제곱 쓰는데 아니죠. 3이 4개 있었는데 3을 4개 곱하니까 3이 8개입니다. 이거 지수 법칙입니다. 자, 그럼 요 부분이에요. 그래, 답을 써보면 A는 얼마예요? 네, A는 8. 그리고 B는요? 네, B는 마이너스 1이네요. 그렇죠? 그럼 둘을 더하면 답은 7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쵸? 괜찮을까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히려 풀다 보면 익숙해져요. 워낙 그 비주얼이 강렬해서 잘 기억하는 편이더라고요. 자, 이렇게 풀면 되고, 문제에서 조금 추가 설명을 드리면, 선생님, 이건 뭐예요? 라고 할까봐. 자, 단 절대값 b는 3보다 작대요. 이 문제에서 이 표현의 의도를 제가 그냥 대신해서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요 모양을 유지하라는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B가 어디 있냐면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B가 달라질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3의 8제곱 빼기 1이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누군가는 3의 7제곱으로 바꾸면 더하기 좀큰 숫자가 나와요.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 이거죠. 무슨 소리냐면 3의 8제곱 빼기 1을 진짜 계산해요. 근데 그 값을 3의 7제곱 더하기 나머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얘 엄청 커요. 저는 계산해 봤지만 여러분도 계산해 보진 마시고요. 이게 좀 크기 때문에 그걸 제한하는 겁니다. 뒤에 있는 b는 3보다 작아야 돼.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히려 이 말의 의미를 잘 모르고 지나갔을 수 있는데 그게 좀더 나을 수는 있겠지만 요 형태에 대한 답을 내라. 이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셔요. 자, 넘어갈게요. 30번입니다. 30번. 겉보기엔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입니다. 왜냐면, 이게 열린 문제라서 그래요. 뭔가. 하나의 방향으로 딱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선택을 하게 만들거든요. 이제 경우의 수를 분류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한번 볼게요. 좌변을 보면은, 좌변 전개해서 적어 볼게요. x제곱 더하기 몇 x냐면, a 더하기 bx 더하기 ab.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근데 그것이 x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12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하나하나 비교를 해보면
하던 대로 하면 끝이

그렇지 않나요? 원래 끝나야 되는데. 일단 AB는 얼마다? 10이다. 그리고 A 더하기 B는 얼마다? C다. 그죠? 뭔가 물음표가 땅 뜨죠? 그죠? A 더하기 B는 C, AB는 12. 그죠? 좀 이상하죠? 이걸 말로 풀어 써볼게요. 자, A랑 B는 정수입니다. 그죠? AB 두 정수의 곱이 얼마예요? 두 정수의 곱이 12. 그죠? 곱은 12. 그죠? 그럴 때 C가 뭐예요? 두 정수의 합이에요. C는 두 정수의 합. 그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다 고려해봐라. 이런 문제예요. 그리고 그두 정수의 합 중에 이제 될수 없는 걸 찾아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다 찾아보면 되죠? 정수의 곱이 12인 거? 약수잖아요, 약수. 그쵸? 근데 정수라서 약수보다 조금 많아요. 자, 구해보면 일단 1과 10이 있죠. 그쵸? 1, 12. 그리고 2, 6, 12. 그쵸? 그리고 3, 4, 12. 이렇게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순서가 바뀔 수도 있는데 A랑 B가 지금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4, 3, 6, 2, 12, 1. 이건 뺄게요. 이건 일단 안 쓸게요.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요. 또 추가로 누구도 가능하냐? 정수기 때문에 사실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2의 곱도 가능하죠. 그죠? 그리고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6의 곱도 가능하고요. 맞아요.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4도 12니까 요 둘도 가능한 거죠. 그죠? 얘네들은 우리가 약수라고 부르진 않아요. 보통은 자연수들끼리 약수 얘기를 좀 해요. 근데 누가 봐도 약수라고 말하고 싶긴 하죠. 그쵸? 하지만 참고로 이해해 주시고요. 어쨌든 약수스러운 애들. 그죠? 자, 그러면 얘네들의 합을 다 구해볼까요? 자, 각각 더해볼게요. 얘는 더하면 13이 나오고요. 얘는 8이 나오고요. 얘는 7이 나오죠. 그쵸? 얘는요, 마이너스 13이 나오고요. 얘는 마이너스 8이 나오고요. 얘는 마이너스 7이 나와요. 더한 거예요. 그럼 이 빨간색으로 쓴게 C가 되는 거죠. 각각의 상황에서. 그럼 C가 될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마이너스 13, 8, 마이너스 8, 마이너스 7. 얘네는 되는 거고요. 또 양수 중에서는 13, 8, 7. 그러면 얘네도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될수 없는 것은, 네, 답은 3번입니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어요. 괜찮을까요? 제가 왜 여러분 좀 어려울 것 같다고 얘기했는지 알겠죠? 그렇죠? 이게 열린 문제예요. 곱이 12인 것들을 이제 찾아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인수분해에서 많이 사용하는 또 내용이니까 예, 또 연습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31번. 도형이 좀 특이하죠? 길이를 정확하게 캐치해내는 것이 중요한데요. 문제를 읽어보면 직사각형 ABCD를 오른쪽 그림과 같이 네 부분으로 나누었대요. 근데 두 사각형 AEFG랑 IHCJ가 정사각형이래요. 그러니까 이 부분, 요거 정사각형, 요거 정사각형. 그러면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같고, 그죠?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해라입니다. 그러면 요 1번과 2번을 각각 구하면 되겠어요. 볼게요. 자, 1번. 1번의 가로의 길이를 먼저 구해봅시다. 가로의 길이. 자, 가로의 길이는 어떻게 구합니까? 어떻게 구합니까? 정사각형을 잘 활용해 주세요. 자, 아래쪽 보면은 여기 x 더하기 y죠. 아래쪽에 있는 작은 정사각형 보면 알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오케이. 가로의 길이 찾았어요. 여기 쓸게요. 그럼 세로의 길이는요? 세로의 길이. 세로의 길이 보세요. 세로의 길이는 여기 확인해 볼게요. 여기 쭉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구해요? 일단 어떻게 갈까요? 자, 여기 보시면 전체가 얼마예요? 전체가 4x 빼기 2y죠. 근데 아래에 요만큼을 빼야겠네요. 그러면 4x 빼기 2y에서 x 더하기 y를 빼줍니다. 자, 여기다 써볼게요. 빼기 x 더하기 y입니다. 그럼 계산을 해보면 4x에서 x 빼면 3x, 마이너스 2y에서 y를 빼면 마이너스 3y가 되겠죠? 어이구, 복잡해라. 그쵸? 그럼 여기가 3x 빼기 3y가 됩니다. 괜찮을까요? 그럼 1번 직사각형의 넓이 먼저 구해볼게요. 1번. 자, 가로의 길이가 x 더하기 y, 세로의 길이는 3x 빼기 3y인데 이걸 3으로 묶어볼게요. 분배 법칙을 거꾸로 적용해보면 x 빼기 y 곱하기 3 이렇게 쓸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한 의도가 뭘까요? 그 좌차공식 쓰려고요? 그러면 x제곱 빼기 y제곱의 3배입니다. 3배. 그쵸? 그러면 3x제곱 빼기 3y제곱 이렇게 되겠죠. 괜찮을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여기는 일단 가로가 여기 있죠? 3x 더하기 y 바로 적어줍니다. 세로는요? 세로는 어떻게 구해요? 세로는 자, 전체가 일단 4x 빼기 2y인데 요 커다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빼주면 되겠죠. 그죠? 여기도 구해볼게요. 4x 빼기 2y에서 요거 뺀다. 빼기 3x 더하기 y. 그죠? 그러면 계산해보면 x 빼기 3y 이렇게 됩니다. 괜찮을까요? 자, 그 다음 그러면 2번 가로 3x 더하기 y 세로 적어볼까요? 어디 있습니까? x 빼기 3y x 빼기 3y는입니다. 그쵸? 그러면 몇 x제곱 더하기 몇 xy 더하기 몇 y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차근차근 계산해보면 3x제곱 자 그리고 몇 xy냐? xy와 마이너스 9xy니까 마이너스 8xy 자 그리고 더하기 몇 y제곱 마이너스 3y제곱이니까 그냥 바로 이렇게 쓸게요. 자 그리고 둘을 더해라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그쵸? 더해보겠습니다. 답은 몇 x제곱 6x제곱 그쵸? 그 다음에 마이너스 8xy 그리고 마지막 마이너스 6y제곱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괜찮을까요? 이게 은근히 쉬운 것 같으면서도 쉽지 않죠, 그렇죠? 아, 뭐 정사각형 뭐 별거 있겠어? 한 그죠? 침착함이 필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시간을 많이 들여서 풀어보세요. 자, 32번입니다. 자, 32번 같은 경우는 x가 루트 5 빼기 3이래요. 그런데 이걸 구하라고 하네요. 당연히 이제 둘로 나뉘어요. 뭐지 이 문제는? 하고 이렇게 멈칫하는 친구가 있고요. 어떤 학생은 아, 제곱하면 되잖아 라고 나아가는 학생이 있는데요. 둘다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친구는 좀 센스가 있는 거죠. 뭔가 내가 모르는 방법이 있나? 직접 제곱하는 게 아닐 것 같은데? 하고 멈칫하는 거고요. 두 번째 친구는 근성이 넘치는 거죠. 일단 계산한다. 할수 있는 건 한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 문제는 별표. 중요해서 별표라기보다는 알아두면 유용해서 별표입니다. 알겠죠? 자, 이거 보겠습니다. 자, 이걸 단순히 네, 제곱해도 답은 나오는데요. 제곱해서 계산하면 그렇지만 이것은 네, 그렇게 푸는 게 아니고요. 좀두 가지 정당성이 있는데 일단 말씀드릴게요. 이런 유형은 이걸 제곱하려고 하니까 이거 제곱하면 근호가 안 사라지죠. 그렇죠? 이제 근호가 있는 상태에서 막 제곱을 하면 근호가 막안 사라져요. 그래서 근호가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마이너스 3을 좌변으로 보내면 돼요. 잘 보세요. x 더하기 3은 루트 5죠? 이 상태에서 제곱을 하면 그렇죠. 근호가 사라져요. 하나의 정당성입니다. 뭔가 우리가 어떤 수를 제곱하거나 어떤 식을 제곱할 때에 근호가 있어요. 근호가 있어. 근데 근호가 혼자 있는 게 좋다 이거죠. 근호가 혼자 있는 게. 그래야 근호가 싹 사라져요. 제곱하면. 그럼 이 상태에서 제곱을 한다. 그럼 x제곱 더하기 좌변은 몇 x? 6x 더하기 얼마? 9 이렇게 되고요. 우변은 5 이렇게 되죠. 근호가 사라졌어.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궁금한 건 x제곱 더하기 6x에서 1을 빼는 거니까요. 이 값을 구해주면 되겠죠. 훨씬 계산이 간단하죠? x제곱 더하기 6x는 마이너스 4예요. 그쵸? 그럼 답은 여기서 1뺀 거니까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쵸? 예, 답은 4번.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괜찮을까요? 자, 방금 말씀드린 게첫 번째 정당성이고 두 번째 정당성은 이 과정을 거꾸로 하면 나중에 완전제곱식을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 과정과 매우 흡사해요. 나중에. 그러니까 이 과정이 이렇게 가는 과정이 물론 이쪽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게 생기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비슷해요. 그럼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나중에 x제곱 더하기 6x다라는 걸 보면 x

더하기 3이 좀 떠올라야 돼요. 나중에 요 식이. 훗날 완전 제곱식이라고 불러요. 근데 요거 여기 떠올라야 되는데 마침 우변에 마이너스 3이 있어서 딱 건너가고 싶게 생겼다. 뭐 요런 정당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다 인식할 필요는 없고요. 하나만 기억합시다. 근호가 있는 상태에서 제곱을 하는 거면 나머지를 몰아서 제곱합시다. 그러니까 근호는 혼자 두기. 알겠죠? 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레벨 3 끝! 자, 그럼 이제 서술형으로 중단은 마무리 해볼게요. 한번 보겠습니다. OX 더하기 A 곱하기 X 더하기 2를 전개한 식에서 X의 개수가 상수항보다 7만큼 클 때라는 조건이 있네요. 그쵸? 그럼 일단 전개를 해야죠. 그죠? OX 더하기 A 곱하기 X 더하기 2는 OX 제곱 더하기 AX와 10X를 더하는 거니까 A 더하기 10 이렇게 되겠죠? 뭐 또는 10 더하기 A 뭐둘다 상관없고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의 조건을 서술해 준 거죠? 요렇게. 그쵸? 그럼 X의 개수는 얼마입니까? 네, A 더하기 10이죠. 그리고 상수항이 2A잖아요. 2A보다 7만큼 크다라는 식을 세워주면 되겠고요. 그러면 자, 적당히 이항하고 정리하면 되겠죠? A 건너가면 1A. 그쵸? 1A는 7 건너가면 3.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자, 요 곱셈 공식 단원에서 서술형에 대한 팁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존 서술형 팁에서 자꾸 누적을 할게요. 여러분들 좀 기억에 나게. 첫 번째는 답이 맞아야 돼요. 알겠죠? 다른 교과의 서술형과는 좀 특징이 달라요. 답이 일단 맞아야. 네, 답이 맞는데 풀이가 조금 아쉬워? 조금 감점. 뭐 이렇게 되는 거고요. 답이 틀린데 풀이가 아무리 화려해도 아이고야 근데 답이 틀렸네 아쉽다 하면서 점수를 조금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답이 중요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 채점하는 사람들이 읽기 편하게 작성을 해야 돼요. 그게 은근히 학생들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채점하는 사람들한테 옅다 이런 마음으로 뭔가 이렇게 막 뭔가 날려서 썼어요. 열심히 풀었어요. 근데 채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글씨도 못 알아보겠고 또는 무슨 논리를 쓴 건지 좀 불명확할 때가 있어요. 제가 만났던 학생 중에는 답이 플러스 3인데 이렇게 연하게 이렇게 지우개로 지운 듯한 이렇게 써놓고 답을 바꾸려고 하는 학생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채점하는 사람이 편하게 해야 된다. 이게 기본적인 상식 같은 거고 이제 넘어가서 이 단원에서는요. 요거 조심하세요. 요거. 요거. 무슨 소리냐면 전개 단원에서는 어떤 항의 개수 뭐 상수항 이런 표현이 등장하죠. 그렇죠? 이런 표현을 서술형에서 섞어 쓰다가 종종 실수를 합니다. 예를 들어 상수항인데 뭐 x의 개수라고 쓴다든지 뭐 또는 x의 차수 이런 표현을 쓴다든지 좀 용어를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학생들이. 그래서 그러기보다는 쭉 전개를 하고요. 쭉 전개를 하고 문제에 있는 표현은 갖다 쓸수 있고. 그렇죠? 최대한 어떤 용어를 좀 억제하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본인이 잘한다면 상관없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막 쓰다 보면 실수가 나오더라고요. 알겠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2번 보겠습니다. 자, 요것도 전개한 식에서 상수항이 x의 개수의 3배보다 4만큼 크대요. 여기서 조금 조심해야 되는 풀이는 상수항만 쏙 뽑아내서 계산할 수 있거든요. 각각. 그리고 x의 개수도 쏙 뽑아내서 계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푸는 게 객관식에선 되게 좋은 풀이긴 한데 서술형에서 그 부분을 막 서술하다 보면은 용어가 많이 필요해요. 뭐 x의 개수는 뭐 상수항은 이렇게 그러다 보면 실수가 나오니까 추천드리는 풀이는 쭉 쓰는 거예요. 쭉 보겠습니다. 전개하세요. 전개. 3x 더하기 5 곱하기 3x 빼기 5. 한번 원래의 식을 쭉 써볼게요. x 빼기 7 곱하기 x 더하기 a. 이것은, 자, 앞쪽의 식은 합차 공식이죠? 9x 제곱 빼기 25. 그죠? 그다음 빼기, 자, 괄호 열고, 자, 요거 x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마이너스 7x와 ax죠? 그러면 a 빼기 7, x. 요렇게 써보고요. 요렇게 적어 보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자, 그 계산을 마무리 해보면요. 는, 8x 제곱, 그쵸? 9x 제곱에서 x 제곱 뺀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1차항이 없죠? 1차항이 없어요. 그럼 여기만 쓰면 되겠다. 근데 빼기죠? 마이너스
요렇게. 그쵸? 그리고 마지막 상수항 마이너스 25 더하기 7a. 그쵸? 자, 요렇게. 근데 상수항에도 괄호를 해주면 또 좋습니다. 그러면 앞에 더하기를 붙여줘야겠죠? 그러면 이렇게 적어볼게요. 더하기 마이너스 25 더하기 7a. 이렇게 써주면, 아, 얘가 상수항을 구분하려고 괄호를 썼구나. 아이고, 기특해라. 이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를 볼게요. 이걸 쭉 쓰셔도 좋고요. 아니면 이 상황에서 상수항이 x의 계수의 3배보다 4만큼 클 때, 저걸 식으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x의 상수항이 마이너스 25 더하기 7a가 x의 계수의 3배. 요거죠? 3배 해볼게요. 요거를 좀 간단하게 바꿔볼까요? 마이너스 a 더하기 7.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그것의 3배. 바로 계산할게요. 마이너스 3a 더하기 21 더하기 4.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럼 요 계산을 해볼게요. 건너가면 10a는, 자, 우변에 25가 있는데 또 25가 오죠? 50.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a는 5.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을까요? 자, 그냥 쭉 이렇게 나열하시면 됩니다. 괜찮죠?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이제 스텝 3. 얘도 전개하였더니 뭐 이렇다. 그죠? 이렇게 속간에서 푸는 게 효율적이지만 서술형에서는 좀 안전하게 전개를 해보자. 이겁니다. 요것과 요거 전개해서 둘을 빼주면 되겠죠? 자, 적어볼게요. 2ax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3a, 그 다음 더하기 10. 이렇게 되죠? 그러면 10 빼기 3a, 이렇게 적어 보겠습니다. x, 이렇게. 그 다음, 마이너스 15. 됐죠? 앞에 거 계산한 거고, 빼기. 자, 이 부분 계산해 보면, x제곱 더하기 ax, 이렇게 됩니다. 그죠? 아니면, 한 번에 얘를 분배해서 계산해도 돼요.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계산을 마저 해 보면, 자, 먼저 x제곱은 2a에서 1을 뺀 거네요. 그쵸? x제곱의 계수가요. 그 다음에 x항 보면은 더하기 10 빼기 3a에서 a를 또 빼요. 그쵸? 그럼 10 빼기 4a가 되고요. 요렇게. 그 다음 빼기 15. 이렇게 정리가 되죠. 여기서 x의 계수가 마이너스 6이래요. 요거. 그쵸? 그래서 10 빼기 4a가 마이너스 6이다. 그럼 적당히 이항하면 4a는 16이 되니까요. a는 4가 나오네요. 그쵸? a를 구했고, 그다음 x제곱의 계수를 구하는 거니까 요거죠. 따라서 2a 빼기 1은 4를 대입하면 7이죠. 7이다. 이렇게 앞뒤로 적당히 문장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에, 자, 뭐 전개하는데 3을 a로 잘못 보고 전개했대요. 그죠? 그럼 써주면 되겠죠. 네, 3을 a로 잘못 보고 전개했으니까 x 더하기 a의 제곱은, 그죠? 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a제곱인데요. 그게 이거래요. 그죠? 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b. 그죠? 그러면 여기서 알수 있는 사실, 먼저 2a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8. 2a는 마이너스 8이다. 즉 a는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쵸? 그리고 B도 구할 수 있죠? B는 A제곱이니까. B는 A제곱이라서 16이에요. 이렇게 구했고요. 이걸 한번더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것을 전개하는데 또 4를 C로 잘못 봤대요. 그러면 EX 더하기 1 곱하기 CX 빼기 1. 요걸 계산했더니 DX제곱 빼기 1이 되었대요. 뭔가 합차스럽네. 그쵸? 뭔가 합차 느낌이 좀 있는데, 어찌되었든, 예, 좌변을 전개해보면, 자, ECX제곱 더하기 CX 마이너스 EX. 그쵸? 그러면 C 빼기 EX. 그 다음에 빼기 1. 요것이 DX제곱 빼기 1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학생들이, 선생님, 저 길을 못 찾겠어요. 이건 못 풀겠어요. 라고 하는데, 우변에 0x가 있다는 거 조심하세요. 0x. 그쵸? 0x가 있기 때문에 요게 얼마예요? 네. 얘가 0이죠. 그러면 c는 2가 되네요. 그쵸? c를 찾았고, d는

이씨이기 때문에 4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D는 4입니다. 따라서 B 더하기 D는 20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괜찮을까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 부분. 자, 유리수 AB에 대하여 요거로. 그러면 분모의 유리화를 좀 해줘볼게요. 3 빼기 루트 7분의 A 더하기 루트 7이 있는데 분모의 유리화 해주면 3 더하기 루트 7 분자 분모에 곱한다. 그죠? 자, 그럼 계산을 해보면 분모는 2분의 이렇게 되고요. 분자는 전개를 해볼게요. 3A 더하기 3루트 7 더하기 A 루트 7. 그러면 3 더하기 A 루트 7 제일 뒤에 적을게요. 그 다음에 제일 뒤에 루트 7두개 곱하면 7 이렇게 됩니다. 괜찮을까요? 근데 요것이 B가 된대요. B가 된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 얘가 뭐라고요? 얘는 유리수라고요. 그럼 앞에 있는 단원 내용이 되죠? 이 좌변이 유리수가 되려면 여기 유리수가 되려면 누가 사라져야 된다? 루트 7이 사라져야 된다. 그러면 3 더하기 A는 0이라서요. A는 마이너스 3이 되네요. 그렇죠? A 값 구했고요. B를 구해야 됩니다. 일단 이게 사라진 거고요. B는 2분의 3A 더하기 7이죠? 대입해 보면 마이너스 9 더하기 7, 2분의 마이너스 2라서요. 마이너스 1이네요. 따라서 B 빼기 A는 마이너스 1 빼기 마이너스 3. 그러면 2가 되겠죠. 그렇죠? 예, 3번이었고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것도 별표. 요것도 이걸 모르면 또못 푸는 유형인데 이 뒤에 있는 게그 곱셈 공식의 변형 가장 특수한 형태입니다. 요거를 보시고 어 뭐지? 라고 할수 있는데 자 이건 풀이를 어느 정도 보고 복습을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양변에 x를 나눌 거예요. 양변에 x를 나누면 양변에 x를 나누면 자 어떻게 되냐면 자, x 나누면 x 빼기 4 더하기 x분의 1이 0이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꼭 써주세요. x는 0이 아니다. 0이 아니어야 나눌 수 있죠. 그쵸? 0 대입해보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0은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알수 있는 거. x 더하기 x분의 1은 4가 되죠. 그쵸? 끝! 요거 찾는 게좀 어렵고요. 답을 내보겠습니다.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은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에 얼마 뺀 거? 전개해보면 알수 있습니다. 2를 빼면 돼요. 그러면 16 빼기 2라서 14.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자, 됐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그러니까 서술형은 어찌되었든, 그렇죠. 정답을 맞추기 위해서 일단 객관식 공부하듯이 하는 것도 추천드려요. 네,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안녕!

헤이요 친구들, 단원 평가 책임질 만점왕 단원 평가 5학년 2학기 김재현 선생님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개념 한번 배웠습니다. 어떤 개념? 국어 4단원 의견을 조정해요. 이제 개념 배웠고요. 오늘은 이제 우리 두둥두둥두둥두둥 단원 평가 그리고 수행 평가 문제를 풀 차례예요. 자, 친구들 기지개 쫙 펴고 준비됐죠? 좋습니다. 그러면은 수업하기 앞서 우리 항상 하는 거 있잖아요. 뭐예요? 그쵸. 우리 학습 목표 도달 체크 이제 지난 시간에 문제 낸거 정답 확인해야죠? 자, 봅시다. 학급 토의 절차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아마 많은 친구들이 에이, 이거 뭐야? 별거 아니네. 쉽네. 했을 거예요. 정답은? 그쵸. 토의 주제를 정하는 거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친구들. 오늘 단원 평가, 그리고 수행 평가도 자신 있게 풀수 있겠죠? 좋아요. 오늘 배울 내용은 아까 말했다시피 단원 평가 1회, 2회, 수행 평가까지 이제 선생님이랑 차근차근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수업 스타트 해볼까요?

1번부터 3번입니다. 1번부터 3번은 이 대화를 읽고 그 다음에 물음에 답해보는 겁니다. 좋아요. 자, 지금 이 대화는 토의를 하는 과정인데 의견 모으기 중이에요. 그리고 합의점 찾는 단계겠네요. 자, 사회자가 이제 의견의 장점과 단점을 고려해서 동의할 만한 의견으로 수정을 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민찬이가 이런 얘기를 해요. 누리 소통망 사용을 제한하면 소통망의 좋은 기능도 이용할 수 없는 단점에 동의를 한대요. 그래서 누리 소통망 언어 사용 규칙을 새롭게 정하고, 그 다음에, 자, 규칙을 새롭게 정하고, 새로 정한 규칙을 홍보해서 많은 학생이 실천하도록 하는 것은 어떨까요? 라고 하니까 수영이가 뭐래요? 좋대요.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뭐 많은 도움이 될 거다라고 해서 사회자가 마지막으로 의견을 결정하며 이제 토의가 마무리 되겠죠. 자,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대부분의 대화는 지금 의견 모으는 합의점을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1번. 의견의 장점과 단점을 검토하는 그 까닭으로 알맞은 것이 무엇이냐고 하네요. 1번, 빠르게 의견을 결정하려고, 의견을 빠르게 결정하려고 굳이 장점, 단점 하나하나 검토하나요? 아니죠. 좋은 의견을 추리고, 그 토의 주제와 크게 관련이 없는 의견은 이제 제외하려고 우리가 이렇게 검토를 하는 겁니다. 그쵸? 2번, 다른 친구들이 낸 의견을 뭐라, 비판하려고? 아닙니다. 그쵸? 비판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런 행동을 하는 건 아니에요. 자, 3번. 내 마음에 드는 의견으로 결정하려고 당연히 아니겠죠. 4번. 재미있고 독창적인 의견인지 살펴보기 위해서도 아닐 겁니다. 그럼 5번. 의견을 실천했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 그리고 기대 효과를 생각해 보려고 정답은 뭐다? 5번이다. 자, 5번 적어봤고요. 2번입니다. 민찬이가 수정해서 제시한 의견, 아까 뭐라고 했어요? 지금. 자, 누리 소통망 언어 사용 규칙을 새롭게 정하고 뭐 하자? 규칙을 홍보하자. 이러한 내용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은 한번 봅시다. 누리 소통망 사용을 제한하는 규칙을 정하자고 했나요? 아니에요. 언어 사용 규칙을 새롭게 정하자고 했어요. 누리 소통망의 긍정적인 기능을 학생들에게 홍보하자고도 안 했습니다. 자, 3번, 누리소통망 언어 사용 규칙을 새롭게 정하고 이를 학생들에게 홍보하자라고 했죠. 정답 한번 적어봤습니다. 3번입니다. 이 토의에 대해 알맞게 말한 친구가 누구인지 써보라고 하네요. 예소리 봅시다. 사회자는 의견의 합의점을 제시하고 있어. 소울이는 의견의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며 합의점을 찾고 있어. 자, 수혁이는 민찬이의 의견에서 문제점을 말하며 대안을 제시하고 있어. 여기서 알맞게 말한 친구.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죠. 이거는 의견을 모으는 합의점을 찾는 내용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을이가 알맞게 말했죠. 숙여서 한번 써볼까요? 소을. 적어봤습니다. 자, 소을이가 알맞게 얘기했다. 4번입니다. 해결해야 할 학급 문제를 두 가지 적어보라고 하는데, 4번, 5번은 이 대화를 읽고 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사회자가 학급 토의를 통해 어떤 문제를 해결하면 좋을까요? 하니까 친구 1이. 자, 학급 공용 물품을 함부로 사용하는 문제, 첫 번째 문제 나왔고요. 두 번째 문제는 뭐래요? 자, 친구 2가 얘기하네요. 우리 반 봉사 활동을 정하지 못한 문제라고 합니다. 해결해야 할 학급 문제 두 가지 나왔습니다. 자, 학급 공용 물품을 함부로 사용하는 문제, 그리고 우리 반 봉사 활동을 정하는 문제. 벌써 이렇게 딱 나왔죠? 5번으로 가겠습니다. 5번입니다. 이 대화에 나타난 토익 과정에 대해 알맞게 말한 친구에게 뭐 해라? 동그라미 표. 해달라고 하네요. 자, 봅시다. 선호는 토의 주제에 대한 의견과 까닭을 준비하라고 한다고 되어 있고요. 정하는 학급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토의 주제를 정한다고 했고요. 유리는 검토한 의견을 바탕으로 의견을 조정하며 합의점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자, 친구들 보세요. 이 대화, 토의 단계에서 어디에 해당할까요?

이거 지금 토의 주제 정하는 거에 해당해요. 맞나요? 그쵸. 자, 그러면은 토의 과정에 대해 알맞게 말한 친구. 여기 있죠? 학급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토의 뭘 정한다? 주제를 정한다. 그래서 정아에게 동그라미 표하고요. 나머지도 한번 볼까요? 선호가 얘기하는 건 뭐예요? 의견을 마련하는 겁니다. 그쵸? 그리고 유리가 하는 건 뭐예요? 의견을 조정하며 합의점을 찾는 거니까 의견 모으기가 되겠네요. 이렇게까지도 알면 좋겠습니다. 6번. 글쓴이의 생각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하라고 하네요. 자, 6번부터 9번까지는 또이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음악을 좋아하는 누군가는 집에서 악기를 늦은 밤에도 연주하고 또 길에서 공연을 열기도 하는데 모두가 그렇다는 건 아니죠. 그쵸? 가족과 조용히 저녁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악기 연주나 공연이 싫은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음악을 좋아하는 누가 이제 이웃 주민을 배려하지 않고 나 좋은 것만 할 거야 하면은 뭐가 일어날 수 있다? 이웃 사이에 다툼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가치 있는 일과, 자, 다른 사람에게 가치 있는 일이 부딪히는 현상을 많이 목격을 하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한대요? 내 가치만 고집해야 한다고 합니까? 아니죠. 서로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아가려면 존중하고 양보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이 글의 내용이에요. 그쵸? 자, 봅시다. 글쓴이의 생각으로 알맞은 것, 자신의 가치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고, 다른 사람의 가치를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요. 모든 사람은 서로 동일한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건 아니죠. 가치가 각각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쵸? 6번 해봤습니다. 7번, 기억이 일어나는 까닭으로 알맞은 것, 이웃 사이의 다툼 왜 일어난다고 했어요? 서로가 생각하는, 추구하는 뭐가 달라서? 가치가 달라서. 자, 보겠습니다. 조금씩 양보하는 태도 보였으면은 다툼이 안 일어났겠죠? 의견을 조율하며 해결했으면 해피엔딩이죠?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었으면 아주 좋죠. 자, 다른 사람의 가치를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정답이 있네요. 정답은 4번. 서로 추구하는 가치의 차이를 인정했으면 다툼이 안 일어납니다. 8번입니다. 그래서 악기 연주나 공연에 예를 든 까닭이 뭐냐? 자, 악기를 배우는 방법, 딩가딩가딩가 설명하는 거 아닙니다. 그쵸? 악기 연주나 공연의 좋은 점을 알리기 위해서도 아니었어요. 이웃과 친하게 지내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도 아니고요. 이 예시는 뭐예요? 서로 간에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다. 이거에 대한 예시잖아요. 그쵸? 추구하는 가치가 달라서 갈등을 겪는 경우를 설명하기 위해서. 자, 4번입니다. 5번 읽어볼까요? 가족과 조용히 저녁 시간을 보내는 것의 단점을 설명하기 위해서도 아니겠죠? 9번입니다. 니은으로 알맞은 예를 두 가지 찾아서 동그라미 표하라고 합니다. 자, 나에게 가치 있는 일과 다른 사람에게 가치 있는 일이 부딪히는 그 예시를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첫 번째. 여가 시간에 책을 읽을지, 음악을 들을 것인지 고민하는 것. 두 번째, 숲의 건물을 만들고 싶은 사람과 숲을 보존하고 싶은 사람의 갈등. 3번, 음식점에 반려견 출입을 허용하자는 사람과 또 위생 문제를 걱정하는 사람의 갈등. 자, 두 가지 갈등이 부딪히는 것. 다른 사람과 나의 가치가 부딪히는 것. 뭐죠? 2번, 3번이 되겠네요. 맞나요? 좋아요. 자, 10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10번입니다. 문제의 해결을 위한 토의 과정에 대해 알맞지 않게 말한 친구와 그 까닭을 써보라고 하네요. 자, 민수 볼까요? 나와 친한 친구가 낸 의견인지를 잘 살펴봐야 해. 어? 친한 친구가 낸 의견이면 무조건 통과? 이거 아니잖아요. 그쵸? 알맞지 않게 얘기한 친구 벌써 선생님은 찾아버렸습니다. 민수였어요. 민수. 일단 아영이 진의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영. 의견을 검토할 때는 기준에 따라 장점과 단점을 검토해야 해. 맞죠? 진의. 의견을 검토하는 이유는 의견을 조정하고 합의점을 찾기

찾기 위해서도 맞습니다. 그쵸? 그래서 민수는 왜 틀렸어요? 친구 간의, 친한 친구 간의 의견이 인지를 잘 살펴보는 거는 좋은 의견을 검토하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쵸? 자, 의견의 장점과 단점을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기준으로 알맞지 않기 때문에 민수 적어보겠습니다. 자, 민수가 틀렸다. 이렇게 10번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단원 평가 2회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2회 1번부터 5번. 절반의 문제를 무려 이 대화를 읽고 하는 거예요. 이 대화가 오, 되게 긴데요? 한번 읽어 볼게요. 사회자가 이제 우리 반에서 친구에게 상처 주는 말을 자주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언어폭력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고 싶다고 합니다. 토의 주제에 대해서 던졌어요. 그쵸? 자, 그래서 나머지가 좋다고 했고요. 문제 해결, 언어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각자의 의견 마련하기 단계를 해보자고 하네요. 그리고 의견에 타당하고 구체적인 이유도 준비해달라고 합니다. 자, 민찬이가 얘기합니다. 누리소통망 사용을 당분간 제한하면 좋겠다. 이게 민찬이 의견이에요. 민찬이. 자, 우리 반 학생들이 누리소통망에 욕설과 비속어가 담긴 동영상을 올리거나 공유하기 때문에 언어폭력 문제가 많아졌다라고 하네요. 그다음 수영이는 뭐래요? 언어폭력 예방 홍보 활동을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이건 수영이 의견. 그쵸? 많은 친구가 언어폭력의 심각성을 알면은 스스로 이제 언어폭력을 안 하려고 할 거다. 이거죠. 그 다음, 혜진입니다. 학급 규칙을 정하고 규칙을 지키지 않는 학생이 있으면 뭐 한다? 다 같이 벌을 받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언어폭력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될 거다라는 혜진이의 의견까지 한번 잘 보았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천천히 이제 정답을 살펴볼게요. 토의 주제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학급 규칙을 만드는 방법, 우리 반 행사를 정하는 방법,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는 방법 아니죠. 우리 반 언어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누리소통망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도 아니죠. 2번입니다. 토의 절차 가운데 다에서 하는 활동으로 알맞은 것 다가 뭐였죠? 넘어가 봐야 할것 같아요. 자, 다가 의견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거 토의 순서에서 어디에 해당하는 거죠? 의견 나누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알았다 이제. 자, 의견 나누기에서 하는 활동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래요. 주제에 적합한 의견을 마련한다. 준비한 의견과 까닭을 발표한다. 의견을 결정하고 실천 계획을 세운다. 자, 정답은 의견 나누기니까 준비한 의견과 까닭을 발표하는 거. 그쵸? 첫 번째는 의견 마련하기고요. 세 번째는 의견 결정하기였다. 3번입니다. 친구들이 제시한 의견을 알맞게 연결하라고 하네요. 자, 봅시다. 민찬이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기억을 막 되짚어 보니까. 누리소통망 사용을 제한하자고 했습니다. 그쵸? 자, 수영이는 뭐 하자고 했나요? 수영이는 언어폭력 예방 홍보 활동을 하자고 했습니다. 기억나나요? 이렇게 갈게요. 수영이 빨간색으로 해줄까요? 아까 빨간색으로 또 밑줄을 쳤기 때문에. 혜진이는 초록색으로 한번. 자, 혜진이는 올바른 언어 습관과 관련한 학급 규칙을 정하고, 규칙 안 지키면 뭐 하죠? 다 같이 벌을 받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그어주면 되겠네요. 어려운 거 있었나요? 아니죠. 자, 4번입니다. 다음 중 혜진이의 의견을 알맞게 검토한 거. 친구들, 혜진이의 의견 어때요? 올바른 학급 규칙, 언어폭력 예방 규칙을 정하는 거 괜찮죠? 근데 안 지켰을 때뭐 하자고 했어요? 다 같이 벌을 받자고 했어요. 이거 괜찮아 보이나요? 자,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알맞게 검토한 것을 찾아보면 될것 같아요. 1번, 학급 규칙을 정할 필요가 없다? 이건 좀 아니죠, 그쵸? 언어폭력은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누리소통망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민찬이의 의견이었죠. 관련 없고요. 언어폭력 예방 홍보 활동은 이제 수영이의 의견이었습니다. 맞죠? 모든 학생이 함께 벌을 받는 것은 학급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들 수 있다. 그쵸? 이게 혜진이의 의견을 알맞게 검토한 거다. 의견이 좋더라도 그 아래에서는 안 좋은 부분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알맞게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정답은 5번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와, 수영이의 의견에 관련된 이제 문제입니다.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수영이의 의견을 검토한 내용이 다음과 같을 때 검토에 사용한 기준은 무엇인지 써보라고 합니다. 자, 언어폭력 예방 홍보 활동은 몇 명의 친구들에게만 교육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자, 이렇게 얘기했네요. 우리 검토 기준이 많았습니다. 뭐가 있었나요? 그쵸. 우리가 진짜 실천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또 뭐가 있었죠? 몇 명에게만 도움되는 건지, 혹은 전체에게 도움이 되는 건지, 그쵸. 이런 게 있었고요. 또,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건지, 이런 것도 검토 기준으로 있었습니다. 자, 그세 가지 중에 이 수영이의 의견을 검토한 내용은 어떠한 기준으로 검토한 걸까요? 그쵸. 여러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인가? 이 기준을 두고 검토를 한 거죠. 친구들이 꼭 이렇게 똑같이 쓸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내용이 담겼다면 정답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6번부터 7번은 이제 다음 대화를 읽고 물음에 답하는 겁니다. 대화를 한번 볼게요. 사회자가 이제 마련한 의견을 발표해 봅시다라고 하네요. 자, 친구 1이 얘기합니다. 저는 학교 곳곳에 버려져 있는 쓰레기 줍기 활동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두 번째 사회자가 이제 이거는 가해 대화예요. 끝났어요. 가해 대화는 이제 나는 다른 대화예요. 의견을 검토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해 봅시다 하니까 친구 2가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하고요. 친구 3은요. 여러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일단 가부터 한번 문제를 풀어봐야겠죠. 가에서 이루어진 토의 활동으로 알맞은 것. 자, 가에서 이루어진 건 뭐예요? 마련한 의견을 발표하는 거니까 의견 뭐 하기? 의견 나누기. 자,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바로 정답이 나와버렸죠? 그쵸? 의견 나누기는 본인의 의견을 발표하는 거기 때문에. 자, 토의 주제 정하고 있다. 이거는 토의 주제 정하기. 3번. 합의된 의견을 결정하고 있다. 이건 뭐예요? 의견 결정하기. 4번. 의견을 검토할 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건 언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의견 모으기 때 하는 거예요. 그쵸? 자, 토의 과정과 결과를 점검하고 있다. 이것도 나중에 하는 거죠? 해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7번. 기억의 장점을 다음과 같이 검토했을 때. 자, 이거 친구 1이 한 말이에요. 활용한 기준에 동그라미 표하라고 합니다. 학생들이 직접 할수 있는 활동이다 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직접 실천할 수 있는가? 이게 바로 검토 기준이 되겠죠? 자, 어디 있어요? 1번에 있네요. 동그라미 딱 해주면 쉽게 문제 풀어봤습니다. 8번입니다. 8번 한번 해볼게요. 의견을 검토하기 위한 기준을 알맞지 않게 설명한 친구예요. 자, 한번 봅시다. 의견의 장점과 단점을 검토할 수 있다. 또, 정민이는 문제에 따라 의견을 검토하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찬솔이는 다른 친구들의 검토 결과에 대해서 질문은 하지 않아야 한다. 자, 질문할 수 있죠. 그래야지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테니까 정답은 찬솔 적어 볼게요. 찬솔 한번 적어 봤습니다. 9번부터 10번은 이제 이 글을 읽고 하는 거예요. 자, 가치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그 글의 다른 부분이에요. 자, 봅시다.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일은 만족감과 행복을 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근데 자신의 가치만을 중요시 여기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살아가기 위해선 나의 가치뿐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가치도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 다른 사람과 갈등을 겪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하면서, 자, 예를 들면서 마을에 공원을 만들기 위해 이제 의견을 모으는 상황입니다. 누군가는 공원에서 산책하거나 운동하고 싶은 사람들, 그래서 공원이 꼭 넓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환경 보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굳이 공원을 그렇게 넓힐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 동물들의 서식지가 파괴될 수 있으니까.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 충분한 협의가 없다면 큰 갈등이 생길 수 있다. 자, 여기까지 읽어봤고요. 9번 봅시다. 자신의 가치만 중요하게 생각할 때 생길 수 있는 거. 갈등이 어떻게 된다? 생긴다. 자, 그게 어디 있어요? 4번에 있죠? 정답 4번. 10번입니다. 보기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까닭 봅시다. 공원이 생기면 주민들의 삶이 행복해진다. 왜? 왜? 왜? 나와 있죠? 자, 왜요? 공원에서 뭐 하거나 산책하거나 운동을 하고 싶은 사람들. 운동을 열심히 할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단원평가 2회까지도 또 끝났습니다.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수행평가. 아주 이것도 중요하죠. 여러분들, 항상 반에 가면은 단원이 끝날 때쯤에 항상 보는 게 수행평가기 때문에. 자, 준비됐나요? 좋습니다. 한번 선생님이랑 신나게, 그리고 이제 몇 문제 안 남았으니까 집중해서 수행평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부터 3번까지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사회자가 이제 기준에 따라서 의견의 장점과 단점을 검토하자고 했습니다. 자, 검토 기준을 보니까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인지, 문제 해결에 효과적인지, 또 여러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인지, 이 기준을 가지고 의견의 장점과 단점을 검토하자는 거죠. 했더니 이거 아까 했던 얘기예요. 그쵸? 언어폭력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가 이제 토익 주제였고요. 수영이, 혜진이, 민찬이가 얘기를 하는 거죠. 수영이는 이번에는 누리소통망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언어폭력이 발생하는 경로를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 해결에 효과적일 순 있지만, 이거 누구 의견이었어요? 민찬이 의견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영이가. 그러나 누리소통망의 좋은 기능도 이용할 수 없게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장점, 단점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혜진이가 한번 얘기합니다. 언어폭력 예방 홍보 활동은 우리가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이건 누구 의견이었어요? 이거 수영이 의견이었잖아요. 자, 근데 홍보 효과가 지속되기 어려워. 언어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또 단점을 얘기해 봤습니다. 민찬이 학급 규칙을 정하고 그것을 어기면 다 같이 벌을 받는다는 것은 강력한 문제 해결 방법이 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누구 의견? 이건 혜진이의 의견이었습니다. 그걸 민찬이가 검토해서 장점과 단점을 얘기하는 중이에요. 자, 근데 만약 규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면 학급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결과적으로 여러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의견의 장단점을 각자가 평가를 해봤습니다. 1번입니다. 누리소통망 사용을 제한하자는 의견의 장점과 단점을 찾아 써보라고 하네요. 장점 뭐가 있었죠? 수영이가 얘기를 했는데, 자, 장점은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언어폭력이 발생하는 경로를 차단할 수 있다. 이게 장점이었고요. 그쵸? 단점은요, 누리소통망의 좋은 기능도 이용할 수 없게 된다가 단점이었습니다. 자, 정리해보자면요. 장점, 언어폭력이 발생하는 경로를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 해결에 효과적일 수 있다. 단점은 누리소통망의 좋은 기능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자, 이와 비슷하게 정답을 적었다 하면 당연히 정답 해주면 되겠습니다. 2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토 기준에 따라 누리소통망 사용을 제한하자는 의견에 장점과 단점을 보기와 같이 써보라고 하네요. 자, 검토 기준 아까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쵸? 자, 봅시다. 언어폭력 예방 홍보 활동은 아침 시간이나 점심 시간을 활용해 실천하기 쉬운 활동.

0: 활동이다. 근데 언어폭력 문제를 지속해서 해결하기는 어렵다. 자, 이것도 뭐 딱히 막 정해진 정답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의견의 장점과 단점을 아까의 기준을 두고 이제 해석을 한 다음에 장점, 단점을 적어주면 됩니다. 예시를 한번 먼저 볼까요? 누리소통망에서 일어나는 언어폭력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했고요. 단점은 뭐예요? 누리소통망을 이용하지 않는 친구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거 어떤 기준으로 장점과 단점을 설명한 거죠?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가의 기준을 두고 장점과 단점을 설명한 겁니다. 근데 기준이 이거 한 가지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쵸?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지 또 뭐가 있었죠? 이게 정말 효과적인지,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지, 이런 기준도 있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꼭 이것만 정답은 아니에요. 친구들이 각자의 기준을 두고 장점, 단점을 설명했다 하면 정답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토익 과정에서 의견의 장점과 단점을 검토하는 까닭을 써보라고 하는데, 만약에 장단점을 검토하지 않고 모든 의견을 다 받아들인다고 하면은 의견을 결정하기 쉬울까요? 아니죠. 그쵸. 어떠한 의견이 장점이 있고 어떠한 의견이 단점이 있는지 이런 거를 기준을 둬서 일단 확인을 해야 거기서 합의점을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합의점을 바탕으로 의견을 수정하고 또 결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것도 예시 정답 한번 보겠습니다. 의견의 예상 효과와 문제점을 생각하기 위해서이다. 혹은 의견을 수정하며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이다. 이거 말고도 정말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그쵸? 선생님이 쓴 답, 나는 안 썼는데 하면서 속상해할 필요는 없어요. 혹 다른 걸 썼더라고 해도 이게 실제 수행평가라고 해도 담임 선생님이 틀렸다고는 안할 겁니다. 아마 써서 이게 맞는 말 같아 하면은 당연히 동그라미 정답 칠 테니까 걱정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오늘 단원평가 1회, 2회 그리고 수행평가까지 한번 열심히 풀어봤고요. 이제 남은 거 학습 목표 도달 체크 있잖아요. 그쵸? 오늘의 문제는 학급 토의 절차를 적어보는 겁니다. 절차가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선생님이 계속 말을 했었죠. 아마 친구들 기억하고 있을 것 같은데 기억하는 걸 어디다가 수강 후기 게시판에다가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와, 제가 이렇게 오늘 6강도 신나게 한번 마무리 해봤고요. 친구들 어렵지 않았죠? 어때요? 7강도 한번 들을 만할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7강에서 선생님이랑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고 마무리할게요. 안녕.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원금까진 보장된다고?
2: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2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4: 이게 뭐야?
2: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친구들 반가워요. 단단히 데뷔하는 만점왕 단원평가 여러분과 함께할 은하쌤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국어 3단원 내용을 만나보았는데요. 주장, 이유, 근거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여러분들 영상도 보고 카드 뉴스도 보면서 타당성을 판단해 보았었죠? 오늘도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에 이어서 3단원 내용을 만나볼 거예요. 3단원 보거나 듣고 판단해요입니다. 자, 우리 관련되어 있는 단원평가 문제 2회 만나볼 거고요. 그 다음 수행평가 문제까지 함께 해결해 볼게요. 모두 준비되었나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단원평가 2회로 시작할게요.

고기 대신 채소 위주의 음식을 제공하는 날을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육류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과정이 우리가 사는 지구의 온난화를 가속하는 원인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기 반찬이 우리 식판에 오르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생각해 본적 있나요? 가축을 기르는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온실가스가 발생하고 이렇게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지구 온난화를 더욱 빠르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한 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 한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만 채식을 실천해도 1년에 소나무 15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환경 보호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구와 우리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이제는 고기보다 채소 위주의 식사를 조금 더 늘려보면 어떨까요? 자, 우리 이윤정 학생은요. 고기보다는 채소 위주의 식사를 조금 더 늘려보자. 급식실에서 이렇게 제공하면 어떨까요? 라고 주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다른 친구의 주장입니다. 고현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학교 급식의 반찬 구성을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 제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학교 급식에서 학생들의 입맛을 고려해 질 좋은 고기 반찬을 더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 좋은 고기 반찬으로만 성장에 필요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의 세포를 구성하는 필수 영양소로 어린이의 성장뿐 아니라 질병에 대항하는 면역력을 높여 몸을 튼튼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어린이들이 섭취하는 단백질이 부족할 경우 충치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도 있다고 하니 급식을 통해 고기 반찬을 먹으며 단백질을 잘 섭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질 좋은 고기 반찬이 포함된 든든한 급식이 필요합니다. 라고 합니다. 자, 현우의 주장은 조금 전에 봤던 윤정희의 주장과는 좀 달랐어요. 고기 반찬이 우리 몸에 도움이 많이 되니까 고기 반찬을 충분하게 제공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이 글을 보면서 이 친구들의 주장, 그리고 이 주장에 대한 그 이유, 그리고 근거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1번 문제예요. 윤정희와 현우가 학교 급식에서 변화시키고 싶은 점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 두 친구 다 학교 급식에서 무엇을? 그렇죠. 바로 급식의 반찬 구성을 바꾸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급식 장소나 급식 시간, 배식 방법, 학년별 급식 순서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더라. 급식 반찬 구성에서 고기를 늘릴지 말지, 고기 반찬을 더 늘릴지 말지를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변화시키고 싶은 점은 바로 5번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2번. 기역에서 비읍 가운데에서 윤정희와 현우의 주장을 각각 골라 기호를 쓰시오라고 합니다. 자, 우리 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윤정희와 현우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해당되는 문장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일단 글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윤정희가 이렇게 얘기했죠. 자,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학교 급식에서 고기 대신 채소 위주의 음식을 제공하는 날을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주장이라고 하는 것은 글쓴이의 생각을 말하는 거죠. 의견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했으니까 바로 이 기억이 윤정희의 주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어서 나오는 문장, 육류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과정이 우리가 사는 지구 온난화를 가속하는 원인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주장과 관련이 있는 이유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니은은 바로 이유가 됩니다. 다음 이어지는 내용, 디귿. 한 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 한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만 채식을 해도 1년에 소나무 15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환경 보호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이 될까요? 그렇죠. 한 기사에 따르면 그럼 이유에 대한 근거가 되겠죠. 이유를 뒷받침하는 근거. 그 다음, 현우의 글도 한번 볼게요. 현우의 주장. 자,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우리 학교 급식에서 학생들의 입맛을 고려해 질 좋은 고기 반찬을 더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생각이에요. 의견이에요. 바로 현우의 주장이 되겠죠. 다음. 질 좋은 고기 반찬으로만 성장에 필요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 주장에 대한 바로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질 좋은 고기 반찬을 더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어린이들이 섭취하는 단백질이 부족할 경우 충치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도 있다고 하니, 자, 이 부분은 바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면 객관적인 자료 제시하고 있죠? 바로 근거에 해당하는 부분이 됩니다. 자, 이렇게 다시 보니까 주장을 각각 골라 기호를 써라 라고 하는 것 여러분 알수 있겠죠? 윤정희의 주장은 바로 기억이었고요. 현우의 주장은 바로 리을이었던 거예요. 알겠죠? 다음 3번. 현우가 이유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든 것은 무엇인지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어린이들이 섭취하는 이것이 부족한 경우 이것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글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비읍 있는 부분에서 또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어린이들이 섭취하는 단백질이 부족한 경우 충치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도 있다고 하니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이걸 통해서 보니까 어린이들이 섭취하는 무엇이 부족할 경우? 단백질이 부족할 경우 무엇 발생 위험이 높아진대요? 그렇죠. 바로 충치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되겠죠. 이렇게 현우가 이유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든것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객관적인 어떤 연구 자료라던가 아니면 전문가의 의견, 뭐 뉴스 기사 이런 것들은 이유를 뒷받침해 주고요. 그럼 이유가 근거와 함께 굉장히 탄탄해졌잖아요. 그럼 이 이유가 주장과 관련이 있다면 결국 주장을 지지해 주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탄탄하고 논리적이고 타당한 글을 완성할 수 있는 거예요. 다음 4번 중요한 문장입니다. 윤정희와 현우가 하는 주장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주장, 이유, 근거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그 방법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한번 정답을 골라볼게요. 먼저, 주장이 가치 있고 중요한지 판단합니다. 그렇죠. 우리 주장의 타당성 평가하는 방법으로 옳죠. 주장이 가치 있고 중요한지 판단하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물어보면 될까요? 아, 실천 가능한가? 또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이런 것들이 바로 가치 있고 중요한지 판단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두 번째, 이유가 주장과 관련이 있는가? 이거 이유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방법으로 옳죠. 그다음 근거가 이유와 관련이 있는지 살펴본다? 이것도 근거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4번. 근거가 내가 알고 있던 내용인지 살펴본다? 이건 알맞지 않죠. 자, 근거가 내가 알고 있던 내용인지 아닌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거로 객관적인 사실이나 정보를 활용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그렇죠. 근거라고 하는 건요, 이유를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근거가 그냥 내 생각이에요. 아니면 내 친구 생각이에요. 그럼 이건 이유를 탄탄하게 뒷받침해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만약 책에 있는 내용, 뉴스에 있는 내용, 전문가의 의견, 통계 자료, 이런 거예요. 그럼 누구나 약간 믿을만 하잖아요. 그러면 객관적인 사실이나 정보를 활용하고 있으니까, 오, 근거 타당하네. 이렇게 근거의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알맞지 않은 것은 바로 4번. 근거가 내가 알고 있던 내용인지 살펴본다. 이것이 알맞지 않은 것이네요. 5번 서술형 문제입니다. 윤정희의 주장에서 타당한 점과 보완할 점은 무엇인지 각각 쓰시오라고 합니다. 우리 윤정희는 뭐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우리 급식 반찬 구성에서 고기를 좀 줄여야 한다. 채식 위주의 음식 반찬을 좀 구성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윤정희가 근거로 든 것이 고기를 생산하는데 아주 많은 그 지구 온난화를 유발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채식을 많이 하면 지구를 보호할 수 있다라고 이유와 근거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장에서 타당한 점은 무엇일까요? 자, 이 이유를 뒷받침하려고 채식이 1년에 소나무 15그루를 심는 효과가 있다는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서 설명한 점이 아주 타당합니다. 이 부분은 진짜 잘했어요. 아, 그래서 진짜 채식이 지구 온난화를 막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의심을 갖는 사람들에게 짠! 하고 이렇게 근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약간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주장을 조금 더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유로 들었을 때 사람들에게 좀더 와닿는 것을 추가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채식을 하면 우리 몸에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이유와 근거로 제시하면 주장을 좀더잘 뒷받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이것은 한 가지의 예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다를 수 있고, 보완하고 싶은 점이 다를 수 있어요. 완전히 똑같이 쓰지 않아도 되니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6번에서부터 9번입니다. 다음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우리 낭독의 재발견이라는 영상을 보고 나서 친구들이 나눈 대화입니다. 이 대화는 무엇을 하고 있는 대화인지 생각해 보면서 우리 여기 있는 글 만나보도록 할게요. 낭독의 재발견. 자, 낭독이라고 하는 건뭐 주변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큰 목소리로 이렇게 글을 읽는 것을 말하는 거죠. 지호, 영상의 제목을 낭독의 재발견으로 정한 까닭은 무엇일까? 영상의 제목에 대해 이야기를 해요. 오래된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낭독의 효과를 다시 한번 알려주기 위해서야. 아,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썼구나. 여기 있는 이 그림을 보니까 캐나다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과 뇌파 측정 연구를 했대요. 자, 지호, 인간의 집중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실험 결과를 보여주는 자료를 제시한 까닭은 뭘까? 자, 이런 자료를 제시하고 있어요. 인간의 집중력이 점점 떨어진대요. 왜 그랬을까? 집중력과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낭독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정보를 제시하고 싶었기 때문이야. 자, 이렇게 점점 집중력이 떨어지는데 이것을 자료로서 제시를 해주고, 자, 만약에 낭독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그 효과를 직접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마음에 새긴다라는 글자가 있어요. 그런데 마음에 조금 더 두꺼운 글씨 처리가 되어 있죠? 영상에서 입, 몸, 마음이라는 낱말을 굵은 글자로 강조한 까닭은 무엇일까? 낭독의 긍정적인 효과를 강조해서 표현하기 위해서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가, 나, 다 보니까 이 친구들의 대화가 결국 무엇을 찾기 위한 대화인 것 같은가요? 그렇죠. 바로 이 글에서 주장이 무엇인지 이렇게 파악하는 과정을 볼수 있었던 거예요. 주장을 왜 그렇게 할까? 그 다음 주장의 타당성을 어떻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글 가에서 다는 어떤 과정에 해당하는지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 하세요. 1번부터 3번 중에서 골라볼게요. 1번, 영상의 주장을 파악하는 과정. 그렇죠. 바로 제목을 살펴보고, 다음 어떤 자료를 사용했는지 살펴보고, 강조한 건 무엇인지, 표현은 어떻게 썼는지를 살펴보면서 영상의 주장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영상을 보기 전 내용을 예상하는 과정 아니고요. 영상을 보고 느낀 점을 서로 나누는 과정도 아니었습니다. 정답은 바로 1번이 되는 거죠. 7번입니다. 기억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본문에서 기억인 부분을 찾아볼 거예요. 오래된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낭독의 효과를 다시 한번 알려주기 위해서야. 그럼 낭독의 효과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쭉 보고 나니까 낭독을 하면 어떤 점이 좋대요? 그렇죠. 바로 집중력이 향상된대요. 그다음 기억력도 더 좋아진대요. 자, 현대인들이 굉장히 집중력이 짧다라고 이 영상에서 맨 처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점점 짧아지는 이 집중력을 낭독으로써 집중력 향상을 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번, 빠르게 글을 읽을 수 있다. 이것은 기억의 내용으로 알맞지 않죠?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 이것은 낭독의 효과가 아닙니다. 집중하는 시간이 짧아진다. 아니죠. 오히려 반대죠. 집중력을 기를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요. 낭독으로서. 4번. 독서에 대한 관심을 떨어뜨리나요? 낭독을 하면 독서에 대한 관심을 떨어뜨린다고 하지 않았어요. 5번. 집중력과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그렇죠. 우리 낭독을 하면 집중력,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5번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도 집에서 혼자 있을 때, 친구들 앞에 있으면 조금 부끄럽잖아요. 집에 있을 때 책을 큰 소리로 읽어서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자, 낭독하면 집중력, 기억력 좋아지고요. 또 이렇게 낭독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여러분 학교에서 발표할 때 목소리 크기 조절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알겠죠? 다음 8번 중요한 문제입니다. 글 가에서 다까지 읽고 나서 주장을 파악하는 방법을 알맞게 연결하시오 합니다. 우리 가에서 다를 다시 한번 볼 거예요. 주장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한번 연결해 볼게요. 자, 영상에서 제시한 자료의 내용을 모두 내용을 파악한다. 영상의 제목을 살펴보고 그렇게 정한 까닭을 생각해 본다. 영상에서 강조하는 표현이 무엇인지 찾고 그렇게 표현한 까닭을 생각해 본다. 해당되는 부분이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자, 먼저 갑니다. 영상의 제목을 낭독의 재발견으로 정한 까닭은 무엇일까? 자, 제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인간의 집중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학자는 실험 결과를 보여주는 자료를 제시하고 있어요. 자, 우리 주장을 파악하기 위해서 어떤 자료가 사용되어 있는지를 역시 살펴보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마음을 새긴다. 자, 여기 있는 이 표현을 보고 입, 몸, 마음이라는 낱말을 굵은 글자로 강조했어요. 자, 이것을 살펴보면서 결국엔 뭘 파악하는 거예요? 주장을 파악하는 거잖아요.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자, 영상에서 제시한 자료의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은 가, 나, 다 중에서 나였다. 영상의 제목을 살펴보고 그렇게 정한 까닭을 생각해 본 것은? 그렇죠. 바로 글, 가였던 거죠. 영상에서 강조하는 표현이 무엇인지 찾고 또 그렇게 표현한 까닭을 생각해 본다? 이건 바로 글 다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다음과 같이 글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주장을 파악하는 방법 여러분들 다시 한번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세요. 다음 9번입니다. 이 영상에 주장으로 알맞은 것을 골라 기호를 쓰시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글이나 어떤 영상에서 주장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그렇죠. 결국 이글 또는 영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예요. 난 이렇게 생각해. 너희도 이렇게 생각해 보지 않을래? 내 의견은 이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주장입니다. 가, 낭독은 오래된 읽기 방법이다? 자, 이게 주장일까요? 아닙니다. 자, 이 영상에서는요, 낭독은 오래된 읽기 방법이지만, 이제 그 가치가 재발견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 인간의 집중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이런 말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주장이라고 보긴 어려워요. 본인의 주장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자, 최근의 문제 상황, 인간의 집중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그런데 낭독을 통해서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주장으로 알맞지 않아요. 다, 낭독은 글의 내용을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렇죠. 집중력, 기억력 높여주고, 그 다음 글의 내용을 잘 이해하는 데까지 도움을 주니까, 아, 낭독 정말 중요하네. 여러분 모두 낭독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주장으로 알맞은 것은 바로 다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다 정답 찾아보세요. 다음 10번입니다. 카드뉴스의 내용이 타당한지 평가해야 하는 까닭을 알맞게 말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자, 타당한지 평가하는 방법, 여러분 선생님과 함께 공부를 했는데요. 카드뉴스를 왜 타당한지 평가를 해야 할까? 현아, 카드뉴스의 내용이 타당한지 살펴보면 잘못된 주장에 속지 않을 수 있어. 오, 잘못된 주장에 속지 않을 수 있대요. 태민, 카드뉴스의 내용이 타당한지 살펴보면 카드뉴스를 나도 잘 만들 수 있어. 자, 우리 둘 중에서 타당한지 판단해야 하는, 평가해야 되는 까닭으로 알맞게 말한 친구는 누구일까요? 그렇죠. 바로 현아죠. 카드뉴스의 내용이 타당한지 살펴보면 잘못된 주장에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로 현아가 되겠고요. 카드뉴스를 나도 잘 만들 수 있어. 이것은 타당한지 평가하는 활동으로서 우리가 얻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단원평가 문제 모두 만나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수행평가 문제를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3단원 수행평가입니다. 1번부터 3번 문제 풀어볼 건데요. 여기 있는 카드뉴스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카드뉴스라고 하는 건 카드와 같은 이렇게 짧은 형태의, 작은 형태의 글 또는 그림을 넣어서 뉴스의 내용,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것을 말하죠. 먼저 1번 카드뉴스의 내용을 볼게요. 왜 멈춰야 할까요? 혐오, 차별 표현은 특정 집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건 어떤 주장에 대한 근거, 이유를 얘기하고 있나 봐요. 무엇무엇이기 때문입니다. 살색, 살구색. 예를 들어, 살색이라는 표현은 그럴 의도가 없다라도 사람의 피부색은 모두 같다는 편견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피부색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생길 수 있어 현재는 살구색으로 바꾸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는 예시를 들고 있죠. 자, 그러면 이 예시는 결국 무엇을 뒷받침하는 걸까요? 그렇죠. 바로 여기 있는 이 이유를 뒷받침해주고 있는 거죠. 다음, 또왜 멈춰야 할까요? 혐오 차별 표현은 많은 사람이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많은 사람이 겪고 있으니까 멈춰야 한대요. 자,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조사 참여자 가운데 70.3%가 1년 동안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혐오, 차별 표현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객관적인 자료를 사용하고 있어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우리 차별이나 혐오 표현을 경험한 적이 있는 친구들을 바로 사람들은 70.3%, 오프라인은 53.2%, 온라인은 62.0%였어요. 이렇게 믿을 만한 출처를 다음과 같이 제시해주면 조금 더 우리가 믿을 만한 근거를 마련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3번 카드뉴스 또왜 멈춰야 할까요? 혐오 차별 표현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역시 이유죠. 그 아래에 있는 내용. 독일은 증오와 폭력을 선동하거나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표현을 형법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인권법에서는 차별 행위를 할 의도를 표현하거나 암시하는 행위까지도 차별 행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꾸준히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카드뉴스를 보니까 뭔가 타당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뭐지? 이 자료 뭐지? 뭔가 어색한데? 이게 꼭 필요한가? 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 카드뉴스의 주장은 무엇인지 쓰시오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 봤더니 카드뉴스 주장은 드러나 있지 않아요. 다만 이런 말이 계속 반복되죠. 왜 멈춰야 할까요? 라고 하면서 혐오 차별 표현은 이렇습니다. 혐오 차별 표현은 이렇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이 계속 나오죠. 결국 뭐라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혐오 차별 표현을 멈춰야 한다라는 게 바로 이 카드뉴스의 주장이 됩니다. 자, 보통 주장은 무엇무엇 하자, 무엇무엇 해야 한다라는 말이 많이 사용되거든요. 여러분들도 카드뉴스의 주장 똑같지는 않더라도 이렇게 비슷하게 한번 써보세요. 자, 그러면 이 카드뉴스에서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유와 그 이유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카드뉴스가 총 3개가 있었거든요. 먼저 첫 번째 카드뉴스. 자, 일단 우리는 멈추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혐오차별 표현은 특정 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대한 근거로서 혐오차별 표현이 순화된 사례, 그러니까 우리가 부드럽게 바뀐 사례를 들고 있어요. 맨 처음에는 우리가 살색이라고 불렀던 색을 살구색이라고 바꾸어서 부르면서, 아, 피부 색깔에 대한 그런 편견을 없애자. 이렇게 근거로 예시를 들어준 거죠. 그 다음, 카드뉴스 두 번째는요. 혐오 차별 표현은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근거로 무엇을 제시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한 바로 이 표, 그래프. 이것을 제시하고 있었어요. 혐오 표현을 경험한 사람들,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경험한 사람들이 70.3%나 있었다라고 했죠. 이것을 바로 근거로 제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세 번째 카드뉴스에서는 이유로서 무엇을 대고 있었냐면 혐오 차별 표현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기 때문이다라는 이유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근거로 무엇을 들었느냐? 각국의 혐오, 차별 표현 규제 사례를 들고 있어요. 독일에서는 어떻게 하고, 캐나다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예시를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유와 그 이유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표에다가 정리해 두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 혹시 정말 자연스럽고 잘 쓰인 이유와 근거인 것 같은가요? 한번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뭔가 어색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3번 문제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한번 고쳐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 카드뉴스의 이유나 근거가 타당한지 비판적으로 판단해 쓰시오라고 합니다. 자, 우리 비판적으로 판단한다라는 건 무조건적으로 옳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아, 이게 진짜 타당한가? 정말 관련이 있나? 믿을 만한가? 라고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 이유는 주장을 적절하게 뒷받침하나요? 자, 우리 이유라고 하는 건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우리 혐오, 차별 표현을 멈춰야 한다라는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그렇죠. 이거 진짜 친구들이 많이 하는 실수거든요. 혐오, 차별 표현을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다. 이것은 이유로서 타당하지가 않습니다. 자, 우리 혐오, 차별 표현이 그냥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는 혐오, 차별 표현을 멈춰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이유가 될수 없어요. 그건 그냥 사실을 나열한 거예요. 혐오, 차별 표현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만약에 이것이 많이 발생했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뭐 상처를 많이 받고 있는지, 사회적인 문제가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유를 제시해

0: 해야 주장을 적절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거죠. 단순히 많이 발생한다라는 것만으로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의 이유로 적절하지 않다라는 거. 자, 그다음 근거는 이유를 적절하게 뒷받침하는가? 자, 원래 이 근거라고 하는 것은 이유를 뒷받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유에 대해서 이 근거가 좀 관련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근거로는 적절하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 카드뉴스 3번 한번 볼게요. 우리 세계 여러 나라에서 혐오 차별 표현을 규제하고 있다라는 근거를 우리가 제시하고 있었거든요. 자, 이것은 이유에 대한 해결 방안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차별 혐오 표현을 줄일 수 있을까라는 이것에 대한 해결 방안이 바로 규제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유를 적절하게 뒷받침해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는 그런 구체적인 예시, 사례 등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이유에 대한 적당한 근거가 되는 거죠. 여러분도 그냥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카드뉴스에 나왔으니까 다 맞는 말이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 이유가 주장을 잘 뒷받침하는가? 그 다음, 근거가 이유를 잘 뒷받침하는가를 생각해서 우리 내용의 타당성을 꼭 평가해 보기로 해요. 알겠죠? 자, 이렇게 수행평가 문제까지 선생님과 해결을 해 보았고요. 오늘의 마지막 순서 단단 퀴즈입니다. 주장하는 말의 내용이 타당한지 평가할 때, 뭐가 무엇을 적절하게 뒷받침하는지 살펴봅니다. 빈칸에 알맞은 낱말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는 친구는 수강후기 게시판에 정답을 올려주세요. 오늘까지 3단원 내용을 만나보았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요, 국어 4단원 내용으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문제 미리 풀고 만나요. 여러분 모두 안녕!
1: 상한 음식을 먹은 조니. 저런, 배탈이 나고 말았어요.
2: 로보카풀리 안전스쿨. 배탈이 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유통기한을 확인한다. 2번,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먹는다. 정답은 1번. 음식을 먹기 전에는 유통기한을 꼭 확인해야 해요.
1: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죠? 음식을 먹기 전에는 꼭 손을 씻는 습관을 길러야 해요.
2: 로봇카풀이랑 꼭꼭 약속!

0: 친구들 모두 반가워요. 여러분을 만점한 나라로 안내할 은하쌤이에요.
1: 여러분, 우리 벌써 2단원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정말 섭섭하지 않나요? 우리 재미있는 말놀이 진짜 많이 배웠는데. 아쉽지만 우리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더 집중해 주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을 배울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학교 시험 만점한 문제 1번부터 5번까지 만나봤죠? 오늘은 6번부터 20번까지 모두 해결해 볼 거예요. 자, 마음의 준비를 하고 우리 한번 학교 시험 만점 문제 만나볼까요? 우리 오늘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섯 글자 말놀이 한 번만 해볼게요. 오늘 선생님과 함께 만점한 국어 듣는 여러분의 기분, 여러분의 느낌을 살려서 다섯 글자로 표현해 보는 겁니다. 자, 선생님이 시간을 줄게요. 5초 주겠습니다. 생각하는 시간. 1, 2, 3, 4, 5. 자, 다 생각했나요? 선생님이 먼저 생각한 것 말해볼게요. 선생님이 생각한 다섯 글자는요, 정말 행복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만나서 선생님 진짜 행복해요. 여러분들은 어떤 다섯 글자를 떠올렸나요? 자, 선생님 혹시 수강 후기 게시판에 써주면 선생님이 볼수 있으니까요, 한번 써주세요. 자, 그럼 우리 오늘 6번 문제부터 한번 만나볼게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자, 여기 보니까, 아, 선생님, 저 이거 잘 알아요. 주고받는 말놀이 맞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 이거 주고받는 말놀이인데, 주고받는 말놀이는요, 묻고 답하면서 말을 계속 주고받는 그런 형태의 말놀이였어요. 그럼 우리 어떤 질문이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하나는 뭐니? 아, 하나인 건 뭐지? 한개 있는 것. 그랬더니 숟가락 한 개래요. 아, 그렇지. 숟가락 요렇게 생긴 거 하나 있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둘은 뭐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두개 있는 것? 숟가락 짝꿍 있죠? 아, 젓가락 둘. 이렇게 둘인 것 찾았어요. 셋은 뭐니? 라고 했더니 세발 자전거 바퀴 셋이라고 하네요. 아, 세발 자전거 조금 그리기 어렵지만 선생님이 한번 그려볼게요. 자, 세발 자전거 이렇게 핸들 있고 바퀴 하나. 그 다음 나머지 바퀴 두 개는 어디 있어요? 그렇죠. 여기 뒤에 있죠. 이렇게. 자, 세발 자전거 바퀴처럼 이렇게 그려주고요. 이렇게. 자, 이렇게 세발 자전거 그렸어요. 바퀴가 하나, 둘, 세개 있네요. 그 다음 질문은 무엇인지 모르겠고, 일단 책상 다리가 넷이래요. 그럼 질문은 무엇이었을까? 책상 다리가 넷이니까, 아, 넷은 뭐니? 라고 물어봤겠죠. 자, 그 다음, 다섯은 뭐니? 라고 했더니, 공기알 다섯이래요. 여러분, 공기놀이 해봤나요? 공기놀이? 공기는 우리나라의 전통놀이인데요. 이렇게 우리 아주 예전에는 자그마한 돌멩이를 가지고 공기놀이를 했대요. 근데 요즘은 플라스틱 조그마한 그 상자 같은 것 안에 조그마한 소리가 짤랑짤랑 나는 작은 물건들 있죠? 이걸 우리가 공깃돌이라고 하거든요. 공깃돌, 공기알 다섯 개 이거 가지고 우리 공기놀이 할수 있어요. 다섯 개죠. 또 다섯 개인 거? 손가락 다섯, 발가락도 다섯. 여섯은 뭐니? 와, 이제 이게 문제가 생긴 거죠. 선생님, 저 다섯 개까지밖에 생각을 못 했는데, 여섯 개인 거 무엇이 있나요? 선생님, 힌트를 줄게요. 여섯 개인 거 진짜 많은데요. 힌트를 주자면, 다리예요, 다리. 어? 선생님, 닭은요, 새들은 다리가 두 개고요. 사람도 다리가 두 개고. 코끼리 다리도, 강아지 다리도 다네 개씩이고, 책상 다리도 네 개인데요? 대체 무슨 다리가 여섯 개인가요? 여러분, 다리가 여섯 개인? 동물들을 찾아보세요. 어떤 동물이 있을까? 자, 선생님이 이따가 알려줄게요. 6번.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무엇인가요? 기억 무엇이었죠? 기억은 바로 책상 다리 셋, 넷이라는 대답이 나오도록 질문을 한 부분이었어요. 어떤 질문이었을까요? 그래요. 책상 다리 넷이라고 했으니까 넷은 뭐니라고 물어봤겠죠? 알맞은 말은 바로 1번에 있었네요. 바로 찾았어요. 넷은 뭐니? 그러면 기억에 네 다리는 둘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은 알맞지 않겠죠? 네 다리는 둘, 책상 다리 넷. 이상해요. 여섯은 뭐니도 알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책상 다리는 네 개니까. 어디까지 왔니? 이건 어디까지 왔니라는 전래 동요에서 나왔던 것이고, 책상 다리는 몇 개니? 아, 선생님, 왠지 이것도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이거 주고받는 말놀이잖아요. 우리가 숫자를 계속 바꾸어 가면서 질문하고 있으니까 책상 다리는 몇 개니도 알맞지 않아요.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요, 바로 1번이 됩니다. 다음 7번 문제예요. 니은에 들어갈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니은 찾아봅니다. 니은. 야, 나왔다. 여섯은 뭐니? 하고 니은. 선생님, 저 도저히 모르겠는데요. 봅시다. 발가락 다섯은 여섯 개가 아니니까 당연히 아니죠. 네 콧구멍 둘, 콧구멍 둘, 여섯은 뭐니라고 했는데 콧구멍 둘 옳지 않아요. 그리고 개미다리 여섯 나왔는데 어떤가요? 네, 맞아요. 바로 정답 여기 있었습니다. 자, 선생님이 아까 힌트 줬죠? 다리라고 했죠, 다리. 여러분, 개미 한번 그려볼까요? 개미, 이렇게. 개미는 머리, 가슴, 그렇게 이렇게 엉덩이 같이 생긴 부분이 있어요. 허리가 굉장히 잘록하죠?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가슴 부분에 다리가 6개가 달려있어요. 이렇게. 어때요? 개미 같은가요? 개미 같죠? 우리 이렇게 개미처럼 여러 곤충들 있죠? 곤충들은 다리가 다 6개예요. 개미 말고도 또 누가 있을까요? 잠자리. 다리 6개. 파리도 다리 여섯 개.
이렇게 모든 곤충들의 다리가 여섯 개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섯은 뭐니?

하고 나서 보기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는 곤충을 떠올리는 거예요. 곤충을 떠올려서 적어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잊으면 안 되는 거, 거미는 곤충이 아니다. 그 다음 4번 볼게요. 자전거, 바퀴 여섯. 여섯은 맞는데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자전거는 바퀴가 두 개이거나 또는 세 개이거나 보조바퀴 두개 달려있는 네 개짜리죠. 그러니까 이것은 억지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럼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선생님, 세상 어딘가는요, 발가락이 네 개인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게 예외적인 경우는 우리가 제외하기로 합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것들을 머릿속에 떠올려야 해요. 그러니까 4번도 옳지 않고 정답은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8번에서 9번은 여기에 있는 이 그림을 보고 푸는 문제입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세요. 말 덧붙이기 놀이를 해봅시다. 아, 말 덧붙이기 놀이 잘하죠, 우리 친구들. 그래요. 어떤 장소에서 볼수 있는 것들을 떠올려서 앞 친구가 말한 것 반복하고 내가 생각한 것 덧붙이고 말 덧붙이기 놀이였어요. 볼게요. 여기 있는 친구부터 시작했는데요. 과일 가게 가면 사과도 있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해요. 과일 가게 가면 사과도 있고 똑같이 반복한 다음 바나나도 있고 라고 추가했어요. 그 다음 이 친구는 이앞 친구가 말한 것을 그대로 반복하고 과일 가게 가면 사과도 있고 바나나도 있고 딸기도 있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친구 차례예요. 이 친구는 과일을 여러 개 말해야겠네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바로 이앞 친구가 말한 것 그대로 반복하고 새롭게 과일 하나 떠올려서 말해주면 되겠죠.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8번. 말 덧붙이기 놀이의 방법이래요.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는 놀이일까요? 앞 친구가 한 말을 어떻게? 그래요. 똑같이 말한다는 것 가진 낱말이죠. 바로 반복입니다. 앞 친구가 한 말을 반복한 뒤에 다른 말을 어떻게 해요? 덧붙여. 덧붙여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 덧붙이기 놀이가 되는 거죠. 자, 놀이 방법 우리 잘 확인했고요. 9번. 이 놀이를 잘하려면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하는지 동그라미 표를 하래요. 자, 이 놀이를 잘하려면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할까요? 그래요. 바로 앞 사람이 하는 말을 내가 그대로 반복해야 하기 때문에 앞 사람이 하는 말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겠죠? 1번. 뒷사람이 말할 내용을 예상해야 합니다. 뒷사람이 할 말을 예상하는 것은요, 별로 좋지도 않고요. 썩 도움이 되지도 않아요. 저 친구. 자, 내가 바나나까지 얘기했어. 다음 친구는 키위 이야기할까? 이거 예상해도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 친구가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러니 예상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2번. 앞사람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죠. 기억해야 반복할 수 있으니까. 알맞은 것은 바로 2번이 됩니다. 여러분들, 말 덧붙이기 놀이 잘하려면요. 일단, 1번. 앞 사람이 한 말을 집중해서 듣고 기억해야 하고요. 두 번째, 바로 앞 사람이 한 말을 반복하고 볼수 있는 새로운 것을 덧붙여서 말해야 한다는 것. 이거 두 가지만 기억하면 여러분 말 덧붙이기 놀이 대장이 될수 있을 거예요. 다음 10번 문제 볼게요. 마지막 친구가 말할 내용으로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말에 기호를 쓰세요라고 합니다. 여기 가와 나가 있어요. 과연 마지막 친구는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요? 자, 마지막 친구는 이 앞에 있는 친구가 말한 것을 그대로 반복한 다음에 새로운 과일을 하나 추가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얘기해야 하나요? 과일 가게 가면 사과도 있고 바나나도 있고 딸기도 있고 그다음 무엇무엇도 있고 라고 해야겠죠. 그럼 가 먼저 볼게요. 자, 순서는 사과, 바나나, 딸기입니다. 과일 가게 가면 바나나도 있고 사과도 있고 포도도 있고 키위도 있고 틀렸어요. 첫 번째 바나나부터 이미 틀렸습니다. 왜냐? 사과랑 바나나가 순서가 바뀌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딸기도 나와야 되는데 포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알맞지 않죠.

나와볼게요. 과일 가게 가면 사과도 있고, 바나나도 있고, 딸기도 있고, 포도도 있고. 어때요? 잘했나요? 그래요. 바로 마지막 친구가 말할 내용, 기억에 들어갈 것으로 알맞은 것은 나가 되겠죠. 여러분도 앞 친구가 한 말을 잘 기억했다가 내가 하고 싶은 말 추가해주는 거예요. 11번부터 12번 문제는 여기 있는 글을 보고 푸는 문제입니다. 다음을 긁고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어디까지 왔니? 아직 아직 멀었다. 어디까지 왔니? 동네 앞에 왔다. 어디까지 왔니? 개울가에 왔다. 어디까지 왔니? 대문 앞에 다 왔다. 자, 이 노래는요, 어디까지 왔니? 라는 노래였고요. 무엇을 바꾸어 가면서 노래를 하나요? 그렇죠. 동네 앞, 개울가, 대문 앞, 이렇게 장소를 바꾸어 가면서 노래를 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왔니? 라고 질문을 하고, 아, 동네 앞에 왔다. 라고 대답을 한다는 점에서 주고받는 말놀이와도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1번.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도착하는 곳은 어디인가요? 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여기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어디에 도착했을까요? 자, 우리 기억나죠? 제일 처음에 동네 앞에 왔다. 그 다음 개울가에 왔다가 마지막에 대문 앞에 왔대요. 선생님, 저는 대문 여기 도저히 못 찾겠어요. 1번 집. 2번 공원, 3번 개울가, 4번 놀이터, 5번 동네 앞. 선생님, 대문 앞이 없는데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아파트에 사는 친구들이 많다면 아파트에는 사실 대문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대문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주택이 있는 이런 집이 안에 있는 거예요. 집이 있는데 이 집이 그냥 있지 않고 조금 더 안전하게 하려고 여기에 있는 이렇게 문을 달았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니는 문? 이거는 현관문이에요, 현관문. 그런데 이 집을 둘러싸고 있는 이런 담장이 있는 거예요. 담장이 있는데 사람들이 다니지 못하도록 이 담장에도 사람들이 다닐 수 있게 문을 만들어야 될거 아니에요? 바로 이게 대문이에요, 대문. 대문은 말 그대로 아주 큰 문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문 앞에 왔다라고 했다면요. 이거는 집에 온 거예요. 집 앞에 온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도착하는 곳이 어디인가요? 라고 물어봤다면 이렇게 집 1번이라고 대답해 주는 게 좋아요. 여러분, 이렇게 보기에서 대문이 없다고 당황했죠. 그렇다면 그 낱말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 12번이에요. 이 노래를 바꾸어 부르는 방법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합니다. 이 노래에서는 무엇을 바꾸어 가면서 노래를 하고 있나요? 그래요. 어디까지 왔니? 동네 앞에 왔다. 개울가에 왔다. 대문 앞에 왔다. 바로 장소를 바꾸어서 부르고 있죠. 그러니까 알맞은 것 벌써 찾았어요. 1번이죠. 시간을 바꾸어 부릅니다. 시간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요. 질문도 바꾸어서 부르지 않았어요. 똑같은 질문을 계속하고 있었죠. 4번, 사람의 이름을 바꾸어 부릅니다.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어요. 5번, 그 장소에서 볼수 있는 물건을 덧붙여 부릅니다. 아니요. 그런 물건을 덧붙여 부르지 않았고요. 우리 이것은 말 덧붙이기 놀이에서 볼수 있었던 설명이죠. 다음 13번이에요. 다음 장소에서 볼수 있는 물건을 떠올려 빈칸에 알맞은 낱말을 써보래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볼수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 떠올려서 생각금을 만들었죠. 생각금을 다 완성한 다음에는 낱말 두개 골라서 문장 만들기 놀이도 해봤어요. 우리 이거 한번 해볼 텐데요. 그 시작은 생각그물이다. 생각그물을 볼 때는 항상 가운데를 먼저 보고 이것과 관련 있는 것들을 떠올려서 선으로 이어주자. 여러분, 가운데에 편의점이 있네요. 편의점에서 볼수 있는 물건, 우유, 아이스크림, 과자 말고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음료수도 있을 거고요. 또 예를 들자면 맛있는 컵라면. 이것 말고도 많죠? 삼각김밥도 있고, 어떤

편의점에 가면 요즘 치킨도 팔아요. 치킨도 팔고요. 컵으로 되어 있는 빙수도 팔아요. 이것 말고도 사탕, 초콜릿, 빵,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모두 적어보세요. 그럼 다 정답이 됩니다. 다음도 볼게요. 14번. 다음 물건들을 볼수 있는 장소를 떠올리래요. 이번에는 생각금을 가운데가 비어있네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물건들을 보고 가운데가 어떤 낱말이 들어가야 할지 생각해 봅시다. 주변에 있는 낱말, 먼저 철봉이에요. 철봉, 시소, 그네, 미끄럼틀, 정글짐. 이 모든 것들이 있는 장소 어디일까요? 오, 선생님, 저알것 같아요. 느낌이 왔어요. 바로 놀이터인 것 같아요. 그래, 놀이터일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미끄럼틀도 있고, 시소도 있고, 그네도 있으니까. 그런데, 선생님, 저는 이거 놀이터 말고요. 저는 이거 공원에서 본것 같아요. 그럼 공원도 답이 될수 있어요. 선생님, 저는 이거 운동장에 있는 것 같아요. 좋아요. 그럼 그렇게 쓰세요. 이렇게 여러분들 볼수 있는 장소 떠올려서 정답 한번 적어보세요. 15번입니다. 서술형 문제인데요. 13과 14에서 낱말을 하나씩 골라서 보기처럼 문장을 만들어서 쓰세요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예시를 한번 볼게요. 편의점, 그리고 그네네요. 그네를 타다가 배가 고파서 편의점에 갔다. 이렇게 두개 뭔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낱말 두 개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었어요. 이런 문장을 만들면 대체 어떤 점이 좋은가요, 선생님? 여러분, 이런 문장을 만들다 보면 여러분 창의력이 좋아져요. 그리고 상상력도 좋아지고요. 그렇다면 우리도 한번 낱말 두개 골라서 문장 써볼게요.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낱말들 중에서 두 가지를 한번 골라봅니다. 예를 들어서 위에서는 편의점을 골랐지만 선생님이 썼던 것 중에서 음료수를 골라볼게요. 음료수. 그리고 놀이터에서 볼수 있을 만한 것 무엇이 있을까요? 미끄럼틀. 미끄럼틀 골라볼게요. 여러분도 선생님이랑 똑같은 낱말 고르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낱말 골랐죠? 그 다음, 이제 문장을 한번 써볼 거예요. 와, 음료수하고 미끄럼틀? 안 어울리는데, 어떻게 문장을 쓸수 있을까?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미끄럼틀을 네. 타고 있는데, 친구가 음료수를 주었다. 미끄럼틀을 타고 있는데 친구가 지나가다가 나 이거 원 플러스 원이라서 두개 있어 하면서 선생님한테 음료수를 준 거예요. 아, 선생님은 이런 상황을 생각해서 문장을 써봤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낱말 두개콩 붙여서 멋진 문장 한번 만들어 보세요. 다음 16번부터 20번은요. 여기에 있는 이 그림책을 읽고 물음에 답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그림책 제목 기억나나요? 그래요. 바로 시원한 책이었죠. 시원한 책은요. 시원하다라는 낱말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책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볼게요. 1번. 캬, 시원하다. 여기 있는 이 친구가 시원한 물을 펄컥펄컥펄컥 마시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시원하다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래요. 이 친구가 말하는 이 시원하다라는 것은요. 덥거나 춥지 않고 알맞게 서늘한 것 또는 음식이 차고 산뜻한 것을 의미하는 시원하다입니다. 옷도 시원하게 입었고요. 물도 시원하고요. 좋아요. 다음, 2번. 이번에는 아저씨예요. 아저씨가 국밥에 있는 국물을 이렇게 마시고 나서는, 이야, 시원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있는 이 시원하다는 1번에 있는 시원하다와는 의미가 다르죠. 여기에서 1번은 시원한, 실제로 시원한 물을 마셨지만 2번은 실제로는 시원하지 않고
뜨거운 국물이었어요. 이렇게 뜨거우면서도 속을 후련하게 할때 우리는 시원하다라고 합니다. 두 가지가 뭔가 전혀 다른 것 같은데 똑같은 글자를 쓰니까 좀 특이하죠. 그 다음 3번과 4번도 볼게요. 3번, 와, 저 폭포수 아래에서 큰 목소리로 노래를 합니다. 와, 목소리가 아주 시원시원하네. 여기에 쓰인 이 시원하다라는 말은요, 뭔가 막힌 데가 없이 활짝 트여 있어서 후련한 것. 그러니까 답답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시원하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막, 성격이, 오, 저 친구 성격이 시원시원하네. 이것도 비슷한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그 다음 4번. 여기 있는 여자아이가, 양치질을 하고 있어요. 오늘 점심에 짜장면 먹었는데, 입안이 까매졌었는데, 양치를 하니까 입안이 깨끗하네. 말끔해. 아, 시원해. 지저분하던 것이 깨끗하고 말끔해지는 것을 우리는 시원하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시원하다라는 낱말은 뭐, 개운해, 상쾌해, 깔끔해, 깨끗해로 바꾸어 써도 자연스럽겠죠? 자, 이렇게 우리 그림책 알아보았고요. 이제 문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이에요. 1번에서부터 4번 중 시원하다고 느끼는 상황이 더위를 식힐 정도로 서늘할 때인 것은 무엇인지 번호를 쓰세요라고 합니다. 여러분, 1번부터 4번까지 있는 그림 중에서 더위를 식힐 정도로 서늘한 것, 표현한 것 어떤 시원하다일까요? 자, 1번. 여기 있는 친구 보니까, 시원한 물을 마시고 있어요. 아, 원래 더웠는데, 시원한 물을 벌컥벌컥벌컥 마시니까, 더위가 날아가는 것 같아요. 오, 여기 있었네요. 바로 1번이 됩니다. 2번이나 3번, 4번은요, 더위를 식힐 정도로 서늘할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다음 17번이다. 17번, 1번부터 4번 중 시원하다고 느끼는 상황이 막힌 데가 없이 활짝 트여 마음이 후련할 때인 것은 무엇인지 번호를 쓰세요. 막힌 데가 없어요. 뭔가 후련하고요. 답답하지 않은 상태. 뻥 뚫린 공간에서 노래를 크게 부르네요. 목소리가 시원시원하다. 바로 3번이 어울리겠죠. 이 막힌 데가 없이 활짝 트여 마음이 후련할 때에는 목소리뿐만이 아니라 성격이 시원시원하다라고 표현할 때도 사용된다는 거 함께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다음 18번이에요. 기억과 바꾸어 써도 말이 통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기억 어디 있었나요? 그래요. 바로 여기 있었네요. 아, 시원하다. 여기에 있는 이 아저씨가 뜨거운 국물을 퍽퍽퍽퍽 마시고 시원하대요. 여기에 있는 이 시원하다는 더위를 식힐 정도로 서늘하게 하는 것, 그런 의미의 시원하다가 아니죠. 그럼 어떤 의미일까요? 그래요. 뭔가 뜨거운 것을 마시는데 뭔가 속이 후련해지는 그런 느낌일 때 시원하다라고 한다고 했죠. 그럼 우리 보기에서 바꾸어 써도 말이 통하는 것 한번 찾아볼게요. 이야, 차갑다. 어때요? 차갑다. 어울리지 않죠? 2번, 후련하다. 어때요? 와, 뭔가 마음이 후련해져요. 뜨끈뜨끈한 걸 먹으니까 속이 시원해지는데 이건 후련하다와 바꾸었을 수도 있겠죠? 깨끗하다는 어때요? 깨끗하다는요, 우리 기억과 바꾸어 쓸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4번과 바꾸어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깨끗해. 바꾸어 쓰는 거. 자연스럽죠? 4번, 부드럽다. 아, 시원하다는 부드럽다하고는 전혀 다른 낱말이에요. 5번, 서글서글하다. 서글서글하다라는 말은 처음 듣는 친구들 있을 거예요. 아, 선생님이 조금 전에, 성격이 시원시원하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때 그 성격을, 성격이 서글서글하다라고 어른들이 표현해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겠죠? 그래서 정답은 과연 몇 번인가요? 그렇죠. 바로 2번 후련하다가 되겠죠. 여러분 정답 잘 찾았죠? 19번이에요. 니은과 바꾸어 쓸수 없는 말은 무엇인가요? 고르라고 했어요. 아, 시원해. 니은 여기 있었네요. 뭔가 지저분했던 것을 깨끗하고 말끔하게 만들었어요. 그때 느껴지는 것이 바로 아, 시원하다라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낱말들로 바꾸었으면 좋을까요? 그래요. 이미 선생님이 이야기했죠?
아, 말끔하게 깨끗하게. 그러면 말끔하다 바꾸어 쓸수 있겠네요. 개운해는 어때요? 오, 개운해도 잘 어울려요. 개운하다라는 것은요, 뭔가 답답하지 않다.

하는 거예요. 뭔가 찝찝하고 지저분한 것 같으면 우리가 기분이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근데 찝찝하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그럼 개운해라고 표현하거든요. 시원해랑 비슷하죠? 3번 깨끗해도 역시 바꾸어 쓸수 있어요. 지저분했던 것들이 사라지니까. 4번 상쾌해도 아주 좋죠. 아, 상쾌해. 우리 양치하고 나면 상쾌하죠. 바꾸어 쓸수 있고요. 5번 불편해는 어때요? 불편해. 어울리지 않죠. 지저분했던 것들이 다 사라졌는데 불편해 어울리지 않습니다. 바로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예요. 중요한 20번 문제. 이 글을 읽고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알맞게 표현하지 못한 친구의 이름을 쓰세요라고 합니다. 이 글을 읽고 생각, 느낌, 친구들이 바르게 말았는지 한번 볼게요. 윤서, 이 책에는 시원하다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어. 선생님, 윤서 잘 말했어요. 두 번째, 현우, 그림 속 사람들의 표정만 봐도 시원함이 잘 느껴져서 재미있어. 예주, 시원하다고 느끼는 다양한 상황들이 참 많구나. 시원하다는 의미가 이렇게 다양하다니 참 신기해. 선생님, 정답이 없는데요? 정답 못 찾았어요. 이런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밑줄 쳐놓은 것을 잘 보세요. 선생님이 재미있어에다가도 표시했고요. 신기해에다가도 표시했어요. 바로 생각이나 느낌에 표시한 거죠. 그런데 윤서는 시원하다란 말이 반복되고 있어. 까지만 이야기했으니까 생각이나 느낌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윤서가 바르게 표현하지 못한 친구다. 여러분, 이렇게 학교 시험 만점한 문제 해결해 봤어요. 자, 오늘의 만점한 퀴즈. 우리 꼬리따기 말놀이 친구들이 하고 있었죠? 비행기는 높아. 높은 건 뭐지? 여러분, 높은 것을 생각하면서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 수강의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2단원 내용 모두 다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3단원으로 만나뵐게요. 여러분, 안녕!

친구들, 안녕하세요. 세 가지 배움을 함께 담은 만점왕 통합본 전혜은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사회 시간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 사회 1단원의 개념을 전부 공부했습니다. 우리는 1단원에서 평화 통일을 위한 노력, 민주화와 산업화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친구들, 오늘은요, 우리가 1단원에서 배웠던 그 개념들을 떠올리면서 단원 정리평가 1회, 그리고 2회, 7번 문제까지 함께 해결해 볼게요. 자, 그럼 오늘도 신나는 공부 출발해 볼까요? 단원 정리평가 1회 1번부터 함께 힘차게 출발해 봅시다. 자, 1번 문제입니다. 평화 통일을 이루면 달라지게 될 점을 알맞게 말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 평화 통일이 된 후에 한반도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보기 읽어보도록 할게요. 1번, 세현이, 이산가족의 고통이 더욱 심해질 거야? 친구들, 평화 통일이 되면 이산가족이, 뿔뿔이 흩어졌던 이산가족이 만날 수 있어요. 자, 그럼 고통이 더욱 심해질까요? 아니죠. 현아, 전쟁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살게 될 거야. 우리는 통일을 했잖아요. 그런 언제 올지도 모를 그런 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없겠죠. 자, 전쟁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질 거예요. 아니고, 성준이, 남한과 북한의 언어가 더 크게 달라질 거야? 이제 통일이 되면 서로 소통할 텐데요? 아니죠. 가을이, 인구와 자원이 증가하고 경제가 더 성장할 거야? 맞습니다. 자, 우리 인구, 남한의 인구, 북한의 인구 합치면 인구가 더 증가하겠죠? 자, 그리고 북한의 자원이, 지하 자원이 많이 있어요. 남한의 기술력을 가지고 그 지하 자원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즉, 인구와 자원이 증가하고 따라서 경제가 더 성장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서빈이 대륙으로 이어지는 길이 막혀 있어. 이동이 어렵게 돼. 자, 지금

나는 이 비용의 지출이 증가하고 있대요. 자, 여기 뜻이 나오죠. 군인을 훈련하고 무기를 생산하는데 드는 비용,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드는 비용, 이게 뭐예요? 국방비잖아요. 즉, 남북 분단으로 인한 문제점 중에서 우리는 국방비 지출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자, 국방비 지출이 증가하고 있어요. 통일을 이루면 국방비를 줄여 교육이나 복지 등 다른 분야에 사용할 수 있게 되겠죠? 이게 평화통일의 좋은 점이에요. 자, 우리가 해마다 국방비 지출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국방비 지출을 늘리는 까닭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예요. 하지만 평화통일이 된다면 그런 상황, 우리가 상상하는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은 오지 않겠죠? 자, 따라서 국방비의 일부분을 줄여서 다른 분야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자, 2번은 국방비였어요. 자, 그럼 3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장소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여기는 어디일까요? 지금 생태계가 정말 잘 보존되어 있는데요. 이 장소는요, 분단의 흔적이 남아있는 장소였어요. 즉, 분단의 장소였는데, 현재는 생태계가 잘 보존되어 있어 주변에 탐방로를 만들었대요. 이거 뭐예요? 평화의 길 말하는 것 아닐까요? 자, 그리고 또 역사, 문화 자원이 많아 근처에 박물관을 만들었대요. DMZ 박물관이군요. 여기 DMZ 박물관. 박물관을 만들어 사람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 이 장소는 바로 무장하면 안 되는 곳, 비무장지대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비무장지대 찾으면 4번이 되겠죠? 정답은 4번이에요. 자, 그런데 보기를 보면 1번 전쟁기념관, 우리 친구들 가본 적 있나요? 서울 용산구에 있는 기념관인데요. 전쟁의 역사, 특히 우리나라 6.25 전쟁과 관련된 자료를 많이 이제 가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독립기념관은 천안시에 있는 기념관이죠. 독립기념관, 일제강점기 때 이제 독립운동했던 그런 기록들을 이곳에 가면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철원노동당사 우리 공부했었죠. 분단의 장소를 평화의 장소로 바꾸기 위해 노력한 장소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북한산 국립공원은요, 서울과 경기 일대에 있는 국립공원이에요. 우리가 가서 등산도 할수 있겠죠. 자, 어쨌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4번 문제 풀어볼 건데요. 5번까지 함께 푸는 문제네요. 다음은 정현이가 분단과 관련된 장소를 답사하고 쓴 글입니다. 이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정현이가 이 장소를 방문한 다음에 이렇게 글을 썼대요. 자, 기역을 다녀와서. 그러면 이 기역에는 이 정현이가 답사한 장소 이름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이곳은 어디일까요? 6.25 전쟁 때 파괴된 다리와 멈춰선 기차가 있었다. 북한에 고향을 둔 사람들이 명절에 북한 땅을 바라보며 제사를 지내는 이것도 볼수 있었다. 자, 친구들, 파괴된 다리와 멈춰선 기차. 자, 여기 장단역에서 선생님이 전쟁 중에 폭격을 받아서 멈춰선 기차가 이곳에 있다라고 했어요. 이곳은 바로 임진각 관광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임진각 관광지에는요, 파괴된 다리와 멈춰선 기차도 있지만, 또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멀리 바라보면서 절할 수 있는, 제사를 지낼 수 있는 망배단도 있죠. 망배단. 자, 그러면 우리 4번 문제부터 풀어볼게요. 4번, 기역에 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기역은 임진각 관광지지요. 북한이 만든 관광지는 아니고요. 2번, 남북회의 장소로 사용된다. 자, 남북회의 장소로 사용되었던 우리가 공부했던 장소는 아마 판문점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3번, 군사시설을 설치하지 못하게 한 곳은 비무장지대. 4번, 평화누리공원을 만들어 평화통일기원 행사를 한다. 맞아요. 이 임진각 관광지를 평화의 장소로 만들기 위한 노력에서 우리가 공부했어요. 평화누리공원 만들었고요. 또 건축물, 평화의 종도 만들었었죠. 5번, 한반도를 남과 북으로 나누어 서로 넘어갈 수 없게 한 경계선이다. 이것은 휴전선, 군사분계선 이야기하는 거죠. 자,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어서 5번입니다. 니은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무엇입니까? 아까 니은 선생님이
멀리 바라보며 절하다, 망배다.

라고 했죠? 정답은 1번 망베단이 되겠습니다. 자, 다른 장소들은 우리 친구들이 공부를 했고요. 보기에서 백두산 우리 친구들 알지요? 백두산은요, 북한과 중국 경계에 있는 산입니다. 한반도에서 가장 높은 산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어서 6번입니다. 다음 퀴즈에서 설명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자, 우리 1단원에서 여러 장소를 공부했는데, 자, 힌트를 보면서 그 장소를 알아맞혀 봐요. 1단계, 이 장소에서 2018년에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이 힌트만 보고도 우리 친구들 생각하는 친구들 있어요? 자, 어디죠? 자, 2단계, 1953년 정전협정이 맺어진 곳이에요. 어디예요? 판문점이죠. 자, 3단계, 남한과 북한이 함께 경비를 서고 있다. 이것도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자, 이 장소는 5번 판문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7번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장소를 쓰시오. 자, 한번 여기 빈칸이 있는데 친구들의 이야기를 읽어볼게요. 지연이가 말합니다. 평화통일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맞아요. 우리 평화통일을 위한 다양한 노력 공부했었죠? 그랬더니 유진이가, 맞아. 1998년부터 2008년까지 남한 사람들이 북한의 이곳으로 관광을 가기도 했어. 경치가 매우 아름다운 곳이래. 그랬더니 영훈이가, 맞아. 배를 타고 가거나 버스를 타고 가기도 했었지. 자, 북한의 이곳은 어디입니까? 그렇죠. 북한의 금강산이겠죠. 우리 금강산 관광 사업 공부했습니다. 경제적 노력에서 공부를 했던 부분이죠. 자, 7번은 금강산이었어요. 자, 이어서 8번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 7.4 남북 공동성명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7.4 남북 공동성명 7월 4일에 남과 북이 공동, 동시에 공개적으로 발표한 성명인 거죠. 자, 이때 선생님이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평화 통일을 위한 큰 틀, 큰 원칙을 발표했다 하면서 세 가지의 원칙 얘기했잖아요. 자, 우리 7.4 남북 공동성명 하면 항상 평화 통일에 관한 큰 틀, 큰 원칙을 얘기했다. 그것을 발표했다라고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보기 볼게요. 자, 개성에 공단을 세우기로 합의하였다. 자, 개성 공단, 우리 경제적 노력에서 공부했는데요. 개성에 공단을 세우기로 합의한 것은 남북 정상회담 때입니다. 2000년에 있었던 정상회담 때 합의를 한 것이고요. 따라서 아니죠. 자, 2번 경의선, 동해선 연결을 추진하였다. 자, 이것도 경제적 노력에서 공부했는데 7.4 남북 공동성명에 관한 얘기는 아니고요. 이어서 3번입니다. 남한과 북한의 합동 예술 공연이 열렸다. 자, 이것은 선생님이 친구들에게 설명해 주지는 않았는데 사회 문화적으로 노력한 것입니다. 사회 문화적 노력인데요. 자, 2018년에 남북한 합동 예술 공연이 북한에서 열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남한의 가수와 북한의 가수가 만나서 예술가들이 만나서 함께 공연을 펼친 거예요. 서로 문화적으로 교류를 하면서 평화 통일에 대한 노력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7.4 남북 공동성명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자, 4번.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에 통일 3대 원칙을 발표하였다. 자, 원칙 큰 틀을 발표했다. 바로 7.4 남북 공동성명에 관한 이야기이지요. 자, 우리 통일 이렇게 하자. 자주적인 방법으로 통일하자. 우리 스스로 우리 힘으로 통일을 하자. 자,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하자. 민족 대단결,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서 통일을 하자. 자, 이런 원칙을 발표했다라고 했어요. 자,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5번도 볼게요. 남한과 북한의 정상이 만나 한반도의 평화 통일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것은 남북 정상회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9번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 사진에 나타난 평화 통일을 이루기 위한 노력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을 두 가지 고르시오. 자, 지금 이 사진을 보면 친구들 어떤 사진인 것 같아요? 지금 막 국기를 들고 입장하고 있죠? 자, 여기 한반도가 그려진 깃발도 있는데요. 지금 이것은요, 남한

북한의 선수단이 함께 입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2018년에 있었던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개막식 때 남한 선수와 북한 선수가 함께 입장을 하면서 전 세계에 평화 통일의 의지를 보여줬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평화 통일을 위한 사회 문화적 노력에서 공부를 했던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알맞은 것두 가지 골라볼게요. 1번, 국가 유산을 공동으로 조사하였다? 아니죠. 2번, 결의말 큰 사전 편찬의 배경이 된건 아닙니다. 3번, 남북 기본 합의서의 채택으로 이어진 거 아니죠. 지금 이것은 2018년도에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남북 기본 합의서는요, 언제예요? 1991년이잖아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통일을 위한 사회 문화적 노력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세계에 남한과 북한이 하나임을 보여주었다는 의미를 갖는다. 맞죠? 이 개막식은요, 전 세계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것입니다. 자, 그 개막식 때 이렇게 함께 입장했다라는 것은 전 세계에 남한과 북한이 하나임을 보여주었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자, 따라서 정답은 4번, 5번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이어서 10번, 11번 함께 풀어볼게요. 다음은 현우기가 민주화를 위한 시민들의 노력에 대해 조사한 내용입니다. 이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이제 민주화로 넘어갔습니다. 자, 우리 다양한 민주화 운동 공부했었는데요. 4.19 혁명이 나옵니다. 자, 우리 4.19 혁명의 배경은 뭐였죠? 그래요. 3.15 부정선거 때문에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자, 과정. 4.19 혁명 시위는 마산에서 처음 시작이 되었는데, 이때 마산 앞바다에서 중학생 김주열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이 시위가 더 확산이 되었다라고 했죠. 그래서 4월 19일에 전국에서 큰 시위가 벌어졌고 결과는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4.19 혁명 때는요, 이렇게 초등학생들도 시위에 참여를 했어요. 부모 형제들에게 총부리를 대지 말라. 자, 그럼 10번 가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자, 4.19 혁명의 배경은 3.15 부정선거죠. 3.15 부정선거. 자, 이렇게 적어볼게요. 자, 그리고 11번입니다. 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 자, 결과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났다라고 했어요. 자, 전두환이 군사정변을 일으켰다. 이거는 훨씬 뒤에 일이고요. 이승만이 대통령의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게 정답이죠? 자, 광주에서 민주화 요구 시위가 일어났다. 이건 5.18 민주화 운동 얘기하는 거죠. 계엄군이 시민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한 것도 5.18 민주화 운동. 5번, 국회에서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선출한 것은요, 지금 4.19 혁명 이전에 있었던 일이겠죠? 아닙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이어서 12번입니다. 다음 중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을 두 가지 고르시오. 자, 5.18 민주화 운동입니다. 1번, 마산에서 시작된 민주화 운동은 4.19 혁명이죠. 정부는 시민들의 시위를 자유롭게 허용했나요? 아니에요. 이때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가 계엄군을 광주로 보냈죠. 아닙니다. 3번, 시민들은 시민군을 조직하여 계엄군에 맞섰다. 맞습니다. 4번, 박정희가 일으킨 군사 정변에 저항하기 위해 일어난 건가요? 5.18 민주화 운동의 배경은요, 전두환이 신군부를 데리고 군사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이죠. 그리고 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했기 때문입니다. 자, 아니죠. 자, 5번, 시민들은 주먹밥을 만들어 나누고 헌혈을 하며 어려움을 극복했다. 네, 5.18 민주화 운동 때 광주 시민들이 이와 같은 공동체 정신을 발휘했다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따라서 3번, 5번이 되겠네요. 자, 이어서 13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선언의 이름은 무엇인지 쓰시오. 자, 6월 민주항쟁의 결과, 당시 여단 대통령 후보 노태우가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겠다고 발표했어요. 자, 이 선언이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에는 정말 많은 발전이 있었는데요. 자, 우리 6월 민주항쟁 때 국민들이 요구했던 게 뭐였어요? 대통령 직선제 실시였죠. 자, 그래서 6.29 민주화 선언에 대통령 직선제 실시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잖아요. 자, 정답은 뭐예요? 6월 29일에 발표한 6.29 민주화

선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4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6월 민주항쟁 이후 달라진 생활 모습으로 볼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6월 민주항쟁 이후 민주주의에는 많은 발전이 있었다라고 했어요. 6.29 민주화 선언에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인데요. 자, 1번. 선거를 통해 지역의 대표를 뽑습니다. 지방자치제 얘기하는 거죠? 맞아요. TV 뉴스에 방송할 내용을 정부가 확인합니다. 자, 이것은 언론을 통제하는 거잖아요. 6.29 민주화 선언에는요, 언론의 자유도 보장이 되어 있었어요. 이거 아니고요. 국민이 직접 투표로 대통령을 뽑습니다. 대통령 직선제 얘기하는 거죠. 4번,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1인 시위를 벌입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고요. 누리집의 정책을 제안할 수도 있죠. 자, 따라서 틀린 건 2번이 되겠네요. 이어서 15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기역에 해당하는 산업은 무엇입니까? 자, 친구들, 우리 민주화에서 산업화로 넘어왔어요. 읽어볼게요. 6.25 전쟁 직후, 자, 그렇다면 1950년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나라에서 지원받은 면화, 사탕수수, 곡식 등 물자를 활용한 산업이 발달했었죠. 자,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자, 면화로 면직물 만들고, 사탕수수로 이제 설탕 만들고, 밀로 밀가루 만들고, 자, 그래서 이런 산업이 발달했다라고 했었죠? 자, 그럼 보기 볼게요. 자, 가발 산업은 가발, 가볍잖아요. 경공업이죠. 아니고, 자, 전자산업은 언제 발달했어요? 1980년대 발달했으니까 아니고요. 설탕 산업 맞죠? 사탕수수로 설탕을 만드는 설탕 산업 발달했고요. 자, 자동차 산업, 자동차는 무거워요. 중화학공업. 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70년대, 80년대 생각해 주어야 됩니다. 특히 80년대에는 자동차 수출 굉장히 많이 했었죠. 자, 그리고 석유화학 산업도 이제 화학공업이니까 중화학공업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1970년대, 80년대로 봐야 되겠네요. 자,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6번입니다. 다음 중 우리나라의 산업화 과정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한번 눈 크게 뜨고 읽어볼게요. 1950년대에는 중화학공업 중심의 산업이 발달하였나요? 자, 중화학공업은요, 1970, 80년대에 발달했죠. 자, 1960년대에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되었어요. 맞죠? 정말 중요한 일이었고요. 1970년대에는 초고속 통신망의 보급으로 정보통신산업이 발달하였다. 자, 정보통신산업, 컴퓨터, 반도체 산업은 선생님이 1990년대라고 했죠. 틀렸네요. 자, 4번. 1990년대에는 경공업 중심의 산업, 경공업은 1960년대. 틀렸고요. 중화학공업이 성장하면서 우리나라의 수출액이 점차 감소했나요? 아니에요. 수출액이 점차 증가하면서 큰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자, 이어서 17번입니다. 다음 대화에 해당하는 산업은 무엇입니까? 자, 어떤 산업인지 볼게요. 이 산업은 많은 자본과, 그러니까 많은 돈과 높은 기술력이 필요해. 선생님이요, 자본, 높은 기술력 하면 어떤 산업 딱 생각나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요. 바로 그렇죠. 우리 중화학공업 생각해야 된다고 했죠. 자, 무거운 제품, 중공업과 화학 제품, 화학공업을 함께 부르는 말이야. 그러니까 중화학공업이죠. 자, 특히 1970년대, 1980년대에 크게 발달했어. 자, 그럼 보기에서 중화학공업 찾아봅시다. 자, 설탕 산업은요, 1950년대에 발달한 것이고, 신발은 이제 가벼운 거니까 경공업이죠. 조선 산업, 조선, 배, 무겁습니다. 중화학공업 맞죠? 자, 로봇 산업은요, 높은 기술력이 필요한 첨단 산업이에요. 그래서 2000년대 이후죠. 자, 문화 콘텐츠 산업도 이제 서비스업. 그래서 서비스 산업 2000년대 이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이어서 18번입니다.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전국을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 된 것과 관련이 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전국을 빠르게 이동해요. 이건 무엇의 발달입니까? 교통의 발달과 관련된 사진을 골라주면 되겠죠? 자, 1번, 라디오. 이것은 통신이죠? 2번은 아파트, 주거 환경. 자, 3번, 컴퓨터, 통신이죠? 자, 4번.

이거 뭐예요? 서울 부산 간 고속도로 경부 고속도로 개통이네요. 1970년에 있었던. 그래서 교통의 발달이니까 4번이 되겠죠. 자, 5번 컬러 텔레비전 통신이겠죠? 자, 이어서 19번입니다. 다음 밑줄 친이 인물이 누구인지 쓰시오. 자, 이 인물인데요. 서울 청계천에 있는 기념관 벽에 설치된 동상입니다. 이 인물은요,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1970년에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주장하며 자신을 희생했어요. 그리고 1970년에 박정희 대통령에게 편지도 썼던 이 인물은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죠? 바로 전태일입니다.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애썼다라고 기억하면 되겠어요? 자, 이어서 20번입니다. 산업화의 진행으로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모여들면서 도시에 발생한 문제들이 되게 많았죠? 자, 그 중에 한 가지만 적으라고 합니다. 뭐, 주택 부족 문제 적어도 되겠고요. 선생님은 환경 오염 문제 적어볼게요. 그리고 교통 혼잡 문제 적어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1회 20번까지 함께 해결했고요. 오늘 2회 7번까지 선생님이랑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중 분단으로 나타난 모습을 알맞게 말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 분단으로 나타난 모습. 국방비 지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자, 남한과 북한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나요? 오갈 수 없습니다. 아니고요. 남북의 언어와 문화가 점차 비슷해지고 있나요? 차이가 커지고 있죠. 아니고요. 전쟁에 대한 두려움 없이 안심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고 있어요. 남한과 북한이 갈등 없이 좋은 관계 속에서 지내고 있나요? 갈등이 있는 적도 있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이어서 2번입니다. 다음 장소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위 장소가 분당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맞게 설명한 것 찾아볼게요. 자, 가, 임진각, 정정협정? 이것은 판문점이죠. 자, 6.25 전쟁 당시 포로 수용소가 있었던 곳은 임진각이 아니라 거제도입니다. 자, 포로를 잡아서 이제 거제도에서 관리를 했는데, 거제도는 섬이다 보니까 이제 좀 탈출하기 어려웠던 그런 점이 있었고요. 자, 나, 비무장지대 전쟁 이후 군사시설을 설치하지 않도록 한거 맞죠? 다, 판문점 6.25 전쟁으로 멈춰선 기차 무너진 다리는 임진각 관광지죠? 자, 라, 철원 노동당사 남한이 세운 건물이 아니라 이 철원이 북한 땅일 때 북한이 세운 건물이에요. 자, 그래서 아니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3번입니다. 달을 평화의 장소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한 가지 쓰시오. 자, 우리 판문점에서 평화의 장소로 만들기 위해 어떤 거 해요? 뭐, 중간에 첼로 연주하는 사진도 본적 있죠? 음악회가 열리기도 하고요. 이제 음악 연주회. 그리고 여기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기도 했었죠? 자, 따라서 남한과 북한을 회의 장소로 사용합니다. 라고 선생님 적어 볼게요. 자, 이어서 4번입니다. 다음 사진과 관련된 평화를 위한 노력? 이거 남북 정상회담? 정치적 노력이죠. 알맞은 것. 헤어져 살았던 이산가족이 만났다? 이것은 이산가족 상봉이고요. 자, 생태가 잘 보존된 지역을 탐방한 거 아니고, 남북 정상이 만나 평화 통일에 대해 논의한 거 맞죠. 남북 선수가 국제 스포츠 대회에서 함께 입장한 건 평창 동계 올림픽 때 말하는 거고요.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통일 3대 원칙은 7.4 남북 공동성명 얘기하는 거죠? 자,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어요. 자, 5번입니다. 분단으로 달라진 남한과 북한의 언어를 통일하기 위해, 서로의 언어를 이해하기 위해 함께 연구하며 편찬하기로 한 사전의 이름이 있었죠? 무슨 사전? 결의말 큰 사전이었습니다. 정답은 결의말 큰 사전. 자, 우리 사회문화적 노력에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이어서 6번입니다. 평화통일을 위해 학생이 할수 있는 일로 적절한 것을 두 가지 골라볼게요. 자, 학생이. 자, 평화통일 걷기 행사에 참여할 수 있죠. 북한의 문화유산을 발굴하여 조사할까요? 학생이? 할수 없어요. 자, 북한에서 온 사람들을 편견 없이 대할 수는 있죠. 자, 박물관을 세우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요? 학생이? 할수 없어요. 자, 남한의 문화가 북한의 문화보다 우수하다고 여긴다? 아니에요. 모든 문화를 존중해야 되겠죠? 자, 따라서 1번, 3번이 되겠고요. 이어서 7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한반도를 남북으로 나눈 군사 분계선으로 남북 대립으로 인한 긴장

0: 함을 느낄 수 있는 이곳. 자, 군사 분계선을 우리는 다른 말로 휴전선이라고 합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2번 휴전선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선생님과 오늘 7번 문제까지 해결해 보았습니다. 친구들 다음 시간에 이어서 8번 문제 또 해결해 볼게요. 자, 오늘 너무 고생 많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서 또 재미있는 공부합시다.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활짝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나요. 안녕!
1: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2: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1: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3: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 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이윤철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Monday. 월요일입니다. 네. 자, 한 주의 시작은 가정 영어로 해야죠. 오. 자, 제목이요. 새 신발을 사달라고 조르는 딸.
1: 아하.
0: 아이들이 신발을 네. 참 좋아하잖아요.
1: 진짜 좋아하고 저는 특히나 이제 딸 둘을 키우다 보니까 신발에 일단 보석 박혀야 되고요. 가끔가다 불 들어와야 돼요.
0: 불 들어와야
1: 걸을 때마다 돼요. 반짝반짝.
0: 막 삑삑 소리도 나야 되고.
1: 근데 어떻게 하세요?
0: 아기들은 네. 발이 또 빨리 크니까 나 이거 조금 다른 것도 원한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1: 맞아요.
0: 같고.
1: 맞아요. 그리고 금방 작아지니까 네. 솔직히 새 신발 사서 신기기가 좀 아까울 때도 있더라고요.
0: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한 중학생 정도 되고 막 네. 고등학생 되면은 또 트렌드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1: 그렇죠.
0: 이거 방금 산 지 얼마 안 됐어도 이게 조금만 지나면 이거 너무 옛날 거예요.
1: 엄마 나 이거 있어. 괜히 샀어. 그렇죠. 다른 걸로 바꿀 수 있을까? 뭐 이런 거.
0: 자, 그런 내용을 다 담고 있습니다.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아니, 첫 번째 미션은요. 나만 빼고 다들 이 신발이 있어요. 아,
1: 아우,
0: 이런 게
1: 그럼
0: 또,
1: 안살 수가 없어요.
0: 그러니까요.
1: 꼭 사야 돼요. 그러면은 또 이게,
0: 이거는
1: 에이.
0: 특히, 그러니까 뭐 나이가 더 들면 그때는 뭐별 상관 안 하는데,
1: 그쵸.
0: 이또 트렌드에 민감한 나이면은.
1: 다른 친구들이 하는 거 나도
0: 아,
1: 해야지.
0: that's right.
1: 예, 그런 마음 알아요.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완전 작년 스타일이라고요. 신기 싫어요. 아, 그러니까 이미 하나 사줬었네요.
1: 그러네요. 근데 유행이 벌써 지나버렸네요.
0: 아, 그러니까요.
1: 아이고,
0: 민감.
1: 에이.
0: 자, 영어로 다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그럼 새 신발이 사고 싶다고, 유행에 뒤처지고 싶지 않다고 영어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슬기롭게. 짜잔!
0: 도전!
1: 나만 빼고 다들 이 신발이 있어요. 응?
2: What's wrong?
1: I have not these shoes. Everyone have shoes.
2: You have not these shoes.
1: So I need this. I need.

0: Everyone else has
1: everyone,
0: these.
1: Everyone, 진짜로.
0: I bought you a new pair of shoes last week.
1: 어?
0: I bought you a new pair of shoes last week.
1: 아, 이거 완전 작년 스타일이라고요. 아, 신기 싫어요. 이거 아예 벗을 거야.
0: What?
1: 응?
0: What's wrong?
1: This is past. Past.
0: Past?
1: 네. Everybody hate this. So, I hate wear these shoes.
0: What? Oh. Money doesn't grow on trees, lady.
1: 에?
0: Money doesn't grow on trees, lady.
1: 나무 얘기가 갑자기 왜 나오는 거예요, 아빠?
0: Huh?
1: Tree?
0: Yeah, money doesn't grow on trees.
1: 아, 나무에서 돈이 안 자란다고요? 아니, 그래도 이거는 좀 아니야. New shoes.
0: Last new week.
1: No, that shoes is oh, not God. Famous. Very, this shoes, please.
0: No.
1: Please.
2: 아, 이 아빠와 딸의 이제 대화 같아요, 느낌 보니까.
3: 그쵸.
2: 근데 이게 또 참 그럴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막 뭐, 아, 이거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산지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지만.
3: 그쵸.
2: 또 동시에 또, 그 아이 입장에서는 조금 그럴 수도 있겠다.
3: 아, 서운하죠.
2: Right.
3: 왜냐면 그때는 진짜 친구가 거의 전부인 시절이잖아요.
2: 그렇죠.
3: 그러면 친구가 이거 샀는데 좋다더라. 아. 이거 샀는데 좀 약간 어깨 올라가더라 하면 그래? 그럼 나도가 되죠.
2: 이게 진짜 네. 왜냐면 우리도 사실 다 겪어봤던 것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또 이해가 갑니다.
3: 그렇죠.
2: Right.
3: 예.
2: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주세요.
4: Everyone has these shoes but me.
5: I bought you a new pair of shoes last week.
4: They're so last year. I don't want them.
5: Money doesn't grow on trees, lady.
2: All right, you guys. 오늘의 대화문 dialogue 준비되어 있습니다.
3: 네.
2: 자, 미션부터 갈게요. 아니, 나만 빼고 다들 이 신발이 있어요. 이거 가볼게요.
3: Everyone has this, but me.
2: 자, everyone 모두가.
3: 모두가 has 갖고 있대요.
2: 뭘요?
3: These 이 신발들.
2: 근데 난 있어요.
3: But me. 하지만 나는.
2: 오, 하지만 나는. 오, 좋은데요.
3: 그렇죠. 예, 느낌 자체가 자기는 없단 얘기예요.
2: 네.
3: 예, 그 여기에는 shoes겠네요. 아. Shoes.
2: 오케이.
3: Okay. 예.
2: 우, 지금 아슬아슬했어요. 그쵸. 살짝 멈췄을 때 스펠링 틀릴 뻔했는데.
3: 에.
2: 자, S-H-O-E-S, mm-hmm. right? Shoes. Everyone has these shoes but me. 정답? 맞습니다.
3: Oh-ho.
2: Right. 자, 당연히 신발은 shoe이지만
3: 네.
2: 일반적으로 뭐 한 켤레를 얘기를 하게 되면 그냥 shoes, 복수형으로 쓰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참고로 운동화는 영어로 뭐라고 하죠? 우리 운동화.
3: 운동화는 sneaker.
2: 맞아요. 자, 스펠링을 한번 써보세요. 틀려도 돼요.
3: 자, 스니커.
2: 복수라면?
3: 네.
2: 그렇죠.
3: Snickers.
2: 자, 스니커스 스펠링이 아쉽게도 틀립니다.
3: 오, 언제 바뀌었죠?
2: 예전부터 원래 그랬어요. 네, 영어 생길 때부터. 자, EA라고 하는 게 스니커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고요. 얘도 운동화인데 복수로 취급하는 걸 대부분 그렇게 쓰겠죠. 그렇죠?
3: 네.
2: 자, 여기 보면 주어가 뭘까요?
3: 주어가 여기는 has겠네요. Has.
2: Has가 주어인가요?
3: 아, 주어는 everyone.
2: 그렇죠.
3: 예.
2: 저 이건 동사라고 하는
3: 그렇죠.
2: 건데요.
3: 예.
2: 모두가 가지고 있다. 자, everyone이라고 하는 건 모두 다들이라는 뜻입니다. 참고로 같은 단어가 또 하나 있죠.
3: Everybody.
2: 뭐?
3: 에, everybody. Every는
2: 아, 저 죄송한데요.
3: 아, 빠르게 해야죠.
2: 아, 빠르게 해야 되니까.
3: 더 많은 정보를
2: 에, 위해서.
3: 시청자 여러분들께 드려야 되니까.
2: Everybody. 알겠습니다. 멀어서 그렇다고 칠게요.
3: 예.
2: Alright. Everyone, everybody. 다 모두 다들입니다.
3: 네.
2: 그런데 주의하셔야 돼요. 얘는 여러 명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3: 그쵸.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단수 취급해줘야 돼요. 그래서
3: 아,
2: everyone have가 아니라
3: has가
2: has.
3: 됐네요.
2: 그렇습니다. Everyone has. 아. 이거만 좀 헷갈리지 않으면 문장 쓸 때 문제가 없어요. Okay?
3: 아,
2: so
3: 네네.
2: just be careful. Alright. 자, 그런데 보세요. Everyone has these shoes. 여기까지만 쓰고 그 뒤에 더 섭섭한 거는 나를 뺐기 때문에. 나만 빼고, right? 우리가 뭔가를 빼고라고 할 때 대부분 많은 분들이 뭐뭐를 제외하고

0: 에고라고 하는 단어 혹시 아는 거 있어요? E로 시작하는 거.
1: 알죠.
0: What is it?
1: Except.
0: Except. 그거 쓰는 거 전혀 문제 없습니다. 꼭
1: 아.
0: 그게 뭐 격식이다 뭐 이럴 것도 없는데 그거 써도 되고요. 더 캐주얼하게 but을 쓰는 사람도 많아요.
1: 오.
0: So, but 쓰고 나서 목적어 쓰면 목적어만 빼고란 뜻입니다. Alright, everyone but you. 그러면 너만 빼고 모두들 이렇게 실제로 써요.
1: 네.
0: Alright. 자, 그런데 저는 슬기 씨의 해석 방법도 너무 리스펙트해요. 아까 하지만 나는 이런 느낌 맞잖아요, 실제로.
1: 네.
0: Right? Okay.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와, 나만 빼고 다들 그 시험을 fail 했어. 오,
1: 오.
0: 너, 와, 대박이다. 나 공부 별로 많이 안 했는데. 이런 경우 가끔
1: 네.
0: 있잖아요. 자, 모두가 그 exam을
1: Fail.
0: fail 했다. 한마디로 뭐 낙제했다. 그러면 일단은
1: Everyone failed
0: the
1: the exam.
0: 나만 빼고
1: But
0: but
1: me.
0: me. 하지만 난 통과했어. 이런 느낌. 아, 오, 그거 좋은데요?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만 빼고 힘으로
1: 네.
0: 가게요. 힘. 그만 빼고 이 장난감 다 가지고 있다. 모두가 이 장난감 가지고 있어. 그럼 어때요?
1: Everyone has these toys
0: 그만 빼고
1: but him.
0: but him. Right?
1: 네.
0: This toy but him.
1: 아, this toy.
0: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거죠. So, but 뒤에는 사실 없어도 말은 돼야 돼요. 그쵸?
1: 아, 그 이렇게. 네.
0: That's right.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Everyone failed the exam but me.
1: Everyone failed the exam but me.
0: Everyone has this toy but me. But him.
1: Everyone has this toy but him.
0: Alright. 본문도 읽어볼게요. Everyone has these shoes but me.
1: Everyone has these shoes but me.
0: Alright. 자, 이랬을 때 반격 들어갑니다.
1: 오.
0: 지난주에 새 신발 사줬잖아.
1: 아우, 정말. I bought you. 나는 너에게 사줬어. A new pair of shoes를 끊을까요?
0: 이 정도부터
1: 거기서도 끊어도
0: 끊을게요.
1: 되고, 예,
0: 언제 사줬어요,
1: 그리고
0: 근데?
1: 지난주.
0: 지난주에.
1: 그러면 여기에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게 이제 지난주를 뜻하는 last week. 네,겠네요.
0: 원 워드인가요? 투
1: 아니요.
0: 워드인가요?
1: 띄워주세요.
0: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1: 네.
0: Alright, so I bought you a new pair of shoes last week. 정답?
1: Yes.
0: Perfect입니다. Last week 자체가 이미 지난주에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뭐 in, at, on 이런 전치사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 Hold on one second, right? 여기 지금 보면 그냥 new shoes 해도 되는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A new pair of shoes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1: 그러네요.
0: One pair. A pair가 무슨 뜻이에요? Pair, any?
1: 한 쌍.
0: 응? 한 쌍, 맞아요.
1: 네.
0: 그래서 한 쌍의 신발인데 이게 보통 이제 한국에서는 한 켤레?
1: 그죠?
0: 그렇죠. 이런 식으로
1: 네,
0: 이제 쓰게
1: 켤레.
0: 되죠. 그래서 a pair이라고 하는 거, 진짜 이렇게 두 개가 하나를 이루는 것을 얘기를 하겠죠. A pair
1: 그쵸.
0: of something. 뭐뭐 한 쌍. 여기서는 신발 한 쌍, or 신발 한 켤레 이렇게 된 건데, 이거는 사실 신발뿐만이 아니라 진짜 다양하게 쓸수 있어요.
1: 예.
0: 예를 들어서, 양말은 왼쪽, 오른쪽 같이 팔잖아요.
1: 그쵸, 그쵸.
0: 그거 한 쌍을 뭐라고 해요?
1: pair of socks.
0: 쓰. 그렇죠.
1: 예.
0: 그러면 바지도 양쪽 다리 들어가는 걸로 쳐가지고 한 쌍으로
1: 그쵸.
0: 간단 말이에요. 근데 한 벌이라고 얘기를 할때 어떻게 할까요?
1: pair of pants.
0: pants. 청바지면 a pair of
1: jeans.
0: jeans. 이런 식으로 엄청 다양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나는 샀어. 양말 한 켤레를 샀어.
1: I bought a pair of socks.
0: 그죠? I bought a pair of socks. How about this? 그녀는 바지 한 벌이 필요해. 그런데 새로운 바지 한 벌이 필요해. 그래서 얘까지 넣을게요. 자,
1: Yes.
0: 그러면은 일단은 그녀는 필요해. 어떻게 해요? 그녀는 필요해.
1: She needs
0: She needs 새로운 바지 한 벌.
1: a new pair of
0: Pants.
1: pants.
0: 오, very nice. 네, 그래서 a pair of라고 하는 거는 장점은 이렇게 뭔가 꾸며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1: 네.
0: 꼭 그럴 필요는 없지만요. 읽어볼게요. I bought a pair of socks.
1: I bought a pair of socks.
0: She needs a new pair of pants.
1: She needs a new pair of pants.
0: 오케이? 자, 여기서 오랜만에 응용 문장, 챌린지 한번 해볼게요.
1: 아우, 그런 건 하지 마시죠.
0: 아니야,
1: 아니에요,
0: 해야
1: 할게요.
0: 돼요. 자, 보세요. 나는, 그쵸? 신발 한 켤레를 산게 아니라
1: 예.
0: 두 켤레, 한마디로 두 쌍을 샀다.
1: 오.
0: 돈이 좀 그날 있었어요.
1: 와,
0: 어떻게 할까요?
1: 좋겠다.
0: 나는 샀다, 일단 어떻게 해요?
1: I bought.
0: I bought. 자, 한 켤레가 아니라, 한 쌍이 아니라, 두 쌍.

0: 아, 그러면 어가 아니라 two pair of 뭘 샀다고요?
1: 신발이요?
0: 아, two pair of shoes.
1: Shoes. 너무 좋았는데
0: 예. 네.
1: paired 복수로 해줘야죠.
0: 왜요? 그래서 two pair 했잖아요.
1: 2 pairs. One
0: 아우,
1: pair, one pair 있는데요.
0: 하는 봐줘요.
1: 안 됩니다.
0: 아우, 정말
1: 네.
0: 너무하시네.
1: 오늘 저 봐드릴 수가 없어요.
0: 예,
1: 자, 이렇게
0: pairs.
1: a pair는 결국 one pair잖아요. So one
0: 네.
1: pair, two pairs, three pairs. 그냥 단순한 거 pair도
0: pairs.
1: 뭐 이미 복수로 돼 있지만 묶음이기 때문에 걔도 복수로 써줘야 돼요. 오케이?
0: 알겠습니다.
1: Okay? Alright. 자, 그리고 참고로요. 얘는 그냥 단순히 형식 문제일 뿐인데요. 여기 보면 I bought you. 이거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0: 네.
1: 내가 너를 샀다고? 이렇게 잘못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근데
0: 그쵸.
1: 이건 그게 아니라 난 너에게 사줬다.
0: 네.
1: 이것을. 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누군가에게 뭔가를 사준다라고 얘기를 할 때, buy someone something. 이렇게도
0: 네.
1: 하고요. buy something for someone. 이렇게도 써요. 이게 흔히 뭐 문법책에서 나오는 몇 형식인데,
0: Yeah.
1: 그건 사실 예문을 많이 쓰는 게더 중요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이거 하나 정리해 볼게요. Buy me a book. 누군가가 저한테 책 사주세요 하잖아요.
0: 네.
1: Buy someone something. 얘는 전치사 이런 거 필요 없죠.
0: 그죠?
1: 그런데 얘를 다른 형식으로 풀면 Buy a book. 사주는 거 먼저 써요. Buy
0: 예?
1: a book. 북 사줘요. 근데 나 이렇게 안 하고 나를 위해라고 씁니다.
0: 나를 위해면 for이겠네요. 예.
1: Buy a book for me. 네. 그래서 뭐예요? 쟤를 쓰면 전치사를 써야 되는 좀 단점은 있죠.
0: 그쵸?
1: 하지만 또 장점은 나름대로 딴 사람이 아니라 날 위해 사달라, 나에게 사달라라는 거 강조를 해줄 수는 있습니다. Okay? And again, 이런 형식 문제는 사실 이게 몇 형식임 아는 거가 의미가 없어요.
0: 그쵸?
1: 그냥 많이 써야 돼요. 이
0: 네.
1: 어순을 바꿔가면서. Okay?
0: 오케이.
1: 자, 읽어볼게요. I bought you a new pair of shoes last week.
0: I bought you a new pair of shoes last week.
1: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비트워 트레이닝 할게요.
2: Everyone has these shoes but me. Everyone has these shoes but me. I bought you a new pair of shoes last week. I bought you a new pair of shoes last week.
1: Alright,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완전 작년 스타일이라고요. 신기 싫어요.
0: 아유. 산지 얼마 안된것 같죠? 레스트윅에 샀다며요.
1: 그래.
0: They are so last year.
1: 그러니까 지난주에 하긴 했는데 그럴 수도 있죠. 이게 이미 오래 지난 걸 자기도 모른 거죠.
0: 그쵸.
1: 그런 걸 수 있어요.
0: 그리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엄마가 옆에서 야 이거 좀 싸다 이걸로 하자. 이런 입김이.
1: 그래서 얼결에.
0: 예, 제가 많이 하는 수법입니다.
1: 아니, 잠깐만요. 지금 이걸 보고 있다면.
0: They are so last year. I don't want. 아, 나는 원하지 않아요. 신는 걸. I don't want 신는 거? 신는 거는 그건데요. 그거 테이크 오프는 벗는 거고 신는 거. wear인가요? I don't want to wear. 약간 입는 거랑 비슷하게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1: Okay. 네. Right. So they're so last year. I don't want to wear. 자, 나쁘지 않아요. 근데 원래 wear 쓰려면 I don't want to wear them. 해야
0: 아,
1: 돼요.
0: them까지.
1: 뭘 wear 하는지. 자, 여기서 신기 싫어요는 사실은 제가 의역을 한 것뿐입니다.
0: 아.
1: 네, 그래서 그냥 그것들 싫어요 라고 하려고 했던 거예요. So don't worry. I mean, 둘 다 가능하니까.
0: 네.
1: So they're so last year, I don't want them.
0: 아, 그냥 them으로.
1: 네, them이라고 하는 거. 왜냐면은 한쪽이 아니죠. A pair, right? 그래서 그것들이라고
0: 네.
1: 표현을 하는 겁니다. So I don't want them 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0: 네.
1: 자, 여기 굉장히 재밌는 게 하나 나왔어요. 이거는 진짜 거의 슬랭이라고 봐야 돼요.
0: 뭐죠?
1: 자, they're so last year 이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
0: 네.
1: 이 so last year 같은 경우에는 자, let me just show you. 이거는 정식 글에 쓰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0: 예, 예.
1: 그냥 회화나 아니면은 뭐 소셜미디어 같은 데 글 쓸 때 어울립니다.
0: 아하.
1: 아, 완전 작년 스타일이야 라는 뜻인데 이게 실제로 이거는 이미 작년에 유행했던 거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고 그만큼 완전 유행이 이제 지나서 아무도 안 입어. 이런 얘기일 수 있어요.
0: 사실 이거 진짜 해석하면은 they are so last year 하면은 걔네 완전 작년이야 이건데.
1: 맞아요. 근데
0: 스타일이...
1: 꼭 작년일 필요는 없다. 라는
0: 거
1: 하는 겁니다. 아, 스타일이.
0: 거.
1: 스타일이. 예, 그래서 also last year. 오케이, 예를 들어서 노란색이 작년에 유행을 했던 거예요.
0: 맞아.
1: 근데 요

0: 이번에는 핑크가 유행이에요.
1: 오.
0: 그랬는데 딱 그거 보면서 아, 노란색은 완전 작년 스타일이야.
1: yellow. Yellow is so last year.
0: 그렇죠. Yellow is so last year.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이 노래, 야, 요즘 대박이잖아. 이 노래 너 들어봤지? 했더니, 야, 이 노래 완전 작년 스타일이야.
1: 유행
0: 유행
1: 지났어.
0: 지났어.
1: This song is so last year.
0: 그렇죠. This song is so last year. 이런 식으로
1: 오,
0: 만들어주면
1: 이거는
0: 되겠습니다.
1: 입용자기 좀 쉬운데요?
0: 나쁘지 않죠, 그렇죠?
1: 예.
0: 그대로 주어만 바꿔주면 되니까요.
1: 그렇죠.
0: 자, 한번 느낌 살려볼게요.
1: 예.
0: Yellow is so last year.
1: Yellow is so last year.
0: This song is so last year.
1: This song is so last year.
0: 네, 자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아예 연도를 쓰기도 해요. 와, 그거 완전 2020년대 스타일이야. 20년도 스타일이야.
1: 오, 그거? That's so
0: 20,
1: twenty twenties.
0: that's it. That's so 2020. 이런 식으로 뭐 2020. 이렇게 써도 되겠습니다.
1: 네.
0: Okay. 자, you guys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Oh, they're so last year. I don't want them.
1: They are so last year. I don't want them.
0: 아, 자, 마지막 하나 남아있는데요.
1: 네.
0: 나름대로 야심작으로 제가 만들어 본게 있습니다.
1: 아.
0: 무엇이냐면,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야, 아가씨. 하고
1: 예.
0: 아빠가 얘기를 했어요.
1: Money doesn't on trees, lady. 돈이 나무 위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우리 기준에는 이제 어쨌든 하늘, 나무 다 위에 있으니까. 예. 그러면 떨어진다. Money doesn't 떨어진다. 떨어진다가 drop이잖아요. Doesn't drop. Doesn't drop on the tree, lady.
0: Okay. 자,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영어에서는 좀 달라요.
1: 아,
0: 아이디어는 좋았어요. 하늘에서 떨어진다. 근데 여기 자체가 나무로 바뀌어 있죠? 그
1: 네.
0: 얘기는 의미가 아주 비슷하지만, 그러니까 표현이 아주 비슷하지만 또 다르다 하는
1: 그래요?
0: 겁니다. 자,
1: 오.
0: 오늘 사실 보여드릴 거는 grow라는 거예요. 이 돈은 자라지 않는다, 나무에서.
1: 그쵸.
0: 이런 표현이 실제로 영어에 있는 속담 같은 겁니다, 나름대로.
1: 나무에서는 왜 열매가 자란다?
0: 맞아요.
1: 나뭇잎이 자라고 새싹이
0: 맞아요. 뭔가
1: 자라니까. 아.
0: 자란다는 느낌이죠. 오케이?
1: 그쵸.
0: So,
1: grow.
0: money doesn't grow on trees. 이렇게 얘기하면, 야, 돈이 그렇게 쉽게 생기는 게 아니야. 막 펑펑 쓸수 있는 게 아니야. 라든가, 한국에서도 왜 땅을 파도 돈이 나오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
1: 그래.
0: 비슷한 거
1: 땅을
0: 있잖아요.
1: 파봐라.
0: 돈이
1: 돈이
0: 나오나.
1: 나오나.
0: 정말 그 느낌이라고 볼수
1: 근데
0: 있겠습니다.
1: 실제로 놀이터에서 돈을 땅 파서 죽는 사람들
0: 아, 나,
1: 봤어요.
0: 그건 죄송하지만 그건
1: 요즘에는 근데 놀이터가 흙으로
0: 뉴스에서나
1: 안돼
0: 미국에도
1: 있어서.
0: 많아요,
1: 그쵸?
0: 그거. 네, 그럼 무슨 뭐예요?
1: 주머니에 옛날에.
0: 뒤에서 백야드에서 뭐 갑자기 고대
1: 그쵸.
0: 뭐가 나온다든가.
1: 아, 왜 옛날에 주머니에 동전 가지고 다닐 때는 철봉 매달려서 많이 떨어뜨렸잖아요. 예.
0: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1: 맞아요. 그래서 진짜 실제로.
0: 갑자기 엉뚱한 데로 넘어가긴 했지만
1: 예.
0: 아무튼 땅 파서 돈이 나오는 거 아니다. 그걸 영어에서는 tree에서 자라지 않는다.
1: 아하.
0: 자, grow라고 하는 거 나온 김에 자라다라는 동사, 과거형 PP형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1: 요건 제가 알죠. 예, grew인가요? grew 그리고 grown. 예,
0: Okay.
1: grown.
0: grow, grew, grew 아니라 grew,
1: grew.
0: grown. 정답 맞습니다.
1: yes.
0: Have PP는 항상 시간 날 때마다 PP 형태는 계속 익혀두세요. 언젠가 계속 씁니다, 이거는, 진짜.
1: 네.
0: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요거는 제가 뭐 바꿀 게 없어요.
1: 네.
0: 그냥 이대로 고정이 돼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그나마 제가 바꿔볼까 해서 예시를 보여드립니다.
1: 상황을.
0: 예.
1: 네.
0: 한번 읽어볼게요. Money doesn't grow on trees, son. 뭐, lady, 이거는 딸한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좀
1: 네.
0: 재밌게 lady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1: 그쵸.
0: 아들한테 son, 뭐이 정도 부르는 걸 넣을 수 있다던가.
1: 너무 이 소비욕이 강한 아들에게 할수 있는 말이죠.
0: 두
1: 예.
0: 번째 거 한번 읽어주세요.
1: Do you think money grows on trees?
0: 너 돈이 나무에서 자라는 줄 알아? 이거는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1: 그쵸.
0: 그렇죠?
1: 그러니까 돈은
0: 아하.
1: 아껴 써야 된다라는
0: 맞습니다.
1: 메시지네요.
0: 그렇죠. So 여기서는 doesn't가 아니라 do you think에 이런 식으로 조금 응용한 케이스다.
1: 네.
0: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 깔끔하게 한번 읽어볼게요.
1: 예.
0: Money doesn't grow on trees, son.
1: Money doesn't grow on a tree, grow on trees, son.
0: All right. Do you think money grows on trees?
1: Do you think money grows on trees?
0: Okay. 자, 본문 읽어볼게요. Money doesn't grow on trees, lady.
1: Money doesn't

0: Grow on trees, lady.
1: Alright, 또두 문장 있으니까 비토와 트레이닝 할게요.
2: They're so last year. I don't want them. They're so last year. I don't want them. 'Money doesn't grow on trees, lady. Money doesn't grow on trees, lady.
1: 네, 오늘의 미션 정리 한번 해볼게요. 나만 빼고 다들 이 신발이 있어요.
0: Everyone has these shoes but me.
1: 네, 두 번째는 완전 작년 스타일이라고요. 아, 신기 싫어요.
0: They are so last year. I don't want them.
1: Alright. 진짜 그 따님의 역할을 느낌이에요.
0: 네, 아까 양갈래로
1: 아,
0: 운동해
1: 양갈래로.
0: 가지고 찡찡거려야
1: 아, 컨셉
0: 돼요.
1: 좀 있었군요.
0: 네.
1: 오케이.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0: 주세요.
3: Everyone has these shoes but me. Everyone has these shoes but me.
2: I bought you a new pair of shoes last week. I bought you a new pair of shoes last week.
3: They're so last year. I don't want them. They're so last year. I don't want them.
2: Money doesn't grow on trees, lady. Money doesn't grow on trees, lady.
1: 네, 소리내서 참여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0: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보시죠.
1: 네, 첫 번째는 but 목적어.
0: 네.
1: 누구만 빼고 해보겠습니다. 걔만 빼고, 그만 빼고, 다들 이 장난감이 있어. 자, 이거 나눠볼게요.
0: Yeah.
1: 모두가 이 장난감 가지고 있다.
0: Everyone has this toy.
1: 그만 빼고.
0: But him.
1: But him. 하지만 그는 이런 게 되겠네요, 진짜로. 너무 좋았어요.
0: 어,
1: 해석이.
0: 그쵸?
1: I like that. 자, 이번엔 나만 빼고 다들 이 신발이 있어요. 자, 모두가 이 신발 가지고 있어요. 나만 빼고.
0: Everyone has these shoes but
1: But
0: me.
1: me. 마지막. 나만 빼고 다들 그 시험 낙제했어. 그 exam, the exam을 낙제했다.
0: Everyone failed the exam but me.
1: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0: 예, 나는
1: 남
0: 성공했거든요.
1: 삶인데 막 이러면서. 오케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 Everyone has this toy but him. Everyone has these shoes but me. Everyone failed the exam but me.
1: Alright, 자 다음은요. So last year. Alright,
0: 아하.
1: so 이거는 너무 문법을 따지시면 안 돼요. 굉장히
0: 그죠.
1: 약간 좀 굉장히 구어체이기 때문에
0: 네.
1: 해보겠습니다. 완전 작년 스타일이라고요. 이거 주어를요, they로 잡아주세요. They.
0: They are so last year.
1: They're so last year. 이런 느낌. 자, 이번에는 노란색은 완전 작년 스타일이야.
0: Yellow is so last year.
1: Yellow is so last year. 자, 하나 더요. 이 노래 완전 유행 지났어. 완전 작년 스타일이야.
0: This song is so last year.
1: 그죠? This song is so last year. 참고로 이렇게 쓴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안 좋다라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서
0: 그쵸?
1: 아, 진짜 옛날 스타일이네. 우리 막 옛날 기억나네. 막 이렇게도 문맥에 따라 이 전달력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0: 왜냐면 요즘 또 레트로가
1: Oh,
0: 유행이니까.
1: yes.
0: 에.
1: 읽어볼게요.
3: They're so last year. Yellow is so last year. This song is so last year.
1: 좋습니다. 자, 배운 거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0: 주세요.
4: Everyone has these shoes but me.
5: I bought you a new pair of shoes last week.
4: They're so last year. I don't want them.
5: Money doesn't grow on trees, lady.
1: 미션 해결할게요.
0: 슬기롭게 미션
1: 해결!
0: 해결. Everyone has these shoes but me.
2: I bought you a new pair of shoes last week.
0: They are so last year. I don't want them.
2: Money doesn't grow on trees, lady.
1: Great job, you guys.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0: 우린 너무 오래 기다렸어 라는 문장인데요. We waited for too long.
1: 아, 그렇죠. For too long.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입니다. So last year. 이게 뭐 완전 작년 스타일이라는 것도 되고요. 진짜 유행이 지났다라는 느낌이 될 수도 있겠죠. 자,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0: 네.
1: 이 셔츠는 완전 작년 스타일이야.
0: 아.
1: 아, 이 셔츠는 완전 작년 스타일이다.
0: 네.
1: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0: 영어 문장 완성해보시고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1: 네, 발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그것보다 어휘하고 문법에 총력을 더 해야
0: 그렇죠.
1: 오히려 사실 뭐라 그럴까 말할 때 더 도움이 많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0: 그럼요. 거침없이 나오죠.
1: 맞아요. 그래서 뭐 어순 무슨 뭐 단어 이런 거 무시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0: 네.
1: 그렇죠? 기억하시고요. 저희는 또 내일 이 시간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0: See you.

0: 좀 넣어야 된다니까.
1: 이 분위기?
2: 공금까진 보장된다고?
1: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3: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이게 뭐야?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감 좋은 과학 강예람입니다. 오늘은 거울과 렌즈 첫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평면 거울에 대해서 봤잖아요. 이번 시간에는 볼록 거울과 오목 거울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상시에 숟가락에 앞면, 뒷면 내 얼굴을 보면 조금 우스꽝스럽게 보이기도 하죠. 그 모습 상상하면서 우리 리얼리티 체크 가볼게요. 자동차 사이드미러에는 왜 볼록 거울을 사용할까?
1: 볼록 거울은 거울이 바깥쪽으로 휘어 있어서 뒤쪽 풍경을 한 곳에 모아 보여주기 때문에 자동차 사이드미러로 사용한다.
0: 정말 그럴까? 볼록 거울에서 보이는 상의 크기는 물체보다 클까 작을까? 볼록 거울에 대해서 보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평면 거울의 특징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평면 거울은 물체가 있으면 거울 뒤는 막혀 있는 것이라고 했었죠. 이 물체와 똑같은 거리에 허상이 생긴다라고 했습니다. 물체의 상이 물체 크기와 똑같이 생기는 거고요. 반사 법칙이 당연히 적용이 되니까 입사각과 반사각이 법선에 대해서 같은 각으로 이렇게 빛이 나아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렌즈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렌즈는 빛을 통과시켜요. 그리고 렌즈의 종류도 볼록 그리고 오목이 있습니다. 오늘 거울과 렌즈라고 했기 때문에 렌즈의 종류도 잠깐 보고 갈게요. 렌즈의 종류가 볼록 렌즈가 있다고 했죠. 볼록 렌즈는 이렇게 가운데 부분이 이 가장자리 부분보다 두꺼운 게 볼록 렌즈입니다. 그런데 두꺼운 모양이 조금씩 달라서 이렇게 양볼록 그리고 양오목 아니면 평볼록 평오목 아니면 이렇게 초승달 같이 생긴 렌즈 이런 것들도 볼록과 오목으로 나뉘어집니다. 자, 이때 이런 렌즈들이 어디에 쓰이냐 잠깐만 얘기하고 가자면 이런 렌즈는 돋보기 같은 데 쓰이는 거예요. 그리고 돋보기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안경 돋보기 있죠. 그런 거는 또 이런 렌즈 쓰고요. 그리고 근시용 렌즈에는 오목 렌즈를 사용을 합니다. 근시용 렌즈에 이렇게 초승달처럼 생긴 이런 오목 렌즈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잘 보시면 안경을 이렇게 만져보세요. 이렇게 오목 렌즈의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0: 이렇게 평행하게 입사한 각은 자, 반사를 하는데 이 반사각은 마치 이 초점에서 나오는 이 선하고 똑같이 이렇게 반사하게 되고요. 밑에도 마찬가지로 초점에서 나온 빛이 나아가는 방향처럼 이렇게 반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런 동그란 불룩한 모양 때문에 우리가 볼록 거울을 보면 시야가 좀 넓어요. 이 거울로 비추어 들어오는 빛의 요 각도가요. 평면 거울은 그대로 반사돼서 내 눈에 이렇게 보이는 거지만 볼록 거울은 이 시야가 더 넓은 거 보이죠? 이렇게 넓게 볼때이 볼록 거울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예로는 도로에 안전 거울 있죠? 저쪽 끝부분, 이렇게 코너 부분 잘안 보이면 그 지점에 볼록 거울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학교에 꺾여 있는 복도에도 볼록 거울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넓게 볼수 있어서 그렇고요. 자동차 사이드미러도 볼록 거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넓게 보는 게 가능해요. 그런데 볼록 거울로 보면 사물이 실제보다 작아 보이기 때문에 저 멀리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어서 여기에 항상 문구가 좀 써져 있어요. 실제로 있는 것보다, 보이는 것보다 더 실제 가까이 있다라는 문구 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 선반 거울은 어디냐면 이 선반에 요 부분에 거울 보이죠? 저 안쪽까지 잘안 보이니까 거기까지 보여주려고 이렇게 선반 거울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볼록 거울에서 빛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퍼져나간다는 거, 요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럼 이번엔 오목 거울 볼게요. 오목 거울은 빛을 한 곳에 모아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평행하게 입사한 빛이 당연히 반사 법칙에 의해서 반사해서 나아가는데 한 점에 모여요. 이걸 우리는 초점이라고 할 겁니다. 이런 모여드는 성질 때문에 어떤 물체를 크게 보는데 이 오목 거울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런 예로는 뭐가 있을까? 그 화장대에 확대해주는 거울 있어요. 얼굴을 좀 구석구석 볼수 있게 확대해주는 거울에는 오목 거울을 사용을 하고요. 아마 모든 집에 다 있는 건 아니고, 어느 숙소 같은 데 보면 화장실에 내 얼굴이 이만하게 크게 보이는 거울 있기도 하거든요. 자, 이런 데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헤드라이트에도 이렇게 오목 거울을 사용을 해요. 빛이 모인다라고 했는데 거꾸로 이 가운데다가 빛을 주면요. 이 오목 거울에 반사돼서 앞으로 쫙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헤드라이트나 아니면 손전등도 마찬가지예요. 손전등도 여기 오목 거울이 있고 가운데 전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쫙 앞으로 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치과에서 쓰는 이런 치과용 거울도 오목 거울이라서요. 이의 안쪽 보고 싶은데 그걸 또 자세히 보려면 크게 봐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목 거울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것이 있어요. 이거는 태양열 조리기라는 것인데 오목 거울처럼 생겼죠. 이렇게 오목한 반사판에 빛이 들어오면 한데 모여주기 때문에 이곳이 뜨거워져서 이걸로 어떤 요리를 당연히 조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오목 거울의 특징을 이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반사 망원경. 망원경을 접할 기회가 흔치는 않지만 이런 원리다라는 것만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별빛이 들어오면 이 오목 거울이 이 빛을 모아줍니다. 이 모아주는 빛을 이렇게 평면 거울이죠? 평면 거울이 그대로 반사해주고요. 반사해준 빛을 눈에서는 확대해서 봐야 되니까 여기에는 또 볼록 렌즈가 껴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별빛을 보는 말하자면 망원경의 옆구리에서, 옆부분에서 그 별을 관측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망원경에서도 오목 거울을 사용하고요. 오목 거울의 사용처가 굉장히 많죠. 이 오목 거울에서는 빛이 모여드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평행하게 입사한 빛이 이렇게 한 점에 이걸 초점이라고 할 건데 한 점에 모여든다는 거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팩트 체크 해볼까요? 볼록 거울에서는 물체보다 작고 바로 선상이 나타난다. 따라서 실제보다 작게 보이지만 더 넓은 범위를 한 번에 볼수 있다.
1: 사이드미러의 평면 거울이 아니라 볼록 거울을 쓰는 이유를 더 자세히 알겠네요. 상의 크기가 작아지는 대신 사각지대를 없애고 더 넓은 시야를 확보해주기 때문에 안전 운전에 필수적인 것이군요.
0: 이렇게 볼록 거울과 오목 거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문법을 알면 문장이 보인다. EBS 만점왕 영어 따라 쓰는 영문법 레벨 3에 오신 우리 친구들 모두 모두 환영합니다. 자, 우리 오늘은요 26강입니다. 최상급 한번 공부해 볼 텐데요. 먼저 우리 word preview를 통해서 중요한 단어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쌤이랑 같이 큰 소리로 읽으면서 지금 바로 한번 외워봅시다. 자, 그럼 첫 번째 단어 볼까요? season. season 하면 계절입니다. 자, 우리 사계절이라고 하면 four seasons라고 할 수가 있겠죠. season 뜻은 계절, 지금 바로 기억해 두시고 이어서 다음 단어로는 score. score. 네, score 하면 점수예요. 우리 스포츠 경기를 보면 현재 스코어는 몇 대 몇입니다. 이렇게 많이 말하죠. 이때 score 하면 점수라는 의미니까 지금 꼭 기억해 둡시다. 자, 다음 단어는 especially. especially. 자, 이 단어를 잘 들여다보면 special이 들어있어요. special이 들어있으니까 especially라고 하면 특별히 혹은 특히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especially, 특히. 자, 다음 단어는 delicious입니다. delicious 하면 맛있는이라는 뜻이 되겠죠. 바로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street. street. street은 무슨 뜻이에요? 거리입니다. street, 거리. 자, 여기까지의 단어들 여러분 다 기억해 두셨을까요? 이어서 우리 추가 어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heavy라고 하면 무슨 뜻이에요? heavy, 무거운입니다. 무게가 무거운. 다음으로 interesting인데요. interesting, 역시 굉장히 자주 나오는 단어입니다. interesting은 흥미로운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어서 오늘 중요한 단어인 best. best 보겠습니다. B-E-S-T, best는요, 가장 좋은 혹은 최고의 라는 뜻이니까 꼭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개념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오늘은 chapter 7, 비교급과 최상급 단원입니다. 지난 시간 공부했던 비교급에 이어서 오늘은 우리 최상급에 초점을 맞추어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해요. 최상급이라고 하면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여러 개의 대상 중에 가장 뭐뭐하다 이렇게 나타낼 때 쓸 수 있는 말입니다. 우리 반에서 내가 가장 키가 커. 우리 반에서 내가 가장 똑똑해. 우리 반에서 내가 가장 노래 잘해. 이런 식으로 가장 뭐뭐한이라고 해석되는 게 바로 이 최상급인데요. 오늘은 최상급을 만드는 방법을 규칙과 불규칙 변화로 나누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최상급을 만들 때 규칙 변화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상급을 만들 때에는 형용사나 부사 뒤에 EST를 붙여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가장 뭐뭐한이라는 의미를 갖게 돼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tall 하면 키가 큰인데 뒤에 EST를 붙여서 tallest 하면 무슨 뜻일까요? 가장 키가 큰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Tom이 가장 키가 크죠? 그러면 우리 가장 키가 작은도 한번 연습해 볼까요? 키가 작은은 short. short. 자, 그런데 가장 키가 작은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러면 short 뒤에 뭘 붙여요? est를 붙여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shortest, 가장 키가 작은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최상급은 이렇게 단어 뒤에 est를 붙여서 가장 뭐뭐한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기억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문장 속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같이 한번 볼게요. Tom is the tallest in his family 라고 했어요.
우리 tall 뒤에 est를 붙여서 최상급을 만들어줬으니까 탐은 가족 중에서 가장 키가 크다라고 해석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EST를 붙여서 최상급을 만드는 규칙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대부분의 형용사나 부사는 뒤에 EST를 붙여서 만들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tall, 키가 큰의 최상급은 tallest, 가장 키가 큰이 되겠고요. 또, fast, 빠른의 최상급은 fastest, 가장 빠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로 끝나는 형용사나 부사는 EST를 붙이지 말고 그냥 ST만 붙여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nice. 얘는 이로 끝나는 형용사니까 그냥 ST만 붙여서 최상급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가장 훌륭한, 가장 좋은 이러한 뜻이 되겠죠? 자, 여러분, 여기 있는 단어들 우리가 바로 지난 시간에 봤던 그 형용사들입니다. 사실 이 규칙이 완전히 새로운 규칙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비교급 규칙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비교급일 때는 er을 붙이는 규칙이고, 최상급일 때는 est를 붙이는 규칙. 이것만 달라지는 겁니다. 이 내용은 지난 시간 내용과 똑같으니까 복습한다고 생각하면서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자, 이어서 자음 플러스 y로 끝나는 경우입니다. 자음 플러스 y로 끝나는 경우에는 y를 i로 고친 후에 est를 붙여 주어야겠죠. 자, 예를 들어서 형용사 dirty의 경우 더러운인데 자음 플러스 y로 끝납니다. 이 경우에는 마지막 y를 i로 고쳐준 후에, 그 후에 est를 붙여주자라는 거예요. 따라서 dirtiest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 형태가 이상한 것이 아니라 y를 i로 바꿔주고 est를 붙여준 거예요. 자, 이어서 big, hot과 같이 단모음, 단자음으로 끝나는 형용사들인데요. 이 경우에는 마지막 자음을 한번더 써준 후에 est를 붙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big 하면 자음, 모음, 자음으로 끝나요. 그쵸? 따라서 모음 하나, 자음 하나, 단모음, 단자음으로 끝납니다. 이 경우에는 마지막 자음을 한번더 쓰고 est를 붙여주면 됩니다. 하나 더, hot. 얘도 역시 자음, 모음, 자음으로 끝나니까 단모음, 단자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 경우에도 마지막 자음 한번더 쓰고 EST를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길이가 긴 단어인데요. 길이가 긴 단어의 경우 뒤에 EST를 붙이지 않고 앞에 most를 붙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useful least가 아니라 어떻게 되겠어요? most useful이 되겠고, expensive-est가 아니라 most expensive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아래 내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상급의 표현은 영어에서 셋 이상의 대상 중 하나가 가장 뭐뭐하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씁니다. 최상급은 가장 뭐뭐하다라는 의미를 가질 때 써요. 자, 이어서 다음 중요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The 최상급 비교 범위를 사용해서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즉, 최상급이라는 건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가장 뭐뭐한지 비교 범위를 꼭 써주자는 거예요. 우리 가족 중에서 가장 키가 큰지, 우리 반에서 가장 키가 큰지, 전교에서 가장 키가 큰지, 아니면 전 세계에서 가장 키가 큰지 그 범위를 반드시 한정해 주어야 하고요. 또 최상급 앞에는 꼭 너를 써주셔야 합니다. 최상급 앞에는 꼭 누구를 쓴다? 더를 써주셔야 합니다. 이것까지 놓치지 마세요. 자, 여기까지 최상급의 규칙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형용사 뒤에 est를 붙이거나 앞에 most를 붙이는 규칙 변화를 살펴보았는데, 역시 최상급도 불규칙 변화가 있어서 따로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자,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good, well의 최상급은 바로 best입니다. 자, best 하면 우리 아까 보았죠? 가장 좋은, 최고의, 가장 잘이라는 의미의 최상급 단어입니다. 베스트가 누구의 최상급이라고요? Good 혹은 well의 최상급이에요. 꼭 기억해 두세요. 반대로 bad의 최상급도 있습니다. bad의 최상급은 worst, 가장 나쁜, 최악의 이런 뜻이 되겠죠? 불규칙 변화는 여러분이 따로 기억을 해 두셔야 합니다. est를 붙인다라는 규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따로 기억을 해 두도록 하세요. 또 시험에 잘 나오는 최상급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any much의 최상급은 most입니다. 가장 많은이라는 뜻이 되겠죠. 이어서 양이 적은 little의 최상급은 우리 least를 씁니다. 얘도 역시 꼭 기억해 두세요. 이어서 far의 최상급 두 가지가 가능한데 farthest 혹은 furthest 둘다 알아두시면 좋겠죠. 마지막으로 old의 최상급으로 eldest를 쓸 때가 있습니다. 주로 사람한테만 쓰니까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오른쪽 설명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단어들은 그냥 est를 붙이지 않고 완전히 다른 모양으로 바뀝니다. 이게 바로 최상급의 불규칙 변화니까 여러분이 따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최상급 표현 다양한 문장 속에 한번 적용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1번 문제부터 풀어볼게요. 우리말에 맞는 최상급의 표현을 골라보세요 라고 하였습니다. 자, A를 보시면 오늘이 올해 중 가장 추운 날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cold 뒤에 er을 붙일까요? 아니면 est를 붙일까요? er을 붙인 형태는 비교급이고요. 가장 뭐뭐한 최상급은 est를 붙여서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coldest라고 해야 가장 추운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이어서 B 가겠습니다. 그는 팀에서 가장 빠르게 달린다라고 하였어요. fast의 최상급 나와주면 되겠네요. 그냥 fast가 아니라 뒤에 est를 붙여서 최상급을 만들어 줍시다. He runs the fastest. 가장 빨리 달린다. 어디서? In the team. 그 팀에서가 되겠죠. 이어서 C 가겠습니다. 그녀는 그 그룹에서 가장 웃기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웃긴이라고 하려면 funny인데요. funny의 최상급은 funniest가 되겠죠. She is the funniest in the group. 그녀는 그 그룹에서 가장 웃기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뒤 갈게요. 겨울은 여기서 가장 긴 계절이다라고 했습니다. 가장 긴이니까 long 뒤에 est를 붙여서 최상급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Winter is the longest season here이라고 하면 겨울은 가장 긴 계절이다 여기서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이어서 이인데요. 그녀는 자기 가족 중에서 가장 어리다입니다. 가장 어리다니까 younger 아니고 youngest 골라주어야겠죠? 형용사 뒤에 est를 붙여야 최상급이 됩니다. 그녀는 가족 중에서 가장 어리다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자, 이어서 우리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앞 문장을 보고 상황에 맞는 최상급의 표현을 고르고 해당 문장은 따라 써보라고 하였네요. 자, 우리 A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The last puzzle was very easy. It was the easiest, hardest of all. 지난번 퍼즐은 매우 쉬웠던 거니까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쉬웠다라고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easy의 최상급인 easiest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두 번째 문장 같이 한번 따라 써볼게요. It was the easiest of all. 그것은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쉬웠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돼요. 자, 이어서 B입니다. 탐은 진짜 재밌어. 진짜 웃긴 사람이야. 이런 뜻이죠. 그는 가장 재미있는 농담들을 해. 라고 해야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따라서 funny의 뒤에 est를 붙인 funniest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같이 한번 써볼게요. He tells. 그는 말한다. The funniest jokes. 가장 웃긴 농담들을. 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이어서 우리 C로 가보겠습니다. It was freezing 이라고 했는데요. freezing 하면 얼릴 것처럼 추운이라는 뜻이에요. 엄청 추웠어. Especially in January니까 1월에 특히 엄청 추웠대요. 1월은 was the coldest, hottest month of the year. 그 해에서 가장 추웠던 달이겠죠. 그래서 cold의 최상급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문장 정확하게 한번 따라 써볼까요? January, 1월은 was the coldest month. 가장 추운 달이었다. of the year. 그해 중에서. 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다음 문제 살펴볼게요. Many students took the test. 많은 학생들이 시험을 쳤습니다. 그리고 미나 got 100%. 미나는 100%를 맞았다고 합니다. She had the highest, lowest score in the class라고 했네요. 그 수업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highest 골라주면 되겠네요. 같이 한번 써봐요. She had the, 그녀는 받았습니다. The highest score. 가장 높은 점수를 어디에서? In the class. 그 수업에서. 네, 이렇게 써주셨나요? 우리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2입니다. I tried three kinds of pizza. 나는 세 가지 종류의 피자를 맛보았습니다. 먹어보았습니다. Cheese pizza was the most delicious. 그 중에서 가장 맛있었던 피자는 뭐래요? 치즈 피자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치즈 피자는 모든 것 중에서 최고였겠죠? 베스트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같이 써보시면 that pizza.

그 피자가? 와이스타 베스트 에버 모든 것 중에 최고였다. 가장 맛있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이어서 우리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말에 맞게 빈칸을 채워보세요. A를 보시면 우리 집은 그 거리에서 가장 깨끗하다라고 했어요. 최상급이잖아요. clean의 최상급인 cleanest 써주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B를 보면 내 강아지는 모든 반려동물 중에서 가장 귀엽대요. 그쵸? 따라서 cute의 최상급인 cutest 써주시면 됩니다. C로 갈게요. 그녀는 우리 반에서 가장 친절한 여자아이다. kind의 최상급이겠네요. kindest. D를 보면 저산은 그 나라에서 가장 높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하이의 최상급인 하이스트 써주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E를 보면 오늘은 이번 여름 중 가장 더운 날씨다라고 했습니다. 가장 더운 거니까 핫의 최상급인 hottest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최상급은요, 꼭 앞에 이렇게 누구를 쓴다고 했죠? 너를 쓴다고 했습니다. 이거 잘 기억하면서 우리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우리말에 맞게 빈칸을 채워보세요. 자, A를 보시면요. 흰긴 수염고래는 세상에서 가장 큰 동물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가장 큰 동물이니까 영어로 뭐라고 쓰면 될까요? The biggest animal 혹은 the largest animal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지금 최상급 앞에 더를 써 주었다는 것 놓치시면 안 되겠죠? 같은 방식으로 비도 한번 해볼까요? 그것은 지금까지 중 가장 특별한 생일이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It was the most special birthday ever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우리 special의 최상급은 most special이 되겠고요. 앞에 덜을 붙여서 우리 최상급 앞에는 덜을 꼭 붙인다라는 점도 잊지 마세요. 자, 이어서 C 가볼게요. 그 빌딩은 그 나라에서 가장 높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That building is the tallest in the country가 되겠죠? 지금 최상급 앞에 역시 덜을 붙여 주었습니다. The tallest, 가장 높은이란 뜻이 되겠죠? 이어서 D를 보시면 그는 자기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날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베스트를 활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는 보냈다 동사 써 주었고, the best day니까 최고의 날을 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이를 보시면 이 책은 도서관에서 가장 흥미로운 책이다라고 했거든요. 따라서 this book is the most interesting book in the library가 되겠습니다. Interesting의 최상급은 most interesting이고요. 역시 앞에 덜을 붙여서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결하셨다면 우리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5번입니다. 우리말에 맞게 주어진 문장을 고쳐 써보세요. A를 보시면 우리 엄마의 요리가 모든 것중 가장 최고이다, 즉 최고이다, 가장 맛있다 이런 의미의 최상급이 나와 주어야겠죠. 그런데 주어진 문장을 보니까 My mom's cooking is the better of all 이라고 했어요. Better은 그새 비교급이고요. 우리는 최상급인 누가 필요할까? Best가 필요하겠죠. 따라서 My mom's cooking is the best of all 이 되어야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가장 뭐뭐한이라고 할 때는 비교급이 아니라 최상급을 쓴다라는 것 잊지 마세요. 이어서 B입니다. 리오는 내 친구들 중 가장 웃기다라고 하였는데요. Leo is the funniest among all my friends라고 하였어요. 자, 여기선 뭐가 잘못되었을까요? Funny라는 형용사 뒤에 EST를 붙여 주었는데
문제는요, 여러분. 우리 자음 플러스 Y로 끝나는 형용사의 경우 마지막 Y를 I로 바꾸고 EST를 붙여준다라는 규칙 기억나시죠? 따라서 이렇게 써줘야 합니다. Leo is the funnest among all my friends. 이렇게요. 자, 이어서 C입니다. 그것은 가장 흥미진진한 영화였다. 해석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어진 문장을 보니까 That was a more exciting movie라고 했어요. 뭐가 잘못됐는지 찾으셨나요? 우리 more은 비교급에서 쓰는 말이고요. 최상급일 땐 more이 아니라 most를 써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That was the most exciting movie가 되어야겠죠? 자, 이어서 D입니다. 그는 학교에서 가장 친절한 학생이다 라고 하였어요. 그런데 주어진 문장을 보니까 He is the kinder student in school 이라고 했습니다. 자, 얘는 최상급이 아니라 뭐예요? 비교급입니다. 따라서 최상급을 만들어주려면 EST를 붙여주어야겠죠. 정답은 He is the kindest student in school 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를 보시면 그것은 올해 가장 어려운 시험이었다 라고 하는데요. 가장 어려운 최상급을 만들어 주어야겠네요. 주어진 문장을 보니까 It was the difficultest test this year 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선 문제가 무엇일까요? difficult 이 단어 자체의 길이가 깁니다. 이렇게 길이가 긴 단어의 경우에는 뒤에 EST를 붙이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만든다고 했죠? 앞에 most를 붙여서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알맞은 형태는 It was the most difficult test this year.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이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It was the most difficultest. 여러분, 이렇게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얘는 최상급을 이중으로 만들어 준 것이죠? 이렇게 쓰지 않도록 조심해 주세요. 우리 앞에 most를 쓸 때는 뒤에 EST를 붙여주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기억하면서 우리 마지막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주어진 문장의 틀린 부분을 찾아 고쳐 써보세요. A를 보시면 Winter is the colder season. 지금 비교급이 나와 있는 것 보이시죠? 그럼 해석해 봤을 때 겨울은 더 추운 계절이다가 됩니다. 그런데 겨울이 누구보다 더 춥다는 건지 비교 대상이 나와 있지 않죠? 따라서 이 자리에서는 비교급이 아니라 최상급이 나와 주어야 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겨울은 가장 추운 계절이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우리 최상급 앞이니까 앞에 더도 나와 있다는 거알수 있겠네요. 이어서 B 보겠습니다. That red dress is the more special one 이라고 했는데 역시 우리는 최상급이 필요합니다. 그 빨간색 드레스는 가장 특별한 거야가 되겠죠? 따라서 more이 아니라 most를 써서 최상급을 만들어 주어야겠네요. 정답 한번 확인해 봅시다. That red dress is the most special one 이라고 해야 가장 특별한 드레스다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C를 보시면 this is the heaviest box in the room 이라고 했는데 자음 플러스 y로 끝나는 형용사의 경우 마지막 y는 i로 바꾸고 est를 붙여 주어야 하죠. 그래서 알맞은 형태는 이렇게 생겼다는 점 체크해 주시고 가장 무거운 상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어서 우리 뒤로 갈게요. The cake is the most soft of all. Soft라는 단어는 전혀 길지가 않아요. 그래서 앞에 most를 붙일 필요가 없이 뒤에 EST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정답 확인해 볼게요. The cake is the softest of all.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가장 부드럽다라고 해석이 되겠습니다. 이를 보시면 beautiful 뒤에 EST를 붙여주었는데 이렇게 단어가 긴 경우 뒤에 EST 붙이지 않고 앞에 누구 붙인다?
most를 붙인다. 따라서 정답은 It is the most beautiful painting in the art gallery가 되겠죠.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

라고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최상급의 규칙 변화와 불규칙 변화 알아보았습니다. 다양한 예시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내용 꼭 복습해 보실 거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듣기만 해도 저절로 알게 되는 마법 같은 역사를 선물하는 역사로운 세니쌤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만나는 31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배워볼 주제는요, 청의 건국과 발전인데요. 먼저 학습 포인트와 핵심 키워드 살펴볼게요.

잘 살펴보았나요? 그럼 본격적으로 키워드를 통해 청의 건국과 발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표적인 키워드입니다. 누르하치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누르하치는 만주족을 통합하여 후금을 건국합니다. 이후 후금은 국호를 청이라고 변경하는데요. 이 청나라의 전성기를 가지고 왔던 대표적인 황제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강희제였습니다. 특히 청나라는 만주족이었거든요. 이 만주족이 기존의 한족을 통치하는 과정 속에서 강압적인 정책을 시행하기도 하고 회유책을 시행하기도 했는데요. 아직까지는 도통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죠? 그럼 교환을 통해 더욱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교환 볼게요. 자, 누르하치가 만주족을 통합하여 후금이라는 나라를 건국했습니다. 이때는 아직 명나라가 있었던 시기이죠. 그리고 제가 앞선 강의에서도 계속 말했는데 대부분의 북방민족들이 통합하거나 힘을 합치면 강해졌죠. 마찬가지로 만주족도 통합하여 후금을 건국하며 나라의 힘이 강해졌습니다. 이후 홍타이지가 국호를 청이라고 변경했죠. 그런 다음에 이 청나라가 중국 전체를 지배하게 되었는데요. 특히나 청나라는 팔기군이라고 하는 핵심적인 이 군사 조직이 있었어요. 이를 바탕으로 베이징을 점령하여 중국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청나라의 전성기를 이끈 대표적인 황제들을 볼까요? 먼저 강희제, 옹정제, 권륭제가 있습니다. 이들이 지배했을 당시 약 130년간의 이 전성기가 이어졌는데요. 특히나 청나라 영토의 최대 영역을 한번 볼까요? 몽골, 티베트, 신장, 타이완 등을 정복해서 오늘날 중국 영토의 대부분을 확보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도 꼭 함께 봐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청의 통치 정책을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생각을 해보면 이 청나라는 만주족이잖아요. 그런데 이 만주족이 기존의 중국 전역에는 한족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이 만주족이 한족을 다스리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릴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근과 채찍을 적절하게 활용하기로 하는데요. 먼저 강한

0: 지속적인 정책, 강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변발과 호복을 강요합니다. 변발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그림에서 볼수 있는 것처럼 바로 청나라의 이 머리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변발의 모양을 강조하기도 했고요. 또 그들이 입는 옷인 호복을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중화사상을 탄압했는데요. 중화사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 세계의 중심이 중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심에는 바로 한족의 문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한족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중화사상을 탄압해 나갔어요. 이 과정 속에서 청왕조에 대한 비판도 금지시켰습니다. 청나라의 왕조에 대한 것을 비판을 금지하면서 학자들이나 글을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했겠죠. 왜냐하면 잘못해서 글을 쓰면 이거 혹시 우리 청나라 지금 저격하는 거야?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강압적인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회유책도 함께 시행하는데요. 먼저 과거제를 유지했습니다. 기존의 시험 제도였던 과거제를 유지했고, 명청시대의 지배층이었던 신사층의 특권을 그대로 인정해줬습니다. 신사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신은 전직, 현직 관리 등을 의미하고요. 여기에서 사는 이 관리가 될수 있는 사람들, 지식인들, 학생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특권을 인정해 준 것이죠. 그리고 사고전서라고 하는 책을 편찬하는 데 있어서 한족을 참여시켜 줍니다. 한족은 이전에 잘못 글을 썼다가 이거 청나라 비판하는 거 아니야? 라는 말을 들을까봐 함부로 글을 쓸수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편찬 사업에 한족을 참여시킴으로써 그들의 쓰고 싶어 하는 욕구를 어느 정도 해소해 준 면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주족과 한족을 관직에 함께 등용시켜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을 키워드를 통해 다시 한번 정리해 나가 볼까요? 먼저 누르하치가 등장했죠. 누르하치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네, 맞습니다. 만주족을 통합하여 후금을 건국한 사람이었죠. 여기서 우리가 절대 헷갈리지 말아야 하는 게 후금이 등장했을 때 명나라도 함께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홍타이지가 후금을 라는 국호를 청으로 변경하였죠. 이후 청나라는 팔기군이라고 하는 핵심 군사 조직을 이용해서 중국 전역을 지배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청나라의 전성기를 가지고 온 황제들이 있다고 했는데요. 그렇죠. 강희제, 또 옹정제, 권륭제 등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핵심에서는 특히나 이 청나라가 기존의 한족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어떠한 방식을 사용했느냐였는데요. 특히 강압적인 정책과 회유책을 함께 사용했습니다. 강압적인 정책으로는 무엇이 있었나요? 키워드에서 볼수 있듯이 변발이나 호복 등을 강요하기도 했고요. 또 중화사상을 탄압하고 청왕조에 대해서 함부로 비판하는 것을 금지했죠. 그런데 이렇게 강압적인 정책만 했던 것은 아니었죠. 회유책도 함께 했습니다. 대표적인 회유책 무엇이 있었나요? 그렇죠. 과거제를 유지하기도 했고요. 네, 당시 명나라와 청나라의 지배층이었던 신사층의 특권을 계속해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사고전서를 편찬하는 데 있어서 한족을 참여시키기도 하고, 만주족과 한주족의 관리를 함께 등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확인 문제 풀어볼게요. 첫 번째 문항입니다. 청은 한족을 통치하기 위해 강압책과 함께 과로를 병행하였는데요. 과로는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회유책입니다. 두 번째 문항입니다. 청은 과로, 옹정제, 권륭제 시기에 전성기를 누렸는데요. 과로에 들어갈 황제의 이름은? 네, 강희제입니다. 여기까지 청의 건국과 발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더 재미난 이야기와 중요한 핵심 키워드로 찾아오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또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안녕하세요. EBS 중학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정태형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우는 내용은 다양한 종교의 확산과 지역의 변화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지만 종교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울 내용 수업의 나침반을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자,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 이렇게 세 가지를 배울 겁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종교가 중요한데 첫 번째로 우리가 배울 종교 힌두교입니다. 자, 힌두교의 발전과 확산은 인도와 관련된 그런 부분이고요. 굽타 왕조, 힌두교의 발전, 인도 고전 문화, 문명의 교차로 동남아시아까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힌두교의 발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서아시아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아시아에서 있었던 페르시아, 국교가 어떤 거였냐면 조로아스터교였습니다. 자, 그래서 조로아스터교의 발전 한번 배워보고요. 그런 다음에 조로아스터교 이후에 등장했던 종교인 이슬람교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특히나 이 이슬람교는 서아시아를 넘어서 세계적인 종교가 됐기 때문에 이슬람교의 발전 너무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성립됐고 그 뒤로 어떻게 발전되고 확산됐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슬람교 어떻게 성립됐는지 이 부분 초점 맞춰서 배우면 좋을 것 같고요. 우마이야 왕조와 아바스 왕조를 비교하는 것도 시험 문제로 단골 소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바스 왕조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용을 한 컷 그림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은 우리라고 하는 거를 만드는 정체성이기도 하지만 너와 나를 구분짓는 요소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개의 민족, 민족이 다르면 보통 다른 정체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종교가 같으면 이걸 아우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게 대표적으로 이슬람교가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그래서 튀르키예라든지 이라크, 이란, 물론 정확한 이슬람교의 종파는 조금씩 다르지만 이슬람교라고 하는 공통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통일적인 왕조로 유지될 수 있었다라는 거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종교는 아무튼 우리를 묶는다. 반대로 다른 종교와의 갈등을 만들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종교 믿어라고 하면서 개종을 강요할 때 나 너네 종교 싫은데? 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충돌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전쟁의 과정까지를 포괄할 수 있는 게 바로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로 힌두교의 발전과 확산을 배워볼 건데요. 힌두교에서 힌두라고 하는 거는 인도라는 뜻이거든요. 즉 인도의 종교를 힌두교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전 시간에 배웠던 인도의 역사 간단하게 한번 흐름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도 문명에서 여러분들 어떤 거 배웠었냐면 하라파와 모헨조다로라고 하는 도시 배웠었죠. 굉장히 발전된 계획 도시였고 이런 도시를 만들었던 그 원주민을 습격했던 공격했던 그 민족이 바로 아리아인이었습니다. 아리아인이 원주민을 제압하고 이 인도 문명을 통치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만들었던 통치 체제가 되게 중요했다고 했는데 바로 철기와 카스트제, 그 다음에 브라만교라는 것이었습니다. 철기라고 하는 거는 강력한 경제력, 강력한 군사력을 의미하는 거고 카스트제는 신분제로서 약간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지배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카스트제의 가장 상위에는 브라만이라고 하는 사제가 있었는데 그 사제를 중심으로 브라만교라는 게 만들어졌었죠. 자, 근데 여러분들 카스트 제도는 신분제를 너무 가혹하게 적용했기 때문에 많은 불만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등장했던 것이 바로 고타마 시타르타가 만들었던 불교라는 종교입니다. 자, 고타마 시타르타가 이제 해탈을 한 거죠. 깨달음을 얻게 되면서 석가모니라고 하는 칭호를 받습니다. 석가라고 하는 거는 부족의 이름이고 모니는 성인이라는 뜻인데 석가족의 성인, 바로 석가모니가 만들었던 불교가 등장하면서 인도 종교가 큰 변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카스트제라고 하는 거를 반대하는 종교인 불교가 등장했다라는 거죠. 그 이후로 등장했던 마우리아 왕조는 이 불교라고 하는 종교를 활용해서 통치하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아소카 왕이 이 상자부 불교라고 하는 걸 바탕으로 이제 통치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침입으로 인도가 혼란스러웠고 이 혼란을 극복했던 국가가 쿠샨 왕조였습니다. 쿠샨 왕조에서는 카니슈카 왕이 대승불교라고 하는 걸 발달시키면서 통치체제를 완성시켰죠. 자, 상자부 불교랑 대승불교 비교할 줄 아셔야 되는데 상자부 불교는
나의 해탈, 나의 깨달음이 중요한 거고요. 대승불교는 우리 모두, 일반적인 대중들도 해탈할 수 있게끔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이때까지 막후까지 배웠는데, 막후굽의 마지막 굽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4세기경에 굽타 왕조가 분열되어 있었던 인도 북부를 통일하게 됩니다. 이때 등장했던 왕이 찬드라 굽타 2세입니다. 여러분들 좀 예리한 친구들은 아실 거예요. 바로 이 마우리아 왕조를 건국했던 사람도 찬드라 굽타인데, 굽타 왕조를 건국했던 사람도 찬드라 굽타예요. 약간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 사람은 찬드라 굽타 마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이고, 성이 마우리아고요. 이 사람은 찬드라 굽타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가문 사람. 아무튼 구분하셔야 되고요. 찬드라 굽타 2세 때 북인도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최대 영토를 확보합니다. 이때 활발한 해상 무역으로 경제적 번영을 누렸고, 특히 사산왕조 페르시아, 동남아시아, 중국 등과의 교류를 활발하게 이어갔습니다. 우리가 이전 시간에 배웠던 바닷길 기억나시나요? 인도양 무역. 그거를 바탕으로 굽타왕조 발전했고요. 세태도 어떻게 하게 됐냐면, 이제 이민족이 침입하고 왕위계승을 둘러싼 내분으로 쇠퇴하게 되면서 6세기경에 멸망하게 됩니다. 이 동서교육로 중심에 있는, 이제 교육로 중심에 있는 국가들은 아무래도 다른 나라와의 교류가 용이한 만큼 이민족의 침입이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굽타 왕조도 동서교육로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만큼 이민족의 침입이 잦았던 거죠. 자, 굽타 왕조의 영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더스 강이고요. 갠지스 강인데, 갠지스 강을 중심으로 만들었던, 성장했던 나라가 굽타 왕조였습니다. 자, 굽타 왕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힌두교라고 하는 종교가 발전했다.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요소들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들 체크를 꼼꼼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힌두교, 브라만교라는 게 있을 거고, 불교라는 게 있었죠. 브라만교는 카스트제를 옹호하고, 불교는 카스트제를 반대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이 그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브라만교에서도 아,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여러 민간 신앙과 당시 인기 있었던 불교의 사상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자, 그래서 힌두교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냐면, 브라만교를 바탕으로 불교와 민간 신앙이 융합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많은 인도의 민간 신앙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힌두교라고 하는 종교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자,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힌두교에 세 명의 신이 있는데, 바로 브라흐마, 비슈누, 시바라고 하는 신입니다. 브라흐마가 창조하고, 비슈누가 유지하고, 시바가 파괴한다라고 하는 그세 명의 신인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 비슈누라고 하는 사람은, 신은 유지를 관장하는 신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왕들이 나는 비슈누의 환생이야 라고 하면서 인도를 통치하게 됐던 거죠. 근데 이때 좀 흥미로운 건 어떤 거냐면, 힌두교가 불교가 인기 많으니까 불교의 요소를 받아들이면서 석가모니도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석가모니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비슈누의 아홉 번째 화신이다. 즉,

세상이 혼란스러울 때 비슈누가 인간의 모습으로 등장한다라고 하는 게 화신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석가모니는 아홉 번째 비슈누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도입한 거죠. 그러니까 불교를 힌두교가 좀 많이 수용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근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 힌두교라고 하는 종교 자체가 브라만교, 즉 카스트제를 옹호하는 브라만교를 중심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카스트제에 따른 신분 차별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자신의 카스트에 따른 의무를 강조하고 제사를 주관하는 브라만의 지위가 높아지게 됐다라고 하는 포인트. 즉, 너는 수드라면 수드라답게, 브라만은 브라만답게, 이런 각자의 지위에 맞는 역할을 강조했던 것이죠. 자, 그리고요, 만우법전이라고 하는 걸 정비하면서 힌두교도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됐고, 이러한 것들이 인도인의 생활 속으로 깊숙하게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왕실의 보호를 받으며 힌두교가 성장했다. 여러분들, 정치에서 종교를 보호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가장 큰 요소는 많은 대중들이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대중들이 믿고 있으면 이 종교를 보호하고 종교의 후원자가 되면 아무래도 대중들의 지지를 끌어내기가 좋잖아요. 원래는 불교가 이러한 역할을 했는데 이제 힌두교가 불교의 역할을 이어받아서 흡수하면서 대중들한테 많은 인기를 받았고 왕실의 후원과 보호를 받으면서 급속하게 성장하게 됐던 것이죠. 자, 그래서 만우법전 한번 보겠습니다. 빛나는 존재는 이 모든 세상을 지키기 위해 각각 타고난 의무를 정하였다. 타고난 의무를 정했대요. 브라만에게는 배달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과 제사를 주관하는 일을, 크샤트리아에게는 백성을 지키는 일을 정해주었다. 가축을 보호하고 농사짓는 일, 상업, 금융업은 바이샤의 일로 정하였고, 수드라에게는 억울해하지 말고 새 신분의 사람들에게 봉사할 것을 정해주었다. 각자에 맞는 업이 있다. 업에 맞게끔 생활해라. 사회 질서를 유지하게끔 그 카스트제를 위배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걸 약간 반대한 거죠. 그래서 만우법전이 인도인들의 그런 정신세계에 깊숙하게 들어왔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때 인도 고전문화도 함께 발달하게 됩니다.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발전으로 인도 고유의 특색이 강조되는 문화가 발달됐고요. 산스크리트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인도 고전문화의 황금기를 맞이했던 시기가 바로 굽타 왕조 시기입니다. 자, 대표적인 문학으로는 마하바라타, 바라타족의 전쟁 일대기고요. 라마야나는 왕자 라마의 그런 모험담을 담은 그런 소설입니다. 자, 인도의 전설과 신화를 담은 산스크리트 문학이 발달했고요. 미술로는 간다라 양식과 인도 고유의 양식이 어우러지면서 굽타 양식이 발달합니다. 이때 아잔타 석굴사원, 엘로라 석굴사원 같은 이제 불상과 벽화가 이제 불교 미술도 함께 발전하게 됐던 것이죠. 자연과학으로는 뭐 영의 개념, 십진법의 개념, 그 다음에 원주율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체크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잔타 제1석굴의 보살벽화 그림입니다. 아직까지 굽타 왕조 때도 불교는 여전히 인기가 많았어요. 힌두교가 많이 올라왔을 뿐이지. 자,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닷길에 따르면 서역에서 서아시아, 인도, 그리고 중국을 연결하는 통로에 있는 가장 중요한 길목이 동남아시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문화가 이쪽으로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동남아시아에는 인도의 문화, 서아시아의 문화, 중국의 문화가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한번 볼게요. 동아시아 왕국들이 인도와 중국의 연결 지역에 위치했고 중개무역으로 굉장히 많은 돈을 벌으면서 번영하게 됩니다. 자, 불교와 힌두교 등의 인도 문화와 한자, 자, 끊어드릴게요. 한자, 유교 등 중국 문화의 영향, 그리고 이슬람교까지 유입되면서 다양한 문화가 공존되었던 시기가 지역이 바로 동남아시아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베트남에 가보면 유교의 이제 사원인 문묘가 있고요. 이제 그 다음에 뭐 이런 이슬람교와 뭐 여러 가지 종교들의 사원들도 함께 있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산왕조 페르시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페르시아 배웠던 거 기억나시나요? 자, 페르시아의 우리 풀네임이 뭐였죠? 여러분들, 대단합니다. 말했다면 정말 대단한 건데,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라고 불렀었죠. 근데 여기는 사산 왕조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는 페르시아인데, 뭔가 좀 달라요. 어떤 느낌이냐면, 앞에 있는 페르시아, 뒤에 있는 페르시아가 너무 이름이 같으니까, 좀 구분 짓기 위해서, 가문의 이름을 딴 왕조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즉, 앞에 있던 페르시아는 아케메네스 가문이 다스렸던 페르시아고, 여기는 사산 가문이 다스렸던 페르시아다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

운영했다고 합니다. 비단길이 연결되는 그러한 길목에 있었기 때문에. 자, 하지만 비잔티움 제국과의 잦은 전쟁과 내부 반란으로 결국 쇠퇴하게 됐고, 그 뒤에 등장하게 되는 종교인 이슬람 세력의 공격으로 인해서 멸망하게 되는 국가가 바로 사산왕조 페르시아입니다. 자, 서아시아 흐름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여러분들. 기억 가물가물하시죠? 일단 메소포타미아 문명 배웠는데,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개방적인 지형으로 인해서 현세적인 세계관 갖고 있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통일했던 국가가 아시리아인데, 아시리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강압적으로 통치했어. 피정복민들을 되게 못 살게 굴었기 때문에 이 피정복민들이 반란이 많이 일어났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 뒤를 이어서 등장했던 나라가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입니다. 바로 키루스 2세의 관용적인 정치, 그 다음에 다리우스 1세의 여러 가지 통일 정책을 기억해 하면 되는데, 자, 그래서 이 다리우스 1세 여러분들 꼭 기억하라고 했었죠. 왕의 눈, 왕의 길, 뭐 이런 것들. 자, 근데 이 다리우스 1세가 메소포타미아 세계와 이집트 세계, 그리고 튀르키예까지 다 정복을 했는데, 유일하게 정복하지 못했던 세계, 그리스 세계가 있었죠. 그래서 그리스 세계를 무리하게 원정하려다가 결국에 쇠퇴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침입으로 인해서 페르시아가 멸망하게 되고요. 그 뒤를 이었던 나라가 파르티아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파르티아는 다리우스 1세의 페르시아와 다르게 되게 지방 분권적이었어요. 즉, 지방에서 힘센 친구들이 내가 제일 세, 왕이 말하면 잘 듣지 않는 그런 체제였다라는 거죠. 자, 여러 명의 이제 지방에서 강한 그런 호족들이 있었을 텐데, 그 호족들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사산왕조 페르시아를 건국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사산왕조 페르시아는 파르티아를 멸망시키고,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를 부활시키겠다라는 명목으로 건국되고 발전했던 그런 나라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멸망됐었죠. 자, 사산왕조 페르시아에서 좀 중요한 포인트는요, 바로 조로아스터교를 국교화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리우스 1세도 조로아스터교를 보호했었는데, 더 나아가서 사산왕조 때는 조로아스터교를 국교화시켜서 사상을 통일했고요. 그리고 중개무역으로 번성했고요. 유리공예와 금속 세공 기술까지 발달하면서 유럽, 이슬람 세계, 동아시아 세계까지 전파되었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료는 가의 샤프르 1세가 로마 황제의 항복을 받아내는 모습을 새긴 부조이다. 가는 파르티아를 멸망시켰대요. 그 다음에 로마 제국과 경쟁하며 세력을 확장하였다고 합니다. 자, 이 국가는 사산왕조 페르시아죠. 자, 1번, 서로마 제국을 멸망시켰다. 아직 배우지 않았고요. 중개무역으로 번성하였다. 맞습니다. 마라톤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그리스 세계고요. 엘로라 석굴 사원을 건설하였다. 구타 왕조입니다. 다리우스 1세 때 전성기를 맞이하였다.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입니다. 여기서 제일 헷갈리는 포인트가 이 5번이 제일 헷갈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산왕조, 아케메네스 왕조 구분하는 문제 많이 나오거든요. 자, 그 다음으로 등장하는 종교가 바로 이슬람교입니다. 이슬람교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중요한 부분 잘 체크하세요. 자, 이슬람교가 성립되게 되는 계기는 새로운 교역로의 발달부터 봐야 됩니다. 6세기 후반에 사산왕조 페르시아랑 비잔티움 제국이 너무 심하게 싸웠던 거예요. 그래서 원래 사용되던 교역로가 좀 쓰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때 새로운 교역로가 발달되게 되었고, 아라비아 반도,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는 그쪽에 서쪽에 메카라고 하는 지역과 메디나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는데, 이 도시가 굉장히 번성하게 됩니다. 네, 번성하게 됩니다. 자, 소수의 귀족이 무역 이익을 독점하면서 빈부격차가 되게 심해졌고요. 교역로를 차지하려는 전쟁이 빈번해지면서 이 지역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새로운 교역로가 발달되었다라고 하는 부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사산왕조 페르시아랑 비잔티움 제국 사이가 안 좋아요. 그래서 원래 교역로가 있는데 이 교역로를 못 쓰게 되니까 새로운 교역로, 아라비아 반도를 통하는 교역로가 발전되게 됐고, 그 과정에서 메카랑 메디나라고 하는 도시가 크게 성장했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슬람교라고 하는 종교 어떻게 성립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세기 무렵에 메카의 상인이었던 무함마드에 의해서 정립됩니다. 여러분들, 무함마드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이제 어떤 회사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회사에 좀 CEO 같은 분이 이제 여성분이었는데 연상이었거든요. 그 연상의
이제 사장님과 결혼하게 되면서 굉장히 부유한 삶을

살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너무 부유하니까 좀 일반적인 그런 돈에 관심이 없고 명상, 내가 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무함마드에게 천사가 찾아옵니다. 천사가 찾아오면서 우리 알라께서 너한테 새로운 가르침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무함마드가 깨달음을 얻게 된 거죠. 그런 깨달음을 정리해서 만든 종교가 이슬람교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이슬람이라는 뜻 자체가 알라를 숭배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알라를 숭배하는 종교라는 뜻인데, 알라라고 하는 개념이 좀 어렵죠. 그냥 율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율신이 있고 그 율신이 무함마드라고 하는 예언자한테 말을 전하게 되면서 무함마드는 유일신의 말을 전달하는 예언자 겸 선지자의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무함마드는 이슬람교를 만들면서 우상 숭배를 배격했고요. 모든 인간은 유일신인 알라 앞에서 평등하다고 주장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말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는 세력이 누구였을까요? 당연히 신분제상에서 높은 위치에 있었던 귀족들이었을 겁니다. 귀족들이, 야, 당연히 높낮이가 있는데 감히 알라 앞에서 평등하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라고 하면서 이 무함마드를 되게 싫어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 메카 귀족들의 탄압으로 인해서 무함마드가 메카에서 메디나로 옮기게 됩니다. 이 사건을 이슬람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보는데 헤지라라고 부르는 그런 사건입니다. 자, 근데 무함마드가 이제 메디나에서 세력을 잘 키웁니다. 통치를 잘하면서 이 메디나를 강력한 국가로 만들었고 결국 역으로 메카를 정복하게 되면서 이슬람교를 확산시키게 됐는데 아라비아 반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되면서 이슬람교는 확산되게 되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문제점이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무함마드가 후계자를 정하지 않고 사망했다라는 점이에요. 자, 무함마드의 후계자를 놓고 두 가지의 의견으로 쪼개지게 됩니다. 하나는요, 무함마드의 혈통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제 움직임과 하나는 종교적인 가르침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두 가지의 목소리로 쪼개지게 됩니다. 자, 결국에 무함마드 사후에 이런 논쟁이 계속 일어나게 되거든요. 결국에 누가 이기게 되냐면, 무함마드의 혈통보다는 종교적인 가르침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더 크게 되면서 이슬람 공동체의 지도자로 칼리프라고 하는 사람을 선출합니다. 이제 지위라고 하는 건데, 지위인데, 칼리프가 뭐냐면, 종교적 지도자 겸 이슬람 제국을 이끄는 약간 왕 같은 존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선출한다고 하는 게좀 독특한 포인트예요. 왕을 세습하는 게 아니고, 이슬람 공동체들끼리 모여가지고, 다음 지도자 누가 할래? 라고 선출하면서 뽑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칼리프를 선출로 뽑았던 시대를 정통 칼리프 시대라고 하게 되고요. 이때 이슬람 세력이 이집트와 사산왕조 페르시아를 정복하면서 영토를 굉장히 확장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이슬람교가 확산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정통 칼리프 시대의 종교 정책에 있었습니다. 정복지의 주민이 지지야라고 하는 세금, 그러니까 인두세라고 하는 걸 내면 신앙의 자유를 인정했고요. 대신에 이슬람교 믿으면 세금 좀 깎아줄게. 라고 하면서 이슬람교의 개종을 강압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좀 꼬드겼다라는 거죠. 세금을 좀 내기 싫었던 백성들은 이슬람교로 개종하는 경우가 있었겠죠. 자, 그러면서 이슬람교가 빠르게 확산됐는데 이 부분이 좀 중요한 포인트니까 여러분들 체크를 해놓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정통 칼리프 시대가 이제 막을 내리게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냐면 마지막 칼리프였던 알리가 암살됐다라는 겁니다. 알리가 누구냐면 무함마드의 사위인데 무함마드의 초기 때부터 옆에서 열심히 전쟁을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자, 근데 이 인물이 여러 논쟁과 전쟁 때문에 암살을 당하면서 다음 지도자를 누구로 선출할까 이런 고민이 계속 이어졌다라는 거죠. 그 고민이 무함마드 사후의 고민의 연장선입니다. 그러니까 목소리, 그러니까 무함마드의 목소리, 말과 행동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파와 혈통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두 가지 파로 쪼개졌다라고 했는데 이 중에서 수니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순나라고 하는 전통을 강조하는 거죠. 종교적인 목소리가 더 중요하다. 반면에 시아파는 알리의 후손들만 지도를 할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이제 이슬람 종파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이슬람 세계의 가장 큰두 개의 분열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 중에서 더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게 수니파입니다. 그래서 다수니까 수니파. 그리고 시아파는요. 이란이 가장 이제 종주국 같은 국가라고 볼수 있는데, 이제 이란이 옛날 이름이 페르시아거든요. 그래서 페르시아의 시아파.

라고 해서 이란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두 가지 세력으로 쪼개지게 됩니다. 자, 이 중에서 우마이야 가문이 알리를 몰아내고 칼리프에 세습하게 되는데, 이 우마이야 가문은 무함마드의 혈통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수니파에 가깝다라고 볼수 있겠죠. 자, 이들은 현재 시리아인 다마스쿠스를 수도로 삼으면서 성장을 하게 됐고요. 그 우마이야 왕조가 멸망하고 세워진 아바스 왕조는 이제 비아라빈의 도움을 받아 건국되었던 나라인데, 현재 이라크의 바그다드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그런 국가였습니다. 자, 이 부분 비교하는 거 중요하니까 체크 잘 하시고요. 우마이야 왕조 먼저 보겠습니다. 중앙아시아에서 북아프리카, 유럽의 이베리아 반도까지,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있는 그 지역까지 세력을 확장했고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우마이야 왕조가 어떻게 통치했는가에 있습니다. 이들은 아랍인들이었기 때문에 아랍인들을 적극적으로 우대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당연히 비아랍인이고 이슬람교도는 나도 이슬람인데 왜 아랍인이 아는 이유로 나 차별받아? 불만이 커지게 됐을 것이고, 결국에 그들의 불만이 결국 많이 많이 모여서 멸망당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바스 왕조는 이러한 비아랍인들의 도움을 통해서 우마이야 왕조를 멸망시키고 건국되었던 나라입니다. 자,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일단은 아랍인 우대 정책을 폐지했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이두 개가 시험 문제 내기 너무 좋죠. 비교하기가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비아랍인도 군인과 관료에 등용하면서 적극적으로 이제 왕국 안으로 들어오게 됐던 것이죠. 자, 이 아바스 왕조에서 좀 중요한 포인트가 어떤 거였냐면, 당나라와 탈라스 전투라는 걸 벌이게 됩니다. 여기가 동서 교역로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을 두고 싸웠던 전투인데, 여기서 아바스 왕조가 승리하게 되면서 동서 교역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됐고, 굉장히 많은 경제력을 이제 회복할 수 있었다. 확보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바스 왕조는 13세기 몽골의 침입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자, 보면은 이제 이슬람 제국입니다. 처음에는 메카와 메디나에서 출발했던 이 이슬람 제국이 점점 확대가 돼서 서쪽에 이베리아 반도까지, 동쪽으로는 거의 인더스 강까지 확대가 됐던 엄청나게 큰 이슬람 제국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아바스 왕조 이후에도 이 이슬람 제국이 유지된 게 아니고 분열되게 되거든요. 자, 첫 번째로 후 우마이야 왕조입니다. 멸망한 우마이야 왕조 일부 세력이 이베리아 반도로 도망을 갔던 거죠. 어디로? 여기로. 그래서 여러분들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가면 여전히 이슬람 문화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후 우마이야 왕조가 지배했기 때문에. 자, 그리고 파티마 왕조가 있는데, 이 파티마 왕조는 시아파가 건국한 나라인데, 어디에 건국했냐? 이집트에 건국한 나라입니다. 여기요. 자, 그래서 이슬람 세계가 아바스 왕조가 통일하자마자 또 분열하는 그런 혼란을 겪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이슬람 왕조로 옳은 것은? 자, 여러분들, 이슬람 왕조 잘 기억해야 되는데,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우마이야 왕조랑 아바스 왕조 비교하는 거 많이 나와요. 그 중에서도 통치 방법을 가지고 구분하는 문제 많이 나오는데 한번 살펴볼게요. 비아랍인의 도움으로 건국되었다. 자, 여러분들, 우마이야 왕조는 아랍인 우대 정책을 펼쳤고요. 아바스 왕조는 그러한 정책을 폐지시켰죠. 자, 그러니까 비아랍인의 도움을 받았다라는 것 자체에서 아, 이거 아바스 왕조구나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아랍인 중심의 차별 정책을 없애서 비아랍인에게 부과하던 세금을 면제시켰고요. 비아랍인도 관리나 군인으로 등용하면서 이슬람 제국으로 발전했다. 이 제국은 바로 아바스 왕조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슬람교까지 다 배우게 됐는데요.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역사를 조금씩 더 좋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역사 수업 어떠셨나요? 자, 여러분들, 언제나 선생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복습입니다. 끝났다고 바로 교재를 덮지 마시고 언제나 복습까지 이어서 하시고 문제까지 푸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늘 행복하세요.

얘들아, 내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까? 사슴들은 도망치다가 결국 하늘로 올라갔지. 이제 사람들 손에 무게가 없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땅으로 내려오는데 다시 사람들이 활을 쏘기 시작했어. 얘들아, 그런데 너희들 책 읽는 거 좋아하니?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의 한 서점. 아이들이 저자의 사인을 받기 위해 모였습니다. 잠붓하시던 득은 몽골을 대표하는 동화 작가입니다. 그의 작품은 해외에도 널리 소개됐는데요. 현재까지 7, 80권의 동화책을 썼습니다. 이 맛있는 책을 아이들이 많이 보면 좋겠죠?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것은 아이들을 찾아가는 이동 도서관입니다. 오늘 다시던득 작가와 아내가 어디론가 향합니다. 울란바토르에서 북쪽으로 80km에 위치한 바양 찬드만송. 오늘의 목적지는 바양 찬드만 종합학교입니다. 몽골은 12년 학제로 운영하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이 한 학교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이제 아이들을 만났으니 시작해볼까요? 이 의상은 델이라고 부르는 몽골의 전통 복장인데요. 초등학교 과정의 아이들이 다 모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또 다른 교실에 들렀습니다. 오늘은 전통 복장 대신 다른 걸 준비했죠. 욕심이 많은 담비는 다람쥐를 미워했지. 나는 그 예쁜 집을 꼭 차지하고 말 거야. 그리고 다람쥐 집에 불을 질렀어. 그런데 이걸 어쩌지? 바람이 불어와서 담비의 집이 불타고 말았단다. 하지만 다람쥐는 담비의 상처를 치료해 주었어. 다람쥐와 담비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오늘 선물은 연필.

0: 동화책 아빠 엄마 나를 선물로 받은 아이도 있습니다.
1: In our, in our, in get up, in age, in be.
2: 제 작업이 너무 뛰는 작업이든 간직한 작업이든 어떻게 하면 그게 무엇이든 미니 니크스 작업은 애들 위해 니크스 작업은 어떻게 하더라.
3: 저도 움츠러지고 이마 간츠 움츠대 들은 놈이 저도 간츠 움츠 너무 잘아 들은 놈이 어떻게 잡수 뭔가 너무 힘들게 들어서 어떻게 잡아 어떻게 다 내가 들은 뭔가 저도 잘 내가 잡지나 들은 뭔가를 잡고 무슨 놈 어떻게 잡은 아 무슨 잡은 국장 말 대표 그 놈
0: 학교 방문을 마치고 다시 초원으로 향하는 길. 말을 타고 집으로 향하는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주말에는 모두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안일을 도와야 하니까요.
3: 너무 좋다요, 옥두대. 너무 좋다요. 아무리 사이 못하다, 넌가 한... 어디 뭐? 나 왜 잠을 두고 졸리고 오시지 그냥? 야, 머리니 더 던데가 한 번 찍고 또 야물 또 왜 이렇게?
4: 구근 말 떠도지.
3: 아?
4: 구근 말.
3: 허는 저러 머리면 내 허미고. 상겠어.
0: 아이들이 시를 좋아한다니 더 기분이 좋아집니다.
3: 오늘 그 뜨거운데 한 해 놓치고 이제. 자, 오야로 왔다 쇼.
0: 드디어 집에 도착했습니다. 몽골 유목민들은 계속 이동을 하죠. 이곳은 겨울 동안 거주하는 겨울집입니다.
3: 사고지나 자 인질릭 사고 오고 가라다 시대 되마. 오 인조 흥이 가라죠. 니를 행기게.
5: 하동.
3: 하동. 아무리 그렇게 오겠대. 자. 탄딕 좀 쉬고요. 자, 이제 또 왔다. 자. 자.
0: 한겨울이지만 개를 안은 훈훈합니다. 사람 사는 온기가 가득하기 때문이죠. 올해 6학년인 잉흐바야르. 아빠가 건초를 사러 외출한 사이 집안일을 도맡아 합니다. 이렇게 바쁜데 책을 볼 시간이 있을까요? 종일 일한 터라 아이들 모두 허기가 집니다. 점심을 먹었으니 이제 책을 읽어볼까요? 몽골 동화책은 물론 다시던득 작가가 직접 번역한 외국의 동화책도 가져왔습니다.
3: 몽골로 못 듣지. 옥두대 삶의 찬호. 자, 던득아 한 이네 단어를 맺혀 있니 우에.
4: 바신데리 어떻게 가졌어?
3: 바신데리.
6: 네네네.
4: 성헌데.
3: 성헌데리. 뭐야, 비 단어를 너무 나로도 이네.
6: 양등이네.
3: 대우리 때리 소득 가졌어? 인데 우리 때리 소득 가졌어? 내가 행기 뜨고 온 적 없나?

0: 울란바토르 시내의 오래된 아파트.
1: Saying good.
0: 이곳이 다시던득 작가의 집입니다. 작업실도 겸하고 있죠. 며칠 후에 떠날 준비를 하는 중입니다. 벽면에는 오랜 세월이 보관돼 있습니다. 작가는 17세 때 시인으로 등단했고 자연인으로 살았던 아버지, 초원의 전설을 들려주시던 할머니가 그에게 가장 큰 영감을 주었죠. 음악을 좋아하는 아내는 수학과 의사였는데 일을 그만두고 이동 도서관을 돕고 있습니다. 먼 길을 가기 위해 이른 아침 길을 나섰습니다. 울란바토르에서 남쪽으로 400km 지점, 낙타의 고향 고비 사막 초입에 이릅니다. 길은 다시 비포장으로 이어지고 몽골에서 가장 광활한 더르너 고비 사막의 중심으로 향합니다. 이번 여정의 동행자는 베테랑 운전수. 하지만 사막 한가운데서 길을 기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물어보고 가야겠습니다. 다시 반나절을 달리다 한 무리의 낙타를 만났습니다. 사막의 생명수, 오아시스입니다.

0: 이곳 더르노 고비 사막의 낙타는 모두 쌍봉 낙타입니다. 메마른 땅에서 만나는 생물은 모두에게 반갑기 그지없죠. 유목민들도 이 샘물을 기르다 마십니다.
1: 아, 이놈 또 하는 게 다 같아 이렇게 해줘.

0: 요 또 많은 걸 제가 없을 소문 다.
1: 소문.
0: 예. 어떤 이제 와서 지금 디드미트를 전혀 없을 거거든. 아.
2: 울란바토르에서 530km, 꼬박 이틀이 걸려 목적지인 홉수굴에 도착합니다. 100여 가구만이 모여 있지만 이곳은 경기도 면적에 해당하는 홉수굴 소매 소재지입니다. 그리고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곳이기도 하죠. 다시던득 작가가 이곳을 처음 방문한 때는 5년 전입니다. 홉수굴에 가면 까마귀와 대화하는 할머니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작가는 이곳을 찾았습니다.

0: 특별한 능력을 가졌던 그 할머니는 이곳에서 오랫동안 기거했고 다시 던득 작가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할머니는 막내딸 사라의 집에서 3년 전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봄블리 할머니는 어떻게 까마귀와 대화했을까요? 사람들이 모두 기억하는 것은 할머니는 짐승들을 매우 특별하게 대했다는 것. 금을 캐기 위해 땅을 파놓거나 오토바이에 말을 끌고 가는 사람을 보면 크게 화를 냈다는 사실입니다.
1: 자, 삼백노.
0: 할머니는 여러 자식들의 집을 두루 옮겨 다녔습니다. 놀라운 것은 할머니가 이곳 둘째 딸의 집에 와 있을 때면 그 까마귀들이 찾아오곤 했다는 사실입니다.
2: 당산나무에 사는 까마귀는 마을 사람들 얼굴을 모두 알아본다는 말이 있죠. 하지만 이 모든 사실을 믿기 어려웠던 작가는 거짓으로 할머니를 입원시킨 적이 있습니다. 까마귀가 찾아오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까마귀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할머니가 정말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전화를 받게 됩니다. 서둘러 홉수굴에 내려온 작가는 창문에

0: 앞에서 할머니를 바라보고 있는 까마귀를 발견합니다. 까마귀는 어떻게 거짓과 실제를 구별할 수 있었을까요?
1: 아, 정말.
2: 새가 올 줄이야, 너.
1: 아, 새가 올 줄이야.
2: 자, 이거 이제 선녀.
0: 봄블리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이야기를 듣기 위해 큰아들을 만났습니다.
1: 하울타 매가 되지만 또 눈 뜨길 때 올라오죠.
0: 봄블리 할머니의 이야기는 2년 전 까마귀와 대화하는 여인이라는 책으로 세상에 남았습니다. 할머니는 왜 그렇게 까마귀를 아꼈던 걸까요?
1: 조울에 나서르센친 나서르테크 노글로 톤더레에서 우츠 마지하니 누데르 우츠 마. 그래서 유월로 톤더레에 소가 다리트 그 좋아가구나. 요 어떻게 하는 어떻게 말들 무슨 짓. 제가 때나서 쉬었다고 안 쓰더라지. 어떠한 것은 모르다 대우서 하는 들이 일구질 때 저따 눈들 다리들. 하이레 도해지. 다만 이 또 하이레 게임은 산티제 좋아라 그걸 어떻게 되겠어. 다들 토소지 마 어떻게

0: 황량하고 거친 사막에서 태어나 모든 생명을 아꼈던 여인. 그녀의 마음은 이제 이야기로 전해져 고비 사막의 바람처럼 사람들 사이에 머물 것입니다.
1: 아니 동안 너무 미친 자카와 길을 단지 본 티켓을 주었잖아.

0: 이제 여정의 마지막입니다. 더르너 고비 사막 한가운데서 빨간 대를 입고 보니 꼭 산타 할아버지 같습니다. 더르너 고비 사막의 면적은 대한민국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사람은 6만 3천여 명에 불과하죠.
1: 너무 가른다 천식대. 알류친에 가려야 해.
0: 이곳에서 아이들을 만나니 더욱 반갑습니다.
1: 자, 사하울째요, 삼반요. 자, 손님이 왔찬다. 멀수록 답타에 사하노. 자, 이제 저도 사하울도 손실대, 이런 데임아? 데임바. 신이 내일 행기드고.
2: 너무 왔소리 알더라.
1: 아, 맞소리 알더라. 자, 제 이득어린 것 같다.
2: 알더라.
1: 알더라.
0: 알따르가 자기 집에 가자고 합니다. 낙타를 타고 가야 하니 콧뜰에부터 합니다. 낙타 등에 오르려면 얼굴 인사를 해야 하는데요. 아이들 말을 척척 듣는군요. 자, 이제 책가방을 싣고 출발해 볼까요? 알따르는 안장이 없어도 거뜬합니다. 고비 사막의 아들이니까요.

0: 알다리의 집은 인근에서 규모가 큰 편입니다. 멀리 오아시스에서 매일 물을 길어다 먹어야 하는 것을 빼고는 웬만한 시설이 다 갖춰져 있죠.
1: 아, 다운소가 단체였어. 자, 누구도 서와 요태. 이니 야마노태. 아, 사양을 울지아뇨. 사양을 울지아뇨.
0: 다시던득 작가와 알다리의 할아버지는 서로 안면이 있습니다. 3년 전에 이곳에 온 적이 있었죠. 여자아이들은 그 사이 훌쩍 컸습니다. 자, 이제 공부해야죠.
1: 인도트라스 임산이 너무 가르다 시대 오인 서동스의 넘버시대. 인하라. 쥐아주 이거 왔다. 마스카가 왔다. 인기디. 신이 마스카니 오른다. 이틀 마스카 왜뇨. 인 마스카 때 왔다. 쌤, 쥐 참아 이거 왔다. 후 인치다. 야무르 마스카. 베트남의 마스카요. 베트남 벌초. 후 인부리 기사님 마스카 왔다. 인하라. 인 야무르 마스카요. 와, 뭐 거기 마스카 지메. 아, 하라 왔다. 아이 참배뇨.
2: 아이
1: 참배. 이 놈보다 안드레스니 울그루드. 이 몽골 우치가 타느라 가르쳐 가노. 이 안드레스니 울그루드 전티메. 오 만나 오인 하이도 오든.
0: 바위의 심화는 어디를 가도 여전히 인기가 좋습니다. 20년 동안 몽골 전역을 돌아다닌 보람이 있습니다.
1: 그래서 오버니 녀가 이런 아이 참배 가서
0: 언니들은 책을 보는데 열중인데 꼬마 아가씨는 책으로 놀이를 하는 중입니다.
3: 젠저마타. 젠다들은 어떤 다확한 다확한 용기 식 어떤 다확한 용식 표현.
0: 남자 아이들의 독서 실력은 조금 떨어지죠. 그래도 열심히 해봅니다.
3: 업독성 그런 들신들 선은.
4: 히든 아따 이런 히든 식이 남아 있는데 남녀가 다 기다.
5: 드래곤 어떻게 시?
4: 알짜가.
5: 타브르 일그트.
4: 아?
5: 타브르 일그트.
4: 타브라.
5: 헤.
0: 작가 선생님이 와 있어도 집안일을 미뤄둘 순 없습니다. 곧 어미 낙타들이 돌아올 시간입니다. 멀리 가지 못하도록 묶어두었던 줄을 풀고 어미의 젖을 먹이기 위해 새끼 낙타들을 한 곳으로 모아야 합니다. 하지만 어린 낙타라고 그리 만만하진 않습니다. 능숙하게 낙타를 다루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하죠. 척박한 고비 사막에서 살아가려면 짐승과 사람 모두 인내하며 강인해져야 합니다. 다시 책을 읽는 시간. 올해 12살 앙힐리옹이 낙타에 관한 이야기를 읽어줍니다. 다시던득 할아버지의 출근작, 일곱 개의 봉우리를 가진 낙타입니다. 그런데 이 낙타는 조금 특이합니다. 봉우리가 일곱 개나 됩니다.

0: 가족 6명 모두가 타기 위해서입니다. 이 책이 오늘의 선물입니다. 막내인 앙이온 게렐이 신났습니다. 이런 책을 보기가 어렵거든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다시던득 할아버지가 꼭 들려주고 싶었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 일대 으르차기네 홍앙 비벌제승 오이근 백신진 홍갈타 초동집식대 벌지근 초동집식대 벌도다 숏 앙앤띠 갈지 흘리근 쇼 백신이 꼭 오른복 여우제승 오른복을 초동을 시대 하류가 어떻게 인다만 대로 누구 복 독타살 독타살과 댕글도 가라 입시다 이게 댕도 어떤 존재 댕들친 노트가 산업 월드고군 은혁 사이한 와이모도 은혁 사이한 노트가 산업 저 어떤 그 어떤 존재 댕글도 어떤 그 훈이 같은 그 대식 왜곡고 왔음 바깥 대시대 이렇게 떨어뜨리신 친 유와 우르타스 내린 자타 자타 시대 이게 하류고 샤락도 올라간 은혁 오른복친 다혀 댕글도 가라 입시다 이게 또 명금명금 지령구친 저 어떤 그 훈이 같은 대식 왜곡고 왔음 바깥 노트간 산업, 제일 세컨 노트, 제일 세컨 어가 산소고 약어리. 이게 가족들이 보고 들으신 친, 운이가 넘손 비웠어, 넘손 막 탁히 따라왔. 운이 어떤 보고, 아니고 샤크트긴 다왔다. 운이 대신 어떻게 왔다 해다가라였지, 행길도 왔다 해다가라였지 친. 에이, 사이사이 제정 그렇지.
0: 천지가 창조되었을 때, 사람과 짐승은 평화롭게 어울렸어. 서로 도와주고 오랜 시간을 같이 살았지. 그런데 이번에는 사람들이 총을 쏘기 시작했어. 한 마리가 다쳤고 사슴들은 다시 하늘로 도망쳤어. 그렇게 또 오랜 시간이 흘렀고 사슴의 뿔은 사다리처럼 길어졌지. 사슴들은 아직도 고향으로 돌아오고 싶어해. 하지만 언제 내려올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몰라. 세 마리 사슴은 별이 되어 아직도 지구를 바라보고 있단다.

다시던득 할아버지는 길을 떠났지만 괜찮습니다. 엄마랑 언니랑 책을 읽으면 되니까요. 까마귀야, 낙타야, 모두 고마워. 다시던득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소축소 안에 있는 문학 작품을 한 세네 번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감나무 그늘 아래라는 시가 연계 작품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현대시이다 보니까 좀 내용도 어렵고 작품의 창작 배경이나 표현법 같은 것도 조금 파악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았거든요. 국어는 1교시잖아요. 가장 수능날 그날의 컨디션을 좌우하는 시간인데, 근데 이제 연계교재에 있었던 시고 미리 한 번이라도 좀 해제를 봤다면 시험장에서 시가 훨씬 잘 익혔을 거고 시간도 아낄 수 있었을 겁니다. 이 정도 시기에 이걸 해야겠다라는 거를 미리 생각을 해두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평가원 모의고사가 있을 때 직전에는 실전 강의로 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9월 모의고사가 끝난 다음에는 실전 모의고사 콘텐츠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고, 따로 오답부채를 쓰지는 않았고요. 특히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시간도 많이 부족하니까 정답보다 크게 상관하지 않고 다 그냥 해설지를 보면서 이렇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뭐 EBS 연계교재도 다시 복습을 했고, 그런 식으로 좀 최종적인 실전 감각을 높이면서 수능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좀 고통스러워도 꼭 참고 한 문제 한 문제 꼭꼭 씹으면서 뜯으면은 원하는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모든 수험생 여러분, 수험생활과 목표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반갑습니다. 중앙유런 3학년 1학기 강의에 오셨습니다. 저는 최은진이고요. 우리 실전편 공부하는 중입니다. 오늘 우리가 26번째, 26번째 시간이 되겠고요. 오늘은 새로운 단원을 이제 시작하는 날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예고를 잠깐 해드렸는데요. 어떤 단원인지 목표를 확인하면서 같이 볼 겁니다. 한번 보시죠. 오늘은요, 이제 완전히 새로운 단원 2차 방정식 보이시나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단원 실전 테스트를 오늘은 할 건데요. 2차 방정식이 여러분 미리 보기 한번 해보시면 알겠지만 단원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 5개 정도 되는 이 중단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는 2차 방정식과 그 해와 또 인수분해를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 요 두 개에 해당되는 소단원 문제 풀이를 오늘은 해볼 거예요. 다만 이제 오늘 하는 내용은요, 거의 2차 방정식 초기에 완전히 시작하고 개념 잡는 그런 부분이라서 문제의 수준이나 난도가 아주 높지 않아요. 그렇지만 너무 이제 중요하고도 필수적인 내용이긴 하죠. 근데 2차 방정식을 본격적으로 푸는 건 이제 인수분해긴 하지만 그거는 이제 시작을 조금 하는 거라서 거의 대부분이 문제가 풀이 시간도 길지 않고 바로바로 문제 여러분이 판단하고 문제 답을 고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아서 오늘은 좀 집중하고 같이 빨리빨리 움직여야 된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할 거예요. 왜냐하면 좀 문제 푸는 양이 많거든요. 근데 문제 하나하나에 들어가는 드리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와 함께 문제를 푸는 시간은 좀 짧게 짧게 해서 좀 많은 문제를 소화해야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나 어렵다?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가 그렇게 어렵거나 생각할 것이 많은 것이 아니라 보고 바로바로 답으로 이제 가는 그런 연습들을 좀 하는 그런 시간이다. 개념을 좀 잡는 시간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집중하세요.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요. X에 대한, 누구에 대한? X에 대한. 그럼 X에 대해서 식이 있어야 되고요. 2차 방정식이다라고 했어요. 그럼 X의 2차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한번 보시면요. X의 2차가 있긴 있는데 분모에 있습니다. 이건 안 됩니다. 이번에는요. 2x-4예요. 요거는 2차가 없습니다. 이건 1차 방정식입니다. 요거는요. 2차 식이 있어서 맞아라고 하고 싶었는데 방정식이기 때문에 는 0, 등식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등호가 없죠. 따라서 이것도 아닙니다. 이쪽은요. 이 친구 맞는 것 같아요 하고 생각하고 전개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2x 더하기 1 이렇게 완전제곱식 전개하고요. 2x 더하기 1 갈 수 있죠. 그리고 나면 2x 1 똑같이 사라지지만 결론적으로는 2차 방정식은 맞아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4번은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이 5번도, 선생님 근데 5번도 그럼 2차식이 될 것 같은데 답 두 개인가요? 아니, 잠깐 보세요. 이쪽은요. x제곱에 마이너스 2x가 되고요. 정리해보시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x제곱이 사라졌어요. 따라서 마이너스 2x는 5가 되어서 결국은 1차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5번도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2차 방정식 지금요, x의 제곱항이 살아있는 등식이어야 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식이 x에 대한 역시 2차 방정식이 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그렇죠. 제곱식이 앞에 개수가 a이고 2거든요. 그럼 한쪽으로 0차 0차 넘겨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5x에 마이너스 3이고 마이너스 2x의 제곱에 더하기 10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정리를 해보시면요. 다른 거는 별로 중요치 않아요. 요 x제곱 있죠. 그것만 조금 정리하시고 나머지는 뭐 정리가 됐겠죠 라고 생각하고 보신다면 중요한 거는 이 x제곱항이 살아있어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x제곱의 개수가 0이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따라서 이게 0은 아니야 라고 한다면 a가 2가 아니야 라고 하시면 되죠. 따라서 A값은 2가 아니야 라고 해서 정답은요. A는 2가 아니야 라고 3번이라고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2차 방정식이 되기 위한 조건 X제곱항이 살아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X제곱 앞에 개수가 0이 아니다. 이렇게 연결시키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괄호 안의 수가 2차 방정식의 해가 아닌 걸 고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대입해 보시면 되겠네요. 대입해서 0이 나오면, 즉 등식을 만족시키면 그럼 해라는 거거든요. 대입해 보시면 4 빼기 4, 0, 5 안 되거든요. 되거든요. 따라서 이건 해가 맞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0도 대입해 보시면 0 맞죠? 1은
1 빼기 2 더하기 1. 이것도 맞네요. 따라서 이것도 해가 맞습니다. 이렇게 골라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 마이너스 1 도입해 볼게요. 그러면 1, 마이너스 3, 그리고 더하기 2. 계산했더니 0 됐네요. 이것도 맞아요. 그래서 이 친구도 해예요. 그럼 2도 대입해 볼게요. 대입해 보시면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했는데 절대로 0은 아니죠. 따라서 5번은 해라고 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은 해가 아니다 라고 골라주시면 됩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이고요. X는 마이너스 1이 요거의 한 근이 되고 싶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했던 거랑 똑같아요. 누구누구의 근이다 라고 하면 대입하면 성립한다. 이렇게 가주시면 돼요. 다만 유의하실 점은요. X가 마이너스 1이었어요. 그래서 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한 근이라고 했으니 X 자리에 대입해야 하지 A를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X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정리해 주시면 1, 마이너스 1, A,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될 겁니다. 따라서 A는요, 마이너스 3이 되어서 정답은 2번이야. 이렇게 계산해 주실 수 있겠죠.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은요, 2차 방정식이란 X 제곱항이 살아있는 걸 얘기하죠. 등식으로 연결돼서. 그리고 2차 방정식의 해, 근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이다, 해다라고 한다면 대입하면 성립한다라는 걸 가지고 문제를 푸는 중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기 위한 이제 인수분해를 이용한 해를 구하는 밑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 문제는 뭐냐면요, 두 식을 곱한 게 0이 됐다는 뜻이에요. 곱했을 때. 그럼 그걸 만족시키도록 x 값을 구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에 숨어있는 원리는 두 식을 곱해서 0이 됐다는 것은 앞에 게 0이거나 아니면 뒤에 게 0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0이 아니고서는 곱해서 0을 만들 재간이 없어요. 이해됐죠? 물론 둘다 0일 수도 있고요. 한쪽만 0일 수도 있고요. 그치만 둘다 0이 아니다? 그것만 아니면 돼요. 약간 요런 이제 명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요런 얘기를 가지고 진행을 하는 부분이라서 요거의 해를 구하는 가장 기본 원리예요. 요 원리를 안다면 앞에 게 0이든가 또는 뒤에 게 0이면 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2x 더하기 1이 0이든가 그럼 뭐예요? x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죠? 그 다음, x 빼기 3이 0이든가, 그럼 x는 뭐예요? 3이 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1 또는 3이야, 라고 해서 정답은 3번으로 고르시면 되는 거고요. 요거는 답을 고르는 것보다는요, 요 원리를 알고 있는지 너무 중요한 그런 베이스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런 내용들을 원리를 확인하면서 문제에 적용하는 연습 지금 하면서 간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6번은요. 2차 방정식을 풀어보고 싶대요. 자, 그러면 2차 방정식을 푸는 가장 기본은요. 가장 기본은 인수분해예요. 사실 인수분해가 되는지를 먼저 판단해 보시는 게 우선이고요. 이제 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에서 다양한 2차 방정식을 풀이하는 방법들을 공부할 건데요. 그보다 가장 우선하는 건 인수분해입니다.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6은 0에서 요 좌변을 인수분해를 할 겁니다. 그렇다면 xx에 오른쪽은 3, 2, 6, 6, 1은 6,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인수분해. 6, 1은 6 하면 두 개의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고요. 그들의 합이 이제 마이너스 5가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6과 플러스 1을 하면 곱해서 마이너스 6 나오고 더하면 마이너스 5 나오죠? 그래서 요거는 제대로 된 인수분해. 마이너스 나왔으니까. 그쵸? 그래서 요건 아니고 인수분해를 하면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x 값은요, 6 또는 마이너스 1에서 해는요, 6 또는 마이너스 1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럼 정답은 4번이 되는 거거든요. 맞죠? 따라서 이 문제는 4번, 고르는 건 어렵지는 않은데요. 제가 이 문제 주의하셔야 돼요. 라고 방금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제 문제풀이 중간에. 이게 여러분, 저도 고등학생이 돼서도 여러분이 진짜 많이 실수하는 인수분해 중에 하나예요. 요 꼬리. 왜냐면요, 얘가 만약에, 이 문제는 이제 끝났는데요. 만약에 x제곱에 마이너스 5x에 더하기 6이었다면, 2, 3에 마이너스 넣어서, 요렇게 해주시면 돼요. xx. 맞죠? 이해되시죠? 됐어요? 근데 이게 지금,

문제가요, 얘가 마이너스 6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3, 2로 가게 되면 부호가 달라져야 되는데, 5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가 6하고 1로 가줘야 돼요. 진짜 많이 실수해요. 그래서 요 6이 나왔는데 마이너스가 있다. 그럼 요거 인수분해 진짜 많이 틀리는 인수분해니까 진짜 유의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런 거는 제가 이제 학교에서도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해보면 우리 친구들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순간 많이 하던 패턴은 3이 6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3하고 2로 하고 있는 거죠. 그걸 유의하셔야 돼요. 여기 6, 1이 된다는 거. 이런 거는 조금 주의 깊게 잘 보셔야 될 겁니다. 어쨌든 답은 4번이었고요.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근을 찾아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각각을 푸셔야 되겠네요. 그쵸? 자,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이니까요. 요거 인수분해 해주시면요. 마이너스 플러스 요렇게 해주시면 대각선 인수분해에서 마이너스 x 나오겠네요. 그쵸? 따라서 요게 결과적으로는 x 마이너스 2에 x 더하기 1은 0 요렇게 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나면 x는 2 또는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실까요? 좋습니다. 두 번째 식도 인수분해 들어가 볼게요. 그렇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인수분해 해주시면요. xx에 21에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을까요? 좋습니다. 그러면 3x 완벽하게 나오고요. 따라서 x 더하기 2에 x 더하기 1에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그런데 그게 0이 되는 x값을 찾는 과정이니까 이때 만족하는 x값은요. 마이너스 2 또는 x는요, 마이너스 1, 요렇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동시에 만족시키는 근이라고 했으니까 둘 다를 만족하는 건 마이너스 1만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요, 마이너스 1이야 라고 해서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고, 인수분해를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를 할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볼게요.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은요, 2차 방정식의 두근중큰 값은 그랬어요. 그럼 두 근을 구하란 얘기겠네요. 자, 지금부터 인수분해 해볼게요. 7x에 더하기 3 해서 요거 인수분해 들어가시면요. 한쪽은 2xx 이렇게 가야 될것 같고요. 이쪽은 3, 1이 돼야 돼요. 이제 유의하셔서 3, 1을 어떻게 붙일지 한번 볼게요. 3, 1이 갈지 아니면 3, 1이 갈지인데요. 가운데가 7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두 개의 부호가 같아야 되고요. 그러면 반대로 가야 되겠네요. 이렇게. 그래야 이렇게 하면 6이 되고, 이렇게 하면 1이 돼서 대각선에서 7x 나올 수 있겠죠. 따라서 2x 더하기 1과 x 더하기 3,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고요. 는 0을 만족시키는 x 값. 방정식의 해를 구하고 싶은 거죠. x값은 마이너스 2분의 1과 또 마이너스 3 이렇게 가면 되겠죠. x는요. 마이너스 2분의 1 또는 x는 마이너스 3이야. 이렇게 가주시면 됩니다. 다만 이때는요. 두 개의 해 중에서도 큰 값만 고르라고 하였으니 x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따라서 8번 문제까지 마무리해봤고요. 우리 이제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이거 정답은 2번이었어요.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두근 중에 자연수인 해가 2차 방정식 6을 만족한대요. 그러면 먼저 여러분이 해야 되는 미션은요. 첫 번째 2차 방정식을 풀어서 자연수인 해를 찾아라. 그리고 나서 그 값을 가지고 요 방정식을 만족시킨다고 했으니 다시 대입해서 a를 구해라. 이렇게 두 단계로 문제가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볼게요. 주어진 2차 방정식을 풀어야 될것 같습니다.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5는 0을 이제 인수분해를 통해서 풀어볼게요. 자, 그렇다면 xx 5, 3, 15 하시면 되고요. 둘 중에 이제 마이너스는요.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잖아요. 더해서.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여기 위에 주고 아래 플러스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인수분해한 결과는요. x 마이너스 5에 x 더하기 3 이렇게 되나요? 그런데 그게 0이 되고 싶은 거잖아요. 따라서 이걸 만족시키는 x값은 5 또는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요. x는 5만 지금 자연수에 해당이 되겠죠. 그 해가. 두 번째 파트로 갑니다. 이번에는요, a의 x-1의 제곱에 마이너스 3x는 1이라는 요 2차 방정식을 요 x는 5라는 수치가 만족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를 여기에 대입하면 좋습니다. 대입하면 성립한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5를 대입해서 가볼게요. 유의하실 점은 x에 대입하는 겁니다. a는 구하고 싶은 수고요. 따라서 5를 대입해 주시면요. 4, 4, 16. 16에 a에 5를 대입해 주시면

53, 15. 그리고 는 1이 되겠죠. 따라서 16에 A는요, 16이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A 값은 얼마니? 1이죠. 맞습니다. 따라서 A 값을 1을 구해 주시고요. 그 값이 바로 정답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문제는 두 단계로 나눠서 풀어보자.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X는 4이고 다른 한 근을 구해 볼래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10번 문제는요. 마찬가지로 이제 근이 얼마야라고 했을 때는 제가 아까도 뭐라고 했냐면 대입하면 성립한다.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서 첫 번째로는요. X제곱 더하기 AX-24는 0에 한 근이 4라고 했으니 대입 하면 성립한다. 요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X는 4를 대입을 할게요. 그러면 16 더하기 4A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도 A에 대입하는 게 아니고 X에 대입하는 거예요. 유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면 A 값을 계산해 볼게요. 구해 볼게요. 마이너스 8을 넘겨주시면 A는 2가 되네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래서 A 값을 먼저 구해내고 나서 문제에서는 요거하고 답 끝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시 문제를 보시면요. 다른 한 근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 얘기는요. 두 번째. 이제 주어졌던 그 2차 방정식에 A를 대입을 해서 대입할게요. EX-24는 0. 이 2차 방정식에서 다시 인수분해를 통해서 해를 구하고 원래 주어졌던 한 근인 4 빼고 나머지 또 다른 한 근을 구해서 정답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몰라서 못 푼다기보다는요. 풀다가 A 값이 나온 다음에 답을 끝 내는 분들이 혹시 실수할 수 있는 문제라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답까지 마무리해 볼게요. 6, 4, 24 봐주시면 되고요. 앞에 여기에 플러스 드리면 더하기 이렇게 대각선 하면 2x 나오겠죠. 됐어요. 따라서 요거 인수분해 해주시면요. x 더하기 6과 x 빼기 4가 0이기 때문에 이때 x 값은 마이너스 6과 또는 4. 요렇게 되나요? 그런데 4는 문제에서 제시한 해였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마이너스 6이겠죠. 따라서 정답은요. 또 다른 한 근은 마이너스 6이더라.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완벽하게 끝낼 수 있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넘어갑니다. 11번 문항입니다. 자, 11번은요. 밑줄 한번 쳐볼까요? 공통인 근. 자, 공통인 근에 대한 문제가 가끔 나오거든요. 공통인 근이라는 거는 공통인 인수, 비슷한 개념이에요. 두 방정식에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근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각을 풀어서 공통인 근을 이제 얻어내시면 되는데 요 앞에 있는 방정식을 완벽히 풀어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두 번째 방정식은 풀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두 번째 방정식을 먼저 푸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있는 방정식을 먼저 풀어주시면요. 인수분해를 통해서 한번 얻어보도록 할게요. 4니까 곱하면 4, 1은 4 해서 두 개의 보가 달라야 되거든요. 그런데 더해서 마이너스 7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를 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요. EX 더하기 1과 X 마이너스 4는 0이라고 해서 X 값을 도출해 내시면요. X는요, 마이너스 2분의 1 또는 4. 요렇게 이제 정리가 되죠. 그래서 X 값은 일단 얻어냈습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그리고 나면 이근두개 중에서 공통인근을 가지게 된다고 했으니까 둘 중에 공통인근이 일단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가 여러분 이 문제는 조금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공통인근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공통인근이 4일 수도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요거일 때랑 요거일 때 해당되는 A 값을 구해서 그들을 더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케이스가 나오면 그걸 다 구분해서 다 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 중요하고요. 그런 연습이 잘 되셔야 돼요.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원래 식에다가 대입을 할 거예요. 어떤 식에 대입할 거냐면요. x제곱 ax 마이너스 8은 0에다가 요거를 대입해서 a 값을 도출해 볼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하시면 요렇게 정리가 될 거고요. 됐나요? 그렇다면 2분의 1 a는요. 4분의 1 플러스 8이 되거든요. 요것만 살짝 넘긴 건, 아, 4분의 1 마이너스 8이거든요. 요것만 살짝 넘긴 거니까. 그래서 요거 계산해 주시면요.
마이너스 32.

이니까 31이에요, 마이너스. 그래서 A 값은요, 2를 곱해서 마이너스 2분의 31이야. 요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하실 수 있죠? 하나 더 해볼게요. 이번엔 공통인근이 4라고 한다면 요 애초에 주어진 방정식에 대입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16 더하기 4a 마이너스 8이 0이 되어서 4a가 마이너스 8이 됩니다. 따라서 a 값은 이때 마이너스 2가 되는 겁니다. 자, 마무리.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2분의 31을 더하면 이제 정답으로 갈 수가 있고요.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35다 해서 2분의 마이너스 35가 정답이야라고 해서 정답은 1번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여러분이 그동안 풀었던 문제 중에서는 그래도 생각할 여지도 있고 조금은 계산도 복잡하고 그래서 요한 세트 안에서 소단어 한 세트 안에서는 조금은 가장 어렵게 느낄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잘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이제 소단어 실전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차 방정식을 푸는 과정에서 인수분해가 이 친구는요, 그렇죠. 완전 제곱식 인수분해 될것 같은 느낌 들어요. 자, 인수분해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2x, 3의 제곱이죠. 그래서 한번 요거의 제곱일까를 고민해 볼게요. 해 볼게요. 4x 제곱, 9, 두배 앞에 거 뒤에 거. 좋습니다. 따라서 완벽하게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고요. x 값은요, 2분의 3. 하나만 근이 되는데, 요런 경우를 중근이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은요, 중근이라고. 두 개가 겹치기 때문에 같은 값을 중근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인수분해한 결과를 3번으로 정답을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근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더 진행을 해 볼게요.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기 위한 상수 k 값을 구해 보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거, 이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는 건 방금 여러분 눈치를 좀 채셨겠지만 이게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 걸까요? 그렇죠.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면 방금처럼 중근을 갖는 상황이 될 겁니다. 따라서 이 좌변에 있는 x제곱식도 인수분해가 이렇게 누군가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기 위한 조건으로는요, 여기 가운데 있는 거에 반의 제곱이 요 뒤에 게 되면 되겠죠. 맞아요. 따라서 k제곱 마이너스 11이라는 건 가운데 있는 k-3의 두 배한 거에 마이너스 붙인 거를 반 하니까 요2 떼면 되고요. 고거의 제곱이니까 결국 요거의 제곱과 같으면 된다. 이렇게 됩니다. 반의 제곱. 반의 제곱 기억나시죠? 그럼 완전 제곱식이 될 거고요. 따라서 요걸 정리를 조금만 해주시면요. 우변은요, 6K에 더하기 9로 요거 완전 제곱식 종결할 수 있죠. 그럼 K제곱, K제곱. 따라서 6K만 남게 되고요. 6K는요, 6K를 넘기고 11을 넘겨주시면 20 맞아요. 20. 따라서 K값은요, 6으로 나눠주시면요, 6분의 20 되니까요, 2로 나눠주시면 3분의 10 되겠죠? 좋습니다. 따라서 정답은요, 1번이야 라고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되셨어요? 중근을 갖는다고 한다면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그렇지 않다면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이 뒷부분이 가운데 거의 반의 제곱이다. 이렇게 해도 완전 제곱식 인수분해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 거 이용해서 해보시면 조금 더 계산 잘하실 수 있을 겁니다.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중근을 가지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x-2의 제곱이 a라고 했는데요. 요거를 이제 중근을 갖고 싶 다고 했으니 풀어 헤쳐놓고 한번 고민을 좀 해볼까 해요.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로 요거 전개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a를 좌변으로 옮기고 는 0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중근을 가진다고 했으니 이 친구가 완전 제곱식이 되든 아니면 반의 제곱이 뒤에 있든 뭐 요런 아이디어를 써보려고 해서요. 이해됐죠? 바로 보이네요. 이 뒷부분이 뭐가 되면 돼요? 반의 제곱 4가 되면 되겠죠? 아, 좋습니다. 따라서 4-a가 4가 되고요. 그렇다면 a는 0이 됩니다. 됐어요.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이야라고 하실 수 있겠죠? 됐습니까? 다 같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근을 가진다. 중근을 가진다. 완전 제곱식이 된다. 이런 얘기들로 지금 다 문제 풀고 있어요. 15번 문제 볼게요. 요 2차 방정식이 요런 중근을

0: 가진다?
1: 마찬가지죠. 그럼 먼저 번뜩 든 생각은 중근이든 근이든 근이니까 선생님 이거 대입해서 풀면 안 돼요? 라고 생각하시면요. 식이 모자라요. AB에 대한 식만 나와서 AB를 이렇게 더한 걸 구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부족해요. 그냥 대입은 안 되고요. 중근이라는 건 하필이면 이 식이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었을 거라는 거냐면요. 요걸 중근으로 가지니까 X 더하기 2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됐을 거야. 요렇게 딱 맞춰주셔야 완벽하게 AB에 관한 식이 나와요. 따라서 이걸 정리해 주시면요.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와 완전히 일치한다고 보기 때문에 A값이 4가 되고요. B의 값은 4가 되고요. 이해됐죠? 그래서 A는 4, B는 4가 되어서 이들을 더하면 8이 되니까 정답은 5번이야. 이렇게 구해줄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단순 대입만으로는 식만 하나 나오게 되고 A 더하기 B를 구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는 A, B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된 꼴을 가지고 비교해줘야 된다. 이게 이 문제에서 약간 여러분이 한번 이제 실패하고 다시 간다면 이런 요인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제 16번 문항까지 볼게요. 이번에는요, 요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도록 K를 한 개가 아닌가 봐 모두 구하래요. 그럼 좀 볼게요. 중근을 가지고 싶다고 한다면 아까도 말했지만 완전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하든지 그죠? 아니면 요거의 반의 제곱이 뒤에 있든지 뭐 요런 걸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되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거의 반의 제곱이니까 K의 제곱이 결국은 이 뒤에 거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됐어요? 요거의 반은 K고 그거의 제곱 이렇게 해서 이 K값을 추론하시면 되겠죠? 한쪽으로 몰아보시면 인수분해가 예쁘게 되는 상황이네요. 7, 2, 14 하실 수 있죠. 그리고 KK 하시면 되고요. 맞습니까? 그리고 5가 나오려면 플러스 마이너스 주시면 예쁘게 5가 나오네요. 그쵸? 자, 그러면 인수분해는요. K 플러스 7에 K-2는 0 이렇게 되는 상황이니까 이때 K값은요. 마이너스 7 또는 2가 되더라.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까요? 아, 좋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7 또는 2고요. 요 뭐 더하고 뭐하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K값을 모두 골라라라고 했으니까요. 정답은 마이너스 7 또는 2야.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중근을 갖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식이 완전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든 아니면 반의 제곱을 뒤에 갖다고 놓든 뭐 요런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식을 하나 끌어내시고 그때 만족하는 K값을 구해내는 그런 식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오늘은 이제 이 소단원 실전 테스트 문제를요. 제가 문제를 많이 푼다고 말씀드렸죠. 오늘은. 왜냐하면 이 오늘 한 내용은요. 기본적으로 2차 방정식의 개념을 잡고 2차 방정식의 해에 대한 얘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2차 방정식을 풀기 위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인수분해를 이용한 풀이를 하는 중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특수한 경우인 완전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되어서 중근이 나오는 경우까지 그렇게 마무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는 내용은 양이 엄청 뭐 많거나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요. 그냥 자잘하게 여러분이 머릿속에 개념을 가지고 딱 정립시켜 놔야 되는 그런 것들이 많아서 좀 문제풀이를 통해서 그런 걸 확인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내용으로 정리하고요. 우리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소단원 테스트가 있어요. 소단원 문제가 많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다른 내용으로 소단원 실전 테스트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오늘 내용 복습 좀 잘 해보시고요. 우리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경험을 표현해요. 네, 이 강의에 대해서 우리 단원 확인 평가 여기로 이제 우리 들어갑니다. 그럼 지난 시간까지 쭉 배웠던 것을 한번 복습해 보는 것도 좋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그동안에

그동안의 공기팸 무엇이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원인과 결과가 있었어요. 그쵸? 원인과 결과가 무엇이었더라? 짜잔. 요거 생각하면 된다고 했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예, 빨래 집게처럼 뭔가가 막 일어나고 있어. 예를 들어서, 흥부가 제비 다리를 고쳐줬어요.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제비가 박씨를 물고 왔죠. 그 박씨를 타니까, 흥부가 부자가 될수 있었대요. 흥부가 부자가 된 것을 보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놀부가 제비다리를 부러뜨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떤 일이, 어떤 사건이 원인이 되면 그 결과 일어나는 것이 결과다. 말이 똑같네. 자, 어떤 일이 시작이 되어서 그 다음 일을 불러일으킨다. 이것이 바로 원인과 결과라고 했었습니다. 거꾸로 어떤 일의 결과가 다른 일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그쵸? 자, 그 다음, 이어주는 말 배웠습니다. 이어주는 말은 뭐다? 어떤 문장과 문장이 있어요. 오? 연결이 잘안 되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뭐다? 이어주는 말이다. 이때에 이어주는 말이 사이에 딱 들어가죠? 그리고 다음 문장으로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원인과 결과를 제대로 이어주는 말에는 무엇이 있었나요? 여기 이어주는 말. 원인과 결과를 이어주는 말. 대표적으로, 그래서가 있었어요. 원인, 그래서 결과가 나온 거야. 그쵸? 반대로, 결과가 먼저 나왔다면, 결과가 이래. 왜냐하면, 원인이 이러니까. 뭐, 이렇게. 자, 이어주는 말 배웠었습니다. 또, 감각적인 표현도 배웠죠?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감각 기관들. 눈, 귀, 코, 입, 그리고 여기 촉각까지 이런 감각 기관으로 받아들인 어떤 정보를 아주 생생하게 전달할 때 우리는 감각적 표현을 사용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단원 확인 평가로 넘어가 볼까요? 자, 가족과 주말 농장에 가는 날 아침이었습니다로 시작을 합니다. 자신이 경험한 것을 이렇게 글로 썼죠. 가족과 주말 농장에 가는 아침이었고요. 그때의 모습은 땅이 일단 젖어 있었고요. 여기저기 빗물이 고여 있었어요. 아주 사실을 잘 표현했죠? 밤 사이 비가 왔기 때문이었죠. 자, 그럼 우리 여기서 원인과 결과를 생각해 볼수 있죠? 결과. 땅이 젖어 있었고, 여기저기 빗물이 고여 있었어. 이것이 결과였죠. 결과. 이런 결과는 왜 일어났다고요? 그 원인이 밤사이 비가 왔기 때문이었다고요. 이게 원인입니다. 자, 이렇게 결과가 먼저 나오고, 원인이 뒤에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 사이에 만약에 이어주는 말을 넣는다면, 왜냐하면이 적절하겠죠? 자, 다시 읽어볼게요. 땅이 젖어 있었고 여기저기 빗물이 고여 있었다? 왜냐하면 밤사이 비가 왔기 때문이지. 자,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왜냐하면 이어주는 말이었고요. 농장에 도착하니 상추와 방울토마토가 부쩍 자라 있었다. 잡초를 뽑고 지지대를 세웠다. 지지대가 뭐라고요? 지지.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게 잘 받쳐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뭐 가느다란 나무를 꽂아준다거나 철사를 꽂아준다거나 해놓고 옆에 이렇게 식물들이 네, 넘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옆에 이제 끈으로 딱 묶어주는 거죠. 그럼 이게 지지대죠. 그때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다. 와, 얼마나 멋있을까? 그죠? 여기 농장에 도착했어요. 막 잡초 뽑고, 막 지지대 세워주고 일을 하고 있는데, 허리를 탁 펴니까, 구름 사이로 햇살이 촥 비치기 시작했어요. 진짜 멋있었겠다. 햇살에 얼굴이 간지러웠고, 굉장히 재밌는 표현 아니에요? 자, 햇살이 비쳤는데, 그 햇살에 얼굴이 간지러웠대요. 이게 실제로는 어떤 것이었다고? 햇살이 촥 비쳐. 약간 뜨거운 기가, 따뜻한 기가 얼굴에 탁 스며들겠지. 그걸 어떻게 표현했어요? 간질간질간질 이렇게 표현했어요. 햇살이 얼굴에 비추었다.

이게 아니라 여기가 간질간질 간지러웠다. 이건 뭘까요? 감각적 표현이죠. 예, 간지럽다라는 건 촉각이잖아요. 그쵸? 아, 간지러워. 이게 촉각이잖아요. 예, 이런 촉각을 이용한 표현. 바로 감각적 표현이 되겠고요. 비에 젖은 흙 냄새가 고소했다. 고소했다가 뭐예요? 깨가 들어가서 그런가 고소해. 냄새가 고소해. 뭐 이렇게 고소하다. 이거 뭐예요? 후각이죠. 또는 미각도 되겠죠. 근데 냄새가 고소했다 그랬으니까 후각이겠다. 그쵸? 코로 냄새 맡는 코. 예, 코로 이렇게. 예, 아이, 자꾸 그리네. 코털을 그리면 이상한데? 자, 햇살이 얼굴에 간지러웠다. 이건 뭐예요? 촉각. 예, 촉각이죠. 아, 촉각도 써줄게요. 네, 자꾸 여러 번 반복해서 보고 읽어야 머릿속에 저장이 잘 되니까. 맑게 갠 고마운 날씨 덕분에 주말 농장에 즐겁게 다녀올 수 있었다. 어? 다녀올 수 있었어. 즐겁게 다녀올 수 있었어. 이게 결과야. 그치요? 왜 즐겁게 다녀올 수 있었어? 원인은 맑게 갠 고마운 날씨 덕분이죠. 맑게 갠 고마운 날씨가 원인이 되어서 우리는 즐겁게 주말 농장에 다녀올 수 있어서 이것은 바로 원인. 네. 앞부분에는 결과가 먼저 나오고 뒤에 원인이 나왔는데 여기는 원인이 나오고 그 뒤에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 글에서 경험을 더 실감나게 만든 표현. 자, 더 실감나게 만든 표현, 이거 뭘까요? 바로 감각적 표현이죠. 감각적 표현 찾아봐. 이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요거 모르면 안 되죠? 나 감각적 표현은 아는데 더 실감나게 나는 표현이 뭔지 모르겠어. 이러면 안 되죠. 감각적 표현을 왜 쓴다고? 그 경험을 조금 더 생생하게, 실감나게. 실감이 뭐라고? 실제로 내가 겪는 것 같아. 실제로 내가 그걸 만지는 것 같아. 내가 보는 것 같아. 내가 냄새 맡는 것 같아. 이게 실감이라고 했죠? 어우, 실감나는 영화. 이런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감각적 표현 두 가지 찾아보세요. 빗물이 고여 있었다. 햇살이 얼굴이 간지러웠다. 비에 젖은 흙 냄새가 고소했다.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동그라미 하시면 되고요. 기억의 까닭. 주말 농장에 즐겁게 다녀올 수 있었다. 자, 이 까닭은 뭐라고요? 날씨가 맑게 갠 덕분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까닭, 까닭을 다른 말로 하면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원인 찾아봐. 네, 맑게 갠 날씨 덕분이지. 자, 요게 3번이죠. 다음 그림 보고 원인과 결과를 생각하여 일이 일어난 차례대로 번호를 쓰세요. 1, 2, 3, 4 볼게요. 자, 무엇이었죠? 오빠 미안해 하고 자동차 그렸어요. 왜? 자동차 망가뜨렸거든. 누가? 수연이가. 오빠 자동차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여기 이제 자동차 망가뜨리는 장면이 나오네요. 안 돼! 이제 그랬는데 이제 이미 늦었지? 내가 아끼는 장난감이란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 화가 났어. 화가 나서 말을 붙여도 말도 안 해. 그래서 이 친구 어때요? 미안해. 이런 거죠? 어우, 착한 친구야. 그래서 뭐 어쩌라고! 뭐 이게 아니라, 미안해. 그래서 이제 편지 써서 오빠가 그래. 내가 널 용서하마. 그리고 이렇게 따뜻하게 손도 잡아줬으니까 이 친구도 얼굴이 환하게 폈죠. 여러분들 이렇게 용서해주면 좋고 또 하나 자기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거.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 친구는 그걸 해냈어요. 그래서 이 오빠가 용서해줬고요. 자, 그러면 먼저 3번. 그 다음에 말도 안할 거야. 뭐 이거. 그 다음에 그러면 내가 용서를 빌어야지. 그래서 서로 화해하고. 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자고요. 어제 학교를 마치고 서준이 지상이와 집앞 놀이터에서 술래잡기를 했어.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숙제야. 숙제가 있는 날이라서 처음에는 조금만 놀자 이랬는데 어찌나 재미있는지 우리는 야, 10분만 더 하자. 야, 5분만 더 하자. 이렇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10번도 넘게 그런 분이야. 10분만 더 하자. 10분 곱하기 10번 하면 10번. 얼마라고? 100분. 100분이면 얼마야? 1시간. 60분. 뭐, 어쨌든, 보통 이러잖아요. 그쵸? 10분도 넘게 그랬으니까 대략 2시간 더 논 거야. 생각한 것보다. 자, 이렇게 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신나게 놀았어요.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서야 숙제하지 못한 것이 아뿔싸 생각이 났죠. 그래서 걱정했어요. 마음이 급해졌어요. 예. 아이고, 나 2시간이나 더 놀았네. 숙제가 많은데 이렇게 그래서 급히 불이 나케는 무슨

급히 이런 뜻이죠. 집으로 돌아와 숙제를 했어요. 예상보다 분량이 많았어요. 숙제가 그래서 빨리 끝나지 않았어요. 잘한다. 자, 아까 조금만 일찍 들어올 걸 후회했어요. 나는 하품을 참으면 하품 참는 거죠. 아, 졸린데 아직 자면 안 돼. 이렇게 겨우 숙제를 마치고 밤이 늦어서야 잠자리에 들었다. 자, 밤이 늦어서야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 뒤에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몰랐어요.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원인이 되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글쓴이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서준이 지상이와 술래잡기 했어. 숙제가 있다는 사실 전혀 몰랐어. 거짓말이지. 학교를 마치고 집앞 놀이터에서 놀았어. 친구들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신나게 놀았지. 집에 돌아와서 밤늦게까지 숙제를 하고 잠들었지 뭐야? 자, 그래서 2번. 예,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는데도 그렇게 계속 놀았어. 이거죠. 자, 기억이 원인이 되어 그 결과, 글쓴이에게 생기게 될 일을 상상해서 써보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상상이니까 콕 집어서 정답이다. 뭐 이런 건 없는 거죠. 밤이 늦어서 잠자리에 들었어. 그래서 다음날 늦게 일어났지 뭐야? 학교에 지각했어. 뭐 이런 거. 뭐 아니면 상상이니까 우리 엄마가 꼭 깨워주던데요. 뭐 이런 거. 여기다 써도 되죠. 다음날 늦게 늦잠을 잘 뻔했는데 어머니께서 깨워주셔서 다행히 지각은 하지 않았어요. 뭐 이렇게 뭐 하셔도 되고요. 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또 답해보죠. 지민이는 새 모자를 쓰고 친구들과 공원으로 나들이를 갔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새 모자라는 거. 네. 자, 지민이가 연못 위 다리를 건널 때, 어머, 이때야. 그러면서 바람이 휙 하고 세게 불었다는 거죠. 어떻게? 휙 하고. 그 바람에 지민이의 모자가 날아가서 연못 한가운데에 툭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연못이 너무 넓어서 모자를 주울 수 없었습니다. 결국 지민이는 모자 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휘잉 하고 세게 불었어요. 그 바람에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뜻이죠. 예. 자, 이렇게 아, 그래서 말이에요. 모자가 날아갔는데요. 하필이면 연못 한가운데 툭 떨어졌지 뭐예요? 자, 연못이 이렇게 있어요. 그죠? 여기 이렇게 뭐 돌로 뭘 쌓든지 뭐 어쨌든 뭐 이랬겠죠. 뭐 이렇게 뭐 여기다가 뭐 식물도 심고 못 들어가게 여기에 모자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모자가 가운데 하필이면 딱 있어. 그러면 여기 지민이가 우리의 지민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저 모자를 가져가야 되겠어 하고 첨벙첨벙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쵸? 자, 그래서 모자를 주울 수가 없었다. 여기에서 원인과 결과가 나오죠? 원인, 새 모자를 쓰고 놀러 갔어. 그런데 하필 그때 바람이 세게 불었어.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모자가 날아갔네. 그런데 연못 한가운데 툭 떨어지고 말았어. 그래서 그 결과, 지민이는 모자를 주울 수가 없어서 집으로 돌아오게 됐어. 이런 순서가 되겠죠? 지민이가 경험한 일은 동그라미하고 경험하지 않은 일은 X표. 언니에게 물려받은 모자 썼어. 아니죠. 새 모자예요. 친구들과 공원으로 나들이 갔어. 맞아. 연못이 너무 넓어서 모자를 주울 수가 없어서. 이것도 맞죠? 예. 한가운데 너무 넓은 그 연못에 한가운데 탁 떨어져서 모자를 가져올 수 없었다. 그것도 새 모자인데 얼마나 속상했을까? 뭐 이런 거. 자, 기억의 원인이 되는 일은 무엇인지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지민이의 모자가 날아가서 연못 한가운데에 툭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이것의 결과가 아니라 뭐예요? 원인이 되는 것을 쓰라라고 한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것도 급하게 읽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거 쉽지? 그러면서 여기다 결과를 쓰는 친구들이 의외로 좀 있어요. 잘 읽어보시면 원인이 되는 일을 쓰라고 했어요. 연못 한가운데 툭 떨어졌어요. 원인이 뭐예요? 지민이가 던져봐서? 아니죠. 무엇 때문에? 하필 그때. 이때다! 그러고 바람이 온 거지. 그쵸? 바람이 세게 불었다. 예. 여기서 중요한 건 휘잉 하고 요거보다는 바람이 세게 불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써도 돼요. 물론 휘잉 하고 쓰면 조금 더 정확하게 쓸수 있게 되겠죠. 지민이가 경험한 일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말했습니다. 어떻게 정리했대요? 이렇게 정리를 했대요. 자, 정리를 어떻게 했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정리했죠? 자, 그러면

중에 얘기했는데, 그쵸? 그래서 이건 틀린 말이 되고요. 왜냐하면이라는 이어주는 말, 요게 이어주는 말이라고 했죠. 이어주는 말로 연결해서 말했다. 이것도 맞죠? 자, 이건 맞는 말. 지민이에게 일어난 일을 원인과 결과가 잘 드러나게 말했네. 그치? 예. 원인과 결과가 잘 드러나. 모자가 연못 한가운데 떨어졌다는 그 원인이 지민이가 모자를 줍지 못했던 결과를 낳은 거죠. 네. 자,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잘 드러나게 말했기 때문에 알맞은 것은 나와 다가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 재밌죠? 자, 경험한 일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한 내용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내가 경험했어요. 자, 이렇게 경험한 일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를 한번 해보자. 시장에서 방울토마토 모종을 사왔어. 이 모종이 뭐죠? 어린 식물이죠? 네. 여러분, 어린이처럼, 예, 어린 식물을 모종이라고 해요. 시장에서 방울토마토 모종 사왔다? 정성껏 물 주고 지지대도 세워주면서 가꿨어. 빨간 방울토마토가 주렁주렁 열렸지 뭐야? 자, 이렇게. 자,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쭉 정리해 나가고 있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방울토마토가 주렁주렁 열렸네. 여러분 어떻게 하고 싶어요? 예, 여러분이 생각한 것이 정답이에요. 자,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생각하여 알맞은 말에 각각 동그라미 표 해볼까요? 니은 여기 있어요. 디귿에 무엇이 되는 일일까? 정석껏 물을 주고 지지대도 세워주면서 가꿨어. 왜? 시장에서 방울토마토 모종을 사왔으니까 이 말이죠. 자, 그래서 니은은, 아, 여기 기역이네요. 예, 디귿을 봐야죠. 기역 볼게 아니라 디귿을 봐야죠. 니은은, 자, 물 주고 지지대도 세워주며 가꿨더니 디귿. 토마토가 주렁주렁 열렸네. 뭐 이렇게. 그러면 니은은 디귿의 원인이 되겠고요. 디귿은 거꾸로. 디귿은 니은의 결과가 되겠죠. 네. 이런 결과가 나타났어요. 방울토마토가 주렁주렁 열렸네. 그 원인은 지지대도 세워주고 가꿨기 때문이죠. 예, 원인과 결과가 되겠습니다. 원인 그리고 결과. 이렇게 놓고 봐야겠죠? 네. 그래서 니은은 디귿의 원인이 되고 디귿은 니은의 결과가 된다. 근데요, 이 문제가 의외로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요. 뭐지? 뭐지 이거? 원인이지? 아니야, 결과인가? 뭐 이렇게. 왜 그런가 하면요, 이 말이 헷갈려. 니은은 디귿은 니은의 이 말이 굉장히 헷갈려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아주 꿀팁이 하나 있어요. 필요 없는 말 지워보는 거야. 지워. 국어 문제 풀때 지워보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야. 자, 보세요. 헷갈리잖아요? 그러면 이걸 지워봐. 한번 지워볼까? 이렇게. 니은은 원인일까, 결과일까? 골라봐요. 자, 이두 가지 중에서. 니은은 원인이 되죠. 뒤에 것의 원인이 되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원인이야. 이 두 개만 본다면. 두 개만 본다면. 자, 그리고 디귿은, 그랬으니까 이건 필요 없어. 디귿은 뒤에 있죠? 그러니까 결과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지워보세요. 아유, 지우니까 또, 무엇이었지? 그럴 사람 있을까봐 이렇게 지워줄게요. 예. 이렇게 지워보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필요한 것만 남기고 한번 지워보세요. 그럼 조금 더잘 보여요. 원인, 결과. 그다음, 디귿이 원인이 돼요. 자, 이것이 원인이 돼요. 일어날 수 있는 결과를 생각해서 리을에 들어갈 내용을 알맞게 쓰세요. 자. 주렁주렁 열렸네. 방울토마토를 수확해서, 그러니까 다 따다가 가족과 어떻게 한다? 단짝에 놀였어요. 이거 말고, 네, 뭐 함께 먹었다. 뭐 이렇게 쓸수 있죠. 예를 들면, 자, 우리 여기서 알수 있는 거 뭘까요? 어떤 일에, 아까는 여기가 결과였잖아요. 그쵸? 여기가 원인이었고, 이 원인과 결과의 관계였는데, 이 결과가 다른 일에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여기가 결과고. 그쵸? 그런 거죠? 원인과 결과였어요. 근데 이 결과가 사실은 다른 일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리을의 원인은 얘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야기가 끊임없이 이어갈 수 있다. 응. 원인 뒤에 결과 붙고, 근데 이 결과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 이 결과 자체도 하나의 원인이 되어서 또 다른 결과를 낳아.
그쵸? 그래서

빨래 집게가 계속 이어가듯이 이야기가 꼬리를 물며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자, 9와 10을 보고 알수 있는 사실을 알맞게 말한 친구는 누구일까요? 이 말은, 그러니까 9번 문제의 정답, 뭐 10번 문제의 정답, 뭐 이런 문제들을 보고, 알수 있는 사실 뭘까요? 어떤 일의 결과가 다른 일의 원인이 될수 있어. 착 나왔네요. 그래서, 수인. 어떤 일의 결과가 다른 일의 원이 될수 없어. 아니죠? 될수 있다. 다음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방울토마토는 7짤이라고 돼 있어요. 생각만 해도 귀여워요. 그죠? 엄마가 갓 씻어 놓은 방울토마토. 네. 자, 엄마가 방울토마토를 씻었어요. 물기를 안 닦았어요. 그리고 생글생글 웃으면서 달아날 궁리하는 이 7살 내 동생이 생각나고 있어요. 지금. 그쵸? 그러니까 이 글쓴이는 물기 있는 방울토마토를 보고, 아, 꼭내 동생 같아. 라고 생각한다고 했죠? 햇살 먹고, 이슬 먹고, 볼따구니. 요, 볼이라고 안 해. 볼따구니라 그래. 뭐가 생각나요? 아주 그냥 통통한 요 볼. 볼을 갖고 있는, 네. 볼 갖고 있는 내 동생이 생각나는 거죠. 얼마나 이뻐, 그쵸? 탱글탱글해. 볼이 너무 예뻐. 뭐 이런 거. 바구니 한 가득 제잘제잘 제잘 까르륵 방울토마토가 막 떠드는 것 같고, 그 중에 막 미끄러지려는 놈 하나 딱 잡아서 한 입에 쏙 넣어서 깨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빨 사이로 새빨간 해님이 터진다. 새빨간 해님이 누굴 얘기하는 걸까요? 방울토마토죠. 이슬이 터진다. 이 안에 즙이 확 터진다는 거. 근데 선생님은 어떻게 한다고? 방울토마토를 먹을 때 절대 입을 안 벌린다. 그래서 팍 튀기니까. 입을 꼭 다물고, 씹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시로 쓸때 감각적 표현을 사용했어요. 제잘제잘 까르륵, 이렇게. 그러면 어떤 점이 좋다고요? 더 느낌을 실감나게 표현하기 좋다. 그때의 기억을 더 생생하게 나타낼 수 있다라고 했고요. 시를 쓴 사람의 생각이나 마음이 잘 느껴진다. 그치? 실감나고 생생하니까 읽는 사람으로 읽는 사람이 야, 이글쓴 사람의 이 생각이 잘 느껴지네. 그런 생각 될수 있고요. 읽는 사람이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진다. 어렵지 않지. 감각적 표현을 생각해 내야 해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 아니에요. 재밌으니까 쭉쭉 잘 읽어 내려가게 되겠죠? 그래서 가. 나, 다 써주면 되겠습니다. 시에서 말하는 이가 이 시를 쓰기 위해 떠올린 경험은 뭘까요? 방울토마토를 닮아 탱글탱글한 동생의 볼을 꼬집었던 경험. 아유, 어쩜 이런 생각을. 예. 방울토마토가 가득 들어있는 바구니에서 방울토마토 하나를 집어먹었던 경험. 바로 이 경험을 가지고 시를 만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일기를 쓸 때, 그래서, 나 오늘 방울토마토 먹었는데, 그 일을 써야겠다. 이래도 되지만, 내가 겪었던 이 방울토마토 먹었던 이 경험을 시로 한번 만들어 봐야지, 시로 써봐야지 해서 아까 그 시처럼 써도 일기가 돼요. 예, 아주 멋진 시가 되는 거죠. 감각적 표현이 들어간. 그래서 여기 2번. 시에서 쓰인 감각적 표현이 어떤 경험이나 느낌을 표현한 것인지 찾아서 선으로 이어볼게요. 자, 탱글탱글에서부터 달콤한 이슬. 방울토마토의 맛, 어디 있을까요? 달콤한 이슬, 요거죠? 달콤하대. 그쵸? 바구니가 가득 담겨있는 방울토마토의 모습, 뭘까요? 제잘제잘 까르르 하고 이제 막 얘기하고 있는 방울토마토가 모여있어서. 방울토마토의 빨간 겉모양, 새빨간 해님. 과일 속이 꽉찬 방울토마토의 표면, 예, 탱글탱글. 꼭 동생, 볼따구니 같이. 네, 그렇게. 이 시에서 가장 인상 깊은 감각적 표현과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여러분이 쓰는 거예요. 이건 제일 인상 깊은 거야? 라고 정해주지 않죠? 여러분이라면 어떤 거 표현하고 싶어요? 나는요, 햇살 먹고 이슬 먹고 볼따구니가 탱글탱글해. 이 표현이요. 예. 네, 저도 그래요. 예. 네, 요, 그냥 너무 예쁘죠? 왜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 둥근 그 모습을 탱글탱글한 볼로 표현했으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쓸수 있다. 정답이 아니고, 그냥 예시예요. 예. 여러분이 가장 인상 깊은 표현을 골라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뭐, 여기에다가, 정말 내 동생 같아서요. 뭐, 이래도 됩니다. 감각적 표현을 활용해서 경험을 시로 쓴 뒤에 느낌을 살려 낭송하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 몸짓으로 표현하면 좋습니다.

좋다고 했죠?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빠르기가 아니라 내용에 따라서 느려지기도 하고 빨라지기도 하고 시에 어울리는 빠르기와 리듬감을 생각해서 읽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가, 다 써주면 되고요. 자, 우리 할머니께서 우리 집에 오셨어요. 건강검진 받으러 오셨는데 할머니께서 뭉개구름처럼 포근하게 나를 안아주셨어요. 강박적 표현이죠? 그리고 감자전도 만들어주셨고요. 감자 뻗기를, 껍질을 벗기고 강판에 갈아서 뜨겁게 달궈진 후라이팬에 하얗고 뽀얀 감자 반죽을 예, 손바닥만한 크기로 둥글게 올리셨어요. 이거 다 감각적 표현이죠? 소리가 나요. 이것도 감각적으로 표현한 거죠. 노릇노릇 이것도 감각적이죠. 감자전이 파삭하게 익을수록 고소한 냄새가 부엌들을 가득 채웠어요. 식탁에 마주 앉아서 할머니와 감자전을 먹었죠. 그래서 나중에는 큰 사랑을 느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글의 제목으로 어울리는 거 뭐예요? 네, 바로 이거죠. 할머니의 사랑이 들어간 이 제목이 어울리겠죠. 이 글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일이 일어난 차례대로 정리했어요. 자, 빈칸에 뭐라고 쓰면 좋을까요? 할머니께서 오셨지요. 그리고 할머니가 감자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감자전 먹었고 만들어서요. 입안에서 살살 녹게 먹었고요. 이것을 통해서 나는 할머니의 사랑을 느끼며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요. 자, 기억에서 미음 가운데 감각적 표현으로 알맞지 않은 건 뭘까요? 바로 미음이죠. 미음. 왜? 할머니와 감자전을 먹었다. 그게 다예요. 예. 뭔가 생생한, 실감 나는 표현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죠. 나머지는 뭉개구름처럼, 그 다음에 뜨겁게 달구어진 하얗고 뽀얀, 고소한 냄새. 그냥 냄새가 아니라 고소한 냄새. 뭐 이런 것들 다 감각적 표현이 들어갔고요. 감각적 표현을 활용해서 경험을 글로 쓰면 자신이 쓴 글을 점검을 하고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때 알맞은 내용 두 가지. 책을 읽은 까닭을 썼는지 확인한다. 감각적 표현을 활용했는지 확인한다. 경험한 일이 드러났는지 확인한다. 상상한 일을 길게 표현했는지 확인한다. 행과 연을 구분해서 썼는지 확인한다. 정답은 2번과 경험한 일이 잘 드러났는지 확인하는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공기문입니다. 대상에 대한 느낌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건 뭘까요? 길쭉길쭉 노란 기차? 과일의 한 종류인 바나나? 바나나를 조금 더 감각적으로, 생생하게, 실감나게 표현한 걸 한번 찾아보세요. 네. 그럼 바나나의 모양 잘 생각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학교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가르치고 있는 조현용입니다. 10월 9일은 우리가 매일 숨

쉬듯 쓰고 있는 우리 글자인 한글의 탄생을 축하하고 소중함을 되새기는 한글날입니다. 한글날 제정 100주년을 맞아 한글과 한국어의 매력, 한글 생각을 싣고 나르다라는 주제로 한글과 한국말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한글 창제의 수수께끼와 세종의 애민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대왕은 한글을 왜 창제했을까요? 한글은 한국인의 문자입니다. 그런데 한글은 사실 한국인만의 문자는 아니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한글은 소리를 표기하는 글자이기 때문에 어떤 언어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영어도, 일본어도, 중국어도, 미얀마어도 어떤 언어든지 간에 한글로 표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글의 위대성은 더 빛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종께서 훈민정음을 창제할 때 어린아이들의 말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의 말도 표기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한글은 태생부터 국제적인 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글은 처음 만들 때부터 한자의 정확한 발음을 표기하는 데도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지금 중국어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그 당시에 한글로 써놓은 한자의 발음을 보고 15세기의 중국어 발음들을 추론할 수도 있다라는 점입니다. 사실은 한어, 즉 중국어뿐만이 아니라 일본어나 몽골어나 만주어의 어휘 발음 연구에도 한글은 아주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한국이, 즉 조선이 세계에서 외국어 교육이 가장 발달한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외국어를 가르치던 기관이 사역원이라는 기관이 있었습니다. 그 기관에서는 한어, 즉 중국어와 몽골어, 만주어, 일본어의 학습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만든 사전이나 교재에 당시의 그 언어들의 발음을 한글로 써놓아서 당시의 한어 등의 발음과 어휘 공부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글은 우리에게만 중요한 문자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 언어에도 매우 중요한 문자라는 점도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도 한글을 다른 나라에서 공용 문자로 사용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어떤 부족이 한글을 자신의 공용 문자로 사용한다는 소식도 들은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저는 공용 문자까지는 몰라도 한글이 국제 음성 기호의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한글 창제 당시에 사용했던 비읍 순경음, 즉 비읍의 아래에 이응을 붙인 소리죠. 비읍 순경음이나 반치음, 세모 모양의 글자입니다. 등을 활용하면 외국어 발음 표기도 훨씬 정교해집니다. 일반적으로 비읍 순경음은 V의 발음을 표기하였다고 보고 있고요. 반치음은 Z의 발음을 나타낸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글이 모든 발음을 표기하는 문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은 그야말로 엄청난 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이 쓴

아학편이라는 사전류의 책을 우리가 종두법으로 잘 알고 있는 지석영 생이 다른 나라의 언어를 표기하는 사전으로 바꾸었습니다. 그 아학편을 보시면 아마 그 당시에 중국어 발음이나 일본어 발음이나 영어 발음을 얼마나 잘 표현했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F 발음을 표기할 때 이음과 피읍으로 써서 표현을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따라서 한글은 단순히 우리 말을 표기하는 문자일 뿐 아니라 전 세계 어떤 언어의 문자도 또 발음도 표기할 수 있는 문자라는 점에서 놀라운 문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이유를 이야기할 때 역시 빠지지 않는 것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즉 애민정신입니다. 제가 볼 때도 세종의 백성 사랑은 정말로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말이 중국과 달라서 한글을 만들었다라는 것이 왜 애민정신일까요? 저는 여기에 대한 대답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말 그대로 한국어와 중국어가 다르다라는 점입니다. 내가 쓰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한글이 없었다면 내 말을 그대로 쓸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 내 생각을 한문으로 번역해야만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자의 수가 너무 많고 한문의 해석과 쓰기가 매우 어려워서 일반 백성은 읽지도 쓰지도 못했습니다. 따라서 문자로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것은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애민정신을 보여주는 두 번째 이야기는 송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서로 다툼이 있어서 송사를 할 때 그 내용을 한문으로만 적는다면 일반 백성은 송사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자기가 한 말이 그 송사의 내용에 제대로 적혔는지도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관리가 부정한 마음만 먹는다면 일반 백성은 글을 모르는 백성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저는 송사에서 있을 수 있는 억울한 백성의 문제를 없애려고 한 것도 중요한 한글 창제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한자의 발음이 중국과 다른 것도 창제의 이유였고 한자만 있을 때 서로 소통이 되지 않는 문제를 바꾸려고 한 것도 창제의 이유였고 억울한 백성이 생기지 않게 하려고 하였던 것도 세종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방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글 창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보통 자음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하는데 모음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는 경우가 적은 것 같습니다. 저는 특별히 모음 쪽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글의 장점을 이야기할 때 창제 원리가 분명하고 과학적이라고 이야기하는 학자가 많습니다. 자음이 발음기관을 상영하였다는 것은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정말로 훌륭한 업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역 같은 경우를 보면 혀가 입천장에 이렇게 닿아 있는 모습이고 니은 같은 경우는 혀끝이 잇몸에 닿아 있는 모습을 본따서 만든 글자죠. 이런 류의 발음기관의 모습을 상영해서 만든 글자는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너무나도 놀라운 업적이죠. 지금도 세계의 수많은 언어학자가 한글을 칭송하는 것은
발음기관 상형이라는 특이점 때문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글자를 구별할 때 획을 더하는 가획의 원리나 나란히 쓰는 병서의 원리로 만든 것도 대단합니다. 디지털 시대인 현대사회에서도 세종의 놀라운 견해는 빛을 발합니다. 기역과 기역, 쌍기역은 쉽게 연결해서 입력이 가능합니다. 글자 모양만 봐도 유사성을 알 수 있죠. 우리가 핸드폰에 여러 가지 문자를 입력할 때도 그러한 원리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음은 한국어뿐만이 아니라 모든 언어에 이용이 가능한 문자체계입니다. 그런데 모음은 기본적으로는 한국어에만 맞는 문자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음의 창제 원리가 천지인 삼재라는 설명은 틀린 설명이 아닙니다. 정확한 설명이기는 하지만 일반인이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천, 즉 하늘천은 하늘이면서 동시에 양성, 즉 밝음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양성의 하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태양이 있는 밝은 하늘입니다. 땅은 음성을 나타냅니다. 어두움이죠. 그리고 이는 사람을 나타내므로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존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명하면 모음의 제자 원리가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리말에서 모음의 가장 큰 특징은 무언가요? 바로 모음 조화입니다. 양성은 양성끼리, 음성은 음성끼리 모으는 모음 조화가 아주 발달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종은 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답게 만들고 음성 모음은 음성 모음답게 만들려고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세종의 위대함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양성 모음은 밝은 느낌이 나게 만들고 음성 모음은 어두운 느낌이 나게 만든 겁니다. 글자를 볼까요? 아라는 글자를 보면 사람, 즉 이의 오른쪽에, 즉 동쪽에 하늘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태양이 있습니다. 이 모습은 동쪽에서 해가 뜨는 모습입니다. 당연히 밝은 모음의 느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는 어떤가요? 사람의 서쪽에 태양이 있습니다. 즉 해가 지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당연히 어둡습니다. 아와 어를 이해했다면 오와 우도 금방 느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해가 땅에서 뜨는 모습이 오이고 해가 땅 아래로 지는 모습이 바로 우입니다. 글자 모양만 봐도 한국어 모음의 느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라고 하는 말은 밝은 느낌, 긍정적인 느낌을 보여주고 있고 어라고 하는 느낌은 부정적인 느낌들을 보여줍니다. 오라는 감탄사도 그렇죠. 오도 밝은 느낌들을 보여주고 칭찬하는 느낌을 보여주는 감탄사입니다. 그런데 우는 비난하거나 어두운 느낌을 보여주는 감탄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언어의 모음은 한국어 모음의 느낌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어 모음에 맞는 문자체계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글의 자음은 발음기관을 그리고 모음체계는
밝고 어두운 느낌을 잘 담은

놀라운 문자 체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첫 번째 강의로서 한글의 창제에 관한 이야기를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 강의에서는 세계인들이 보는 한글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외국인들을 가르치면서 본 외국인들의 생각들, 한글에 관한 감정들도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디딩 스텝 업의 효린파파 성기용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재밌는 책을 읽으면서 영어 실력을 한번 끌어올려보도록 할까요? 재밌는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영어를 느끼게 되고 배우게 되니까 조금 더 재밌고요. 또한 조금 더 영어에 대한 거부감이 내려갈 것입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바로 시작해봅니다. 짜잔!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바로 싸이의 다섯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창작도 재밌지만 이런 논픽션, 비문학도 재밌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도 싸이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는 동사의 3단 변화, 올바르게 이해하기를 주제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실수를

0: 한 번 더 줄일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음원을 들어보고 바로 책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1: Like many of Psy's other songs, Gangnam Style became a hit in South Korea. Soon, the song was a huge hit around the world. By late fall, it became the most watched video on YouTube. Psy was surprised that his song was so famous. Soon, he was traveling around the world to perform and be interviewed. Also, people were doing his famous horse dance from the video. Gangnam Style. Gangnam is a district in Seoul, South Korea. It is south of the Han River. The area is known for being home to many wealthy people. In Gangnam Style, Psy sings about Gangnam's people. He says they are very noble in the daytime. Then, at night, they are wild. The song is meant to be funny and poke fun at the people of Gangnam.
0: 오늘은 싸이의 그 다섯 번째 이야기 한번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쭉 글을 읽으면서 아 어떻게 노래가 흥행을 이어나가게 되고 아 어떤 또 삶을 살아가시는지도 자세히 알게 되어서 좋네요. Like many of Psy's other songs, like는 뭐뭐처럼 뭐뭐를 좋아하다 라는 뜻도 있지만 like는 여기서 전치사로서 뭐뭐처럼 뭐뭐같이 많은 싸이의 다른 노래들과 마찬가지로 뭐뭐와 같이 강남 스타일 became a hit. 강남 스타일은 became 되었습니다. 무엇이 되었냐면 a hit. hit라는 것은 히트곡이 되겠죠. hit는 흥행, 성공, 인기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히트곡이 되었습니다. 성공한 곡이 되었습니다. 아주 많은 사랑을 받았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In South Korea, 우리나라에서요. 대한민국에서요. Soon, 곧 the song was a huge hit around the world.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만 인기가 있었는 게 아니라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서 곧 The song, 그 노래라는 것은 여기서 그 노래라는 것은 바로 여기 있는 강남 스타일이 되겠죠. 강남 스타일이라는 노래는 was a huge hit. 보통의 인기가 아니라요. 정말 대인기를 끌었습니다. 아주 큰 히트곡이 되었습니다. Around the world. 어디에서요? 전 세계에서요. By late fall. Late라는 것은 나중에 뭔가 늦은이라는 의미가 될 것이고요. Fall이라는 것은 떨어진다. 그러면 늦게 떨어진다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Fall이라는 것은 바로 autumn과 동일한 의미인데요. 바로 가을이 되겠죠. 늦가을까지, 늦가을까지라고 하면 되겠죠. Late fall이니까요. 늦가을까지 it became. 여기서 it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바로 여기에서 강남 스타일이 되겠죠. 강남 스타일은 became 되었습니다. The most watched video on YouTube.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watched, 시청된, 맞죠? 이 비디오 입장에서 보면 비디오, 이 뮤직비디오가 시청하는 게 아니라 이 뮤직비디오는 사람들이 시청하는 거잖아요. 뮤직비디오 입장에서 보면 시청이 되는 것이니까 이 강남 스타일은 가장 많이 시청된 비디오가 되었습니다. 어디에서요? 유튜브에서요. 넘어가 볼까요? Psy was surprised that his song was so famous. Psy는 놀랐습니다. 즉, 아, 이 문장으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싸이 본인도 잘 몰랐다는 것이 되겠죠. 이만큼 인기 있을 줄은 몰랐다. 아, 이 노래가 왠지 좀 잘 될 것 같고 또한 인기를 끌 것 같고 이 정도는 예측할 수 있지만 와,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이런 마음이 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이 나오네요. Psy was surprised. 싸이는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 that his song was so famous. 그의 노래가 너무나 famous라는 것은 유명했기 때문에 유명해서 너무나 놀랐다라는 것이 되겠죠. 자, 여기에서 famous라는 단어가 나와서 제가 부연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우리 친구들 famous는 많이 들어볼 법한 그런 단어입니다. 유명한, 인기 있는 이런 단어인데요. 이 famous의 명사형도 함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famous는 유명한이 되겠죠. 자, 그러면 유명 혹은 명성, 인기 이것은 무엇이냐? 이 명사형이 바로 여기 있는 fame입니다. fame, F-A-M-E가 되겠죠. 그래서 fame을 보여주면은 이 뭐지? 이거 처음 봤는데 아 근데 뭔가 좀 본 적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은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는 famous 여기에다가 O-U-S를 붙여서 famous가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명사형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0: 그래서 famous 유명한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연관어로 fame을 붙여 넣으면 되겠죠. 우리 머릿속에 이렇게 연결하는 기존 지식에 덧붙여 넣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아주 손쉽게 단어를 하나를 더 외울 수가 있는 것이죠. Soon, God, he was traveling around the world to perform and be interviewed. 곧 그는 전 세계를 여행하는 중이었습니다. 여행을 했다가 되겠죠. 왜요? 너무나 인기가 많아지니까 뭐 하기 위해서 to perform, 공연하고 perform이라고 하면 공연하다거든요. 그리고 인터뷰하기 위해서 전 세계를 여행했습니다. 자, 이렇게 인기가 있어지니까 이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공연을 하고요. 또한 사람들과 인터뷰를 하게 되겠죠. Also, 또한 역시나 people were doing his famous horse dance from the video. 그리고 또한 이 뮤직비디오가 너무 인기가 많고요. 그 안에 있는 춤이 공개되었고 또한 그 노래가 너무나 인기, 유명세를 타게 되니까 또한 사람들은 were doing 하는 중이었습니다. 했습니다. His famous horse dance. 그의 유명한 인기 있는 말춤을 췄다라는 것이 되겠죠. 어떤 춤인지 아시죠? From the video. 그 비디오로부터 말춤도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그때 다 따라했던 것을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음원으로 한번 들어보고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1: Like many of Psy's other songs, Gangnam Style became a hit in South Korea. Soon, the song was a huge hit around the world. By late fall, it became the most watched video on YouTube. Psy was surprised that his song was so famous. Soon, he was traveling around the world to perform and be interviewed. Also, people were doing his famous horse dance from the video.
0: 자, 이제 소제목이 바로 강남 스타일이 되네요. 노래 제목 그 자체가 바로 소제목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강남 스타일이 나온 어떤 그 배경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왠지 나올 것 같습니다. 물론 미리 읽어본 것도 있지만요. 그런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강남 스타일이 나오면, 이 노래에 대한 이제 좀더 상세한 설명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예측을 하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 보도록 할까요? 강남 is a district in Seoul, South Korea. 강남은 is a district. district라는 것은 바로 구역이 됩니다. 어디에 있는 구역, 지역이냐 하면 바로 서울에 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서울에 있는 구역입니다. 어디가? 강남이. 그렇죠. 이 한강의 아래쪽에 이 일부분을 바로 강남이라고 부르죠. It is south of the Han River. 그리고 한강의 남쪽에 있습니다. The area is known for being home to many wealthy people. 그 지역은 뭐로 유명하냐 하면 많은 부유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Wealthy라는 것은 바로 부유한이 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Wealth. Y를 떼면요, wealth라고 하면 부유함이 됩니다. 부유함. 그런데 거기에 Y를 붙이면은 부유한 형용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wealthy 하면은 바로 부유한이 되겠죠. In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에서 그 노래가 되겠죠. Psy sings about Gangnam's people. Psy는 노래합니다. 뭐에 대해서 노래하냐 하면 강남 사람들에 대해서 노래를 합니다. 강남 사람들은 어떤 무엇 때문에 Psy가 이런 노래를 만들었는지, 그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노래에다가 담았다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런데 그 노래를 조금 더 살펴보기 전에요. 오늘 우리 친구들이 정말 무심코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이 부분을 조금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이 친구인데요. sing이라는 게 아니라 어쩌면은 그 동사 그 자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 동사의 3단 변화, 올바르게 이해하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의 3단 변화를 한번 조금 더 똑바로 알자라는 것이죠. 자, 어떤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제일 앞에 jog, 그 다음에 hit, right이라는 동사가 있죠. 그러면 과거형은 보통은 ed를 붙이죠. 혹은 만약에 불규칙이라면 이렇게 두 번째 있는 변화가 없는 이것도 불규칙 변화이죠. hit, hit, hit. 혹은 여기 규칙 변화라면은 jog, jogged, jogged, ed가 붙기도 하고요. 혹은 완전 또 이런 불규칙도 있죠. write, 쓰다. 그러면 썼다는 어떻게 됩니까? wrote. 그리고 written이라고 하면은 pp, 과거 분사 형태라고 하는데 여기 있는 이세 번째 jogged랑 hit이랑 written이라는 것은 동사 혹은 형용사로 쓰이는 그 과거 분사입니다. 자,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오늘은 저기 제일 앞에 있는 첫 번째 단어에 초점을 맞춰보도록 할까요? 저기 첫 번째 단어는 뭐죠? 동사의 현재형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아, 현재, 과거, pp 이렇게 외우고 있지.

0: 않으신가요? 그게 틀렸다는 것입니다. 현재형이 아니라 동사원형입니다. 동사원형. 가만히 생각해 보면 현재형은 주어가 복수일 때, 물론 jog, hit, right 그대로 쓰기도 하고요. 만약에 주어가 he, she, it 이라면 3인칭 단수이라면 jumps, hits, writes 혹은 어떨 때는 이렇게 s가 붙거나 es가 붙거나 이미 right은 e가 있죠. 그러니까 s만 붙기도 하고요. 혹은 was 같은 거 여기 위에는 없었지만 was 같은 것은 완전히 es가 붙기도 합니다. 이런 동사가 현재형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하자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이 3단 변화에서 첫 번째 있는 단어, 그 3단 변화의 첫 번째 있는 단어는 현재형이일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동사의 원래의 형태인 동사 원형입니다. 동사 원형, 현재형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실수를 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자, 여기 있는 조깅하다, 저그가 있죠. 자, 그럼 저그가 만약에 현재형이라고 친다면 우리 친구들이 이런 실수를 하게 되겠죠. He jog every day. 그는 매일 조깅한다. 우리말로 해석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지만 사실 이게 현재형 jog를 그대로 쓴게 아니죠. jogs, s를 붙여야 되겠죠. 어떤 건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있는 문장이 올바른 문장이 되겠죠. 첫 번째 있는 문장은 틀렸습니다. 그런데 jog를 그대로 써도 현재형이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어가 3인칭인데 단수가 아닌 경우, 즉두명 이상인 경우, 복수일 때는 그대로 동사 원형을 쓰기도 하죠.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이 문장도 옳은 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아래에 있는 이두 문장 옳지만 여기 있는 3단 변화에 있는 그첫 번째 단어를 보고 이게 현재형이구나. 그런데 아무 주어에나 가서 저그를 쓰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3단 변화에 있는 첫 번째 단어는 동사 원형이다. 현재형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동사 원형이다라고 표현하면은 올바른 표현이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넘어가 볼게요. He says they are very noble in the daytime. 그는 말합니다. 싸이가 되겠죠.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they라는 것은 강남에 사는 사람들은 are very noble. noble이라는 것은 noble 고상한, 아주 품위가 있고 격이 높고 고급스럽고 이런 것들을 다 합치면 고상한이 되겠죠. 그래서 in the daytime, 낮 동안은 아주 고상하답니다. 고상한 행동을 한다가 되겠죠. Then at night, 그리고 밤에는 강남 사람들이 어떠냐면, 물론 모든 사람들이 이렇다는 건 아니겠죠. 그분의 노래 가사가 온그 배경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런 분들이 좀 있더라, 이런 경향성이 있더라, 이렇게 하고 노래를 쓰셨겠죠. At night, 그리고 밤에는 they are wild. 그들은 wild라는 것은 다소 거칠고 다소 제멋대로 하는, 즉 낮에 보였던 행동과는 상당히 대조가 되는, 반대되는 그런 행동을 하더라. 그래서 이 부분을 싸이가 콕 꼬집고 싶었나 봅니다. The song is meant to be funny and poke fun at the people of 강남. 이 되네요. 여기 나오네요. 그래서 이 노래는 is meant to be, 의도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려고 의도된 노래냐면, 뭐 하려고 만들었냐면 to be funny, 웃기려고 만들었고, and poke fun at, poke fun at은 약간 놀리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강남 사람들을 조금 놀리기 위해서, 즉 풍자하기 위해서 만든 노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저도 함께, 우리 친구들과 함께 잘 읽어보았습니다. 노래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 배경까지 알게 되니까 참 뜻깊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보고 음원으로 들어보고요. 단어 복습 오늘도 빠질 수 없겠죠.
1: Gangnam Style. Gangnam is a district in Seoul, South Korea. It is south of the Han River. The area is known for being home to many wealthy people. In Gangnam Style, Psy sings about Gangnam's people. He says they are very noble in the daytime. Then, at night, they are wild. The song is meant to be funny and poke fun at the people of Gangnam.
0: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표현들이 있었죠. 그 표현들을 모아서 함께 복습해 보도록 할까요?
2: Famous. Famous. Psy was surprised that his song was so famous. Perform. Perform. Soon, he was traveling around the world to perform and be interviewed. District. District. Gangnam is a district in Seoul, South Korea. Wealthy.

0: wealthy. The area is known for being home to many wealthy people. Noble. Noble. He says they are very noble in the daytime.
1: 오늘의 fun reading tips, 바로 주의해야 할 영어 발음 P가 되겠습니다. 주의해야 될 영어 발음 P, 이게 어떤 거냐면 영어는 철자 하나당 하나의 발음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 할 때 people 할 때 이 젤 앞에 있는 피읍 발음이 당연히 나죠. 그러나 어떨 때는 이렇게 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저렇게 나기도 하고 그게 영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떻게 발음이 나는지 모든 그 규칙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많이 들어보고 많이 읽어보면서 경험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오늘 이 주의해야 될 영어 발음 요거는 이 규칙은 하나 알아두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예를 들자면 지금 여기 있는 거 제가 네 개를 연달아서 발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점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요. sigh, pseudonym, pneumonia, psychology. 자, 피디님, 공통점이 뭐죠? 너무 기습 질문인가요? 자, 일단은 공통점은 P 발음이 전부 다 안 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P 다음에 바로 S가 오거나 바로 N이 오면은 무음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해서 그래서 싸이도 P가 없다고 생각하시고 발음하시면 됩니다. 푸싸이 아니고요. 푸스도님 아니고요. 푸뉴모니 아니고요. 푸사이콜러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발음이 난다라는 건 P 다음에 바로 P가 제일 앞에 왔을 때 그 다음에 바로 S나 N이 나오면은 이렇게 무음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스도님이라고 하면은 필명이 되겠죠. 저도 본명은 성기홍입니다. 자, 그런데 저의 필명, 책을 출판할 때, 책을 쓸 때는 효림파파라는 이름으로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강의도 효림파파와 함께하는 이렇게 딱 들어가는 거죠. 효림파파의. 자, 그래서 필명이 될 것이고요. 뉴모니아라고 하면 폐렴입니다. 우리 친구들 한 번씩 폐렴 걸려서 입원하는 친구들도 한 번씩 있죠. 고열이 나고요. 그리고 심리학, psychology가 되겠죠. 대학교의 한 전공의 한 종류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런 규칙, 이런 것들 알아두면 아주 특이한 규칙 중 하나이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조금 글의 수준이 올라갈수록 이런 단어들을 접하곤 합니다. 꼭 기억해서 다음에 들었을 때는 이상함도 느끼지 마시고요. 자신 있게 발음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 한번 오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효림파파했습니다.

개념을 타고 만점에 도착! 사랑하는 전국의 4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회전문가 이상윤 선생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요. 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 주민자치와 민주주의입니다. 우리 친구들 북투 어떻게 강의를 들어라? 맞습니다. 미리 문제 풀어보고 나서 선생님의 해설 강의를 들어야 효과가 좋다. 요 부분들 잘 실천하고 있을 거라 믿으면서 지금부터 무엇을? 문제 풀기 전에 간단히 개념부터 보도록 할게요. 빠밤. 먼저 주민자치의 의미입니다. 우리 친구들 학생자치, 주민자치, 자치자치, 학교자치, 학생자치 외 주민자치, 주민자치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 무엇이죠? 그렇죠. 자치라는 말이 계속 등장합니다.

했었잖아요. 그래서 자취의 의미를 알면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자취가 무엇인가요? 그렇죠. 쉽게 말해서 스스로 다스린다. 스스로 해결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죠. 그렇다면 주민자치는 무엇일까? 그렇죠.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한다. 이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더. 학교 자치, 주민 자치, 뭐 학생 자치회, 주민 자치회, 자치라는 말이 계속 등장하고 있는데, 이 자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자? 그렇죠. 바로바로 스스로 해결한다. 이런 식으로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민 자치, 우리 교재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 주민들이 지역의 주인으로서 지역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해결, 지역사회를 운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재에 있는 이 문장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고 딱딱하게 느껴진다. 결국 무엇이 핵심 키워드다? 스스로 해결한다. 요 포인트만 잘 짚고 가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주민자치가 잘 이루어지려면 어쨌든 어떻게? 지역의 일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요 내용들 북원에서 윤희와 함께 다뤄 보았고요. 좋습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주민자치의 모습입니다. 실제로 주민자치가 이루어지는 모습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복습 겸 하나씩 뜯어 보자고요. 먼저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회의, 주민회의가 있겠죠? 주민들이 모여서 의견을 내고 우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환경 보호를 위한 캠페인 활동을 한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의 환경을 보호하자. 이렇게 거리에 나와서 사람들이 홍보를 하고 그리고 어떻게 지구를 살릴지, 우리 지역을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을지 이렇게 캠페인 활동을 한다. 북원에서 이야기했었던 내용이고요. 주민들이 지역 문화 축제를 연다. 지역 문화 축제를 열므로 해서 우리 지역, 우리가 사는 지역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학생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엽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나서서 학생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민자치회 나왔습니다. 주민자치회를 구성하여 봉사활동을 한다 되어 있는데, 우리 친구들, 주민자치회가 무엇이었나요? 그렇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모여서 지역의 일을 처리하거나 해결하기 위한 모임이다. 요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뭐, 북원에서 개념 꼼꼼히 다루던 친구들이라면 요 정도쯤은 쉽게 떠올릴 수가 있겠죠?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주민이 제안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북원에서 윤희가 우리 4학년 친구들이 어렵게 느낄 것 같아서 이 조례, 이게 무엇인지 이야기했었죠? 무엇이었죠? 그렇죠. 쉽게 말해서 조례란 그 지역 사회의 뭐 규칙이다. 뭐요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더. 그 지역 사회 안에 뭐 규칙 정도다. 요렇게만 일단 4학년 수준에서는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주민이 제안합니다라고 되어 있죠. 굳이 지금 상윤쌤이 요 부분에 별을 그리고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 그렇죠. 우리 이제 북2를 보면 어려운 문제들이 조금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파트에서 함정을 파기가 가장 좋은데요. 어떻게 함정을 파는지 이 출제자의 함정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나오느냐? 지역 주민들이 선택지에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만듭니다. 뭐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조례를 만드는 거는 뭐 물론 주민들이 의견은 제안할 수가 있어요. 누구에게? 그 지역에 있는 뭐 공무원이라든지 시의원이라든지 구의원들에게 제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조례를 만드는 거는 그냥 보통의 아무런 뭐 직책이 없는 그냥 보통 주민이 할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방금 말했던 뭐 시의회나 뭐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주민들의 대표들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조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 풀면서 한번더 강조를 할 텐데

해서 어떻게? 우리 지역 사회의 일을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한다. 요 정도로 떠올려 주시면 되는데, 교재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중요한 일을 논의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다. 뭐 그냥 말 그대로 주민이 참여한다. 요런 느낌만 받아주시면 되고요. 적극적인 주민 참여를 통해 주민 자치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지만 그 지역사회의 일, 그리고 주민 자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북원에서도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좋아요. 다음 내용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주민 참여가 중요한 까닭입니다. 까닭입니다. 뭐 서술형 문제로 자주 나오는 유형이고요. 북원에서도 다뤘지만 북투에서 빠르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지역의 일은 주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무엇이 중요하다? 주민 참여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지역에서 발생하는 일이란 문제는 지역마다 다릅니다. 아무래도 그 지역마다 뭐 자연 환경도 다르고요. 그리고 우리가 배웠던 뭐 인문 환경도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서 발생하는 일이나 문제는 각각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의 일은 우리 지역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주민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세 번째, 지역의 일과 해결해야 할 문제는 지역 주민이 가장 잘 알고 있다. 요 부분 북원에서 강조했었죠. 우리 친구들이 만약에 주민 참여가 중요한 까닭이라는 서술형 문항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중에서 그래도 가장 쉽게 써볼 수 있는 문장이 바로 이것입니다. 당연하죠. 우리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우리 지역의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민 참여가 중요합니다. 뭐,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지역의 문제를 더 자세히 알겠어요? 물론 뭐, 신문을 통해서 알 수는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1, 2년, 몇년 동안, 혹은 뭐, 10년 넘게 이렇게 우리 지역에 사는 그런 사람들이 실제 우리 지역의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민 참여가 중요하다라는 것. 이렇게 연결지어서 흐름을 만들어서 공부를 하면은 사회 공부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주민 의견을 반영하면 더 나은 해결책 마련이 가능하다. 그렇죠.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했을 때더 나은 해결책들이 쏙쏙쏙 나올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 참여가 중요하다. 이렇게 연결지어 주시면 되고요. 주민 참여가 많을수록 지역이 더 살기 좋아진다. 왜냐? 그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해결책을 마련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지역이 더 살기 좋아지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주민 참여가 필요한 까닭, 중요한 까닭을 한번 정리해 보았고요. 우리 친구들 하나하나 다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상윤쌤이랑 윤희가 보여줬던 것처럼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해한다면은 문제를 풀 때도 어렵지 않게 풀수 있을 거랍니다. 좋아요. 다음 내용입니다. 주민 참여의 방법입니다. 주민 참여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 먼저 뭐 주민회의, 뭐 지역의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공공기관 누리집. 공공기관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뭐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뭐 시청이나 구청, 뭐 군청 이런 누리집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나의 의견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필요한 것들을 요청하는 것.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 무엇이라고 했었죠? 무엇? 우리 도착 만점왕 미션에도 있었는데, 그렇죠. 뭐, 민원, 이런 어려운 단어들도 한 번씩 짚어주었고요. 주민투표에 참여하기, 뭐, 캠페인 서명운동, 공청회 나왔다. 우리 친구들, 공청회는 중요하다 이야기를 했었죠. 물론 뭐, 캠페인이나 서명운동도 중요하지만, 공청회는 우리 친구들이 좀 낯설어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공청회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죠. 공평하게 듣는다. 무엇을? 주민들의 생각과 의견을. 즉, 공공기관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사회에 있는 공공기관에서 어떤 정책을 실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뭐, 그래, 뭐 주민들의 의견 뭐가 필요해? 그냥 진행시켜! 이게 아니라 어떻게 주민들이나 혹은 전문가들을 모아서 의견을 공개적으로 함께 다양한 사람이 모여서 의견을 듣습니다. 그것이 바로 공청회다.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우리 친구들 아무래도 뭐 이런 흐름 이미 북원에서도 공부했고요. 그리고 내용 자체가 우리 4학년 1학기 때 공부했던 것처럼 뭔가 어려운 내용이 딱히 없어요. 하지만 중간중간에 이런 뭔가 생소한 낯선 개념들이 톡톡 등장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만 잘 짚어주면은 어렵지 않게 문제는 풀 수가 있다라는 것.

참여 예산제도 나왔습니다. 와, 이것은 지금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우리 또 윤희야 상윤쌤의 제자들이라면 이제 뭐 완벽하게 뭐 알고 있겠죠. 혹은 뭐 핵심되는 키워드들 쏙쏙쏙 떠오르겠죠. 물론 이제 뭐 어른들 어려워하는 용어다. 뭐 심지어 여러분들의 가족들도 이거 보면은 뭐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야기를 했었죠. 이거 무엇입니까? 그렇죠. 그냥 쉽게 말해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우리 지역 사회의 돈, 예산을 어떻게 써야 될지 의견을 내는 것이다. 주민 참여 예산제다 이야기를 했었죠. 예산이라는 게 돈과 연결을 지어서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 친구들 충분히 뜻을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시민단체 활동하기. 시민단체는 무엇이었죠? 그렇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스스로 뭐 누가 시켜서 누가 해 이게 아니라 그래 우리끼리 한번 모여서 뭔가 지역 문제를 해결해 보자 이런 것들이 뭐 시민단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 내용들 한 번씩 짚어봐 주시고요. 다음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주민자치 사례 조사 방법입니다. 뭐 공공기관 우리 집 가서 실제로 주민자치 사례 볼수 있고요. 공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면담 묻고 답하게 할수 있고요. 그리고 지역 주민과 지역 주민들과 만나서 실제 그 지역 주민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게시판 확인하거나 지역 신문 뉴스 같은 것들도 살펴보는 방법이 있다. 한 번쯤 그냥 눈으로 봐주시면 될 내용이고요. 이번에는 주민 참여 방법입니다. 친구들과 실천할 수 있는 과정이 나왔으면 어떻게 우리 친구들 하나하나 단계를 글자 하나하나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흐름만 이해하자. 왜냐? 어차피 출판사마다 이 단계나 과정은 글자도 조금씩 다르고요. 그리고 이 단계 수도 조금씩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출제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아, 뭐 빈칸 뻥 미워두고 묻는다기보다는 어떻게 각각의 단계를 뭐잘 이해하고 있냐, 뭐 흐름만 알고 있느냐, 이 정도만 묻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과 윤희와 함께 북원에서 과정, 절차, 순서 문제는 계속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연습을 했었고요. 한 번쯤 여러분들 읽어봐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민자치에 참여할 때 필요한 태도입니다. 어떤 태도? 당연히 뭐 관심 가져야겠죠? 그리고 중요한 건 나옵니다. 어디? 나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주민 모두의 이익을 고려해야 된다. 다시 한번 더. 주민 모두의 이익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대화, 토론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고요. 문제 해결 방안을 실천하기에 노력하기.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요 부분만 우리 친구들 한번더 체크해 주시고요. 지금부터 무엇을? 문제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과연 우리 친구들 북원에서 잘 훈련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방금 핵심 개념 짚었는데 집중해서 들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빠밤. 기억의 공통으로 들어갈 말입니다. 주민자치 나와 있죠? 주민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무엇에 중요한 일, 무엇에, 그렇죠. 우리 지역의 중요한 일을 처리하고 해결하고, 그리고 지역 사회를 운영하는 것이 무엇이다? 주민자치다. 그래서 결국 기억에는 지역이 되겠죠. 우리 지역사회, 우리 지역의 중요한 일을 처리한다. 이렇게 써 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았고요. 2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 3, 4는 동그라미 가위 문제입니다. 주민들의 환경을 보호하기에 뜻을 모아 캠페인 활동을 하는 것은 무엇? 주민자치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동그라미. 주민들의 지역에 있는 학교 학생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계획한다. 그리고 운영한다. 주민 자치,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한다. 주민들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스스로 발벗고 나서는 것. 여기 포함이 되겠죠? 4번. 이웃 지역에서 열리는 축제에 참여해 다양한 체험 활동을 즐깁니다. 우리 친구들. 물론 헷갈릴 수는 있어. 왜냐? 이 축제라는 말 보고, 어디서 본 단어 같은데? 정답인가? 하겠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이웃 지역에서 열리는 축제에 참여하여 다양한 체험 활동을 즐긴다. 이것은 주민 자치와는 크게 관련이 없겠죠. 차라리 이렇게 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우리 지역의 축제를 뭐 주민들끼리 모여서 뭐 운영한다, 계획한다 이렇게 됐으면은 맞는 말이 되겠지만 이 내용은 단순히 이웃 지역 축제에 참여해서 즐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 자치와는 관련이 없겠죠. 동그라미 동그라미 가위로 정답 정리해 보았고요.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입니다. 주민자치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하다? 무엇이? 그렇죠. 결국 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끊임없는 관심이 필요하다. 아까 핵심 포인트 정리할 때도 잠깐 이야기했었고요. 북원에서도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중요한 일을 논의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무엇을 해야 된다? 결국 이 적극적인

무엇이 주민자치를 성공적으로 이끌 것이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겠죠? 참여. 참여라는 말이 참 민주주의 내용에서, 민주주의 관련 단원에서 많이 등장합니다. 결국, 우리 지역사회, 내가 주민으로서, 내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가 주인으로서 참여를 해야지 성공적으로 주민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서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7번이고요. 괄호 안에 들어갈 말입니다. 지역의 일이나 문제는 지역마다 어떻기 때문에 주민자치가 필요하다 이야기를 했었죠? 주민자치가 필요한 까닭을 이야기하면서, 그렇죠. 지역마다 뭐 자연환경도 인문환경도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문제가 서로 다르다 이야기를 했었죠?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7번. 지역의 일이나 문제는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잘 모르기? 아니죠. 잘 알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이 그 지역 일을 제일 잘 아니까. 어떻게? 참여를 해서 어떻게 지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되겠죠? 좋습니다. 다르기, 알기 이렇게 골라 보았고요. 다음 문제입니다. 시군 구청과 같은 공공기관 어디에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 작성, 주민자치 참여. 우리 친구들 공공기관 어디에다가 이렇게 글을 올리죠? 도도도도도도. 그렇죠. 공공기관 누리집이 되겠죠? 누리집이라고 써 주겠습니다. 뭐 어렵지 않게 풀수 있었던 문제고요. 9번으로 바로 가볼게요. 주민자치 사례 조사할 때는 주민 참여에 적극적인 사람을 찾아 궁금한 것을 묻고 답한다. 4학년 1학기 때부터 계속 등장했던 것. 묻고 답하는 것. 무엇? 그렇죠. 바로 면담이 되겠죠. 면담이라고 써 주겠습니다. 이렇게 면담 써 주었고요. 10번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말입니다. 지금 뭔가 과정, 절차, 순서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흐름을 알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지역 문제를 떠올린다. 그래 우리 지역에 뭐 어떤 문제가 있지? 이렇게 떠올리겠죠? 다음으로 주민 참여 방법 탐색하여 결정하기. 뭐 예를 들면은 그래 우리 친구들끼리 한번 이야기해봐서 어떻게 주민 참여 방법 탐색해보자. 혹은 뭐 인터넷을 조사해서 한번 주민 참여 방법을 탐색해보자. 그리고 뭐 주민 참여 방법 실천하기. 실천을 통해서 지역 문제 뭐 해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결국 구하려고 하는 건 무엇이다? 이 마지막 단계다. 윤희가 중요하다고 했었던 건 무엇입니까? 뭐 실천하기에서 끝을 내는 것이 아니라 실천했으니까 끝!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실천 과정과 결과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죠.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다음에 또 다른 활동을 할때 우리가 이번 활동에서 부족했던 점 혹은 좋았던 점을 반영해서 더 좋은 활동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윤희가 설명해 줬었습니다. 어쨌든 뭐 흐름이 나왔지만 절차 문제가 나왔지만 마지막 단계에서 어떻게 실천하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그 실천한 거를 다시 되돌아보고 평가를 해야 다음에 더 좋은 활동을 할수 있다. 이런 식으로 흐름 떠올려 주시면은 쉽게 풀수 있는 문제였고요. 사실 학교 쪽지 시험이나 뭐 조그만한 시험에는 이렇게 빈칸 뚫고 물어볼 수 있어요 가끔씩. 하지만 좀 단위가 큰 시험들, 뭐 여러 학교들이 친다거나 그 지역 사회에서 친다거나 혹은 전국에서 치는 시험들에서는 이런 뭐 빈칸 뚫기 문제는 잘 내진 않아요. 그래도 우리 친구들 흐름은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접근해 주시면 된다라는 것. 좋아요. 다음 이제 무엇? 이번에는 중단원 확인 평가입니다. 1번 주민자치 주민 참여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묻고 있고요. 주민자치가 잘 이루어지려면 주민의 관심이 필요하죠. 그렇죠. 끊임없는 관심. 주민의 참여를 통해 더 살기 좋은 지역 만들 수 있잖아요. 주민자치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민주주의 실천이 가능합니다. 주민자치, 참여, 그리고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가기 때문에 민주주의와 연결된 내용입니다. 주민자치는 주민이 지역의 주인으로서 지역사회를 운영한다. 그렇죠. 지역의 주인으로서 운영하는 거죠. 주민자치는 지역의 공공기관에서 강제로 운영할 때 아니죠. 주민자치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합니다. 강제로 나왔기 때문에 옳지 않은 선택지가 되겠죠? 2번으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 사례에 알맞지 않은 것, 주민회의 참여하기, 주민자치에 해당이 되겠죠? 소방관의 화재 진압하기는 주민자치와는 그래도 거리가 멀겠죠? 왜냐? 주민들이 뭔가 스스로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이 부분은 주민자치와는 거리가 멉니다. 지역 봉사활동 참여하기. 그렇죠. 지역에 필요한 조례 제안하기. 제안은 할수 있다. 이야기했었죠. 주민자치회의 축제 운영하기. 그 지역의 축제를 운영한다.

얘기들도 해 주었습니다. 정답 쉽게 구할 수가 있었고요. 다음 문제입니다. 주민 참여의 방법을 묻고 있고요. 공공기관 어떤 것? 뭐 시청, 구청, 군청 이런 것들 떠올리면 된다고 했었죠? 지역사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예산이 나왔다. 눈치 빠른 또 제자들은 알겠지만, 예산 나왔으면 나올 만한 정답이 뭐가 있을까?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결정하는 과정에 주민이 의견을 제시한다. 주민이 예산 관련된 거에 의견을 제시한다. 무엇? 주민이 어떻게 참여하여 예산 관련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낸다. 즉, 주민 참여 예산제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어른들도 어려워하는 개념이지만, 이제 우리 친구들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런 핵심 키워드를 보면은 조각조각해서 이렇게 어떻게 다시 블록처럼 모아서 주민 참여 예산제로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다음 4번 문제. 주민 자치를 통해 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묻고 있고요. 4번, 5번 연결된 세트 문제입니다. 이 골목길은 저녁이 되면 너무 어둡고 위험해. 이곳을 안전하게 바꿀 방법이 없을까? 덜덜덜덜덜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번, 경찰서에 요청하여 야간 골목길 순찰을 줄인다. 우리 친구들, 가뜩이나 무서워 죽겠는데. 야간 골목길 순찰을 줄이면 어떡해요? 더 늘려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겠죠? 이것은 알맞지 않은 것이고요. 2번, 주민들이 돌아가며 야간에 골목길 곳곳을 지킨다. 직접 나서서 스스로 해결한다. 주민자치. 안전한 골목길 만들기 위한 서명운동. 주민자치 예라고 했었죠? 주민에 의해서 안전한 골목길 조성 위한 의견을 제안한다. 주민회의를 통해서 이것도 주민자치의 예입니다. 시청에 민원 게시판 설치를 요청한다. 공공기관의 누리집 민원 게시판. 이렇게 의견 올리는 것도 주민자치와 관련이 있습니다. 정답 1번으로 골라보았고요. 다음 5번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민자치에서 주민의 참여가 필요한 까닭을 써보라고 합니다. 이 골목길이 저녁에 어둡고 위험하다는 것은 제가 이곳에 살면서 자주 다녀서 잘 알고 있어요. 즉, 그 지역의 일은 그 지역 사람들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주민 참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정답은 그 지역의 문제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우리 친구들, 윤희와 상윤쌤이 강조했어요. 주민 참여가 필요한 까닭을 여러분들에게 쓰라고 할 때는, 물론 이 문제처럼 친절하게 힌트를 줄 수도 있습니다만, 힌트를 주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건 무엇이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은 내가 제일 잘 아니까. 어떻게? 내가 참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요거를 써주면 좋다. 추천드렸습니다. 좋아요. 다음 6번입니다. 주민자치 사례 조사 방법입니다. 알맞지 않은 것이고요. 1번, 지역 공공 기관 누리집에서 주민 봉사 활동을 찾는다. 그렇죠.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나서서 봉사하는 거니까 맞는 말이 되겠죠. 지역 게시판에서 주민회의 관련 내용을 찾는다. 이것도 좋은 조사 방법입니다. 주민회의,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모여서 주민자치의 예로 볼수 있겠죠. 지역 신문에서 주민 활동에 대한 기사를 찾는다. 그렇죠. 지역 신문을 통해서 찾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민자치회에서 활동하는 주민을 찾아 면담한다. 궁금한 거 있으면 묻고 대답을 받고, 새로운 거 알게 되고, 면담에 대한 내용도 사례 조사 방법이 있었죠? 지역의 대형 할인점을 찾아 물건의 종류를 조사한다? 물건 종류 조사하는 것은 이 주민자치 사례와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5번으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풀수 있었고요. 7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들어갈 말 써보라고 하네요. 주민자치에서 지역 문제 해결 방안 마련할 때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다. 우리 친구들, 민주주의 관련해서 우리 학교 자치건 혹은 주민 자치건 간에 서로 의견이 다를 때 어떻게 계속 나오는 핵심 키워드 있었죠? 무엇과 무엇을 통해 의견 차이를 좁힌다? 그렇죠. 대화와 끊임없는 대화와 무엇을 통해서 타협을 통해서 타협이 무엇이었죠? 그때 얘기해줬죠. 예를 들어서 내 의견만 옳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의견도 들어보고 양보할 건 양보하고 내 의견 중에서 또 좋은 게 있으면 서로 조정해 가는 것. 그러면서 의견 차를 좁히는 것. 타협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화, 타협으로 정답 정리해 보았고요. 다음 문제입니다. 8번, 9번 센트 문제고요. 신문 기사 나와 있습니다. 신문 기사 속 지역의 주민들이 주민자치에 참여하는 방법을 묻고 있습니다. 먼저 신문을 보아하니 동그라미 동그라미 씨는 필요한 사업 정할 때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다고 합니다. 오.

이 지역은 주민들의 의견을 잘 반영해 주나 봅니다. 주민들은 마을 곳곳에 설치된 게시판에 뭐 사업 종류별로 스티커를 붙인다고 합니다. 아, 내가 원하는 것, 내 마음에 드는 것에 스티커를 붙인다. 이거 약간 뭐 투표하는 느낌이 좀 들죠? 그리고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를 통해 원하는 사업을 선택할 수 있다. 아, SNS에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사업 선택할 수 있네. 이것도 투표와 비슷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만족하고 있다.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 참여하는 방법 무엇입니까? 내가 직접 나서서 내가 원하는 것 선택하는 것, 관련 있는 것, 주민 투표가 되겠죠? 우리가 봤던 이런 스티커 붙이기 혹은 SNS에서 선택하기는 모두 이런 다양한 주민 투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좋아요. 9번 문제. 신문 기사 속 방법으로 지역 일을 결정하면 좋은 점을 묻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지역의 일을 결정하면 결국 무엇이 좋습니까? 그렇죠. 바로 지역의 일이나 문제 해결에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때문에 결국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때문에 더 좋은 방안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 정답 써주시면 되고요. 결국 중요한 것은 그 지역 주민들의 참여구나. 좋아요.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해결하는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는 일, 우리 친구들, 주민이 참여하여 문제 해결하는 과정 나왔다. 마지막에는 결국 어떤 일을 합니까? 그렇죠. 실천한다? 응? 우리가 준비한 내용을 실천한다? 응? 실천하고 뭐가 필요하다고 했죠? 그렇죠. 이 실천 결과에 대해서 한 번쯤 되돌아보고 평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어디에 숨어 있습니까? 여기 숨어 있군요. 주민 참여 과정을 되돌아보며 평가한다. 정답 2번으로 바로 고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실천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실천하고 나서 되돌아보면 평가를 해야지 다음에 조금 더 좋은 활동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 이렇게 흐름 이해해 주시면 쉽게 풀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좋아요.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다양한 문제 풀어 보았습니다. 민주주의 들어와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뭐 참여, 대화, 타협. 이런 부분들은 우리 친구들이 문제에서 발견될 때마다 어떻게 눈을 크게 귀를 쫑긋 세우고 집중해서 들여다 보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다음 시간에도 웃는 얼굴로 또 만나자고요. 안녕.

무슨 뜻일까요? 알아맞혀봐. 무슨 뜻일까요? 자, 정답 나옵니다. 짜자자자. 빨리 펴요. 네, 북투 펴라고요. 자, 핵심 복습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그 공부한 것들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복습해 보는 겁니다. 여기 면담에 대해서 계속 얘기 나눴는데요. 사실 진실을 알려드릴게요. 그동안 이런 말은 안 했는데 사실 이 면담이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아니, 뭐, 그냥 질문하고 답을 하면 되지. 뭐, 듣고 나서 잘 녹음하고 적고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어디서 어렵냐면요. 면담 대상자에게, 허락을 구하는 게 쉽지 않아요. 어떡하지? 우리 이렇게 준비 열심히 하는데 왜 그게 어렵지? 그래서 정말 어려워요. 누구나, 뭐좀 여쭤보러 저희가 좀 와도 될까요? 뭐, 한 시간 정도면 되는데 그러면, 아니, 나 바빠. 이 말이, 아마 대다수일 거예요. 그래서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어렵게 면담에 응해주신 분을 앞에다 딱 앉혀놓고, 엉뚱한 질문을 던진다든가, 막 이렇게 서로 앞에서 사인이 안 맞아가지고, 야, 그거 아니잖아. 막 이러고 막, 그러면, 신뢰가 될수 있어요. 그리고 막 무례하게 한다거나. 그래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감사합니다. 나올 때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라고. 왜 그럴까요? 사실은 면담 대상자에게 면담 요청하는 자체도 어려울 뿐더러 즉 허락을 구하는 것도 더 어렵습니다. 대다수가 아유 나안 돼. 아유 뭘 내가 그런 말을 어떻게 해. 뭐 이렇게. 아유 나 바빠. 아유, 난 그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 뭐, 이렇게. 대다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면담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준비를 해야 면담 성공률이 높아질 것이다. 예.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팩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대화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무엇을 얻으려고? 정보를 얻으려고 면담을 시작하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사실은 있어요. 아니, 내가 뭐 너에게 알려줄 게뭐 있겠어? 뭐 이렇게요. 예, 그러니까 질문을 잘 만드셔야 돼요. 자, 정보를 수집하고 질문을 만드는 무엇이 필요하다? 사전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 사전 준비가 100%라고 하면 조금, 뭐랄까요? 과장이 될까요? 예, 이 성공률을 결정하는 큰 요건이 됩니다. 예, 조건이 돼요. 사전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야 여기 너희들이 찍었던 이 면담 대상자, 이분에게 신뢰가 안될 수가 있어요. 자, 면담할 때에는 무엇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예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 예의를 지키는 그 이유는 면담 대상자를 존중해 주는 것이죠. 그렇게 어려운 면담에 응해 주셨는데, 우리가 거기 가서 예의를 지키지 않는다면, 다시는 학생들하고 면담하지 않으리. 이렇게 돼버릴 수 있어요. 그쵸? 우리가 요청해서 만나 뵙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찾아온 게 아니라, 우리가 제발 좀 해주세요 하고 요청해서 허가가 아니죠. 허락이죠. 허락을 구해서 만나 뵙는 분이기 때문에 예의를 지키는 것,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각 절차에서 어떤 것을 우리가 잘 해내야 될까요? 일단 사전 준비 정말 중요하다고 했죠. 예, 그 면담의 승패를 좌우하는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네, 물론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 면담 준비하기가 잘 되어야 진행하기를 성공시킬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간다라는 거고요. 면담을 하기 위해서는 모둠원을 구성을 해야 됩니다. 될수 있으면 서로 협업이 잘 되는 친구들하고 만나면 좋긴 하겠죠. 그런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나와 좀 맞지 않는 친구랑 같은 모둠이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투덜거리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이 친구와 협업을 잘할 수 있을까를
궁리하고 연구하는 것도 성장이야. 그렇죠? 가끔 보면, 나쟤 싫어요. 하고 대놓고 얘기하는 친구 있어요. 그건 이미 이쪽에서, 예의를 갖춰야 한다는데 이미 삐끗 어긋난 거예요. 이 모든 친구들하고 협업을 잘 하기 위해서는 모든 친구들에게 예의를 갖추셔야 됩니다. 자, 목적. 우리, 어떤 목적으로 면담을 해야 되나, 이것을 정하시고, 이 목적에 맞는 대상자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면으로 할 것인가, 또는 비대면으로 할 것인가, 이렇게 정하셔야 되겠죠? 실제로 서로 만나기가 쉽지 않다면 비대면 면담도 괜찮다라고 했습니다. 자, 면담에 필요한 자료를 미리 찾아야 합니다. 공부하라고 했죠? 자, 배경 지식을 위해서. 배경 지식을 쌓아 놓아야 이 지식을 통해서 좋은 질문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했어요. 뭐, 이 부분은, 면담 사전 준비의 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공부 많이 하시고요. 그래서 배경 지식 쌓으신 다음에, 좋은 질문을 만드셔야 됩니다. 배경 지식이 뭐라고요? 나의 배경이 되는 또는 어떤 일을 할때꼭 필요한 배경이 되는 그러한 지식이 배경 지식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지식, 내뇌 속에 들어가 있는 지식을 우리는 배경 지식이라고 해요. 배경 지식을 쌓기 위해서 경험을 많이 해보는 것이 좋고 독서를 많이 해보는 것이 좋다라고들 하잖아요. 그게 바로 배경 지식입니다. 자, 적당한 역할을 서로 나누어 가지고요. 면담을 요청하고 허락까지 구하면 이제 남은 건 얼마 없습니다. 이 허락

구하기가 별로 쉽지 않다. 아, 좀 어려운 면이 있다. 그래서 그 면담 대상자가 좀 너무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라는 인상을 혹시 받는다면, 이 비대면을 요청해 볼 수도 있어요. 아, 그렇다면 저희가 컴퓨터를 이용해서 비대면으로 그 면담을 요청하면 될까요? 이런 것도 한번 예, 그 여쭤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대면이 가장 좋긴 하죠. 자, 이제 면담 진행하기로 가봅니다. 면담을 열고 질문한 다음에 다시 마무리하고 나오면 됩니다. 자, 무엇으로 시작한다? 예의로 시작한다. 무엇으로 끝난다? 역시 예의로 끝난다. 예, 앞과 뒤 예의로 시작하고 끝나야 된다. 왜? 허락 구하기가 여러분 생각처럼 그리 쉽지가 않을 것이다라고 선생님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많이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누구를 면담 대상자로 하는지 알아요? 보통 자기 아빠 또는 엄마 뭐 이렇게 아는 사람들 있잖아요. 친한 사람들. 이거 숙제야. 그럼 아이 그래 해줄게. 막 이렇게. 자, 보통 그렇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사실은. 네. 하지만 그마저도 어려운 경우가 있잖아요. 항상 예의에서 시작해서 예의로 끝나라. 이분을 위해서, 면담 대상자를 위해서 이 면담의 목적이 무엇인지 설명을 하고 반드시 녹음해도 될까요? 녹화해도 될까요? 이걸 어디에 사용해도 될까요? 이렇게 동의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건 면담 보고서 쓸 때만 사용해 주세요. 이런 분 있죠. 콕 집어서 미리 요구하시는 분이 있죠. 꼭 그걸 지키셔야 돼요. 막 너도 들어봐, 너도 들어봐 이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질문하고 답변을 다 들은 다음에 그 결과를 확인해 주고요. 면담 결과 이러한 것들을 알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한꺼번에 마무리 지으시면 되고, 이 질문 중에 미리 사전에 만들어 놓은 질문이 아니고 즉흥적으로, 원래 질문은 즉흥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 했지만 듣는 과정에서 즉흥적으로 나오는 질문이 있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 질문, 좋은 질문이라고 했죠? 일단 경청을 해야 그런 질문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속으로 미리 준비하진 않았지만, 나 이거 진짜 궁금한데? 궁금해졌어. 그러면 후속 질문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했고요. 이것을 할줄 아는 사람이 그 진행자의 능력이에요. 이 면담을 진행하는 친구 있잖아요. 이 친구가 이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예, 그냥 뭐 만들어진 질문만 읽고 뭐 녹음하고 녹화하고 정리하는 건 다른 친구가 하니까 난 그냥 이거 읽으면서 이렇게 질문만 던지면 되겠지 이러면 안 돼요. 잘 듣고 이 부분은 좀더 알아봐야 되겠다. 우리가 생각지 못한 정보인데 이건 인터넷에서도 찾을 수 없는 정보야. 이런 보석 같은 정보가 있다고요. 그래서 면담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질문과 대답을 놓치지 말고 얼른 예, 후속 질문으로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에이 별로네요. 그러면 안 되겠죠? 아, 그런 것이 있었군요. 몰랐습니다. 아, 새로운 걸 알게 되었네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반응을 해드려야 이분도 더 많은 정보를 줘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런 걸 잘할 줄 아는 친구가 진행자가 되어야 해요. 자, 정리하기입니다. 면담 내용 여러분이 다 긁어 모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이때 필요한 능력이 뭐다? 요약이다. 자, 다시 말합니다. 요약은 중요한 것을 알맹이만 가져오는 것이 요약이잖아요. 자, 그러면 쉬운 방법이 뭐다? 버리는 거죠. 네. 삭제하는 능력이 요약 능력이다. 그래서 나중에 알맹이만 모아놓는 거예요. 알맹이를 딱 모아놓으면 이건 중요한 정보가 되겠죠? 이게 바로 정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고서까지 나오면 여러분이 그렇게 준비한 이 면담의 절차가 모두 끝나게 되겠습니다.
자, 진로와 관련한 면담하기, 면담 대상자와 면담 방식을 정합니다. 자, 대면으로 할 것이냐, 비대면으로 할 것이냐. 비자가 붙으면 반대말이 된다고 했죠? 네. 얼굴을 직접 보지 않아도 면담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비대면이고, 대표적인 것이 전화로 한다.

그렇죠? 그다음에 문자로 면담한다거나 또뭐 화상으로 얼굴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얼굴을 봐가면서 면담을 해도 역시 비대면 면담 되겠습니다. 자신의 진로와 관련 있는 정보를 수집하는데요. 이때 커리어넷이나 동영상 플랫폼 등을 활용하면 좋겠죠. 여러분 아마 이거 많이 들어가 보니까 이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건 실제로 있는 사이트, 누리집이에요. 재밌어요. 한번 가서 꼭 보세요.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면담 대상자에게 묻고 싶은 질문을 미리 만들어 놓아야 한다. 자신이 만든 질문이 적절한지 스스로 확인하고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면 고쳐야 한다. 이때는 자기만 보지 말고요. 친구들하고 같이 공유를 하세요. 야, 이렇게 질문하면 어떨까? 그래서 의견을 들으세요. 그래서 고칠 것은 고쳐야 되겠죠? 면담 목적에 맞는 질문인지, 그래서 왜 우리 그랬잖아요. 그 저번에 봤을 때. 어떤 색깔을 좋아하세요? 이런 거는 면담 목적에 맞는 질문이 아니었어요. 면담 대상자에게 예의를 갖춰 표현했는지, 면담 대상자가 이해할 수 있는 명령 표현을 사용했는지 확인해라. 자, 면담할 때 매체도 고려할 수 있지요. 매체를 고려하면 효과적으로 면담할 수 있기 때문에, 아, 나 미리 필요한 자료를 찾아야 돼. 그럼 어떤 매체를 사용해요? 인터넷이나 책을 사용하면 되겠다. 또 뭔가 이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내용들을 잘 정리해야 해. 그러면 어떤 매체가 필요하다? 녹음 녹화가 필요한 녹음 녹화를 할수 있는 그런 매체들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면담 과정을 성찰하고 면담 보고서 쓰기라고 했죠. 면담 과정을 돌아봐요. 이게 뭐예요? 성찰이에요. 돌아본다. 성찰입니다. 자세히 보는 거죠. 다시 한번 내가 했던 그 과정, 내가 지나온 그 과정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이게 성찰이고요. 자신이 잘한 점, 보완할 점, 더 알고 싶은 점을 정리합니다. 면담 절차에 따라 자신이 맡은 역할을 내가 잘 실천했는지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모둠원들이 구성이 되잖아요. 그럴 때 솔직히 말해서 야. 저 친구가 우리 모둠원이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아. 이런 친구가 있고, 제가 들어오면 내가 일을 더 해야 돼. 이런 친구가 있죠. 그런 게 진짜 있잖아요. 자, 봐요. 자신이 맡은 역할을 제대로 실천하는 친구면 어느 모둠에 들어가도 친구들이 부담이 없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자신이 맡은 역할을 내가 이게 이 역할이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든 간에 잘 실천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의를 지키며 면담 대상자의 답변을 내가 경청했는지, 다른 생각을 했는지 이걸 잘 성찰을 해보란 말이죠. 매체를 제대로 고려해서 목적에 맞는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했는지 확인해 보는 성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해야 되는 것이 면담 보고서를 쓰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면담의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까지 다 훑어봤습니다. 자, 그럼 쪽지 시험으로 넘어갈게요. 자, 쪽지 시험. 만만하죠? 그런데 함정은 고르는 게 없다. 자, 보겠습니다.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지 쓰시오. 특정 인물이나 주제의 무엇을 수집하려고? 자, 또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정보 수집하려는 목적으로 면담 대상자와 주고받는 대화를 우린 뭐라고 할까요? 이거 대화입니다. 대화. 힌트가 나오죠? 네, 면담. 네. 대화. 면담은 뭐다? 대화이다. 이거 그냥 그래 면담은 대화지. 하지만요 깊게 생각해 보면은요 대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대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대화 능력이 좀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화 능력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공부했잖아요. 제일 첫째가 예의, 인사학입니다. 그래서 인사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네. 인사라는 것은 아주 손쉽게 무료로 할수 있는 나의 광고예요. 나의 광고? 네, 내 광고예요. 내 광고. 나를 다른 사람에게 광고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인사예요. 여러분, 인사 잘하시면

나중에 커서도 아주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왜? 우리가 무언가를 정보를 수집할 때는 대화를 잘해야 되거든. 이 대화의 첫 걸음이 뭔지 알아요? 나를 알리는 거잖아요. 그 수단이 인사가 될수 있어. 이 대화, 면담은 대화이기 때문에 예의를 갖춰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면담을 열때 인사로 열고 마무리할 때도 인사로 닫아라 라고 했잖아요. 네. 자, 어떤 주제에 대해 면담으로 정보를 수집할 때, 자, 정보 수집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는 면담으로 정보 수집하는 방법을, 지금 학습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좋은 점을 한번 떠올려 보자라는 거죠. 하고 많은 그 방법을 다 놔두고 왜 하필 면담이어야 할까 생각해 보세요. 자, 면담으로 정보를 수집하면 궁금한 점을 어떻게 자세하게 알수 있어서 좋더라라는 거죠. 자, 우리 로봇 공학자를 만났을 때 로봇 공학자가 한말 가운데 여러 번 시험합니다. 그랬더니 학생이 여러 번 시험한다고요? 속으로 이랬겠지. 내가 공부한 자료에는 이런 말은 없었는데. 좋아. 여러 번 시험을 왜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면담의 가장 큰 장점이 되는 거예요. 자세하게 알수 있다.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지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직접 방문하기, 전화하기, 전자 우편 보내기, 누리집에 문의하는 글 올리기. 자, 무엇에 대한 설명일까요? 면담을 이것 하는 방법. 뭐 여러 가지 정답이 가능할까요? 자, 면담을 어떻게 하려면 직접 방문하고 전화하고 전자 우편도 보내고 누리집에 이렇게 문의도 하는 글을 올릴까요? 자, 문의예요. 물어본다는 거잖아요. 자, 요게 힌트네. 가장 큰 힌트네. 어떻게 보면 물어보는 거야. 뭘 물어봐? 면담해 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그지? 뭐예요? 면담을 네, 요청하는 방법이 되겠죠. 자, 우리가 비대면 전화하기, 비대면 면담이 가능해요. 그러면 여기다가 면담을 뭐 비대면으로 하는 방법일까? 라고도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요게 힌트란 말이야. 문의하는, 물어보는 거예요. 자, 면담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하고 이렇게 요청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면담의 특성을 알맞게 말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면담할 땐 말이야. 예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해. 예의를 지켜. 막 이렇게. 상대를 직접 만날 수 없을 때는 정보를 수집하기 편리해. 무슨 말을 합니까? 상대를 직접 만날 수 있을 때 정보 수집하기가 더 편하겠죠. 면담의 특성이 뭐예요? 얘기했잖아요. 서로 얼굴을 마주 보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물어보고 대답하고. 이게 면담이잖아요. 자, 이렇게. 예. 자, 왜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정보를 수집하기에 좋기 때문에. 그렇잖아. 네. 이렇게 면담의 특성을 누가 면담할 때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이 특성을 제대로 말한 친구는 해림이 되겠습니다. 해림. 아무래도 우리 진기는 정답을 잘 맞히라고 일부러 이런 말을 한것 같아요. 네. 그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5번입니다. 면담을 준비할 때예요. 자, 면담은 여러 절차를 거치죠? 그런데 면담을 준비할 때 해야 할 일로 알맞은 것을 두 가지 골라 기호를 쓰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여기에 이렇게 동그라미를 했어요. 여러분도 문제를 푸실 때 여기에 동그라미를 하는 친구가 있으리라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이 친구는 왜 여기에다 동그라미를 했을까요? 네, 이 친구는 공부한 친구이기 때문에 여기에 동그라미를 했을 거예요. 왜? 면담에는 여러 절차가 있으니까 그중에 이 문제는 준비할 때의 절차를 물어보는 거구나 라고 민감하게 예민하게 알아본 친구예요. 자, 여기에 이렇게 동그라미를 했다는 얘기는 공부를 한 친구다라는 거죠. 면담 준비 과정이구나. 면담하는 도중에 알아야 할 것들이구나. 이게 아니고 준비 과정이야. 네. 보겠습니다.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면담을 요청해야지. 면담 방식을 정해야지. 면담 내용을 정리해야 하지 않겠어? 면담 결과를 확인해야 돼. 녹화 동의를 구해야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잘 모르겠다.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정답을 잘 모르겠어. 그러면 습관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문제를 읽어보라고. 그러면 조금 더 나아집니다. 요렇게. 원래 여기서부터 시작했잖아요. 면담 준비할 때 해야 할 일로 알맞은 것을 두 가지 골라 기울 쓰라고? 쭉 읽었는데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하라고? 다시 읽어보라고. 다시 읽어보면서, 아! 이게 중요한 포인트구나. 라고 알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 이거 다 면담할 때 필요한 절차인데, 준비할 때라고 이제 알았어.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아, 이거 모르겠다? 그러면 습관처럼 다시 문항으로, 예, 문제로 넘어가야 돼요. 아, 이게 힌트구나. 자, 면담 요청해야지. 그래야 면담을 제대로, 절차에 맞춰서 준비할 거 아니에요? 자, 면담 요청했어. 오! 요청할 때 방식도 정했어. 대면으로 할지, 비대면으로 할지. 자, 면담 내용 정리하기? 이거 뭘까요? 내용을 정리한다는 얘기는 면담 내용이 이미 나왔다는 것이죠. 그럼 이건 면담이 끝난 후의 이야기죠. 그죠? 자, 면담 결과 확인하기. 자, 면담을 이제, 마무리 지어야 해. 자, 이제 우린 나가야 돼. 이제 헤어져야 해. 면담 대상자랑. 이럴 때. 아, 네, 면담을 하고 나서 저희는 뭐 사서 선생님이 하는 일에 대해서 더잘 알게 되었습니다. 하고 결과를 확인해 주는 과정이 있었었죠. 자, 이것은 면담이 끝나기 바로 전에 들어가야 될 일이 되겠고요. 녹음, 녹화, 동의 구하기. 이거 언제 해야 돼요? 이것은 우리 교재에서 나왔었죠. 면담을 막 시작하려고 할 때, 자,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녹음, 녹화해도 될까요? 자, 이렇게 물어봐라. 동의를 구해라. 라고 했습니다. 아, 이때, 이런 친구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야, 근데 실제는 말이야. 우리 교재는 면담 막 시작하기 바로 전에, 그러니까 질문이 들어가기 바로 전에, 이거 동의 구해야 돼. 라고 했는데, 사실은 실제는 아예, 면담 요청하고 허락 허그 요청하고 허락을 받을 때 미리 구해도 돼. 오히려 그게 좋을 수 있어. 막 이랬잖아. 그랬더니 이거 호랑이 선생님이 요청할 때 이거 하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써야지. 그러지 마세요. 그건 교재는 그렇게 안돼 있거든. 실제로는 이것은 요청할 때 아예 처음부터 구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다. 예. 예, 우리 삶은 실전이잖아. 알았죠? 예, 살짝 걱정이 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교재에는 네, 면담 그 과정 중에 질문 바로 전에 질문하기 전에 이거부터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면담 준비할 때는 그래서 가. 그다음에 나. 이렇게. 예, 면담을 요청하고 대면으로 할지 비대면으로 할지 방식까지 정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다음 문장에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면담에서 친구들에게 사서라는 직업을 알리는 글을 쓰고 싶어서 면담 요청드렸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 면담 목적 설명하기일까요? 녹음, 녹화, 동의 구하기일까요? 네, 요거죠? 사서라는 직업을 알리는 글을 쓰고 싶어서 요청드렸어요. 그랬으니까 면담, 목적, 설명하기에 해당하고요. 자, 그런데, 녹음, 녹화를 저희가 좀 해야 돼요. 왜냐하면, 면담 보고서 쓰려면 정리를 해야 되는데, 다 기억을 할수 없거든요. 해도 될까요? 네. 이게 바로 녹음, 녹화, 동의 구하기가 되겠습니다. 아, 녹화는 좀 어렵고, 녹음은 괜찮을 것 같은데, 아, 그럼 저희가 좀 쉽게 해드릴까요? 그러면 안 된다고 했죠? 이 말은 슬쩍 돌려서 얘기한 거죠. 아, 녹화 싫은데요? 녹음만 하세요. 네, 이렇게. 자, 다음을 읽고 보기에서 빈칸에 알맞은 말을 골라 쓰시오. 대면 면담, 비대면 면담. 자, 면담 방식에서 이것은 면담 대상자를 직접 만나서 얼굴을 마주보고 대하는 면담이라고 했어요. 자, 이건 우리가 평소에 얘기했던 그 면담. 네, 바로 대면 면담. 대면 면담. 말 그대로 얼굴을 대하고 면담을 진행하는 거죠. 예. 여기에 비자만 넣으면 뭐가 된다? 반대말이 된다. 그래서 우리 한자어에 이 비가 들어가면 반대말이 된다. 아닐 비거든요.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대

대면의 반대말은 비대면, 공식의 반대말은 비공식, 그렇죠? 그 다음에 뭐 공개의 반대말은 비공개. 그러니까 B자만 앞에다 붙으면 붙이면 반대말이 된다. 무장의 반대말 비무장, 정상의 반대말 비정상 이렇게. 자, 이건 대면 면담이고 반면에 이것은 면담 대상자를 직접 만나지는 않아. 그러니까 만나긴 만나는데 직접 만나는 건 아니야. 어, 안녕하세요? 이거 막 만질 수도 있어. 그런 게 아니라 서로 화상으로 얼굴을 보거나 뭐 이런 거. 자, 이렇게 직접 만나지는 않거나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대하지 않는 면담이래요. 자, 반대가 되겠죠? 비대면 면담이 되겠습니다. 자, 면담 대상자로 적합한 인물의 동그라미 표하시오. 우리가 직접 연락하기 어려운 사람이 적합한 대상자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궁금해하면서 또 연락까지도 할수 있는 사람일까요? 정답은 이분이 되겠죠. 면담 내용을 요약하는 방법으로 더 알맞은 것에 기호를 보고 쓸게요. 면담 내용을 있는 그대로 모두 쓰려면 너무 어렵겠죠. 그리고 좋은 글도 나오지 않아요. 불필요한 내용은 삭제하고 중요한 내용만 간추리는 것이 바로 요약이기 때문에 나가 맞고요. 면담 보고서의 특징을 생각해서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 표할게요. 면담 보고서에 여기에서 면담 목적과 대상자를 밝히고 준비 과정을 돌아보는 내용을 쓸 수가 있는데 앞부분이에요. 네, 라면 문제입니다. 비대면 면담의 종류로 알맞은 것두 가지 골라주시겠어요? 문자, 전화, 답사. 답사는요, 발로 밟는다는 얘기죠. 네, 발로 밟는다. 즉, 걸어가서 직접 조사하는 게 답사입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봬요.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ll in one 중학영어. 자, 오늘은 301강입니다. 자, 대망의 300번째 강의를 돌파했어요. 오늘 월요일이고요. 자, 문법 공부하셔야 되는데 오늘 새로운 아이템입니다. 여러분들과 자, 비교 구문을 자,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는데 이것도 한 시간에 끝나진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1번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고요. 자, 그러시면 오늘 이제 어떤 순서로 공부를 한번 해볼까요? 자,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건 개념을 이해하시는 거예요. 비교 구문의 개념이 뭐냐 안에 모든 포인트가 다 들어있고요. 자,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나머지 2, 3, 4번은 그닥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역시 마무리는 퀴즈로 하도록 할 것이고요. 자, 그러시면 자 본격적으로 개념부터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문을 공식적으로 이렇게 챕터로 배우는 건 두 번째인 것 같아요. 분사구문 공부하셨고 오늘 이제 비교구문을 공부하시는데 구문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문장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특별한 비정상적이라고 하면 좀 부정적인 언어니까 특별한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는 문장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특별하지 않은 문장부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문장이 비교 문장이에요? 아니죠. 나 자동차 갖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비교의 문장이에요? 그러면 비교의 문장이 성립되려면 뭐가 추가되어야 되는지 여러분들 한번 좀 보셔요. I have a smaller car than Albert'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자연스럽게 나는 가지고 있어요. 좀더 작은 자동차를. 누구보다도 알버츠의 자동차보다도 작은 자동차를 갖고 있어요. 이런 얘기죠? 그러면 두 번째 문장은 비교의 문장이 맞습니까? 네. 자, 그러면 1번의 문장은 사실 문법적으로 완전 문장이에요. 세 단어지만 주어 동사 목적어의 필수 성분이 완전하게 갖추어진 완전 문장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이 비교 구문은 아니고요. 비교 구문이 되려면 오히려 이런 것들이 붙어야 되는데. 자, 보시면 일단 뭐가 있어야 되겠죠? 내가 자동차를 갖고 있는데 누구의 자동차와 비교가 돼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비교의 대상이라고 불러보겠습니다. 비교의 대상이 알버트의 자동차인 것이에요. 그래서 Albert's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apostrophe s는 누구누구의 것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죠? 네. 자, 두 번째로 얘만 있으면 그럼 비교 구문이 성립되나요? 안 되죠. 그래서 뭐가 와야 돼요? 이런 게 와야 돼요. 자, 요 then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연결어라고 저는 좀 해보고 싶은데요. 자, 연결어가 있어야 돼요. 연결어는 물론 비교의 급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다시 그러면 이제 새로운 용어가 이제 비교의 급수? 비교의 급수가 뭐야?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실 텐데 생각해 보세요. A가 B만큼 클 수도 있잖아요. 똑같이 A가 B보다 더클 수도 있잖아요. A가 걔네들 중에서 제일 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비교라고 하는 건 A와 B가 대등할 수도 있고 A와 B가 우등 열등할 수도 있고 A가 여러 개 중에서 제일 어떻거나 제일 못날 수도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게 비교의 급수거든요. 대등, 우등, 열등, 최상, 최하 이런 것들이 비교의 급수예요. 그 비교의 급수에 맞추어서 필요한 연결어가 여기 나오면 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자동차를 갖고 있는데 알버트의 자동차만큼 똑같이 작은 자동차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땐 then을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 더 작은 자동차와 매칭이 되는 어떤 연결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문법적으로는 이 then이라고 하는 단어는 지금 어떤 품사로 쓰인 것 같아요? then 뒤에 명사가 와 있죠? 요거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지금 문장의 필수 성분이에요? 이거는 일반 문장에서는 필수 성분이 아니죠. 하지만 비교의 구문에선 어때요? 이 연결어와 비교 대상이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이렇게 존재하지 않으면 비교의 문장은 만들어지지 않아요. 이것이 포인트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세 번째. 자, 여러분들 smaller가 없으면 이 문장이 비교 문장이 되나요? 나는 알버트의 자동차보다도 자동차를 갖고 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명사끼리 비교할 때는 누구를 써서 비교하는 거예요? 형용사를 써서 비교하는 거예요. 그럼 명사 이외의 품사를, 죄송합니다. 명사 이외의 품사를 써서 비교할 때는, 이제 명사 이외의 품사를 비교할 때는 누구를 가지고 비교하죠? A도 달리고 B도 달려요. 근데 A가 B보다 더 빨리 달린다고요. 결국은 명사 이외의 다른 품사를 비교하고자 할 때는 결국은 부사를 가지고 우리가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문장에 부사나 형용사는 문장의 필수 성분이 아닐 수 있어요. 자, 형용사는 물론 보호 자리에 쓰이면 필수 성분이지만 이렇게 명사를 수식하는 자리에선 필수 성분이 아니라고요. 자, 그러면 얘네들은 필수 성분이에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아니죠. 즉 다시 말해서 필수 성분이 아닌 전치사 플러스 명사와 비교를 하기 위해선 필수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형용사와 부사가 반드시 껴 있어야 비교의 문장이 생긴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형용사나 부사가 반드시 필요하죠? 그 다음에 연결어가 반드시 필요하죠? 그 다음에 비교 대상 반드시 필요하죠? 이것은

또 아셔야 돼요. 자, 원급, 비교급, 최상급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도 아셔야 되고 형태도 여러분들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원급, 비교급, 최상급은 어떤 품사에만 존재하나요? 자, 이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해요, 사실은. 모든 품사에 원급, 비교급, 최상급이 다 있지는 않거든요. 어떤 품사에만 있어요? 제가 이미 단서를 앞에서 드렸어요. 명사를 비교할 땐 누굴 가지고 비교한다 그랬죠? 수단이 뭐예요? 형용사 가지고 비교하는 거예요. 더긴 연필, 더 비싼 뭐 물건. 알겠죠? 이게 다 명사를 비교할 때는 형용사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양한 급수는 누구만 가지고 있다? 형용사만 가지고 있다. 또 하나, 명사 이외의 다른 품사를 비교할 때는 누굴 가지고 한다 그랬어요? 부사 가지고 하죠. 명사 이외의 다른 품사는 부사가 수식하니까. 자, 그래서 더 빨리 달린다? 이것은 부사에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급, 비교급, 최상급 하면 맨 먼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형용사와 부사에만 존재한다. 이것이 먼저 떠올라야 되겠고요. 자, 거기에서 원급이 뭐예요? 원급은 원래 쓰는 급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기본 형태를 원급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비교에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등급이 있어요. 그래서 A와 B가 대등할 때는 당연히 뭘 쓰죠? 아, 이걸 쓰겠죠. 그죠? 그런데 A가 B보다 더 나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또 A가 B보다 덜 나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걸 열등 비교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것은 자, 더 우등하다라고 하는 우등 비교급은요. 이 우등자를 빼고 우리가 보통 그냥 일반적으로 비교급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더 뭐뭐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냥 앞으로 단순하게 제가 비교급이라고 저도 용어를 쓸 텐데 그때는 우등적 비교급을 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최상급은 어때요, 여러분들? 제일 어떠한 그런 뜻이에요. 그럼 최상만 있나요? 비교할 때? 최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덜 어떠어떠한, 어떠어떠하게, 가장 덜 빠르게 달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결국은 원급, 비교급, 최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가 존재한다? 다섯 가지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원급은 어때요? 기본형이기 때문에 따로 설명할 게 없습니다. 그럼 우등 비교급 설명해 볼게요.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들 아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호, 이게 간단치가 않네요. 형태가 무려 세 가지입니다. 자, 어떤 경우에는 원급에다가 er을 붙여서 쓰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er을 안 붙이고 그냥 원급을 쓰는데 앞에다가 more를 붙이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리고 불규칙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열등 비교급은 어때요? 심플합니다. 열등 비교급은 딱 형태가 하나예요. 어떻게 생겼어요? 이거의 반대죠. more의 반대가 뭐예요? less. 자, 그래서 덜 어떠어떠한이라고 해서 less plus 원급의 한 가지 형태만 가지고 있습니다. 자, 최상급도 세 가지의 복잡한 형태죠. 자, EST를 뒤에다가 붙이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앞쪽에다가 most를 붙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불규칙이 있죠. 그런데 최하급은 어때요? 최하급은 또 간단해요. 자, little이라고 하는 단어가, 자, 수와 량이 적은 거예요. 그런데 덜 어떠어떠하다라고 하면 less로 바뀌거든요. 이게 불규칙이에요, 사실은. little, less, least.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일 조금 어떠어떠한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해되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다섯 가지의 형태를 좀 보셨는데, 그러면 누구를 정리해야 될까요?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은 우리가 원칙을 좀 정해야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여러분께 좀 살펴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인 단어들은 어떻게 쓰는 게 원칙이에요? er을 붙이고 est를 붙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요거는 1, 2 음절의 일반적인 단어들이고요. 자, 그런데 형용사나 부사형 어미로 종료되는 단어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뭐 여기 보면 quickly가 있잖아요. 요게 ly가 부사형 어미로 종료된 거죠. 자, quickly라고 하면 이음절이에요. quickly 이음절입니다. 그러면 1, 이음절은 er이 붙어야 맞는데 어때요? 형용사나 부사형 어미로 종료됐기 때문에 자, 요 단어는 앞쪽에 more를 붙이고 자, 그 다음에 most를 붙여서 씁니다. 이해되셨죠? 자, 혹은 또한 가지. 3음절 이상의 단어가 있어요. 음절이 세 가지 이상이 되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요런 단어들은, 자, 보세요. difficult. 알겠죠? 끝. 자, 그래서 어떻게 써요? 요렇게 쓰고, 요렇게 씁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불규칙도 있습니다. 굿이나 well이라고 하는 형용사 부사는 better, best. bad나 ill이라고 하는 단어는 worse, worst. many나 much는 more, most. little은 less, least. 이렇게 불규칙은 암기를 해 두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요 형태까지 여러분께 좀 알려드렸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자, 대등 비교부터 한번 해봅시다. 자, 대등한 것들을 A, B가 대등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원급을 써서 비교를 하는 거거든요. 대등함을 표현할 때 씁니다. 자, 일단 1번 뭐가 필요하죠? 비교 대상이 필요합니다. 연결어가 뭐예요? 연결어가 사실은 as입니다. 자, as는 그래서 이 비교 대상만큼 이런 뜻이고요. 사실은 이 앞쪽에 as는 뭐예요? 이 앞쪽에 as는 자, 엄밀하게 따지면 부사예요, 부사. 똑같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교 대상만큼 똑같이 어떠어떠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 영어에서는 자, 요 as와 as를 묶어서 하나의 연결어로 봅니다. 자,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께 앞으로 이 as와 as는 얘는 부사고 얘는 연결어고 이렇게 따로 뜯어서 얘기하지 않고 이 as와 as를 하나의 세트로 하나의 연결어로 그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뒤쪽에 나오는 이 as는 품사가 뭐예요? 전치사와 접속사 둘다 되기 때문에 뒤쪽에 비교 대상이 명사로 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문장으로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품사 관계도 좀 정확하게 좀잘 알아두세요. 자, 그러시면 지금부터는 일사천리가 되겠습니다. 첫 문장만 보세요. 저 문장이 비교 문장이에요? 아닙니다. 희수가 키가 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 문장 안에는 톨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보호자리에 아예 있으므로 사실은 1, 2, 3번이 추가되어야 되는데, 뭐, 그 형용사나 부사는 추가될 필요는 따로 없습니다. 보호자리에 원래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럼 뭐부터 추가해 볼까요? 평소문의 어순이 바뀌는 게 하나도 없어요. His is tall. 똑같습니다. 다만, 누가 들어가죠? 비교 대상. 내 동생. 만큼은 어때요? as예요. 그런데 이 as가 똑같이라고 하는 부사와 함께 연결어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자, 부를 거니까 그건 착오가 없으시기 바라고. 이게 끝이에요, 여러분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outlet store. 자, 할인점을 말하죠. outlet은 원래 배출구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요. 그 물건이 이제 안 팔리고 있는 물건들을 싹 배출하는 자, 그런 점포라는 뜻으로 자, 할인 판매점. 자, outlet store라고 하죠. 커요, 그 store가. 그러면 여기에다가 뭘 더해요? 비교 대상, 백화점, department store. 그 다음에 어때요? 연결어 as와 as 붙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outlet store가 백화점만큼 큽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자, 그런데 이 as와 as 사이에는 문장 구조에 따라서 한 단어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뭉치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네, 참고하시면 됩니다. 첫 문장 보세요. 우리가 많은 불평 사항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비교 대상은요, 지난달이에요. 연결어는요, as와 as입니다. as many as. 이렇게 꼭한 단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원래 many complaints는 하나의 목적어였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 단어 이상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놀라지 마시라. 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달만큼 많은 불평을 받지는 않았습니다.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비교급 정리로 가죠. 똑같습니다. 우등하거나 열등할 때 표현을 하는데요. 자, 우등은 비교급을 쓰고, 자, 열등은 less

0: 플러스 원급으로 열등 비교급을 쓴다. 연결어는 된이다. 비교 대상은 똑같이 온다. 마찬가지로 품사는 전치사 접속사 통일형이다가 되겠습니다. 똑같은 문장이에요. 이번에는 연결어가 뭘로 바뀌었어요? as가 then으로 바뀌었고 대신에 어때요? 원급 쓰면 안 되죠. 누구보다도 더 큰데 비교급 쓰는 게 맞죠. 두 번째입니다. 덜 커요. 어떻게 할 거예요? less tall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어때요? 크죠? 더 큽니다. bigger. 연결어, 비교 대상. 이렇게 되는 거죠. 백화점보다도 더 큽니다. 자, 다음 문장입니다. 자, 우리가 더 많은 불평을 받았어요. 자, 비교 대상, 연결어, many의 비교급은 more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되셨죠? 자, 그러시면 마무리가 다 됐고요. 자, 그러시면 퀴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급의 연결어로 적절한 거 뭐죠? 자, 댄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삼음절 이상의 우등 비교급 뭐예요? more plus 원급이죠. 세 번째입니다. 원급의 연결어로 적절한 것은 as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마무리를 지어 보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저희 이제 끝내 보는데요. 자, 원급과 비교급, 비교구문의 기본 개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리 여러분들이 깔끔하게 잘 일어나고 있기를 바라고요. 내일하고 모레 이 내용 가지고 반복 학습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여러분들 내일 만나요. 안녕!
1: ...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2: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4: 2분 위기.
5: 여러분의 위기도?
6: 이게 뭐야?
5: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7: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플러스2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2는 초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2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2는 초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4: 저 분위기.

0: 따라간다면? 2분 위기.
1: 뭐야 이거?
0: 접은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2: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산행안전사고. 안녕하십니까, 새생명산업회 회장 펭수입니다. 앞으로 정산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 저 펭수가 책임지겠습니다. 영영 영영 영영. 자, 그럼 산행에 앞서 정산할 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쁜 등산복? 선글라스? 아니. 복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 산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자칫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 날씨와 등산 코스, 산행거리 등 등산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발에 맞는 등산화와 여분의 옷, 물, 간식 등 산행에 맞는 복장과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입산 금지 기간에는 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보며 걷거나 위험한 곳에서 사진 찍는 행동은 하지 맙시다.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지정된 등산로를 따라 안전하게 이동하세요.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부상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조난 및 사고 시 119에 신고한 후 등산로 국가지점 번호판이나 사고지점을 사진으로 전송하여 위치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구조요원이 대비할 수 있도록 추락, 골절, 조난 등 사고 유형을 미리 알려주세요. 펭수가 알려드린 산행안전 행동요령으로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안전!
3: 부동산학개론을 강의하는 강양구입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함께 정리할 내용은 유량과 저량, 그리고 또 하나는요,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출제빈도가 아주 높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유량과 저량,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느 쪽이 유량이고 어느 쪽이 저량일까요? 그냥 느낌으로 어느 쪽이 유량, 어느 쪽이 저량. 그림의 좌측이 유량, 그림의 오른쪽이 그렇죠? 저량이라는 느낌. 자, 그러면 왜 유량일까요? 물을 받고 있으니까요. 자, 그것보다는 이 통에 물을 가득 채우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겠죠. 즉 시간적 의미가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30분 동안, 1시간 동안 이런 개념이요. 그런데 이쪽은 이미 통 속에 물이 다 받아진 상태죠. 이 상태는 저량. 즉 시간적 의미가 없죠. 자, 그래서 우리가 유량과 저량을 구분할 때는 이렇게 구분합니다. 읽고 시작할까요? 이런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통에 물을 계속 붓고 있습니다. 시간당 10리터씩 물을 부어서 현재 100리터가 모였다고 전제합시다. 어느 쪽이 유량이고 어느 쪽이 저량일까요? 시간당 10리터, 이거는 유량. 현재, 자, 여기서 표현을 한번 잘 보세요. 현재, 이런 표현이 들어가면 이거는 저량적 의미를 갖는 겁니다. 아, 유량과 저량, 그런 의미. 따라서 일정한 기간 그러면 유량, 일정한 시점 그러면 저량. 근데 일정한 시점일 때는 대체로 그러죠. 26년 3월 현재, 26년 12월 현재. 그래서 현재 그러면 저량. 근데 시험 문제는 말입니다. 유량과 저량을 구분하라는 게 시험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개념을 하나 설정하고 가볼게요. 재무상태표는 부동산학개론 곳곳에서 활용도가 높으니까 한번 구분을 딱 해보세요. 재무상태표는 이렇게 제공됩니다. 재무상태 왼쪽, 차변이라 그래요. 차변 왼쪽에는 자산을,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하는데 대변 쪽에는 부채와 자본을 기록 들어갑니다. 유량일까요? 저량일까요? 제공되는 정보를 보세요. 12월 31일, 그쵸? 현재, 따라서 재무상태표에 제공되는 자산, 부채, 자본은 모두가 다 절량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손익계산서를 한번 볼까요? 아, 손익계산서는 이제 어떤 수익과 어떤 비용 외우지는 마시고요. 단지 자 손익계산서에 등장하는 계정 과목들의 특징을 보세요. 수익과 비용이죠. 비용, 이익, 수익, 비용. 자 이들의 공통점. 내수 중에 돈이 들어오거나 돈이 나가거나. 비용이라는 말은 내수 중에서 돈이 나갔다는 말이죠. 수익이라는 말은 내수 중에 돈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내수 중에서 돈이 나가거나 들어오면 전부 다 유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계정 과목을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필요 없는 것이고, 즉 손익계산서의 정보를 보세요. 언제 언제부터 언제 언제까지 3시간 동안, 1시간 동안 이런 개념이 유량. 자 이제 여러분 이 표를 암기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제시되는 것들이 대부분 다 시험, 대부분 그런 느낌이 그렇죠. 99.9% 이 범위 안 벗어납니다. 설령 시험 문제가 이 범위를 벗어나는 게 출제되더라도 정답을 찾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만 기억합니다. 일단 무조건 생자로 외우기가 불편하니까 자 의미를 생각하면서 정리합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구 증가율입니다. 자 이걸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표현해야죠. 24년 대비 25년 인구가 0.2% 증가했더라. 25년 대비 26년도에 인구가 1% 증가했더라. 시간적 의미가 들어간다는 느낌이 있나요? 24년, 25년, 26년 유량입니다. 근데 그 현재,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인구수, 이거는 절량이 됩니다. 인구수. 둘을 비교하면서 같이 기억합니다. 근데 결론은 말입니다. 이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절량의 변동분은 유량이다. 절량, 인구수, 그 인구수의 변동분이죠. 유량. 주택 재고, 절량입니다. 재고의 변동, 유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기억하시는 것보다는 절량의 변동분, 그래서 단어 속에 어떤 변동치를 내포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다? 아, 그럼 다 이거는 유량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는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 갑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다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수요량, 생산량, 공급량, 거래량, 건축량, 교환량 다 똑같은 말입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수요량, 생산량, 공급량, 건축량, 거래량, 교환량 다 동일한 표현들입니다. 다 유량. 우리가 유량과 절량을 구분하는 기준 중에 한 가지가요. 활동. 활동치가 유량이라면 그 결과치가 절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단순하게 표현하겠습니다. 10개를 생산했대요. 그 중에서 8개가 수요되었대요. 그럼 나머지 2개가 뭘까요? 그게 재고입니다. 재고. 그래서 주택 재고량은 결과치. 유량과 절량을 구분하는 기준 중에 한 가지가 생산, 활동이죠, 활동. 그러니까 생산했다, 수요했다, 거래했다, 활동치가 유량이라면 그것의 결과치가 절량이 됩니다. 그래서 유량과 절량을 구분하는 게 첫 번째 내용이요. 자, 그리고 보급률. 자, 같이 묶어보세요. 이들 다 같이 묶어보세요. 이 전부 다 결과치예요. 보급률의 결과치는 뭘까요? 보급률의 결과치는 이거죠. 주택을 생산했다. 근데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노후화돼서 멸실시켰다. 주택을 공급했다. 주택이 멸실되었다. 그 결과. 그러니까 주택을 공급하고 멸실된 것은 활동치죠.

혈과 치가 보금률입니다. 이것은 절약. 외환 보유액도 보세요. 최근에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자, 우리 기업들이 물건을 수출했습니다. 그러면 달러가 들어오죠? 예, 달러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외국 자산을 수출하는 거, 수출하는 거, 이번에 수입을 하죠. 수입을 하면 돈이 나가죠. 달러가 나가죠. 이것이 활동치. 그 결과 금고 안에 있는 달러의 양. 이것이 외환 보유량. 통화량도 마찬가지죠. 돈이 들어가고 나가고 돈이 들어가고 나가고 그 결과치. 통화량. 통화량은 지금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돈의 양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몽땅 묶어서 다 결과치로서 정리하시죠. 같이 볼게요. 자산, 자본, 부채. 어디선가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어디서 본 것 같습니까? 정확합니다. 재무상태표. 자산, 부채, 자본은 재무상태표니까 모두 다 절량의 정보. 또 하나 보세요. 가격. 물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가격입니다. 아파트 자리에 뭐가 들어가든. 자, 흔히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요. 가격 얼마니? 그럼 뭐라고 말을 해야 됩니까? 아, 우리 아파트 가격 말이야. 25년 1년 동안 10억이었어. 이상하지 않나요? 26년도에는 12억이야. 이상하죠? 아파트 가격은 어떻습니까? 매번 변하는데요. 현재 10억. 그래서 가격은 절약. 신규 주택. 공급했다는 말이죠. 신규 주택은 공급했다는 뜻이니까 유량. 결과 남아있는 재고 주택은 절약. 별거 없죠. 절약 다 정리했습니다. 자, 유량 올라갑니다. 앞서 손익 계산서를 설명할 때 내 수중에 돈이 들어오거나 나가면 다 유량이라 그랬죠. 보세요. 투자 돈 나갔죠. 유량. 소비 돈 나갔습니다. 이름 정확히 기억하지 마시고요. 소득 돈 들어왔죠. 수익이라는 뜻이니까. 임금 급여죠. 급여 돈 들어왔으니까 유량. 소득 수입 비용 돈 나갔죠. 그러니까 결론은 투자부터 이자 비용까지는 모두 다 내 수중을 기준으로 돈이 들어오거나 돈이 나간 거예요. 유량입니다. 그러니까 유량과 절량 단순히 생자로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쉬워요. 자, 이 정도만 몇 번 봐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험 문제는 이렇게 출제됩니다. 다음은 경제 변수들인데 유량과 절량의 변수로서 옳게 묶은 것을 찾아랍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씩 한번 따져볼까요? 기업 통화량 어디 속합니까? 절량. 이자 비용. 자, 이 경우는 보세요. 연. 시간적 의미가 들어가 버렸죠. 너무 유치하게, 그죠? 그냥 이자 비용만 나와도 유량입니다. 자본. 재무상태표 계정. 자산, 부채, 자본은 모두 다 절량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량. 수요량, 공급량, 거래량, 건축량 다 유량. 신규 주택은 유량, 재고 주택은 절량. 그리고 재고량도 절량. 그럼 유량, 절량 구분했습니까? 그럼 정답은 5번 됩니다. 자, 첫 번째. 이 정도 수준이에요. 여러분, 이제 정리할 게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입니다. 자, 그래프 하나를 잘 보시겠습니까? 이게 수요 곡선이죠.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프 형태는 오른쪽으로 내려가는 우하향하는 형태의 곡선이 디맨드 커브라고 해서 D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럼 그래프의 의미는 가격이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소비자들은 더 많은 재화를 구입하려고 한다. 즉 가격과 수요량은 비례입니까? 반비례입니까? 반비례죠. 그래서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하기 때문에 그래프 형태는 우하향하는 형태를 가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그림 하나를 잘 봐주세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게 P1이래요. 그럼 여러분들은 얼마나 여러분들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고 이 그래프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P1일 때는 얼마나 사겠답니까? Q1이죠. P1일 때는 Q1만큼 사겠답니다. 근데 이번에 가격이 P0로 하락하면 얼마나 사겠답니까? Q0. 오, 가격이 하락했더니 수요량이 더 많아지고 있다. 그죠? 자, 그럼 이번에는 보세요. P1에서 P0로 하락했더니 수요량은 어떻게 됩니까? Q1에서 Q0로 변해요. Q1에서 Q0로 변했죠. 자, 이처럼 그림을 잘 보시라고요. 이것은 곡선 자체가 이동한 겁니까? 곡선 상에서 점이 이동하는 겁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세요. 이는 곡선 상에서 점, 곡선 자체가 움직인 게 아니죠. 곡선 상에서 점이 이동한 거죠. 그래서 곡선 상에서 이동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 하나하나를 잘 보세요. 자, 이것을 수요량의 변화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재료의 제목을 볼까요?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내용은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를 구분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곡선상에서 이제 정확하게 풀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동일한 수요 곡선상, 동일한 수요 곡선이죠. 동일한 수요 곡선상에서 점의 이동을 수요량의 변화. 너무 길죠? 줄일게요. 키가 뭐냐? 곡선상입니다. 곡선상에서 이동하면 수요량의 변화. 자, 그럼 결론을 질문드릴게요. 왜 곡선상에서 이동했을까요? 그 이유를 찾아보세요. 가격이 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마무리할게요. 수요량의 변화란 가격의 변화로 인하여 곡선상 이동을 수요량의 변화라고 합니다. 자, 계속 놓을 테니까 일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림이 여기 수요곡선입니다. D0라고 되어 있죠. 자, 그림 하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P1일 때 얼마를 수요하시겠습니까? 똑같네요. 가격이 P1이라면 Q1만큼 수요하겠답니다. 그 점을 편의상 A점이라고 할게요. 이번에는 가격이 P1일 때 소득이 증가했답니다. 그럼 수요량은 어떻게 될까요? 자, 그림과 연결해서 한번 보세요. 가격은 계속해서 P1이에요. 그럼 가격이 변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소득이 증가했답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나의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량이 어때요? 늘어나죠. 그래서 그림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변한다는 얘기. 여기를 A-라고 합시다. 자, 그래서 똑같은 이유입니다. 가격이 P0일 때는 Q0만큼 소비하겠죠. 근데 아무런 변화는 없었는데 소득이 증가했다고요. 그랬더니 더 많이 살려고 해요. 그 점을 B-라고 할게요. C-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A-, B-, C-를 연결하는 곡선을 하나 만든 거예요. 곡선 자체가 이동한 겁니다. 앞선 그림과 비교해 보세요. 앞선 그림은 수요 곡선 상에서 점이 이동하는 경우, 이게 수요량의 변화였고요. 이번에는 곡선 자체가 이동했습니다. 이게 수요의 변화입니다. 이거는 곡선 자체가 이동한 겁니까? 곡선 상에서 점이 이동한 겁니까? 곡선 자체가. 이것을 뭐라고 정의한다고 했습니까? 수요의 변화다. 느낌이 어때요? 확 올 듯 말 듯 그러죠. 자, 이제 조금 더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그림을 하나 잘 보시기 바랍니다. A점에서 B점으로 이동했대요. 자, 근데 이유를 한번 살펴보세요. A점에서 B점으로 이동한 이유가 뭘까요? 그래프만 딱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A점에서, A점이라는 말은 Q1만

만큼 소비했다는 말이죠. 이유는요, 가격이 P1이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이번에 P점으로 이동했다는 얘기는 나는 이제 Q1이 아니라 Q0까지 소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수요량이 어떻게 된 겁니까? 많아졌네요. 그런데 가격은 어떻게 된 거죠? 하락했죠. 동일한 곡선상에서 점이 이동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를 잘 보세요. 지금 보시는 이 내용이 수요량의 변화에 정확한 풀네임으로 정의한 겁니다. 동일한 수요 곡선상에서 점의 이동이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점이라는 단어가 딱 빠지고 놓은 거예요. 수요 곡선상에서 이동. 근데 시험 준비하시는 분은 항상 뭘 봤냐면 수요 곡선상의 점의 이동을 외운 거예요. 수요 곡선상의 점의 이동. 근데 시험 보러 갔는데 점이라는 단어가 안 보이는 거죠. 아하, 틀렸구나. 그래서 체크해서 많이 틀렸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키워드를 정확하게 기억하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키워드는 뭐왜 중요하냐? 어떤 출제자가 출제하더라도 키워드는 반드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동일한 이 단어가 빠지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점의 이동, 점이라는 단어가 빠져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곡선상이라는 단어가 빠지면 그 지문은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무엇을 키워드로 잡아야 되느냐 하면 어떤 출제자가 출제하더라도 항상 제시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만 딱 기억하는 겁니다. 자, 다시 여기까지만 가지고 정리하겠습니다. 그림을 잘 보시고요. A점에서 B점으로 이동했다는 뜻은 곡선상에서 이동했다는 뜻인데 이유가 뭐라고요? 가격. 가격. 이것만 딱 기억합니다. 이 가격을 조금만 더 정확하게 표현해 볼게요. 이 가격을 좀더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의 재화의 가격이다. 그럼 다시 표현했을 때, 현재 보시는 이 그래프가 아파트 가격이라면, 아파트 수요 곡선을 그린 거예요. 그러면 아파트 가격. 아파트 가격이 당의 재화의 가격. 지금 이 수요 곡선이 콜라의 수요 곡선을 그린 거라고 한다면, 콜라의 가격. 그것만이 곡선상에서의 이동을 가져옵니다. 우리는 그것을 수요량의 변화라고 정의합니다. 자, 두 번째 그림 보시겠습니까? 자, 이번에는 T0가 T1으로 이동했답니다. 곡선 자체가 이동했죠. 자,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정리해야 될게 있습니다. 곡선이 우측으로, 오른쪽으로 가면 증가. 곡선이 왼쪽으로 가면 감소. 이런 수요이든 공급이든 의미가 똑같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증가, 왼쪽으로 가면 감소. 그런데 용어를 약간만 구경하고 갈게요.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입니다. 편의상 D0라고 할게요. 근데 수요 곡선이 D1으로 갔습니다. 곡선 자체가 이동한 거죠. 오른쪽입니까? 왼쪽입니까? 오른쪽이죠. 근데 오른쪽은 오른쪽인데 그래프가 올라갔습니까? 내려갔습니까? 올라갔죠.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형태. 우상향. 그래서 수요 곡선이 우상향했다 그러면 그 의미가 증가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T0가 T2로 갔답니다. 자, 곡선이 이렇게 이동했다는 말은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 겁니까? 왼쪽으로 이동한 겁니까? 왼쪽으로 이동한 거죠. 좌측으로. 좌측으로 올라갔습니까? 내려갔습니까? 내려갔죠. 그래서 좌하향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감소한다는 뜻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세요. 우리는 공급 곡선을 그릴 때 우상향이래요. 공급 곡선의 형태가 우상향. 이제부터 뒤죽박죽이 시작이 돼요.

이 수요가 증가했을 때를 우상향이라고 했는데, 공급 곡선이 생긴 모양이 우상향이네요. 뭐가 이상해요? 자, 그런데 지금 그림은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 겁니까? 왼쪽으로 이동한 겁니까? 오른쪽이죠. 우측으로 이동했습니다. 근데 우측으로 올라갔습니까? 내려갔습니까? 우측으로 내려가죠. 보세요. 수요 곡선은 오른쪽으로 올라가죠. 근데 공급 곡선은 오른쪽으로 내려가는 스타일이죠. 우하향이라고 해요. 수요 곡선의 형태가 우하향이죠. 수요 곡선에 생긴 모양이 우하향인데, 공급 곡선은 증가하면 우하향이래요. 이걸 정어놓고 암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뒤죽박죽 뒤죽박죽해요. 그래서 지금 뭘 설명하려고 하느냐? 이런 표현들은 신경 쓰지 맙시다. 상향, 하향 이런 표현들은 신경 쓰지 맙시다. 어느 날 여러분들이 3해독, 4해독 하는 과정에 우연히, 나는 별 노력한 게 없는데, 우연히 알게 되면 거부하지는 마시되 알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럼 뭐만 기억하면 되느냐? 우차. 수요이든 공급이든 곡선이 오른쪽으로 가면 증가, 왼쪽으로 가면 감소.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갔습니다. 공급량이 많아지죠.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갔습니다. 그럼 기존에 있던 수요 곡선. 자, 오른쪽 갔습니다. 기존에 있던 수요 곡선. 새롭게 이동한 수요 곡선. 어디가 수요량이 많은지 보세요. 그래서 실수하지 않는 방법은 딱 필요한 것만요. 결론. 수요이든 공급이든 곡선이 오른쪽으로 갔다는 의미가 보이면 증가. 곡선이 왼쪽으로 갔다는 경우에는 감소. 그럼 지금 경우는 곡선이 오른쪽입니까? 왼쪽입니까? 오른쪽이죠. 그럼 수요가 증가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곡선 자체가 이동한 거죠. 그럼 조금 더 들어갑니다. 왜 D0가 D1으로 이동했을까요? 어떤 이유가요? 소득이 증가했다. 또는요. 이게 아파트라면 내가 아파트를 예전보다 더 많이 선호한다. 선호도가 좋아졌다든지. 은행 금리가 하락했다든지 등등등등. 자, 근데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종류가 수백 가지가 됩니다. 그게 딱한 가지. 당해, 재화, 가격 이외. 부동산 가격 이외. 자, 앞서 그랬죠. 부동산 가격 또는 당해, 재화의 가격이 변하면 곡선상 이동이고, 가격 이외가 변하면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데, 그것을 수요의 변화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수요의 변화와 수요량의 변화를 구분하시겠죠? 결론은 각각 두 가지만 알고 있으면 답은 찾아요. 여러분, 복잡하게 이것저것 따지면 시험장에서 훨씬 불리해집니다.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를 구분할 때첫 번째, 각각의 정의. 수요량의 변화, 그러면 곡선상. 수요의 변화라고 한다면 곡선 자체. 자, 두 번째는 원인. 수요량의 변화를 가져오는 원인은 가격.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당의 재화의 가격 또는 뭐 해당 재화의 가격. 수요의 변화의 원인. 해당 재화 가격 이외. 이렇게 나오는 그럼 그 해당 재화 가격 이외라는 것은 소득이 될 수도 있고 금리가 될 수도 있고 등등 너무 많으니까 그들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 이외를 기억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결론은 마지막은 그림을 두 개를 동시에 표현해 왔습니다. 그림 딱 보시니까 답 나오죠? 좌측의 그래프가 수요량의 변화, 우측의 그래프가 수요의 변화. 그럼 질문해 볼게요. 왜 좌측이 수요량의 변화가 되는 거죠? 곡선상. 곡선상에서 이동하죠. 조금만 더 풀네임으로 말해 볼게요. 동일한 수요 곡선상에서 점의 이동. 근데 너무 너무 길지 않습니까? 그래서
곡선상 그것만

기억하자고요. 우측에 있는 경우는 수요의 변화. 왜 수요의 변화죠? 곡선 자체. 자, 두 번째 갑니다. 근데 왜 곡선 상에서 이동한 거죠? 좋습니다. 가격. 왜 곡선 상에서 이동한 거죠? 가격 이외. 자, 각각의 원인, 그리고 정의. 이게 전부 답입니다. 시험 문제는 이 내용 가지고 아주 다양하게 물어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딱 결론을 내립시다. 범위를 확장시키면 안 돼요. 수요량의 변화다. 곡선상. 이유가 뭡니까? 가격. 단 그 가격이 왜 여기서는 부동산 가격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냐면 우리 시험 문제가 특별한 조건이 없으면 그냥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라고 쓴 거고요. 말 아파트일 때는 아파트 가격이 되는 겁니다. 콜라일 때는 콜라 가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 재화의 가격 또는 당의 재화의 가격. 반면에 가격 이외. 가격 이외니까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 문제 이렇게 나와요. 이런 경우는 하나만 딱 봐야죠. 그래서 오로지 가격만 딱 확인하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정리했던 부분은 수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회계 원리 2회차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는 기초 과정인 전체적인 흐름을 공부했었는데요. 자, 오늘 2회차서부터는 구체적인 계정 과목 학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압도적으로 중요한 재고 자산 학습이 오늘 두 번째 강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살펴보죠. 자, 재고자산인 경우에는 우리 수험생님들께서 많이 아시겠지만 재고자산은 자산 중에서 특히 기출빈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완전학습이 필요한 그런 강좌가 되겠는데요. 자, 먼저 재고자산의 개요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고자산은 판매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자산입니다. 판매하기 위해서.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 팔게 되면 뭐가 될까요? 그 창고에 있던 자산이 결국 팔리면 매상을 일으키는 매출액이 되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이 원가가, 자, 판매, 이건 판매분이죠? 자, 내가 기초에서 단기 매입을 더하고, 그 다음에 기말이 남았는데, 판매분인 이 원가를 우리 뭐라고 하냐면 매출원가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매가로 곱하게 되면은, 장사한 매상은 매출액이라고 하는데, 창고에서 나간 원가는 자산이었다가 팔리면 매출원가라는 비용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자, 여기 차변에 있던 이 금액, 이걸 판매 가능한 창고 원가라고 하죠. 판매 가능 원가라고 하는데, 이 판매 가능한 원가 중에서 팔린 원가와 팔리지 않은 원가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 팔린 원가는 그만큼 매출원가라는 비용이 되는 거고, 요거는 비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손익계산서 이게 매매 손익이 결정이 되는 거고요. 자, 이거는 미판매분이죠. 여러분, 미판매분은 팔리지 않은 자산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재무상태표에 일정한 시점에 자산으로 기록이 됩니다. 자산으로. 아, 그렇다면 재고자산 공부는 자, 차변에 있는 기초하고 단기 매입한 원가를 판매분 원가인 비용과 미판매분인 자산을 쪼개는 작업이죠. 이걸 배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요두 개를 결정하는 작업이 재고자산의 가장 주된 학습 과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많은 내용이 이 매출원가 계산 문제와 기말재고 계산 문제를 공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자, 이 강좌에서는 이걸 다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요 재고자산에서 판매분 원가, 매출원가 비용하고 기말재고 자산을 결정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자, 이게 어떤 방법으로 계산하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 재고자산은 결국 뭐 곱하기 뭘까요? 수량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단가의 곱으로 이루어졌어요. 왜냐하면 재고자산은 뭐다? 금액이기 때문에 요 금액은 요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매출원가 비용의 크기와 기말재고가 달라지겠죠. 또 단가를 어떤 방법을 택할 것이냐에 따라서 매출원가 비용하고 기말재고 금액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 중에서 이 매출원가와 기말재고 두 가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결정 방법을 첫 번째 학습 주제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질적으로 이두 가지 방법에 의해서 매출원가 계산 문제, 기말재고 계산 문제를 본 학습 시간에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먼저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부터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은 계속 기록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실지조사법이 있는데요. 계속 기록하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이 재고자산 특이계정에서 금액이죠. 이건 다. 금액인데 단가를 빼버리면 수량의 개념으로 바뀔 수 있어요. 자, 그럼 요거 기초재고에다가 금액을 빼면 기초수량이 되겠죠? 기초수량이죠. 그럼 단기 매입수량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요걸 판매 가능 수량이라고 그래요. 창고에 있는 판매할 수 있는 가능한 수량인데 그중에서 기중에 계속 기록합니다. 팔 때마다 막 기록해요. 자, 그러면 기말에는 뭐가 되죠? 남아있는 수량이 되겠죠. 그러면 이 기말 수량은 실제일까요? 장부일까요? 당연히 장부죠. 남아있는 수량이죠. 이렇게. 이겁니다. 실제하고 차이가 생길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매출원가와 기말을 계산하는 방법이 바로 계속기록법이에요. 그러면 계속기록법은 자, 이 수량에다가 단가를 일정하다고 곱한 다음에 금액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기초에다가 단기 매입을 더하고 자, 먼저 누구부터 계산해요?
자,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먼저 계속 기록하니까 팔 때마다 원가를 대응해서 판매 시마다 팔린 원가가 얼마인지를 그때그때 매출 원가를 계산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때그때 뭐가 계산돼요? 자, 매출액과 매출 원가 계속 대응되니까 매매 손익이 계산되는 거죠. 자, 그리고 차변에서 내 판매된 원가를 빼니까 나머지 자, 기말 재고액은 결국 뭐죠? 이 금액을 뺀 나머지 대차 차액으로 결정되죠.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회계는 차변과 대변이 균형을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매출 원가가 계속 기록하면서 확정이 되면 자, 차변에서 매출 원가를 빼게 되면 기말 재고가 대차 차액으로 결정된다. 이렇게 계산하는 게 바로 계속 기록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계속 기록법에 의하면 기말 재고는 실제하고 다를 수 있잖아요. 만약에 수량이 부족한 간모 손실이 생겼다면 기말은 내가 대차 차액이니까 실제하고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요 자체로는 순수한 계속 기록법은 없어진 수량을 분리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차후에 혼합법이라는 방법이 등장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는 뭘까요? 이제 다른 방법인데 요거는 기중에 계속 기록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중에는 뭐죠? 메모를 했다가 기말에 남아있는 재고를 실사하는 거예요. 그럼 남아있는 재고가 없으면 모두 팔렸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먼저 여기도 기초에다가 매입 수량을 더하니까 이걸 판매 가능 수량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창고에서 팔수 있는 가능한 수량이 이제 기록이 되고 그중에서 먼저 뭐 하죠? 기말 실사를 먼저 해요. 자, 기말 실사를 먼저 하죠. 이건 실제 재고입니다. 이거 실제죠. 자, 그러면 나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아, 판매됐구나라고 보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다가 수량에 대한 가정이니까 여기다 단가를 곱하게 되면 금액이 되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기초 재고에다가 단기 매입은 이게 더해지면 판매 가능 금액이 돼요. 자, 그럼 아까 계속과 달리 실사법은 자, 여기에다가 먼저 누가 결정되는 거죠? 기말에 가서 실사를 통해서 실제 기말 재고가 얼마인지를 먼저 계산하는 거예요. 요게 1번이죠? 그러면 차변에서 우리가 요 실제 금액을 빼게 되면 뭐가 된다? 아, 나머지는 다 판매됐겠구나라고 하는 게 바로 실제 재고 조사법이라고 해요. 그럼 실제 재고 조사법은 자, 장부 수량이 기말에 장부가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그냥 실제 금액이 바로 기말 재고가 됐기 때문에 만약에 장부하고 실제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요거를 우리가 분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하고 계속 기록법하고 실제 재고 조사법의 순수한 방법들은 장부의 수량과 그다음에 실제 수량의 차이가 생기는 이것을 간모 수량이라고 하는데 자, 이런 것들을 분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장부의 수량하고 실제 수량의 차이가 생겼을 때 이거를 분해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두 방법을 병행하는 방법이거든요. 자, 기중에는 계속 기록해요. 자, 계속 기록하면 대차 차액으로 기말의 장부 수량이 계산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기말의 장부 수량과 실제 실사한 수량을 비교해서 자, 실제 장부 수량과의 차이를 분해하는 간모 수량을 분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요 수량 결정 방법에서 이제 이두 가지 방법을 병행한 방법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수정 계속 기록법이다. 이렇게도 표현하거든요. 자, 이 얘기는 기초하고 매입 판매 가능 수량은 그대로 맞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자, 이 판매 수량은 이건 먼저 계속 기록하니까 이걸 먼저 결정이 됐겠죠. 자, 그러면 뭐가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죠, 여러분? 장부 수량이 되겠어요. 장부 수량. 자, 장부가 되는데, 자, 실제 수량과 비교해서, 자, 장부가 크면 당연히 이 차이가 뭘까요? 없어진 수량이 되겠죠? 그 없어진 수량을 우리가 간모 수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중에 계속 기록해서 장부 수량을 우리가 확인한 다음에, 저 기말에 한번 뭐도 해요? 실사를 한번더 하는 거죠. 그래서 장부 수량과 실제를 비교해서 우리가 없어진 수량, 간모 수량을 분해하는 이러한 방법을 혼합법 또는 수정 계속 기록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매출 원가라는 비용하고 그다음에 남아있는 기말 재고 계산이 매우 중요한데 이두 가지 계산의 구성 요소인 수량 결정 방법을 지금 공부했습니다. 자, 그런데 재고 자산 금액은 수량과 단가의 곱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단가는 여러 가지 계층이 있겠죠. 우리가 이제 상품을 살때 매입 단가가 항상 똑같진 않잖아요. 자, 물가가 상승하면 매입 단가가 점점 증가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단가를 어떻게 가정할 것이냐. 이게 단가 결정 방법, 원가 흐름 가정이라고 해요. 자, 이 방법까지 같이 결합돼서 매출 원가와 기말 재고가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살펴볼게요.
단가 결정 방법은 원칙적으로 우리가 개별법, 우리가 이제 각각 가격표가 있잖아요. 그대로 가는 게 원래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입선출법과 이제 가중평균법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이랬을 때 개별법인 경우에는 말 그대로 자, 가격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실제 물건에 실제 단가가 있으니까 그 단가층이 그대로 우리가 수익에 대응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실제 원가에 실제 수익이 대응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 자, 선입선출법 우리가 상식적으로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거죠. 단가층이 여러 개인데 그 단가층이 먼저 들어온 단가가 먼저 나갔다는 가정이에요. 형님이 먼저 나갔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먼저 들어온 단가는 나중에 들어온 단가보다 과거 원가겠죠. 자, 그럼 매출 원가는 어떻게 될까요? 먼저 들어온 원가를 구성하니까 과거 원가라고 하고, 그러면 기말 재고는 나중에 들어온 원가니까, 자, 나중에 들어온 원가, 지금의 원가의 근사치죠. 현행 원가 근사치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 들어온 단가가 먼저 나가는 가정이 바로 선입선출법이고, 자, 평균법은, 자, 평균을 하는 방법인데요. 우리가 수량 결정 방법할 때 계속 기록하는 방법이 있었죠. 그러면 그때그때 단가층을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기록하면서 단가가 달라질 때마다 평균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이동평균법이라고 하고요. 기말에 한꺼번에 판매 가능액 기초원가에다가 그 다음에 매입원가 더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판매 가능 수량으로 나눠서 한꺼번에 총평균 단가를 구하는 걸 총평균법이라고 해요. 자, 여기는 제가 단가는 압축해서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단가 결정 방법은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자, 이런 방법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냐면, 그 수량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원가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 재고자산 금액에서, 자, 기초 있었고요. 저기 매입이 있었습니다. 자, 매입이 있었고, 여기 매출 원가가 있었죠. 그리고 기말 재고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요 두 가지를 결정하는데 이 재고가 바로 수량 곱하기 단가. 자, 요 두 가지로 결정된다는 걸 지금 확인했고요. 자, 요게 바로 계속 기록법과 실사법 혼합법이고 요거는 바로 이제 개별법부터 선입선출법, 그다음 평균법이 있었어요. 자, 이때 우리가 후입선출법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매입역법이라서 선입선출법 반대 가정인데요. 기준은

이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걸 간단하게 이제 개념만 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에서 이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매출원가와 기말적 계산할 방법들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했고요. 자, 그러면 이 방법들에 따라서 우리가 기말재고와 매출원가의 관계를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이 매출원가, 자, 요거하고 기말재고, 자, 비용하고 자산 금액을 계산하는데, 자, 만약에 요 차변은 이거 판매 가능액은 일정하죠? 요 일정한 상태에서 요두 개의 크기는 업방향이자는 거죠? 만약에 기말 재고가 과대 계상이 됐다. 부풀려져 있다. 그러면 차변은 일정하기 때문에 과대 계상한 금액을 빼면 매출원가는 어떻게 될까요? 과소되겠고, 만약에 기말 재고가 과소가 되면 작아지면 자, 매출원가는 어떻게 되죠? 과대가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중요한 거는 비용이 작아지면 이익이 커지죠? 우리가 그 이익을 가지고 법인세가 상정되기 때문에 이익하고 법인세는 같은 방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말재고와 그다음에 매출원가의 방향은 반대 방향이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요게 비용이니까 기말재고는 그럼 누구랑 같은 방향일까요? 이익이랑 같은 방향이죠. 그쵸? 비용하고 반대니까 이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그 이제 기본서에 공부할 때요 매출원가 계산 문제, 자, 요거 얼마예요? 요거 얼마예요? 요거 묻는 계산 문제가 있거든요. 요런 계산 문제는 이제 시험 문제에서 우리는 수량 결정 방법을 계속 기록법을 적용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가중평균법에 의한다면 기말재고는 얼마입니까? 매출원가는 얼마입니까?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럼 수량을 계속 기록하면서 가중평균했다는 것은 이동평균법이죠. 자, 이런 식으로 판단하고 계산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죠. 우린 제한된 시간에 이제 우리 핵심만 지금 살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계산 문제를 구체적으로 사례별로 풀기에는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기본 수업 시간에 같이 많이 연습하고 학습하고 여러분 시험장 갈 때까지 완전 학습을 이루어야 될 기초 계산 문제다. 이걸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재고 자산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문제는 필수 문제는 이 매출원가 계산 문제와 기말재고 계산 문제라는 거 잊지 마시고 꼭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확인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주제인데요. 자, 이 기말재고, 감모손실과 평가손실, 이게 뭐냐면, 자, 우리 그 재고자산 공부는 이 그림에 다 있어요. 자, 우리가 기초재고가 있었고, 기초가 있었고, 자, 여기에 이제 매입이 있지 않습니까? 자, 매입이 있었고요. 자, 원가 배분돼서 판매분 원가를 우리가 매출 원가라고 해요. 팔린분 원가. 자, 그리고 나서 여기 기말재고가 있어요. 그럼 수험생 여러분, 우리가 이 재고도 뭐 곱하기 뭘까요? 자, 수량 곱하기 단가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금액이니까. 그러면 이 기말 재고도 수량 곱하기 단가로 이루어졌겠죠? 자, 근데 이 기말 재고가 수량이 하락해서 생긴 손실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단가가 하락해서 생긴 손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만약에 수량이 100개였, 장부상 100개였는데 90개로 줄었다. 그럼 10개가 감소했죠? 그 10개 감소한 거에 대한 손실을 우리가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매입한 단가가 100원이었는데 실제 우리가 시가가 하락할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 회계는 둘 중에 낮은 거를 기록하거든요. 이걸 저가평가라고 하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가가 하락할 수가 있죠? 그래서 생긴 손실을 우리 뭐라고 하죠? 평가 손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주제의 재고자산 감모 손실과 평가 손실은 이 기말재고에 있는 수량과 단가가 자, 하락해서 생긴 손실들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재고자산 감모 손실은 자, 이 감모죠. 결국 우리가 수량 부족으로 생긴 손실이에요. 기말재고가 수량 곱하기 단가인데, 장부상 수량과 실제 수량에서 결국 우리가 장부상 수량이 크고 실제가 작아진 거죠. 100개에서 90개로 줄었다. 그 10개가 없어졌잖아요. 그 10개를 감모 수량이라고 하고, 그 감모 수량에다가 어떻게 되죠? 단위당 원가를 곱하면 이게 감모 손실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재고자산 감모 손실은 바로 뭐에 따른 손실이다? 수량 부족에 따른 손실이다. 자, 그 얘기는 장부상 수량이 예를 들어서 100개다. 근데 실제 수량이 90개다. 그쵸? 자, 그럼 10개가 없어졌잖아. 이 감모 수량이 바로 뭐죠? 10개죠. 자, 이 10개가 바로 감모 수량이고, 자, 이 10개에 대해서 우리가 단위당 원가가 예를 들어서 뭐 100이다. 그럼 100을 곱한 게 바로 감모 손실이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감모 손실은

수량 부족에 따른 손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공부할 학습 주제는 뭐냐면 이제, 자, 그러면 이 간모 손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인데, 자, 먼저 비용을 인식합니다. 그리고, 자, 내가 간모 손실만큼 재고가 줄었어요? 늘었어요? 줄었죠. 실제에 맞추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재고를 감소시켜요. 근데 이 재고 자산을 감소시킬 때 우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직접 자산을 차감하는 방법이 있고, 간접 계정인 평가 계정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간모 손실은 이렇게 재고 자산이라는 금액을 직접 차감하니까 얘는 무슨 차감이다? 직접 차감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고자산 간모 손실은 여러분 요거는 수량의 부족에 대한 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이 수량 부족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부족이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게 그 부주의로 생기는 부족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자, 이 간모 손실 수량 부족을 두 가지로 봐요. 자, 수량 부족으로 인한 생긴 건데, 요거를 우리가 정상적으로 보냐, 원가성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이거를 정상 간모 손실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부주의로 생기는 이걸 비정상 간모손실 이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시험 문제도 가끔 등장하죠. 자, 그러면 정상적이라는 것은 원가성이 있다고 보고요. 비정상인 경우에는 원가성이 없다고 봐요. 자, 이랬을 때 계정 과목 분류가 중요한데 우리 한국지태 국제 기준은 구체적인 계정 과목을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당기 비용 처리하시오라고 언급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원가성이 있는 거는 매출 원가로 처리하고 비정상인 경우에는 기타 영업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험 문제도 정상적인 간모 손실은 매출 원가로 처리하고 이렇게 언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간모 손실은 기말 재고의 수량의 부족으로 생긴 손실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여러분 확인을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는 기말 재고의 금액 중에서 자, 우리가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재고자산을 우리가 이제 기말 재고를 평가할 때는 저가 평가를 하거든요. 이 저가 평가라는 거는 둘 중에 낮은 금액으로 평가해요. 그래서 취득 원가와 내가 재고자산의 원가가 있는데 이 원가하고 순실현 가능 가치 중에 둘 중에 낮은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자, 그 얘기는 자, 이건 이제 순실현 가능가치가 시가 개념인데, 시가가 상승했을 때는 평가 이익을 인식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보수적 관점에서 회계 처리하고 있고요. 자, 이랬을 때 평가 손실은 원칙적으로 항목별로 우리가 저가 평가를 하고, 유사한 경우엔 통합이 가능해요. 이걸 조별 평가라고도 하는데, 총계는 절대 불가하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취득 원가랑 비교하는 시가 개념인 순실현 가능가치는 자산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용어를 잠깐 정리해보면, 우리가 일반 재고자산, 판매가치가 존재하는 자, 상품, 제품, 제공품,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순실현 가능가치의 정의가 예상 판매 금액에서 추가 비용, 그다음에 판매 비용을 뺀 금액을 순실현 가능가치라고 하는데, 요게 그대로 순실현 가능가치로 원가랑 비교해서 저가 평가를 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원재료는요, 여러분, 원재료는 뭐 하는 자산이죠? 재고 자산이니까 판매 목적 자산 속에 포함되는데 그 원재료는 원재료 자체가 파는 게 아니라 원재료가 투입이 돼서 제품이 만들어진 다음에 팔리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 원재료의 순실현 가능가치 시가 개념은 지금 산다면의 금액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재료의 순실현 가능가치 최선의 추정치는 지금 동일한 금액을 산다면 지급할 금액 이걸 뭐라고 한다? 현행 대체 원가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현행 대체 원가를 비교해서 원재료보다 현행 대체 원가가 낮으면 저가 평가니까 평가 손실을 인식하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 제약 요인이 있어요. 뭐냐면 원재료는 나중에 최종적으로 뭘 만들죠? 제품을 만들죠. 근데 최종적으로 만드는 제품이 시가가 상승한 거예요. 그러면 원재료는 어떻게 된다? 최종 제품이 평가 이익이 나오는 상황이 생겼을 때 인식하진 않지만 시가가 상승했을 때는 원재료는 뭐 한다? 감액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최종 제품이 이익일 때는 저가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문형 문장에 자주 나오는 파트가 되겠고요. 자, 그다음 확정 판매 계약이 있는데 이 확정 판매 계약인 경우에는 계약 가격이 바로 이제 순실현 가능 가치고 초과분인 경우에는 일반 판매 가격에 기초한다. 이거는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평가 손실이라는 것은 원가보다 누가 낮은 거죠? 자, 순실현 가능 가치가 낮은 거잖아요. 이쪽이 큰 거죠? 그렇죠? 그래서 둘 중에 낮은 거니까.

자, 재고 자산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아까 감모손실, 여기서 감모손실만큼 직접 차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100이면 감모손실이 10이면 90이 기록된다는 얘기죠. 자, 근데 평가손실은 직접 빼지 않고 이 밑에 자, 재고 자산 평가충당금이라고. 자,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자, 이렇게 해서 자산의 마이너스 계정. 자, 주인인 계정을 차감하는 식으로 평가하는 차감적 평가 계정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차감하는 식으로 간접 차감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재고자산 평가충당금이라는 이런 계정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이런 계정이 등장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재고자산 평가손실. 자, 요 계정은 어떻게 분류할까? 자, 한국제트 국제의 기준 여기도 마찬가지로 단기 비용으로 얘기해요. 그냥 단기 비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전액 원가성으로 봅니다. 모두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원가성으로 보기 때문에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죠? 매출 원가로 분류하는 게 타당하다고 해요. 이제 우리 기준은 그냥 단기 비용 처리하셔야 하지만 모두 원가성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일반적인 계정 분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저가평가했다가 이게 어떻게 될까요? 회복될 수가 있겠죠? 회복되면 우리가 이 회복을 인식하는 것을 환입이라고 하는 거예요. 환입했을 때는 우리가 이 손실을 우리가 어떻게 되죠? 취소하는 식으로, 감소하는 식으로 우리가 인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매출 원가로 처리했으면 회복되면 그 내가 비용으로 인식했던 매출 원가를 감소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인식한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재고자산 평가 손실 내용을 우리가 저희가 봤었는데요. 자, 이 재고자산 평가 손실 이 부분도 상당히 이제 우리가 중요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에 요게 이제 실전 시험 문제에 압도적으로 나오는 문제죠.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런 계산의 논리를 공부한다면 이 문제는 정말 쉬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많이 실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 바로 이 기말 재고 내용인데,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기초재고가 있고요. 자, 기초재고 있죠? 자, 매입이 있어요. 자, 기말 재고인데 제가 여러분 잘 보이게 이렇게 크게 써서 그렇지 사실 이게 매출 원가가 더큰 거죠. 자, 기말 재고가 자, 원가 단위당 원가가 있고 이거는 시가죠. 순실현 가치죠. 둘 중에 요게 작죠? 그게 저가 평가란 말이죠. 그 요게 이제 순실현 가치만큼이 이제 우리가 하락하고 저가 평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실제 우리가 수량에다가 둘 중에 낮은 거, 요 순실현 가능가치, 단위당 순실현 가능가치를 곱하게 되면 요게 바로 뭐예요? 요게 바로 실제 재고가 되는 거죠. 그쵸? 요게 저가평가 금액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험 문제는 뭐냐면 총비용을 묻는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이 문제는 감모손실과 평가손실이 존재하는 경우에 이 문제에서 총비용을 계산하세요. 이렇게 물어요. 자, 그럼 이 문제를 이제 먼저 문제의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빨리 푸는 방법 말씀드릴게요. 그럼 여기서 총비용은 자, 매출 원가. 그쵸? 그 다음 평가 손실. 그 다음 감모 손실. 이세 개가 답이잖아요. 그럼 이것을 낱낱이 하나씩 하나씩 구해서 여러분 이 문제를 다시 더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안 걸려요? 걸리죠. 그럼 이 문제를 빨리 푸는 방법은 뭐죠? 요 차변에서 누구를 빼면 돼요? 얘를 빼면 답이죠. 그쵸? 자, 그래서 총비용은 실질적으로 기초에다가 단기 순매입을 더한 다음에 실제 저가를 빼면 답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런데 시험 문제가 대부분 요게 많이 나옵니다. 수정된 매출 원가는 뭐냐면 문제에 단서가 있어요. 자, 매출 원가를 물어본, 이 매출 원가를 물어보는데 장부상 매출 원가가 아니라 뭘 물어보냐면 평가 손실은 매출 원가고, 그 다음에 감모 손실 중에서 자, 정상은 매출 원가고, 매출 원가고, 비정상은 매출 원가가 아니다.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그리고 수정된 매출 원가를 구해보세요.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문제를 빨리 푸는 방법은 뭘까요? 자, 늦게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장부상 매출 원가, 평가 손실 더하고, 그 다음 정상 매출 원가를 계산해서 더해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빠를까요? 자, 아까랑 똑같이 기초재고에 매입을 더하고, 그 다음에 실제 저가, 이 뒷금치 부분을 빼요. 그러면 나머지 뭐가 나오죠? 요 동그란 게다 총비용이 나오죠? 자, 그 중에서 매출 원가로 가지 말아야 내가 누가 있죠? 요게 매출 원가로 가면 안 되죠. 그래서 비정상을 한번더 빼면 두 번째 문제가 빨리 우리가 직독직히하듯이 문제가 풀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빨리 푸는 방법을 풀면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기출 빈도가 높지만 여러분들이 어렵게 푸시는

인데요. 간편법을 푸시는 게 아주 수월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요게 이제 최근에 기출 빈도가 높지만 우리는 이 총비용 문제도 같이 기억해 달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시험 문제에서 여러분 보시면은 요 단서 조항이 뭐 정상은 30이다, 비정상은 뭐몇 퍼센트 이렇게 퍼센트로 나오니까 이런 문제 패턴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해 강좌는 제가 거듭 강조드렸지만 우리 주택관리사에서 압도적으로 중요한 단원이에요. 재고자산. 그 재고자산의 공부는 결국 여러분 합격과도 연결될 수 있는데 좀더 심화해서 자세히 공부해야 될 파트니까 열심히 공부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그중에서 매출원가와 기말재고 계산의 논리, 수량과 단가의 논리를 격리했고, 그다음에 재고자산 감모손실과 평가손실 마지막 파트인데 이거에 대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 패턴을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잘좀 복습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로 압도적으로 중요한 파트죠. 유형자산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학 개론을 강의하는 강양구입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함께 정리할 내용은 유량과 저량, 그리고 또 하나는요,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출제빈도가 아주 높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유량과 저량,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느 쪽이 유량이고 어느 쪽이 저량일까요? 그냥 느낌으로. 느낌으로 어느 쪽이 유량, 어느 쪽이 저량. 그림의 좌측이 유량, 그림의 오른쪽이 그쵸? 저량이라는 느낌. 자, 그러면 왜 유량일까요? 안무를 받고 있으니까요. 자, 그것보다는 이 통에 물을 가득 채우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겠죠. 즉 시간적 의미가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30분 동안, 1시간 동안 이런 개념이요. 그런데 이쪽은 이미 통 속에 물이 다 받아진 상태죠. 이 상태는 저량. 즉 시간적 의미가 없죠. 자, 그래서 우리가 유량과 저량을 구분할 때는 이렇게 구분합니다. 읽고 시작할까요? 이런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통에 물을 계속 붓고 있습니다. 시간당 10리터씩 물을 부어서 현재 100리터가 모였다고 전제합시다. 어느 쪽이 유량이고 어느 쪽이 저량일까요? 시간당 10리터, 이거는 유량. 현재, 자, 여기서 표현을 한번 잘 보세요. 현재, 이런 표현이 들어가면 이거는 저량적 의미를 갖는 겁니다. 아, 유량과 저량, 그런 의미. 따라서 일정한 기간, 그러면 유량. 일정한 시점, 그러면 저량. 근데 일정한 시점일 때는 대체로 그러죠. 26년 3월 현재. 26년 12월 현재. 그래서 현재, 그러면 저량. 근데 시험 문제는 말입니다. 유량과 저량을 구분하라는 게 시험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개념을 하나 설정하고 가볼게요. 재무상태표는 부동산학 개론 곳곳에서 활용도가 높으니까 한번 구분을 딱 해보세요. 재무상태표는 이렇게 제공됩니다. 재무상태 왼쪽, 차변이라 그래요. 차변 왼쪽에는 자산을,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하는데 대변 쪽에는 부채와 자본을 기록 들어갑니다. 유량일까요? 저량일까요? 제공되는 정보를 보세요. 12월 31일, 그쵸? 현재. 따라서 재무상태표에 제공되는 자산, 부채, 자본은 모두가 다 저량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손익계산서를 한번 볼까요? 아, 손익계산서는 이제 어떤 수익과 어떤 비용 외우지는 마시고요. 단지 자, 손익계산서에 등장하는 계정 과목들의 특징을 보세요. 수익과 비용이죠. 비용, 이익, 수익, 비용.

자, 이들의 공통점. 내 수중에 돈이 들어오거나 돈이 나가거나. 비용이라는 말은 내 수중에서 돈이 나갔다는 말이죠. 수익이라는 말은 내 수중에 돈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내 수중에서 돈이 나가거나 들어오면 전부 다 유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계정 과목을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필요 없는 것이고. 즉, 손익계산서의 정보를 보세요. 언제 언제부터 언제 언제까지 3시간 동안, 1시간 동안 이런 개념이 유리한. 자, 이제 여러분 이 표를 암기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제시되는 것들이 대부분 다 시험, 대부분 그런 느낌이 그렇죠. 99.9% 이 범위 안 벗어납니다. 설령 시험 문제가 이 범위를 벗어나는 게 출제되더라도 정답을 찾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만 기억합니다. 일단 무조건 생자로 외우기가 불편하니까 자, 의미를 생각하면서 정리합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구 증가율입니다. 자, 이걸 표현을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표현해야죠. 24년 대비 25년 인구가 0.2% 증가했더라. 25년 대비 26년도에 인구가 1% 증가했더라. 시간적 의미가 들어간다는 느낌이 있나요? 24년, 25년, 26년 유리양입니다. 근데 그 현재,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인구수, 이거는 절량이 됩니다. 인구수. 둘을 비교하면서 같이 기억합니다. 근데 결론은 말입니다. 이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절량의 변동분은 유량이다. 절량, 인구수, 그 인구수의 변동분이죠. 유량. 주택 재고, 절량입니다. 재고의 변동, 유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기억하시는 것보다는 절량의 변동분, 그래서 단어 속에 어떤 변동치를 내포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다? 아, 그럼 다 이거는 유량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는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 갑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다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수요량, 생산량, 공급량, 거래량, 건축량, 교환량. 다 똑같은 말입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수요량, 생산량, 공급량, 건축량, 거래량, 교환량. 다 통일한 표현들입니다. 다 유량. 우리가 유량과 절량을 구분하는 기준 중에 한 가지가요. 활동치가 유량이라면 그 결과치가 절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단순하게 표현하겠습니다. 10개를 생산했대요. 그 중에서 8개가 수요되었대요. 그럼 나머지 2개가 뭘까요? 그게 재고입니다, 재고. 그래서 주택 재고량은 결과치. 유량과 절량을 구분하는 기준 중에 한 가지가 생산. 활동이죠, 활동. 그러니까 생산했다, 수요했다, 거래했다, 활동치가 유량이라면 그것의 결과치가 절량이 됩니다. 그래서 유량과 절량을 구분하는 게첫 번째 내용이요. 자, 그리고 보급률. 자, 같이 묶어보세요. 이들 다 같이 묶어보세요. 이 전부 다 결과치예요. 보급률의 결과치는 뭘까요? 보급률의 결과치는 이거죠. 주택을 생산했다. 근데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노후화돼서 멸실시켰다. 주택을 공급했다. 주택이 멸실되었다. 그 결과. 그러니까 주택을 공급하고 멸실된 것은 활동치죠. 그 결과치가 보급률입니다. 이것은 절량. 외환 보유액도 보세요. 최근에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자, 우리 기업들이 물건을 수출했습니다. 그러면 달러가 들어오죠? 예, 달러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외국 자산을 수출하는 거, 수출하는 이번에 수입을 하죠. 수입을 하면 돈이 나가죠. 달러가 나가죠. 이것이 활동치. 그 결과,

금고 안에 있는 달러의 양. 이것이 외환 보유량. 통화량도 마찬가지죠. 돈이 들어가고 나가고 돈이 들어가고 나가고 그 결과치. 통화량. 통화량은 지금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돈의 양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몽땅 묶어서 다 결과치로서 정의하시죠. 같이 볼게요. 자산, 자본, 부채. 어디선가 본것 같지 않습니까? 어디서 본것 같습니까? 정확합니다. 재무상태표. 자산, 부채, 자본은 재무상태표니까 모두 다 절량의 정보. 또 하나 보세요. 가격. 또 물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가격입니다. 아파트 자리에 뭐가 들어가든. 자, 흔히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요. 가격 얼마니? 그럼 뭐라고 말을 해야 됩니까? 아, 우리 아파트 가격 말이야. 25년 1년 동안 10억이었어. 이상하지 않나요? 26년도에는 12억이야. 이상하죠? 아파트 가격 어떻습니까? 매번 변하는데요. 현재 10억. 그래서 가격은 저렴. 신규 주택. 공급했다는 말이죠. 신규 주택은 공급했다는 뜻이니까 유량. 결과 남아있는 재고 주택은 저렴. 별거 없죠? 저량 다 정리했습니다. 자, 유량 올라갑니다. 앞서 손익 계산서를 설명할 때내 수중에 돈이 들어오거나 나가면 다 유량이라 그랬죠. 보세요. 투자. 투자. 돈 나갔죠. 유량. 소비 돈 나갔습니다. 이름 정확히 기억하지 마시고요. 소득. 소득. 돈 들어왔죠. 수익이라는 뜻이니까. 임금. 급여죠. 급여. 돈 들어왔으니까 유량, 소득, 수입, 수입, 비용, 돈 나갔죠. 그러니까 결론은 투자부터 이자 비용까지는 모두 다내 수중을 기준으로 돈이 들어오거나 돈이 나간 거예요. 유량입니다. 그러니까 유량과 절량, 단순히 생자로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쉬워요. 자, 이 정도만 몇번 봐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험 문제는 이렇게 출제됩니다. 다음은 경제 변수들인데, 유량과 절량의 변수로서 옳게 묶은 것을 찾아랍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씩 한번 따져볼까요? 기업 통화량, 어디 속합니까? 절량. 이자 비용. 자, 이 경우는 보세요. 연. 시간적 의미가 들어가 버렸죠. 너무 유치하게, 그죠? 그냥 이자 비용만 나와도 유량입니다. 자본, 재무상태표 계정, 자산, 부채, 자본은 모두 다 절량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량, 수요량, 공급량, 거래량, 건축량 다 유량. 신규 주택은 유량, 재고 주택은 절량. 그리고 재고량도 절량. 그럼 유량, 절량 구분했습니까? 그럼 정답은 5번 됩니다. 자, 첫 번째. 이 정도 수준이에요. 여러분, 이제 정리할 게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입니다. 자, 그래프 하나를 잘 보시겠습니까? 이게 수요 곡선이죠.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프 형태는 오른쪽으로 내려가는 우하향하는 형태의 곡선이 디맨드 커브라고 해서 D라고 해 놓은 거예요. 그럼 그래프의 의미는 가격이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소비자들은 더 많은 재화를 구입하려고 한다. 즉, 가격과 수요량은 비례입니까? 반비례입니까? 반비례죠. 그래서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하기 때문에 그래프 형태는 우하향하는 형태를 가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그림 하나를 잘 봐주세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격이 P1이래요. 그럼 여러분들은 얼마나, 여러분들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고, 이 그래프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P1일 때는 얼마나 사겠답니까? Q1이죠. P1일 때는 Q1만큼 사겠답니다. 근데 이번에 가격이 P0로 하락하면 얼마나 사겠답니까? Q0. 오, 가격이 하락했더니 수요량이 더 많아지고 있다, 그죠?
자, 그럼 이번에는 보세요. P1에서 P0로 하락했더니 수요량은 어떻게 됩니까? Q1에서 Q0로 변해요. Q1에서 Q0로 변했죠. 자, 이처럼 그림을 잘 보시라고요. 이것은 곡선 자체가 이동한 겁니까? 곡선 상에서 점이 이동하는 겁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세요. 이는 곡선 상에서 점, 곡선 자체가 움직인 게 아니죠. 곡선 상에서 점이 이동한 거죠. 그래서 곡선 상에서 이동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 하나하나를 잘 보세요. 자, 이것을 수요량의 변화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재료의 제목을 볼까요?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내용은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를 구분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곡선상에서 이제 정확하게 풀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동일한 수요 곡선상에서 점의 이동을 수요량의 변화. 너무 길죠? 줄일게요. 키가 뭐냐? 곡선상입니다. 곡선상에서 이동하면 수요량의 변화. 자, 그럼 결론을 질문드릴게요. 왜 곡선상에서 이동했을까요? 그 이유를 찾아보세요. 가격이 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마무리할게요. 수요량의 변화란 가격의 변화로 인하여 곡선상 이동을 수요량의 변화라고 합니다. 자, 계속 놓을 테니까 일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림이 여기 수요곡선입니다. D0라고 되어 있죠? 자, 그림 하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P1일 때 얼마를 수요하시겠습니까? 똑같네요. 가격이 P1이라면 Q1만큼 수요하겠답니다. 그 점을 편의상 A점이라고 할게요. 이번에는 가격이 P1일 때 소득이 증가했답니다. 그럼 수요량은 어떻게 될까요? 자, 그림과 연결해서 한번 보세요. 가격은 계속해서 P1이에요. 그럼 가격이 변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소득이 증가했답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나의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량이 어때요? 늘어나죠. 그래서 그림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변한다는 얘기예요. 여기를 A-라고 합시다. 자, 그래서 똑같은 이유입니다. 가격이 P0일 때는 Q0만큼 소비하겠죠. 근데 아무런 변화는 없었는데 소득이 증가했다고요. 그랬더니 더 많이 살려고 해요. 그 점을 B-라고 할게요. C-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A-, B-, C-를 연결하는 곡선을 하나 만든 거예요. 곡선 자체가 이동한 겁니다. 앞선 그림과 비교해 보세요. 앞선 그림은 수요 곡선 상에서 점이 이동하는 경우, 이게 수요량의 변화였고요. 이번에는 곡선 자체가 이동했습니다. 이게 수요의 변화입니다. 이거는 곡선 자체가 이동한 겁니까? 곡선 상에서 점이 이동한 겁니까? 곡선 자체가. 이것을 뭐라고 정의한다고 했습니까? 수요의 변화다. 느낌이 어때요? 확, 올듯말듯 그러죠. 자, 이제 조금 더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그림을 하나 잘 보시기 바랍니다. A점에서 B점으로 이동했대요. 자, 근데 이유를 한번 살펴보세요. A점에서 B점으로 이동한 이유가 뭘까요? 그래프만 딱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A점이라는 말은 Q1만큼 소비했다는 말이죠. 이유는요, 가격이 P1이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이번에 B점으로 이동했다는 얘기는 나는 이제 Q1이 아니라 Q0까지 소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수요량이 어떻게 된 겁니까? 많아졌네요. 근데 가격은 어떻게 된 거죠? 하락했죠. 동일한 곡선상에서 점이 이동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를 잘 보세요.

보시는 이 내용이 수요량의 변화에 정확한 프레임으로 정의한 겁니다. 동일한 수요 곡선상에서 점의 이동이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점이라는 단어가 딱 빠지고 놓은 거예요. 수요 곡선상에서 이동. 근데 시험 준비하시는 분은 항상 뭘 봤냐면 수요 곡선상의 점의 이동을 외운 거예요. 수요 곡선상의 점의 이동. 시험 보러 갔는데 점이라는 단어가 안 보이는 거죠. 아하, 틀렸구나. 그래서 체크해서 많이 틀렸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키워드를 정확하게 기억하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키워드는 뭐왜 중요하냐? 어떤 출제자가 출제하더라도 키워드는 반드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동일한 이 단어가 빠지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점의 이동, 점이라는 단어가 빠져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곡선상이라는 단어가 빠지면 그 지문은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무엇을 키워드로 잡아야 되느냐 하면 어떤 출제자가 출제하더라도 항상 제시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만 딱 기억하는 겁니다. 자, 다시 여기까지만 가지고 정리하겠습니다. 그림을 잘 보시고요. A점에서 B점으로 이동했다는 뜻은 곡선상에서 이동했다는 뜻인데 이유가 뭐라고요? 가격. 가격. 이것만 딱 기억합니다. 이 가격을 조금만 더 정확하게 표현해 볼게요. 이 가격을 좀더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의 재화의 가격이다. 그럼 다시 표현했을 때, 현재 보시는 이 그래프가 아파트 가격이라면 아파트 수요 곡선을 그린 거예요. 그러면 아파트 가격. 아파트 가격이 당의 재화의 가격. 지금 이 수요 곡선이 콜라의 수요 곡선을 그린 거라고 한다면 콜라의 가격. 그것만이 곡선상에서의 이동을 가져옵니다. 우리는 그것을 수요량의 변화라고 정의합니다. 자, 두 번째 그림 보시겠습니까? 자, 이번에는 T0가 T1으로 이동했답니다. 곡선 자체가 이동했죠. 자,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정리해야 될게 있습니다. 곡선이 우측으로, 오른쪽으로 가면 증가, 곡선이 왼쪽으로 가면 감소. 이런 수요이든 공급이든 의미가 똑같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증가, 왼쪽으로 가면 감소. 그런데 용어를 약간만 구경하고 갈게요.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입니다. 편의상 D0라고 할게요. 근데 수요 곡선이 D1으로 갔습니다. 곡선 자체가 이동한 거죠. 오른쪽입니까? 왼쪽입니까? 오른쪽이죠. 근데 오른쪽은 오른쪽인데 그래프가 올라갔습니까? 내려갔습니까? 올라갔죠.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형태. 우상향. 그래서 수요 곡선이 우상향했다 그러면 그 의미가 증가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T0가 T2로 갔답니다. 자, 곡선이 이렇게 이동했다는 말은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 겁니까? 왼쪽으로 이동한 겁니까? 왼쪽으로 이동한 거죠. 좌측으로. 좌측으로 올라갔습니까? 내려갔습니까? 내려갔죠. 그래서 하향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감소한다는 뜻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세요. 우리는 공급 곡선을 그릴 때 우상향이래요. 공급 곡선의 형태가 우상향. 이제부터 뒤죽박죽이 시작이 돼요. 아니, 수요가 증가했을 때를 우상향이라고 했는데, 공급 곡선이 생긴 모양이 우상향이래요. 뭐가 이상해요? 자, 그런데 지금 그림은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 겁니까? 왼쪽으로 이동한 겁니까? 오른쪽이죠. 우측으로 이동했습니다. 근데 우측으로 올라갔습니까? 내려갔습니까? 우측으로 내려가죠. 보세요.

주요곡선은 오른쪽으로 올라가죠. 근데 공급곡선은 오른쪽으로 내려가는 스타일이죠. 우하향이라고 해요. 수요곡선의 형태가 우하향이죠. 수요곡선의 생긴 모양이 우하향인데 공급곡선은 증가하면 우하향이래요. 이걸 정어놓고 암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뒤죽박죽 뒤죽박죽해요. 그래서 지금 뭘 설명하려고 하느냐. 이런 표현들은 신경 쓰지 맙시다. 상향, 하향 이런 표현들은 신경 쓰지 맙시다. 어느 날 여러분들이 3회독, 4회독 하는 과정에 우연히, 나는 별 노력한 게 없는데 우연히 알게 되면 거부하지는 마시되 알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럼 뭐만 기억하면 되느냐? 우차. 수요이든 공급이든 곡선이 오른쪽으로 가면 증가, 왼쪽으로 가면 감소.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갔습니다. 공급량이 많아지죠.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갔습니다. 그럼 기존에 있던 수요 곡선. 자, 오른쪽 갔습니다. 기존에 있던 수요 곡선. 새롭게 이동한 수요 곡선. 어디가 수요량이 많은지 보세요. 그래서 실수하지 않는 방법은 딱 필요한 것만요. 결론, 수요이든 공급이든 곡선이 오른쪽으로 갔다는 의미가 보이면 증가, 곡선이 왼쪽으로 갔다는 경우에는 감소. 그럼 지금 경우는 곡선이 오른쪽입니까? 왼쪽입니까? 오른쪽이죠. 그럼 수요가 증가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곡선 자체가 이동한 거죠. 그럼 조금 더 들어갑니다. 왜 D0가 D1으로 이동했을까요? 어떤 이유가요? 소득이 증가했다. 또는요, 이게 아파트라면 내가 아파트를 예전보다 더 많이 선호한다. 선호도가 좋아졌다든지, 은행 금리가 하락했다든지, 등등등등. 자, 근데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종류가 수백 가지가 됩니다. 그게 딱 한 가지. 당해 재화 가격 이외. 부동산 가격 이외. 자, 앞서 그랬죠. 부동산 가격 또는 당의 재화의 가격이 변하면 곡선상 이동이고, 가격 이외가 변하면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데 그것을 수요의 변화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수요의 변화와 수요량의 변화를 구분하시겠죠. 결론은 각각 두 가지만 알고 있으면 답은 찾아요. 여러분, 복잡하게 이것저것 따지면 시험장에서 훨씬 불리해집니다.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를 구분할 때 첫 번째, 각각의 정의. 수요량의 변화 그러면 곡선상. 수요의 변화라고 한다면 곡선 자체. 자, 두 번째는 원인. 수요량의 변화를 가져오는 원인은 가격.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당의 재화의 가격 또는 뭐 해당 재화의 가격. 수요의 변화의 원인, 해당 재화 가격 이외,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해당 재화 가격 이외라는 것은 소득이 될 수도 있고 금리가 될 수도 있고 등등 너무 많으니까 그들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 이외를 기억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결론은 마지막은 그림을 두 개를 동시에 표현해 왔습니다. 그림 딱 보시니까 답 나오죠. 좌측의 그래프가 수요량의 변화, 우측의 그래프가 수요의 변화. 그럼 질문해 볼게요. 왜 좌측이 수요량의 변화가 되는 거죠? 곡선상. 곡선상에서 이동하죠. 조금만 더 플랫으로 말해 볼게요. 동일한 수요 곡선상에서 점의 이동. 근데 너무 길지 않습니까? 그래서 곡선상, 그것만 기억하자고요. 우측에 있는 경우는 수요의 변화. 왜 수요의 변화죠? 곡선 자체. 자, 두 번째 갑니다. 근데 왜 곡선상에서 이동한 거죠? 좋습니다. 가격. 왜 곡선상에서 이동한 거죠? 가격 이외. 각각의 원인, 그리고 정의. 이게 전부 다입니다.
시험 문제는 이 내용 가지고 아주

다양하게 물어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딱 결론을 내립시다. 범위를 확장시키면 안 돼요. 수요량의 변화다. 곡선상. 이유가 뭡니까? 가격. 단 그 가격이 왜 여기서는 부동산 가격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냐면 우리 시험 문제가 특별한 조건이 없으면 그냥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라고 쓴 거고요. 아파트일 때는 아파트 가격이 되는 겁니다. 콜라일 때는 콜라 가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 재화의 가격 또는 당의 재화의 가격. 반면에 가격 이외. 가격 이외니까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 문제 이렇게 나와요. 이런 경우는 하나만 딱 봐야죠. 그래서 오로지 가격만 딱 확인하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정리했던 부분은 수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0: 책을 펼치면 도시가 가장 큰 도서관이 됩니다.
1: 지금 이제 개강을 해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잠시나마 좀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서
2: 뭐 야외라서 시끄러워서 집중이 안 됐다는 건 별로 없는 것 같고 제가 읽고 싶은 책 직접 가져와서 읽을 수 있다 보니까 뭐 재미있게 잘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3: 조금 시끄러울 때도 있고 한데 그 안에서의 느끼는 고요함이 좋아가지고
0: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자, 이 시간에는 우리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자, 우리 두 번째 시간에서는 이제 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 보험 가입 금액을 산출하는 거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과목에서는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오는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러면 이제 보험에 우리가 가입을 하는데, 그럼 보험 가입 금액이 뭐냐 이건데, 자, 보험 가입 금액은요, 보험 가입자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할 때, 자, 보험에서 최대로 보상할 수 있는 한도액이다 그랬어요. 보통 우리 그러잖아요. 일반 건강보험도 그러죠. 내가 보험에 가입했어요. 보험금 탑니다. 근데 가입 금액보다 더 많이 보험금 줘요, 안 줘요? 안 주잖아요. 우리 농작물도 마찬가지. 그래서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우리가 보상을 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보험에 가입할 때, 자, 가입자와 그다음에 재보험 사입자 사이에 약정을 해서 나 이만큼 보험 가입할래요? 라고 약정을 해서 우리가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 농작물 같은 경우는 이제 보험에 가입할 때 이제 어떻게 가입하느냐 이건데요. 자, 먼저 수확감소 보장 상품입니다. 자, 수확감소 보장 상품 같은 경우는요, 이 가입 금액을 책정할 때 가입 수확량에 가입 가격을 곱해요. 그럼 가입 수확량이 뭐냐, 말 그대로 가입할 때 우리가 책정한 수확량인데, 이 가입 수확량은요, 보통 우리가 평년 수확량의 50에서 100% 사이에서 계약자가 결정한다 그런데, 자, 그럼 여기서 이 평년 수확량이란 말이 뭐예요? 이건데. 자, 평년 수확량 이거예요. 우리가 농사를 짓잖아요. 그러면 과거에 우리 논이나 밭에서 수확한 수확량 자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사한 수확량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를 토대로 올해도 뭐 평년 수준의 재해가 옵니다. 그래서 태풍도 한두 번 오고 폭우도 내리고 할 거잖아요. 아예 이런 재해가 없는 이상적인 상태가 아니라. 그래서 평년 수준의 재해가 찾아온다 하더라도 이만큼 수확할 수 있을 거야라고 예상되는 수확량. 자, 그걸 갖다가 평년 수확량 그래요. 그럼 이 평년 수확량을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먼저 산출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 50에서 100% 사이에서. 그러니까 이제 나는 절반만 가입하고 싶어요. 아니, 나는 전부 다 가입하고 싶어요. 이렇게 선택을 해요. 그게 이제 가입 수확량이 돼요. 그럼 이제 여기에 가입 가격을 곱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가입 가격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제 보험에 가입할 때 결정한 과실의 킬로그램당 평균 가격. 자, 과수라면 과실이고 농작물이라면 이제 농작물이 되겠죠. 그래서요, 킬로그램당 가격이 보통 이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걸 곱하게 되면 이게 가입 금액이 됩니다.

그리고요, 이제 나무 같은 경우입니다. 이제 과수에만 이제 해당되는 게 나무인데요. 그럼 나무 같은 경우도 이제 특약으로 보험에 우리가 가입을 하는데, 자, 나무는 보험에 가입한 결과 주수 그랬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열매를 맺는 나무 개수를 말합니다. 몇 그루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가입 가격이 또한 주당 얼마다 이게 또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만일 내가 200주를 보험에 가입한다. 한 그루당 10만 원이다.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보험 가입 금액이 책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방금 봤듯이 이제 우리가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 뭘 구해야 된다고요? 평년 수확량이란 걸 산출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가입 수확량이 정해지고 거기 가입 가격을 곱하게 되는데, 그러면 가장 우리 주된 작업이 바로 이거 평년 수확량 구하는데, 보통 이제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표준 수확량이 이제 적용이 되는데, 그럼 표준 수확량이 뭐냐면, 자, 과거 통계를 바탕으로 지역별 기준 수량에 농지별 경작 요소를 고려해 산출한 예상 수확량.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지역별 우리가 기준 수량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사과 농사를 짓든 벼 농사를 짓든, 자, 그 지역에서 만약 이 농사를 짓는다고 해요. 그러면 누가 농사를 짓더라도 이 면적에 이 정도는 수확할 수 있을 거야라고 예상할 수 있는 수확량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농사를 짓더라도 평균적으로 이만큼은 수확할 수 있을 거야라고 기준이 되는, 그게 바로 이제 표준 수확량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럼 이제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가가 이제 보험에 가입하잖아요. 그럼 이제 농가별로 어때요? 수확량이 다를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이 평년 수확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험에 가입한 농가별로, 그럼 이제 자기네 논이나 밭에서 수확할 수 있는 양이 얼만가? 이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책정을 하는데, 최근 5년 이내 보험 가입 실적을 가지고 따집니다. 그래서 최근 5년 이내 가입을 했을 때 이제 조사한 수확량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수확량을 토대로 이제 평균을 내어 이렇게 산출해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만일 이런 평년 수확량, 그럼 자연재해가 없는 이상적인 상황이다. 그럼 수확량이 많이 나오겠죠. 자, 그게 아니라 항상 해마다 태풍 몇 번씩 찾아오고 또 냉해 피해도 있을 것이고요. 우박 피해도 이제 한두 번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상 조건을 반영했을 때 이제 평년 수준으로 이제 판단을 해서 우리가 이 수확량을 책정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이걸 어디에다 사용하느냐? 방금 말했듯이 우리가 보험 가입 금액을 결정할 때. 자, 그래서 이 평년 수확량 토대로 50에서 100% 범위 내에서 가입 수확량이 결정이 되고요. 그다음 이제 보험 사고 발생했을 때 감수량 산정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한다 그랬는데, 자, 우리가 이제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 이제 평가한 게 뭐예요? 평년 수확량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이 정도 수확할 수 있을 거야라고 예상을 해서 가입을 했는데, 나중에 수확기 때 수확을 해보니까 이 수확량이 어때요? 좀 줄었어요. 그러면 그 차이, 이게 뭐예요? 이게 감수량이잖아요. 그러면 이만큼이 줄어들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감수량을 우리가 파악을 하기 위해서 이 평년 수확량을 기준으로 삼는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다시 정리하자면 한마디로 이제 평년 수확량은 이제 보험 가입 금액을 산출하고 나중에 보험금 산출할 때 한마디로 기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평년 수확량을 산출하는데요. 자, 이 산출하는 공식이 자, 품목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차이가 있는데 가장 일반적인, 그러니까 여러 품목이 공통으로 적용되는 거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대표적인 공식이 자, 이렇게 돼 있어요.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A 곱하기 B분의 C. 그런데 바로 이 공식이, 자, 이 공식이 뭐라고요? 평년 수확량을 산출하는 공식이다. 이제 그 얘긴데, 그럼 여기서 이제 A, B, C 이게 뭐예요? 이건데, 자, 여기 A 같으면 과거 평균 수확량 그랬네요. 그러면 자, 5년 이내 가입 이력을 토대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산출하는데, 그러면 5년간 가입을 했을 때 수천장에 나가서 수확량 조사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수확량 조사한 것을 뭐 한다? 평균을 냅니다. 그래서 여기 Y가 이제 가입 횟수입니다. 그럼 5년 중에 만일 한 해는 가입을 하지 않고 쉬었어요. 그래서 4년밖에 안 돼. 그러면 이제 4년 가입한 횟수를 가지고 이게 시그마 다 더하란 얘기예요. 이걸 평균을 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A 값은 뭐냐? 말하자면 과거 수확량을 뭐 한다? 평균을 낸 평균 값이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A 값이 그거예요. 그리고 이제 B는 여기는 평균 표준 수확량 그랬네요. 그러면
표준

수확량은 방금 앞에서 개념에서 살펴봤듯이 그 지역에서 누가 농사를 짓더라도 이만큼 수확할 수 있을 거야라고 예상되는 수확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농사 짓는 사람마다 조금씩 편차가 있는데 기준이 되는 표준 수확량도 여기에 반영을 해서 이걸 산출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해마다 표준 수확량이 어때요? 산출이 되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평균을 내서 여기에 반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C는 자, 당해연도, 다시 말해 가입년도 표준 수확량. 그러니까 표준 수확량은 해마다 이게 산출이 되거든요. 그럼 이제 봄에 가입하는 시점에 자, 표준 수확량은 얼마다? 이거 해마다 수치를 주기 때문에 이걸 이제 반영을 해서 이제 산출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산출했잖아요. 자, 이렇게 이제 평균 수확량을 산출합니다. 그런데 이거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가입하는 해. 그러니까 이거죠. 가입하는 해 표준 수확량의 13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랬어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보통 과거 수확량 자료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예측을 해서 올해 가입할 때 이제 수확량을 한번 얼마 나올 거야 이제 이렇게 산출하는데 이 5년 기간 중에 어떤 해는 이상하게 재해가 없어요. 그래서 수확량이 많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평년 수준보다 수확량이 훨씬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많이 나온 것을 그대로 적용해서 올해도 이런 재해가 없이 예전처럼 수확량이 많이 나올 거야. 이렇게 예측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너무 수확량이 많이 책정되면 어때요? 나중에 줄어들 때, 수확량이 줄었을 때그 편차가 너무 커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을 하기 위해서 130%는 넘을 수 없다. 이제 이렇게 합니다. 어느 정도 맞춘다. 이 말이 평균적으로 좀 맞춰 나간다. 그런 얘기고요. 자, 그러면 이제 과거 수확량 산출 방법인데, 자, 표준 수확량 이것은 조건을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산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보험에 가입하겠다는 농가별로 자기네 논이나 밭에서 수확한 그 농작물 수확량이 얼마가 되느냐. 결국은 이거 우리가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과거 수확량. 자, 그러면 이 A 값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하느냐 이건데, 자, 이 A 값은요, 크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만일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유달리 그 해는 사고가 없어. 자연재해나 조수화재 이런 재해가 없었단 얘기예요. 아무래도 이제 수확량이 좀 많이 나오겠죠? 그럼 이런 경우는요, 그해 표준 수확량과 그해 평년 수확량 비교해서 맥스 큰 값입니다. 큰 값에 1.1배를 적용해 줍니다. 자, 그래서 해마다, 자, 우리가 만일 올해 2025년도에 보험에 가입하려고요. 그럼 과거 5년치 자료니까 24년, 23년, 22년, 21년, 20년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각각의, 자, 이 수확량 자료, 자, 이것을 뭐 한다고요? 평균을 내야 되잖아요. 그럼 각각 그 해마다 이 A 값을 구하는데, 만일 여기에 사고가 없었어요. 그러면 표준 수확량과 평년 수확량의 둘 중에 큰 값의 1.1배라고요. 만일 사고가 발생했어요. 자, 그래서 사고가 발생하여 수확량 조사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각각 우리가 수확량 조사를 했는데 이걸 어떻게 이제 이 수치를 우리가 산출할 거냐인데, 자, 현장에 가서 이제 수확량 조사를 합니다. 그럼 이제 그 수확량 조사 값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 평년 수확량의 50%. 자, 평년 수확량은 그해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 미리 예상하는 수확량 그랬죠? 그러면 거기 50%와 비교를 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아하, 뭐예요? 둘 중에 큰 값을 과거 수확량으로 합니다. 즉, 이둘 중에 비교해서 큰 값을 여기 각각의 수확량으로 삼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수확량으로 삼으면 이걸 다 더해서 뭐 한다고요? 자, 이 Y 값으로 나눠준다. 그러면 이게 이제 뭐가 돼? A 값. 이 A 값이 산출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는 뭘 구하느냐? 이 A 값을 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실 품목입니다. 자, 과수 중에서 이제 매실 품목인데, 자, 2025년도 자, 평년 수확량을 산출하시오 그랬어요. 자, 그러면 항상 이렇게 물어보는 걸 가지고 우리가 공식을 먼저 떠올려서요. 자, 거기서 구하고자 하는 값을 구하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A 값, B 값, C 값 이렇게 이제 구하는데, 자, 먼저 2025년 표준 수확량이네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보험에 가입하는 해 표준 수확량. 이게 뭐였어요, 우리가? 네, C 값. 자, C 값은 이렇게 조건 줍니다. 결국 우리는 A 값만 구하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A값 보십니다. 자, 그럼 A값 자 나오는데 뭐냐면 자, 보험에 가입하는 애고 가입하지 않은 애 무시하세요. 이것은 이제 가입하지 않았으니까 통계 자료에 반영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 조사 수확량하고 그에 가입하는 애 평년 수확량 자, 50%하고 비교해서 자, 둘 중에 큰가? 그럼 7천이고 여기 4천이니까 그렇죠. 7천이 크잖아요. 그다음 자, 여기 조사 수확량하고 여기 50%예요. 자, 여기 50% 4,100이니까 그렇죠. 이게 크잖아요. 이게 크고. 자, 무사고네요. 그럼 이제 사고가 없으니까 수확량 조사가 없어요. 그래서 그해 평년 수확량과 표준 수확량 비교해서 큰 값의 1.1배로 한다. 자, 그러면 9,020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자, 8,500하고 여기 절반. 여기 절반하고 이게 크잖아요. 자, 그래서 8,500. 그리고 이제 가입 횟수가 4년. 5년 내 기록을 통해서 한번 가입하지 않았으니까 4년. 그렇게 해서 이제 평균을 내니까 네, 7,155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B값. B값은 뭐라고 그랬어요? 표준 수확량의 평균. 그럼 표준 수확량 해마다 조건을 줍니다. 그러면 표준 수확량 자, 여기 8,100 그리고 8,000. 여기 8,200. 여기는 건너뛰고 8,500. 그렇게 해서 이제 횟수 4년으로 나누니까 8,200이 나옵니다. 자, C값 방금 말했죠? C값은 가입년도 표준 수확량. 자, 그래서 C값은 8,200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산출한 것을 공식에다 대입해요. 자,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해가지고 공식 있잖아요. 자, 거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자, 이게 이제 7,364km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평년 수확량을 구해요. 그럼 이 평년 수확량이 뭐냐? 변함이 없이 평년 수준의 지혜가 찾아온다고 했을 때 여전히 우리 과수원에서는 이만큼 수확할 거야 라고 예상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토대로 이제 우리가 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정도 수확량을 우리가 예상을 했을 때 여기다 이제 가격을 곱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보험 가입 금액을 정해서 이제 보험에 가입하는 이런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른 품목들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품목들이 이제 가입 수확량에 가입 가격을 곱하는데요. 자, 벼 같은 경우는요, 가입 수확량에 표준 가격이란 말입니다. 이게 조금 특이해요. 그럼 이 표준 가격이 뭐냐 이건데, 자, 이 표준 가격은요, 자, 보험 가입년도 직전 5개년 시군별 농협 RPC 계약제기 및 수매가 그런데, 자, 이게 뭐냐면. 농협에 가면, 우리 지방에 가면 벼농사 많이 짓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지역에 농협이 있어요. 그럼 그 농협에서, 그 지역에서 농사 짓는 농가로부터 벼를 일괄적으로 수매를 해요. 수매를 해서 건조를 하고, 도정을 하고, 포장을 해서 판매를 하고, 이런 모든 처리가 일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이제 라이스 프로세싱 컴플렉스 그래가지고, 미국 종합 처리장이라고 말을 쓰거든요. 그러면 농협에서 이렇게 계약제외 수매가, 여기서 수매한 가격이 얼마냐? 자, 이거 5년치 평균을 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5년치 평균에다가 민간 RPC 지수를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민간에서 수매한 가격을 반영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걸 반영한다는 얘기는 이 지수를 곱해준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자 예를 들면 자 이렇게 됩니다. 만약 자 2025년 5월 20일 자 가입한다고 해요. 자 민간 RPC 지수가 1.1로 나왔어요. 자 그러면 농협 RPC 계약제매 수매가가 자 직전 5년치 이걸 평균을 낸다고 그랬죠? 그럼, 자, 2025년에 가입하니까 직전 5년치가 24, 23, 22, 21, 20년 있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한다고 얘기해요? 다 더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이런 수매가를 다 더해서 평균을 냅니다. 그럼 이 평균 값에다 민간 RPC 지수를 곱해줍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나오죠. 그러면, 자, 이 금액이 바로 뭐다고요? 네, 말하자면, 이제 표준 가격. 그러면 이 표준 가격에다가 이제 가입 수확량을 곱해주면 가입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벼만 좀 특이하게 표준 가격 이렇게 쓴다는 거고요. 자, 생산비 보장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가입 금액을 산출하느냐 이건데요. 생산비는요, 자, 제곱미터당, 그러니까 단위 면적을 제곱미터로 따지는데, 자, 이렇게 단위 면적당 보장 생산비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 가입 면적을 곱해주는데, 자, 이 제곱미터당 생산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라고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곱해줍니다. 그럼 이제 이런 보장 생산비 같은 경우도 보통 품목별로 자, 세팅이 되어 있는데 그냥 그 금액에다가 가입 면적만 곱해주면 됩니다. 자,
이것도 이제 간단한 방법이고요. 자, 인삼입니다. 인삼도 이제 조금 이제 특이한데요. 자, 인삼 같은 경우는요. 자, 가액 금액을요. 연금별 보상 가액에다가 이제 제외 면적을 곱하는데, 자, 인삼은요. 이렇게 2년근, 3년근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홍삼 보통 몇 년근? 그렇죠. 6년근이잖아요. 그러면 6년근 때 이제 수확을 해서 상품화해서 주로 많이 판매하는데, 자, 요거 인삼 같은 경우는 2년근에서 이제 보통 이제 5년근 가입하고요. 예외로 이제 6년근이 가입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어때요? 수확할 때 6년근이 갈수록 가격대가 올라가겠죠. 자, 그래서 연금별, 그러니까 몇 년근이냐 해가지고 연금별 가액이 책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인삼은 주로 취급하는 농협에서 이 금액이 책정이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2년근, 3년근, 4년근, 5년근, 6년근에서 각각의 금액이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 금액에다 이제 뭐예요? 제외 면적을 곱합니다. 그러면 이제 보험 가입 금액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인삼 보험 가입 금액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거 가입할 때 인삼은요, 그러니까 가입 연도, 나 4년근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싶어요. 그런데, 자, 1형과 2형이 있는데, 자, 여기서 1형 같은 경우는 보통 5월 1일 날 가입해서 이듬해 4월 30일 해가지고 이렇게 1년 동안 보험 가입하는 게 이제 1형이에요. 그럼 1형 같은 경우는 나 3년근으로 가입할래요? 그럼 이 금액을 그대로 적용하는데, 2형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2형은요, 자, 11월 1일에 가입해서 이듬해 10월 30일 날 이렇게 이제 가입하는 이제 그런 상품인데, 이 경우는 보통 해를 넘기잖아요. 해를 넘기니까 그 다음 해가 주로 보장 대상이 돼. 아하,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여기에다 1년 더 해. 그러니까 나 3년근으로 가입할래요? 그러면 뭘 적용한다고요? 이 4년근 가액을 가지고 보험 가입 금액을 산출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해가림 시설입니다. 자, 인삼 해가림 시설이 조금 이제 복잡하게 보이는데, 이런 시설이 조금 다르거든요. 자, 그러면, 자, 해가림 시설 같은 경우는 제조달 가액에다가 100% 마이너스 감가상각률 그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해가림 시설은 이제 목재나 철재로 만드는데, 한해한해 지날수록 어때요?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떨어지는 가치를 감가상각률, 이걸 반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가액이 책정되는데, 제조달 가액은 이제 우리가 맨 처음에, 자, 시설비, 제곱미터당 시설비에다 면적을 곱하는 겁니다. 일종의 신가, 맨 처음에 설치한 가격이고, 그리고 이제 감가상각률은요, 한해한해 지날수록, 그 가치가 얼마만큼 떨어지냐, 경영 감가율을 반영해서 현재 시가를 가지고 보험에 가입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자, 이런, 경영 감가율을, 이런 것은 어떻게 하느냐? 보험 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데, 자, 우리가 이제 보통 이런 해가는 시설을 설치를 하잖아요. 그럼 설치한 시점에서 보험 가입 시점 얼마 지났느냐? 한 3년 지났다. 그럼 이 3년 지난 거에 대해서 가치가 얼마만큼 떨어졌냐? 이걸 반영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이 경과 연수는요, 연 단위로만 합니다. 연 단위. 그러니까 월 단위는 포함 안 해요. 자, 그래서 만일 1년 6개월 지났다 그러면 이거 빼고 그냥 얼마 지난 걸로 1년 이렇게. 이렇게 이제 우리가 따진다는 얘기고요. 그다음. 그럼 이제 해가림 시설이 목재와 철재가 있는데요. 자, 이거 그 유형별로 이게 내용 연수가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목재는요, 보통 6년간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이고, 철재는 자, 18년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한해한해 지날수록 가치가 얼마만큼 떨어지느냐면, 이게 이제 경영 감가예요. 그러니까 한해한해 지날수록 경과할수록 감가 가치가 떨어졌다 이건데, 목재는 13.33%가 떨어지고 철재는 4.44%씩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가치 떨어진 걸 반영해서 자, 해가림 시설 가액 금액을 책정한다 그 얘긴데. 그럼 이제 이런 게 어떻게 해서 나왔냐 이건데, 자, 이거는 이제 잔가율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자, 잔가율은 이제 가치가 남아있다 이 말인데, 보통 잔가율 20%를 기준으로 했어요. 자, 이 잔가율은 뭐냐면, 우리 자동차를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자동차 운행을 합니다. 근데 더 이상 운행할 수 없을 정도가 돼서 폐차를 하잖아요. 그럼 폐차를 하더라도 그 자동차 가치가 제로인가요? 그렇지 않죠. 어느 정도 가치는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 남아있는 가치지만 사용할 수 없으니까 폐차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런 잔가를 얼마로 취급하느냐? 20%로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건 뭐다? 예, 80%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80%를 사용하는데,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해가림 시설 보험 가입 금액이 산출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원인 시설과 이제 시설 작물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험 가입 금액이 산출되냐 이건데요. 자, 농업용 시설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하우스죠. 자, 이런 농업용 시설물 같은 경우는 자, 전산으로 산정된 기준 보험 가입 금액의 90에서 130%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그러는데, 그럼 여기서 기준 보험 가입 금액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주 달가의 특약을 가입했냐 안 했냐 이건데, 방금 제주 달 가입이란 말은 맨 처음에 이건 설치한 신가를 얘기, 신가. 그러면 이 특약을 가입했다면 어때요? 이 제주 달 가액만큼 보장받겠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어때요?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맨 처음에 설치했던 그 가격 그대로 보상받겠다 그 얘기고, 만약 이 특약을 가입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뭐 한다고요? 감가상각을 해서 그 가치 떨어진 만큼 반영을 해서 이제 가입 금액으로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요, 이거 특약을 가입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일단 기준 가입 금액이 정해지고 여기에서 90에서 130% 범위 내에서 가입을 할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100% 넘게 가입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왜 그러냐? 자, 보통 이런 시설은요, 물가가 상승해서 시설비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재료비 가격이 많이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보험 사고 시점에서 그걸 반영해서 보장받고 싶다. 자, 그러면 미리 이렇게 130%까지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전산으로 이렇게 산정하기 어려운, 보통 이제 전산 처리 입력해서 이제 자동으로 산출이 되는데요. 그렇지 않은 유리 온실, 그리고 이제 유리 온실 우리 보통 수목원 같은 데 보면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 팜 농장 같은 데 이제 만들어지는데 굉장히 비싸죠. 자, 그리고 내재형 하우스, 자, 재해 잘 견디는 하우스 비싸겠죠? 또 비규격 하우스, 그러니까 이제 농가가 개인적으로 특별히 자기는 튼튼하게 짓고 싶어 해가지고 비용을 좀더 많이 들여서 이런 걸 설치했어요. 그랬을 때는 이들은요, 계약자 고지사항을 기초로 가입 금액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나 이거 설치할 때 제곱미터당 얼마 들었어요 하면 그걸 그대로 가입 금액으로 받아준다 그 얘기고요. 그런데 이제 유리 온실 같은 경우는요, 제곱미터당 자 5만 원에서 50만 원 범위 내에서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고지상을 받아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나 이거 제곱미터당 자 80만 원 들어갔어요. 그런다고 해서 다 받아주는 게 아니라 50만 원 선에서 이렇게 커트해서 받아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부대시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양액시설이랄지, 관수시설이랄지, 또 난방시설 있잖아요. 자, 이런 경우는요, 계약자가, 나 이거 설치할 때 얼마 들어갔어요? 라고 고지하면 그걸 그대로 가액 금액으로 이제 받아준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설작물입니다. 그러면 시설작물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인데, 자, 하우스별 연간 재배 예정인 시설작물 중에서 생산비가 가장 높은 작물가에게 50에서 100%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결정한다 그랬잖아요.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하우스에서 키우는 작물의 특징이 뭐예요? 보통 3개월에서 4개월. 자, 경작 기간이 짧아요. 그러니까 하우스 안에서, 자, 작기별로. 보통 이 3개월에는 어떤 작물 키우고, 그걸 이제 수확하면 또 다른 작물 키우고,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세 가지 할수 있다든가. 또는 하나의 작물을요, 여러 번 수확하기 위해서 이렇게 키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쪽파 같으면 1년에 4번 정도 수확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하우스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재배 환경을 만들어서 이제 작물을 키우기 때문에 훨씬 더 그런 계절 영향 받지 않고 우리가 수확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자 보세요. 1년 동안 보험에 가입하는데 이걸 3개로 나눠서 자 이때는 A 작물, 여기는 B 작물, 여기는 C 작물. 자 이렇게 이제 키운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 보험 기간 중에 언제 사고가 날지 몰라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런 걸 보험 가입할 때는, 자, 재배 예정 이 작물 중에 생산비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거. 자, 그래서 A 작물은 생산비가 만 원이고, B 작물은 만 오천 원이고, C 작물은 만일 2만 원이 들어간다. 그러면 가장 많이 들어가는 작물 가액을 기준으로. 그러면 이제 여기 생산비. 자, 우리 생산비 보장 앞에서 했죠? 이 생산비. 자, 제곱미터당 이것과 그 다음에 면적 있잖아요. 우리가 이 면적을 곱해서 보험 가입 금액을 구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자, 가장 높은 작물 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50에서 100% 범위 내에서 우리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0: 보험 가액 각각의 품목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험 가액 금액을 구해서 이제 보험료 보험금이 책정되는데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이제 보험료 보험금 순차적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가액 금액에 대해서 잘 숙지하세요.
1: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4: 이분 위기.
5: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안녕하세요. 하루를 깨우는 20분 한장 수학의 윤민서입니다. 자, 이번 시간 벌써 20강이에요. 20강. 중점 연결 정리와 그 활용이라는 제목이 딱 붙어 있는데, 아니 이거 딱 보자마자 무슨 생각 들어요? 아니 중점 연결 정리. 중점을 연결한 게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왜 정리라는 이름까지 붙었나 그런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데요. 이 중점 연결 정리, 우리가 뭐 생각할 수 있듯이 엄청 쉬워요. 되게 간단한 정리거든요. 그런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지난 시간 가계 이등분산의 성질도 중요하다고 제가 막 엄청 강조를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똑같아요.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해서 거의 뭐 도형 문제다 하면은 사실 뭐 1 더하기 1은 2입니다. 이 수준으로 너무 중요해요. 그냥 기본적으로 막 숨쉬듯이 자연스럽게 쓸 겁니다. 앞으로 2학년, 3학년, 뭐 고등학교 1, 2, 3학년 수능 볼 때까지 계속 자연스럽게 쓰는 이 정리,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까지 강조할까 하는데요. 내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바로 들어가 볼까요? 자, 첫 번째, 삼각형의 두 변에 중점을 연결한 선분은 나머지 한 변과 평행하고 그 길이는 나머지 한 변 길이의 2분의 1이다. 뭐 그럴듯합니다. 쉽게 이제 그림으로 설명을 하면요. 삼각형 ABC에서 AB의 중점을 M, AC의 중점을 N이라고 하면요. 이 M과 N끼리 싹 이었어요. 그럼 얘는 정확하게 이 길이도 절반이고 평행이더라 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 동의하시나요? 동의 당연히 되죠. 왜? 아 이거 뭐야? 이거 그냥 닮음이잖아요. 닮음이니까 평행 되겠지. 1대 2, 1대 2, 각 A 공통. 어? 두 삼각형은 SAS 닮음이네요. 닮음 B 2대 1이고 큰 삼각형 작은 삼각형. 그러면은 동의각 크기 동의각이죠? 근데 크기 같죠? 오케이. 평행. 평행인 거 잡아줬고 그 다음에 길이도 절반. 닮은 비가 2대 1이니까. 증명까지도 우리가 배운 내용으로 너무도 쉽게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내용이 그렇게 중요한 건가? 아직까지는 좀 의문이 들죠. 자, 두 번째. 자, 삼각형에서 한 변의 중점을 지나고 다른 한 변의 평행한 직선. 삼각형에서 한 변 AB의 중점을 지나고 다른 한 변의 평행한 직선 쭉 그려봤더니 걔네는 나머지 한 변의 중점을 지난다. 즉 AB의 중점 M에서 BC와 평행한 직선을 쫙 그었을 때 AC와 만나는 교점 N, 얘는 정확하게 뭐가 된다? AC의 중점이 된다라는 거죠. 어? 이거 뭔가 그럴듯해 보이나요? 엄청 그럴듯해 보이진 않는데 얘도 지금 보면은 여기 A 공통이고요. 동의각이니까 일단 평행이니까 여기 길이 각의 크기 같겠죠? 그러면은 두 삼각형 AA 닮음이네. 그럼 닮음 B 큰 거 짧은 거 2대 1이네. 그럼 여기도 2대 1이겠네. 아, 중점 맞네.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